그래도 가수에서 비중을 좀 차지하겠죠. 반면에 평창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랭지, 채소, 채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나의 데이터고요. 이게 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진짜 조심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가를 제주라고 했으면 뭔가 좀 힘들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양쪽의 데이터의 지표들을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가는 나보다. 가는 나보다. 지역 내 경지 면적 중 반면적 비율이 높다. 우리 경기도에 속한 남양주하고 제주도 또 기발한 이야기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반면적 비중이 아주아주 아주 월등히 높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2번. 나는 다보다 고랭지 채소 재배 면적이 넓다라고 했는데, 네, 고랭지는 다죠. 다 이야기. 자, 또 틀렸네요. 거꾸로 됐고요. 다는 라보다 쌀 생산량이 많다. 오, 또 쌀은 라죠. 네. 라는 가보다 지역 내 전업 농가 비율이 높다. 그쵸? 여기는 상대적으로 경업이 더 훨씬 높을 거고요. 여기는 전업 농가 비율이 높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5번. 가는 수도권 확인. 나는 네, 제주였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52번 갈게요. 2022학년도 6월 모평인데요. 여러분들 방금 푼 문제가 9월이죠. 같은 해 9월. 그리고 그세달 전에 6월 모평에서 거의 유사한 문제를 풀고 네, 9월을 푼것 같습니다. 그래서 52번 문제는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작물별 재배 면적 비율. 자, 작물별 재배 면적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요. 가에서 다른 가수별 채소 중 하나이다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약간 적응하셨을 것 같은데요. A부터 어떤 지역인지 자, 이제는 술술술 말씀을 해보세요. 자, A는 너무 여러 번 했고요. 앞으로도 출제할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것을 느끼시면 될것 같아요. 평창입니다. 자, 그다음에 B도 너무 자주 나왔죠? 네, 김제예요. 김제. 여기 앞에 새만금 간척지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선생님이 51번 해설할 때 조금 있으면 서귀포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요. 여기가 바로 서귀포시입니다. 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그렇게 막큰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 일단은. 자, 그래서 일단 제주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셔도 됩니다. 자, 지금 작물별 재배 면적 비율인데요. 가나다를 우리가 찾아야 되죠. 거기 가수, 벼, 채소가 있는 거고, 늘 해왔던 거. 근데 이제 그거 찾기 전에요. 선생님은 이것을 활용할 겁니다. 뭘까요? 그죠? 맹류 활용하겠죠? 맹류. 자, 맹류를 활용하면 어디가 나오니까? 네, 여기서 이제 김제의 특징을 또 해석하면 되니까. 지금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보통 이게 어려워지려면 가나다, ABC 다뭐 지역도 다 가려놓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B가 이 데이터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이게 맹류고 그러면 이게 쌀이겠죠? 이게 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평창하고 서귀포시 해석을 할 텐데, 채소하고, 결국은 채소하고 가수인데요. 우리 제주 하면, 자, 어디서 확인을 하면 될까? 이 쌀이 거의 안 보이면 돼요. 거의 뭐, 거의 멸종. 자, 그러면 지금, 물론 이제 여기도 거의 없긴 한데, 여기가 지금 아예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지금 C 지역이 어딘지 알려줬기 때문에 확인만 하면 되긴 한데요. 네. 지금 제주의 서귀포시 쌀이 없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귀포시는 제주보다도 우리 귤이라든지 한라봉 생산이 훨씬 더 많은 지역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가 가수. 다가 가수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A가 평창인 거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역 몰라도 유추를 할수 있을 텐데요.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채소. 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다를 다 찾았어요.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우리 쌀은요, 논보다 밭에서 많이 재배된다? 말도 안 되죠? 우리 논농사하고 쌀농사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나의 돈의 재배 면적 비율은 채소인데요. 제주가 전북보다 높다. 자, 이거 비율이기 때문에요. 그냥 한번 그 지역에 전체적인 지형 특성을 생각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밭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에 채소도 하고 뭐 가수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전북은요, 쌀 재배 면적의 비중이 아주 높은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전남, 전북,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재배 면적 비율이 채소에서 더 높은 지역은 제주가 맞습니다. 정답 2번이에요. 자, 다는 국내 자급률이 가장 높은 작물.

꿀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쌀이죠, 쌀. 자, 가는 나보다 시설 재배. 시설 재배는 당연히 채소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단은 가보다 총 재배 면적이 넓다고 했는데, 자, 마찬가지로 쌀이 제일 넓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53번인데요. 20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문제였고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영농 형태별 농가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그래서 일단 지도에서 이세 지역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약간 저 어디지? 하는 친구, 광주, 광역시, 아니, 여기 여러분들 김제, 김제 말고는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좀, 알고 있는 걸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일단, 뭐, 장안 되면 우리가 일단 아는 거라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아는 거란 지형.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한 지역이 나왔고요. 경상북도. 전라북도에서 두 지역이 나왔습니다. 자, 요걸 좀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아는 거를 적용을 시켜볼게요. 일단, 가나다 데이터에서 제일 반가운 데이터는 선생님은 다 데이터거든요. 왜? 우리가 잘 아는 이 벼, 제일 친숙한 이 벼의 생산이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지역이에요. 아, 평야가 넓구나. 그러면 여기 여기는 아니겠죠. 선생님이 일부러 소백산맥 한번 그어본 거죠. 그래서 여기 김제이고요. 워낙에 김제는 많이 나왔고, 눈농사, 쌀농사 뭐 이런 이야기 너무 자주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네, 다 데이터는 김제의 데이터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갈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하고 나도 우리가 이두 지역 중에 어딘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자, 일단 이가 같은 경우에는 벼, 그다음에 과수. 과수? 자, 과수. 자, 챙겨가고요. 그다음에 나를 보시면 벼, 그다음에 채소 산나물. 여기. 요걸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경북에서 한 지역, 그 다음에 전북에서 두 지역이 나왔다고 했죠. 근데 우리 딱 경북을 왜 줬을까요? 왜 줬을까요? 자, 눈치껏. 자, 과수 활용하라는 거죠. 여기가 여러분 상주입니다. 상주. 성주하고 달라요. 성주는 참외, 상주는 곶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경북의 대표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가 데이터 바로 상주일 것이다라고 조금 생각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 우리 무진장 지역 들어봤어요? 진안고원 대표적인 다설지 중에 하나. 고위평탄면 뭐 여러 가지로 좀 자주 언급되는 지역인데 그 중에 장수입니다. 장수. 그래서 여기는 나 데이터라고 해석을 자연스럽게 달을 찾고 가를 찾고 나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생소하고, 그쵸? 지역도 생소하고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제시된 지역들의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유추를 하면서 네, 하나씩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지평선 축제 자주 언급되는데요. 이거는 김제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쌀농사와 관련이 있죠. 나는 경상도라는 지명에서 유래된 지역 중 하나이다. 우리 옛그 지명을 붙인 방식들을 보시면 과거에서부터 그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의 앞글자를 딴 거잖아요. 그래서 경상도는 경주 플러스 상주입니다. 그쵸? 충청도도 충주 플러스 청주인 것처럼 여기는 경주 플러스 상주. 그러니까 지금의 대도시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과거에는 아주 유명한 우리 고려시대 때뭐 호족들의 도시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래서 경상도는 상주, 상주는 갑니다. 이거는 가라고 해야 돼요. 자, 단은 논면적보다 반면적이 아니라 논면적이 훨씬 넓어요. 광활면, 정말 광활한 논이 있습니다. 자, 단은 나보다 쌀과 맥류의 그루갈이가 활발하다. 그쵸. 단은 나에 비해서 평야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해발고도도 낮아요. 그러니까 기온도 온화할 거고요.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고요. 우리가 이 맥류를 활용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역이 전남, 전북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설명 맞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전체 농가수, 이거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 농가수는 일단, 그 쌀농사가 가장 지금 여기서 활발한 지역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농업 방식은 쌀이니까. 그래서 이제 김제. 김제가 제일

100% 나와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주, 그 다음에 장수가 인구 규모가 실제로 제일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가, 나 순으로 배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까 53번에 4번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2021학년 또 3월 학평 문제, 우리 54번 문제이고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지도에 또 지역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 관한 데이터, X축의 경지 면적, 그 다음에 Y축의 작물 재배 면적, 그리고 농가 수까지 지금 세 가지 자료를 한꺼번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어떤 지역부터 제시가 되었는지 지역부터 정리할게요. 일단 경기, 그 다음에 경북, 전남, 그 다음에 네, 제주, 이렇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늘 나오던 곳이 자주 나오고 있죠.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농업의 특징을 잘 비교할 수 있는 지역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경지 면적 그리고 작물 재배 면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 세 가지가 아니라요. 네 가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 좀 찾아내야 될게 뭐냐면 바로 겸업농가와 전업농가. 그러니까 이제 겸업농가 비율,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치면 뭐네 가지, 뭐 다섯 가지 데이터가 함께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하면 되죠. 그쵸? 자, 일단은 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경지 면적 그 자체 양이잖아요. 경지 면적은 원래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땅의 크기에 어느 정도의 그 반영 비율이 있겠죠. 그러니까 경지 면적이 제일 작아. 당연히 이게 제주의 데이터일 겁니다. 제주. 자, 그 다음에 농가수. 제일 큰 덩어리 있죠. 우리 뭔가 제일 크거나 제일 작은 거. 이거부터 먼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 농가수 1위 지역. 이거는 좀 기억을 해달라고 앞에서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경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아낼 수 있냐면, 이 경북은 A의 비중이 높고요. 제주는 B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쵸? 그러면, 아, B가 겸업농가구나. A가 전업농가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업 그러면 경기, 제주, 강원에서 높고요. 전업 그러면 경북, 전남 이런 지역에서 높았잖아요. 그리고 농가수 1위는 네, 경북이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적용시키면 지금 벌써 많은 것을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겸업농가 비율로 경기하고 전남도 바로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라에 비해서 나가 네, 겸업농가 비율 높은 거죠. 우리가 AB를 찾았으니까. 그래서 나가 경기구나. 라가 전남이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경지 면적도 제일 넓고요. 그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적용시킨 것을 또 선지에서 또 확인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되는데 1번 A는 전업이었고 B가 겸업이었죠. 자, 그래서 거꾸로 됐으니까 틀렸고요. 가는 다보다 겸업 농가 수가 많다. 자, 농가 수라고 물었죠. 이런 거 자주 나오는데요. 양을 물었습니다. 지금 비교를 해야 될게 제주와 그다음에 경북인데요. 우리 경북의 전체 인구 250만 명. 농업에서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제주는 70만 명이 안 돼요. 인구 규모가 여기가 훨씬 높아요. 그쵸? 인구 규모가 여기가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농가 수도 많잖아요. 뭐 이래저래 겸업 농가 수로 따졌을 때는 비율은 여기가 좀더 높지만 수로 따졌을 때는 여기 그 절대량 그 자체를 읽으면 또 되긴 하는데요. 네, 당연히 경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꾸로 됐어요. 자, 3번. 나는 라보다 경지 이용률이 높다.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선입견으로 풀면 약간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경지 면적 X축에 줬죠. 그리고 작물을 재배하는 면적을 Y축에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경지 이용률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땅을 이용하는 율이잖아요. 자, 그러면 경지 면적 대비 작물 재배 면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나하고 라면 보겠습니다. 자, 경기는요, 경지 면적이 저 가운데 지점을 읽으면 되니까 15예요. 나는 15예요. 근데 재배 면적도
네, 15입니다.

근데 라를 보시면 경지 면적이 한27 정도 나오죠? 가운데 27 정도. 그리고 작물 재배 면적은 그것을 더 뛰어넘는 수치 32에서 33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경지 이용률이 높은 거죠? 이용률은 네, 전남이 더 높습니다. 자, 왜냐하면 전남 지역은 벼의 그루가리로 맹류도 생산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겨울에도 채소도 생산을 하는 우리 김장철 채소 같은 게 배추 이런 것들이 전남 지역, 해남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라도 통계값을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자, 그다음 다는 가보다 지역 내 경지 중 반면적의 비율이 높다. 우리 다하고 그다음에 가를 다 찾았는데요. 자, 경지 중에서 밭 면적 비율은 당연히 제주하고 경북을 비교했을 때는 제주가 더 넓겠죠. 왜냐하면 더 높겠죠. 비율이니까. 왜냐면 제주는 논이 거의 없어요. 나머지 다 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가 더 비율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라는 나보다 쌀 생산량이 많다. 자, 전남이랑요? 네, 경기입니다. 쌀 생산량? 네, 전남이 1등이죠. 재배 면적 제일 넓은 전남.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기 전에 우리가 주제가 한번 바뀌거든요. 바로 공업 파트라는 거좀 알려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올해도 여러분들 수능 특강으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이 수능 특강에서 공업 파트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실 거고요. 이 주요 공업 지역, 여러분들 머릿속에 네, 지도로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공업 지역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나라 최대 종합 공업 지역이고요. 좀 이따가도 정리하겠지만 전자 분야에서 전자조립, 첨단 산업 이런 제조업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너무 이제 인구와 기능들이 집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집적의 불이익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거도 기억을 할게요. 충청권으로 여기서 발달되어 있었던 첨단 산업 그리고 전자조립 이런 것들이 충청권, 가장 지리적으로 인접한 충청권으로 네, 분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충청권도 전자조립이 그래서 잘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백산 공업지역 잘안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 시멘트 공업, 과거에 뭐 석탄도 캐고 뭐 이랬을 때는 그래도 좀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시멘트 공업, 원료 지향형 이 공업이라는 거,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충청 공업 지역, 요즘에 계속 중요성을 띠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제조업 출하액에서도 경기 다음으로 높은 지역이 충남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위치를 활용을 해서 수도권의 공업이 네, 분산 입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대전과 청주 같은 경우에는요, 첨단 산업, 서산 자주 나옵니다. 석유화, 당진, 제철소, 아산, 전자, 그리고 자동차까지. 그래서 너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고 특히 이 뒤에 세 개의 중화공업에서 아주 중요한 네, 출제 지역입니다. 자, 그다음 호남 공업 지역인데요. 호남 공업 지역에서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순천, 광양, 여수는요. 조금 이따가 남동임의 공업 지역으로 넣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분류에서는 호남이 맞아요. 순천, 광양, 여수가 전라남도니까 호남이 맞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호남 공업 지역은 지금 광주, 군산, 전주 이렇게 묶여 있는 이 지역이에요. 이 권역. 근데 자주 출제는 안 됩니다. 자주 출제는 안 되지만.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네, 자동차 공업으로 나올 수 있고요. 전남 영암 같은 경우에도 조선 공업으로 종종 가끔 언급이 된다는 거,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광주 자동차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영남 내륙 공업 지역인데요. 여기서 이제 대구가 종종 데이터에서 섬유를 찾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자, 대구 섬유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역사와 전통이 어마무시한. 네, 그 옛날처럼 그 뽕나무의 비단 이런 느낌 아니고요, 여러분. 최근에 그 섬유 산업은요, 선생님이 논문도 찾아봤지만 완전히 최첨단 신소재 뭐 이런 거예요. 미래 세대를 대비한 뭐 이런 새로운 소재를 계속 개발하고 뭐 특수 소재 섬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겨울철에 특히 뭐 방수가 잘 된다든지 보온이 잘 된다든지 그리고 섬유라는 게 우리가 입는 옷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분야에서도 쓰이거든요. 그런 섬유예요. 자, 그다음 구미하면 전자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구뿐만 아니라 주변 경북 지역도 네, 섬유 발달돼 있다는 거. 자, 그다음 남동이면 공업지역은 다 중요한데요. 포항, 전남의 광양, 제철, 울산, 네, 자석주, 그다음에 제철까지 꼭 적어두세요. 요즘에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거제, 조선, 여수, 석유화. 창원, 기계. 죄송하지만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한지 지역, 항구가 발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원료의 수입과 제품의 수출에 유리한 그 입지, 그걸 활용한 여러 가지 중화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도별 주요 제조업종별 출하액이 지역별로 나와 있고, 전체 양과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가가 바로 경기입니다. 1등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경기 안에서 제일 큰 비중. 다른 데는 그렇게 막 이렇게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보이지만, 경기는 전자에서 어마무시한 네,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가 충남이에요. 이 충남 같은 경우에도 전자 발달돼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 아산, 그 다음에 서산, 석유화학, 이런 지역들. 그렇죠. 그래서 전체 2위고요. 울산이 네, 울산이 광역시가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울산도 저렇게 존재감, 자석조 그리고 제철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라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1차 금속이 발달되어 있고요. 지금 나머지는 없죠. 이게 경북 데이터인데요. 네, 경북 데이터라는 거. 1차 금속. 그다음에 경북 지역 전자조리 구미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라가 여러분들 확대까지 시켜드렸는데요. 다른 지역과 달리 의복이 발달돼 있습니다. 이거 서울 데이터죠. 그죠? 서울. 다른 지역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에 민감한 이 의복. 그래서 인구도 많고, 정보도 빠르고, 구매력도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 서울. 서울의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쭉풀 건데요. 오늘은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가장 최신 문제. 2026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과 구미의 A에서 D 업종별 출하액을 줬는데요. 너무 고마워요. 네 지역과 구미를 줬기 때문에. 방금 선생님이 언급한 내용 중에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네 지역을 찾을 때이 여러 공업의 종류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냥 공업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적용을 시킬 건데, 1차 금속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그냥 계속 제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철, 1차 금속, 원료를 가지고 이제 순수한 철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요거 자동차 그 뒤에 안 읽으셔도 돼요. 그냥 자동차로 생각하세요. 그다음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선생님 약간 숨 넘어갈 것 같은데 그냥 전자조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조립, 막 반도체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 반도체를 기억하면 돼. 오히려. 자, 그다음에 화학, 네, 석유화학이라고 그냥 축약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원래부터 그냥 간단하게 주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놨어요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수능이라는 시험을 준비하는데 아무거나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정확한 기준이 있는 그러한 분류 체계를 사용한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생님처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시된 지역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된 지역. 여기가 은근히 자주 나와요, 여러분. 요 라인이. 지금 표시가 된 지역은 화성이고요. 그 아래가 또 평택인데요. 둘다 중요합니다. 둘다 전자조리, 둘다 자동차로 중요해요. 자, 그다음 여기 호미꽃 있는 호랑이 꼬리 있는 포항. 자, 그다음에 여기 너무 중요한 공업에서 너무 중요한 우리나라 1인당 GRDP 1위 지역이기도 하죠. 인구가 100만이 조금 넘는데 네, 소득 수준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자, 그다음 울산광역시였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네, 바로 여수죠. 여수. 여수, 광양 뭐 이런 지역이 지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수인데요. 지금 구미를 줬어요. 자, 구미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고맙게 이 B를 먼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 지식은 좀 있어야겠죠? 전자입니다. 그럼 이 전자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 그럼 이 전자를 적용을 시키면 화성이 나와요. 화성이죠. 경기도 화성.
그럼 이제 화성이 나왔으면 A도 해결이 돼요. 자동차라는 게 해결이

됩니다. 그 자동차가 해결이 되면 울산이 해결이 돼요. 네, 울산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울산은요, 지금 남아있는 석유화학하고 제철 중에서는 석유화학이 전통적으로 매출액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회사 하나하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방금 석유화학 해결됐으니까 여기에 제철. 그러면 적용을 시켜볼게요. 단은요, 석유화학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지역. 우리 여수, 포항 중에 여수겠죠. 라는 제철이 특화되어 있어요. 네, 포항입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여수는 구미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우리 여수는요, 아주 큰 대규모 장치 산업, 석유화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뭐 몇백 명 수준이에요. 그런데 구미, 전자조립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노동 집약적인 성격도 있는 전자조립. 네, 구미가 종사자 수가 더 많겠죠. 자, 2번. 가는 나보다 제조업 사업체당 출하액이 많다. 자, 가하고 나, 우리 울산하고 화성인데요. 제조업 사업체당 출하액은요, 당연히 울산이 지금 아주 큰 규모의 중화학공업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게 맞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단은 라보다 1차 금속 제조업 사업체 수가 많다고 했는데, 네, 여기가 네, 제철이었습니다. 랍니다. 업종별 출하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A가 B보다 높다고 했는데, B가 훨씬 높아요. 그거 가지고 찾은 거죠. 자, 5번. D에서 생산된 최종 제품, 철인데요. 이거는 A에서 주요 원료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에서. 그쵸? 자, 이렇게 우리 전체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은 공업을 더 열심히 풀어볼 겁니다. 문제 미리 풀어오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해설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권유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사회복지와 복지제도 남아있는 다섯 문항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단원으로 넘어가는 시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 남아있는 다섯 문항 집중해서 같이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5단원으로 넘어가서 사회 변동 이론이죠. 진화론, 순환론에 해당하는 기출 문항도 풀어보면서 우리 이번 시간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105번까지 풀었습니다. 106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22는 제도로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자, 공공부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 나는 실직자에 대한 생계 지원은 물론 재취업 촉진, 실업 예방 및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사업장 및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얘는 이제 의료급여 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수 있어서 의료급여로서 공공부조인 거고요. 나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보험제도로서 이제 사회보험에 해당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료 2를 보시면 갑구, 가, 나 제도의 지역별 수급자 비율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게 또 중요한 부분이죠. 갑구는 A에서 C 지역으로만 구성되고 B 지역의 인구는 A 지역 인구의 두 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 지역 인구는 A 지역 인구의 두 배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요걸 표시 한번 해보면은 요렇게 두 배다라고 하는 걸 챙겨주시고요. 1단에

ABC 지역으로 전체가 이루어졌는데, 나에 주목해 보면은 일단 적어놓읍시다. 나는 가는 여러분 공공부조였고요. 나는 사회보험이죠. 그리고 사회보험에 나와 있는 수급자 비율 수치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지금 ABC 지역으로 전체가 구성되는데 A 지역의 요 비율과 전체의 비율이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B와 C 지역도 얼마가 돼야 될까? 여기가 14인데 전체가 14야. 그럼 여기가 요 BC 지역이 얼마가 나와야 돼? 얘가 14가 나와야지. 왜냐하면 여기 14랑 여기 14 더한 다음에 나누기 2에서 14가 나오는 어떤 개념인 거니까. 그쵸? 그래서요, 여기 13, 여기 20이라 그랬을 때 전체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14가 돼야 된다고, 14. 여기가 14. 14. 아래다 적어볼까요? 아래다가 14. 그러면은 이제 B 지역과 C 지역 중에 어디 지역이 더 사람 수가 많은지를 알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 어떻다고 그랬어? 1만큼 차이 나지. 여기는 6만큼 차이 나네요. 아, 그러면 B 지역이 C 지역보다 몇 배? 여기가 더 6배 더 많다라고 하는 걸 추론할 수가 있겠네요. 아, 그러면 C 지역을 100명이라고 놓잖아? 그럼 B 지역은 600명이 되는 거야. 그런데 아까 처음 봤었던 거, B 지역 인구는 A 지역 인구의 두 배다라고 하는 걸 활용해줘서 A 지역을 300명으로 놓을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300명의 여러분, 300명의 14% 하면 여기 42죠? 그다음에 600명의 7%는 42. 600명의 13%는 네, 78. 그다음에 여기는 100명이니까 쓰지 않을게요. 그럼 전체는 지금 1000이죠? 1000명으로 놓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1000명의 8%니까는 80. 여기는 140 놓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42명과 요 A 지역의 수급자 수 더해서 80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 A 지역의 수급자 수몇 명이야? 27명이 되겠죠? 300명 중에 27명이라고 하는 것은 몇 퍼센트인 거야? 자, 기억은 9%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A 지역에서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수가, 선별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공공우조죠? 예, 가져가. 요 수급자 수가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 즉 사회보험 나겠네요. 수급자 수보다 많은가라고 물어보는데요. A 지역에서 공공부조는요, 지금 27, 그쵸? 27이고요. 그다음 사회보험은요, 42명이 되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수급자 수가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적다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 오답이고요. 2번에 대상자 선정에 따른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경우라고 하면은 공공부조죠. 따라서 갑니다. 가. 요곳에 지역별 수급자 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C 지역이 가장 적은가 물어보고 있어요. A 지역은 27, 그다음 B 지역은 42, C 지역은 11이기 때문에 C 지역이 가장 적다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3번 볼게요.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자, 요거는 사회보험인 거죠? 따라서 납니다. 사회보험. 자, 요것은 A 지역과 C 지역 수급자 수의 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A 지역과 C 지역의 수급자 수의 합. 그러면 42와 20의 합이죠? 사회보험 얼마입니까? 62이고요. 그다음 B 지역의 수급자 수 얼마예요? 78이죠. 그것보다 적기 때문에 3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4번에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라고 하면은 공공부조지, 얘들아. 따라서 가야.
A 지역 수급자 비율 물어보네.

이율 비율 얼마인데요? 이제 구가 되겠네요. 구. 그다음에 C 지역 수급자 비율 하면 얼마예요? 여기 11이 되기 때문에 요 비율이 요것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낮다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답이 됩니다. 그다음에 5번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비지역 수급자 수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공공부조죠. 이것의 비지역 수급자 수라고 하면 얼마예요? 42. 그다음에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다시 말해서 사회보험이죠. 요것의 C지역 수급자 수라고 하면 얼마예요? 22죠, 20. 이것보다 적은 게 아니라 많다라고 해야 됩니다. 많다. 따라서 5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7번 가겠습니다. 자,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5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에서 C는 각각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중 하나이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유형 A에서 C 중 A는 B와 달리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 B는 금전적 지원이 아닌 거네? 사회서비스네요. 또한 C는 A와 달리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럼 C는 사회보험이네요. 그럼 A는 공공부조가 되겠죠. 우리나라 가나 지역의 모든 가구는 A에서 C 중한 가지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역별 중복 수혜자 가구 비율은 다음과 같다. 자, 그러면 A와 B의 중복 수혜자 가구. A는 여러분 공공부조. B는요, 사회 서비스. 그쵸? 그럼 공공부조와 서비스의 중복 수혜 가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중복 수혜 가구.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사회 서비스와 사회보험의 종복수의 가구라고 하는 비율이 적혀 있습니다. 자, 중요한 힌트 여기 나왔네요. 자, 가 지역의 각 수치에는 A, B, C 세 가지 종복수의 가구 비율 2%. 나 지역의 각 수치에는 A, B, C 세 가지 종복수의 가구 비율이 5%가 포함되어져 있다. 요거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벤다이어그램 간단하게 그려 주시면은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A를 여러분 공공부조라고 했죠? 그 다음에 B는 사회 서비스, 그 다음에 C는 사회 보험이에요. 그랬을 때, 좀 가지역에서 세 가지 모두가 얼마라 그랬어요? 자, 여기 2%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채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가 10%래.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가 요렇게가 10%인데 이미 이만큼 있으니까는 여기는 8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6이래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요렇게 해서 6인데 2가 있으니까 여기는 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와 사회보험이 되겠네요. 여기가 요렇게가 이만큼이 50인데 2가 있으니까 여기는 48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나도 채워볼게요. 나 지역도 채워보면은요, 이렇게 벤다이어그램. A는 공공부조, B는 서비스, C는 사회보험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지금 5%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고 있죠? 따라 전체가 세 가지 다가 여기다가 가운데가 5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와 서비스가 20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렇게가 20인데 5가 들어가 있으니까 15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이 9래요. 그러면은 요렇게가 9인데 5가 있으니까는 여기가 4가 오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와 사회보험이 45래요. 그러면은 요렇게가 45인데 5가 있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온다? 40이 온다. 이렇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에 A는 B와 달리 사전 예방적 목적을 가진다. 여기는 공공부조잖아요. 공공부조는 사후 처방적인 목적 성격이 부각되죠. 2번에 B는 A와 달리 보편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사회보험이 대표적으로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때문에요. 비용 부담자 같은 경우는 정부와 지자체. 그 다음에 수혜자는 이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낮은 어떤 형태의 어떤 가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이 수혜자가 사회보험처럼 직접 이제 비용 부담 능력에 비례해가지고 이제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혜택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수혜자 부담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여러분 잘 챙겨 두시고요. 그다음에 4번에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의 혜택은 모두 받지만 공공부조의 혜택은 받지 않는 가구의 비율은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높다. 즉 사회보험 C와 사회서비스 B의 혜택은 모두 받지만 공공부조 A의 혜택을 받지 않는 가구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 나 지역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보험과 서비스 혜택을 모두 받지만 공공부조 덜어내는 거, 여기 부분, 여기를 말하는 거죠. 40. 그 다음에 가 지역 같은 경우도 여기 서비스와 사회보험 여기인데 여기에서 공공부조 여기 전체 여기를 덜어내 공공부조를 덜어내고 요 둘만 받는 거 48입니다. 그래서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낮다라고 해야 됩니다. 4번 오답이고요. 5번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혜택은 모두 받지만 다시 말해서 C와 A의 혜택은 모두 받지만 사회서비스 B의 혜택을 받지 않는 가구. 가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서 요 2를 제외한 4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요 영역에서 5를 제외한 여기 4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가와 나 지역이 모두 다 4로 같다라고 하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08번 갈게요. 21학년도 3원학력 평가 20번입니다.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우리나라 갑 권역의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제도와 기초연금 제도의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갑 권역은 A 지역과 B 지역으로만 구분되고 65세 이상 인구는 A 지역이 4만 명, B 지역이 2만 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표적인 사회보험의 유형에 해당하고요. 기초연금은요,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거죠. 자, 지금 A 지역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 4만 명이다 라고 주고 있고 B 지역은요, 2만 명이다 라고 주고 있습니다. 정보를. 그러면은 간단하게 옆에다가 적어 놓으면요, A 지역에, 즉,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4만 명이 60%니까는요, 2만 4천 명. 그 다음에 A 지역의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4만 명의 40%니까는요, 만 6천 명이죠. 그쵸? 이렇게. B 지역은요, 2만 명의 80%니까요, 만 6천 명. 2만 명의 30%니까는요, 6,000명. 이런 식으로 적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1번에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즉, 사회보험 수급자 수를 말하는 거죠. 자, B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1.6, 그렇죠? 16,000명. A 지역은요, 2.4, 24,000명. B 지역이 A 지역보다 적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1번 오답이고요. 그다음에 2번에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 수라고 물어볼 때 여기 공공부조의 수급자 수죠. A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16,000명, 1.6이고요. B 지역은요, 0.6, 6,000명이죠. 자, 0.6에 2배 미만이다라고 했는데 0.6에 2배 하면은요, 1.2, 12,000명이 되는 거죠? 그것보다 1.6, 16,000명이 더 크기 때문에 2배 미만이 틀린 겁니다. 2배 이상이어야 되겠죠? 3번에 65세 이상 인구 중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 즉, 국민연금 말하는 거죠? 요것의 수급자 비율은 A 지역, 얼마입니까? 60%. 그다음 B 지역은요, 80%. 그래서 A 지역이 B 지역보다 낮다. 3번 이렇게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 권역에서 65세 이상 인구 중 선별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 공공부조 말하는 거죠. 따라서 공공부조, 기초연금이라고 적혀져 있는 공공부조의 수급자 비율은 70%냐라고 물어봤을 때 40, 30, 그냥 더해서 70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 아니죠. 우리가 숫자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만약 숫자로 접근하면은 갑 권역이니까는 갑 권역은 A 지역, B 지역 더한 거죠. 6만 명 중에서 선별적 복지 1.6, 즉만 6천 명과 그 다음에 6천 명 더해서 2만 2천 명. 2만 2천 명 곱하기 100. 요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면은 약 36.7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70%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저는 이 후자가 출제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금 A 지역, 그 다음에 B 지역이 있는데 A 지역은 지금 40% 공공부조, B 지역은요, 30%죠? 그쵸? 그런데 지금 만약에 A 지역과 B 지역의 사람 수가 같다라고 하면은 정 가운데 값이 오겠죠? 그쵸? 뭐 35가 오겠죠? 정 가운데 값이니까. 각각 5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데 아까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A 지역은 4만 명, B 지역은 2만 명. A 지역이 B 지역보다 두배더 많다. 뭐두배 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A 지역이 B 지역보다 사람 수가 더 많다라는 정보를 줬잖아. 그러면은 전체에 해당하는 값은 어느 쪽에 가깝게 위치하는 거야? 요 40에 가깝게 위치하겠지? 즉, 이 어느 지점에 위치할 거라는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수치는 여기와 여기에 사이에 해당하는 값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는 당연히 70%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아마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4번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5%보다는 크고, 40%보다는 작다. 자, 5번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갑 권역에서 65세 이상 인구 중 의무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의무가입은 여러분 사회보험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6만 명 중에서 사회보험 2만 4천 명이랑 1만 6천 명 더하면 얼마예요? 4만 명이죠? 곱하기 100한 값.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약 66.7%가 나와. 그래서 70% 미만이다 라고 맞다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까 4번 선지 풀었던 것처럼 4번 선지 풀었던 것처럼 자, A, B 하고 사회보험이니까 A는 60, 난 B는 80인데 만약에 둘이 같다라고 하면 사람 수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70의 전체 값이 위치하겠지만은 지금 A 지역이 B 지역보다 지금 더 사람이 많다고 했으니까는 그 값이 이 어딘가에 위치할 것이다. 60과 70 사이에 위치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70 미만이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하게 되는 거지. 이거보다는 작을 거니까. 그쵸? 여기, 얘가 여기 위치하고 있잖아. 70보다 더 작은 값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5번이 또한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9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109번. 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와 B는 각각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연금제도의 그중 하나이다. 표는 우리나라 가나 지역 중각 지역 인구 중 A, B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표에 따르면 가 지역에서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중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가 4분의 3을 차지한다. 이 말을 읽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이 말을.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중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가. 이 말이 뭘까?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중복수급자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요 4라고 하는 것은 요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3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수급자 중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이기 때문에 결국에 얘는 중복, 사회보험을 기준으로 하는 중복 수급자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걸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4분의 3 맞춰주려면 결국에 12분의 9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12분의 9. 12분의 9로 접근하면은 얘를 약분하면 4분의 3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B가 뭐고? B가 사회보험이고, 요 A와 B 모두의 수급자. 요게 이제 사회보험을 기준으로 하는 중복수급자 12분의 9 해서 4분의 3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A가 뭐가 된다? A는 공공부조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 지역의 인구는 가 지역 인구의 두 배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렇게. 그러면 여기를 100명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200명이다. 요렇게 놓을 수가 있겠고요. 옆에다 간단하게 수급자 수 써볼게요. 2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18, 요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선지 볼게요. 사후 처방보다 사전 예방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라고 하면은 여러분 사회보험인 거죠? B죠. 요것은 나 지역이 가 지역의 두 배보다 많다. 나 지역은요, 30. 가 지역은요, 12. 12의 두배 하면은 24죠? 24보다 30이 많기 때문에 기역선지 옳은 선지입니다. 니은에 각 지역 인구 중 상호 부조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 그러면 얘는 사회보험이죠? 이것의 수급자 비율은요, 가 지역은요, 수급자 비율이니까는 12%, 나 지역은요, 15%. 그래서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낮다라고 해야 됩니다. 니은 오답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이에요. A와 B 중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에만, 수급자에만, 그러면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니까는 B, 사회보험인 거죠? 사회보험에만 해당하는 사람 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나 지역은 30에서 18을 빼준 12. 그 다음에 가 지역은요, 12에서 9를 뺀 얼마? 3. 그것의 4배는 12이기 때문에 디귿선지 옳은 선지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가와 나 지역 전체에서 선별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가 선별적 복지 이념, 다시 말해서 공공부조 A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 사회보험 B가 되는 건데 가나 전체에서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는 사람 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는요. 지금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16과 20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얼마? 36이고요. 사회보험은요. 12과 30 더해주시면 얼마입니까? 42가 되는 거죠. 따라서 36은 42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적다라고 해야 돼서 리을선지 오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 연결시킨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10번 갈게요. 자, 21학년도 수능 15번 문항이고요. 이제 사회복지제도, 우리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료 1은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이고요. 가에는 노인 세대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5세 이상인 노인 인구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즉, 기초연금 제도인 거죠. 기초연금 제도로서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나는요,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얘는 국민연금으로서 사회보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료 2에서 각국의 가나 제도의 수급자 비율, 가는요, 공공부조, 나는요, 사회보험, 이렇게 했고요.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

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거가 중요하죠. 갑국은 A에서 D 네 지역으로만 구성되고 B와 D의 인구는 각각 A 지역 인구의 0.5배다. 즉 A 지역 인구의 절반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말은 결국에 B와 D 지역의 인구가 같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지. 그렇죠? 얘네가 각각 다 A 지역의 절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B 지역과 D 지역의 인구는 같다. 그러면은 B, D라고 했을 때, 여러분 B 숫자가 좀 작은 걸로 할게요. 공공부조 수치로 할게요. B 지역은요, 여기 3%. 그 다음에 D 지역은요, 예, 7%. 근데 둘이 같대요. 같으려면은 얼마? 여기 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만큼 떨어지고, 2만큼 떨어져서 5가 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B 지역과 D 지역이 전체가 이렇게 5%가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도 5%야. 그럼 결국에 남아있는 A 지역과 C 지역을 비교할 때도 결국에 5%가 나오는 걸 가지고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A 지역과 그 다음에 C 지역, 공공부조로. A 지역은 4, 그 다음 C 지역은 7이다라고 했을 때 동일하게 지금 B 지역과 D 지역을 해서 5%가 나왔고 전체가 5%니까는 A 지역과 C 지역도 5%가 나와야지 결국 전체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5% 어디에 가깝게 위치하냐? 여기 A 지역이 조금 더 가깝게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만큼 떨어지고 여기는 2만큼 떨어지게 돼서 결국에 A 지역이 C 지역보다 몇배더 많다. 몇배더 많다? 두배더 많다라고 하는 정보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에 B 지역과 D 지역은 사람 수가 같다라 그랬고 A 지역은 C 지역보다 두배더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C 지역을 100명으로 잡았다. 100명으로 잡게 되잖아? 그러면 A 지역은 C 지역이 두 배라 그랬지. 요거 200으로 놓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B와 D 지역은 둘은 서로 같은데 A 지역 인구의 0.5배, 절반이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도 지금 100으로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전체가 500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200에 4%니까는 8, 200에 20이니까는 40 놓고 여기는 다 그냥 그대로 둘게요. 100이니까. 500에 5니까는 25, 500에 24니까는 120 요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되죠? 이제 문제의 풀수가 있습니다. 1번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경우라고 하면은요, 공공부조죠. 가 공공부조. D 지역 수급자 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D 지역 수급자 수는 100명 중에 7%니까는요, 7명. A 지역 수급자 수라고 하면은요, 200명의 4%에서 8명이 되겠죠? 그것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적다여서 1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라 그랬어요. 자, 사회보험 나고요. 자, A 지역 수급자 수는 하면 얼마냐? 40이고요. C 지역 수급자 수 얼마냐? 30이죠? 자, 30에 1.5배다라고 하는 거 오답인 것을 알수 있어요. 왜요? 30에 1.5배 2분의 3 하잖아요? 그러면은 45가 나오거든. 그러면 40과 45 같지 않죠? 오답인 걸알수 있고요. 3번에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자, 요거는 사회보험이죠? 나고요. A와 B 지역 간 수급자 수의 차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A 지역은 40명, B 지역은

10명이니까는 수급자 수 차이는 30명, 30이 되는 걸 알, 30명이 되는 걸알수 있죠? 뭐 100명으로 잡았으니까 지금 200명, 100명 이렇게 잡았으니까는. 그 다음에 C와 D 지역 간의 수급자 수 차이. C와 D. C 지역은요, 100명일 때 30%니까는 30명. 100명일 때 40%니까는 40명. 즉, 10명이죠, 10명. 10명. 그래서 이 30명과 10명은요,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의 3배가 얘랑 같은 거죠. 4번입니다.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에 각국 전체 수급자 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별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조의 특징이죠. 전체니까는 25. 네, 25. 500명 중에 5%여서 25. 네,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 자,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의 비지역 수급자 수 얼마예요? 100명 중에 10%니까는요, 10명. 자, 요거의 2.5배. 10명의 2.5배가 어때요? 25명 나오는 거 맞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 대비. 자, 여기 분모가 되는 거예요, 분모. 요거 수 대비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의 비는, 다시 말해서, 가분의 나는 요거지. C 지역 같은 경우. C 지역은 가분의 나. 7분의 30인 거죠, 그쵸? 7분의 30이고요. B 지역은요, 3분의 10이죠, 그쵸? 3분의 10이 됩니다. 그러면은 C 지역이 B 지역보다 작은 게 아니라 이쪽이 더큰 것을 알 수가 있죠. 오케이? 따라서 5번 또한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110번의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복지와 복지제도 관련된 아주 어려웠었던 문항들 쭉 한번 기출 문항들, 평가 문항들, 수능 문항, 또 교육청 문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은요, 강의를 통해 이해가, 풀이 방법과 접근 방법이 이해가 됐다면은요, 꼭 다시 한번 깔끔하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프린트를 하시던가, 요즘 태블릿이니까는 보통 태블릿에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 싹 그동안 메모했던 거다 지운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혼자 풀어보는 그런 연습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아니, 될 때까지 해보시면은 너무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110번에는 4번이었고요. 이제는 5단원입니다. 5단원. 사회문화의 마지막 단원이죠.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첫 번째 사회 변동과 사회 운동. 요 내용에서 이제 진화론과 순환론 관련된 문항들 이번 시간에는 네 문항 정도만 풀 거고요. 네 문항 풀기 전에 그 문항에 적용되어지는 핵심 개념들 기출엔 플러스로 먼저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지고 있고, 또 진화론, 순환론 같은 경우에는 저 과거에 비해서는 최근 어떤 평가원 기조는 조금 평이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사회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거랑 또 이제 뭐 주류문화, 하위문화, 반문화 이런 어떤 3단원 내용과 연결시켜서 혹은 다른 단원과 연결시켜서 출제가 되어지고 있는 융합 파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 순환론이든 사회운동이든 단독 문항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최근 평가원의 기조가 다른 단원과의 연계성, 융합성을 고려해서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기출을 분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84쪽입니다. 기출엔 플러스고요. 자, 사회 변동과 사회 운동 먼저 한번 복습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자, 무엇은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적인 관계, 생활 양식 등이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얘가 사회 변동이 되겠습니다. 사회 변동. 이번에 사회의 무엇을 기준으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진화론과 순환론이 있다. 진화론과 순환론 같은 경우는 변동 방향입니다. 변동 방향을 기준으로 진화론과 순환론을 설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자, 무엇은 사회 변동이 진보와 발전을 의미한다고 본다라고 하는 거 일정한 방향.

진화론이 되겠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사회변동이 진보와 발전이라는 일정한 방향을 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번에 진화론은요, 어디가 더 진보된 사회임을 전제하냐? 비서구 사회보다 서구 사회를. 서구 사회가 비서구 사회보다 더 진보된 사회임을 전제로 접근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론이 되겠습니다. 5번에요. 무엇무엇은 사회 변동에 일정한 방향성이, 일정한 방향성이 존재한다고 본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그 일정한 방향성이 뭐냐? 바로 위에서 했었던 진보와 발전이라고 하는 일정한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순환론은 사회가 무엇과 마찬가지로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을 반복하냐? 바로 유기체죠, 유기체. 사회가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이 사이클, 이 과정을 반복한다고 봅니다. 7번에 순환론은 진화론과 달리 무슨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하냐? 바로 이 생성, 성장, 쇠퇴, 소멸. 요 사이클 있죠? 요 사이클. 이거 누구나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운명론적 관점에서. 운명론적 혹은 숙명론적 관점에서 이 흥망성쇠라고 하는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이 적용되어진다. 운명론적 관점에서. 8번에 무엇무엇은 사회변동에 작용하는 인간행위의 역동성과 자율성, 뭐 능동성 이런 것들을 과소평가한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자, 이거 수능에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로 순환론입니다. 순환론. 순환론의 입장에서는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체적이고 역동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어떤 그런 역량보다도 사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이라고 하는 그런 순환의 과정, 그 순환의 사이클이 훨씬 더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작용하는 인간의 자율성과 이런 역동성이 적게 과소평가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순환론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가 일단 오늘 함께 확인한 기출엔 플러스가 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OX로 또 기출엔 플러스 개념 잡고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8쪽으로 오시고요. 2026학년도 수능 12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그래도 지난 시간에 우리 사회복지와 복지제도처럼 문제가 너무 어렵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래도 한번 먼저 해당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저랑 같이 확인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점검하는 형태로 다시 또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화면을 정지하신 다음에 오늘 지금 네 문항, 1번부터 4번까지만 풀 거기 때문에 그 문항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26학년도 수능 12번 문항이고요. 자, 다음 글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제시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은 종교에 기반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지역 패권을 장악해 나갔다. 자,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강압적인 통치와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해 자국민들의 불만은 누적되어 갔다. 갑국은 이 경험을 교훈 삼아 종교를 토대로 한 왕권 체제를 버리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수립하여 국가의 영향력을 다시 확대해 갔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여기까지. 종교에 기반한 왕권을 바탕으로 장악해 나가려고 했었는데 뭔가 자국민들이 불만이, 그쵸? 그 불만이 점점 누적되어 갔대요. 그래서 이런 불만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교훈 삼아서 종교를 토대로 한 왕권 체제를 버리고 보다 더 종교보다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체제를 새롭게 수립해서 국가의 영향력을 다시 확대해 갔다라고 말합니다. 종교보다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러한 통치체제의 소멸과 탄생의 과정 속에서 통치체제가 종교권과 소멸되고, 그다음 종교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체계가 탄생했지. 아, 뭔가 소멸되고 탄생했으니까 이거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 이 과정을 반복하는 순환론 아니야? 이렇게 너무 섣불리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섣불리게. 계속 읽어볼게요. 이러한 탄생의 과정 속에서 사회 요구에 대응하며, 사회 요구에 대응했지. 왜? 종교적인 과정으로 강압적인 통치와 운영하다가 불만이 누적됐으니까. 이러한 불만이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를 대응해가지고 새롭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수립해서 더욱더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고 했으니까. 이 말인 거야. 대응하면서 체계적으로 분화된 사회로 나아가는 양상. 이것은 각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난다. 이게 핵심인 거야. 이게. 체계적으로 분화된 사회로 나아가는 양상. 수능 개념 수능 특강에서 진화론 설명할 때 이렇게 항상 중요하게 이야기하죠. 진화론에서 단순화된 상태에서 복잡화된 상태로 진보하고 발전하는 걸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유기체가 아주 미분화된 사회에서 복잡하게 분화된 유기체로 성장하고 발전하듯이 우리 사회도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 개념과 특강에서 강조하는 진화론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더욱더 분화됐다라는 거. 요걸 통해서 진화론으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전체적인 맥락이 결국에 단순화된 거에서 복잡화된 것으로, 단순화된 것에서 체계적인 것으로 진보하고 발전하고 성장한다. 이 맥락으로 제시문을 잡아야 되는 거지, 이러한 어떤 한두 개의 단어만 가지고 순환론이네. 쉽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잘못 핀트를 잡아서 틀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기역선지. 그래서 기역선지 사회변동을 지속적인 진보의 과정으로 본다. 진화론이죠. 니은의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될 수 있다. 비서구 사회보다 서구 사회가 더욱더 진보된 사회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인 거죠. 자, 기역 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고요. 디귿의 사회 변동 방향을 예측하여 대응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자, 요게 순환론에 해당하는 특징이고요. 리을의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의 소멸을 필연적인 결과로 간주한다. 요거 아까 기출엔 플러스에서 봤었던 내용이죠. 운명론적 관점, 운명론적 입장, 요것도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따라 정답은 1번이다. 만약에 여러분 이 제시문을 순환론으로 잡았으면은 아마 디귿 리을에서 5번을 골랐을 거야. 아시죠? 그래서 요즘에는 순환론, 진화론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도 평이하게 나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은 가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제시문의 기반의 맥락을 좀 고려해서 접근하게끔 조금 추상적인, 그쵸? 그런 어떤 텍스트의 서술 방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너무 좀 쉽다라고 해서 살짝 긴장을 늦추거나 그러면 안될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1번의 정답은 1번이고 2번 가겠습니다. 자, 이번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번 문항이고요. 다음 글에서 사회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읽겠습니다. 상이한 민족 간의 적대주의는 문명을 이끌어온 원동력이다. 힘이 강한 민족은 자신들의 활력을 바탕으로 정교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발전시킨다. 오, 뭐 발전시키네? 발전이니까 진화론인가 보다. 그쵸? 라고 해석하면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힘이 약한 민족을 정복하면서 위대한 문명의 꽃을 피웁니다. 이 과정에서 지배자들은 결혼을 통해 피 지배자들과 섞이고 이와 함께 자라나는 혐오감은 전체 문명의 활력을 또한 소진시킵니다. 활력을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꽃을 피운다라고 했는데, 발전시켜서 꽃을 피운다고 했는데 활력을 소진시킨대요. 이때 적대감으로 무장한 또 다른 강한 민족이 정복의 열쇠를 들고 새로운 문명의 문을 연대요. 소진시킨 틈을 파고들어서 적대감을 가지고 정복의 열쇠를 통해서 새로운 문명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거죠. 어때요?
발전시켜서 꽃을 피웠는데 약해져서 새로운 문명으로 교체되어지는 이런 순환의 사이클을 보여주는 게 전체적인 이 제시문의 포인트잖아요.

따라서 얘는 진화론이 아니라 순환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1번에 기억에 운명론적 시각,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순환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니은의 사회 변동이 진보와 발전을 의미한다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방향, 즉 진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디귿의 사회 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 반복으로 설명한다.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 반복,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이라고 하는 요 사이클. 요 사이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순환론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리을의 사회는 미분화된 상황에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고 본다. 요 리을 선지가 우리 앞에서 봤었던 요 문제 있죠. 요 문제에서 이야기했었던 핵심적인 포인트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요 내용이 진화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 연결시킨 순환론이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갈게요. 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변동 이론 A. 자, B 중 하나의 입장에서 일관되게 하나의 입장, 진화론이면 진화론, 순환론이면 순환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입장에서 일관되게 응답한 학생은 단 A, B는 진화론과 순환론 중 하나이다. A는요, 사회는 지속적으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고 본다.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A는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B는요, 사회가 단계적으로 변동하며 모든 단계는 이전 단계보다 복잡하고 분화된 것이라고 본다. 미분화된, 아까 여기 앞에서 문제 봤었던 리을 선지처럼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고 본다. 요걸 받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따라서 진화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요, 각각의 질문들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질문은요, 서구 중심적인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가? 왜? 비서구 사회보다 서구 사회가 더 진보된 사회임을 전제로 하니까 누가요? 어떤 관점이요? 진화론이죠. 자, 요거 진화론이 자 예스라고 할수 있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운명론적 시각,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가? 바로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사이클, 그쵸? 요것이 필연적으로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요거 순환론에서. 순환론에서 예스라고 할수 있겠네요. 세 번째,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한다고 본다. 일정한 방향, 진보와 발전이라고 하는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한다고 보는 거. 자, 요거 진화론에서 예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흥망성쇠를 거듭한 국가의 사례를 설명하기에 적합한가? 또 운명론적 시각, 운명론적 관점에서 네, 해당하는 순환론이 마찬가지로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이런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사이클이 반영된 이러한 국가, 이걸 거듭한 국가의 사례를 설명하기 적합한가? 요거 순환론이 예스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지금 갑을 봤더니만은 진화론이 예스라고 그랬을, 진화론이라고 그랬을 때 이거 동그라미. 근데 여기는 X라고 말하고 있고 동그라미 X. 아, 답이 너무 금방 나왔어요. 갑이요. 갑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즉, 비죠, 비. 진화론, 비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일관되게, 진화론이 예스라고 하는 거에는 너 나도 예스야. 갑도 예스야. 그런데, 순환론이 예스라고 하는 데에서는 갑은 노, X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화론이 예스라고 말하는데, 갑도 그래, 나도 예스야. 그 다음에 순환론이 예스라고 하는데 갑은 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갑이라고 하는 친구는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서 일관되게 응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2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8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진화론, 순환론 중 하나다. 자, B와 달리

A는 사회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며 변동한다고 본다. 라고 했죠. 동일한 과정,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 흥망성쇠의 사이클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A는요, 순환론이고요. B는요, 진화론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표는 질문을 통해 A, B를 구분한 것이다. 다시 한번 A에다가 순환론, B에다가 진화론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 가라는 질문에 넣었을 때 순환론은 예, 진화론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억 선택지 보겠습니다. A와 달리 B는 사회 변동에 일정한 방향이 없다고 본다. 여러분, 진화론은요, 일정한 방향 있다고 보잖아요. 어떻게? 진보와 발전이라고 하는. 진보와 발전이라고 하는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역선지 오답이 되겠습니다. 니은의 B와 달리 A는, 즉, 진화론과 달리 순환론은 사회가 퇴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죠. 얘는 진보와 발전이라고 하는 단선적인 일정한 방향만 이야기하지만은 순환론은 이것처럼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이라고 하는, 즉, 쇠퇴와 소멸, 즉, 퇴보라고 하는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거죠. 따라서 니은 선택지 옳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디귿의 가에는요,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가? 자, 이게 만약에 yes라고 할수 있는 거는 여러분 진화론인 거죠. 왜요? 진화론은 비서구 사회보다 서구 사회가 더 진보된 사회임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죠. 왜? 비서구 사회보다 서구 사회가 더 진보하고 발전됐어. 그래서 낙후된 비서구 사회를 서구 사회가 이렇게 막 도와줘야 돼. 비서구 사회는 서구 사회처럼 이렇게 따라와야 돼. 우리가 그 비서구 사회를 정복해가지고 뭐 식민지를 하는 이유가 비서구 사회를 서구 사회처럼 발전시켜주기 위한 거야 라고 하는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어떤 식민지, 정복,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논리로서 악용되고 활용될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요 진화론이 yes라고 말할 수 있는 거여서 요 내용을 가에 넣게 되면은 순환론은 yes고 진화론은 아니요이기 때문에요,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디귿선지, 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리을의 나에는요,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가가 들어가면 운명론적 관점, 흥망성쇠를 거듭한 어떤 사례를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자, 이거 누가 yes라고 말하는 거야? 순환론이. 순환론에서 yes라고 할수 있는 거지? 그럼 요 내용을 나에 넣게 되면은요, 순환론은요, 예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화론 같은 경우는 아니요.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역은 아니요가 아니라 기역은 예. 그 다음에 니은은 아니요가 되어서요, 리을선지 오답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니은과 디귿인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 여기까지 풀고요. 앞에서 봤었던 선지 중에서 조금 개념적으로 제가 조금 더 보충해 드릴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1번에 디귿 선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디귿 선지가 사회 변동 방향을 예측하여 대응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요 선지죠. 사실은 요 내용이 이제 순환론과 관련되어져서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 순환론 관련해서 순환론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이라는 이 사이클로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사이클의 전제는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을 전제로 합니다. 오랜 기간의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사이클을 전제로 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동 방향을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장기간의 관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요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성장할지, 요렇게 갈지, 변화가 없을지, 쇠퇴할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야. 시간이 오랜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지점을 바라봤을 때, 즉, 현재에서 오히려 과거를 바라봤을 때그 지점이 장기적 관점에서 생성인지, 성장인지, 쇠퇴인지, 소멸인지, 이거를 파악하기

0: 용이한 것이지, 현재적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전제된 이 사이클을 전제로 했을 때, 현재적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순환력 관점에서는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 앞으로 문제에서 많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순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잘 기억해 둘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관련된 문항들 오늘 네 문항 먼저 한번 풀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화론, 순환론 문제 계속 풀고 또 사회 운동도 마저 풀어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미리 한번 꼭 먼저 풀어 보고 올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문화는 럭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질 지니입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이에요. 벌써 있잖아요. 확률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 강의는 35강까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아직은 물론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멀었다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아직 우리가 만날 기회가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근데 어쨌든 확률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아, 통계가 굉장한가 보군. 맞아요. 네. 통계에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1, 2학년을 위안이다 보니까 제가 통계에 조금 더 힘을 썼거든. 그러니까 사실 솔직하게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어렵게 생각해야 되는 거 경우의 수 파트 때였어요. 지나왔잖아요. 경우의 수가 어렵게 나오려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 근데 그 경우의 수가 어렵다는 말이 경우의 수 문제만 어렵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봤지만 확률 안에서도 결국은 경우의 수 싸움이에요. 이 상황을 해석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내가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뭐 전체 경우가 됐건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조건부 확률에서 전체가 줄어든 사건이 됐건 간에 어찌됐건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기본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 근데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독립으로 오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별거 없었어요. 문제풀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독립 쉽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소특 문제를 하나 드렸죠. 그냥 맛보기로 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슬쩍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거 오늘 문제 풀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그 전에 오늘도 기분이 좋아지는 공식으로 제가 이번에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만들어 봤어요.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것이 되게 뭐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면서도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지? 라고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기분이 나아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은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방법은 없어요. 나는 스트레스를 진짜 안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최근에 제가 두피를 이렇게 마사지하는 이렇게 생긴 그런 괄사라고 하잖아. 그게 이제 되게 저는 머리가 되게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그렇게 막 문지르는데 너무 아프고 너무 시원한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사가지고 내 주변 여러 사람한테 막 줬어요. 이게 좀 신나가지고 진짜 아프지 막 이랬는데 다들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아픈데 왜 안 아파? 이랬더니 네가 그냥 스트레스가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난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그랬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몸은 받는데 그냥 내 뇌가 이 정도는 스트레스가 아닌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내 뇌가 내 몸을 속이고 있는 것 말고 진짜로 내 몸이 좀 풀어지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나의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뭔가 내 정신건강과 내 육체건강이 좋아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고 기지개를 웃으면서 쭉 한번 켜보세요. 생각보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 침대에서 이런 거잘안 하거든? 생각해봐.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여기 미간에 인상 쓰고 시작해서요. 아, 일어나기 싫어. 아, 이거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 이렇게 시작하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냥 기분이 안 좋아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원래 아가들은요, 여러분, 눈 뜨면 막 울면서 일어날 것 같잖아. 생각보다 웃으면서 일어나는 애기들이 많아요. 웃으면서 일단 진짜 이렇게 해. 이거부터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왜냐하면 그들은 일어나면 오늘도 놀수 있는 하루잖아요. 우리랑은 상황이 다르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 물론. 근데 어찌됐건. 그런 거 생각하면 그 아가들의 기지개 이렇게 키고 시작하거든요. 으아! 그래서 이렇게 쭉쭉이 하잖아. 엄마가 쭉쭉이 이런 거 해준단 말이죠. 그런 거 생각해보시면, 우리는 아무도 나에게 쭉쭉이를 해주지는 않지. 키가 자라나는 거 있잖아. 난 아니잖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되게 신나게 기지개를 한번 키잖아요. 그럼 진짜 시원해요. 그냥 팔다리 다 완전 끝까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누가 나를 쭉쭉쭉쭉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지개를 켜고 스트레칭 그 아침 침대에서 하는 스트레칭 이런 것들도 여러분 찾아보면 되게 많이 있거든. 한 3분짜리, 5분짜리 요 정도 몇 가지 있는지 살펴보고 스트레칭을 좀 하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좀 개운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첫 단추가 개운해진 느낌을 갖는다는 건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서 하루를 좀 에너제틱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으시더라고요. 아, 하기 싫어보다는 훨씬 좋죠, 그죠? 자, 그런 의미로 오늘도 열심히 이제 시작을 해볼 거고,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문제가 이겁니다. 기지개를 켠 다음에 바로 내가 이 문제를 펼쳐놓다니라고 하겠지만, 한 번은 해봐야지. 그래서 그 독립과 관련해서 나오는 유형이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교재에는 일부러 그것만 실었어요. 실제로 10문제면은 그 수능이잖아. 어쨌든 우리 수능 개념이잖아. 10문제면은 9.9문제가 아까 같은 그런 문제의 유형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바로 전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근데 가끔은 이런 유형도 있다는 건 봐야 되니까 한번 봐두도록은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을 할 거예요. 2 이상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A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이 문제가 독립에 대한 문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독립임을 보여주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다를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 잘 들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사건의 확률도 중요하지만 A라는 사건에 어떤 원소들이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다른 사건과 공통의 뭐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독립임을 보여주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 유형에서는요. A라는 사건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일일이 적어주셔야 돼요. 2 이상 4 이하면 너무나 간단하게 2, 3, 4잖아요. 근데 이걸 적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BN과 비교를 했을 때, 교집합에 해당하는 겹치는 원소가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A에 대해서 다 나열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확률은 얼마예요, 무조건? 너무 간단해, A의 확률은. 2분의 1이겠지, 뭐.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BN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N은 그래봐야 뭐냐면, 그냥 자연수예요. 게다가 여기 있어. 6 이하의 자연수예요. 그러면 N은 그래봐야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인 거잖아. 그치? 1의 약수에 눈이 나오는 사건은 B1, 2의 약수면 B2, 3의 약수면 B3, 4의 약수면 B4, 5의 약수면 B5, 6의 약수면 B6입니다. 그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찾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를 읽어보시면 너무 쉬워요. 사실 제가 이런 문제 중에 좀 쉬운 걸로 갖고 온 건데, 가를 읽어보시면 어때요? BN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BN의 원소가 몇 개라는 거예요? 전체 6개 중에서가 되니까 3분의 1이 되려면 6분의 2였겠죠. 그러니까 BN의 원소의 개수는 2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N으로 가능한 게뭐 있을까요? n의 약수의 개수가 두 개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n으로 가능한 건뭐 있겠어요? 소수여야지 n은 2 또는 3 또는 5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왜? 1의 약수는 한 개고요. 4의 약수는 1, 2, 4, 세 개고요. 6의 약수는 1, 2, 3, 6, 6, 아니, 네 개잖아. 그치? 우리는 원소가 두 개인 걸 찾고 있다니까? 오! 그러니까 2, 3, 5에서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심지어 여기 자리는 얼마라고 3분의 1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곱하시면 얼마가 돼? 얘가 6분의 1이어야만 합니다. 한번더 가볼게요. 그러면 겹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개여야 된다는 거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한 개예요, 한 개. 맙소사지, 맙소사. 원소의 개수가 한 개면 돼요. 자, n이 2면, 즉, b2는 원소가 누구누구예요? 1이에요. 오, 합격. 겹치는 원소 2밖에 없으니까 합격. 자, 3이면 어때요? b3은? 1, 3 되니까 3만 겹치죠? 합격. B5가 되면 어때요? 그때는 1, 5가 되다 보니까 겹치는 원소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므로 가능한 건 누구누구야? 2랑 3이요. 그래서 n의 값은 2 또는 3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하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5라고 해주시면 되는, 네,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유형 중에서 솔직하게 말할게요. 쉬운 유형으로 갖고 왔어요. 굳이 여러분들을 귀찮고 힘들고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수특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서 얻어가야 되는 건 뭐라고? 독립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독립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다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교집합에 해당하는 확률을 찾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겹치는 원소를 진짜로 직접 봐야 되다 보니까 A라는 집합과 BN이라는 집합을 어떤 원소를 갖는지를 일일이 나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사건의 원소를 나열한다. 그 경우의 수만 계산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직접 나열해주자 이런 것들을 얻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다른 유형의 문제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 하나 알았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미리 보기 하면서 이렇게 캡처해두세요라고 했지만 어때? 그냥 보면 있잖아요. 세상 어렵게 생겼어요. 왜? 일단 BN 이렇게 적어놓으면 다들 어려워해. 아니 진짜야. BN 막 이렇게 적어놓으면 일단 그냥 그 알파벳이 주는 두려움 그게 있어가지고 으악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할만해요. 할수 있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독립시행의 확률이거든요. 독립시행의 확률 솔직하게 말할게요. 알면 알수록 진짜 쉬워요. 솔직한 건 솔직해야 되니까. 근데 최초로 만나는 친구들은요. 너무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암기가 아니고요. 대단한 내용을 품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살펴갈 거예요. 일단은 예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주사위를 다섯 번 던질 거야. 주사위를 다섯 번 던지는 시행을 할 건데요. 1의 눈이 세번 나오는 확률을 구해본대요. 자, 일단 봐보자. 다섯 번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각각 1의 눈이 언제 나오고 안 나오는지를 따져볼게요. 세번 나오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일단 스트레이트로 세번 나오는 거. 나오고,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온다라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 있어요? 다섯 번 중에서 1의 눈이 언제 세번 나올지를 골라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다섯 번 중에 세 번, 5C 3이겠지. 있어요. 일단 요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나올 확률 한번 구해볼래? 자,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의 눈이 나오고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와야 한 경우를 완성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제가 하려는 것은 확률을 곱할 겁니다. 그저, 뭐 때문에? 지금 보시면 교집합의 확률인 거야, 봐봐. 왜? 1의 눈이 나오고,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니까. 나오고 엔드잖아요. 1회에는 1의 눈이 나오고 2회에는 안 나오고 3회에는 나오고 뭐안 나오고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할 때 원래 어떻게 해요? 확률의 곱셈 정리. B의 확률인데 A가 일어난 후 바뀐 상황에서입니다. 근데 한번더 생각해 보자. 바뀐 상황에서라고 했는데 자, 1의 눈이 나올 확률

사람들은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1의 눈이 첫 번째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요, 6분의 1이에요. 그것은, 잘 생각해봐. 두 번째에 1의 눈이 나왔을 때, 첫 번째 1의 눈이 나올 확률 어때요? 두 번째 1의 눈이 나왔건 말건 무슨 상관이야? 그냥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야. 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거잖아. 방금 그 말이 뭐예요? 독립이라는 걸 이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 독립이라는 걸 이미 알려주고 있는 거야. 고정된 확률이 되다 보니까 원래 지금까지는 독립인 것을 첫 번째와 두 번째, 뭐두 번째와 세 번째, 세 번째와 첫 번째, 어찌됐건 간에 이들을 관계해서 그때 1의 눈이 나오고 안 나오는 게 서로 독립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독립 판별하는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고정된 확률 덕분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필요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됐고 나는 그냥 여기 1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예요? 6분의 1. 여기 나왔건 안 나왔건 상관없어. 여기도 6분의 1. 여기도 6분의 1. 안 나올 확률은요? 여사건의 확률 1 빼기 6분의 1하니까 6분의 5. 6분의 5겠지. 맞아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되겠죠? 독립이니까 굳이 뭐첫 번째 1의 눈이 나왔건 안 나왔건 뭐 상관없어. 그냥 각각 각각 알아서 1의 눈이 나오고 안 나오는 거잖아. 그치? 이것도 심지어 그러니까 독립인 거예요. 바이 고정된 확률. 고정된 확률에 의해서 독립이라는 걸 받았으니까 그냥 알아서 각각 나올 확률들을 곱하시면 돼. 그럼 굳이 6분의 1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6분의 1이 몇 번? 3번. 6분의 5가 몇 번? 2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지. 곱셈 하는데 뭐 순서가 중요한가? 그죠? 그리고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오는 것이 몇번 일어난다고? OC 3번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OC 3 곱하기 6분의 1이 세제곱이고 6분의 5가 제곱입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독립시행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지 여러분들 해결이 되거든. 자, 뒤로 나와서 그냥 정리해 볼게요. 독립시행이란 무엇이냐? 방금 봤던 것처럼 그 시행 안에서 내가 뭐 동전을 던지든 주사위를 던지든 뭐 활을 쏘든 뭐 이런 거할 거거든요. 그 횟수마다 어쨌든 간에 그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오건 나오지 않건 서로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그러한 시행을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불러요. 거기 우리 앞페이지 74쪽에 쭉 밑줄 한번 그어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시행의 결과가 다른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괄호 열고 제가 써놨죠? 즉, 매회 일어나는 것들이 각각 서로 어때요? 독립일 때. 그럴 때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독립시행. 각 시도당, 횟수당. 시도마다 어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고정된 확률로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사건은.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독립시행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럴 때 독립시행이라고 불러요. 서로 내가 각 횟수마다, 각 시도마다 그 사건이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서로한테 영향이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독립시행인 거예요. 그 독립시행 덕분에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그냥 각 회당 확률을 어떻게 하면 돼? 곱할 수 있어진 거예요. 곱할 수 있어진 거지. 독립시행끼리니까, 독립시행이니까 각각에 나오는 확률들을 어떻게? 확률의 곱셈 정리인 독립버전으로 그냥 곱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지? 자, 요런 것들을 생각할 거야.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필요한 소스가 있어. 시행에서 N번 던질 거야. 뭐 던지든 뭐 주사위를 던지든 활을 쏘든 어쨌든 간에 그 시도 그 자체를 제가 던지기라고 할게요. 그럼 던지기의 횟수가 몇 번? N번이라고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건의 확률은

P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사건의 확률이 픽스가 되어 있어.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할게. 픽스가 되어 있다는 게 제가 아까 말한 그 고정된 확률인 거야. 뭔 이야기인지 알겠죠? 왜 고정이라고 하는지 알겠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어.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그냥 P인 거예요. 라고 하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얼마야? 1-P야. 자, 1 대. 그 N번 던지기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의 이름을 A라고 할게요. A가 R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각각 그 시행 안에서 각각 던지기를 하는 게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확률을 구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지. 다만, 이 고정된 확률 덕분에 그걸 알게 된 거고.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사건이 총 N번 내가 던지기 하는 것 중에 R번만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부터 생각해야 돼? 그 전체 횟수들 중에서 언제 언제 일어날지를 골라야 되잖아. 언제 언제 일어날지를 고르세요. 어?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그때마다 P를 몇번 곱할 거야? R번 곱할 거야. 나머지는 안 일어날 확률을 N-R번 곱합니다. 라고 적어요. 자,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의 그 공식처럼 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영어. 그죠? 우, 영어.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 한글로 적을게요. 근데 한글로 적는 게더 화가 날 수도 있어. 많이 적어야 되거든. 그 시행에서의 횟수, 즉 던진 횟수라고 얘기를 할게요. 시행에서 나오는 던지는 횟수 중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온 횟수. 내가 원하는 그 사건이 몇번 나왔는지를 골라야 돼. 그총몇번 중에서 언제 언제 나올지를 골라 놓을게요. 그때마다 일어나는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 그게 나온 횟수만큼이겠지. 안 나올 확률. 1-P죠? 이건 너무 쉽잖아. 안 나올 확률이니까 나머지 횟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보자. 얘가 더 좋으니까. 농구. 자유투 성공률이 나 농구 잘 몰라. 한 얼마쯤 되면 그럼 야구로 바꿀게요. 네.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적으면 안 되잖아. 그래도 수학은 약간 그래도 그 실제에 맞는 것을 하더라고. 야구로 바꾸겠습니다. 야구 타자가 나왔어. 신나는 이야기구만. 제가 저의 최애 선수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왠지 약간 근데 그 결혼식에 나갈수 있는데 왜안 불렀을까? 이런 얘기 했었거든. 그때 우리 가족들이 다 웃더라고요. 난 진짜 신기한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 막 이랬어. 아무튼, 야구 선수, 내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안타를 칠 확률. 이렇게 갑시다. 편의상 0.3으로 하겠습니다. 야구 선수가 안타를 칠 확률이 0.3이에요. 잘 생각해봐. 0.3이라고 딱 픽스를 시켜줬다는 건그 확률이 고정된 거예요. 이 문제 안에서는. 자, 10번 칠 거예요. 10번 나와서 바램대로 갈까? 7번 안타를 칠 확률.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계산할 거 아니고 식으로 세워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어때? 10번이나 나온대잖아. 그럼 시도를 몇번 하고 있는 거예요? 10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번 중에서 7번 안타를 언제 언제 칠지를 좀 골라볼까요? 10, C, 7이 되어주겠지. 그리고 그 7번을 골랐을 때 봐봐. 나와,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이때마다 얼마를 곱하고 있는 거예요? 0.3을 곱하는 거야. 그럼 0.3을 몇번 곱했겠니, 여러분? 7번 곱했겠지. 그래서 0.3이 7번 곱해진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나머지는 안 나오니까 얼마야? 0.7. 예스. 그게 1-P예요. 몇 번? 남은 3번. 요렇게 돼요. 이게 있잖아요. 숫자로 쓰시면 훨씬 편하네요. 진짜로. 근데 알파벳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숫자로 생각을 하시고 상황의 분석으로 한 번씩 생각을 해 보도록 하세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지금부터 문제 찬찬히 풀 건데 내용도 이게 다야. 알죠?

진짜 별거 없죠. 내용도 이게 다고 진짜 간단간단해요. 대신에 제가 문제를 좀 찬찬히 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좀 올라간 문제들도 제가 넣어놨거든요. 근데 하나의 문제는 좀 쉬워요. 그래서 1번만 편안하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기본 문제야. 이런 문제의 유형은 정말이지 잘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간단한 문제인데 봐봐. 한 개의 동전을 여섯 번 던져요. 그래서 앞면이 두번 이상 나올 확률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독립시행의 확률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지. 근데 앞면 이러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서 홀린 듯이 뭐라고 쓰고 싶어? 2분의 1. 이렇게 쓰게 돼요. 맞잖아, 솔직히. 그지? 응. 2분의 1이야. 그러면 여섯 번을 던지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중에 두번 이상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두번 나오는 거, 세번 나오는 거, 네번 나오는 거, 다섯 번 나오는 거, 여섯 번 나오는 거. 앞면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거구나. 자, 일단 저는 두번 나오는 거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섯 번 중에 언제 두번 나올지를 골라볼까요? 6, C, E. 그리고 요렇게 될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을 두번 곱하시고, 안 나올 확률이니까 1-2분의 1을 몇 번? 네번 곱해요. 근데 여기에 2분의 1의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그쵸? 이거는 그냥 문제풀이 팁으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고정된 확률이 하필이면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안 나올 확률도 2분의 1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여섯 번 중에 두 번에 2분의 1 곱하기 그 시행에서 던진 횟수, 시도한 횟수, 그 자체를 쓸수 있어. 좋죠?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이 뭐라고? 그냥 6으로 쓰면 된다고. 2분의 1이 그 가져다 주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주 나와, 이렇게.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두번 나올 확률은 6C 곱하기 2분의 1이 6번인 거야. 세번 나올 확률은 6C3 곱하기 2분의 1 3번에 2분의 1 3번. 그냥 2분의 1이 6번인 거죠. 좀 길게 가볼까요? 네번 나올 확률도, 다섯 번 나올 확률도, 여섯 번 나올 확률도, 글씨가 대충, 그래도 잘 썼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 일일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풀이를 하는 문제였을까요? 복습을 위해서 제가 이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푸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건 좀 잘못되었어. 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제가 지금 써놨잖아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상 이런 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 그죠? 여 사건으로 가볼게요. 어떻게 돼? 앞면이 두번 이상이 아닌 거는 앞면이 한번 나오거나 0번 나온 것을 전체에서 빼주면 되잖아요. 이게 낫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실제 풀이는 1에서 뺍니다. 앞면이 한번 나왔을 확률은 얼마예요? 여섯 번 중에 언제 한번 나왔을지를 고르시고, 2분의 1의 1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5제곱이 되어주는데 누가 그렇게 쓰겠냐고. 2분의 1의 특수함을 우리가 즐기자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의 6제곱으로 쓸게요. 얘는 뭐라고? 원래 2분의 1의 앞면 나왔을 한 번, 앞면 안 나왔을 다섯 번인데, 뒷면 나왔을.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어서 한 방에 썼습니다. 더하기 뭐예요?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왔을 확률은? 이건 6시 0도 쓰지 말자. 솔직히. 그냥 뒷면만 여섯 번 나오면 되잖아. 뒷면이 여섯 번 나올 확률은 2분의 1의 6제곱입니다. 뭘 대단하게 풀어. 그지? 이렇게 풀면 돼요. 요거야, 요거. 그래서 정리하시면 1 빼기. 자, 64분의죠. 얘는 6. 얘는 1. 64분의 7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64분의 57이겠네. 이렇게 풀어야지. 아까처럼 풀면 너무 억울하니까. 알겠어? 요게 가장 기본형 문제예요. 요 기본형 문제만 가지고 제가 이 다음부터는 좀 어려운 문제로 갈 거거든? 이걸 지우고 넘길 거야. 그래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빛 반짝반짝한 것을 수학 글씨와 함께 했으니까 다시 갈게요. 봐봐. 어이구, 그죠? 또 심지어 좀덜 지웠네. 되게 그좀 허술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생은 그냥 근데 이렇게 살기로 하였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항상 그 새해가 되면 생각을 해요. 조신, 차분 이런 단어들. 그리고 약간 그 원래 사람이 꿈꾸는 바가 있잖아. 그냥 안 되는 원래 가지 못하는 길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있어요. 차분함을 가지자. 어? 뭐 이런 거. 근데 이제는 알았어요. 그런 바람과 소원은 이제 없어요. 이번 생은 그냥 이렇게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냐면 막그 크리스마스 이럴 때에도 이렇게 예매를 하잖아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왜 없을까? 뭐 그래요. 왜 없지? 그래서 이렇게 막 가서 여쭤봤어요. 예매를 했는데요. 티켓이 안 나와요. 오 하시더니 아 어제로 예매를 하셨어요. 그냥 아니 자주 있는 일이에요. 저희 가족들은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너라는 사람을 데리고 지내는데 우리는 그냥 이것은 그냥 뭐 세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냥 화도 안 내요. 화도 그러니까 미안하지도 않아요. 사실 솔직히 겉으로는 좀 미안하다고 말은 하지만 뭐 어제였네. 그럼 다들 그냥 어 이제 가자.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 뭐안 지우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죠? 자, 어쨌든 수학 쪽으로 이제 모든 기능을 여기다 몰아서 쓰고 있는 거죠. 수학이 진짜 싫은데요. 좋아하지 않지만 잘하게 해주세요. 너무 슬픈 말이지 않아요? 왜 싫을까? 왜 싫을까? 그치? 너무 약간, 아, 왜 싫을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해져가지고, 소원을 들어주는 그 기운이 좀 딸려졌어요. 소원을 못 들어주게 생겼네, 세상에.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 좋아하지 않는데 잘할 수는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은, 얘가, 이런 거야, 여러분. 너무 싫어. 너무 하기 싫어. 너무 하기 싫어. 이러면서 수학을 4~4시간씩 풀게 하여서 잘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거의, 너무 그냥 고문당하는 기분을 들게 하지 않겠어? 감정적으로? 그렇지 않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잘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잘하게는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 근데 기반이 뭐냐면 열심히 하게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 근데 좋아하지 않는 것을 열심히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 공부를 해나가고 있을 때 공부하는 그 과정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 있기도 있지. 근데 우리 주변에 잘 없잖아요. 그죠? 나도 아니고요, 여러분. 공부보다 재밌는 거 정말 훨씬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한다면, 그 안에서 진짜 작지만 그 귀여운 면을 꼭 발견을 하려고 하세요. 사실 그래서 저는 수학이 진짜 싫은데요. 좋아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으면 더 좋겠어요. 소원을. 그래서, 좋아하지 않지만 잘하게 해주세요는 너무 힘든 일이야. 소원을 들어드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너무 고생이잖아. 너무너무너무 싫어. 너무너무너무너무 싫은데 계속해야 돼. 이런 느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수학이 좋지 않으면 나를 좋아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원래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저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이 좋아져. 근데 좀 귀여워지는 그런 면도 있고요. 뭐, 수학 안에서 좋아하는 방법 별거 없어요. 이 안에서 귀여운 것들을 찾아내면 되는 거지. 기호가 많은 것들 중에서 귀여운 걸 찾는다든지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맨 뒤로 가잖아요? 우리 2028, 그러니까 고12만이 누릴 수 있는 고3은 이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는데, 고12 여러분들 계정부터 누릴 수 있는 귀여운 기호가 뒤에 등장을 해요. 궁금하죠? 그때 알려줄 테니까. 그런 데에서 즐거움을 찾든 뭐든 간에 작지만 좋아할 만한 거리는 여러분이 만들어주세요. 그럼 그때부터 잘하게 만들어드리도록 소원을 들어놓을게요. 소원을 딱 들어놨어. 근데 좀 좋아는 해야 돼. 전제 조건이 항상 있는 소원 들어주기예요. 그 어쩔 수 없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밌잖아요? 자꾸 이렇게 주입식 재미랄까? 자,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2번 한번 볼게요. 2번을 좋아하셔야 돼. 왜냐고? 3번은 더 힘드니까. 자, 제가 여기는 독립시행의 확률이 가장 쉬운 문제들은 아까 봤던 1번 정도로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쉬운데 재미가 없고 어려운데 재미있는 거라면 저는

어려운데 재밌는 거를 여러분들이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서 나랑 같이 할 동안이라도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로 갖고 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안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문제야. 알았죠? 우리는 아직 처음이니까 낯설어서 어색한 것뿐이지. 본 게임 어려운 문제는 3번 이후로 있습니다. 알았죠? 2번까지 쉬운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말이 많은 거지 어려운 건 아니야. 자, 수직선에 원점에 P가 있어요. 그죠? 그냥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할 거예요.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이면 누구누구죠? 1, 2, 응? 뭐 어떻게 4를 쓰고 있지? 1, 2, 3, 6이에요. 1, 2, 3, 6 해서 4개라는 말을 쓰려고 4를 썼어.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시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잘 써요. 뭔가 줄글로 되어 있는 것보다 기호나 그림으로 되어 있으면 좀더 만만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딱 써주시면 좀더 좋겠죠, 그죠? 그리고 6의 약수가 아니면이야. 누구누구 있지? 4, 5가 나오면 이동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쉬운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야. 보통은 뭐 양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시키고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킨다 뭐 이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 X축 방향으로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 움직이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서 대혼란의 상황을 더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확실하게 풀어낼 수 있어지면 그런 식으로 조금씩 더 이렇게 뭐라 그러니 살을 붙인 응용 문제도 풀어낼 수 있어질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6의 약수가 언제 언제 몇번 나왔는지에 따라서 이 원점에서 P가 움직이게 될거 아니야. 그치? 좀더 읽어볼게요. 네 번만 던질 거고요. 그네 번째 시행을 한 다음에 P의 좌표가 2 이상일 확률이라고 물어봤습니다. P의 좌표가 2 이상이다라는 말이 뭘까요? 6의 약수가 몇번 나왔다는 거예요? 네번 중에. 6의 약수가 나와야 1만큼 이동을 하는데 2 이상이면 1만큼 두 번, 세 번, 네번 움직였다는 거지. 6의 약수가 몇 번? 두 번, 세 번, 네번 나올 확률이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굉장히 쉬워졌죠.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얼만데? 3분의 1로 고정된 확률이고요. 나는 네 번을 던질 거고 네번 던진 것 중에 두번 나오거나 세번 나오거나 네번 나올 확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두번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네번 중에 두 번. 내가 원하는 3분의 2가 두번 나오고요. 안 나올 3분의 1이 몇번 나와야 돼? 나머지 두 번이요. 또는 세번 나올 확률이면 네번 중에서 세 번. 내가 원하는 3분의 2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한 번. 안 나오면 돼요. 마지막. 네번다 나오려면 네번 중에 네 번이라는 4C4를 굳이 쓸 필요는 없잖아. 뭐라고 할까요? 3분의 2만 네 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계산은 실제로 나와요. 자, 분모가 얼마야? 어차피 다 3의 4제곱 81로 깔아놓고 시작을 할게요. 괜찮아? 그러면 6 곱하기 4, 6, 4, 24가 되어주고요. 여기는 4 곱하기 8, 32가 되어주고요. 마지막은 2의 4제곱 16이 되어주겠습니다. 괜찮나요? 그죠? 이렇게 둘이 먼저 더해야지. 40. 그럼 72가 되잖아. 정답은 9로 나눠서 9분의 8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아? 이렇게 풀이하면 뭐 불만 없어요. 근데 불만이 생겨야 되지, 왜? 어디서? 어디서? 두 번, 세 번, 네 번이요. 내가 네번 던졌는데, 두 번, 세 번, 네번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게 낫겠어? 아니면, 여로 가서, 0번, 1번 나올 사건을 빼주는 게 낫겠어? 이게 낫죠? 이렇게 가면, 1에서 빼면 됩니다. 한 번도 안 나오는 건, 3분의 1만 쭉네번 나오면 되고요. 한번 나오는 건네번 중에 한 번, 3분의 2,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오고, 나머지는 3분의 1안 나올 확률이 세번 등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계산이 어때? 그래도 좀 낫죠? 분모는 똑같이 81이고요. 1 더하기 4, 2, 8, 이렇게 해서. 9분의 1 빼니까 정답은 9분의 8. 그래서 아까보다는 계산이 조금 더 쉬워지는 겁니다. 그 여사건임을 눈치를 채면은 좀더 편안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눈치 못 채면, 아, 그래도 그냥 계산한다고 해서

대단히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은 3번에서 벌어집니다. 제가 3번을 천천히 오늘, 4번은 이제 다음 시간에 풀 테니까 3번을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9월 모의고사, 9월 모평이라고 하는 그 평가원이 출제한 문제인데요. 이게요, 용기가 있어야지 풀수 있어요. 진짜로. 용기가 없으면 접근조차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로 등장을 한것 중에 최대한 쥐어짜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겁니다. 4번도 어려운데요. 4번은 좀더 수학, 그래도 둘다 수학스럽지. 좀더 이렇게 약간 아이디어 싸움이라면 얘는 진짜 노력의 힘으로 풀어내는 문제예요. 보세요. 자, A 동전 앞면 뒷면에 2분의 1이 적혀 있고, B 동전은 앞면 뒷면에 3, 4가 적혀 있고, 2랑 1이 적혀 있고, 3, 4 적혀 있고, A는 3번 던지고, B는 4번 던지고, 3번 던지고, 4번 던지고. 7개에 나온 수의 합이 갑자기 19랑 20. 뭔가 어지러워요. 왜? 주어진 소스가 너무 많은 거야. A라는 동전은 뭐가 적혀 있고, B라는 동전은 뭐가 적혀 있고, 얘네 던지는 횟수도 다르고, 그래서 나온 수의 합까지 가야 돼요. 너무 복잡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읽는다? 아니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세요. 저 그냥 쳐다보고 있는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거든. 진짜로 난 이렇게 할 거예요. A라는 동전이 뭐라고? 1 또는 2가 있고, B라는 동전은 3 또는 4가 있어. 근데 얘는 몇 번? 3번 던질 거야. 얘는 몇 번? 4번 던질 거야. 그런 다음에 그 나온 수. 합을 생각할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A는 A대로 세번 던질 거고, B는 B대로 네번 던질 거야. 그럼 각자 나오는 수의 합이 정해지겠지. 그 나온 수의 합을 다시 생각해서 그게 19 또는 20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 합이, 이 합이 19, 20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좀 끊어볼게요. 어차피 동전은 알아서 각자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A 동전부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끊어서 생각해봐. A 동전은 어때요? 최소 111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러면 3이 될수 있고 합이. 여긴 합의 영역이야, 합의 영역. 최대 222 나오게 되면 6일 수 있죠. 그럼 그 중간에는 1112뭐 이렇게 나오거나. 그치, 그치. 그러니까 112가 나오거나 122가 나오는 4, 5까지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는 최대와 최소, 그러니까 최소와 최대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중간 과정을 생각한 거예요. 어차피 두 칸, 한칸 차이 나는 아이들이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최소는 얼마겠어? 3만 4번 나오면 12. 최대는 4만 4번 나오면 16이죠. 그 사이에 있는 건 전부 다 만들어낼 수 있거든. 13, 14, 15까지. 어떻게? 13은 3, 3번에다가 4 하나면 되고, 여기는 3, 2번에다가 4, 2번. 뭐 이런 식이겠죠. 그죠? 오케이. 그렇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3, 합이 19가 되는 경우가 무엇일지를 따져야 돼. 여기서 이제 막 머리가 너무 아파지는 거야. 자, 봐요. A의 합과 B의 합이 구성이 어떻게 나오면 될까? 합이 19가 되려면. 3과 16이면 되고요. 또 4와 15도 되고요. 5와 14도 되고요. 6과 13도 됩니다. 더 이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번 더. 그럼 합이 20인 경우는 3과 16은 안 되니까 4와 16으로 갈게요. 또 5와 15로 갈게요. 또 6과 14로 갈게요. 더 있어? 없어? 없어요. 총 이렇게 7가지에 대한 확률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합시다. 앞면이고, 여기가 앞면이잖아. 얍이 아니고 압이야. 앞면이 각각 몇 번씩 나왔는지를 알아야 독립시행의 확률로 연결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 요 밑에다가 여러분들 뭘 써주냐면, 앞면의 개수요. 앞면이 몇 개인지를 좀 적어보자. 얘는 앞면이 몇 개야? 3개인 거지. 3개 몽땅 다 앞면이 나와오면 3이 될거 아니에요. 이때는 앞면이 2개, 뒷면이 하나인 거고, 여긴 앞면이 1개인 거고, 여기는 앞면이 0개인 거예요. 이해돼?
합이 6이 나오려면 D만 조장창 나왔다는 이야기니까 마찬가지로 써봐. 여기는 앞면이 3개, 아니 앞면이 4개인 거고 3개인 거고 2개인 거고 1개인 거고 0개인 겁니다. 이걸 적어놔야 돼요. 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 살펴봐. 이게 되게 중요해.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얘는 뭘 의미하느냐? 얘는 A의 앞면과 B의 앞면의 개수를 써보자고. 3이 나오려면 A 앞면이 몇 개? 3개. B의 앞면은 몇 개? 16이 나오려면 0개. 맞아. 여기는요. 다 써보자고. 그러면 4개가 나온다는 건 2개. 여기도 2개였겠군.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갖다 쓸 수 있는 것들은 좀 편하게 써야지. 15가 나온다는 건 어때요? 여기도 그냥 그대로 0 쓰면 되겠네. 0개. 그죠? 자, 15가 나왔다는 건 앞면이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도 앞면 1개라는 거, 여기도 앞면이 1개라는 거지. 자, 5가 나왔다는 건 어때요? 앞면이 1개 나왔다는 거예요. A가. 그래서 1개. 6이 나왔다는 건 앞면이 0개 나왔다는 거예요. A의 입장에서는.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그대로 갖다 써요. 요거 1개, 요거 0개. 힌트는 갖다 써야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가봐요. 14가 나오는 것은 앞면이 몇 개? 2개. 여기 2개. 13이 나오는 건 앞면이 몇 개? 3개. 3개. 여기는 14니까 2개. 이렇게 적어놓으면 됩니다. 이젠 절로 안 가도 되지. 얘 정리해놔야 돼. 그 정리의 기술이 엄청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갑니다. A의 동전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던졌어요? 3번 던졌고요. B의 동전 같은 경우에 4번 던졌거든요. 그럼 이제 확률을 적어보자. 얘는 뭐를 의미해? 3번 중에서 3번은 앞면이 나왔고요. 4번 중에서 0번 앞면이 나왔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왜 횟수에 대한 것만 썼을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2분의 1의 특수성. 동전이에요. 앞면이 나왔건 뒷면이 나왔건. A가 앞면이 나왔건 뒷면이 나왔건. B가 앞면이 나왔건 B가 뒷면이 나왔건. 확률은 전부 다 뭡니까? 2분의 1이에요. 얘는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의 4제곱이 곱해지겠죠. 그러면 그냥 한꺼번에 뒤에 2분의 1에 7제곱으로 쓰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다 보니까 여기 숫자 배열의 구성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 너무 괜찮죠? 어차피 2분의 1의 3제곱, 2분의 1의 4제곱일 거거든. 자, 그럼 그대로 갑니다. 얘는요. 3번 중에 2번, 여기 먼저 A 부분부터 살펴볼게. 3번 중에 1번, 3번 중에 0번, 여긴 다시 3번 중에 2번, 여기는 3번 중에 1번, 여기는 3번 중에 몇 번? 0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B로 갑니다. B는 4번 중에 1번, 4번 중에 2번, 4번 중에 3번, 4번 중에 0번이라고 했어요. 또 4번 중에 1번, 4번 중에 2번. 그러니까 앞면이 몇 번 나왔는가를 기준으로 빨리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다 곱해진 거야? 2분의 1의 7제곱이 다 곱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싹 다 더할 거죠? 그럼 분모에 2의 7제곱을 깔고 갈게요. 128분의. 그 다음에 진짜로 다 더하면 돼. 얘는 1 곱하기 1이니까 1로 쓸게요. 3 곱하기 4, 12, 3, 6, 18, 1이죠? 1, 4, 3이죠? 여기는 이거 계산하다가 틀릴 수 있다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 3, 1, 여기는 3, 4, 12, 1, 6, 6 이렇게 하는 틀릴 가능성도 꽤 있었겠죠, 그치? 자, 여기 30, 얘는 10, 40에다가 여기 4 더해서 16 오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16까지 더하니까 128분에 40에 16 더하시면 56 이렇게 오는 거. 괜찮아. 그지? 자, 8로 나눌게요. 8로 나누시면 이거는 7. 8로 나누면 어차피 2의 7제곱인데 2의 3제곱이 날아가니까 2의 4제곱 남아서 16분의 7이 되어주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그냥 확률만 물어봤네. 16분의 7로 적어주는 문제입니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은 요것만 쓰인 거야. 독립시행의 확률을 가기 위해서 앞면이 각각 몇 개씩 나왔는지 그 상황에 대한 분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독립시행의 확률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자, 오늘 배운 내용 빠르게 슈르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슈르르륵. 독립시행 확률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시행한 횟수와 고정된 확률, 이런 거 아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독립시행의 확률은 독립시행이니까 그 확률끼리 각각 곱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등급까지 박재창입니다. 자, 이제 7강 시작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빈칸 추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 어땠습니까?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빈칸에는 확실하게 근거가 있다. 빈칸은 발견이다. 라는 의미를 선생님이 깨닫게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빈칸 추론 두 번째 시간 가볼 건데요. 일단은 포스트잇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오늘의 포스트잇 첫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거 먼저 갑니다. 빈칸의 정답은 메인 아이디어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다 라는 일단 첫 번째 포스트잇이 붙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기본적으로 빈칸은 무조건 MI랑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아무거나 놓는 것이 아니라 빈칸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면서 MI를 완성하는 거 다시 한번 오늘 강조드리면서 수업 진행할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포스트잇은요, 6 로직 중에 오늘 인과 사슬을 배울 건데, 인과 뭡니까? 원인과 결과의 사슬 구조 너무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문제들은요, 네 문제 이렇게 있거든요. 1, 2, 3, 5번 선생님이 핵심 문항으로 선정해 왔고요. 항상 하듯이 다양한 소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재의 결에 익숙해지면서 수능 시험장 가서 그 익숙함이 자신감이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수능 시험장 들어갈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일단 타입코드는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였지? 전략 짜는 거였거든요. 자, 빈칸 추론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절 그리고 긴 어구였잖아. 저번 시간에 본 거는 단어와 짧은 어구였다면 이번엔 절 그리고 긴 어구입니다. 수능에서는 33번과 34번에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전략을 짜드리자면, 긴 빈칸을 분석할 때는 일단은 절, 굉장히 긴 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절도 하나의 어떤 해석의 범위라고 생각하시고, 선지마다 소재와 특성을 무조건 잡아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소재와 특성을 잡는 건 선생님이랑 계속 C, G, V를 통해서 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선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선지마저도 소재와 특성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오답의 패턴 분석을 오늘부터 또 확실하게 명확하게 잡고 갈 거거든요. 지금까지 6강, 7강까지 오면서 우리 뭐 했냐면 선지 분석을 다 하긴 했는데, 이제 여러분한테 적응을 시켜드렸거든. 근데 그것을 정리된 말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답 패턴은 일단 소재 오류. 선생님 뭐 하라 그랬지? 소재와 특성 잡으라 그랬잖아. 소재라는 것은 이제 그래서 필자가 다루는 내용 아니야? 근데 소재 오류의 오답은 어떻게 했어? 필자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거. 이거는 필자가 중점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건 소재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성 오류는 뭐가 많이 나오겠어? 모순. 특성의 방향성이 완전히 반대 방향인 거, 모순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소재 오류는 정리해보자면 무관, 다루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는 오답은 이제 소재 오류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특성 오류 같은 경우는 특성을 말한 거에 완전 반대로 말하는 걸 모순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성의 오류도 정말 정말 많이 나오는데, 예시 하나 들었는데 그것을 전체에 있는 내용으로 확장 짓는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한번 언급된 것을 마치 주제인 양 말하는 선지도 오답 선지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괄성의 오류고요. 마지막은 요거 밑줄 별표 치겠습니다. 지문 단어를 활용해가지고 그냥 함정 파는 거. 그래서 지문 위에, 지문엔 분명히 있는 단어인데 정답으로 쓰기에는 핀트가 나가 있는 요 선지들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지문 단어를 활용한 함정. 여러분이 그 단어가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약간 여러분의 인식에 묻어 있거든요. 그것들을 노린 함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답 패턴 이렇게 네 가지로 분석 드릴 거고요. 알고리즘은 당연히 빈칸, 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뭘 찾아야 되는가 타겟 확실히 잡고요.

개인 아이디어를 무조건 잡아 가시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MI를 완성하는 퍼즐, 마지막 퍼즐을 빈칸으로 완성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거에 기반한 선지 매칭, 무조건 근거, 발견의 문자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아무렇게나 소설 쓰고 지어내는 게 아니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빈칸을 넣는 것까지, 선지 매칭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배울 리딩 툴은요, 식스 로직 중에 인과 사슬입니다. 자, 인과 사슬의 개념은요,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사슬 구조인데요, 인과 말 그대로 원인과 결과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요. 시그널, 원인을 나타내는 시그널과 결과 나타내는 시그널이 많지만 하나씩 볼 가치가 굉장히 있습니다. 자, 원인은요, this is because 이것부터 갈게. this is because 뒤에는 원인이 나오고요. this is why 뒤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두 개가 굉장히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에 정리해 왔어요. This is because 이것은 뭐 때문이다? 당연히 뒤에 원인 나올 거고요. This is the reason why. 여기 아래에 the reason이 생략됐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이것은 this가 앞을 가리키니까 앞이 원인이고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냐면 뒤가 이제 결과가 되겠죠. This is why는 뒤에 결과가 따라온다. 자, 보시면 뭐 since라는 거, due to, thanks to, 그다음에 as도 뭐뭐 때문에라는 접속사가 가능하고요. result from 뭐로부터 지금 기인에 있다, 결과가 나온다. 그럼 그 뒤에 from 뒤에 원인이 나오겠죠. stem from 많이 나오고요. rise from, derive from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be rooted in 마저도 중요하고요. 자, 결과는 therefore, thus, so 그러므로, as a result 그 결과로, 그다음에 consequently, hence 그러므로, then 이것도 정말 강조드립니다. 특히나 순서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볼 건데 너무너무 많이 활용되거든요. 그러므로 그 뒤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then이 나오려면 그 앞에 뭔가 원인이 되는 것이라든지 전제가 나온 다음에 then이 나와야 되거든요. 요거 충분히 많이 기출이 됐고요.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그다음에 lead to는 그 뒤에 결과 나온다는 거 많이 했고요. give rise to result in cause 그다음에 cause 뒤에는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자, 그다음에 bring about 뭐뭐를 일으키다란 뜻이겠죠. 그다음에 contribute to 뭘 기여하다. 그다음에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뜻이고요. trigger 말 그대로 촉발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한번 짚고 갈게요. 더비교급, 더비교급은 정말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잖아.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하다. 뭐뭐 하면 할수록이라는 건 사실은 거기 앞부분이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뭐뭐 하다라는 거 뒷부분이 결과라는 거. 이것도 인과관계였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로직 한번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났을 때이 로직이 나오면 바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갑니다. 51페이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네.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if you're sad, 너가 슬플 때는요, then listening to sad music can sometimes improve your mood. 이렇게 말하네. 너가 슬프면 어떤 걸 듣는 거야? 슬픈 음악을 듣는 것이 가끔은 너의 기분을 더 향상시켜준다. 첫 번째 문장부터 뭔가 확 던져주네. 잘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슬플 때뭘 듣는 거야? 슬픈 음악을 듣는 거야. 지금 상황은 슬플 때입니다. 슬플 때 슬픈 음악을 듣는 것이 기분이 나아지더라. 자, 소재 뭘 다루고 있습니까? 슬픈 음악 듣는 거. 그 다음에 특성은 뭐야? 기분이 나아진대.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지금 슬픔입니다. 상황은 슬플 때야. 이때 슬픈 음악을 듣는 거야. 이게 기분이 업되더라. 우리 처음부터 지금 식스 로직 중에 인과 사슬 배우는 단계인데 인과 사슬이 벌써 나와버리고 있네. 자, 슬픈 음악을 들으면 너의 기분이 나아져. 이게 뭐야? 슬픈 음악을 듣는 게 이게 원인이지. 그 다음에 기분이 향상된다는 게 결과입니다. 바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뒤에 가시면 you might suppose 넌 이렇게 가정할 거야. The last thing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거든요. 가장 마지막 것이라는 게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보세요. 가장 마지막 것인데 that would help 해서 도움이 되는 가장 마지막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도움이 안 된다라는 부정 표현이에요. 됐어? 자, 가장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부정의 해석을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다시 한번. 도움이 되는 가장 마지막 것이니까, 도움이 되는 게 많은데 가장 꼴등이니까 도움이 안 된다라는 부정의 의미 가져가시면서. 그게 뭐냐면, 뒤에 보시면, if you're having a bad day. 자, 이게 이렇게 껴 들어간 거죠. 너가 나쁜 이제 하루를 보냈을 때, 그러니까 슬픔에 잠긴 거겠죠. 그때 가장 도움이 안 되는 것은 lasting이 주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suppose의 주어. 다음에 is가 여기에 동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절에. 자, 이게 뭐냐면 to play something에서 어떤 것을 듣는 거냐면 that reflects에서 어떤 반영하는 겁니다. 어떤 걸 반영하는 거야? 그 negatively는 부정적인 감정이겠죠. 그 부정성을 반영하는 것을 play 하는 거는 가장 도움이 안될 거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하는데 뒤에 보시면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슬픈 사람은 해피뮤직은 안 듣는 거야?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어? 너 부정적인 감정을 반영하는 노래, 그러니까 즉 슬픈 노래를 안 듣는다.

라고 생각하지? 그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슬픈 사람들은 왜 행복한 음악은 안 들을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질문을 뒤로 던지고 나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왜 도대체 그러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슬픈 음악 말고 기쁜 음악도 안 들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을 대답을 해줘야겠죠. The reason is that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슬플 때뭘안 듣는 거? 지금 행복한 음악을 안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행복한 음악을 안 듣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when you're feeling down, 너가 기분이 안 좋을 때나 우울할 때, it's often because,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 you feel misunderstood. 너가 잘못 이해받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뒤에 가시면, that are the people around you. 그래서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don't appreciate. appreciate이라는 것은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어떤 걸 이해하지 못해? What you are going through. 너가 겪고 있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느낀대. 자, 그럼 잘 보세요. 행복한 노래를 안 듣는 것은 뭐 때문이다, 결국에는? 행복한 노래랑 뭐랑 관련이 있는 거야? 약간 내가 이해받지 못하는 그 느낌이랑 관련이 있다, 행복한 노래는. 그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한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복한 노래도 안 듣는다는 거야. 그러면 행복한 노래가 어떤 느낌을 나한테 주는 거야? 나는 슬픈데 너는 행복하네? 왜내 감정을 어루만져주지 못해?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됐어? 자, 그런 다음에 뒤에 보시면 If you were to listen to happy music while in this state. 자, 이제 빈칸 나왔거든요. 너가 행복한 음악을 듣는다. 그럼 계속 이제 행복한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안 듣는 거 아니야? 안 듣는 것이지. While in this state. 언제 있을 때? 이 상태에 있을 때. 그럼 이 상태가 가리키는 게 뭡니까? 이 상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빈칸에 있는 거니까. 이 상태라는 것은 너가 이해받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요 상태를 말하는 거지. 그때 it would 한 다음이 빈칸입니다. 자, it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야? 행복한 음악이 그대로 내려온 거지. 그럼 행복한 음악을 안 듣는 이유는 뭐랑 관련이 있을까?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이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타겟 한 번만 잡겠습니다. 자, 하는 말은 우리한테 빈칸이 요구하는 바가 지금 뭐냐면 행복한 음악.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특히나 슬플 때. 근데 행복한 음악 듣는다 했어? 안 듣는다 했어? 안 듣거든요? 행복 음악은 안 듣습니다. 듣지 않아. 근데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다 했어? 하필 여기에 근거로서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음악을 안 듣는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on the other hand라고 나왔거든요. on the other hand은 반면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엄청나게 큰 힌트가 되겠네. 앞에서 이제 말한 거에 반면 쳐주면서 너가 아까 계속 말했던 if you put on the right piece of sad music. 근데 너가 슬플 때 뭔가 적절한 슬픈 음악을 들으면 다시 한번 소재에 슬픈 음악을 들으면 you can say to yourself. 너는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That's exactly how I feel. 그게 바로 내 감정이야. 그래서 선생님도 완전 F여가지고 자, 슬플 때더 슬픈 음악 들어버리고 막 울어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너는 이게 바로 내 느낌이야. 그럼 이거 뭐랑 반대말이야? Misunderstood의 반대말 아니야? 내가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의 반대 감정입니다. 슬플 때는 아, 그게 내 느낌이라고 라고 뭔가 공감받는 느낌이 들고. 자, this musician understand me. 얘나 진짜 이해하고 있네. 이 슬픈 음악을 연주하는 이 뮤지션 나 이해하네. 라고 뭔가 공감의 감정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the sad music turns out to be soothing해서 나한테 위로가 된다라고 밝혀지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어떤 동요가 됩니다. Misery는 고통이죠. 고통의 동요처럼 as it were는 말하자면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말하자면 뭔가 비유적으로라는 뜻이거든요. 비유하자면 나의 고통의 동요와 같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말하는 거는 슬픈 음악은 슬플 때 오히려 플러스로 작용하고. 자, 행복한 음악은 듣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행복한 음악이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과 뭔가 결부돼가지고 정답이 나와야겠죠. 행복한 음악을 안 들으니까 한번 정답 찾아보겠습니다. 자, 정답 갑니다. 자, only amplify that feeling of detachment.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자, only amplify. 뭐할 뿐이다. amplify는 증폭시키는 거죠. 증폭. 어떤 걸 증폭시키냐면, 그 감정입니다. 그 어떤 감정이냐면, detachment는 지금 이거, 고립, 단절이란 뜻입니다. 어떤 단어랑 비교하셔야 되냐면, 반대 단어는 attachment. attachment는 어디서 나온 거야? attach는 딱 붙는 거잖아. 마음과 마음이 붙어 있으면 그걸 뭐라 불러? 애착이라 부르거든요. 애착. 애정.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attachment의 반대말에 de가 지금 들어간 거거든. 그래서 지금 애착은 붙어 있는 거라면 detachment는 떨어져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떨어진 거, 혼자 고립과 단절을 느끼는 거, 이거 뭐랑 이 that feeling이 가리킨 게 뭐야? 그 고립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야? 이해받지 못한 감정이겠지. 됐습니까? 나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치? 이게 정답 1번이죠. 그러면 이 글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슬플 때는 왜 행복한 음악을 듣지 않는가? 왜 슬플 때 오히려 슬픈 음악을 듣는가? 왜 나한테 공감해주는 것 같아서? 이게 이유가 뭐였어? 나한테 뭔가 내 기분을 아는 것 같아서. 듣지 않는 이유는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래 썼, 아래 이렇게 썼듯이 이렇게 지금 되겠습니다. 1번 정답. 2번. Repeatedly remind you. 자, remind A, B는 A에게 B를 상기시키고 떠올리게 하는 거죠. 너한테 오래된 친구를 떠올리게 한다. 잘 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오답 분석할 때 위에 있는 단어 활용한다고 했죠. 너한테 오래된 친구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단어만 활용한 오답입니다. 위에 있는 거 말이 안 되죠. 3번. 자, thoroughly deceive you into에다가 별표. 정말 많이 나오는 전치사입니다. 뭐뭐로. 그러니까 이후의 상황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자, 미묘하게 너를 속입니다. 뭐 하도록 속이는 거냐면. 자, into는 어떤 느낌이냐면 너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너를 속여가지고 뭐 하게 하냐면 억누르게 한다, 너의 감정을. 너를 속여가지고 감정을 억누르게 한다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해받지 못한 느낌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감정 억누른다는 것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소재 오류. 자, 그 다음에 instantly, 뭐야? 즉각적으로 create a calming and peaceful atmosphere 해서, 자, 뭔가 calming하고 나한테 어떤 거? 평화로운 감정을 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뭔가 위로가 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거 완전히 특성의 반대 아닙니까? 방향성이 다르지. 특성 오류입니다. peaceful, calming, 위로가 되는 거 다 X 쳐주시면 되고요. 자, strongly motivate you. 강력하게 너를 동기부여하는데 뭐 하도록? Understand how others feel. 방향성이 완전 달라지는 거 아니야? 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바를 뭐 해주는 거야?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지,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잖아. 다른 사람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의 기분을 공감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슬픈 음악을 듣고 기쁜 음악은 안 듣는 겁니다. 정답 1번. 그러니까 약간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지. 아니, 난 슬퍼 죽겠는데 음악은 막 기뻐하고 있어. 그런 감정이 더 증폭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슬플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을 기본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소재는 뭐였어? 우울할 때 듣는 슬픈 음악이었지. 특성은 위로가 되는 동반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인과쌍 대조, 이게 잘 보세요. 인과구조가 일단 기본적이었습니다. 행복한 음악은 원인이 돼서 고립감 증폭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여기가 정답이었죠. 다음 슬픈 음악은 위로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VS 구조까지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쌍이 대조하는 것까지 합쳐진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 로직 있잖아. 지금 하고 있는 이 선생님과 배우고 있는 논리 구조는 레이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층층이 쌓여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지문에는 무조건 논리가 하나다, 이게 아니야 절대. 이렇게 인과와 대조가 합쳐진 구조를 지금 여러분 보셨거든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아, 논리 구조가 이 글을 지배하는 논리 구조의 구조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논리 구조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지배적인 논리 구조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마이크로적인 논리 구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어떤 글을 봤을 때는 논리 구조가 다층적인 레이어 구조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맞는 해석입니다. 자, 이거 알려드렸고요. MI 볼게요. 우울할 땐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음악은 그 고립감을 증폭시키고, 그게 that feeling이었죠. 그 다음에 슬픈 음악은 오히려 위로가 된다. 그래서 슬플 때는 슬픈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선생님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 2번 볼게요. 52쪽. There is a long running. 그래서 오래된, 그리고 아직까지도 inconclusive 한 건 뭐야? 결정되지 않은, 이런 뜻이겠죠? 결정되지 않은 논쟁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논쟁이냐면, 자, 여기서 what은 무엇이?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면 이거는 뭐야? 의문사 what입니다. 자, constitute는 구성하다라는 뜻이죠. 무엇이 구성하는가? 뭘 choose? 해서 아, 진실을 구성 할 때 무엇이 구성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진실을 구성하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또 뭐에 대한 논쟁이냐면 How to represent that truth in writing?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진실을 글쓰기에서. 그럼 결국에는 글쓰기에서 진실은 무엇이고, 오케이, 진실을 구성하는 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글쓰기에서 그 진실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가 논쟁이 있대요. 좀 더 뒤에 가보면 A common misconception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 오해죠.
그러면 이 오해를 말하는

한다는 거 선생님이랑 로직으로 배우는데 이거 뭐야? 통념 말하고 싶은 거 아니야? 자, 통념이 나오면 뒤에서 뭐 해주고 싶어? 이거 반박해주고 싶은 게이 글의 진짜로 이유이자 주제가 되겠죠. 자, 일단 통념 먼저 봤습니다. 자,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뭐냐면요. 스탠달, 어떤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논픽션이라는 건 픽션은 허구적인 글이지만 논픽션은 뭔가 사실 기반의 글이잖아. 그런 라이팅이 conveys facts에서 어떤 걸 전달한다? convey는 전달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사로. 팩치를 전달한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한 다음에 뒤로 가시면 꾸며주고 있죠. 어떤 팩치냐면, equate는 같다라는 뜻이니까 뭐랑 동일한 거야? 현실과 동일한 팩치를 전달한다라는 오해가 있대. 자, 일단은 이제 코어 잡아볼까? 딱 코어 잡아야 돼. 글이 말하는 중심 코어는 뭐야? 라이팅이지. 됐어? 자, 라이팅. 그리고 우리가 지금 범하는 오류, 라이팅의 특성은 뭡니까? 이거 팩트를 전달하는데 현실과 같은 팩트를 전달해라는 게이 오해의 특성이겠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글쓰기 말하고 있습니다. 글쓰기가 뭐 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이건 착각이라 그랬어. 어떤 현실과 동일한 팩트를 전달. 팩트 S 붙었으니까. 자, 이렇게 정확하게 써줍니다. 이거는 뭐라 그랬어? 얘는 지금 오해래, 오해. 통념 딱 잡아줄 거예요. 자, 그 다음 뒤에 보시면, of course, 물론, 어떤, truth는 있다. 여기에 진실이 있긴 한데, 그러나, it is not the whole truth. 전체적인 진실은 아니래. 그 말은 뭐 하고 있어? 그래, 글쓰기에 진실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전체 진실은 아니야 라고 뭐라 했어? 반박하고 있네. 바로 반박합니다. 벗에다가 별표. 반박의 시그널이죠. 전체적인 진실은 아니다. 여기 특성 꺾인 거 보이십니까? 특성 꺾였으니까 뭐 해야 돼? 이 역삼각형을 그려준 겁니다. 됐죠? 자, 전체적인 진실은 아니다. 한 다음에 뒤로 갈게요. 자, 사실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시그널 아닙니까? 사실, 자, 실제로는 이게 바로 또 반박 시그널이라고 한번 써놓으시고요. 그럼 이거는 일단은 글 자체가 로직이 어떻게 보여? 통념과 반박 구조로 보입니다. It's impossible to use words. 에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뭐 하는 게 지금 impossible 하냐면 to describe the whole truth of anything. 어떤 걸 서술하는 겁니까? 어떤 것의 전체적인 진실을 서술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자, 일단 보시면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whole truth가 또한번 나왔거든요. 전체의 진실을 뭐 하는 게 불가능하다? 일단은 describe,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구문 한번 보자면, is 가주어고요. 그 다음에 to가 진짜 주어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to는 뭡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지금 use words를 지금 설명해주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진짜 반박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글쓰기는 현실과 동일한 팩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바로 반박하죠. 사실 글쓰기는 뭐라고 한다? 일단 소재는 유지가 되어 있고, 이거는 불가능이다. 전체 진실. 진실 전체를 전달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꺾여버린 구조를 볼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이게 반박 부분이겠죠. 그래서 자, 하고자 하는 말다 나온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쓸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예시로 들어가는 거죠. A cup is on my desk 해서 한 컵이 나의 책상 위에 있다라고 쓸수 있는데, 그리고 그거는 진실이긴 해요. 근데 there is a cup on my desk. 그래, 컵이 데스크 위에 있으니까. Even though you can't see, 너가 이걸 보지 못해도 너는 아마도 나를 믿을 거야. 왜냐하면 데스크 위에 있는, 책상 위에 있는 컵은 꽤나 ordinary sight는 무슨 뜻이야? 그냥 보통의 광경, sight라는 것은 내가 보는 광경이니까. 이거는 그냥 보통의 광경이니까 내가 이렇게 써도 그냥 있겠지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믿고. 근데 뒤에 보시면 but, 그러나. 자, 진짜로 완전한 진실, 전체적인 진실, 그 컵에 대한 진실을 말하려면 어떤 걸 포함할 거냐면 describing. 자, involve ing 아시죠? involve 뒤에 ing 가져오면서 ing가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명사가. 어떤 걸 포함하냐면 이것을 어떻게 서술하는 겁니까? in infinite detail에서 infinite는 뭐 하는 거야? 무한한 디테일이잖아. 무한한 어떤 세부 사항을 서술을 하는 거야만 진짜 진실이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것의 컬러라든지 아니면 모양새 그리고 역사,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뭐로부터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재료들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수냐, 이 어떤 수인가 하냐면 times it has been used, 얼마나 많이 사용됐는지, 그치? 그리고 언제 사용됐는지, for what, 뭘 위해 사용됐는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어떤 선택을 하냐면 about 잘 보세요. 뭐에 대해서 선택을 하냐? What to include 해서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제거하고 leave out은 뭐야? 배제시킬 것인지. 그러니까 포함하고 포함 안할 거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밑줄. 이걸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전체가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돼? 선생님이랑 그룹핑 중요하게 다뤘잖아. 재진술로 보셔야겠습니다. 전체를 담지 못한다라는 거, 이걸 어떻게 풀어썼어? 지금 작가들은 선택을 한다. 어떤 걸 담고 어떤 걸 빼놓을지라는 것은 담고 빼놓는 게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게 아니고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이해됐어? 이것까지 재진술로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정답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전체는 못 들어간다. 들어가겠죠. 갑니다. 자, be judged by readers 해서 이거 판단된다? 독자들에 의해서 지금 라이팅이 판단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평가된다는 거? 이건 소재에서 아예 안 났죠. 소재 오류입니다. 무관이죠, 무관. 자, 다음 present distorted reality. 여기 별표. 이거 속으신 분들 꽤 있을 거고 너무너무 좋은 선지입니다. distorted reality. distort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왜곡입니다. 잘 보세요. 개념을 명확하게 개념을 해석하셔야 되거든요. 왜곡이라는 것은 거짓을 말한다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전체가 아닌 부분. 전체가 아니고 부분만 말해준다. 이거거든요. 이거랑 왜곡, 거짓을 말한다는 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전혀 이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됐어? 왜곡과 부분만 말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이거는 관련이 없죠. 됐죠? 그래서 특성에서 오류고요. 자, 3번. Reinforce reader stereotype에서 강화시킵니다. reader의 stereotype, 어떤 선입견을 강화시킨다.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죠? 무관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Show the author's inner world에서 작가의 내면 세계를 보여준다. 내면 세계, 작가의 내면 세계 보여준다는 거 완전히 언급도 안돼 있죠. 무관입니다. 소재 오류고요. 자, 5번 Only communicates partial truth. partial 어때? partial이라는 건 부분적인 거죠. 부분적인 진실만 우리에게 전달한다. communicate는 전달한다는 뜻이니까. 부분적인 거 왜? 전체적인 진실을 전달 불가능하다는 것은 즉 부분적인 진실만 말한다라는 거. 똑같은 말 정답 5번입니다. 이렇게 밝히시면 되고요. 2번이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었다. 그래서 왜곡이라는 거랑 거짓을 말한다는 거랑 부분만 말한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말 정말 많이 지금까지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헷갈리는 개념들끼리 이렇게 여러분이 선지가 나와도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정확한 개념으로. 좋습니다. 자, 소재는 글쓰기였죠? 특성이 부위된 거 확인하셨어? 그치. 그래서 지금 특성이 원래 처음에 뭐라 그랬어? 현실과 똑같은 사실을 전하는 오해. 일단 통념이 나오고 통념이 V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소재는 글쓰기를 똑같지만 모든 진실을 담는 건 불가능하다. 바로 반박이 나왔죠. 자, 메인 아이디어는요. 글이 현실과 동일한 사실을 전하는 건 오해이며 모든 진실을 글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부분적인 진실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글쓰기의 특징을 말해준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53쪽. 지금 C, G, V를 선생님이 다 다뤄주면서 로직으로 나아간 거거든요. 계속 이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와르르 읽지 말고 정보를 조직화하면서 읽는 거야. 자, 3번. The shaping of scientific majority opinions. 여기까지 갈게요. Concerning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뭐뭐와 관련된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꾸며주고 있네. 그럼 봐봐. 뭐의 형성이냐면, 과학적인 어떤 대다수의 의견이니까, 다수의 의견. 과학적인 다수의 의견의 형성은요, 근데 뭐랑 관련된 거야? 복잡한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의견들이 있겠죠? 그 형성이 지금 주어겠죠. 이게 takes place. 발생합니다. 어떤 형태로 발생하냐면, processes of opinion formation. 어떤 과정으로 발생하는 거야? 지금, 의견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발생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다수의 의견이 과학적으로 형성되는 건 의견 형성의 과정이다. 자, 지금 코어 한번 잡아볼게요. 뭔가 말이 많을 때는 코어를 딱 잡아야 돼. 자, 형성되고 있는 거야. 어떤 게 형성되냐면, 과학적인 다수의 의견이 형성되는 것은 뭐다? 뭐의 과정이다? 의견 형성의 과정으로 형성이 된다. 자, 뒤에 가시면 this is made reassuringly. 자, reassuring은 무슨 뜻이냐면 reassure가 안심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거기 나와서 안심이 될 정도로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확신을 자꾸 주는 거니까 안심이 된다라고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심이 될 정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clear. 어떻게 굉장히 클리어하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this가 나타나는 게 뭐야? 의견 형성. 의 과정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왜 클리어하냐? By reference to 뭘 언급하는 거죠? reference는 언급이죠.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안심을 할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accumulation 누적되고 축적되는 거죠. collective opinion은 무슨 뜻이야? 집단적인 의견이 축적된다라는 언급을 한대.
그치. 그러면 이게, 아, 이것만 보고도 과학적이라는 어떤 과학적인 오피니언

의견 형성의 과정을 형성되는구나라고 좀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받아들여진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sufficient, 충분한 consensus나 합의란 뜻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합의가 있었어. 얘네 다 특징이 뭐야? 이거 다 모여가지고 사람들끼리 의견 형성하는 거 아니겠어? 됐지. 그럼 한번 가볼게. 자, 이거 같은 말, 다 같은 말입니다. 보시면 쌓였어. 집단의 의견이. 그다음에 이거 받아들여졌어, 이 해석이. 그다음에 이거 충분한 합의를 했어. 뭐랑 같은 말이야? 다 opinion formation의 예시가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자, 그다음에 N2. 자, 여기서 N2는 왜 나왔어? reference to 요렇게 2와 2가 병렬입니다. 그리고 또뭘 언급하는 거냐면 어떤 목표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Winning over peer scientist에서 peer scientist라는 건 동료 과학자잖아. Win over라는 건 win은 얻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5번 약간 너무 오게 하는 거거든요. 너무 오게 하는 거. 그러면은 마음을 얻는데 너무 오게 마음을 얻는 거니까 그래서 win over를 합쳐가지고 설득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뭐까지 언급하는 거야? 나 지금 상대 과학자 설득하는 거야? 라고까지 언급하면서 이것은 의견 형성을 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누가 뭔가 법으로 딱 정해준 게 아니고 우리가 의견을 공유하면서 형성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학적 다수 의견. 그거 딱 잡아야지. 뭔가 복잡한 문제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concerning은 관련된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과학적 다수의 의견 있잖아. 이거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일단 뭐라고 하냐면 의견을 형성하는 거. 의견 형성의 과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의견 형성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느낌 들지 않아? 함께. 그치? 합의하고 의견을 모으고 콜렉티브 하는 건 집단적으로 모으고 이런 과정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뒤에 가시면 only가 맨 앞에 저렇게 점 찍혀 있잖아. 혼자 있고 그러면 다만이란 뜻이 됩니다. 다만. 다만 어떤 스테이지, 어떤 단계에서는요. 근데 어떤 단계야? during the process of opinion formation 또 나오잖아. 이러한 의견 형성의 단계에서 probably when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 대시로 부연 설명해 주고 있죠. 그때가 언제냐? A majority opinion appears to have evolved. 그래서 대부분의 의견이라는,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 어떻게 된 겁니까? appears 뭐한 것처럼 보여? 지금 진화해 오고 변화해 왔던 것처럼 보이는 그 의견의 형성의 과정에서, 자, they somehow 그들은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인다? cease to. 이건 cease to는 stop이랑 똑같거든요. 멈춘다란 뜻입니다. 뭘 멈췄냐면 be connected to opinions에서 이게 갑자기 막 지금 완전히 바뀌는 거 보이세요? 뭐랑 연결이 끊겼냐면 의견과 연결이 끊겨버렸대. 지금 뭐라 그랬냐면 과학적 다수의 의견은 의견 형성의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갑자기 단계에서 멈춰버렸어. 연결되는 게 의견과 뒤집힌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지금 특성이 뒤집힌 거 V 확인하셨어야 될 선생님 이거 잡아냈거든요. 자, 한번 볼까? 여기서 갑자기 어떻게 됐냐면 이게 뒤집히면서 의견과 연결이 끊겨버려. 이게 무슨 말이냐? 대신 이렇게 합니다. 자, 연결이 끊겨버린 대신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과정의 결과는요. 뒤에 보시면 the majority opinion 그게 이제 다수의 의견이 되겠죠. 다수의 의견인 과정의 결과가 is promoted to. 자, promote라는 것은 향상되고 상승되는 거지 격상되는 거잖아. 뭐로 격상되는 거냐면 rank는 지위란 뜻이 있으니까 또는 어떤 등급이란 뜻이 있으니까 뭐의 등급으로 가는 거야? the scientific consensus. 이게 갑자기 과학적인 합의가 됐다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세미콜론 나와줘. 부연 설명해 주는 겁니다. Opinion is transformed into scientific knowledge. 자, 의견이었던 것이 어떤 걸로 변하는 거냐면 선생님이 into 강조드렸죠? 그 뒤에 뭔가 이후의 상황을 설명해 줄 때는 into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into 뒤에 나온 건 변화 이후인 거야. 뭐가 되었다? 과학적인 지식이 되었다. 의견이, 잘 보세요. 의견이 지식이 되었다. 이거랑 같은 말이 뭐야? 이게 의견이랑 연결성이 끊겨버렸다. 이 말이 의견이 더 이상 아니고 이제는 지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뭔가 우리끼리 서로 합의를 해서 다 모은 의견이야가 아니고 이제는 지식으로 뭔가 승격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럼 보세요. 의견과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어? 지식으로 격상되었다. 요렇게 지금 완전히 특성이 부여된 거 보이시죠? 자, 뒤에 가시면요. as such 보세요. as such는 그러므로. 이거 해석법. therefore로 바꾸시면 너무 편합니다. 순접이고요. 그러므로.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it is by convention. 이것은요, 뭐로부터? 관례로부터.

어떻게 된다? 보호가 됩니다. 어떤 거로부터 보호가 또 되는 거냐면, from 특히 skeptical. skeptical은 회의적이고 의심스러운, 의심하는 거잖아. 회의적이고 critical inquiry에서 critical은 비판적인 질의, 질문이란 뜻이죠. 또는 의문, 이런 것부터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지금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거냐면, non-specialist는 전문가. 가 아니고 비전문가죠. 비전문가와 그리고 전문가에 의해서 던져진 비판으로부터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만 이렇게 꾸며주고 있네요. 근데 그 전문가는 어디 hearing to는 고수하는 거죠. 뭘 고수하는 거냐면 minority opinions alike. minority opinion은 소수 의견이잖아. 근데 alike가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non-specialist와 그다음에 specialist 둘 다에게 똑같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꽂아볼게요. 얘는 뭘 말하고 있냐면 얘네 둘 다에게 and가 이렇게 사이에 있죠. 무슨 느낌이냐면 A and B alike. 그래서 똑같이란 뜻입니다. 부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시 뭡니까? 지식으로 격상된 이 지식 있잖아. 이 지식이 보호된대. 근데 비판으로부터 보호되는데 누구와 누구의 비판이야?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비판 모두에게서 똑같이 보호된다라고 합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지식으로 격상됐잖아.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게 보호를 받는데. 오케이? 뭐로부터? 비판으로부터. 그래서, 지금 이거 의견이 아니고 이거 과학 지식인데 지금 비판하시는 거예요? 라고 보호를 받는 겁니다. 됐죠? 비판을 보호받고 from this point on 이제 빈칸 나왔거든요.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거 this point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그러면 이 시점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이거 아니야? 이게 이 시점 아니야? 이게 this point였어. 논리를 쌓아 나갑니다. 비판으로부터 보호받는 완전한 지식으로 격상될 때부터 뒤에 보시면 이것이라는 건 comes to be. come to는 오다가 아니고 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인식이 됩니다. 뭐로써 인식되는 거야? as an expression of hostility. hostility는 적대감이죠. 적대감의 표현이라고 인식된대. 뒤에 가시면 to science에서 과학에 대한 적대감의 표현이자 and may be labeled 뭐로써 지금 꼬리표가 붙는 거냐면 뭘 만들어낸다 어떤 걸 만들어낸 거야 이거 의심만 만들어내고 불확실성만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라면서 꼬리표가 붙는데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비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데 이때부터 이걸 하면 적대감의 표현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이름 붙일 거래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비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논리 잘 보세요. 이때부터 비판으로부터 이제 지식은 보호받는다. 이때부터 뭐뭐 한 것은 적대감의 표현으로 가겠다. 그 말은 비판이 들어가야 논리가 완성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견이 아니고 과학적 지식이야. 그래서 너가 비판해도 이걸 보호, 이거는 보호받을 거야. 그러면 뭐 하면 적대감이야? 비판하면 이제 적대감의 표현으로 인식하겠다라는 논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얻은 키워드상 여기는 비판 같은 게 들어가야 앞뒤에 맥락이 딱 맞겠죠. 갑니다. 1번 the exclusion of other potential hypothesis. 자, 어떤 거에 배제냐면 다른 잠재적인 hypothesis는 뭐야? 이거 가설이거든요. 다른 잠재적 가설을 배제한다 그랬어. 이거 완전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무관입니다. 소재 무관이고요. 소재 오류. 자, 2번 exercise가 운동 말고 뭐가 있어? 이거는 행사. 권리를 행사할 때그 행사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는 발휘.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어떤 거에 행사냐면, critique. 이게 뭐야? 이게 비판 아니야? 우리가 지금 얻은 요거. 우리가 찾은 핵심어가 여기 바로 있네요. 그래서, 지금 비판의 행사라는 거라고 합니다. 어떤 거에 대한 비판의 행사냐면, majority opinion에서 다수의 의견에 대한 비판의 행사가 뭐가 된다? 이제는 적대감이 된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찾은 거 정답 2번이죠. 그래서 어차피 비판으로부터 보호되니까 비판하면 적대감이야? 라는 논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3번. modification은 뭔가 수정하고 변경하는 거죠. 뭘 변경하는 겁니까? 데이터 수정? 완전히 안 나왔죠? 소재 오류입니다.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intended result는 의도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안 나왔고요. 자, strategic use of media. 미디어의 전략적인 사용 전혀 없죠. 소재 오류입니다. 없습니다. 어떤 걸 형성하기 위해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없고요. 자, 5번 attempt 어떤 시도냐면 to explain 뭘 설명하는 시도야 illogical phenomena scientifically. 자, 지금 뭐냐면 비논리적인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비논리적인 현상의 과학적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소재 오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한번 갈게요.
여기서 뭐가 중요했냐? 잘 보세요. 인과사슬 로직 볼 거거든요. 소재는 과학적 다수 의견이고 단계를 거쳐서 지식으로 굳어지면서 비판에서 보호된다. 원래는 의견이었다가 지식이 된 거죠. 잘 보세요. 다수 의견의 형성 과정 이렇게 됐네. 합의로 승격됐죠. 오케이? 이거는 다수가 합의한 거야 라고 하면서 지식으로 바뀐 거 보셨습니까? 지식으로? 그래서 지식으로 바뀌었고. 자, 지식으로 바뀐 게 다시 원인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비판문으로부터 보호가 되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판으로부터 보호가 되니까 이게 다시 원인이 돼가지고 비판의 행사. 비판을 하잖아? 그럼 이건 적개심으로 인식한다. 여기가 지금 정답이었죠. 그래서 사슬 구조를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계단계를 짚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다랍니다. 좋습니다. 자, 메인 아이디어 다수 의견이 어느 단계에서 합의로 승격돼 지식이 되면 그때 이제 비판에서 보호받고 그 시점으로부터는 다수 의견에 대한 비판이 과학에 대한 적개심으로 인식된다라는 게 완벽한 논리가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5번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레스토랑에 이제 식당 경영자부터 나왔네. 식당 경영자는 이거는 타겟을 잡기 딱 좋네. 첫 번째 문장이 있잖아. 타겟은 지금 레스토랑 식당 경영자입니다. 식당 경영자가 뭐뭐 한다. 우리 타겟은 식당 경영자의 특성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봐봐. 첫 번째 줄에 빈칸이 뚫려 있으면 나머지의 지금 질문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다이 빈칸의 근거가 될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다 빈칸의 근거니까 잘 읽어봅시다. 자, 일단 우리의 주인공은 레스토랑 경영자입니다. 가볼게요. 자, 그들은요, 바로 나오네. 그들 바로 받아야죠. 이어서. 그들은 뭘 아냐면, the more customer. 잘 보세요. 더 비교급 선생님이 오늘 로직에서 강조드렸죠? 이게 원인이고, 그 뒤가 결과입니다. 인과 세팅되어 있네. 더 많이 사람들이 자리에, 더 많은 고객들을 너가 자리에 앉힐수록, 자, 시트는 앉히다란 뜻이에요. 그 말은 식당에 손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the more will come in the door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원래 많은 집이 더 많이 온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식당 경영가를 가라고 할게요. 식당 경영가를 설명하면서 이 사람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인과의 관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인과의 관계냐면 지금 앉은 사람이 많아. 그때 방문자도 많게 돼. 그럼 이게 지금 원인이고 결과입니다. 왜?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니까. 그럼 이 사람 뭘 하는 사람이야? 인과관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this is why. 이게 바로 뭐 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They will seat the first customer. 그들은 첫 번째 온 손님들을 어디 앉힌다? Of the evening. 그 저녁에 온 손님들을 close to 어디에 가까이 앉힙니까? The window. 창문에 가까이 앉힌다. 왜? 창가에 앉히면은 밖에서 사람이 볼 때, 오, 이집 장사 잘 되네? 맛있나 보네? 하고 이제 들어올 거니까. 이 예시가 이어지는 거죠. And why they don't mind. 그들이 이제 꺼리지 않는 겁니다. A line of people. 자, 어떤 사람의 줄인데, waiting to be seated. 해서 앉히길 기다리는, 앉혀지길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 있어도 그걸 꺼리지 않는 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줄을 서 있으면, 맛집이네? 라고 사람들이 지금 인식을 하고 더 방문을 한다는 거겠지. 됐어? 그럼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됐네? 줄이 지금. 대기줄 말하고 있죠? 대기줄이 있으면 이것도 꺼리지 않는다는 것은 방문을 또 유발한다는 거 아니야. 그치? 이 인과관계를 잘 아니까 don't mind. 이걸 꺼리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 뒤 가시면 they understand. 그들은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이해하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수록 there. 자, are signaling. 자, there are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을수록 근데 그 시그널링은 사람들을 이렇게 수식하는 겁니다. 분사로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냐면 신호를 their interest in the restaurant에서 레스토랑에 대한 그들의 interest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들 이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럼 이 신호의 의미가 뭐야? 이거 의미는 요거 아니야? 앉은 사람 거기 앉고 대기하는 사람을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이걸 시그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뭐야? 그룹핑이야? 신호를 보내는 거야, 관심. 나 여기 앉아가지고 먹고 싶다, 여기 음식 먹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대기줄을 서가지고 그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또더 비교급 나왔네, 인과입니다. The greater 결과. 계속 인과의 사슬고리 보이시죠? 뭐 하면 할수록 다더 크다. 어떤 게 크냐면 the reinforcing feedback loop. reinforcing은 강화시키는 거잖아. 강화 피드백의 loop은 고리입니다. 고리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크냐면 커뮤니케이팅 이게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됐죠? 그래서 어떤 걸 전달하는 거냐면 얼마나 이 레스토랑이 대단한지를 전달하는 이 고리, 강화 고리가 더 커진다. 그러면 이 고리라는 것은 마치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 아니야? 지금 말 그대로 시그널이 있으면 뭐라 놨어? 고리가 커진대. 어떤 거? 강화 피드백 고리가.
강화 피드백 고리는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손님이 많아? 손님이 많아 보여? 그럼 나도 가야지. 그러면 가면 또 손님이 많아지는 거겠지. 그러면 그 손님이

0: 많아지면 또 가는 사람이 늘어나겠지. 이게 강화 피드백 골이 아니겠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 막 대기 줄 많은지 보면은 저기 맛집인 것 같고 막 가고 싶은 거잖아. 그 얘기를 딱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이 몰리면 몰릴수록 더 많은 사람이 몰리고 그 사람이 오면 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잖아. 그럼 그걸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이게 강화 피드백 골이라고 생각하면 돼. 마치 눈덩이처럼.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학자분은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요 추론을 한다고 합니다. From 뭐로부터 what they see. 그들이 보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는 거.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거 하는지를 보고 나서 그걸로부터 추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see는 오형식 동사니까 others가 목적어, 주의인이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서 추론을 이끌어내고 and do the same 똑같은 걸 한다. 그럼 do the same이 의미하는 게 뭐야? 의미하는 거? 만약에 맛집에 사람이 많으면 나도 저 맛집 가봐야지 라고 한다는 거겠죠. 자, now even more people. 이제는 심지어 더 많은 사람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고, 그쵸? 다른 사람 따라하는 거. And they create a still stronger. 여기 still은 여전히가 아니에요. 뒤에 있는 er이 붙었으니까 비교급 강조입니다. 훨씬 더 강한 impression, 어떤 인상이 있다. on the rest. 나머지 사람들한테 더 강한 인상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손님이 많으면, 그쵸? 자, people who were on the fence. on the fence는 뭐냐면, 펜스에 있는 거야.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갈팡질팡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은요, 자, about the restaurant will be drawn. 끌려갈 겁니다. in, 뭐에 의해서, by the apparent interest. 해서 눈에 겉보기에 보이는 그 interest, 뭐야? 그 시그널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 그에 의해서 또 끌려갈 겁니다. 저거 먹어볼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들이 이제 라인에 섰을 때, 다른 이제 임계 수준의 관심들, 그 말은 뭐야? 다른 다음 사람들의 그 다음 고객들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겠죠. 사람들이 또 섰어. 그럼 다음 고객들이 또 몰려선다는 말이겠죠. Gets picked 해서 그 사람들로 자극을 받는다. 이게 뭐야? 강화 피드백 고리를 의미하겠죠. 사람들이 있었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이 모여.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당 경영자는 어떤 걸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이 강화 피드백 고리의 힘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 그치? 한번 가보겠습니다. Are aware of the effects of signaling. signaling, 이게 뭐야? 우리가 얻은 거. 앉은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대기줄이 있는 거. 이것들 의미하지. 이것의 결과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결과가 뭐야? 강화 피드백 고리가 형성된다라고 해석까지 할수 있어야겠지. 정답 1번. 자, 2번 갑니다. Prioritize communication above에서 자, communication 소통을요 더뭐 하는 겁니까? 중요시하는 겁니다. 뭐보다. 자, above는 뭐보다인 거죠. 다른 것보다. 자, 소통이 중요하다. 이거는 완전 무관입니다. 소재 오류고요. Stay open later에서 늦게까지 문을 여는 겁니까? 더 많은 고객들을 서브 하기 위해서 지금 더 많은 고객들한테 서브를 하기 위해서 전혀 늦게까지 오는 거안 나왔죠? Attract customers through aggressive advertising. 지금 공격적인 광고를 했어? 아니, 광고가 있는 게 아니고 손님이 많은 것 자체가 시그널이 되고 광고가 되는 거지. 이 사람이 광고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5번 recognize importance에서 어떤 걸 인식하는 거냐면 중요성을. 근데 지금 성장의 확장, 성장과 확장이 나온 게 아니고 손님이 많은 걸 보고 사람들이 더 온다라는 그 효과를 아는 거죠. 그 시그널링의 의미를 아셔야겠습니다. 그쵸? 그 신호로 보낸다는 거. 그래서 여기 사람 많네라는 그 신호입니다. 자, 소재는요, 식당에 자리 배치였죠. 신호 보내기. 그게 이제 손님이 손님을 부르는 강화 피드백 고리를 형성한다. 눈덩이처럼. 자, 인과사슬 보셨죠? 첫 손님을 창가에 앉히면 이게 이제 원인이 돼서 관심의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많아진다. 근데 그 관심의 신호가 많아지면 또 그게 원인이 돼서 사슬 보이시죠? 식당이 훌륭하다는 강화 피드백 고리가 커져가지고 그게 이제 원인이 돼가지고 형세를 관망하는 on the fence죠. 그래서 관망하는 사람들까지 유입이 되더라. 라는 이 루프가 반복되는 지금 그 피드백 루프를 한번 쌤이랑 같이 읽어봤습니다. 좋습니다. 메인 아이디어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신호 보내기 효과를 아니까 지금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식당이라는 신호가 강해지는 피드백 고리에 대한 설명을 봤습니다. 자, 이제 수강 후기 인증 과제 이제 다 해주시고요. 단어장이랑 그다음에 오늘 강의는 인과사슬 논리였습니다. 시그널 원인과 결과 따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이제 빈칸 추론 두 번째 시간 마쳤는데 어떻습니까? 다 지금도 또 근거 위주로 잡아갔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볼 거거든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형으로 보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2027 수능 완성 세계사 박세훈입니다. 자, 우리 9시간에 걸쳐서 우리 세계사의 이 방대한 개념들을 좀 스피디하게 돌려보고 있는데, 지금 벌써 우리가 이제 7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국주의 가구 근현대사 파트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세계대전을 이제 들어가서 그 다음 시간까지 걸쳐서 냉전까지 살펴보면은 이 전범위를 돌리게 되는 건데, 이게 되게 생각 이상으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9시간인데 배속을 2배속으로 늘려. 그러면 이제 팍또 러닝타임이 줄어들 테고, 또 자신 있는 부분 뭐 한두 강도 빼낼 수도 있다라고 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세계사 개념을 한 바퀴 이상 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뭐 어마어마하게 정말 수십 번 이상 세계사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냥 세뇌를 시키면 됩니다. 계속 틀어놓고 우리 마치 그 아이들이 뭐 언어 배울 때 노출돼서 이렇게 언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계속 보고 계속 그냥 틀어놓고 하면은 일정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예 머릿속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고정값으로 점수는 확보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살짝 디테일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기출문제 다시 한번 보시고 시간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은 교과서 지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봐주시면 더할 나위가 없다. 여러분 반드시 요정에 거두시게 될 겁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혁명까지 다 봤습니다. 혁명까지 다 봤고 19세기 자유주의, 민족주의 다 봤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국주의 파트가 되겠어요. 자, 서양 열강의 아프리카, 아시아 분할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그 비유럽 지역들, 유럽을 제외한 모든 그 거의 모든 나라들의 근현대사의 전개 과정 요거를 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세계대전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요거 볼게요.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인데 요 지도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세계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출제가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됐으며 온갖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출제되는 지도. 왜?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 지도를 활용해서 제국주의 문제 내는 게좀 너무한 것 같다. 이거 교육적인 거 맞냐?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음에도 끊임없이 출제가 됐고, 여러분들 뭐 최근에 이제 6월 모의평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사실상 이 지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다면 몇년 전에는 이 지도를 그냥 그려주셨고 여기에 색칠을 해서 좀더 직관적으로 그냥 이 제국주의 파트를 물어봤다라면은 요즘에는 이 지도를 내지 않고 그냥 지명을 내는 거죠. 여기 나이지리아 이쪽을 진출한 나라, 정복한 나라 또는 뭐 동아프리카, 남서아프리카, 앙골라, 모잠비크를 통해서 포르투갈 찾게 한다 할지 요런 형태 지도를 지문에서 그냥 글로써 표현하는 형태. 그러니까 결국에는 형태만 다를 뿐이 지도거든요. 출제가 되는 게. 그래서 이 지도는 거의 메이저 오브 메이저 바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적인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려도 좋고, 수시로 봐도 좋고, 하루에 한 번씩 보고 잠들어도 좋고, 그냥 계속 끼고 가는 지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뭐 수특이나 또 다른 개념 단계에서는 이걸 찬찬히 살펴보면서 어떤 나라가 어디를 이거를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이 지도는 100% 출제다.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수시로 봐주셔라. 요렇게밖에는 이제 드릴 말씀이 없고요. 자, 그래도 본문을 좀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보면서 가보도록 하면 이러합니다. 자, 가장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나라 영국, 이집트, 스에즈나 그래서 이집트 보호국화,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까지 종단 정책했고요. 그런데 영국의 종단과 프랑스의 횡단이 충돌하면서 파쇼다 사건, 수단의 파쇼다에서 충돌 위기가 있었다. 자, 프랑스입니다. 1차 세계대전기 삼국 협상의 일원이었고, 자, 특히 북아프리카 쪽에 프랑스 식민지가 많은데, 알제리, 튀니지, 그 다음에 횡단해서 동남쪽에 섬, 마다가스카르가 있다. 자, 그다음 파쇼다 사건에서 영국과 충돌했다라는 점. 근데 우리가 지도를 보면 여기에 있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뭐도 있다라고 했습니까? 뭐 모로코도 있겠고, 그다음에 프랑스령 콩고도 있겠고 그러합니다. 자, 그럼 모든 좀 망라되어 있는 것들은 이미 제가 수특 때 400페이지짜리 자료로 이미 올려놨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로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일, 카메룬, 토고, 나미비아, 탄자니아, 그리고 모로코를 둘러싸고 프랑스.

프랑스와 대립했다. 자, 그다음 벨기에 중앙아프리카의 콩고. 그러니까 옆에 프랑스령 콩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콩고 나왔다고 무조건 벨기에 하실 필요는 없고 좀만 더 읽어보셔라. 자, 이탈리아, 리비아. 이집트의 왼쪽에 있는 나라다. 뭐, 요 정도 느낌으로라도 리비아 위치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포르투갈, 앙골라와 모잠비크, 마카오. 그 다음에 호구물만. 호르무즈, 인도의 고아, 말레이반도의 물라카, 중국의 마카오. 요렇게, 이런 도시들 나오면은 역시 포르투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벨기에 콩고, 포르투갈, 그 다음 네덜란드가 하나가 추가가 돼서 여기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뭐, 아프리카는 봤고, 그 외, 이제 여타 아시아지요. 인도. 그 다음에 플라시 전투를 이제 이기면서 프랑스를 일단은 따돌렸다. 그리고 이제 인도 지역을 본격 통치하는 건 영국이 된 거죠. 이때 영국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동인도 회사를 앞세웠거든요. 그래서 간접 통치였는데 세포의 항쟁이 터진 이후에는 아예 그냥 직접 통치로 바뀌었다. 자,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반도, 보르네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자치령.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다. 자, 프랑스. 인도에서는 밀렸지만, 인도 차이나로 갔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백합나를 말한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넘어갑니다. 미국이 어디를? 일본을 개항시켰다. 페리제도 같이. 자, 그리고 하와이. 그리고 에스파냐랑 싸워서 이긴 뒤에 여기 쿠바, 뭐 필리핀, 괌 이러한 곳들을 식민지배했다. 그래서 이런 제국주의 파트는 사실은 여러분 스토리가 아니죠. 나열인데 너무도 너무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아무리 출제가 많이 됐어도 계속해서 우리 많은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요거는 여러분 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성의에 달려 있습니다. 열정에 달려 있고 누가 더 반복 많이 했느냐 요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스토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유럽이 전 세계를 분할해서 자신들이 나눠 가지려 하고 있을 때, 그러한 위기 속에서 다른 나라들은 어떠한 역사적 전개가 있었는가? 먼저 중국부터 봅니다. 자, 여기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 아태양 변이 광신. 이게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아편전쟁, 태평천국운동, 변법차가운동, 의화단운동, 광서신정, 신해혁명, 오사운동. 이렇게. 자, 아편전쟁. 영국이 중국의 문을 열고자 했다. 아편까지 이렇게 끌고 왔다라는 것이죠. 자, 영국 동인도회사 선박이 결국엔 은을 인도로 다 이제 가져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은 유출이 이루어졌다. 해서 여기서는 뭐를 포인트로 삼은 거냐면 사실은 이 동인도회사 때문에 그래요. 동인도회사가 동해번쩍 서해번쩍. 자, 이게 뭐냐? 아편전쟁 때 아편을 이렇게 취급한 애들도 동인도 회사요. 아까 우리 플라시 전투, 아, 인도 쪽에 진출할 때도 동인도 회사요. 그치? 세포의 항쟁도. 그 다음에 미국 혁명 벌어질 때 우리 보스턴 차 사건 때 어느 회사의 선박에 차상자를 던져버렸어? 동인도 회사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가 중국사에도 나오고, 미국 혁명에도 나오고, 제국주의 파트 인도사에도 나오고, 동인도 회사.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제 간 융합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아편 문제에 대항해서 임칙서가 황제의 특명을 받아서 아편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조치를 취했는데 되돌아온 것은 영국의 비신사적인 전쟁 행위였다. 자, 전쟁의 결과는 조약입니다. 난징 조약으로 다섯 개 항구, 상하이를 비롯한 다섯 개 항구가 열렸고 영국의 어디를 떼죠? 홍콩. 언제 받아? 1997년에 돌려받게 됩니다. 공행무역 폐지와 배상금. 자, 다음, 이제 2차 아편전쟁인데, 이 사이에 태평천국운동 먼저 좀 터져졌고요. 자, 에로우 사건, 야, 우리의 국기를 모독하다니, 라는 핑계를 대면서 영국이 쳐들어왔는데, 그렇게 사이가 안 좋던 프랑스가 이때는 또 손잡고 같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텐진 베이징 점령했는데, 자, 먼저 텐진 조약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이미 다 들어갔어요. 외교관 주재, 그리스트교 포교의 자유. 근데 이런 것들을 청나라가 조약의 이제 거의 최종 단계라 할수 있는 비준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더 쳐들어 올라와서 베이징 점령하고 베이징 조약을 맺는데 내용인즉슨 주룽반도 할양, 그다음에 중재자였던 러시아의 연해주를 할양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쪽이 내용으로 나올 때는 넓게 텐진 베이징 조약으로 생각만 하고 풀어도 풀리는 문제들로 나올 것이다. 다 가볼게요. 이러한 일련의 상황, 아편전쟁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2차 아편전쟁, 그다음 태평전쟁도 이제 나올 텐데, 서양 군대 위력을 실감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한족 관료들, 이홍장이나 진국범, 이런 사람들이 군수공업, 즉, 양무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태평전쟁운동 갈게요. 계속해서 뭐 전쟁의 지고, 사회가 변하고, 배상금 지불이 있고, 요런 것들 때문에 백성들의 불만이 커져 있는데, 그것을 잘 이용을 했던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상제회라는 걸 조직했고, 슬로건 출제되죠. 슬로건 어떻게 출제됩니까?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을 흥하게 하자. 슬로건 출제. 자, 난징까지 점령하고, 수도로 선포한다 해서 천경,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자, 이러한 미스테리한 이런 홍수선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호응을 얻고 세력이 나름 커질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천조 전무제도라는 이런 개혁안들이 농민들의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나 결국에는 진압이 되었다. 향용도 있고 서구 열강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진압됐습니다. 이게 태평중국운동. 자, 그러면 우리가 일련의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운동 진압까지 봤죠? 자, 그러한 과정에서 아, 우리가 서구식 어떤 국방력 강화, 이런 것들을 좀 추진을 해야겠다. 그래서 개혁이 추진이 되니, 우리는 이걸 양무운동이라고 하고요. 이홍장, 진국범 등이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내용인즉슨, 중체서형. 우리가 근본적인 걸 뜯어 고치자는 게 아니야.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 자, 그게 바로 양무운동인데, 공장 만들고, 뭐 유학생 보내고 일련의 개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뭐 여기 금릉기계국 난징에 무기 만드는 공장 이런 것도 만들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나 싸워보니까 이거 완전 실패였구나, 허상이었구나가 증명이 된 겁니다. 바로 우리 한국에서 동학 농민운동이 터졌고 그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청나라가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가 갔는데 일본 군대도 오면서 결국에는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청일전쟁이 벌어졌죠. 근데 여기서 싸워보니까 어떤 거야? 양무운동이 성과가 아니라 실패였음이 드러났다. 완벽한 패배를 했고 뭐 랴오둥 뺏겨, 타이완 뺏겨, 엄청난 배상금 물어줘,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청나라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야, 요거는 우리가 보다 이 근본적인 개혁, 정치 제도적인 개혁까지 해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게 변법 저항 운동이다. 자, 해서 캉유웨이, 량치차오이, 사제기 지지간의 이런 지식인들이 광서제의 허가를 받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반대파의 이런 탄압에 의해서 실패를 하게 되었다. 해서 추진하는 내용들을 보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떴다. 과거제 개혁 등 관리제도 개혁. 신교육,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추진해 보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서태후 등, 이런 위안스카이 같이 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이게 바로 변법 저항운동. 그래서 뭐, 지금 일련의 전쟁하면 지고, 불평등 조약 맺고, 개혁하면 실패하고, 무슨 운동이 벌어지면 진압되고, 계속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의화당 갑니다. 자, 1899에서 이제 20세기로 갑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는 이제 의화단이라는 권법 수련 단체고, 이거 출제가 이런 것도 되죠. 백년교 개통이었다. 전통적인 중국의 이제 민간 신앙인데, 백년교 개통에 의화단이란 단체가 주도를 했고요. 산둥에서 출발을 했으며, 역시 슬로건 나온다. 자, 태평천국운동 멸만흥한, 양무운동 중체서용. 자, 의화단은 뭐다? 부청 멸항. 그러니까 청조는 협조하면서 서양 세력을 먼저 내쫓겠다. 자, 서양 세력을 상징하는 게 뭐야? 교회, 철도, 이러한 시설들이 되겠는데, 자, 그런 것들을 파괴하면서 꽤나 세력이 강성해졌습니다. 자, 근데 흥미롭게도 당시 서태후를 비롯한 이제 청조가 어떻게 했느냐? 요거를 관망 내지는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런 의화단을 통해서 서양 세력을 견제하려고 했거든. 그러자 서양이 대대적으로 쳐들어오면서 무려 8개국, 몇 개국? 8개국 연합군이 결성돼서 쳐들어왔다. 그래서 베이징을 점령을 했고, 결국 또다시 조약으로 마무리가 되니, 우린 이것을 신축 조약이라고 한다. 핵심 내용, 베이징 주둔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외에 뭐 배외단체 조작하지 마, 너네 뭐 외국 세력 배척하는 단체 이런 거 엄금이야, 뭐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게 됐습니다. 자, 광서신정. 그래도 서태후를 비롯한 청조는 아, 개혁을 하긴 해야겠구나. 그래서 신군이 만들어지고 드디어 오랜 역사의 과거 제도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헌법까지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개혁이 철저하지 못했고 사실 여전히 새롭게 구성된 내각의 만주족들이 핵심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지식인들이 뭔가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 청나라에 남은 건 뭐밖에 없다? 혁명.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편전쟁으로부터 광서신전까지 왔는데 다 실패했고 성공한 거 하나가 얘라고 보면 되는 거지. 얘만 성공했어. 근데 이 성공한 혁명이 뭐야? 청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였다는 거죠. 자, 이미 혁명의 이 불씨는 이 순원이 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쿄에서 동맹회를 이미 1905년에 만들었고 민족, 민권, 민생의 삼민주의를 주창하고 있었어. 다만 아쉬운 게 물리적인 힘이 부족했던 거지. 자, 근데 물리적인 도화선이 붙게 되는 것이 요거였다. 청나라 정부가 철도 국유화 조치를 했는데 요거에 반대 운동을 진압을 해야 되는 군대가 오히려 반란을 일으켰다. 자, 우창에서 혁명 세력이 있던 신군이 오히려 봉기를 일으켰고, 이걸 중국의 여러 광역자치단체인 성들이 합류를 하면서 독립을 선언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물리적으로 혁명이 이렇게 촉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부가 사상적 이념을 가지고 컨트롤 타워가 자리를 잡고 이걸 이어가주면 되는데 그 역할을 순원이 귀국해서 해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난징에 정부를 수립했다. 중화민국이 선포가 됐어요. 아시아 최초의 공화주의 정부가 탄생을 했고요. 당연히 지도자는 순원이 됐는데, 자, 문제는 여전히 청나라의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위안스카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위안스카이가 혁명군과 타협하면서 위안스카이가 총뿌리를 자신이 진압해야 될 혁명 세력에다 대는 게 아니라 청나라를 무너뜨리는 걸로, 왜? 자기가 한 자리 받기로 했거든.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대총통 자리를 받았는데, 문제는 혁명에는 그닥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 권력욕,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던 사람이어서 결과적으로는 혁명파를 탄압하고 황제 제도를 부활하려고 해버렸다. 혁명하고 완전 거꾸로 가버렸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황제 제도 부활 시도하고 난리치다가 죽어요. 꿰꼬딱하고 죽어. 그래서 그 뒤에 위안스카이 아래에 있던 여러 군사 세력들이 난립하는 거의 뭐 혼란스러운 분열기가 다시 찾아오고 말았다. 이렇게 정리가 됐죠. 자, 이게 신의 혁명의 일단락이고요. 그 이후 상황을 보면은 지금 뭐 위안스카이 정부에 대한 환멸이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야, 우리가 보다 근본적인 사상 개혁이 필요하다. 신문화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해서 이때 외쳤던 게 뭐냐? 과학, 민주주의, 요걸 받아들이자. 주도했던 사람, 그 다음에 매개체, 신청년이라는 잡지고요. 최초에는 청년 잡지라고 했는데 신청년이란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분노, 사상적 고향, 신문화운동을 통해서 그것들이 된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가 판을 깔아줬다. 국제사회가 지금 1차 세계대전 중이었는데 마무리가 됐어. 근데 일본이 1차 세계대전 중에 위안스카이 정부에 21개조 요구라는 걸 요구했죠. 근데 요거가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가득 차 있다. 산둥의 이권, 그다음 여러 다른 부분들, 그다음에 내정 간섭 요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 근데 요거를 1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이 내걸었는데 위안스카이 정부가 덜컥 수용을 했고 위안스카이는 죽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여러 승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일본을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 그러니 많이 화가 난 중국의 시민들, 특히 대학생들, 베이징의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21개조 요구 철폐하라, 산둥반도 이권 돌려내라, 이런 여러 가지 기치를 내걸고 대대적인 시위를 했는데 꽤나 그 규모가 컸다. 1919년 5·4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5·4운동 이후에 민중의 역량을 확인하면서 중국 국민당이 재결집되고 또 공산당이 창당되고 이런 흐름으로 나가게 된 것. 이게 바로 중국 현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본 근현대사 가겠습니다. 자, 일본. 자, 미국 페리 제독이 무력 시위를 했다. 아, 미국이 에도 막부에 접근했구나. 에도 막부는 결국 페리 제독의 무력 앞에 굴복하면서 어떻게 됐다? 일련의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래서 화친, 최애국대우, 수호통상, 어딨어? 영사재판권.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막부, 이 무능한 막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가고 있고, 결국에는 서양 세력의 위협이 강화되고 있는, 그 접근이 강화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반막부 세력이 막부를 타도하는 데 성공하고, 기존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천황이 정치의 전면으로 이렇게 나서게 되니, 우리가 이것을 메이지 유신이란 사건으로 부른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에도 막부가 붕괴되고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적 정부가 들어선 뒤 일련의 북강병

을 목표로 하는 서구적 개혁이 전개가 되었다. 이걸 바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랬던 메이지 천황이 여러한 느낌으로 된 개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서구식 근대화. 자, 그래서 좁게 보면은 막부타도가 성공한 사건. 좁게 보면. 근데 넓은 의미로 보면은 그 막부타도를 한 뒤 이러한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한 걸 우리는 메이지 유신이라고 한다. 예컨대 수도가 이제 도쿄가 됐고요. 그다음 패번지연 다이묘들이 다스리던 지방의 번을 없애고 중앙에서 관할하는 현을 설치했다. 그래서 중앙 집권. 그다음 세금 제도, 상공업, 근대적 공장 여러 가지 근대적 개혁을 했다. 이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다. 자, 여기 사회면 은근히 잘 나온다. 여기 잘 나와. 신분제 개혁했다. 신분제 개혁했고 서양식 교육제도와 의무교육제도 요거 출제 잘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동사 쪽에서 아마라도 좀 가져갈 확률이 높긴 한데 이거라도 잘 나오죠. 바로 이와쿠라 도모미란 사람을 단장으로 해서 서구 열강에다가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는 거야. 첫 번째 목표는 그동안에 체결되었던 불평등한 조약들을 개정하자. 그 다음에 문물 시찰. 자, 불평등 교육 그 불평등한 조약들을 개정을 잘 하진 못했지만 서구 문물들을 시찰하고 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와쿠라 사절단. 징병제. 그다음 신도를 국교화하면서 천황의 권위를 드높이고 근대적인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 모든 일련의 이 시기의 개혁들을 우리는 메이지 유신이라 한다. 자, 그다음 자유민권운동. 자, 이것도 메이지 정부 때 있었던 일이야. 자,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 자체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진정한 어떤 서구식 의회제도, 뭐 헌법, 입헌군주제 이런 것들은 자리 잡지 못한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민권운동, 이게 바로 자유민권운동인데 기본적으로 메이지 정부에 대해서 반발하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탄압을 당합니다. 탄압을 당해. 그러나 메이지 정부가 탄압하면서도 일부 그들의 요구, 그 다음에 이런 것 공감하는 부분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헌법을 만들었죠. 자, 이게 1889년 일본 제국헌법이고 우리 쌍사 동아시아에서는 대일본 제국헌법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뭐 의회도 이렇게 개설이 되고 입헌군주제적인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막상 까보면 여전히 천황이 굉장히 전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일본사만 단독으로 나오는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예요. 이 이후에 일본이 세계사에서 안 나오느냐? 아니, 엄청 큰 거 남았죠. 세계대전. 그러나 일본사만 단독으로 좁혀서 보는 거는 여기까지만 정리가 됩니다. 자, 이거 대외팽창 정책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 이 뒤에 그냥 여러 가지 침략적인 모습들을 보였다. 자, 그런데 시모노세키 조약은 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고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간섭하면서 랴오둥은 결국 반환했고 자, 러시아랑 감정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이기면서 포츠머스 조약 체결했고 이 결과 우리는 을사늑약으로 가게 되었지. 자, 근데 이쪽 국면도 거의 동사가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4.2 3국 간섭. 자, 그럼 이제 일본도 끝났어. 근데 아직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지금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침탈 봤어? 그 시기에 맞닥뜨려져 있는 중국의 상황 봤어. 근데 중국 상황 보니까 어때? 청나라는 멸망해버렸고 중화민국이 만들어졌지만 위안스카이가 싸질러놓은 것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놓였다. 여기까지 본 거야, 중국은. 그다음 일본 역시 마찬가지 서구 열강의 침략적 접근을 받았어. 그래서 불평등 조약 맺었어. 에도 막부 때 화친 소토상 맺었어. 하지만 일본은 오히려 철저하게 더 서구식 근대적 개혁을 하면서 동아시아의 어떠한 좀 폭력배가로 성장을 해버리고 말았던 그런 내용까지 봤고요. 다음 인도는 어떤지 무굴제국 이야기하는 거고요. 동남아 뭐 필리핀이나 뭐 태국 이런 나라들은 어떤지 그 다음에 여기 끝나면 대륙을 또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서아시아는 어땠는지 이란, 아프리카는 어땠는지 이렇게 아직도 나라들이 남겨져 있는데 방금 일본사까지만 그래도 뭔가 스토리라인이 좀 살아있지 여기서부터는 스토리가 없어. 그냥 나열이야. 근데 영국, 인도까지는 조금 스토리가 있어. 자, 그래서 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도는 우리가 방금 전까지 어떤 내용들을 살펴봤냐면 인도에 대해서는 무굴 제국까지 봤지. 아크바르, 아우랑제브. 근데 아우랑제브 이후에 꺾였어. 많은 민족들의 다른 종교 세력들의 반란이 있었어. 뭐 이런 내용들을 봤었던 거야. 그 무굴 제국이 지금 그렇게 쇠퇴하고 있는데 아우랑제브 이후에 꺾여서 쇠퇴하고 있는데 마침 영국의 침략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동인도에 사람 간판을 내걸어

잡고 프랑스와 벵골 연합군을 깼지. 플라시에서. 이게 1757년이고 이 이후로 영국이 인도, 즉 무굴 제국 시기의 인도를 간접 지배를 하는 거죠. 동인도 회사라는 간판을 걸고 자, 근데 그게 바뀌게 됩니다. 자,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100년 뒤죠. 플라시 전투가 있고 나서 정확히 100년 뒤에 세포의 항쟁이라는 게 벌어지고 나서. 자, 이 세포이라는 것은 영국의 이 인도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동인도 회사에 소속된 이 용병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애초에 민족적 감정이 쌓여가고 있어. 왜냐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식민 통치를 받으니까 유쾌하진 않잖아. 그런데 이 세포이는 군인입니다. 근데 군인으로서 항상 소지하는 것이 총과 탄약인데, 자, 이 탄약포에 쓰인 기름에 소기름, 돼지 기름이 활용됐다라는 이야기가 돈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이 인도인들에게 크나큰 모멸감을 안겨주는 거였습니다. 왜? 다, 죄송합니다. 다수의 힌두교도들이 있는데, 힌두교도들에게 소는 매우 신성한 것인데, 그 소기름이 활용됐다? 아, 이건 안될 일이지. 그 다음, 무슬림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무슬림들에게 돼지는 역시 신성한 건 아니고, 금기시 되는 그런 동물인데, 또 돼지의 어떤 육체에서 나온 것들이 내가 항상 몸에 소지하고, 때때로 입에 대는 그런 탄약포에 활용이 되었다? 아, 이건 우리에게 크나큰 이제 모멸감을 안겨주는 거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포이들의 반란이 일어났으니, 이게 세포이 봉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거족적인 그 세포의 봉기, 이게 델리까지 갔단 말이야. 델리까지. 그러니까 엄청 컸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이거를 진압을 한 뒤, 어우, 얘네를 우리가 좀 완화해줘야겠구나. 그런 게 아니라 외려? 아예 이걸 진압하고 나서 직접 지배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무굴제국 황제를 아예 폐위시키고, 인도 통치 개선법을 제정해서, 야, 동인도 회사도 빼버려. 동인도 회사도 필요 없어. 직접 지배로 간다. 오히려, 직접 지배로 바뀌게 된, 이런 모습을 봤고요. 자, 영국의 당시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는데, 그녀가 영국의 왕이지만, 인도 제국 황제를 겸임했다라는 것이죠. 영국령 인도 제국 황제를 겸임했다. 그래서 직접 지배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자, 그래서 공식, 플라시 전투 1757. 100년 뒤 세포의 항쟁. 그래서, 직접 지배로 바뀜. 요렇게 그냥 정리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근대화 운동이 있었나요? 있었다. 자, 인도의 근대 운동인데요.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 19세기 전반에 람 모한 로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이런 개혁 운동을 추진을 했는데, 특히 카스트 제도에 반대했다. 사회적 패습을 타파를 주장했다. 특히 이제 사회적 패습으로 대표적인 게, 전통사회에서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남편의 부인이 이 불구덩이에 살아있는데, 불구덩이에 이제 들어가는 순사라고 해서 사티라는 아주 뭐 끔찍한 악습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하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브라흐마 사마지고요. 자, 인도 국민회의가 결성됐다. 1885년이니까 요거 같은 거는 이미 영국령 인도 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거네요. 요거는 19세기 전반이었기 때문에 아직 무굴제국 시기였고, 요거는 이제 영국령 인도 제국 시기인데, 보시면 영국이 인도인 회유를 위해 결성했다. 딱 구성원을 보면 지식인, 자본가, 지주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가만히 영국에 협조만 해줘도 잘 먹고 잘살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도 국민회의라는 것은 출발했을 때는 친영적인 단체로 출발을 했는데, 자, 어떠한 에피소드가 있고 나서 어떻게 됐다? 반영운동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해서 요거 출제되죠. 자, 뭡니까? 영국이 인도인들을 분열시키려는 통치를 했는데, 시도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반발을 사면서 이 인도 국민회의가 반영운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거 최근에 우리 육모에서 출제가 되었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자, 바로 벵골 분할령이 있고, 자, 벵골을 이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의 어떤 이런 갈등을 활용해서 민족운동을 약화시키려는 분열책을 영국이 이제 쓴 거지. 이거에 저항하면서, 자, 이게 델리, 플라시 전투의 벵골 지방, 이렇게. 여기가 벵골 지방이야. 근데 요거를 이제 분열을 책을 영국이 획책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틸라크 등이 1906년 콜카타 대회라는 걸 주도했고, 이 콜카타 대회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명 4대 강령이 나오게 되었다. 영국에 대한 이제 반영 운동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최근 육모에서 출제가 된게 바로 요거였습니다. 자, 영국 상품 불매, 국민교육 진흥, 그 다음에 인도인에 의한 자치, 국산품 애용, 스와라지, 스와데시, 이 4대

대통령이 나오게 되었고, 이제 거센 이런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벵골 분할령을 취소시켰어요. 그래서 1911년 한발 물러서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후유증을 남기게 된 겁니다. 이미 감정은 상해 있고 이런 분열이 이제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은 했지만 이 지역 자체가 결국에는 파키스탄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방글라데시로 이 벵골 지역에서도 떨어져 나간 부분은 방글라데시란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인도사는 끝났어요. 자, 인도는 했고 자, 다음 나라 동남아로 가봅니다. 그래서 동남아에 태국으로 가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제국주의 열강들의 아프리카 그리고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분할을 봤습니다. 뭐다 가져왔잖아, 다 가져왔어. 근데 아프리카에서 독립을 유지했던 게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출발점부터 그냥 그 지배를 받지 않은 상태로 출발했던 라이베리아라는 나라가 서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동쪽에 싸워서 이탈리아를 막아낸 어디야? 에티오피아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아프리카야. 그런데 아시아 쪽으로 오면은 역시 많은 나라들이 여러 열강들의 식민 지배를 당했는데, 자, 영국과 프랑스의 완충지대로서 존재를 했고, 나름대로의 근대화, 그 다음에 여러 이권들을 적절하게 프랑스와 영국에 분배를 하면서 중간에서 그 잘, 나라 자체를 유지를 시켰던 바로 태국이 존재한다. 그래서 태국은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다. 자, 그때 왕실이 짝그리 왕조라서 이 당시에 지배를 받지 않았기에 국민적인 지지를 좀 받고 있던 왕조가 되겠습니다. 라마 4세, 라마 5세를 거치면서 독립을 유지했다. 최근에는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예전에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무려 수능 20번 문제 이 태국이 나온 적도 있다. 딱요 내용으로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다른 이제 동남아의 주요 국가 베트남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베트남을 보시게 되면 동유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했다. 판보이저우라는 민족 운동가고요. 우리 베트남도 아 그러면 좀 배워야겠어. 모델 일본입니다. 그 당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 나름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하나의 모델이 됐죠. 뭐 우리나라에도 어떤 뭐 갑신정변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 청나라에도 변법좌강 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자, 베트남도, 아, 일본으로, 그럼 동쪽으로 유학을 보내자. 해서, 이런 동유운동이라는 걸 전개를 했는데, 결국에는 뭐, 여러 방해 공작들도 있고, 프랑스에 이제 지배를 받는데, 프랑스 방해 공작도 있고, 제대로, 성과를 크게 보지 못했다. 자, 그러다가, 1911년에 청나라에서 신해혁명이 터지고, 공화정부가 수립이 되죠. 1912년 중화민국이 탄생하는 걸 보면서, 또그 부분에 고무를 받게 됩니다. 자극을 받는 거야. 자, 그래서 중국 광둥에서 베트남 광복회라는 걸 결성했다라는 내용까지. 여기가 베트남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식민 지배는 계속 한동안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리핀 가볼게요. 자, 필리핀. 많은 전 세계의 약소국들이 19세기를 거치면서 19세기 제국주의 열강의 지배를 이제 그 침략을 받으면서 지배를 받거든? 자, 주의할 점. 예전에 한번 이게 수능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필리핀은 이미 16세기, 즉, 이제 에스파냐의 대항해 시대, 그러니까 신항로 개척 시기에 이미 식민지가 된게 필리핀이야. 나라 이름부터가, 에스파냐의 펠리페 국왕을 딴 거죠. 자, 그래서 필리핀은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 원래는. 자, 그래서 호세 리살이란 사람이 에스파냐의 가혹한 식민 통치를 고발하면서, 나에게 손대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저술하는 민족 운동의 어떤 이제 정신적 지주가 된 거지. 그러면서 에스파냐인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기도 했고 필리핀 연맹을 결성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에스파냐에 의해서 이제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을 당하는데 그 처형 당하기 전에 이 필리핀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그 마지막 이별이었나요? 그런 절절한 이제 시로 애국시를 남겨놓기도 했다. 자,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필리핀이 어떻게 됩니까? 1898년에 미국과 에스파냐의 전쟁이 벌어졌고, 미국이 승리를 하면서 미국 지배로 바뀌게 되는 거야. 미국 지배로. 그 미국 지배로 바뀌게 되는 과도기에 활약했던 민족운동가가 아기날도인데, 나온다면 사실 호세리스달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제 교과서 개정되기도 하고 하면서 아기날도는 잠깐 설 자리를 살짝 잃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배가 미국 지배로 바뀌면서 미국에 대한 저항으로도 이어갔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아시아, 아프리카 보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서아시아가 뭐야? 서아시아사, 우리 세계사에서. 이쯤 되면은 서아시아 뼈대는 좀 머릿속에 있어야 돼.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 뭐, 아시리아, 페르시아,

가지 모순도 있겠고 외부의 침략적 접근도 있겠고 다 같아요 패턴이. 자,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면서 오스만 제국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여러분 오스만과 관련해서 같이 엮일 만한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그 위에 있는 러시아입니다. 계속 붙어 싸울 수밖에 없어. 러시아는 내려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러시아랑 엮일 확률이 매우 높은 게 오스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오스만 문제 같은데 엑스트라로 어떤 나라를 하나 더 물어봐. 러시아일 확률이 높아요. 너무나 또 그렇다고 무조건 러시아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자, 그래서 오스만 제국도 자체 개혁을 한번 시도해 보기도 했다. 그 개혁이 30년대로부터 70년대까지 술탄이 은혜를 베풀어서 위로부터의 개혁이다라는 것인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탄지마트라고 부릅니다. 탄지마트, 행정, 사법, 교육, 군사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근대적 개혁이다. 근데 뭐 술탄을 없애버린다, 공화정으로 간다 이런 개혁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스만 이집트의 자치를 허용하고 그리스는 이미 독립했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 그러면서 이미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내부 개혁이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런 개혁 또한 사실은 잘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탄지마트 기간 동안 러시아와 크림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 강의 때 크림 전쟁 얘기를 이미 했거든. 러시아와 오스만이라는 축이 있는데 러시아의 반대쪽에 여러 유럽 국가들,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오스만을 도와줬다라는 거. 자, 크림 전쟁이 있었고요. 주의할 점. 50년대의 크림 전쟁에서는 오스만이 이겼지만 나중에 70년대로 가면은 러티 전쟁, 러시아와 튀르크 전쟁이 있는데 오스만 러시아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또 전쟁에서 이긴 걸 오스만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크림에서는 오스만이 이겼겠지만은 그 이후로 가게 되면 러시아가 이긴다. 자, 탄지마트의 끝자락에 미드하트 파샤란 사람에 의해서 근대적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탄지마트가 종결인데 이 헌법 자체가 오스만 최초의 거의 근대적 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헌 정치를 추구했고 오스만 최초의 성문헌법, 삼권 분립, 종교와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아주 근대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담고 있는데 이 개혁 자체가 탄지마트라는 개혁 자체가 결국에는 좀 지지부진한 측면, 성공하지 못했고 미드하트 파샤 역시 결국에는 이제 체포당하고 의문의 살해까지 당하면서 죽음까지 당하면서 오스만 제국의 어떤 내부의 자체적인 개혁의 기회는 사실은 이제 날아가고 말았다. 자, 외세의 간섭, 보수 세력 반발, 러시아의 전쟁 등으로 성과가 미흡했고 이 뒤에 러시아와의 일련의 전쟁에서 계속 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됐고 지도자, 지배자인 술탄의 전제 정치가 오히려 분화되면서 더욱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갔다. 자, 이때 등장한 젊은 이제 장교들이 중심이 돼서 조직이 되었던 청년 튀르크당이 다시 한번 봉기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지. 자, 이게 청년 튀르크당인데, 자, 조직은 19세기 말이죠. 지금 보시면. 근데 이들이 봉기를 일으키는 건 1908년, 20세기 초였고요. 자, 청년 튀르크당이, 지금 오스만이 뭐 탄지마트도 했었고, 미드하트의 그 헌법도 만들어졌는데, 뭐, 완전 거꾸로 돌아갔어. 술탄의 전제정치만 강화됐고, 이게 뭐야. 그래서 봉기를 일으켰고, 다시 정권을 장악한 뒤, 자, 헌법 부활해라! 여성 차별 철폐하라 여러 가지 근대적 개혁을 추진한 거야. 자, 이때 헌법이라는 것은 미드하트 헌법을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참신해 보이기도 하고 바람직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들 또한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자, 어떤 한계가 존재했느냐? 오스만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극단적인 튀르크 민족주의를 내세운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지배 민족의 반발을 초래하고 그 다음 결정타가 하나가 있다. 결정타가 뭐냐? 발칸 전쟁에서 지면서 영토 거의 다 날라갔고요. 그 다음에 아주 결정적인 거죠.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편에 서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패전국이 됐다라는 거죠. 패전국이 되면서 망합니다. 그냥 망해.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사실상 이제 멸망하고 새롭게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거듭나게 된다. 요렇게 이제 서아시아 역사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서아시아의 오스만의 역사를 마무리를 하고요. 자, 요 부분은 뭐냐? 그 오스만이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그 구심체가 약해지니까 그 주변부에서 여러 가지 민족 운동이 막 이렇게 벌어졌다라는 건데 예컨대 아라비아 반도다. 자, 아라비아 반도를 보시면
와하부 운동이라는 게 벌어졌고 초기 종교적인 속성을 띠고 있죠. 이슬람교 순화운동.

운동, 우리 크라운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정치적인, 민족적인 움직임과 결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왕국, 와하브 왕국이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했어. 자, 근데 이게 일단은 오스만 제국한테 무너졌고, 이때 오스만 제국에서 활약했던 게 무함마드 알리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무함마드 알리란 사람이. 자, 그런데 여기 써 있죠? 무함마드 알리란 사람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로 귀결이 되는 운동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와하브 운동.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최근에. 자, 요 정도 틀 안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 왜? 양이 너무 적어. 요 정도야. 다음, 무함마드 알리. 좀 이따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자, 이란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세기 말 사파비 왕조. 자, 사파비. 파자 들어가는 이스파한이라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었고, 시아파였고, 오스만이랑 동시대 존재했으면서 이 오스만을 가리고 사파비를 물어볼 수도 있고, 사파비를 가리고 오스만을 물어볼 수도 있다. 서로 국경을 접했던 나라. 이게 바로 사파비였어. 자, 근데 사파비가 아프간족의 침공으로 멸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수립된 이란의 전신 왕조가 카자르다. 이렇게 된 거야. 그 카자르는 어떠한 역사를 겪었느냐? 아우, 힘들었대.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러시아도 건드리고, 영국도 건드리고, 그래서 거의 반식민지 상태를 겪었다. 이게 이란의 상황이라는 것인데, 러시아, 영국 둘다 가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세계사는 여러분 결국 나라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쌤이 이렇게 PT를 하는데, 사실 여기 중간중간 빈칸을 뚫는데, 나라 이름에다가 모조리 다 빈칸을 뚫어도 여러분들이 그 나라가 술술술 나오느냐. 그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사는 나라 싸움이다. 알겠죠? 그래서 러시아와 영국이 건드렸다. 이란. 특히 영국이 담배 독점권을 획득하는데, 이란의 알 아프간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해서 담배 독점권 반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받아요. 이 담배 이권수호 운동을 전개해서 받았거든? 근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거. 배상금을 영국한테 지불을 해야 됐어. 그러니까 배상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한번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다음, 헌법을 제정했다. 자, 이 헌법 제정하는 게 1906년인데, 이 사이에 1904년에서 1905년까지 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러일 전쟁. 자, 근데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러시아가 저 아시아에 일본한테 깨지는 거를 또 이제 소식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또 고무를 받으면서, 그래, 우리도 어떤 개혁, 헌법 제정이 필요해. 했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았고 영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반식민지 상태에 놓이게 된 것. 이것이 이란의 상황이었다. 암울하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요거 러시아가 대체로 북부, 그 다음에 영국이 남부에서 분할 협정으로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했다. 이란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아프리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보면은 무함마드 알리가 있어요. 자, 무함마드 알리. 앞에서 살짝 한번 등장했습니다. 자,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자치권. 자,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라는 큰 틀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업적들을 좀 그동안에 많이 쌓았습니다. 오스만의 이집트 총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집트는 오스만의 지배 영역이었으니까. 그런데 아까 아라비아 반도, 쿠란으로 돌아가라. 그치? 와하브 운동에 개입해서 1차 와하브 왕국 무너뜨리는데 공을 세워. 그쵸? 자, 그 다음. 이건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리스가 독립을 성공했죠. 1820년대에. 그러나 어쨌든 그리스 독립전쟁에서 이제 오스만 측으로 나서기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역량 발휘를 했고, 오스만은 그에 대해서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집트 총독인데 사실상 이제 이집트가 어떻게 된다? 자치권을 획득하게 된다. 거의 떨어져 나간 거나 다름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게 바로 무함마드 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입장에서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본격적인 이집트가 이제 근대화를 이루게 되는 시기의 아버지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함마드 알리였어요. 자, 그랬는데 이 이후에 이집트가 세계 역사상 가장 또 임팩트가 있는 토목공사 하나와 결부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수에즈 운하예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운하가 되는데, 이제 지중해로부터 홍해가 연결되는 인공 운하가 되겠지. 자, 이 수에즈 운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여긴 당연히 이집트 관할이겠죠? 지리적으로. 근데 최초의

왜 이집트에 접근하는 건 어디냐? 프랑스가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접근으로 시작돼서 시작된 토목공사, 이게 바로 수에즈 운하야. 근데 이거를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감당을 못해서 프랑스도 발빼. 그러자 어디를 어떤 나라가 여기에 개입해서 재빠르게 이 수에즈 운하를 이제 사들이게 되느냐? 영국이다. 이때 영국이 뭐 재빠르게 그 유대 자본을 이렇게 끌어와 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이집트를 종속시키게 되고 그것이 정치적인 부분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국의 보호령, 이집트가 영국의 보호령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뭐였습니까? 우리가 영국의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오늘 출발을 했잖아? 이집트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무함마드 알리까지는 그림 괜찮았어. 나쁘지 않았어. 근데 중간에 프랑스 개입됐다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 수에즈 운하 거친 이후에 그냥 이집트한 식민지, 아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게 된다. 이렇게 암울하게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아라비 파샤라는 인물이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 건설 이런 운동들, 민족 운동을 했지만 반역 운동을 했지만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진압된다. 그러면 문제에서 여러분 우리 세계사 뭐라고요? 나라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 건설을 위한 이런 운동이 있었다. 아라비 파셔가. 근데 이거 진압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진압한 나라 뭐야? 영국이다. 영국. 영국을 가리고 이걸 힌트로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기타 아프리카 나라들입니다. 자, 무함마드 아흐마드의 마우디 운동 수단에서 있었다. 자, 그러면은 수단 하면 또 여러분 뭐 생각나셔야 돼요? 영국 지배. 영국의 지배. 그 다음에 수단에 또 파쇼다가 있었는데 파쇼다에서 프랑스와 이렇게 충돌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나시면 되겠고. 자, 나미비아의 헤레로족이 봉기를 했습니다. 자, 나미비아 뭐예요? 독일령 남서 아프리카를 가리킨다. 자, 그래서 이 헤레로족 봉기에 대해서 독일이 뭐 가차 없는 학살을 하면서 진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20세기, 21세기 들어서도 독일이 종종 이게 사과와 어떤 반성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헤레로족 학살 사건. 자, 이게 있고요. 독일이었고요. 자, 그다음 남아프리카죠. 줄루 왕국의 이산들루아나 전투인데 전투 자체는 승리했을지 몰라도 전쟁 또는 지배 자체를 벗어나진 것은 아니었다. 자, 요거는 어디겠어요? 당연히 상대가 영국이지. 남아프리카니까 영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96년 에티오피아는 아도아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에티오피아는 어떻게 된 거야? 지배를 받지 않았다가 되는 것이죠. 어디에 대해서입니까? 나라 알아야겠지. VS 이탈리아였습니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또 많으네요. 제국주의 식민지배부터 각국 근현대사까지 우리가 총망라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제 다음 강, 다다음 강 거치면 끝인데요. 세계대전과 냉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오늘은 모의고사 4회 같이 풀어볼 차례죠. 벌써 4회가 됐네요. 좀 있으면 5회, 절반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일단 3회는요, 선생님이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 되게 좀 난도가 있었습니다. 제시문 하나하나 약간 해석해야 되고 여러분이 선지를 생각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이런 문제들이 많았죠. 근데 4회는요, 3회에 비해서는 조금 난도는 평이했습니다. 근데 또 4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좀 약간 난도는 비슷하지만 좀 쉽지만 고전 사례나 실제 사례를 약간 녹여서 제시문에 많이 눈에 보이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전 사례 좀 약하거나 아니면 실제 사례에 그 배운 개념을 적용하는 게 조금 약한 친구들은 또 4회도 다른 느낌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선한 문제들도 여전히 많고 또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우리가 5회부터 뭐 10회 남은 게 회차가 있지만 뒷부분은 금융이나 무역 같은 게 꾸준하게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4회를 마지막으로 딱 끊기는 내용 영역들의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들을 한 번씩 더 복습하면서 좀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 뭐 경제활동의 객체 아니면 상업의 기능 뭐 STP 전략 매입 방법 이런 것들은 4회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뒤에 선생님이랑 같이 다뤄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 같이 한번 강조하면서 구조화하고 머릿속에 확실히 저장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회 실전 모의고사 4회고요. 오늘도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볼 거예요. 자, 1번 국제환경협약 문제입니다. 국제환경협약 문제는 최근에 수능에 나왔죠. 원래는 이전에는 모의고사, 최근 5년 동안은 모의고사에서만 종종 나오다가 최근에 갑자기 수능에 딱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의고사나 수능 완성, 수능 특강 복습했던 친구들은 또 쉽게 맞췄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조금 관가한 친구들은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 수능 완성에서는 국제환경협약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문제를 읽어볼게요. 다음은 국제환경협약에 관한 학습 퍼즐 맞추기 활동의 결과이다. 그래서 협약 체결 목적가에 대한 환경보호 실천 방안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제시문에서 이러이러한 목적에 맞는 환경협약을 찾아라 이런 게 많이 나온다면 지금은 약간 반대죠. 아예 환경협약을 줬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목적을 찾아라. 그에 따른 대안을 찾아라. 한번 약간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국제환경협약의 체결 목적 일단 가를 알아야 되고요. 이 가를 알려고 이 밑에 힌트를 줬죠. 알게 하려고.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 교토 의정서, 발리 로드맵, 파리 협정 좋습니다. 이미 파리 협정을 딱 하나만 봐도 여러분이 강하게 느낌이 왔을 거예요. 뭘까요? 맞아요.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온실가스라는 게 여러분 그 따뜻한 온자잖아요. 온실가스가 많으면 그 온실가스 자체가 기온을 좀 따뜻하게 합니다. 열을 가두는 성질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지구 온난화를 좀 유발하는 가장 주범이에요, 온실가스가. 그래서 지구 온난화와 연결되어 있는 국제환경협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와 목적에 맞는 사례를 찾으면 되겠죠? 환경보호 실천 방안. 자, 기억.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 용기를 이용한다. 맞죠?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실천 활동. 맞습니다. 기억.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습지 및 산림을 조성한다. 전혀 관련 없죠. 물론 전혀라고 환경은 다 밀접 관련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위에서 다루는 지구온난화, 뭐 온실가스와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동식물 보호, 습지 관련된 거. 자, 전기, 수소자동차, 그리고 청정교통수단의 이용을 확대한다. 맞죠? 우리 자동차 배기가스에 되게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기나 수소자동차, 청정교통수단 이런 거 이용을 확대하는 거는 이를 목적을 맞는 환경 실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 디귿. 그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생활 및 산업 폐수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자, 폐수, 이런 생활 산업 폐수 같은 거를 계속 배출하게 되면 우리가 해양 오염이 되죠. 그래서 해양 오염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관련이 없어요. 그 정답은 아까 찾았듯이 기억 디귿 찾아봤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다음 수업 장면에서 가에 들어갈 경영관리 순환 과정 가장 적절한 것은 저 경영관리 순환 과정도 선생님이랑 이제 앞으로 풀어볼 기회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많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3회차에서도 나왔었거든요. PODC가. 근데 한 번 더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경영관리 순환 과정 뭐였죠? 이제 순환한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여러분 생각이 나야 돼요. 그쵸? 제일 먼저 우리가 계획하죠. 계획. 계획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업에서 목표를 딱 정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짭니다. 그게 계획에 해당돼요. 다시 말하면 P,
PODC, P. 그 다음에 이걸 하고 나면 적절한 조직을 구성해야 됩니다. 조직원 구성도 하고요. 조직 유형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서 맞춰서 조직을 구성해야 돼요. 이게 O, Organizing. 그리고 나서 열심히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휘해줘야 돼요. 이 지휘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잘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성과급이나 이런 연봉협상 이런 것도 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잘 되게 해주고요. 요즘은 리더가 강압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또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다 하잖아요. 그런 의사소통 방법도 여러분 잘 맞게 해야 되고 등등등 잘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의사소통, 리더십, 동기부여 이런 게 지휘입니다. D.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 결과를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롭게 성과 측정해서 얘를 컨트롤링 한다. 어떻게 한다? 다시 계획에다가 새로운 계획에 반영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죠? 계속 선순환하는 거죠? 기업 경영 활동할 때 POD씩 계속 순환한다. 그래서 경영 관리 순환 과정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업 장면에서 가에 들어갈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이네 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우리가 제시문의 키워드를 보고 찾아야 돼요. 먼저 이 교사의 말을 보니까 기업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구성원들이 협동하여 일을 수행하는 활동이래요. 그리고 경영관리 순환 과정, 가해 설계 과정에는 다음의 원칙들이 적용됩니다. 어떤 원칙인지 봤더니 이 활동을 위해서 집단 목표, 환경, 구성원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집단의 구조 설계가 요구된다. 구조 설계, 좀 느낌이 오죠? 가해 설계 과정에 적용되는 원칙이 기능화, 그 다음에 책임과 권한도 잘 줘야 되고요. 전문화를 할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감독 범위 적정화 원칙을 해야 된대요. 얘는 뭘까요? 조직이죠. 조직. 조직. 그 다음에 그 정답은 뭘까요? 조직 3번이죠. 우리가 PODC에서 조정이 있는데 여러분, 조정은 관련이 없습니다. 조정. 원래 PODC 원래 이렇게 단서가 붙어요. 그런 단서가 없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해서 각각 예시들을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순환 과정 간단하게 봤고요. 자, 3번 볼게요. 3, 4번은 연계 문제예요. 연계 문제고, 다음엔 A씨의 물품 구입에 관련된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사실 이 문제 풀면서 되게 재밌다고 느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실제로 마트에서 이런, 영수증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영수증을 분석하면서 이 재화의 관계를 찾아내는 문제는 좀 신선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배우는 재화의 종류,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개로 나누는 걸 배웠는데, 실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느끼면 좀더 여러분이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동그라미 동그라미 유통마트라고 되어 있고, 마트에 대한 설명이 위에 있어요. 이 위에도 잘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 이따 문제 풀면서 같이 볼게요. 자, 3번 먼저. 위 자료에 나타난 경제활동의 객체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습니다. 경제활동의 주체가 있고요. 객체가 있어요. 상업에도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잖아요. 이 경제활동은 일단 생산, 소비, 분배 이런 걸 배웠고요.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우리 가게. 그 다음 가게는 소비의 주체. 그 다음에 뭐 기업, 뭐 생산의 주체. 정부는 우리 공공서비스 제공하고 해서 우리 세 가지 배웠잖아요. 그리고 외국까지 배웠었죠. 경제활동의 주체가 있는데 경제활동의 주체들이 어떤 대상을 가지고 어떤 객체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느냐 그 파트에 바로 재화가 있습니다. 재화 기억나시죠? 재화는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종류로 나뉘어요. 그걸 다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시까지 바로 볼게요. 자, 품범 1번과 3번은 결합제 관계이다. 자, 일단 결합제의 뜻을 알아야죠. 결합제가 뭐였을까요? 결합제. 결합제는 그 재화 간의 관계 중에서 한 가지 분류되는 특징이 있었는데, 결합이 딱돼 있는 거예요. 둘은 불가분의 관계죠.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와 타이어, 바퀴, 이런 것들은 절대 뗄 수가 없죠? 결합제의 대표적인 예시였습니다. 자, 그럼 1번과 3번 볼게요. 1번은 삼겹살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쌈 채소예요. 물론 삼겹살과 쌈 채소가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선생님 최근에 수업할 때 빵과 잼 이런 예시를 들었는데 빵과 잼이 원래 보완제의 대표적인 예시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결합제라고 얘기하더라고. 절대 뗄래야 뗄수 없다. 근데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불가분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삼겹살과 쌈은 같이 먹었을 때 효용이 올라가는 보완제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그래서 결합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자, 2번. 품번 2번과 4번은 대체제 관계다. 자, 대체제는 경쟁제와 비슷한 의미죠. 경쟁 라이벌인 거예요. 그래서 2번과 4번 볼게요. 새송이 버섯이랑 4번 테이블 냅킨. 새송이 버섯이랑 테이블 냅킨은 전혀 관련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연관성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체제가 아니라 뭐다? 독립제. 독립제에 가까운 예시죠.
자, 3번. 품번 5번과 6번, 품번과 5번과 6번은 독립제 관계다. 방금 선생님 얘기했던 거죠. 전혀 관계가 없는 거. 그 독립제는 보통 두

를딱 들었을 때 물음표가 떠올라야 돼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관련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독립제거든요. 자, 그럼 5번과 6번 볼게요. 주방세제와 박스테이프. 주방세제와 박스테이프도 뭔가 둘의 연관성을 찾기에는 보완제도 아니고 결합제도 아니고 대체제도 아니고 좀 애매하죠. 그래서 얘는 독립제 관계가 맞습니다. 적절한 거 찾는 거죠? 정답은 3번. 자, 사용 목적에 따라 생산제로 구분한다. 우리가 지금 설명했던 결합제, 대체제, 독립제, 뭐 보완제 이런 것들은 재화 간의 관계를 기준에 따라 나뉘는 거였어요. 근데 얘는 사용 목적에 따라 나뉘는 거예요. 그 내가 생산제인지 아니면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소비제인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생산제로 구분한다? 생산제로 구분할 수는 없죠. 얘는 소비제죠. 생산제는 내가 새롭게 가공해서 뭔가 재생산하는 그런 거여야 되는데 얘는 소비제에 가깝습니다. 소비제.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적절하지 않고요. 자, 5번. 희소성의 유무에 따라 자유제로 구분한다. 희소성의 유무에 따라 얻었죠? 희소한 거는 이제 선생님이 3회 설명할 때, 우리 기회비용 설명할 때 잠깐 설명했었는데, 희소하다는 건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간 욕구가 너무 큰 거예요. 무한한 거죠? 그래서 자원은 보통 희소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희소성이 없는 재화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아니면 밖에 나가 쬐수 있는 햇빛, 이런 것들은 지금 그냥 돈을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자유제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다 단가를 보면 다 경제적인 어떤 대가를 다 샀어요. 그쵸? 그럼 이거 경제적으로 대가가 있어 지불을 했다는 거죠. 값을 지불했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자유제가 아니라 뭐다? 아, 얘는 경제제다. 경제제다. 적절하지 않죠. 정답은 3번입니다. 독립제. 재화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죠.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예시도 다 알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3번. 재밌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4번. 위 자료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통합형 문제예요. 그 전체적으로 좀다 물어보고 있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통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지만, 뭐, 지급대금, 결제수단도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포피믹스, 촉진전략도 물어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믹스된 문제입니다. 일단 보니까 얘는 문두에서 알수 없기 때문에 바로 기억으로 가볼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유통마트는 무점포 소매상에 해당한다. 자, 무점포 소매상. 얘는 무슨 말이냐면 소매상이 뭐죠? 소매상? 소매상은 최종 소비자를 만나는 점포예요. 소매상. 그런데 무점포, 점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동그라미 동그라미 유통마트는 위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마트에서 다음에 물품을 구입했는데 A씨의 거주지 인근에 위치해 있대요. 위치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 대상으로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유통기관이래요. 아예 위치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무점포 소매상이 아니라 점포 소매상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점포 소매상 종류 되게 많았어요. 백화점, 뭐, 아니 편의점, 그다음 대형 할인점, 전문점 등등등 있었죠. 그 중에 하나겠죠. 땡그라미 똥을 유통마트는 그래서 얘는 점포 소매상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 자, 니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유통마트는 가격 할인의 촉진 전략을 활용했다. 자, 촉진 전략 뭐죠? 우리 포피믹스에서 마지막 촉진이라는 건 구매를 설득하는 거예요. 구매할 수 있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 할인 기법을 썼는지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 할인을 많이 해줘요. 마감 할인도 해주고요. 마감 할인이 마지막에 이제 좀 저렴하게 우리가 할인해주는 거죠. 마감 할인도 해주고요. 카드 할인도 해줘요. 그래서 어쨌든 할인 금액이 총 6,500원이나 되네요. 그래서 할인을 해줌으로써 구매를 설득한 거죠. 구매를 할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적절한 설명이고. 자, 디귿. A씨는 다수의 전문품을 구입하였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고 알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품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편선전이죠. 편선전. 그래서 편은 편의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편의적으로 쓸수 있는 거, 식료품, 생활용품, 치약, 칫솔, 막 이런 것도 편의품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 저렴하고. 그 다음에 선매품. 선매품은요, 약간의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의류나 이런 것들. 우리 옷살때좀 고민하잖아요. 가격이나 이런 거, 막 브랜드도 보고 막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 얘는 전문품인데요. 얘는 보통 고가가 많죠. 그래서 자동차나 아니면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좀 고민하고 살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식료품과 생활용품이라고 딱 명시를 해줬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세 가지 중에서 전문품에 속한다고 보긴 어렵죠.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편의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문품이 아니죠. 틀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A씨는 대금 결제를 위해 후불 결제 수단을 이용했다. 자, 이 대금 결제 수단, 이 대금 지급 수단이죠. 쉽게 말하면 이것도 유통 단원에 나오는 파트인데, 여기서는 딱 하나만 나왔어요.
영수증을 보면 알수 있듯이 카드 결제. 카드 결제인데 힌트를 너무 이렇게 해놓고 주고 있죠. 무이자 2개월 할부를 했어요. 우리가 할부라는 거는 지금 대급 기준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으로 미루겠다는 거죠. 외상 거래. 후급으로 내가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금 결제를 위해 후불, 얘는 외상 거래처럼 나중에 후지급의 결제 수단을 이용한 걸알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무이자 2개월을 통해서 신용카드 같은 거 활용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정답은 니은, 니을 이렇게 4번 이렇게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유통 단원이긴 하지만 대급 지급 수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시간 여유가 있어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대금 지급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금융 파트랑도 연계되기도 하죠. 지급 수단은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일단 수표. 자, 수표는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당좌 수표도 있고요. 자기 앞 수표도 있고요. 그다음에 등등등. 수표, 송금 수표 요즘 많이 안 쓰지만 그런 수표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음. 자, 어음도 많이 나오죠. 6월 모의고사에서도 어음 단독 문제 나왔었죠? 자, 어음은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둘이 있는 게 무슨 어음이죠? 맞아요. 약속 어음이고, 당사자가 3명이 있는 환어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3회 지난 모의고사 1차에서 풀었던 것처럼 이 환어음은 사실 무역에서 많이 나오죠. 우리가 뭐 신용장 거래라든가 추심 거래에서 환어음을 발행하잖아요. 수출업자가. 그 당사자가 3명이다. 그래서 환어음에서 우리가 뭐 환어음의 지급인이 누구냐, 환어음의 수취인이 누구냐, 발행인이 누구냐, 이런 거 계속 물어보는 문제 무역에서 나오잖아요. 이 어음은 무역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금융에서 나올 수 있고, 지금처럼 유통에 나올 수 있고,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어음 파트는 어쨌든 약속어음이랑 환어음은 둘다 나중에 만기가 있기 때문에 후급에 해당돼요. 후급 지급 수단. 수표는 보통은 상환급 하나 빼고 뭘 빼고 선일자 수표 빼고 그거 빼고 나머지 다 상환급이죠. 그 다음에 카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파트가 이 카드 파트예요. 그 여기서 신용카드가 나왔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쓸수 있는 거 보통 신용카드 못 쓰죠. 신용카드는 일정한 자격에 신용이 있는 사람들에게 발급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중에 외상 거래할 수 있잖아요. 후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못 쓰고 많이 쓰는 게 체크카드 아니면 여러분은 뭐 요즘 잘안 쓰지만 교통카드 충전에 쓰는 선불카드. 그래서 이 카드는 사실 어떤 카드냐에 따라서 대금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체크카드를 쓰면 상환급이고 동시지급이고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신용카드를 쓴다면 후급이고 그 다음에 선불카드 내가 무슨 어떤 것처럼 교통카드 충전해서 쓴다. 백화점 상품권을 충전한다. 이런 이건 선급이잖아요. 선불카드. 이거는 다 시기가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타였어요. 기타. 기타는 페이나 뭐 이런 것들. 선생님도 요즘 거의 카드 안 들고 다니고 거의 페이 쓰거든요. 요즘 페이 너무 많이 쓰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등록해서 앱페이나 뭐 등등등 다양한 수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건 보통 이세 가지 수표나 어음 카드 그 대금 지급 시기에 따라서 특징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리을방과 연계해서 선생님 잠깐 복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특징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다 지금 유통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지만 마케팅까지 조금 섞여 있었다. 통합형 문제였다라고 보고 넘어갈게요. 5번. 자, 5번 다음 자료에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서비스가 제공하는 상업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업의 기능 우리 3회에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안 나와요. 선생님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업의 기능 우리가 한 3번 정도 풀어봤거든요. 1회부터 지금 4회까지 이번까지 포함해서 5회부터 10회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을 재보고 이 모의고사를 풀잖아요. 그럴 때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상업의 기능, 그래도 종종 출제가 수능에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나 간과할까봐 마지막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복습 꼭 하셔야 돼요. 나중에 회차 뒤로 갈수록 나오진 않아서요. 상업의 기능은 총몇 가지가 있었을까요? 여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좀 꼼꼼하게 복습해 볼게요. 제일 첫 번째, 그리고 상업이 시작될 수 있는 기능, 가장 본원적인 기능 뭐였을까요? 맞아요. 매매 기능이었어요. 매매 기능. 자, 매매 기능이라는 거는 사실 판매하고 매입하는 이런 매매란 뜻이 있죠. 근데 매매가 시작이 되면 일단 우리가 운송이나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제 이동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본원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판매자로부터 소비자, 그러니까 수요자한테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동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어떤 기능을 한다? 밑에 나와 있긴 하지만요. 인적 불일치를 해소한다. 인적 불일치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다. 불일치. 그 소유권이 이동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이제 물류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동을 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걸 뭐라 그런다? 운송 기능이라고 한다. 운송 기능이라는 거는 장소적으로 불일치하는 걸 해결해 주죠. 우리가 지금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갈때 이동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운송 기능입니다. 운송 기능. 얘랑 같이 묶어서 보는 게 뭘까요? 보관 기능이에요. 보관 기능. 보관 기능도 중요하죠. 얘는 실제 지금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 잠깐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떤 걸 해결해 주냐면 시간적으로 내가 지금 필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 불일치를 해소해 주는 기능을 하죠. 그게 바로 보관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장 본원적인 기능, 이건 두 번째, 우리 물류적인 조성, 물적 유통.

그런 걸 도와주는 기능이 두 번째 기능이고, 세 번째가 좀 보조적인 기능이에요. 상업 활동에 있어서. 자, 첫 번째, 금융 기능. 자, 금융 기능은 뭘 해결해 줄까요? 어떤 걸 해소해 줄까요? 맞아요. 자금의 불일치를 해소해 줍니다. 자금의 불일치.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안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돈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한테 보내줄 수 있죠? 그걸 자금의 융통, 금융이라고 하는데, 금융 기능이 자금의 불일치를 해소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영역 중에 두 번째. 보험 기능 있죠. 보험 기능. 자, 보험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죠? 우리가 갑자기 뭔가 경제 손실을 받았어요. 뭐 화재가 났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다쳤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손실 상황이 많잖아요. 그럴 때 내가 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으로 갑자기 내가 손실을 봤을 때 그런 걸 해결해 줄수 있다. 보상해 주는 기능이 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정보 전달 기능입니다. 정보 전달 기능. 정보 전달 기능은 정보의 불일치를 해소해줘요. 정보가 필요한 사람한테 정보를 주면 그런 기능을 해소할 수,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 전달 기능. 총 6가지 기능. 선생님 옆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같이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이라서 한번 쭉 정리해봤어요. 자, 제시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의류 도소매업 종사자분들한테 이 서비스를 믿고 이용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계절 내내 깔끔하게 체계적으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쌓이는 겨울옷, 여름옷 이제 공간을 걱정 없이 보관하래요. 벌써 키워드 아예 좋죠? 보관. 그래서 이 서비스는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전문 의류 보관 서비스 기업이래요. 요즘 실제로 이런 거 있다고 들었어요.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완벽한 보관 환경 및 시스템, 단열 판넬과 24시간 제습 설비로 항상 일정한 온도 습도를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고, 먼지 습 변형 걱정 없는 청정 보관 시스템, 그래서 보관 나오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보관해 준다는 거죠. 우리가 보관이라는 건 어쨌든 여기 말했지만 시간적 불일치를 해소해 주는 건데, 내가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으면 그만큼 뭔가 의류나 이런 보관 목적으로 맡겨놓은 물품이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유지하겠다라고 여기 써놓은 거죠. 그다음에 실시간 재고 모니터링과 수시 방제 관리로 해충이나 오염 최소화하겠다. 이런 여기선 지금 의류를 얘기하고 있지만 선생님도 이사를 갔을 때그 이사 기간에 조금 있었어요. 한달 정도. 그래서 그한달 동안 선생님이 짐을 어떻게 할수 없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관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받았을 때한달 전과 똑같은 상태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서비스가 이제 선생님 이사 갈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옷을 정리할 때 계절마다 바뀔 때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관의 기능을 찾아보니까 우리는 보관, 시간적 불일치 해소 기능 여기 4번 있네요. 그래서 바로 4번 찾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분이 뭐 크게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드는 생각이 요즘 창업 교육 엄청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선생님들 학교에서도 창업 체험 중심 학교 해가지고 창업을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창업들 되게 많이 나가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막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 같이 피드백하고 어떤 대회를 어떤 아이디어를 내보내가 사업계에서 쓰고 이런 거를 계속 하는데, 이 보관 관련된 문제를 보니까 어떤 친구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 아이디어를 이런 아이디어를 활용했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옷을 많이 막 이제 정리 못하고 맨날 쌓여있고 이러니까 이런 비슷한 서비스로 해서 사업계에서 냈는데 이제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죠. 이제 어쨌든 선생님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잠깐 얘기해봤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다음 보도자료에 나타난 경영혁신기법의 종류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경영혁신기법. 경영혁신기법도 사실 우리 그두 번째 기업가 경영 파트에서 정말 수능 출제 많이 내고 모의고사에서 많이 출제되는 파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서? 제시문 보면 바로바로 찾아서 사실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 경영혁신, 뭐 아니면 해외시장 진출 전략,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많이 풀어보는 문제들, 상업의 기능, 방금 했던 거 그런 것들, 시간을 줄여야 되는 문제의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도 자료를 보니까 어떤 시네요, 시. 지역 이름 같아요, 시. 스마트 도시 혁신의 표본이 되다라고 되어 있고요. 담당 부서는 이렇게 도시과. 최근 A국 전국 주지사 연합 대표단이 우리나라 이 시를 방문했대요. 지역을 방문했는데 스마트 도시 기술과 서비스 현장을 체험했대요. 뭔가 발전된 이런 거를 보러 온 거죠. 대표단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이 A국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시의 IT 산업 단지처럼 지금 보고 있는 단지처럼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스마트 도시 모델을 조성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뭔가 적용하고 싶은가 봐요. 그렇죠? 보러 왔으니까. 소감을 밝혔고, 또한 지난해에는 B국과 C국의 대표단이 잇따라 동그라미 동그라미 C를 찾아 디지털 행정과 첨단 기술 운영 사례를 조사하여 자국 정책에 활용할 방안. 자, 나왔죠.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C의 이 스마트 도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 보러 왔고, 이거를 그냥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어쨌든 이거를 잘 운영해서 자국 정책에 활용하고 싶다. 가져와서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뭐가 선진 기업이나 경쟁 기업의 그런 장점을 보고 내 걸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거? 벤치마킹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장점을 가져와서 내거 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 벤치마킹. 실제 벤치마킹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나 이거 벤치마킹 했어. 벤치마킹 할 거야. 이런 식으로도 좀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영식 기법이고요. 그다음에 아웃소싱을 뭘까요? 아웃소싱. 바깥으로 아웃.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기업이 시간과 뭔가 비용이 많으면 시간과 그런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한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부분은 외부에 맡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위탁한다 그러죠? 그래서 요즘은 CS 분야 그런 것들 워낙 전문적인 그런 길 많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맡기잖아요. 그래서 아웃소싱 한다. 다른 쪽에 위탁해서 나는 잘하는 쪽에 집중하려고 한다. 그게 경영 혁신 기법 중에 하나, 아웃소싱이고. 다운사이징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죠? 사이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다운시키는 거예요. 조직 규모를 줄이거나 인력을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경영 혁신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경쟁 우위를 찾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명예퇴직이라는 구조조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좀 약간 조직을 줄이는 거, 다운사이징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스시그마. 식스시그마는 뭐였을까요? 품질 혁신이잖아요. 우리가 100만 개 중에 불량품을 몇 개만 만들겠다. 3, 4개만 만들겠다. 거의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나는 품질 혁신 이루기 위한 경영 혁신. 전략적 제휴. 전략적 제휴는 각각의 이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제휴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손잡는 거예요. 상호 협력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항공사 아니면 항공사에 어디를 뭐 이용하면 뭐 카드 뭐 제휴 할인을 해주겠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잠깐 우리가 손을 잡는 상호 협력을 하는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 전략적 제휴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많죠. 경영 혁신. 여러분 잘 정리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바로 찾고 넘어가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영 혁신도 선생님이랑 앞으로 남은 회차 동안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다음은 마케팅 관리 과정 중 STP 전략 활동지의 일부이다. 가나다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STP 문제는요, 사실 뭐, 종종 나오지만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는 거는 STP만 다루는 거는 이제 이번이 또 마지막이에요. 다음에는 뭐 마케팅 믹스, 마케팅 뭐 전체 SWOT 분석 이런 게 나오긴 하지만 마케팅 문제 자체가 많지는 않고요. 뒷부분은 STP는 마지막이다. 그래서 우리가 3회에서 사실 3회차에서도 있었거든요. STP가.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이번에도 좀 마지막 꼼꼼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이 나오면 가장 전체적인 큰 흐름 보라고 했죠. 제일 첫 번째 스타트는 뭐죠? 환경 분석이에요. 그래서 3C 분석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같이 나오는 게 SWOT 분석이죠. 사실 SWOT 분석은 분석만 하는 게, 환경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제 전략도 짜잖아요. SW 전략, OT 전략 이런 식으로 짜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환경 분석할 때 많이 나옵니다. SWOT 분석. 자, 얘가 환경 분석이 끝나면 이제 뭐 한다고 했죠?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 이 STP 전략이 나와요. STP 전략. 자, S는요, 우리가 시장 세분화, 그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시장 세분화를 합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눠요. 그래서 뭐 인구 통계적 분석, 뭐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심리적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지리적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시장을 세분화해요. 다 나눠요. 그 중에 하나를 딱 정해요. 타겟팅. 난이 시장을 표적 시장으로 삼겠어. 라고 정하는 게 타겟팅. 그다음 포지셔닝. 나는 그 사람 고객 입장에서 고객의 마음속에 이렇게 위치를 잡을 거야. 포지션을 잡을 거야. 어떻게 가겠어? 라고 정하는 게, 인식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게 포지셔닝. 그래서 STP 전략이라고 배웠어요. 이따 같이 다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STP 전략에서 이제 다 하고 나면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 전략으로 가죠. 그게 바로 뭐다? 포피 믹스다. P가 4개라서 포피 믹스예요. 마케팅 믹스. 그래서 P, 첫 번째는 제품. 제품, 프로덕트죠. 그 다음에 제품 다음에 가격, 프라이스. 또 뭐가 있을까? 유통은 플레이스. 그래서 또세 번째 P. 마지막이 프로모션, 촉진입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를 골고루 잘 엮어서 우리가 마케팅 이제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제품 가격, 제품은 차별을 어떻게 할지, 가격은 뭐 싸게 할지, 아니면 고가로 잡을지, 아니면 유통은 우리가 배웠죠. 어떤 세 가지 유통 경로선 뭐 있었죠? 맞아요. 개선전 있었죠. 개방적, 선택적, 전속적. 우리 지난 시간에 복습했었습니다. 3회 모의고사 풀 때. 그리고 촉진 전략은 워낙 많죠. 얘는 구매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사은품을 줄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막 사은품을 준다고 시식을 해서 사람들한테 막 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PR, 뉴스 기사나 보도자료를 많이 내서 사람들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유명한 광고 모델에 써서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촉진 전략. 그래서 전체
전체적인 마케팅

이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수능 모의고사 출제는. 자, 그래서 지금 STP 전략 활동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에서는 STP 전략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서 나온 문제예요. 활동 과제를 보니까 아이스크림 브랜드의 STP 마케팅 전략 분석이고 학생이 작성한 답안을 보니까요. A 브랜드랑 B 브랜드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S는 생략이 돼 있어요. 시장 세분화 관련된 내용은 안 나오고 S가 나왔으니까 얘는 당연히 뭘까요? 타겟팅, 이제 표적 시장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는 표적 시장 선정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뭐 약간 A와 B 브랜드가 명확하게 추구하는 게 다른 것 같죠? 타겟팅 하는 게. 이제 A 브랜드를 보면 일상형 디저트 선호층 10, 20대 10대, 20대, 그리고 합리적 가격을 지향하는데, 비싼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타겟팅에 맞는 거에 맞춰서 포지셔닝을 해야 돼요. 합리적 가격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기는 데일리 아이스크림으로 마음의 인식을 잡겠다. 포지셔닝 하겠다. 마음속에 딱 위치를 잡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B 브랜드는 달라요. 프리미엄 디저트고요. 선호층 30대 이상 미식가를 지향하는 이런 타겟팅을 잡았어요. 고급스러운 디저트, 얘와 일치하죠? 흐름이 일치하죠? 고급스러운 디저트를 즐기고 하고 소득 수준이 높대요. 그래야 약간 좀 프리미엄 디저트 소비하겠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또 달을 봤더니 뭔가 나오진 않지만 얘와 반대되는 느낌이 들겠죠? 데일리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좀 비싼 아이스크림 이런 걸로 인식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포지셔닝. 자, 그러면 기억 보겠습니다. 가에 따라 보니까 가는 어디 있을까요? 타겟팅이네요. 표적 시장 선정 단계예요. 가에 따라 A 브랜드와 B 브랜드는 공통적으로 인구 통계적 변수를 활용하여 시장을 세분화했을 것이다. S 보면 지금 중략 땡땡땡이 돼 있잖아요. 그럼 저거는 지금 안 나와 있다는 유출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인구 통계적 변수라는 거 뭐였을까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뭐 사람의 성별, 남자, 여자 아니면 뭐 10대부터 60대 이런 연령대 이런 것들이 인구 통계적 변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얘를 유추하는 거예요. 봤더니 10대, 20대 중심 여기 있고요. 얘도 30대 이상이라고 명확하게 연령대를 기준으로 뭔가 세분화를 했잖아요. 세분화를 한것 중에서 타겟팅을 한 거기 때문에 아, 그럼 역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아, 시장 세분화에서 공통적으로 인구 통계적 변수를 활용했을 것 같아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유추죠. 기억은 맞는 설명, 적절한 설명입니다. 자, 니은, 나에는 프리미엄 가치를 중시하는 고객을 작성할 수 있다. 나를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시장 세분화, 타겟팅, 포지셔닝 순서대로 이루어지는데, 타겟팅을 딱 정하면, 이와 맞는 포지셔닝을 하고, 이에 맞는 포피믹스도 해야 돼요. 그 맥락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나에는 프리미엄 가치인데, 보니까 지금 합리적 가격을 지향하고, 10대 20대고, 그 다음에 데일리 아이스크림, 부담 없이 즐겨야 되는데, 프리미엄 가치를 중시하는 고객을 작성하면 뭔가 안 맞죠? 맥락이 안 맞지 않나요? 오히려 B 브랜드에 그 맞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나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자, 다에는 호불호 없는 맛, 가성비 좋은 아이스크림을 작성할 수 있다. 다를 볼까요? 포지션이 어떻게 하니까 보니까 이게 또 반대예요. 미식가 지향이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디저트 선호하고요. 근데 소득 수준 높아요. 고급스러운 디저트 원해요. 그런 고객들한테 해야 되는데, 이번에 호불호가 없는 맛, 이건 미식가한테 적절하지 않죠? 그리고 가성비가 좋대요. 가성비 중요하지 않아요. 이 타겟팅한 지금 이 시장 세분화, 시장 표적 시장은 정확하지, 맞지가 않습니다. 맥락이. 그럼 디귿도 아니네요. 정반대 설명. 그럼 정답은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TP 문제는 여러분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예상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맥락에 맞게 우리가 이 흐름만 안다면, STP 개념만 안다면 여러분이 선지를 탔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이라서, STP 문제 마지막이라 천천히 선생님이 꼼꼼하게 풀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8번. 자, 표는 동그라미 동그란 식품의 한 달간 매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자, 매입 관련된 매입 방법 문제도 이번 문제가 거의 단독 문제죠.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안 나오더라고요. 뒷부분에서. 그래서 매입 방법 네 가지 이번에 잘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 방법이 원래 네 가지예요. 근데 그중에서 가나 두 개만 나왔어요. 보니까 당용 매입이랑 대량 매입이래요. 약간 둘의 성향이 확실히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래는 매입 방법이 네 가지라고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거 먼저 볼게요. 당용 매입. 당용 매입이 뭐였을까요? 당용 매입. 당일에 필요한 양만, 그러니까 당일에 쓸 만큼만 매입한다. 그날그날 필요한 만큼만. 자, 두 번째는 소량 매입. 얘랑 조금 비슷하죠? 느낌이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물론 다른 매입 방법이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완전 다른 대량 매입. 위에 나와 있는 대량 매입. 한꺼번에 엄청 많이 매입하는 거예요. 네 번째, 입도 선매. 자, 입도 선매는 좀 특이했죠? 벼가 익기도 전에, 벼가 서 있을 때 미리 구매한다.
그러니까 아직은 뭔가 다 익지 않았지만 내가 미리 소유권을 가져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입도선미였어요.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가지의 장단점, 특징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당용 매입이랑 대량 매입만 물었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가날을 찾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좀 쉬운 게 대시문을 딱 보면은 사실 당용 매입과 대량 매입의 뜻을 잘 몰라도 이걸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게 힌트를 되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품목은 몰라요. 품목은 안 나와 있죠? 자, 1회 매입량이 나와 있죠? 한 번에 매입하는 양이 얘는 100개인데요. 얘는 2,000개예요. 이미 너무 많죠? 이걸 보는 순간 나는 뭘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대량일 거란 느낌이 오죠? 어차피 대량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적어 보겠습니다. 뒤에 다 힌트가 너무 명확해서. 자, 그 다음에 매입 단가를 보니까요. 얘는 좀 비싸네요. 근데 매입 단가가 얘는 하나당 좀 싸요. 그쵸? 뭔가 좀 저렴하게 살수 있나 봐요. 우리가 대량 매입을 하게 되면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게 장점이죠. 한꺼번에 많이 사니까 좀 상품을 살때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자, 월 매입 횟수 중요하죠. 한 달에 몇번 매입하냐? 당용 매입 지금 가정하고 있지만 얘는 15회예요. 어쨌든 되게 많네요. 그런데 얘는 1회예요. 한 번밖에 안 한다는 거죠? 한 번에 다 산다는 거죠? 대량 매입. 얘를 보고도 확실하게 알수 있고. 이거 중요하다. 납품기한. 얘는 급해요. 얘는 여유가 있고요. 얘도 중요하죠. 유통기한이 3일이에요. 얘는 길어요. 3년. 자, 무슨 말이냐? 보통 유통기한이 3일이라고 하면 당용 매입에 가장 적절한 예시, 농수산물이잖아요. 과일, 채소 이런 거. 그날그날 소비해야 되는 신선식품. 얘는 아마 신선식품이겠구나.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을 거고. 유통기한 3년인 거 뭐가 있을까요? 뭐 대부분의 공산품은 다 3년. 되게 길겠죠? 이제 보통 공산품. 우리가 쓰는 뭐 칫솔치약 이런 것들 많이 쓰는 것 제조해서 공장에서 대량 나오는 거 그런 것도 공산품의 예시가 들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찾았으니까 당용 대량 찾았으니까 선지로 바로 가볼게요. 자, 기억. 가보다 나의 구매 빈도가 높다. 자, 얘는 그냥 이 표만 봐도 알수 있죠? 가보다 나의 구매 빈도? 나는 대량인데 구매 빈도가 더 높나요? 얘는 한 번밖에 안 하는데요. 그쵸? 얘는 적절하지 않죠? 자, 가는 나보다 신선식품의 매입 방법은 적합하다. 가는 당용 매입인데 아까 말했지만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날그날 소비해야 돼요. 그래서 적합한 거 맞죠? 자, 나는 가보다 재고에 보관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중요하죠. 자, 보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건 대량 매입의 단점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이 사야 되거든요. 창고에 쟁여놔야 돼요. 보관 비용이 많이 들죠. 대신 얘는 적게 드는 건 매입 비용. 그러니까 그날그날 운송하는 살 때마다 드는 매입 비용은 조금 적게 들수 있지만 보관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근데 대량 매입이 보관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디귿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은 3번이고요. 리을도 볼게요. 나는 가보다 매입 시 낮은 가격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자, 나가 뭐냐면 대량이거든요. 근데 대량이 당용 매입보다 낮은 가격의 할인율? 좀 약간 표현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할인율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예요. 근데 할인율을 많이 받을 수 있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사는데 할인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대량 매입의 장점은 할인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얘는 낮은 가격의 할인율이 아니라 높은 할인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리을도 틀린 설명. 정답은 찾았죠. 니은 디귿. 그래서 당용 매입과 대량 매입을 비교했지만 사실 소량 매입과 대량 매입을 비교하면 조금 더 여러분이 더 확실하게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매입은 보관 비용이 많이 들지만 매입 시 비용이 좀 적게 들고 그다음에 뭐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당용 매입은 상품 회전율이 좋죠. 상품 회전율 재고가 차면 바로바로 그날그날 소진되잖아요. 그 상품 회전율이 좋고 뭐 그다음에 매입 시 비용 같은 게좀 많이 들수 있죠. 근데 얘는 보관 비용이 안 들어요. 왜냐면 그날그날 소진이 되니까. 그쵸? 하지만 단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재고가 없기 때문에 만약 다 팔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객이 원해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 입도선매는 뭐 얘도 약간 대량 매입처럼 미리 내가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할인율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얘가 잘 되고 있는지 감시 비용 같은 모니터링 비용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가지를 다할순 없지만 정리 잘 해두세요. 매입 방법 네 가지. 유통 단원에 나오는. 자, 9번. 다음은 A 지역 화폐 발행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나타난 경제 주체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경제 주체도요, 여러분, 마지막이죠. 경제 주체를 이렇게 단독으로 다루는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제 없어요. 5회부터 10회까지. 그래서 이번에도 좀 꼼꼼하게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경제활동 주체. 경제활동, 일단,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생산, 소비, 분배 있었어요. 근데 그런 활동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되게 재밌는 문제더라고요. 여러분이 막 외우는 그런 경제활동의 주체를 꼼꼼하게 찾아내야지 풀수 있는 문제라서 좀 신선하다고 느꼈던 문제입니다. 자, 일단 보니까 A 지역 화폐 발행에 관한 자료고요. 경제활동 주체 A시라는 게좀 어색하지만 A시라는 건 A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래요. 실제로 이거 막 지역 화폐 되게 많이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역 화폐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대요. 그래서 A 시이 지역의 시민은 5% 할인.

혜택을 받았고, 개인 선호에 따라 카드형, 모바일형 이런 걸로 충전하거나 아니면 지류형의 지역 화폐를 구매할 수 있게 된대요. A 지역 화폐는 A시 내에, A 지역 내에 연매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지역 화폐 혹시 써보신 친구도 있을 수도 있지만, 지역 화폐는 내가 원하는 다 사용할 수 없죠. 소상공인 딱 정해져 있어요. 매출의 기준도 있고, 그런 점포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 화폐. 그래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 이런 데안 되죠. 백화점, 뭐 대형마트, 뭐 기업형 슈퍼마켓, SSM 아니면은 프랜차이즈 직영점 이런 데는 거의 대부분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화폐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다 경제 유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기업 선지로 가볼게요. A 지역 화폐 발행자. 자, 발행자. 이 화폐를 발행하는 사람 누굴까요? 여기서 우리가 일단 경제 활동 주체를 잠깐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가게. 가게 있죠. 가게는 소비를 보통 하죠. 소비를 왜 하죠? 효용의 만족도, 그러니까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게. 두 번째, 기업 있습니다. 기업. 자, 기업은 뭘 하죠? 보통 생산을 해요. 뭐 서비스나 상품을 만들어주죠? 우리 가게가 소비할 수 있게. 근데 이 기업은 왜 생산을 하죠? 이윤의 극대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만족을 위해 소비를 하고요. 세 번째는 정부입니다. 정부는 사실 다 하긴 해요.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죠.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 세수 가지고 이제 사회 간접자본도 막 제공해주죠. 우리 막 밤에 가면 가로등 불 켜져 있고, 뭐 신호등, 여러 가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리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해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잘안 나오는 이제 외국이죠. 외국까지 하면 국제경제인데, 사실 외국은 단독으로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그럼 A 지역 화폐 발행자,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이세 가지 중에 정부겠죠. 그럼 A 지역 화폐 발행자는 정부를 의미합니다. 그럼 정부는 민간 경제를 구성한다. 자, 민간 경제 구성하는 경제 주체 두개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얘는 가게랑 기업이죠. 가게 기업을 우리는 민간 경제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정부가 들어가는 것까지 이세 가지 합치면 뭐였을까요? 국민 경제. 그래서 얘는 민간 경제 구성하지 않아요. 틀린 설명이죠? 자, 니은. A 지역 화폐의 사용처는 공익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이다. 저 공익을 추구한다. 공익을 추구하는 거는 이제 약간 정부의 느낌이 강한데, 이 A 지역의 화폐 사용처, 사용할 수 있는 데 아까 어디라고 했죠? 백화점 막 이런 데안 된다고 했죠? 어디 있었냐면 여기 연매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에 사용될 수 있대요. 이 소상공인 점포는 어쨌든 이세 가지 중에서 어디일까요? 기업이죠. 내가 서비스나 이런 상품 만들어서 내가 이윤의 극대화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가게한테 소비를 유도하고. 그래서 이 사용처는 기업입니다. 기업. 기업을 의미하는데, 기업이 공익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도 틀린 설명이죠. 자, 디귿. A 지역 화폐 이용자. 이건 이용자네요, 또. 누가 이용하죠, 이거? 선생님과 같은 이용자, 가게. 그쵸? 그럼 여기는 가게를 의미해요, 가게. 가게는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주체다. 자, 생산 요소 오랜만에 나왔어요. 생산 요소. 생산 요소 뭐죠? 우리 1단원에서 되게 선생님이 강조했던 단어죠. 생산하는 데 필요한 요소,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뭔가 생산하면 뭐가 필요해요? 가장 먼저, 노동, 토지, 자본, 돈 같은 거, 노토자라고 배웠어요. 노동, 토지, 자본. 생산 요소를 공급한다. 우리 가게가 생산 요소 공급하죠. 누구한테? 기업한테. 생산 요소 공급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기업이 뭐 줘요? 뭐 거기에 대한 분배 활동 해주잖아요. 임금도 주고요. 이런 이자도 주고요. 이런 것들.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이런 것도 배웠어요. 어쨌든 생산 요소 공급하는 주체 맞죠? 가게. 맞는 설명. 자, 리을. A 지역 화폐 발행자는, 발행자 아까 나왔어요. 이게 정부였죠. 아까 기억을 찾았잖아요. 정부는 화폐 이용자와 사용처에 세금을 징수하고, 자, 화폐 이용자와 사용처 누구였죠? 이용자는 가게였고요. 사용처는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게랑 기업에, 민간 경, 아니, 가게랑 기업이죠. 가게랑 기업에 세금을 징수하고 세수 확보해서 아까 말했죠. 공공서비스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리을, 정부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정답은 5번. 이렇게. 여기서 선생님 시간상 못하는 부분이, 여러분이 복습했으면 좋겠는 부분은, 가게랑 기업을 나눠놓고 생산물 시장이랑 생산 요소 시장에서 누가 공급자고 누가 수요자인지 구분하는 게 있었어요. 그림 기억나실 거예요. 그 부분 여러분 잘 복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민간 경제, 이거 세 개까지 하면 이제 국민 경제, 여기까지 하면 국제 경제, 이런 용어까지 여러분 복습 잘 해두세요. 우리가 앞으로 5회부터는 이제 없기 때문에 잘 복습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1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은 금융서비스 소개 자료래요. 이에 나타난 일반은행의 업무. 자, 일반은행 업무 우리 지난 3회에서 풀었었거든요. 또 나왔어요. 일반은행의 업무. 일반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도식과 잠깐 해보고 선생님이랑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은행. 우리가 금융기관 여러 가지가 있죠. 시중은행 같은 일반은행도 있고,

주는 뭐죠? 돈을 주는 거죠? 줄 여자. 얘는 여신 업무예요, 여신 업무. 자, 환은 우리가 다른 통화를 이제 교환하는 거. 환전이나 뭐 이런 것들, 환 업무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인 업무들이죠. 자, 부수 업무는요, 말 그대로 그냥 도와주는 추가적인 업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리한다거나, 수납 같은 거 대리한다거나, 아니면 기증품을 보호해주고, 수수료 받는 보호 예수도 있고요. 그 다음, 미결제 채권 같은 거를 인수해주고, 이런 거. 팩터링 역할도 해요, 팩터링. 그다음에 고객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신탁 업무도 합니다. 뭐 지급 보증도 하고요. 뭐 많아요. 그다음에 겸용 업무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 상품 연계해서 같이 파는 거, 방카슈랑스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카드 업무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증권 매매도 하고 증권 업무도 하고요. 뭐 등등등. 원래 아니지만 같이 겸하는 업무들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볼게요. 제시문으로. A페이, A 여행 카드와 함께 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사용 방법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은행에 이 앱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카드를 발급 신청할 수 있네요. 근데 체크카드 할수 있대요. 체크카드, 신용카드 뭐다할수 있네요. 근데 앱을 통해서 원화를 충전한대요. 원화 충전을 위해서는 보통 예금 계좌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된대요. 누구의?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은행에. 보통 예금이니까 우리 지금 이게 떠오르죠. 예금, 수신 업무. 해외 현지에서 결제 시 A 여행 카드 사용 또는 A페이 실행 후 결제한다. 보통 예금 결제 계좌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주요 기능을 보니까 여행 갈때뭐 이런 환전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환전. 그럼 얘도 딱 보는 순간 환업무네라고 여러분이 연결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키워드 봤으니까 바로 볼게요. 일단 환업무 바로 찾았잖아요. 아까 환전. 그쵸? 그래서 얘 맞아요. 하고 있어요. 지금 동그라미 은행이 하고 있는 업무. 그다음에 겸용 업무는 같이 하는 업무인데, 겸용 업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데 겸용 업무 카드 관련된 거 있죠. 카드, 아까 뭐 체크카드, 하이브리드 카드, 신용카드 있었죠. 얘도 맞네요. 겸용 업무 하고 있네요. 자, 수신 업무 뭐라고요? 수신 업무, 아까 받을 숫자, 돈을 받는다. 그래서 예금 관련된 건데, 보통 예금 계좌에 가입돼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은행에. 그 수신 업무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이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문제죠. 조금 더 겸용 업무라고 해서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더 명확하게 줬으면 여러분이 좀더 빨리 찾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틀을 구조화하기 위한 출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반 은행은 업무는 정리를 했고, 여러분이 복습 꼭 해보시고요. 모든 문제는 복습이 꼭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랑 오늘 4회에 10문제 풀어봤죠? 3회 차보단 조금 쉽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꼼꼼하게 봐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오늘 특히 마지막으로 푸는 내용 영역들이 많았습니다. 꼭 복습하셔야 되고요. 오늘도 여러분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죠? 열심히 노력한 여러분, 오늘도 꿈에 가까워졌을 겁니다. 스스로 칭찬 꼭 해주세요. 선생님은 다음 회차 이제 강의에서 나머지 10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산화수와 산화하는 반응 두 번째 시간으로요. 산화수를 이용해서 산화하는 반응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또한 저번 시간에 못했던 반응계수 맞추기를요. 오늘 해보도록 하고 유니크 기출풀이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단원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저번 시간에는요. 산화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산화수 규칙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산화다, 환원이다 라는 거 찾고, 내가 산화하면 남을 환원시켰네, 그래서 환원제다. 내가 지금 산화했어요? 근데 아까 환원했다라고 했잖아. 그럼 반대 경우도 있겠네. 내가 환원했어요? 남을 산화시켰네? 산화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화제와 환원제 찾는 거 유니크 루트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응계수 맞추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화 환원 정의부터 다시 내리고 시작해 볼 건데요. 산화다라고 하는 건 산소를 어떻게 하는 거다? 얻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얻었기 때문에 전기음성도가 산소가 컸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산소와 결합했을 때는 전자를 빼앗긴다. 그래서 잃는다.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한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플로린이 가장 셉니다. 자, 그럼 내가 산화를 했다라는 건 남을 어떻게 시켰다? 환원시켰다. 그래서

항산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이번에 환원입니다. 환원이라는 건 산소를 어떻게 한다? 잃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산소를 잃었기 때문에요. 이번에 전자를 얻었고 산화수는 감소하고 내가 환원하면 남을 어떻게 한다? 산화시킨다라고 했어요. 자, 요 이야기부터 잠깐 정리하고요. 나머지 반응식 완성하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각 반응에서 산화제와 환원제 한번 완성시켜 보고요. 개념 다시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산화황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산소에 대한 산화수 마이너스 2, 두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 다 더하면 0이니까 황이라는 건 4. 그럼 나중에 황을 봐주면 호돈수 물질 0이죠. 그래서 4에서 0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감소하였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그럼 감소했어? 얘네 그럼 뭘한 거야? 환원했구나. 그럼 얘가 환원했다라는 건 다른 애를 산화시켰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서 수소는 플러스 1, 두개 있다, 플러스 2, 다 더해서 0이니까 황은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에서요, 0으로 얘는 얼마만큼 지금 증가 또는 감소했어요? 이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한 거예요? 산화요. 그래서 얘가 환원될 때 남을 지금 산화시켰기 때문에요. 이산화황은요, 뭘한 거다? 아하, 남을 산화시킨 물질, 산화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그럼 여기에서 산화될 때 남을 환원시킨 거죠? 그럼 얘는 지금 뭐다? 환원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황이요, 두 번째 식에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도 산화제겠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산소가 마이너스 2, 두개 있다 마이너스 4, 황이라는 거는 4. 나중에 뒤에 가서 보니까요, 여기 황이 있어요. 수소라는 애가 플러스 1, 여기 산소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지금 플러스 2, 여기서 마이너스 8. 다 더했을 때 0이 돼줘야 되니까 황은 몇이다? 6이다. 그럼 4에서 6으로요, 증가했어? 감소했어요? 증가했으니까 이건 뭐다? 산화했다. 그럼 남을 이번에 환원시키겠네요? 여기에서 염소가 호돈수 물질 0, 뒤에 가서 염소는 마이너스 1. 그럼 이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감소했으니까 이건 뭐다? 환원했다. 그래서 이산화황이요. 여기서는 남을 환원시켰기 때문에 뭐가 돼야 돼요? 환원제가 돼줘야 돼요. 그럼 다시 염소는 지금 산화시킨 관계는 뭐예요? 산화제가 돼요. 1번에서 분명히 산화제였잖아요. 이산화황이. 근데 왜두 번째에선 환원제인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물질이라도 옆에 누가 오냐에 따라서 이 상대적인 세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산화제 역할을 할수 있었지만 밑에서는 환원제 역할을 하고 있다. 산화력이 누가 더 세다? 여기는 염소가 더 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우면 안 들고요. 여기에서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통해서 산화제인지 환원제인지 직접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것이 바로 저번 시간까지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에 대해서 찾아주고,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양을 맞춰줘야 돼요. 증가한 양과, 그리고 감소한 양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걸 맞춰주게 되면은 우리는 바로 산화는 반응에서 반응 계수를 맞출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구성한 원자의 종류는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종류와 수는 같아야 된다. 그리고 반응물의 전하와 생성물의 전하가 같아야 된다. 전하량 보존에 대해서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하량 보존에 대해서 활용하는 거 해보도록 할 거고요. 사실 산화는 반응식 맞추는 거 여백이다 제가 전하량 보존 법칙 활용한 경우 써놨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해보세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애들, 산소나 수소 같은 애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물이나 수소 이온 이런 거. 그럴 때 얘네들의 산소 원자 수, 수소 원자 수로 앞뒤가 반응물과 생성물과 같도록 맞춰주는 것도 하지만 전하량 보존으로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는 딱 보니까 지금 반응 계수를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전하가 되어 있죠. 여기 전하 표시가. 그래서 우리가 1단원에서 맞춘 거랑 다르게 전하 표시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단계. 무조건 산화수를 작성해 주세요. 아직 우리는 잘 모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산화수를 다 써주세요. 일단 저랑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산소에 대한 산화수 마이너스 2. 자, 그럼 여기에서 4개가 있네. 마이너스 8.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돼요. 망간이지? 7. 자, 여기에서 염화이온 마이너스 1, 이온의 전하와 어떻다? 같다. 여기에서

수소는 몇이에요? 그럼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망간지 이온이죠? 몇이에요? 플러스 2. 이번에 염소는 호돈수 물질이기 때문에 산화수 몇이다? 0. 자, 물입니다.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그런데 여기에서 산화수가 변하는 애를 찾아주세요. 사실 앞에서 산화제, 환원제 찾을 때 저는 딱 보이는 값 딱딱딱 찾았죠. 그거를 사실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선생님, 그게 어떻게 보이나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수소라는 거 되게 보통 몇이라 했어요? 플러스 1. 그럼 플러스 1이니까 얘가 뒤에 호돈수 물질이 없는 한, 있지 않는 한, 당연히 얘네는 변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얘네들은 저는 잘안 씁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죠, 산소도? 그럼 얘도 사실 안 변했을 거예요. 그러면 산화수가 변하는 원자의 산화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망간이즈, 그리고 여기서 염화이온, 그리고 여기에서 망간이즈 이온, 그리고 염소. 얘네가 변했지, 나머지들은 안 변했구나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변하는 애들이 보이면 빠르게 걔네들만 써주시면 되고요. 안 보여요? 그럼 다 써주세요. 다 쓰고 나서 나중에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변한 애들이 잘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그다음 반응 전후에 산화수 변화를 확인하세요. 7이었던 애가요, 2로요. 얼마만큼 감소했어요? 5 감소했습니다. 이제는 산화, 환원 찾는 게 아니라 변화량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 감소했는가를 써주세요. 자, 그때 위에서 이 염소는 마이너스 1에서 0으로요.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1 증가했습니다. 그럼 반응 전후에 산화수 변화를 확인을 해주고, 이제는 뭘 해줘야 되냐면, 증가한 산화수와 그를 감소한 산화수의 합이 같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제가 일부러 하나 안 써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전에 중요한 거, 원자의 수를 맞춰줘야 돼요. 원자의 개수. 무슨 뜻이냐면, 반응물의 망간이즈, 생성물의 망간이즈, 하나하나, 맞나요? 그 다음, 자, 염소가 반응물에 하나, 생성물엔 두 개예요. 이거 먼저 맞추고 가야 돼요. 이미 염소가 이원자 분자로 있다라는 거, 원자 두개 내, 다시 말해서 1 증가하는 거를 두번 했어. 산화를 두번한 거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가 있죠? 여기 잠깐 2 보류시켜 놓고 맞춰준 다음에 1 증가가 사실 두번 일어났습니다. 라고 써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맞춰줘야 돼요. 그럼 얘네가 사실은 2 증가예요. 5 감소예요. 맞아야겠네. 그럼 여기서 5 감소를 두배 해주고 여기 2 증가를 다섯 배 해주면 모두 다 10에 대한 변화량으로 맞아집니다. 그래서 10개의 전자를 내어놓고 10개의 전자를 받고 이게 왔다 갔다 할수 있다란 뜻이에요. 그럼 다시 여기에서 그럼 두배 해줘야 돼요? 그럼 얘두배 해주니까 반응 계수 2. 여기 두배 해주면 여기도 2. 그럼 여긴 몇배 해줘요? 5. 근데 여기는 2가 없었기 때문에 보류시켜놨죠? 여기다 2 곱하기 5를 해서 10이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얘는 이미 2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반응 계수는 5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되게 중요해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반응 전후에 대해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개수가 얘네들이 있는 일단은 맞는지 먼저 확인. 혹시 두 개가 있으면 증가량이 두 배가 돼버리고 세 개가 있으면 세 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 먼저 확인하고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에 대해서 맞춰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4번에서는 산화수 변화가 없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수소 있고 여기 물 있죠? 얘네들이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방법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사실은 여기 산소가 반응물에 딱 여기만 있거든요. 4 곱하기 2, 8. 생성물엔 산소가 여기만 있어요. 그럼 얘가 8이 돼줘야 돼? 8. 그럼 수소는 8이 16. 그리고 생성물에 다른 데 수소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반응물의 수소가 여기만 있네? 16.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까 전화량 보존 이용하자라고 했었죠? 그걸 활용하셔도 돼요. 전화량 보존은 얘에 대한 전화 지금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지금 몇개 있는 거예요? 두 개. 그래서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1인데 몇개 있어요? 10개. 그래서 마이너스 10. 여기에 대해서 많이 몰랐다. X라고 해볼게요. 그럼 플러스 X는 나중에 2 플러스 2 곱해주니까 플러스 4. 그럼 이게 지금 X가 몇이니? 라고 했을 때 X는 아하, 여기에서 넘어가주면 16이 됩니다. 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돼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전화량 보존으로요. 위에 있는 전화 있는 애들끼리 곱해줌으로써 그리고 다 더해준 총합이 반응 전과 후가 같아야 돼. 두 번째는요. 뭐 변화 없는 애들 그냥 산

여기 있네, 산수 여기 있네, 86 이렇게 가져도 되고요. 이해되셨나요? 다만 아까 세 번째 단계에서 원자의 수 염소 하나, 두 개, 이거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 예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화하는 반응식의 개수 빠르게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서 호돈수 물질이나 이온이 있으면 조금 눈여겨보시면 좀 빠르게 잘 됩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산화수 변화 있는 거 먼저 써줍니다. 자, 변화 있는 거 아직 모르겠어요? 다 써주세요. 자, 얘는 지금 이온의 전하 그대로 산화수 플러스 2. 자, 나중에 여기에서 이온의 전하 똑같이 산화수 플러스 3. 변화 있는 건 확실히 보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산소와 망가니즈가 있습니다. 그럼 산소는 마이너스 2, 망가니즈는요, 산소가 지금 4개 있다, 마이너스 8. 다 더한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7이 돼줘야 되고, 뒤에 갔더니 여기서 망가니즈 플러스 2. 그래서 비교해주면, 나머지 수소는 지금 변할 리가 없어요. 1과 1이고, 산소도 마이너스 2죠. 그래서 2에서 3으로요, 1 증가했고요. 이번에 망가니즈는요, 얼만큼 감소? 5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증가와 감소를 맞추기 전에 뭐부터 하자? 원자의 개수. 철 하나, 철 하나, 망가니즈 하나, 망가니즈 하나. 이제 맞춰도 돼요. 그럼 1 증가가 5 감소랑 같아지려면 5배를 해주면 되고, 5 감소는 굳이 1안 곱해도 되겠죠? 그래서 반응 개수가 여기 5, 여기 지금 5. 나머지 여기 1과 1. 그럼 이제 산화수 변화 없는 애들을 맞춰줄 건데, 산소가 4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생성물에는 산소가 여기뿐이니까요. 여기 4를 넣어주고, 그럼 수소는 4, 2, 8 맞춰주면 돼요. 또는 만약에 내가 전하량 보존 활용하고 싶어. 마이너스 2가요, 지금 플러스 2가요, 5개 있죠? 플러스 10.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이 하나다. 그리고 여기 X라고 하면 플러스 X는 5 곱하기 플러스 3은 플러스 15. 나중에 여기서 플러스 2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넘겨주면 5, 더하면 7, 하나 더 넘겨주면 X는 8이 나와요. 그래서 X는 8, 딱 맞아떨어진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자의 개수가 맞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전하량 보존, 그리고 산화수 변화 없는 애들 활용해 보기, 연습 충분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반응 개수를 맞추면 질문이 이제 들어갑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가냐면, 얘가 모두 다 반응했을 때, 지금 증가했으니까 사실은 산화되었을 때, 누군간 환원이 되겠죠? 환원되는 애는 몇 몰이니? 사실 산화하는 반응에도 양적 관계가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적 관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양적 관계를 해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계속 산화수가 증가하며 감소한 만큼 같아야 된다라는 걸 활용하는 건 똑같이 반응 개수를 맞춰주면 돼요. 자, 첫 번째로 궁금한 건 뭐냐면, 여기에 지금 1몰이 산화될 때 환원되는 얘는 몇 몰이나요? 라는 게 궁금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반응 계수 A 대 C에 대해서 찾아주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산화수가 변하는 원자의 산화수를 빠르게 구해 보도록 할게요. 딱 보자마자 이온은 딱 보이나요? 여기에서 이온의 전하가 플러스 2, 여기에서 이온의 전하가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변하고 있는 게 보여야 돼요. 그쵸? 그래서 변하고 있는 거 찾았고, 나머지 수소 이온은 왠지 여기에서 똑같이 물이니까 1로 변하지 않았을 것 같고, 망가니즈가 플러스 2입니다. 그럼 여기 혹시 변했나 확인해 볼까요? 산소가 마이너스 2,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 다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되니까 망가니즈 7. 그래서 딱 변하는 애들만 이번에 써줬어요. 자, 그럼 이제 변화량 한번 계산해 볼게요. 2에서 4로요, 얼만큼 증가? 2 증가. 산화되었고요. 이번에 반대로요. 7에서 플러스 2로요. 얼마만큼 감소? 5 감소. 증가와 감소가 같아져야 됩니다. 자, 증가와 감소와 같은 이유는요. 이동한 전자의 양이 어떻다라는 거요? 같다라는 거요. 내가 잃은 만큼 누군가 얻었어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자의 수 맞는지 확인. 여기에서 SN은 하나, SN 하나, 여기 MN 하나, 망가니즈 하나, 모두 다 완벽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2 증가와 5 감소를 맞춰줄게요. 곱하기 5, 여기는 곱하기 2. 그래서, 아, 반응 개수가 5, 여기에서는 5. 그럼 여기에선 2, 2, 2씩 들어가면 되겠죠? 왜 2이라 했을까요? 2가 있는데, 그쵸? 2와 2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 뭘 해줘야 돼요? 그렇죠. 산화수 변화가 없는 애들에 대해서 맞춰두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로 벌써 왔습니다. 산화수 변화가 없는 애들을 이제 맞춰주

주도록 할 건데요. 아까는 전화랑 보존을 제가 두 번째로 썼는데 이번엔 첫 번째로 써볼게요. 여기에 B에 대한 값을 제가 구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5 곱하기 2 플러스 10. 여기에서 B 곱하기 1이니까 플러스 B. 그리고 여기서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나서 같아졌는데 5 곱하기 4 플러스 20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플러스 4를 해주면 B가 나오겠죠? 넘어갔더니 C. 근데 여기 14또 넘어가주면 16이 되겠다. 그럼 여기가 몇이에요? 16이요. 맞는지 한번 더 확인. 산소라는 거 여기 4, 그리고 2, 4, 2, 8. 8인데 뒤로 넘어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혹시 없는지. 없죠? 그럼 이제 여기서 8. 그럼 수소가 8이 16, 앞에 또 수소 없는지.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16 이렇게 들어가면 끝. 그래서 모두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양적 관계에 대한 문제였죠? 그래서 문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일몰이 산화될 때 여기는 그럼 몇몰 지금 환원되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적 관계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일단은 반응 계수 먼저 맞추기. 다시 1단계부터 가볼까요? 자, 1단계 산화수 변화가 있는 거 찾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변화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맞춰주기 전에 원자의 수 맞춰주고요. 그리고 나서 변화 없는 애들 딱딱딱 넣어주면 16과 8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질문에 대답해 보도록 할게요. 5대 2이기 때문에요. 1몰이 산화될 땐 몇이 돼야 돼요? 5분의 2. 그래서 정리해 봅니다. 자, 만약에 1몰이 지금 산화될 때몇 몰이 환원돼야 된다? 5대 2인데요. 우리한테 1대 몇이니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5분의 2몰이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뭘 물어볼 수 있냐면요. 이동한 전자의 양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5 곱하기 2 해서 10. 5 곱하기 2 해서 10. 어차피 이동한 전자의 양 몇인 거예요? 10이요. 그래서 얘가요. 5몰 반응할 때요. 여기에서 이동한 전자의 양은 10몰이에요. 근데 만약 1몰로 물어봤으면 2몰이 되겠죠? 5대 10이니까. 그럼 이 전자가 얼만큼 이동하는가? 이것도 우리 연습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동한 전자의 양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이동한 전자의 양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를 구해 주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나트륨 호돈수 물질이에요. 산화수 몇이에요? 0. 여기에서 이온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나트륨 1가 양이요. 그리고 OH 마이너스, 요거 자체가 다 원자 이온. 그럼 여기에는 플러스 1. 그 얼만큼 증가했어요? 1 증가했다. 1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한 애를 볼까 했는데 수소가 지금 호돈수 물질 0이죠? 그 앞에서 물일 때 플러스 1이니까요. 얘는 지금 얼마만큼 감소했다? 1 감소했고요. 그 다음 원자의 수를 맞춰줘야 되죠? 그럼 얘가 2 해주면 2배 해주면 됩니다. 그럼 2배를 해줬더니요. 여기에서 2 감소할 때는 1 증가래요. 그러면 얘도 지금 몇이 돼줘야 돼요? 두배 해줘서 2 증가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반응 계수가 2, 2 들어가줬고, 여기에서는 사실은 수소가 여기도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2가 들어가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동한 전자양은 바로 2몰이에요. 단, 어떨 때? 나트륨이 2몰인 기준에서. 그럼 나트륨 2몰이 반응할 때 생성된 수소의 양은 몇이에요? 1몰이요. 그래서 수소가 1몰 생성될 때 전자 이동한 건 2몰입니다. 그래서 2몰이요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우리한테 묻고자 하는 건몇 몰이었어요? 그치, 2몰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2몰이다라고 하는 건두 배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도 두배 해주면 아하, 얘네는 4몰이 이동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금속과 금속이온 반응에서 원자량 구하기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화학식량 구해보도록 할게요. 충분한 양의 염화수소가 들어있는 곳에다가요, 바로 A 금속을 넣어줬는데 W그램 넣었습니다. 염화수소가 충분한 양이기 때문에요, 이 A 금속을 모두 반응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발생한 수소기체의 양은 1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응 계수 다 맞춰져 있죠? 1대 2대 1대 1. 그럼 얘가 1몰이 발생할 때얘 반응 얼만큼 했다? 1몰만큼 참여하였다. 그러면 화학식량이라는 건 질량에다가 무엇을 나눠줘요? 그거에 해당하는 몰, 양을 나눠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질량은 지금 W그램이고요. 그때 몰은 1몰이죠. 그래서 화학식량은 W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그럼 이 반응에서 이동한 전자의 양은 몇인가요? 한번 우리 구해볼까요? 여기에서 호전소 물질 0. 근데 여기 염소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두개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사실은 이온결합 물질이라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에 대한 거예요. 왜? A가 2 플러스니까 그렇겠죠? 그럼 플러스 2. 그럼 얘네 지금 얼만큼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요? 이 증가로 보이나요? 그럼 이 증가. 그럼 수소라는 거는요, 여기에서 0이었고, 처음에 플러스 1이죠? 그럼 얘네는 얼마만큼 감소? 1 감소. 하지만 원자 수가 지금 몇 개다? 두 개다. 그래서 얘도 2 감소. 그러면 이동한 전자의 양은 2 증가 2 감소네요. 아하, 몇 몰이다? 2몰이다. 라는 걸 알겠다. 1몰을 기준으로요, 2몰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문제처럼 1몰이 아니라 기준이 바뀌면 우리 똑같이 바꿔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양적 관계를 위해서 반응 계수 맞추는 거 해봤고요. 이 안에서 이동한 전자의 양, 증가하는 산화수와 감소하는 산화수에 대해서 계산하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실전이 중요하겠죠? 한번 유니크 기출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1번입니다. 1번에서는요, 다이크로문산 나트륨과 탄소가 반응하는 산화원 반응이 화학 반응식입니다.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을 봤더니 탄소가, 여기 기억에 탄소가 나중에 산화제인지 환원제인지 찾아보도록 나머지 탄소도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호전소 물질이니까 0이에요. 그럼 뒤에 가서 탄소는요, 나트륨 1가 양이온. 근데 얘가 두개 있다라는 건 사실은 전하를 맞춰주기 위함이에요. CO3가 몇이란 뜻이에요? 2 마이너스란 뜻이에요. 그럼 산소가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세 개수가 마이너스 6, 다 더해서 마이너스 2니까 여기 탄소는 몇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4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뒤에 있는 탄소도 보니까요. 산소가 마이너스 2, 이거 다 더해서 0이 되니까 이 산소보다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탄소가요. 0이었다가 4로, 0이었다가 2로요. 모두 다 증가를 하기 때문에 산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 산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탄소는 산화되고 있어요. 그럼 남을 어떻게 한 거예요? 환원시켰겠죠. 그래서 기억은 환원시켰으니까 환원제다. 그럼 누구를 환원시켰는지 찾아볼까요, 한번? 그래서 크륨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서 똑같이 이 나트륨은 1가 양이온이에요. 두개 있다라는 건 얘네가 지금 2가 음이온이다. 그래서 다이크론산 이온에 대해서 산소가 마이너스 2인데 7이니까 마이너스 14죠. 다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크롬은 얘 자체는 플러스 12.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얘가 지금 몇 개? 두 개. 나누기 2를 해줘서 얘 하나의 산화수는 플러스 6입니다. 그럼 6이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서 산소가 2 마이너스, 그럼 여기선 3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전하가 3 마이너스가 3 플러스. 그래서 전하가 3 플러스니까 산화수가 플러스 3이다. 자,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 이온결합 물질 말고 그냥 마이너스 2에서 얘네들 이온결합 물질에서 전하를 0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확인한 것처럼요. 2 마이너스 3개 있네? 그럼 여기서 6 마이너스. 그럼 여긴 6 플러스겠네? 하나당 3 플러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6에서 3으로요, 얼마만큼 감소했어요? 3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했다? 환원했다. 그래서 산화 환원 명확하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크롬의 산화수는 플러스 6에서 3으로요, 감소하고 있는 거 맞고요. 디귿, 니은과 디귿의 산화수는요, 4와 2로요, 같지 않다라고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으니까 2번 가주시면 돼요.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산화수 문제에 비해서는 쉽게 친절하게 이렇게 다준 거예요.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물과 암모니아로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저번 시간에. 한번 빼앗기면 화살표 하나 그려주고, 그때 뺏은 애는 마이너스 1, 빼앗긴 애는 플러스 1. 근데 만약에 결합선수가 두 개다라고 하면은 두 번에 대해서 빼앗는 거, 두 번에 대해서 빼앗기는 거라고 나타내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탄소 기준으로 수소와 비교했을 때요. 당연히 수소와 탄소 중에서 탄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근데 탄소랑 산소를 비교하면 탄소보다 산소가 더 크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탄소는 수소한테서 전자 뺏어와요. 자, 마이너스 1.
한번더 뺏어와요. 마이너스 1. 한번더 뺏어와요. 마이너스 1. 하지만 이제 산소 한대 한번 빼.

뺏깁니다. 플러스 1. 이걸 다 더해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 세 번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1 해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여기도 충분히 이제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해 볼게요. 산소랑 탄소가 있습니다. 자, 산소가요, 두 번 뺏을 거예요. 마이너스 1, 그러면 탄소 입장 플러스 1. 한 번 더 빼앗아요. 마이너스 1, 여기는 플러스 1. 자, 또 한 번 다른 산소한테 뺏겨요.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1. 그런데 다시 수소한테서 탄소가 뺏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옵니다. 그래서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로요. 얼마만큼 증가했나요? 4 증가했구나 라는 걸 알아서 5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나왔어 라고 하면 우리가 전기음성도 알고 있죠? 그 결합만큼 뺏어간다. 그 뺏을 때 한 번 뺏으면은 마이너스 1, 산소 입장에서는 빼앗긴 탄소 입장에선 플러스 1. 그래서 그 횟수만큼 더해주시면 산화수가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이제는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으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3번에서 보시면 나, 화학 반응식에 나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얘네들이 지금 몇인지 가려놓고 반응계수 맞추라라고 할 겁니다. 그때 주어진 힌트가요. 다른 화학 반응식에 있는 산화수로 힌트를 주거나 아니면 비율로 주거나 양적 관계로 얘가 몇 물 반응했을 때 몇 물 생성된다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자료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요거를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지금 발문을 보시면 원소 X와 관련된 산화는 반응이고요. X를 가려놨기 때문에 산소와 X를 비교했을 때 누가 지금 큰지를 구분을 못할 수도 있고 예외적인 경우들 수 있기 때문에 산소의 산화수를 대놓고 준 겁니다. 이때만 마이너스 2고요. 나머지는 산소의 산화수를 우리가 고려해줘야겠죠. 그럼 한번 볼게요. 자, 화학 반응식 가와 나 줬고요. 여기에서 산화수 중 가장 큰 값에 대한 비율을 줬고요. 우리한테는 N가 그리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요거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가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질소에 대한 산화수 중 가장 큰 값이니까 굳이 다른 애들 건드리지 않고 질소만 한번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산소가 마이너스 2,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마이너스 2, 3개 있다 마이너스 6,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돼서 산소가 그럼 5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뒤로 가서요. 산소가 또 마이너스 2, 여기 질소가 5가 되네요. 제가 산소라고 했네요. 질소가 5가 될 거고요. 여기 산소가 마이너스 2, 다 더해서 0이 돼줘야 되니까 질소가 2가 됩니다. 그럼 5에서 2로 지금 얘네가 감소하고 있는데 증가 감소 중요하지 않아. 일단 그냥 가장 큰 애 누구야? 라고 했을 때 5요. 5야? 5, 5. 그러면 아, 이제 알아야겠다. 이 5분의 n이라는 게 비율인데 사실 실제 값인 거예요. 그럼 이 n이라는 거 우리가 구해주면 그대로 여기다가 n을 넣어주면 된다는 뜻이네요. 근데 n은 뭐냐면 탄소의 산화수가 가장 큰 값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탄소를 봤더니 여기 수소가 플러스 1, 산소 마이너스 2. 그래서 수소가 플러스 2, 여기에서 마이너스 8, 더해주면 마이너스 6. 근데 얘네가 0이 돼줘야 돼. 그래서 탄소 몇이에요? 6이다. 그럼 뒤로 가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이번에는 산소가 마이너스 2, 두 개 있다 마이너스 4, 탄소는 플러스 4. 그러면 6에서 4로요. 얘네 지금 얼마만큼 증가 또는 감소했어요? 2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산화한 거 환원한 거예요? 환원한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찾아놨고. 그래서 탄소의 산화수 가장 큰 건 6과 4 중에서 6이니까요. 아, 가장 큰 거 6이다 라고 해서 6 써주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냐면 여기에서 사실 이 감소도 아닙니다. 왜냐? 사실 여기 뭐예요? 탄소 두 개 있어요. 6이 아니라 몇이에요? 3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돼요. 3에서 4로요. 얘는 뭐예요? 1 증가예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큰 거는 6이 아니라 그럼 3과 4를 비교해주면 뭐다?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4를 넣어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X에 대한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제 X 비교해 볼게요. 마이너스 2 산소가 4개 있다 마이너스 8, 다 더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요. 여기에서 X는 7. 그럼 뒤로 갔을 때 여기에서는 이온의 전하고 산화수는 2. 그래서 변화량이 몇이다? X라는 건요. 얼만큼 감소? 5 감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 감소했어요. 좀 삐뚤삐뚤해서 다시 써볼까요? 5 감소. 여기에서 탄소는 1 증가했고요. 그런데 원자의 개수 비교하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X라는 거 하나, 탄소가 몇 개? 두 개. 그럼 두 개고요. 여기 잠깐 이 보류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오감소와 이진가를 맞춰줄 거면 여기다 몇배 줘야 돼요? 두 배, 여기는 다섯 배. 그래서 여기에 2, 여기에는 2, 여기에는 지금 5, 여기 2 보류시켜놨죠? 5랑 같이 곱해서 10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이해됐다, 그쵸? 그럼 나머지 B랑 C 맞춰볼 건데요. 여기에선 전화량 보존으로 가볼까요? 마이너스 1인데 지금 2몰 있다. 마이너스 2. 여기에서 플러스 1인데 B몰 있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B는 나중에 2 플러스 2 곱해주면 플러스 4죠? 그래서 B라는 거 몇이다? 6이다라는 걸 구했어요. 그럼 B가 6이에요. 수소가 근데 여기도 있어요. 조심해야겠다, 그쵸? 그럼 2원자니까 2 곱하기 5는 몇이다? 10. 그럼 여기 더해주면 6, 16. 근데 나중에 반응물에는 두 군데 있었지만 생성물에는 하나만 있어요. 여기에 바로 16이니까 C는 8. 그래서 C는 8이라고 가져야 되고요. 여기에서 한번더 우리한테 이제 구하라는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A라는 거 2, B라는 거는 6, C라는 거는 8. 그래서 이거 다 더해준 몇이다? 16. 거기다 N이라는 거 4였으니까 나눠준 몇이다? 4다.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저는 A, B, C만 구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나누기까지 해줘야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할 때는요.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산화수를 먼저 판단하고, 질소에 대한 거를 가지고 봤더니 실제 값이더라. 그럼 이제 탄소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 2원자였는데 많이 실수했으면 6으로 갔어서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2 해주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3이었다. 그럼 3이었다? 근데 4가 더큰 애가 있는데, 그래서 N은 4. 그래서 4야? 여기가 4. 그럼 X와 탄소에 대한 증가값수를 맞춰줌으로써요. A에 들어갈 수 있는 반응 개수를 찾아주었습니다. 답은 4니까요. 4번 가주시면 돼요. 그 다음 문제 4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4번은 가려져 있을 때 잘할 수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3번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한테는요. 4번이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가지 산화하는 반응이 있는데요. 모두 다 가려놓은 상태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X2, Y2, 호존수 물질이에요.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산화수 몇이에요? 0, 0. 그때 X2, Y4에서 X에 대한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인데 두개 있다? 마이너스 4. 다 더하면 0이 돼야 되니까 Y 하나에는 플러스 1이다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 나에서 X2, Z2 모두 다 뭐예요? 호존수 물질 산화수 0입니다. 그럼 여기 X, Z3에서 플러스 3이 X의 산화수네요. 그럼 다 더해서 0이 돼야 돼. Z 하나에 몇인 거예요? 플러스 1인 거죠. 이렇게 다 찾아냈습니다. 아까 3번에서 탄소가 두개 있을 산화수를 찾았는데 나누기 2를 안 하면 큰일 났었죠? 여기서도 큰일 날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기억할게요. 기억에서 보니까 X2, Y4에서 여기에서요, Y의 산화수는요, 몇이에요?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틀렸다. 니은, 나에서 X2는 산화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에서 0에서 3으로요, 증가를 했기 때문에 산화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네, 맞습니다. 디귿. 분자 YZ에서는요, 지금 여기 없는 애예요. 거기에서 Y의 산화수를 0보다 작다, 크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산화다라고 하는 건 얘네가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플러스로 표현을 했고요. 환원이다라고 하는 건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현했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할 수 있니란 질문이에요. 그럼 전기음성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 주어진 걸로 봤더니 X랑 Y 중에서 누가 지금 전기음성 트다?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는 애가 잡아당겼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한번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된 겁니다. 그래서 Y랑 X 비교하면 X가 더클 거다. 그럼 이번에 X랑 Z를 비교했더니 여기 제가 마이너스 1을 플러스 1이라 썼어요. 플러스 3이고 다 더하면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네? 그럼 XZ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Z가 더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전기음성도 크기가 Z, X, Y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용하면 Y랑 Z를 비교한다. Z가 전기음성 더 커요. 그러면 산화수가 0보다 작을 거예요. Y가 아니라 Z가요. Y는 0보다 클 거예요.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답은 니은만 맞으니까요. 2번 가주시면 됩니다.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맞춰야 됐습니다. 그럴 때는요.

정확하게 맞췄냐? 호돈수 물질은 누군지 안 중요했어요. 하지만 하나가 주어졌기 때문에 화합물에선 0이다라는 걸 활용을 했고요. 무엇인지 안 주어졌지만 전기음성도 대략적으로 누가 더잘 잡아당기는가는 알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니 아니면은 마이너스 2이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여기 플러스 1로 잘못 써놨죠? 요거 꼭 주의하세요. 마이너스 1입니다. 다 더해서 0인데 어떻게 플러스 보고 올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 마이너스 2이니 또는 플러스 1이니 플러스 3이니를 통해서요. 누가 더 크니? 전기음성도 누가 더잘 잡아당기니? 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걸로 지그선지를 해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풀어봤는데요. 이제 5번 같은 경우에서는 반응 계수를 맞추도록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생소한 애들이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애랑 또 다르게 항상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내가 풀지 않았던 새로운 산화환원 반응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왔냐면 OF2가 나왔습니다. OF2는 항상 기억해둬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 꼭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산화제이니 환원제이니 라는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O2, F2가 있습니다. 호돈수 물질이기 때문에 산화수는 0과 0이고요. 여기에서 이거 주의하도록 한 번만 설명하고 갈게요. 사실은 플로린이 항상 산화수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얘가 지금 두개 있다? 마이너스 2. 다 더하면 0이 돼야 돼서 산소는 플러스 2다 라고 했지만 산소와 플로린에 대해서 분자식 구해주면 빠르게 얘가 지금 잡아당겨 플러스 2구나 라는 게 보일 거다 라고 했어요. 자, 기억 갑니다. 가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증가하나요? 자, 0에서요 2로요 증가하는 건 네, 맞습니다. 그럼 니은 나에서 아이오디나 이온은 산화제로 작용하나요? 디귿은 반응 계수 맞춰보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한번 우리 맞춰보는 거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오디나 이온이 이온의 전화 곧 산화수 마이너스 1. 뒤로 갔더니 호돈수 물질입니다. 산화수가 0이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브롬이나 이온도 이온의 전화 곧 마이너스 1. 왜 제가 순서대로 안 갔을까요? 변할 것 같은 애들이 건드린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화학은 시간이 좀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두 다 쓰기보다는 여기에서 산화제로 작용하냐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시작점으로 두고 뒤를 봤더니 변한 게 확실하고 그러면은 옆에서 보니까 얘가 지금 이온으로 되어 있네? 그럼 얘가 지금 전자를 얻었다라는 건 지금 여기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겠네? 라는 상황 판단이 되어서 빠르게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조건 다 찾는 거는 우리가 처음 연습할 때 이제 문제 적용해서 변화하는 애들이 찾는 걸로써 시간 좀 줄여야겠죠? 그럴 때는 이 기니디에서 힌트 얻어가셔도 되고요. 익숙한 애들, 뭔가 이온의 전하를 가지고 있고 호돈수 물질을 가지고 있다. 산화수가 변했던 이 기억으로, 경험으로 찾아주셔도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산소가 마이너스 2, 3개 있다 마이너스 6, 다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 몇이다? 얘는 5가 돼줘야 됩니다. 그럼 변한 게 맞네요. 그래서 한번 써줄게요. 5에서 마이너스 1로요. 얼마만큼 감소했어요? 여기는 6 감소. 그럼 아이오디나 이온이 정말 산화제가 맞았는가? 여기 마이너스 1에서 0으로요. 얘는 증가해서 감소했어요? 1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애가 산화한 거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산화고요. 감소한 거는 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디나 이온은요. 남을 뭐 시킨 거예요? 환원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응계수 나머지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럼 6감소 1증가인데 그 전에 원자의 수 맞는지 확인해라라고 했었죠. 아이오딘 하나, 두 개. 여기 곱하기 2. 브로민 하나, 하나. 이거는 굳이 할거 없다. 그럼 6감소와 2증가이기 때문에요. 2증가에다가 몇배 해줘야 돼요? 3배. 그래서 A라는 거 3. 그럼 여기 뒤에 가서 여기도 3. 하지만 우리가 여기 2가 없었으니까 2배 더 해줘야 되죠? 그래서 2 곱해주니까 여기 몇이다? 6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했던 게 사실 뭐였어요? 2 보류시켜놔! 라고 했었죠. 그래서 안 써놓으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2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2가 없었기 때문에 2 보류해놓고 그리고 전체가 3배를 해줘야 되니까 3 곱하기 2에서 6. 여기에서는 3. 이미 2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

맞춰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다 했어요. 이제 산화수 변화 없는 애들 맞춰줄까요? 자, 산소라는 애가 있었네요. 세 개가 있었고, 반응물 다른 데는 없으니까 그대로 생성물로. 다른 데 산소 없죠? 여기 똑같이 3. 그러면은 수소라는 거 3, 2, 6. 앞에 수소 다른 데 없죠? B라는 거 6. 그러면 6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6, 3, 18. 그래서 얘는 18. 디귿선지 틀렸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는 거니까요. 답은 몇번 가주면 돼요? 1번이에요. 라고 가시면 돼요. 한번 더. 우리한테 이렇게 반응 계수를 맞추세요. 라고 할 때는 하나하나 산화수를 다 찾는 것도 당연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시간을 이제 점차점차 줄이고자 할 때는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빠르게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항상 증가와 감소를 맞추기 전에는 원자 수가 맞는가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아닌 애는 꼭2 맞춰주고, 2 없어, 2 넣어주고, 이거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자, 이제 마지막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서는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더 반응 계수 맞춰보는 거를 해보면서 동시에 디귿선지, 양적 관계가 있죠. 바로 여기에서 질산 이온이 이몰 반응했을 때 황산 이온이 얼만큼 생성되니 반응 계수 맞춰야 풀수 있는 문제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 구리는요, 잘 변했어요. 그런데 이거 착각하기 딱 좋거든요? 한번 볼래요? 구리가 보통 몇 가 양이온이죠? 2가 양이온. 그럼 얘가 지금 이온에 전하고 산화수라서 플러스 2예요. 여기도 얘가 몇이냐면 지금 황화 구리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이죠? 2 플러스 2 마이너스 플러스 2 마이너스 2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구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요. 황을 의심하셔야 돼요. 황을 뒤에서 보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인데 산소가 4개 있다 마이너스 8, 타 더한 마이너스 2. 그래서 황이 몇이다? 6이다. 그럼 변화가 황한테 있구나. 마이너스 2에서 6으로요. 얼마만큼 증가한 거예요? 얘는 지금 8 증가한 겁니다. 그럼 8 증가했다라는 건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얘는 지금 산화한 거예요. 그럼 내가 산화했으니까 남을 환원시켰겠죠? 그래서 황화구리에서 황에 의해서 산화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황화구리 자체가 바로 환원제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묶어서 그 물질로 묻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포인트를 만약에 구리로 했으면 변화 없네. 흥! 하고 지워버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변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산화했기 때문에 아마도 환원제로 작용했을 거다. 그럼 환원시키는 애, 환원 누가 됐는지 봐줘야겠죠? 환원되는 누굴까? 근데 많이 의심되는 애, 산소는 되게 보통 마이너스 2, 수소는 플러스 1, 그럼 질소가 조금 의심되죠? 그래서 산소가 마이너스 2, 3개 있다 마이너스 6, 다 더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질소가 5가 돼줘요. 그럼 질소 5, 뒤로 갈게요. 자, 여기 산소 마이너스 2, 질소는 몇일 것이다? 플러스 2. 그래서 여기가 변했구나. 얼만큼 변한 거예요? 5에서 2에서요, 5에서 2로 3만큼 감소했습니다. 자, 원자의 수 확인합니다. 황, 황, 질소, 질소. 모두 다 하나씩이죠? 그럼 이제 증가, 감소한 거 맞춰줘야겠다. 그럼 증가한 거 8, 감소한 거 3. 그럼 증가한 거에다가 3배, 감소한 거에다가 8배. 그럼 우리가 24로 위아래를 맞춰줬어요. 그럼 이제 넣어줄게요. 여기가 3. 그럼 뒤로 가서 여기가 3. 여기는 그럼 8. 여기도 8. 나머지 맞춰줄 거는 수소와 그리고 여기서 물이죠. 우리 전해량 보존 활용해 볼까요? 여기 마이너스 1이요. 8몰 있네요. 마이너스 8. 그때 플러스 1이 10몰 있네요. 플러스 C는 여기 2 곱하기 3은 플러스 6이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2와 3 곱해주면 마이너스 6. 그리고 여기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C는 몇이다? 8이구나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가 8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뒤로 갔더니 여기 수소가 사실은 이원자이기 때문에 4. 그러면은 산소가 4. 그러면 딱 맞아떨어진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산소와 수소에 대한 원자수로 비교하기에는 산소가 여기에 있어서 3 곱하기 8, 24. 편하지 않나요? 라고 할수 있는데 앞에 산소가 두 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전해량 보존이 조금 더 빠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정답 맞춰보기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서 아까 산화되었다. 그래서 남을 감소시켰으니까 환원시켰다. 환원제다 맞고요. 니은 C 더하기 D. C에서는요, 8. D에서는 4. 더해주면 12고요.

0: 이번에 A 더하기 B죠? A라는 거 3. 여기에서 B라는 거는 8이었네요. 그래서 11. 3 더하기 8은 11. 그래서 12가 더 크니까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D가 선지입니다. 양적 관계 활용하자인데요. 질산이온이 8몰일 때요. 여기서 생성되는 황산 이온의 3몰입니다. 그럼 8대 3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질문은 2몰이 반응하면 이래요. 그럼 여기 지금 2몰로 바꿔줄 거야. 다시 말해서 얘네를 4분의 1배 해줬거든요. 똑같이 4분의 1배 해주면 얼만큼 생성된다? 4분의 3배가 생성되어야 됩니다. 근데 1몰이 생성된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틀렸고 4분의 3몰이 생성되어야 돼요. 라고 가주셔야 돼요. 그럼 답은 기억과 니은이니까 3번이겠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앞에서 배운 것처럼 반응 계수를 맞출 때 항상 산화수 변화가 있을 거를 빠르게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짐작했던 이 경험 토대로 했을 때 가끔 실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바로 구리이온 같은 경우예요. 그러면 침착하게 다시 다른 애들 반응 누가 바뀔 수 있을까 찾아주시면 돼요. 플로린, 수소, 산소 외에는 대부분 많이 바뀔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요. 그 경우의 수를 열어두면 황, 질소, 얘네가 바뀌겠구나. 자, 혹시나 원자 수가 두개 있는 거 없는지 확인하고 증가와 감소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 계수를 넣어주게 되었고요. 산소랑 수소로 원자 수를 맞춤으로써 나머지 C와 D를 맞추는 것보다는 전화랑 보존 버치기 조금 더 수월했습니다. 그렇게 반응 계수 맞춰주었고,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에 대한 몰비를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반응 계수 B가 얘네들은 몇 대면 8대 3이었다. 그래서 8대 3이었는데, 지금 우리한테 2몰이 만약에 반응한다면 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1배 똑같이 해주면 4분의 3인데 잘못 써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양적 관계 문제가 종종 출제되고요. 역으로 이게 자료로 주어지기도 하니까요. 꼭 반응 계수 맞추고, 이게 반응 몰비다. 그래서 1단원에서 배웠던 그냥 양적 관계 문제랑 똑같이 풀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 차근차근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크 블룸 보여드릴게요. 자, 산화라는 거 전자 잃었어요. 그래서 산화수 증가했고요. 그리고 환원이라는 건 반대로 전자를 얻었고 산화수가 감소했습니다. 요거를 다시 정리해 보면서요. 반응 계수 맞춘 연습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싹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공간도형입니다. 공간도형. 공간도형 이제 우리가 수능 완성해서 끝내 버릴 거예요. 공간도형을 뭐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수능 완성을 할 때쯤이면 그래도 막 막연한 공포감까지는 아니라고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능 특강 수능 개념까지 공부를 하면서 많이 좀 익숙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뭘 어떻게 뭐가 필요했었던 거지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공간도형입니다. 유형 1.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부터 시작을 해요. 부터 시작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예를 얘기해 볼게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 평면상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이렇게 만났을 때 각이 두 개가, 네 개가 등장을 하죠. 엄밀히 말하면 이제 같은 크기가 두 개 있는 거고, 그죠? 그럼 이 중에서 작거나 같은 쪽, 그래서 세타를 어떻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 라디안보다는 작거나 같은 쪽, 이 녀석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공간상에서는 두 직선이 안 만나고 평행하지도 않은 요런 케이스, 요런 케이스, 요런 케이스, 요런 케이스, 뭐예요? 꼬인 위치. 꼬인 위치가 있더라. 그럼 꼬인 위치에 있을 때는 얘처럼 만나지 않는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였었죠. 어떻게 하더라? 한 직선과 평행하면서 다른 직선과 만나는 직선을 그려. 그럼 얘랑 얘가 이루는 각은 얘네가 이루는 각을 우리가 세타로 정의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물어볼 거거든요. 그럼 가장 먼저 할 일은 누구다? 얘를 찾아주는 거. Find. 한 직선에 평행하면서 다른 직선과 만나는 직선을 찾아주는 거. 이쪽 거랑 평행하게 얘를 만들어줘도 되고, 아니면 얘랑 평행하면서 얘랑 만나는 직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서 찾아줘도 되고, 둘 중에서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기 쉬운 걸로 우리가 접근을 해주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직선과 평행하면서 나머지 직선과 만나는 그런 직선을 우리가 좀더 평행 느낌 나게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그려줘서 내가 찾아준다. 그다음에 걔네가 이루는 각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였죠. 그렇게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정의했다라고 한다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 직선이 있고 평면이 있어요. 평면이 있어요. 직선이 이렇게 평면과 만나요. 그럼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은 직선이 한 점에서 이쪽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서 이 직선과 평면이 만난 점을 찾아주면은 얘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직선과 평면이 만나네라는 얘기를 해주려면 우리가 요 직선의 점들을 이 평면 위에다 올리는 요 라인을 찾아주어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런 도형들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이면은 바로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면 되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적당한 삼각형을 내가 찾아서 세 변의 길이를 찾아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죠. 그중에 좀 스페셜하게 이등변 삼각형이면은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가 수월할 거예요. 그쵸?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 나갈 거라는 거죠. 이렇게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정의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얘기한다? 수직을 얘기한다. 직선과 평면의 수직을 얘기한다. 즉, 직선과 평면의 수직은 요런 케이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요런 느낌. 얘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직선이 있는 모든 직선, every 직선과 다 뭐가 되면은 수직이 되면은 이 직선 L은 평면 알파랑 수직이다라고 이름을 불러주겠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 무수히 많은 직선 무한의 개수가 있어. 무한대만큼 있는 이 직선을 다 수직인지를 확인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여기서 나온 성질이 뭐였더라? L이 평면 위에 있는 딱두 개, only two. 두 개랑 수직이기만 하면은 직선과 평면은 수직이다. 그 말은 즉슨 두 개랑 수직이기만 하면은 이 평면 위에 있는 그 어떤 직선과도 수직이 된다라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되게 쉽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직선과 직선의 수직을 만들어내는, 찾아내는 도구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예시로 많이 드는 것들이 이제 드는 것이 정사면체. 얘랑 얘가 수직이거든. 꼬여있는 위치에. 어떻게 증명하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 중점이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 중점에 똑같이 도착하지. 그러면 이 직선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봤을 때 나는 너랑 수직이고 너랑 수직이니까 너네 둘로 만들어지는 평면과 수직이야. 평면과 수직이니까 평면 위에 있는 직선 아무거나랑도 너랑 너는 수직이 되는구나. 이렇게 끌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직각을 찾아내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수직이 등장하면은 너무나 좋거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기도 좋죠. 코사인값, 사인값을 얘기해주기도 좋단 말이에요. 벡터 쪽으로 가면은 이제 뭐 내적이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하 문제에서 직각을 찾는 거는 되게 좋은 중요한 일인데 그 직각을 찾아내는 아주 중요한 기본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들을 때는 되게 쉬운데 좀 복잡한 도형이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되게 막 복잡한 그림이 나온 상황에서 이 직각을 요걸 가지고 원 포인트로 딱 너네들이 직각이 되는구나 이걸 찾아내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해서 정말 기본이 정말 어려운 문제에서 키포인트가 돼요. 해서 다시 한번 잘 담아둡시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항상 1인칭 내가 이 직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얘랑 수직이야. 그럼 내가 얘랑 수직이면은 난데, 내가 얘랑 수직이고 얘랑 수직이야. 그럼 얘네로 만들어지는 평면이 있는 그 어떤 직선과도 나는 수직이구나. 이걸 우리가 캐치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유형 1,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말을 선생님 왜 얘기했었냐면은, 작년까지는 이

올해 수능 완성에서는 과감하게를 제외시켜 준것 같아요. 야, 그냥 좀더 중요한 거 집중해라고 한 거라고 선생님은 보여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냥 우리가 쭉한 길을 두고 한 길을 흘렸었던 내용들이었거든. 그렇지, 그럴 거야, 그러겠지. 근데 거기서 하나 정도는 선생님이 좀 같이 얘기했으면 해서 뭐냐면은 평면 결정 조건. 이것도 쉽죠. 서로 그러니까 한 직선상에 있지 않은 세 점은 한 평면을 결정한다. 평행한 한 직선과 직선 밖에 한 점을 포함하는 한 점은 한 평면을 결정한다. 서로 평행한 두 직선은 한 평면을 결정한다. 만나는 두 직선은 한 평면을 결정한다. 이런 것들 기억나죠? 그리고 들을 때 그냥 그렇지 끄덕끄덕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었던 우리가 이제 공간도형 단원을 이제 기본 내용 개념을 공부하면은 얘가 제일 첫 단추로 나오거든. 제일 먼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들을 때 그치 그러겠지.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게좀 어려운 이 공간도형 문제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어요. 직육면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계속하게 되는 게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정사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평면을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될때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지나는 삼각형 요거를 지나는 평면이라고 이름을 불러. 문제에서 뭐 ABCDEFGH 뭐 이렇게 불렀을 때 BFD를 지나는 평면 이렇게 말을 하거든. 문제에서는 세 점만 있으면 한 직선이 있지 않은 세 점이 있으면은 평면을 결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말을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 평면이 다른 평면과 뭐 만나네 어쩌네 저쩌네 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그때 이세 점을 지나는 평면이라고 문제에서 나와버리면은 우리는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게 되거든. 그치? BFD를 지나는 평면이라고 하면 이 삼각형을 그릴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같은 평면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거기서 뭐냐면은 세점 혹은 한 직선과 한 점을 지나는 평면을 얘기할 때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에 평행한 직선을 그려주게 되면은 평행한 두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평면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내지는 이 점을 지나면서 이런 얘랑 만나는 직선을 찾아서 만나는 두 직선으로 평면을 결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이 평면은 이렇게 봐요. BF랑 DH가 평행이죠? 그럼 이 평면은 이두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평면과도 동일해. 그러면은 BFD로 만들어지는 평면은 BFHD로 만들어지는 평면과 동일한 거예요. 그쵸? 얘는 도형이 쉽단 말이지. 이런 것들은 그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직육면체가 있어. 이번에도 직육면체가 있어. 근데 이번에는 뭐 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으로 만들어지는 평면과 아래쪽에 있는 평면의 교선을 찾아줘야 돼. 그러면은, 교선, 이게 삼각형을 이렇게 뾰족하니까 아래쪽 평면과 만나는 교선을 상상하기가 좀 어렵거든. 그때 뭐 해줘라? 평면, 직선, 한 점을 지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와 동일한 평면은 이 직선과 평행하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버리게 되면은 이 평면은 이 평면과 동일한 평면이라는 거지. 그럼 이 직선은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얘를 연장해서 만나게 시키고 조금 만나는 느낌으로 살짝 왜곡을 시킬게 그림을 이런 느낌으로. 자, 다 그렇게 왜곡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예, 조금만 더 너무 왜곡인가? 한요 정도 느낌으로. 자. 요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아래쪽 평면에서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어? 저 직사각형이 등장하고 이 대각선에 평행하게 얘를 그려주게 되면은 얘가 교선이라는 걸 이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죠. 이 노란색 삼각형과 아래쪽 평면이 만나는 교선은 여기에 평행하면서 여기를 지나는 요 라인이 될 거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이두 개는 같은 평면이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즉, 보통 서로 다른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한 직선이 있지 않은 세 점이 한 평면을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평면의 이름을 부를 때세 점을 가지고 부를 때가 많단 말이지. 근데 내가 상황에 따라서 그세 점을 연장해서 이두 직, 한 직선과 한 직선,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 평면을 확장해서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야가 필요하다. 좀 어려운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걸로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볼수 있는 시야를 가져보자 정도 얘기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필수형 1번입니다. 필수형 1번 문제는 지금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좀 전에 있었던 직선과 평면의 수직까지 그것만 가지고 이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면은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서로 다른 두점 A, B예요. 얘를 지나는 직선이고요. 알파 위 있지 않은 점 P에서 평면 알파에 내는 수직의 바로 H라고 하자. AB랑 PA랑 PB가 6이니까 요 녀석의 길이는 모두 다 6이 되는 정삼각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PH가 4라고 얘기를 했어요. H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인 겁니다. H에서 직선에다가 내는 수선의 발 I라고 불러준다면 HI의 길이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PH가 누구랑 수직이야? 평면 알파랑 수직이야. 그 알파랑 수직이니까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다 수직이거든? 그럼 그 말인즉슨 PH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랑 AH랑도 수직이고 PH라는 녀석은 누구랑 수직이야? BH랑도 수직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PH가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니까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은 P에다가 H에다가 A가 되는 것이고 이쪽에도 뭐가 된다? P에다가 H에다가 B가 된다라는 거지. 근데 PA랑 PB는 6이라고 얘기를 했고 PH는 4로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요 AH는 2루트 5.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주면 2루트로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너랑 같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돼버리고, 그럼 저 평면을 다시 뜯어내서 삼각형 HAB를 그려내면, HAB를 그려내면, 너가 2루트5가 되고, 너가 2루트5가 되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I라고 했는데, AB는 6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중점에 딱 떨어지게 되죠?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루트 20에서 9를 빼주니까 11이 된다. 루트 11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해서 요렇게 우리가 직선과 평면의 수직을 가지고 이 직선은 평면이 있는 그 어떤 것과도 수직이구나. 그러면 그 직각삼각형을 뜯어내서 그려봐서 내가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가지고 AH랑 HB의 길이 같다는 거를 체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단원에서 하게 되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삼수선의 정리를 공부했다라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렸어. 여기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럼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이어주면 너도 뭐가 돼버려? 직각이 돼버려. 그러면 요 삼각형을 내가 뜯어내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직각삼각형이 뭐가 된다? P에 H에 I가 되고 PH는 4라고 그랬고 얘가 우리가 궁금한 거거든. 그럼 PI를 봤더니 얘는 삼수선의 정리에서 얘가 직각이라며. 얘는 정삼각형인데. 그럼 정삼각형이 너가 수선의 발이면 너가 중점에 떨어지는 거잖니. 얘가 3이에요. 그럼 얘는 3루트 3이죠. 그럼 PI가 3루트 3이에요. 피타고라스 정리 27에서 16을 빼면 11, 루트 씌워주면 루트 11. 이렇게 답을 낼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하든 이렇게 직선과 평면의 수직을 이용해서 아래 평면의 도형을 가지고 얘기를 하든 이 문제를 그냥 시험에서 접한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의 수선의 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은 자연스럽게 이거 있는 거 반사적으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지금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살짝 시작을 했을 뿐인데 중요한 결론은 뭐냐? 이거. 자꾸 뜯어내라. 공간도형 어려워요, 선생님. 공간도형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우리가 공간도형은 3차원 3D인데 3D를 2차원 시험지에다가 올려놓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거나 직각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눈에 한눈에 안 들어온다라는 거지. 이등변 삼각형을 누가 이렇게 그려요? 그림 그릴 때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삐딱하게 그리는 사람들이 어딨어?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예쁘게 그리지, 그치?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었거든. 여기 직각이잖아. 직각을 누가 이렇게 그려. 직각을 이렇게 그리지. 그러니까 3차원을 2차원에다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약간 찌그러진 모양이 나오면서 직각이라거나 이등변이라거나 닮음, 합동 이런 것들이 눈에 잘안 들어오더라는 거지. 그게 익숙하지 않고 어렵다라면 어떻게 해라? 걔를 뜯어내서 평면 도형을 다시 그려봐라. 평면 도형을 그려보면은 2차원 문제들의 연속으로 끌고 가면은 3차원 문제가 좀 해볼 만하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점점 익숙해지면 이 그림을 그냥, 여기가 3이네.

여기가 2루트온에, 여기가 2루트온의 중점이겠네, 3이네, 그럼 여기서 얘는 루트 11이겠네, 그냥 여기서 바로 해결이 되는 거죠, 익숙해지면은. 그래서 공간도형 문제 해결할 때 2차원 문제들의 연속으로 끌고 가라. 쉬운 문제들은 이제 익숙해지면 이런 것들을 그냥 여기서 끄적끄적끄적 되면서 너 2루트온, 너 3, 너 루트 11, 정답. 선생님 맨날 하는 표현, 그냥 끄적대면 답이 나오는데, 이제 복잡한 문제일수록 그 그림 안에서 해결이 잘안될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자꾸 뜯어내보는 연습을 하시면 좀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 쉽다라고는 안 했어요. 해볼만합니다. 공간도형 문제, 우리 해볼만해요. 자, 1번 문제 봅시다. 1번 문제 보시면은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가 있어요. EFG, 정육면체 ABCD, EFGH가 있어요. 선분 DH의 중점을 M, AM과 FH가 이루는 가의 크기를 세타를 할때 코사인 제곱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꼬여 있잖니. 그치? 안 맞나요? 그럼 얘네들이 이루는 가의 크기 얘기할 때 어떻게 된다? 하나랑 평행하면서 나머지랑 만나는 직선을 찾아줘야 돼요. 그럼 봐. 얘랑 평행하면서 얘랑 만나는 직선을 찾아준다라고 한다면은 FH랑 평행하게 여기다 그려준다거나, 아니면 FH랑 평행하게 A를 지나면서 여기다 만나준다, 그려준다거나. 그럼 이 사각형을 여기다가 똑같이 그려줘가지고 이 삼각형을 얘기를 해서 내가 해주면 돼. 근데 뒤에 막 확장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얘보다는 선생님은 AM이랑 평행하면서 FH랑 만나는 걸 만들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가 뭐야? 중점이니까 여기도 내가 중점을 잡아서 N이라고 이름을 불러준다면은 A에서 이렇게 M 이은 거, HN을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얘가 평행사 변형이 되면서 너랑 너는 평행하고 평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녀석은 AM과 평행한 NH와 FH가 만났을 간요 녀석이 각이 우리가 원하는 세타다. 그럼 얘기했죠? 필요한 평면을 또각 뜯어내라고. 그럼 또각 뜯어내. NFH를 일단 뜯어내. NFH.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구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구하는 게 기본 세팅이야. 그럼 세 변의 길이를 구해봤어. 구해봤더니 FH는 지금 한 모서리의 길이를 문제에서 말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얘가 적당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들어 일정한 비율로 확장되거나 축소돼도 어차피 이루는 각의 크기는 똑같기 때문에 내가 길이는 편하게 세팅하면 되겠다. 선생님, 저는 계산이 너무 복잡하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얘를 2738뭐 이런 걸로 할래요. 그럴 필요 없겠죠, 그쵸? 최대한 간단한 숫자로 잡아주자고요. 중점 세팅이 돼 있으니까 선생님은 2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럼 여기서 얘가 2면 여기 1이죠? 그럼 얘는 2예요. 피타고라스 피타, NH는 뭐죠? 루트 5입니다. 마찬가지로 1이고 2니까 NF는 뭐예요? 루트 5예요. 그 다음 HF, FH의 길이는 2의 2의 2루트 2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응용해 주는 게 기본 포맷인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어요. 항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꼭지각의 이등분선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봐야 됩니다. 왜? 중점에 예쁘게 딱 떨어지거든. 너가 뭐야? 루트 2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다? 루트 5분의 루트 2가 나온다. 그 녀석을 뭐 해주세요? 제곱을 해주세요.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5분의 2가 정답이 되겠다더라. 끝! 됐죠? 해서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꼭지각의 이등분선 이거 무조건 그려보라고 선생님이 맨날 노래 부르는 거.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한 1000문제 풀면은 998개 이상은 얘가 도움이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 보이면은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 보이면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그려져도 무조건. 네? 중점에 떨어지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보여도 이렇게. 이거를 무조건 그려보세요.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유용해져요. 유용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1번 문제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다? 꼬여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얘기할 때 하나랑 평행하면서 나머지 녀석과 만나는 거를 내가 찾아주면 되겠다. 그게 다예요.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는 밑면 B, C, D, E가 정사각형이고 A, B, A, C, A, D, A, E가 4라고 하는 사각불에서 직선 AD와 아래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얘기하려면은 어떻게 만나는 점 찾고 직선이의 점에서 수선의 발 찾고 이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쵸? 그럼 여기서 내가 A에서 아래 평면에 내리는 수선의 발을 찾아줘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의 길이가 모두 다 4로 같으니까 이 지점은, 수선의 발은 이 아래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중점에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냥 대칭하잖아. 내가 A야. A라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있어. 근데 여기까지 거리가 같아. 그럼 수선의 발을 내리면 정 가운데 오겠지. 직관.

선생님, 그거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는 거고, 그 느낌이 언제나 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명확하게 증명하고 싶은데요?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내가 여기다가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평면에다 내릴 수선의 발은 평면에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얘를 이렇게 이어버리게 되면 이 직선 얘랑 수직이죠?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너의 길이와 너의 길이를 가지고 이만큼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버리면 얘도 이렇게 수직이야. 근데 너의 길이 제곱에서 너의 길이 제곱 빼주면 너의 길이 제곱이 나오거든. 근데 얘랑 얘가 같고 높이가 같으니 이거랑 이거 어때요? 같아요. 마찬가지 이유로 이것도 길이가 같고 이것도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정사각형 내부의 점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건 어디야? 대각선의 중점인 거죠.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직관적으로 보든 명확하게 설명을 하든 우리가 A에서 아래쪽 평면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이 여기 정가운데 떨어진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 녀석을 우리는 편의상 A'이라고 한번 불러줍시다. 그럼 이 상태에서 직선 AD와 그리고 직선 BC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 직선과 이 직선은 또뭐 하고 있어? 꼬여 있어. 그럼 얘랑 평행하면서 얘랑 만나는 거를 그려주면 되겠다. 그게 기관이니? 얘가 우리가 원하는 거보다 세타가 되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원하는 세타는 요 삼각형을 그려서 내가 이 세타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주면 되겠구나. 너의 길이란 사고, 너의 길이는 사니까 너의 길이만 내가 찾아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즉, 문제에서 누구? A. DE를 내가 그려보면은 ADE를 그려보면 너가 사고 너가 사니까 요 세타를 구해주기 위해서 DE의 길이를 찾아내면 되겠구나. 그죠? 그럼 D의 길이 아래쪽에 있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본 게안쓴게 뭐가 있나? 요걸 써먹어야 되겠지. 직선 ADE와 이 평면 BCDE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서 요쪽 직각삼각형에서 한 번만 그려볼까요? A, A'. 그리고 t. 너의 길이가 4인데 얘가 3분의 파이라며. 그럼 얘는 2, 얘는 2루트 3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2야. 근데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교점에 대해서 얘가 2거든. 그럼 얘는 뭐야? 2니까 4죠. 루트 1을 넣어주면 2루트가 되겠죠? d2의 길이가 2루트가 되겠다. 아까 얘기했죠?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 중점에 떨어지니까 루트 2가 될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게 아니고 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4에다가 루트이니까 피타고라스 피타 넣으면 뭐가 나와? 루트 14가 나와. 그럼 이 직각삼각형 사인 세타는 요것분의 요거가 되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누구네? 4분의 루트 14가 되는구나 라고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서 두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그리고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얘기하려면은 여기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예측하기 쉬운데 어중간한데 이런 데서는 여기다 수선의 발 내리면 어디 떨어질까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평면 밖의 점에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냈을 때 얘를 예측하기 쉬운 점을 먼저 찾아줘야 되겠지. 대칭대칭한 느낌이 있는 점 너무나 좋은 친구잖아요. 거기서 출발해서 수선의 발을 내려줘가지고 필요한 도형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얘기를 했으니까 꼬인 위치에 있잖아. 어떻게 주면 돼? 평행하면서 나머지 직선과 만나는 거. 아까 AD랑 BC랑 만난 그 이루는 각의 크기 얘기할 때 얘랑 평행하면서 여기 BC의 평행을 여기다 그릴래? 여기 도형이 없는데 뭘 그려가지고 내가 추가해서 힘들게 갈래? 그럴 필요 없겠죠. 좀더 쉽게 할수 있는 쪽으로 얘를 옮기는 게 쉬울 것이냐? 얘를 옮기는 게 쉬울 것이냐? 내가 판단을 해서 웬만하면 그 그림 내에서 해결을 해보면은 좋겠죠.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필요한 평면들을 뜯어내고, 필요한 평면들을 뜯어내고, 필요한 평면들을 뜯어내면은 복잡해 보이는 3차원 문제도 결국 니는 그냥 2차원 문제들이거든. 예. 결국 중학교 도형 문제들이거든. 그쵸? 해서 중학교 도형에서 얘기했었던 기본적인 여러 도형의 성질 같은 것도 우리가 잘 숙지해야 된다라고 우리 기아 처음 공부할 때부터 얘기했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 주는 거. 그게 공간 도형입니다. 해서 우리가 앞에 벡터 단원에서도 2차 곡선에서도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했었던 그런 어떤 도형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공간 도형은 정말 그게 많이 쓰일 겁니다. 왜? 3차원 문제를 2차원 문제로 끌고 와서 도형의 문제로 끌고 가는 거니까. 2차 곡선이야 뭐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도 할수 있겠죠. 벡터도 기하적 의미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연산 법칙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하적인 요소를 가져가면은 좀더 빠릿빠릿하고 쉽고 빨리 풀리는 문제들이 많았던 거 그걸 연습해왔던 거죠. 근데 공간 도형은 진짜 단원 제목부터 도형이잖아요. 그 3천 문제를 2천으로 끌고 온다고요. 그거를 자꾸 우리가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직도 선생님 저 중학교 도형이 막 약해 이런 데서 자꾸 걸려요. 이걸 못 봐서 자꾸 못 풀었어요. 하시면 수능 특강, 수능 개념 선생님이 앞에 얘기해 놨어요. 도형에 대한 이야기 꼭 필요한 것 이렇게 압축해서 쫙 모아놨거든요. 기하는 기하다. 한번 들어보세요. 앞 광고에 대놓고는 알겠죠?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요. 좌표 공간에서 평면 알파 위에 AB가 5인 두점 AB가 있어요. 그리고 AB를 포함하고 평면 알파랑 수직인 평면이에요. 얘를 포함하면서 여기에 수직인 평면이에요. 그 위에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다. 그러니까 평면이 있고 여기에 수직인 평면에 이렇게 원이 있는 거죠. 그 평면 알파 위의 점 C와 알파 위의 점 C와 얘는 알파 위의 점이에요. 원, 오 위의 점 D에 대해서 A, B, C 정삼각형이고 일단은 정삼각형? 어우 좋아. 기분 좋아졌어. 그다음 BD의 길이가 루트 5라고 합니다. 직선 AC와 BD가 이루는 가격 크기를 세타라자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주세요. AC랑 BD예요. 허허. 그러면은 얘네들을 얘기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만나면서 평행한 직선을 찾아줘야 돼. 근데 얘 DB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평면 알파가 바닥에 있으면은 얘 수직인 평면 위에 있는 거니까 DB는 이 평면 알파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을 여기다 갖다 붙인다고 해봐. 아, 상상이 잘안 가. 근데 얘는 나이스하게 정삼각형이거든. 그래서 필요한 평면을 따로 한번 그려봅니다. 알파라고 하는 평면에서 내가 한번 그려보면은 알파라고 하는 녀석에서 ABC가 지금 어떻게 정삼각형으로 있는 거거든요. A, B, C. 그러면 우리는 지금 DB랑 만나면서 AC랑 평행한 걸 원하잖아. 근데 정삼각형이니까 야, 정삼각형을 여기다 하나 붙여버리게 되면은 평행사변형이 되면서 ABC 프라임이 평행사변형이 되면서 너랑 너는 뭐 해버렸어? 평행해버렸어. 그치? 평행해버렸어. 그러면 B를 지나잖아. B를 지나네. 아, 여기서 얘랑 평행한 요런 라인을 내가 정삼각형을 그려주자. 정삼각형 느낌을 조금 더, 자, 요렇게 얘랑 평행한 느낌 나게 요렇게 그림을 그려보자. 여기를 내가 C프라임이라고 불러주자. 그러면 AC랑 BC프라임은 평행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그려놓으면은 이걸 안 그리고 여기서만 그리면은 이 공간 도형이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정삼각형, 정삼각형, 얘랑 평행 이거를 여기다 이게 좀 감이 안올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아, 평행하구나. 해서 내가 BC프라임이랑 AC랑 평행하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쪽의 각의 크기를 찾아주면 우리가 원하는 세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평면과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기본은 그 각을 찾아서 이 삼각형, 적당히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위치를 찾기 싫다면 수선의 발을 찾아줘도 되고. 근데 그거보다는 C프라임이 어디 있는지 예측하기가 쉽잖아. 이 삼각형을 일단 뜯어내는 거지.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원하는 녀석은 어떤 도형이냐? 요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줬을 때, 요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줬을 때, 여기에 D, D프라임, 여기 D, 그리고 여기에 C프라임, 여기에 B를 그려줬을 때, 얘가 우리가 원하는 세타라는 거죠. 그럼 세변의 길이를 구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 기본 포맷이겠죠. 그럼 세변의 길이를 하나하나 볼까 했더니, 일단 DB의 길이는 루트 5라는 게, 너무나 그냥 문제에서 이렇게 떡 줬어. 오케이. 그럼 이제 BC 프라임을 봤더니 아까 여기서 BC 프라임이 이게 정삼각형을 그려놓은 거니까 AC의 길이랑 같거든. AC의 길이는 AB의 길이랑 다 같거든. AB의 길이는 뭐라 그랬어? 5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만 그려놨을 때는 너랑 평행하면서 여기를 그릴 거야. 감이 잘안 오거든. 눈에 잘 들어오지. 3차원 문제를 2차원에서 익숙하지 않으면은 2차원에 뜯어내면은 잘 들어온다고요. 그럼 여기서 내가 C프라임이라는 점과 D라는 점 사이에 거리만 구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이 C프라임 D, C프라임은 알파라는 평면이 있고 D는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뚱떠 있는 거잖아. 얘네들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래?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해 봅니다. C프라임에서 지금 A, B, B, D 요 정삼각형. 그럼 내가 여기서 C 프라임에다가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을 찾을 수가 있나? 어디에 떨어져?
중점에 떨어져. 중점을 편의상 O라고 이름을 불러줍시다. 그리고 D라는

다른 지점에서도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나? 있겠죠? 편의상 H라고 불러봅시다. 그러면 C'O는 평면 알파 있는 거고, 여기에 수직인 평면 위에 있는 점 D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려준 거야. 그러면 C'OHD를 가지고 직육면체를 뽑아내보는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자, 보자고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럼 C'이 여기 있을 때, C'이 여기 있을 때, 여기서 이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니 여기다 O를 그려주고, O랑 H가 여기에 이렇게 수직으로 또 와주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 평면, C'OH가 있는 평면이 알파거든. 그럼 여기에 H를 지나면서 수직인 평면, 여기 위에 D가 이렇게 있다라고 이름을 불러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C'O라고 하는 요 녀석, C'D라고 하는 요 녀석의 길이는 직육면체의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되는 거지? 그럼 너와 너와 너의 길이를 하나하나 찾아주면 되겠다?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거, 쉬운 거부터 봅시다. C'O를 보시면은 요거예요, 요거.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정삼각형에서 저 C'에서 AB에다 내린 수선의 발이거든. 그럼 여기서 내가 C'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이 여기 O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정삼각형이라며. 얘가 오면은 요만큼은 얼마가 되는 거? 2분의 3이 되는 거.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2분의 5죠? 2분의 5가 되는 거.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절반, 여기는 2분의 5 루트 3이 되는 거죠. 해서 요 C'O, 요 녀석의 길이를 우리가 여기다 표현해 보면은 2분의 5 루트 3이 되겠다. 그럼 이제 OH랑 DH를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서 OH랑 DH, 이쪽 평면을 또 한번 뜯어내 보는 거지. 이 알파 AB를 포함해서 알파의 수직은 저 평면을 뜯어내서 저 원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그려 보면은, 야, 원 되게 잘 그렸네. A예요? B예요? 얘 지름은 5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B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라고 그랬어? 루트 5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여기다 수선의 발을, AD를 이어주게 되면은 너는 직각이 나오게 되고, 이 중점이 5가 되고,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게 DH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길이들을 하나하나 봅시다. 요만큼의 길이는 지름이 얼마가 된다고요? 5가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요만큼 HB의 길이는 뭐가 될 것이고? 1이 될 것이고, 여기서 얘가 지름이 5니까 반지름은 2분의 5가 되면서 요만큼의 길이는 2분의 3이 나오겠죠? OH의 길이는 2분의 3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DH의 길이는 요 직각삼각형이 지금 몇대몇 대면 1대 루트 5대 2니까 1대 2대 루트 5가 되겠네? 그냥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다. 그치? 뭐, 여기 루트 5 1 나왔으니까 그냥 DH의 길이는 2가 나왔어요. 해서 DH의 길이는 2를 써줬습니다. 그래 주고 나면은 요 C'D라고 하는 녀석의 C'D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 루트 속에 누구의 제곱? 요거의 제곱. 4분의 25 곱하기 3은 75.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가 되겠죠? 플러스 2의 제곱 4가 되겠죠? 그럼 너는 루트 속에 4분의 얘가 4분의 16이니까 4분의 25 더해주면 4분의 100이 되겠다. 25니까 뭐예요? 5가 돼버렸어요. 그럼 C'D가 얼마라고? 5라고 찾아냈네. 그럼 코사인 법칙을 써주는 게 기본인데, 나이스.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 수선의 발 내리면 어디 떨어져? 중점에 떨어져.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뭐야? 2분의 루트 5가 되겠죠? 그럼 뭘 구해달래? 코사인 세타를 구해달래. 코사인 세타는 5분의 2분의 루트 5가 될 테니까 너는 10분의 루트 5가 정답이 되겠지. 끝났지. 그쵸? 그럼 보면은 얘가 이 문제에서 생각하기 쉽지 않았던 거 요거. 그쵸? 이 C'D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리고 그전 단계 첫 단추, C'이라는 거 문제에서 준거 아니잖아. 내가 저 C'이라는 녀석을 상상해서 잡아줘야지 이 문제 해결이 수월했던 거죠. 그런 것들을 내가 평행한 직선을 찾을 거다. 그 평행한 직선을 찾는 중에서 뭔가 길이나 각이나 위치를 찾기 쉬운 걸 찾을 거다. 정삼각형을 여기다 그려버린 거지. 그렇게 우리가 그려 주었을 때 내가 C'B, BD의 길을 아는 상태에서 C'D를 어떻게 찾을 거냐? 그때 우리가 뭐할수 있어야 된다? 직육면체를 뽑아내는 걸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된다. 구나 원기둥이나 원뿔 이런 류의 어떤 곡선이 들어가는 도형 문제에서 공간상에서 이렇게 있는 점들, 얘네들의 거리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곡선이 있고 곡선이 있고 이래 버리니까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내가 얘기하기가 이게 상상이 잘안 가는 거야.
그때 이 곡선에 휘둘리지 말고 얘네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수박을 자른다고 생각을 해요. 수박을 우리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직육면체 만든다고 생각해. 우리 안에 속살만 파먹자고. 그렇게 해주면 내가 길이들을 찾아내기 쉽기 때문에 공간상에 있는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가 수월하다는 거지. 그거를 넘어선 결정판이 누구다? 얘를 좌표 공간상에다가 올려놓는 거다. 좌표 공간상에다가. 이런 식으로. 내지는 여기서 내가 얘를 이쪽 Y축, 이쪽 X축, 이쪽 Z축 해서 내가 생각해 줄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의 좌표를 내가 세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점과 점사의 거리를 구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원기둥 구. 원뿔, 이런 곡선이 들어간 도형에서 이 공간상에 있는 두점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될때참 막막해요. 이거 어떻게 구하지? 우리가 그 곡선에 휘둘리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얘를 이제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는 이 입체 도형을 내가 싹둑, 싹둑, 싹둑, 싹둑, 싹둑 잘라가지고 깍두기처럼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직육면체를 찾아내는 걸할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공간상에 있는 두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알겠죠?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원기둥이 등장을 했어요. 원기둥이 등장을 했는데 그림과 같이 해놓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에요. 반지름. 지름이지 반지름 잘 봐야 돼. 반지름이 3이야. 그 지름 6이죠. 높이가 4루트2랍니다. 이런 원기둥에서 선분 AB는 원기둥의 한 밑면의 지름이래요. 두점 AB에서 다른 밑면에 이 기둥은 얘도 밑면, 얘도 밑면이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었죠. 다른 밑면에다 윗면이 아니라 얘도 밑면이에요. 수선의 발을 각각 C라고 해주고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한 점을 2라고 불러주자. 2를 지나고 직선 CE에 수직인 평면을 알파로 이렇게 그려. 여기다가 내가 수직인 평면을 이런 식으로 그려. 그랬을 때그 알파가 BD랑 만난 점을 F로 하자. 그러면 이렇게 평면을 이렇게 수직으로 잘랐을 때 만나는 지점을 F라고 불러주겠다라는 거지. 여기에 수직인 평면.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 수직인 평면이 유일하잖아. 그치? 그랬을 때 선분 누구를? EF를. 얘네들을 이어줘 또. EFE를 뿔뿔뿔뿔 돌아다니는 점 P에 대해서. P에 대해서. 직선 DP와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탈할 때. 그럼 DP와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의 크기 얘기하려면은 뒤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을 얘기해주고 그거랑 DP랑 우리가 각을 잡아줘야 되겠지? 그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의 최대값, 최소값을 얘기해서 계산해달라. 일단, 이 평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보시면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지름이야.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이어줬을 때, 여기에 수직인 평면, 2를 지나면 수직인 평면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은, 아마도, 대칭대칭한 느낌이기 때문에 E를 지나면서 AB의 수직인 직선 여기가 이게 잘린 단면의 선이 되면서 요렇게 잘린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직관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C라는 입장에서 봐봐. 여기다 직선을 그렸어. 여기 수직인 평면을 잘랐어. 그럼 내가 여기 내려갔을 때 여기서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게 잘린 단면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잘린 단면이 여기에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직관적인 거고요. 얘가 정말 이렇게 잘린다라고 할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은 CA가 지금 뭐야? 아래쪽 평면과 수직이잖아. 그리고 얘가 아래쪽 평면과 수직이고 여기다가 AE의 수직인 직선을 먼저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평면 밖의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거지만 삼수선의 정리에서 여기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CE가 이 직선과 수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럼 수직으로 만나게 됐을 때 지금 요 평면이 이 직선과 수직인 상황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직선이 여기랑 지금 수직인데, 야, 그러면은 CE가 이 평면에다가 수직이니까, 이 수직이니까 지금 이 직선은 이 평면에는 모든 직선과 다 수직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수직인 이 직선 어떻게 돼? 포함하겠지. 포함하겠지. 그래서 포함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직선이 얘랑 수직인데, 이 직선은 이 평면에는 모든 직선과 다 수직이니까 이 직선과 수직인 이 직선은 이 평면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쨌거나 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일단 어쨌건 이게 우리가 수직이 된다라는 수직인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여기서 여기에 이르는 얘랑 이 평면과 이르는 각이야. 그럼 봐요. 지금 이렇게 좌우 대칭대칭한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서 뒤에서 여기다가 내린 수선의 발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연장선상에 여기에 이 연장선상에 얘가 떨어지지 않겠냐 이거죠. 여기에.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원기둥 문제지만 사실상 이 곡선이 큰 의미가 없어. 지금 여기서 요 C, E 그리고 요 F, CEF라고 하는 요 평면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지금 이 CD 얘가 지금 다요한 평면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그냥 잘라버린 뭐만 생각하면 돼? 단면만 생각해주면 돼. 그럼 단면만 생각을 해서 얘는 이제 담백하게 뭘 그리자? 직사각형을 그리자는 거지. 직사각형을. 지금 여기가 C가 되고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D가 되고. 근데 여기서 지금 반지름이 3이니까 여기서 지름은 6, CD의 길이는 6이라고 얘기를 했고 1대2로 내분하는 지점이 있으니까 여기가 2가 되는 지점에 2가 올 것이고 CE라고 하는 녀석의 수직인 방향으로 올라갔을 때 여기 F가 있을 것이고 그 녀석의 연장선상에 대해서 뒤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불러주자. 그러면은 DP가 이 평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요렇게 P가 왔을 때요 DPH 이게 우리가 되는 것이고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사인 세타의 최댓값과 최소값을 얘기를 했어. 그럼 사인 세타의 최대 최소는 세타가 언제 가장 크냐 작으냐죠? 언제? 이때 가장 작겠죠. 세타. 이때 가장 P가 지금 어디 위에 움직이니까? EF 위를 움직이니까 P가 여기 왔을 때 가장 클 거예요. 그럼 너를 세타 1 너를 세타 2라고 불러주자. 그럼 각각에 대한 우리가 사인 값을 우리가 찾아주기 위해서 이제 길이들을 아는 걸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되겠지. 여기서 높이가 뭐라고 그랬어? 4루트 2라고 얘기를 했거든. 얘가 6이고 얘가 2니까 얘는 뭐라고 그랬어? 4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얘가 지금 직각이네? 그럼 여기서 너가 세타 1이면 너도 세타 1이죠. 너랑 너를 더하면 90도, 너랑 너를 더해도 90도. 너도 세타 1이네? 세타 1의 사인 값은 금방 나오겠는데 너가 2예요. 4루트 2예요. 그러면 여기서 2랑 4루트 2, 세타 1에 대해서 내가 닮음인 도형을 찾아버리면은, 세타 1, 2 나눠주면 1대 2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3의 비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라지 M, 최댓값은, 사인 값의 최댓값은 3분의 2루트 2가 되겠죠? 코사인 세타 1. 그쵸? 그럼 가장 작은 세타 2, 요 녀석에 대한 사인 값을 계산하려면은 요거와 요거의 길이를 알아줘야 되겠다, 그치? 그럼 일단 요거의 길이는 금방 나와. 너가 4예요. 너가 4루트 2예요. 그럼 1대 2루트 2대 2루트 3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4루트 3이 나오거든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요만큼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 너의 길이를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까? 지금 요 세타 1에 대해서 얘가 3대 1대 2루트 2라고 했으니까 너가 4면은 얘를 2루트 2로 나눠준 얘가 루트 2가 되는 것이고, 얘가 3루트 2가 되는 것이고, 너도 3루트 2가 되는 거야. 4루트이니까 3루트 2.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타 1, 각 같고, 직각, 직각에다가, 여기서 지금 얘가 3루트 2, 3루트 2. 그러면 각다 같은데 변 하나까지 같아? 두 삼각형이 합동이네. 합동이니까 너가 4면은 여기도 얘가 4가 되네. 그쵸? 그럼 여기서 세타2에 대한 사인 값은, small m은 사인 세타2, 4루트 3분의 4가 되겠죠? 그럼 얘는 그냥 뭐야? 루트 3분의 1이야. small m과 large m을 모두 다 찾아버린 거지.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누구야? 81 곱하기 누구? large m의 제곱, 9분의 8인가요? small m의 제곱, 3분의 1인가요? 이렇게 곱해주면 9, 8에 72, 81 곱하기 3분의 1은 27. 더해주면은 99가 정답이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결국 여기서 원기둥이 등장을 하고 원기둥을 뭐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잘랐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원기둥이랑은 별 상관없는 직사각형에서 이야기죠. 필요한 평면을 뜯어내고 잘라내고 한쪽에서 바라본 도형을 보고 이런 것들을 해주기만 한다라면은 복잡한 공간 도형 문제라고 해도 해볼 만하다라는 거지. 얘, 여기서 내가 이 길이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합동 찾고 각 크기 같은 거 찾고 여기서 이런 것들 찾아주고 하는 것들이

0: 대답 뭐였어요? 그냥 중학교 수준의 도형.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와도 우리가 저기 뭐냐, 수학이라 했었던 뭐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까지 우리는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도형 문제라고 해서 뭐 말도 안 되게 손도 못댈 그럴 것들이 아니다. 자꾸 뜯어내면 뭐다? 2차원 문제들이 연속으로 끌고 가는 거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세타 1에 대한 사인값, 세타 2에 대한 사인값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었죠. 여러 번 얘기할 거예요. 이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단원이 끝나는 날까지 선생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2차원 문제로 끌고 가라. 필요한 도형을 뜯어내고, 잘라내고, 뇌를 따로 그려서 내가 이 공간도형의 그림에서, 시험지에서 보는 게 익숙하지 않다면, 얘를 우리가 시험 볼때 종이를 접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따로 그려내서 내가 2차원 문제로 끌고 들어가면은 공간도형 문제도 그나마 좀 해볼 만하다라는 거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3수선의 정리를 들어갈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 이제 공간도형 앞으로 남은 시간마다 선생님은 매 시간마다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3수선의 정리,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간도형 이야기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복습 잘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EBS 파이널 모의고사 마지막 7회차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자, 유종의미를 걷어봐야 되겠죠? 오늘도 1번부터 20번까지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다음은 스키 점프를 하는 선수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피에 정지해 있던 선수는 점피에서 점큐까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큐에서 도약을 하게 되고요. 큐에서 도약한 선수는 점R까지 포물선 운동을 해서 R에 착지를 하는데 원운동 등을 통해서 속력을 줄여서 정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스키점프 선수가 운동의 형태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기억부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P에서 Q까지 선수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동안에 선수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선수는 아래 방향으로, 즉 P에서 Q로 가면서 속력이 점점 증가하게 될 거고, 속력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그렇지, 같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쵸? 자, 니은 보겠습니다. Q에서 R까지 선수가 포물선 운동을 하는 동안에 선수의 작용하는 R자임의 방향. 얘들아, 선수의 작용하는 R자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중력이죠, 중력. 중력이고요. 중력. 이 중력의 방향과 선수의 운동 방향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포물선 운동을 할 때 그 포물선 매 순간에 접선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고, 힘의 방향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틀린 설명.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동그라미 A는, 즉 원운동은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이다. 자, 원운동은 매 순간마다 운동 방향이 변합니다. 하지만 빠르기가 일정한 거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에요. 해서 정답은 1번, 기억에 해당이 되겠죠. 자, 운동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은 전자기파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문항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다음은 비행기의 운항과 관련된 전자기파 ABC에 대한 설명이고요. ABC는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자외선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비행기의 유리는 파장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미터에 해당하는 A를 대부분 차단해서 조종사와 승객의 피부 화상을 막아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피부 화상을 통해서 우리는 A라고 하는 전자기파는 자외선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 읽어볼게요. 조종사는 파장이 0.2m인 B를 이용해서, 자, 힌트 나오네요. 위성과 통신하면서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 B는 무엇에 해당이 된다? 그렇지, 마이크로파에 해당이 된다 판단할 수 있겠고, 자, 마지막. 파장이 2.5m인 C를 이용해서 관제탑과 무선통신을 주고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 C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파에 해당이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진공에서의 속력은 A가 C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진공에서의 전자기파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외선이건 마이크로파건 라디오파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누가 크다, 누가 작다가 아니라 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그죠? 자, 니은 볼게요.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복습도 할 겸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보면, 진동수가 가장 크고 파장이 짧은 감마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뭐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감마선 쪽으로 갈수록 전자기파의 진동수는, 그렇지, 증가하는 것이고, 라디오파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는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동수는 A가 뭐였어요? 자외선. 그 다음에 B는 마이크로파였습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이해됐죠? 자, 디귿. B는, 즉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에서 음식물을 데우는 데 이용이 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해서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전자기파를 분류하고 전자기파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의 전형적인 2점짜리 문제로 나오는 형태이죠. 자, 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입니다. 자, 그림은 책상면 위에서 용수철과 연결되어 진동하는 물체의 진폭이 책상면과의 마찰에 의해서 서서히 감소하는 현상을 학생이 보고 있어요. 자, 이 책상에는 마찰이 존재하고요.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 진동이 영원히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딱 하고 멈추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에 대해서 학생 ABC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봅시다. 자, A 보세요. 이 현상은 가역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역적. 자, 우리가 대부분의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비가역적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현상이 여러분들 점점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마찰에 의해서 멈추게 되잖아요. 반대의 현상으로 다시 원래처럼 진동을 할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거꾸로 가는 현상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역적 현상이 아니다. 비가역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B 보세요. 책상면은 마찰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져. 마찰을 하게 되면 나무도막과 책상 사이에 열이 발생하게 되면서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 학생 C를 보세요. 이 현상은 무질소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다. 무질소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생 B만 맞고 AC는 틀렸습니다. 해서 정답은 2번 B에 해당이 되겠죠. 자, 3번도 간단하게 해결해 볼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자, 이제 4번 에너지 준위.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4번입니다. 자, 문제 읽어보자. 그림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 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를 나타냈고요. 그림 나를 보세요. 나는 가에서 전자가 전이하면서 방출될 수 있는 빛의 스펙트럼 중에서 세 가지 전이에 해당되는 스펙트럼만 파장에 따라서 딱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세 가지 전위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얼마래요, 여러분들? 4람다, 5람다, 그다음에 20람다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전자가 양자수 4인 상태에서 2인 상태로 전위를 할때 방출하는 파장이 빛의 파장이 20람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20람다가 양자수가 4인 궤도에서 양자수가 2인 궤도로 방출할 때 나오는 빛의 파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광장계 에너지가 파장과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어떤 관계 있어요? 그렇죠. 파장에는 반비례하는 관계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 파장이 증가할수록, 즉, 4람다에서 20람다 쪽으로 갈수록, 이 빛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에너지는 감소하게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장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그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파장이 4람다인 빛이 파장이 20람다인 빛의 5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람다하고 20람다는 비가 몇대 몇이냐면 파장비가 1대 5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에너지의 비는, 그렇지, 5대 1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4람다가 20람다의 5배인 게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살펴봤을 때 기역은 맞는 설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전자가 4인 상태에서 1인 상태로 전위를 할때 파장이 4람다인 빛이 방출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4람다라고 하는 거는 이세 개의 빛 중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빛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렇죠, 가장 큰 빛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에너지가 가장 큰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어느 궤도에서 어느 궤도로 전위를 해야 되냐면, 그렇죠, 4에서 1로 빛이 방출하는 상황에서의 빛의 파장이 4람다여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전위를 하게 될 때, 전자가 전위를 하게 될 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4람다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니은 4에서 1로 갈 때는 빛의 파장이 4람다인 빛이 방출된다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파장이 5람다인 빛이 방출될 때, 자, 여기에요. 5람다. 5람다인 빛이 방출될 때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10.2 일렉트론 볼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람다인 빛이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는 일단은 4에서 2로 전이할 때가 20람다인 파장인 빛을 방출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니은에서 찾았듯이 4에서 1로 갈 때가 4람다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4람다인 빛에 방출되는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자,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마이너스 0.85에서 빼기 마이너스 13.6. 요걸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2.75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4람다인 상태에 그 빛의 파장이 4람다인 빛의 에너지를 왜 구했냐면, 자, 요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잘 보시면, 파장의 관계가 4대 5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파장이. 그러면 에너지는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5대 4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런데 5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12.75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금 구했기 때문에 4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12.75라고 하는 에너지에서 몇 분의 몇에 해당되냐면 5분의 4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0.2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준위에 관련된 문항이 나오게 되면은
광장계 에너지는 파장의 반비례한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 또 무엇에는 비례했더라? 그렇지, 진동수에는 비례했다라는 사실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5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입니다. 자, 5번은 광다이오드 그리고 광전효과와 관련된 문항이네. 그치?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림은 파란색 필터가 연결된 전하 결합소자 CCD에 PN 접합 광다이오드에 빛 AB를 동시에 비추었대요. 이렇게. 동시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PN 접합 면에서 동그라미 A가 발생을 했대요. A가 발생해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저항에는요,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는 것은, 그렇지, 전자가 그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광다이오드에서 빛에 의해서 광전 효과에 의해 전자가 발생이 되어서 이 전자가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한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기억 한번 볼게요. 전하결합 소자는 빛의 입자성을 이용한다. 자,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광전 효과 대표적인 빛의 입자성을 설명하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에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보세요. 동그라미 A는 전자이다. 우리가 문항을 통해서, 문제 조건을 통해서 전자임을 찾아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디귿 볼게요. A에 포함된 파란색 빛의 세기는, 자, 빛의 세기예요, 여러분들, 세기. 이 빛의 세기는 B에 포함된 파란색 빛의 세기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A하고 B의 빛의 세기를 비교하라 그랬거든요. 빛의 세기가 센 경우에는, 그렇지, 전류의 세기가 센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 빛의 세기가 센 것은, 그렇지, A에 해당이 되겠죠. 해서 디귿은 틀린 설명,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6번 문항, 특수상대성 이론 문항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특수상대성 이론 문항이고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정지에 있는, 자, 정지에 입대입니다. 정지에 있는 행성 P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관찰자 BC 같은 우주선이 각각 속력 VB, VC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A는 행성 PQ가 정지에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정지에 있는 요 PQ 사이에서 BC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BC에 대한 어떤 정보가 각 관성계별로 PQ 사이의 그 거리로 D0, 0.9D0, 0.8D0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조건을 잘 보세요. 두 번째 줄에 A의 관성계에서 BC가 탄 우주선의 길이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가 봤을 때 BC의 우주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합니다. A가 우주선의 길이가 같아. 그러니까 B하고 C의 우주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VB와 VC를 비교해 보니까 VC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성계를 잘 보세요. B의 관성계랑 C의 관성계에서 B는 VB로 달리고 C는 VC로 달리고 있는데 이 P와 Q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 A가 봤을 때는 D0이지만 BC가 봤을 때, 즉 달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밖에 있는 물체나 어떤 밖에 있는 두 지점을 봤을 때 길이가 수축되어서 보이게 되는데 길이가 수축된 결과인 거는 알겠는데 누가 더 수축이 많이 됐어요? 맞아요. C가 더 많이 수축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렇지. 이를 통해서 B의 속력과 C의 속력 중 C의 속력이 더 빠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는 설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니은 보세요. P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한 방향의 우주선 고유 길이는 B가 탄 우주선이 C가 탄 우주선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B하고 C의 우주선의 속도를 보게 되면 C의 우주선 속도가 더 어때요, 여러분들?
빨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관찰자 자신이 탄 우주선이 P와 Q 사이를 지나는 시간은, 자, 시간 나왔네요. 시간.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속력분의 이동 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간은요, B의 관성계에서가 C의 관성계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B의 관성계와 C의 관성계에서 일단은 BC의 우주선 속력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BC 중에서는 C가 더 우주선의 속력이 빨라요. 그죠? 자, 그리고 길이를 보게 되면, 즉, 거리를 보게 되면 B와 C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 봤을 때 B하고 C 중에서 C가 더 사이가, 거리가 더 깁니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B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작고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시간이 C보다는 어때야 되겠어? 그렇지? 더 오래 걸려야 된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더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B의 관성계에서가 C의 관성계에서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 우리 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7번입니다. 역학 문제예요. 등가 속도 운동하는 상황에서의 역학 문제가 나왔고요. 자,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림은 동일 직선상에서 등가 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 A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습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죠? 자, 조건 나옵니다. 0초일 때 A의 속도는 0이고 B의 속도는 크기가 VB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 가속도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일단은 초기에 VA는 초기는 0이고 B 같은 경우에는 VB로 운동을 한다라는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4초라는 시간 동안에 A하고 B는 이동한 거리를 보니까 8m로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식을 활용해서 A의 이동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A는 초기에 정지인 있는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2분의 1AT 제곱식을 바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편의상 A의 가속도의 크기를 EA, B의 가속도의 크기를 A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 자, SA는 2분의 1 EA의 시간은 4초니까 제곱하면 16. 이걸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8m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자, 같은 방법으로 B에 한번더 해보자. 그러면 SB라고 하는 것은 주의해야 될 거는 초기의 속력이 있어요. 얼마로? VB로. 그럼 VB 곱하기 얼마? 4 더하기 2분의 1의 가속도 A 시간 16 제곱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 8이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에 의해서 2만 약분해버리면 요값 자체가 얼마가 돼버리죠? 얘가 4가 돼요, 4. 그리고 4를 넘기면 8 빼기 4니까 또 4야. 그리고 VB 앞에 있는 4로 나눠보니까 결론적으로 VB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m/s입니다 라고 나오게 돼요.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기역부터 한번 볼게요. A의 가속도의 크기는 EA를 구하세요 라는 것과 같은 거고 EA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6, 즉 8을 양변으로 똑같이 나누면 되니까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 아니라 얼마여야 돼요? 그렇죠. 1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VB는 1m/s이다. 방금 구해놨어요.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3초일 때 상황을 물어보고 있네요. 지금 가속도도 구했고요. B의 초기 속도도 구했기 때문에 3초일 때는 이제 식에다가 넣어서 계산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3초일 때 B는 A보다 얼마 앞서 있냐라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A의 이동 거리는 자, 2분의 1의 가속도 얼마라 그랬어요? 1. 그리고 3초니까 9. 즉, 3의 제곱이니까요. 자, 2분의 9m가 나오게 되고. 같은 방법으로 B도 한번 해보죠. SB는 자, 초기 속도 얼마? 1.
시간은

더하기 2분의 1의 가속도 얼마예요? 가속도가 절반이어야 되니까 2분의 1. 왜냐면 A는 EA, B는 A니까. 그지? 그리고 시간은 3의 제곱 9. 그럼 3 더하기 4분의 9에 해당이 되니까 얘는 4분의 12 더하기 9에서 21m. 이렇게 되겠네. 그럼 4분의 21에서 2분의 9를 빼면 얼마가 나오게 돼요? 4분의 3에 해당이 되니까 0.75m 앞서 있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 그치? 그래서 0.8m가 아니라 0.75m 앞서 있다라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정답은 니은만 맞아서 2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자, 역학 문제였는데 등가속도 2번식을 활용을 해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니 우리가 원하는, 문제에서 원하는 값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8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문항은 무슨 문항이에요? 이제 전반사, 클래딩, 코어, 광통신과 관련된 문항이겠죠? 그렇죠? 자, 문제 한번 봅시다. 광통신에 쓰이는 광섬유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네모 박스를 잘 보세요. 전기 신호를 A 신호로 바꿔서 공기와 코어의 경계면에 전피해 입사를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신호가 무슨 신호가 되겠어요? 그렇죠. B 신호로 바꾼 거겠죠. 그래서 A는 B 신호다. 빛으로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은 코어와 클래딩의 경계면에 입사각 I로 입사해서 뭐 한대요, 여러분들? 전반사를 한대요, 전반사. 자, 우리 여기서 잠깐 한번 체크하고 갈까요? 전반사를 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될까요? 전반사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빛이, 그렇지.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첫 번째 조건이고요. 이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조건. 그게 뭐였냐면, 그렇지. 입사각이 무엇보다 커야 되냐면 임계각보다 커야 합니다. 이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이 되어야 빛은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무엇을 한다? 전반사한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은 보세요. A의 속력은 코어에서가 클래딩에서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무엇을 했대요? 무슨 반사? 그렇지, 전반사. 자, 전반사를 하려면 코어와 클래딩 중에서 굴절률 비교해보면 누가 더 커야 돼요? 그렇지. 코어의 굴절률이 더 커야 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진행 속력을 비교를 해보면 코어와 클래딩 중에서는 클래딩에서가 더 빠른 거예요. 그지? 그래서 A의 속력은 코어에서가 클래딩에서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디귿. I는, 여기 입사각 I는 코어와 클래딩 사이의 임계각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사를 했기 때문에 입사각은 임계각보다 어때야 돼요? 그치, 커야 합니다. 근데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지.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4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전반사 광통신에 관련된 간략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전반사의 조건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전반사의 조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빛이 진행하면서 동시에 입사각이 무엇보다 커야 한다? 임계각보다 커야 한다. 요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생각을 합시다. 알겠죠? 자, 그다음 9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입니다. 광전효과와 관련된 문항이고요. 그림은 금속판 PQ에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PQ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EK를 단색광의 진동수에 따라서 나타냈대요. 자, 표는요, 금속판 XY에 단색광 A, B를 각각 비추었을 때 광전자의 방출 여부를 나타냈고, XY는 PQ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찾아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X라고 하는 금속판에 A하고 B를 각각 비추었더니 결과가 어때, 얘들아? A를 비출 때는 방출이 된대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금속판 X의 문턱 진동수를 FX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A의 진동수는 뭐예요? 이 FX보다는, 그렇지, 크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비를 비출 때는 방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보다 어떻다. 그렇지. 더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자, 요 첫 번째 행을 통해서 요런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볼까요? 이번에는 금속판 Y예요. Y에다가 A하고 B를 모두 다 비추었을 때 둘 다 방출이 된대. 그럼 그 말은 A의 진동수, B의 진동수가 금속판 Y의, 그렇지, 문턱 진동수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A, B가 모두 다 Y의 문턱 진동수보다는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X는 Q냐 아니면 X가 P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요 그래프에서 여러분들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0일 때의 요 진동수, 그러니까 P는 F0, Q는 3F0, 요 동그라미 친 아이들이 무엇을 뜻하게 될까요? 맞아요. 문턱 진동수를 뜻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문턱 진동수가 더 큰 Q라고 하는 것이 X에 해당이 될 거고, 문턱 진동수가 더 작은, 즉 F0인 P가 Y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X는 P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이해됐죠? 자, 그리고 니은 보세요.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다가 아니라 어때야 돼? 커야 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A와 B를 동시에 Y에 비추었을 때, 자, A하고 B를 동시에 비췄어요. 나머지 한 상황은 뭐야? A만 비추었대요. 자, A하고 B를 동시에 비춘 상황에서도 진동수가 더 큰 A의 영향으로 A를 단독으로 비춘 효과와 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A, B를 동시에 비추건 아니면 A만 단독으로 비추건 상관없이 모두 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크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해서 정답은 기억만 맞아서 1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그 광전효과와 관련된 문항 중에서 이렇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진동수에 따라서 나타낸 그래프가 나오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0일 때의 진동수, 이 진동수를 문턱 진동수라고 판단을 바로 하시고 표를 통해서 비교된 요 FA와 FB 중에서 누가 AB인지도 바로 판단할 수 있고 또 X하고 Y 중에서 누가 PQ인지도 바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10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충격량과 관련된 문제네요. 자,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던 물체 B를 각각 수평 방향으로 스틱으로 쳤더니 A, B가 각각 수평면을 따라서 속력 V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네요. 질량은 A가 B의 두 배이다. 뭐 질량 A를 EM이라고 한다면 B를 M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림 나는 AB를 스틱으로 치는 순간부터 A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기억부터 살펴볼게요. 자, 기억에서 뭐라고 했냐면 3T일 때. 그럼 그래프 바로 봐야겠지, 여기? 3T일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의 두 배이다라는 설명이에요. 이게 맞는지 판단해 봐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들 A하고 B, 즉 실선과 점선 보면은 3T일 때 공통점이 있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맞아요. 속력이 같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억을 여기다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억 보면 운동량 P는 MV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자, A하고 B의 속력이 현재 같은 상황이에요. 1대1입니다. A, B의 속력이 1대1이야.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A 대 B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2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량도 A 대 B가 몇 대 몇이 나와야 돼요? 2대 1이 나와야 합니다. 그지? 왜냐하면 속력이 같을 때 운동량과 질량은 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A가 B의 두 배이다 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에요.
운동량의 크기가 A가 두 배죠, B에.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다.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니은 보세요. 0에서부터 ET까지. 자, 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어요. 0에서 ET까지예요. 0에서 ET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개념을 보게 되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힘과 힘을 받은 시간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과 같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렇지. 운동량의 변화량이었습니다.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바로 충격량과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0에서 ET까지는 여러분들 A하고 B 중에서 자, A의 속도 변화량 얼마예요? V에 해당이 돼요. 자, B의 속도 변화량 얼마예요? 알수 없어요. 하지만 V보다 그렇지 작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지? 자, 그러면 델타 P는 M 델타 V인데, 자, 이렇게 다시 써볼게요. M 델타 V인데, 속도의 변화량이 A하고 B를 비교해봤을 때 A가 더 커요. 그치? 그리고 질량도 보면은 A가 B의 몇 배냐면 두 배예요. 우리 그냥 대소 비교만 해보자. A가 더 커. 그러면 질량하고 속도 변화량이 모두 다 A가 더 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누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A가 B보다 큽니다. 그 말은 충격량의 크기도 A가 B보다 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디귿 볼게요. 0부터 ET까지 A가 스틱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ET까지예요. 그리고 0부터 3T까지 B가 받는 스틱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3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디귿도 식을 써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충격량은 F 델타 T이고요. 얘는 델타 P와 같고 델타 P는 M 델타 V와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A는 0에서부터 ET까지 V만큼 변해요. B는 0에서부터 3T까지 속력이 V만큼 변해요. 아, 그러면 A하고 B의 속도의 변화량 크기가 어떻다? 똑같다. 1:1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량비가 우리는 2:1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조건 안쓴게 있어. 자, 그래프의 시간. 0에서 2t, 0에서 3t. 시간에 대한 조건을 써야지. 자, 델타 t가 a 같은 경우에는 0에서 2t까지니까 2.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0에서 3t까지니까 3t. 그래서 2:3. 그지? 그러면 F가 몇대 몇이어야 결과적으로 2:1이 나올까요? 그렇죠. 3:1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균임의 크기는 A가 B의 몇 배이다? 3배이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 11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 파동 문항입니다. 봅시다. 자, 그림 가는요. 진동수가 일정한 물결파가 매질 A와 B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파동 문제가 나올 때는 매질, 어느 매질에서 어느 매질로 파동이 진행하는지를 이렇게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그래프를 통해서 판단하게끔 하는 문항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즉 0에서부터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지났을 때 변이가 플러스 y인지 마이너스 y인지를 가지고서 매질이, 아, 파동이 A에서 B로 진행하는지, B에서 A로 진행하는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문제 조건을 한번 다시 파악을 해볼게요. 두 번째 줄, 실선은 물결파의 마루이고 점선은 물결파의 골. A는 A에서 이웃한 실선 사이의 간격, 즉 파장을 뜻하겠죠? 그 파장이 바로 D0입니다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요. 요 각이 30도, 60도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나는 가의 B에 고정된 점 P. 여기에서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대요. 자, 그랬을 때, 기역, 니은, 디귿을 봐야 되는데, 물결파는 어디로 진행을 합니까?를 물어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 변이를 가지고서 판단을 해야 돼. 자, 시간이 초기에서부터 지남에 따라
초기 변이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그렇지, Y 방향이에요.

그러면 P 기준에서 만약에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 즉 A에서 B로 진행한다고 하면 P에는 누가 와야 되냐면 마루가 와야 돼요. 마루가 와야 된다라는 것은 그렇지 변이가 플러스 Y라는 건데 그럼 얘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P 같은 경우에는 아, 그 다음 이제 골이 오게 되니까 변이는 마이너스 y겠네. 즉, 나의 제시된 그래프와 같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매질 B에서 A로 진행하는 것이 맞겠구나라고 판단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니은 볼게요. 물결파의 굴절각은 60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각도를 보고서, 아, 뭐 60도네, 아, 30도네, 이렇게 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굴절각과 입사각은 정의가 어떻게 돼요? 그쵸? 파동이 진행을 할 때, 파동의 그 진행, 입사 광선과 또는 입사 파동과 법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법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 보고요. 지금 이 파면에 수직한 형태로 진행 경로를 그려 볼게요. 요렇게 하나, 그다음에 요렇게 하나. 자,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 각은 얼마가 되겠어요? 요 각은 30도. 그리고 이 둘도 직각이에요. 그러니까 요 각은 그렇지, 60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렇지?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입사각이 60도인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매질 A에서도 각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60도인데 직각이니까 요 각은 그렇지 30도에 해당이 되겠다. 즉 굴절각이 30도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60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마지막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B에서 물결파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자, 이 디귿을 풀때 우리가 바로 굴절 법칙을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굴절 법칙 우리 적용을 해볼 건데요. 자, 매질 B분의 매질 A의 형태로 식을 써볼게요. 자, 사인 60도 분의 사인 30도라고 식을 쓸수 있고,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게, 아, 비교하라고 하는 게 속력이기 때문에 B에서의 속력은 현재 알 수가 없어요. A에서의 속력은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 자, 우리 속력은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 속력은 여기다 써보면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주기분의 파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A의 주기는요. 이 그래프를 보니까 그렇지. ET0임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장은 그렇지. D0라는 것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인 60도분의 사인 30도를 계산하게 되면 2분의 루트 3분의 2분의 1이니까 루트 3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따라서 VB라고 하는 값은 ET0분의 루트 3 D0.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은 맞음으로 3번 기역 디귿에 해당이 되겠죠. 자, 굴절 법칙을 적용할 때 여러분들 매질 두개 있잖아요. 매질 두 개, AB. AB의 그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되고 한번 복습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 B에서의 각을 사인 세타 B, 그 다음에 세타 A를 이용해서 세타 A의 사인 값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매질 B분의 A잖아요. 그럼 요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처음에 속력도 B분의 A, 그리고 파장도 B분의 A. 요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 뒤집혀지는 게 있죠.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굴절률. 굴절률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NA분의 NB 얘만 주의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굴절 법칙 적용할 때 굴절률만 체크를 잘 해주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1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현미경과 관련된 문항이에요. 자,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봅시다. 그림은 전자의 물질파 파장을 사용하는 투과 전자현미경의 구조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표는요, 투과 전자현미경의 정지에 있던 전자를 가속시킬 때, 자, 가속시키는 거예요. 가속을 시킬 때, 가속 전압에 따른 운동 에너지를 제시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물질파 파장도 제시를 하는데 A만, 첫 번째 상황만 알려줬어요. 이 기억은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투과전자 현미경에서 사용하는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광학현미경에 사용하는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들? 분해능이 전자현미경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러려면 파장이 짧아야 됐었잖아. 그러니까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훨씬 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아야 된다라는 것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죠? 자, 니은 볼게요. 자, V0가 V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속 전압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자, 옆에 있는 운동 에너지 잘 보세요. 운동 에너지가 밑에가 훨씬 더 빠르잖아요. V1일 때가 더 빠르죠?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가속 전압이 더 크기 때문에 전자의 가속이 더 빠르게 된 상황인 거고, 그에 따른 속력 비교해보면, 그치, V1일 때가 더 빠른 거지. 속력이 빠르니까 운동 에너지도 더 크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지?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은 2분의 람다 제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하고 물질파 파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요런 관계가 있죠. 물질파 파장은, 그렇지. 운동 에너지의 루트에 반비례하는 형태잖아요. 그치.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운동 에너지가 지금 현재 1대 4란 말이지? 그럼 루트를 씌우게 되면 몇대 몇이지? 1대 2에 해당이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 루트 2K와 람다는 반비례하니까 람다는 2대 1이란 말이지. 그치? 그런데 2일 때가 람다 제로이기 때문에 기역은 얼마에 해당이 되겠어요? 2분의 람다 제로. 그래서 디귿도 보니까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전자현미경 문항에서 운동에너지와 물질파 파장의 관계, 그리고 운동에너지와 가속전압 사이의 관계까지 다 파악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3번. PN접합 다이오드를 가지고서 만든 회로 문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형적인 문항입니다. PN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를 가지고서 회로를 만들었는데요. 자, 실험 결과를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S1하고 S2를 둘 중에 하나만 닫아놓고, 즉, S1만 닫아놓고 S2는 열린 상태에서 빛이 방출되는 LED를 보니까 D1, D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S1이 이렇게 닫혀 있고요. S2를 열어놨어요. 그러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쭉돌 건데, 자, D1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회로는 반드시 전류는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흘러줘야 돼요. 자, D1을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서 요 갈림길에서 일로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봤더니 일단 아래로는 갈 수가 없어. 왜? 그렇죠. 스위치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D2에서 빛이 방출됐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D2를 반드시 지나겠죠. D2에는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거를 1번이라고 한다면, 1번 노란색 상황은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봐, 얘들아. 전지의 플러스 극과 연결되어 있는 요 반도체는 무슨 반도체? 그렇지. P형 반도체가 될 거고, 그러면 X는 자연스럽게 N형 반도체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D2도 한번 해보게 되면은, D2도 P형, 그다음에 N형,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기억 보세요. X는 N형 반도체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니은 볼게요. S1은 닫혀 있고, S2는 열려 있을 때, 우리가 방금 살펴본 상황이죠? D3의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PN 접합면으로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주 보는 표현이네. 전자가 PN 접합면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뭐가 흐른다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전류가 흐른다라는 표현이에요. 전류가 흐른다라는 표현. 근데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D3에는 그렇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N 접합면으로 이동한다가 아니라 PN 접합면에서 멀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디귿 볼게요.
자, 디귿은 바로 요두 번째 상황일 텐데,

뭐냐면요. S1이 열려 있고요. S1이 이렇게 열려 있고, 그다음 S2가 닫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전류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될 텐데,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D1은요, N형과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렇지, 역방향 전압이 걸리는 상황이고, D2는 플러스와 P형이기 때문에, 맞아요, 순방향 전압이 걸리는 상황. 그러니까 전류는 요두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쪽으로. 자, 그리고 나서 S1 쪽으로는 스위치가 열려 있기 때문에 지나갈 수 없고, D3를 통해서 요런 식으로 D4를 통해서 음극으로 요렇게 들어오게 되겠네. 그지? 요게 바로 두 번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동그라미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빛이 방출되는 LED를 체크한 것인데, 자, 이때는요. 두 번째 경우는 D2 지나죠? D3 지나죠? 그리고 D4를 지나기 때문에 빛이 방출되는 거는 2, 3, 4, 세 개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 회로 문항은요, 여러분들, 각각의 경우,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요 각각의 경우를 차분차분히 회로를 하나하나씩 이제 전류를 이동시켜 보면서, 전류를 흘려 보면서, 아, 여기는 역방향이야, 여기는 순방향이야, 이걸 따지면서 전류의 그 유무를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류의 흐름, 유무를 판단을 할 때는 역방향인지 순방향인지, 그럼 역방향, 순방향은 어떻게 판단하지? 그렇지. 반도체,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각각 P형은 플러스, N형은 마이너스에 연결되면, 그렇지, 순방향. P형이 마이너스, N형이 플러스면 역방향,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회로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우리 14번 문항 한번 풀어볼게요. 자, 14번입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단색광 P가 공기에서 매질 A의 입사각 I로 입사한 후, A와 매질 B의 경계면에서 굴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B와 매질 C의 경계면에 임계각으로 입사를 해서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을 한대요. 자, B와 C의 경계면에서 뭐를 한다라고 했냐면, 그치,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하고 요 각이 바로 임계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B와 C 사이에서는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전반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현재는 전반사가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치? 임계각으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전반사가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그치.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빛이 진행을 해줘야 돼요. 요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조건, 입사각이 누구보다 커야 되냐면 임계각보다 커야 합니다.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보통 이제 입사각 I로 표현을 하고 임계각은 IC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두 조건이 모두 다 동시에 만족이 되어야 이 전반사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지금 BC 같은 경우에는 굴절률이 B가 C보다 크기는 커요. 그런데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안 커. 그러니까 전반사는 못했어. 그치? 요 상황을 확인해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P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 자, 이렇게 매질의 경계면에서 빛이 진행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일단 1순위로 뭐를 파악해 주셔야 되냐면, 경계면에서 입사각과 굴절각이 누가 더 큰지, 어느 매질에서 입사각이 더 큰지, 즉 뭐냐면, 요렇게 I로 입사를 했을 때, 요게 굴절각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굴절각은 A에서 B로 갈 때의 입사각과 같아요. 요두 개가.

요 입사각하고 이게 세타 A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굴절각은 법선과 굴절광선이 이루는 요 각이니까 얘를 세타 B라고 해볼게요. 자, 학생들이 또 많이 실수를 하는 거는 입사각과 굴절각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서 이런 그림에서 입사각이 어디지? 굴절각이 어디지?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굴절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기를 입사각으로 한다거나 뭐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입사각은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그리고 굴절각은 법선과 굴절광선이 이루는 요 각. 요게 바로 굴절각입니다. 자, 요두 개의 각을 비교를 해보니까 누가 더 커요, 여러분들? 세타 A하고 세타 B 중에서 세타 B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각을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물리량들의 대소 비교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자, A의 속력은, 즉, A에서의 속력이 B에서의 속력보다 작고요. 파장도 보면 람다 A가 람다 B보다 작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한 가지, 바로 굴절률입니다. 이 굴절률은 이 모든 대소 비교와 반대예요. NA가, 그치, NB보다 더 큽니다. 자, 이렇게 굴절률도 같이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굴절률 비교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자, 기억 해결해 볼까요? P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 그쵸?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 굴절률은요, B가 C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B에서 C로 갈때 임계각으로 입사하는 요 상황이 바로 임계각보다 조금만 더 커지면 뭐가 일어나는 상황이라 그랬어? 전반사, 그치?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B가 C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굴절률이 B가 C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B가 C보다 작다는 틀렸어요. 그죠? 자, 마지막 디귿 한번 볼게요. 자, P가 공기에서 A의 I보다 작은 각으로 입사를 하면 작은 각으로 입사를 하면 P는 B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I보다 작은 각으로 입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에서 A로 진행을 할때 입사각이 작아지면 무엇도 같이 작아질까? 그렇죠. 굴절각도 같이 작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굴절각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 굴절각이 이렇게 작아지게 되면 이 상황에서 법선을 그려봤을 때, 요 입사각이, A에서 B로 가는 요 입사각이 전보다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증가가 되었죠? A에서 B로 갈 때는 입사각이 증가된 거네? 그러면 이제 모두 같이 증가가 되어야 돼. 그치. 입사각이 증가되었으니, 지금 AB 상황을 보는 거예요? AB에서의 입사각이 증가했으니, 그치. 굴절각도 같이 증가를 하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입사각 증가했네? 그럼 굴절각도 같이 증가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또 이제 BC 사이에서의 입사각 굴절각을 따져줘야 되는데, 법선을 그려보았더니, 보세요, 여러분들. 요 각은 B에서 C로 갈 때에 무슨 각에 해당이 되냐면, 입사각에 해당이 됩니다. 맞아요? 응. 근데 잘 봐봐. B에서 C로 갈 때의 요 입사각이라고 하는 것이 임계각보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임계각보다 작은 상황이에요. 요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임계각보다 작다. 그러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으니까 전반사 조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이 성립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B와 C에서는 전반사라고 하는 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지. 전반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디귿 보면은 입사각이 커졌네, 작아졌네를 가지고서 입사각이 작아지면 굴절각도 같이 작아지고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같이 커진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요, 여러분들. 특정 경계면에서의 전반사 유무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그런 보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디귿과 같은 것을 만약에 평소에 헷갈려 했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

0: 가면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기억만 맞아서 1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오늘 14번 문항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문항들이 어땠어요, 여러분들? 쉬운 문제도 있었고, 조금 까다로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15번부터 20번까지 마무리해 볼 거고, 다음번에 풀 문항들은 조금 까다로운 문항들이 여러 문항들이 있습니다. 자, 미리 풀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유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화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이 실전 모의고사 정말 실전처럼 우리 이제 최종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만났는데 벌써 우리가요, 7회분의 모의고사를 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문항 한번 풀어보셨을 텐데 이제 정말 끝까지 왔거든요. 우리 최종 마무리 점검하는 거니까요. 이 7회분에 있는 내 모의고사에 있는 이 모든 문항들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겠다. 이런 마음 끝까지 좀 가지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문항풀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개념들에 조금 집중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개념부터 좀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 오늘 탄소화합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화학결합, 특히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같이 많이 좀 문항이 출제가 되거든요. 조금 뒤에 연결할 것은 이 공유결합과 이제 분자의 구조와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쌍자 모멘트까지 바로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식량과 몰, 그리고 원소의 주기, 그 다음 우리 원자의 구조, 그래서 동위원소, 오비탈 이런 부분들 한번 보고, 마지막에 용액의 농도 이거 계산해가지고 몰수와 관련해서 항상 연계돼서 문항이 좀 출제가 되니까요. 우리 문항 속에서 이런 개념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요, 1번 문항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와 이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한테는 그냥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 골라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지금 제시된 글을 보면 제설제로 이용되는 염화 칼슘을 물에 용해시키면 열이 발생한대요. 이거 보자마자 다 그러면 물에 이 용해되는 반응은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 반응이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는데 학생 A가 기억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야 라고 바르게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학생 A는 옳은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아세트산은 식초를 만드는데 이용한다. 이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수용액을 수산화 나트륨, 그럼 아세트산, 우리 수용액에서 수소 양이온을 만들어내는 산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수산화 나트륨, 우리 녹아서 OH- 수산화 음이온 만들어내고 있는 염기가 되겠죠. 그럼 산과 염기의 반응이니까 중화 반응, 이런 중화 반응은 중화 열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반응하면 주위로 열이

선출대라고 얘기하는 학생 비도 옳은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볼게요. 니은은 탄소 화합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수소, 산소, 인황, 다양한 원자들과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화합물을 우리가 탄소 화합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수소와 산소 공유결합하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 되겠죠. 따라서 학생 C도 옳은 설명을 하고 있어서요. 모두 옳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여러분 A, B, C를 모두 골라준 5번으로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항이었는데 이렇게 탄소화합물과 가장 끝부분에 있었던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이런 열의 출입과 연결돼서 문항 출제되는 거 여러분 익숙하게 많이 보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개념들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1번의 정답을 5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네 가지 분자 지금 이렇게 네 가지 후보군을 줬고 주어진 기준에 따라 각각 분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래요. 우리한테는 이 기준 가와 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걸 우리한테 먼저 줬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가 같은 평면에 있습니까? 요걸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고 다중결합 존재합니까? 요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와 나를 일단 다중결합이 있습니까? 혹은 같은 평면에 위치합니까? 요거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옳은 것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에 지금, FCN이라고 하는 것만 예로 나와 있고, 아니오에 요렇게 세 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일단 우리가, 동일한 평면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동일 평면에 있는데, 얘는 그렇죠. 우리가 입체 구조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카테고리로 묶일 수가 없거든요. 이걸 통해서 아, 가에서 한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다중결합이 있습니까? 이거를 묻는 것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를 한번 표현해 보면 플로린과 탄소는 단일결합, 질소와는 탄소가 삼중결합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모두 단일결합하고 있는 것이라서 지금 가는 다중결합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고요.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모두 동일평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질문 나가 되겠죠. 그러면 모두 같은 평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려면 여기 FCN이 와야 되고요. H2O라고 하는 것도 같은 평면상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도 놓치면 안 되냐면 여기에 있는 BF3도 있어요. 얘도 그렇죠. 평면 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니은에는 하나만, 메테인 분자만 여러분들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극성 분자입니까?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럼 극성 분자 한번 넣어 볼게요. FCN 그대로 와야 되는 거고요. 또 H2O 물도 극성 분자가 되죠. 하지만 평면 삼각형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얘네는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는 요두 가지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도 찾았고 모두 배치를 했으니까요. 기억번 보기부터 확인해 볼게요. 나는 다중결합이 존재하는가? 이거 가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디귿에 해당하는 분자는 두 가지입니까? 두 가지라고 우리가 결정을 한 거죠. 니은과 리을의 공통적으로 있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묻고 있는데, 니은과 리을의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정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는 메테인이 되겠죠. 여기 정사면체형이 분자의 모양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요. 디귿까지 여러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니은과 디귿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정답은 여러분 어렵지 않게 4번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개념 확인 정도의 문항이었으니까요. 개념 확인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4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A 도시에서 밀폐된 진공 용기에 W g에 이산화탄소를 넣은 모습을, 아, 드라이아이스를 넣은 모습이죠. 드라이아이스를 넣은 모습을 표는요. 시간에 따른 용기 속에 드라이아이스와 이산화탄소 기체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역과 니은은 드라이아이스와 이산화탄소 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시간의 흐름이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리한테는 옳은 것 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처음에 이 드라이아이스를 W g 넣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얘네는 승화성 물질로 이산화탄소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이산화탄소가 되면 다시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반응도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저 충분한 시간이 지난다면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는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될 건데, 그런 반응이 일어나면서도 이 안에 W g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질량, 지금 시간 첫 번째에 W g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드라이아이스였겠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하나도 없었겠구나.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든 것만큼 바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걸 바로 판단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양이 같은 걸 통해서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우리는 요만큼 정리하고 기억법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이산화탄소 기체가 드라이아이스로 승화되는 속도는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빠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미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 속도는 점차점차 빨라지는 거죠. 따라서 T3일 때가 T2일 때 평형 전보다는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하니까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T3일 때와 T4일 때 용기 속에, 이거 지금 이산화탄소 기체의 양인 거죠. 그 양은 같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으니까요. 니은은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에 볼게요. T4일 이후에, 그러면 평형에 이른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드라이아이스가 이산화탄소 기체로 승화되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아니죠. 일어나는데 그 속도와,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마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평형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니은 하나 골라주셔야 되니까요. 정답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념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는지, 모든 칸을 메꿔 넣을 수 있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2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4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용기에 이두 가지 기체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에 용기에 존재하는 물질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원자량 비를 줬습니다. 이 원자량 비라고 하는 것은 A 대 B를 줬는데요. 아, A 대 C를 줬는데요. A 대 C라고 하는 것이 4대 5의 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요 질량에 대한 것을 물어봤어요. Y분의 X를 찾아라. 그러면 우리한테 이 원자량의 B가 있고, 이걸 조합하면 분자량 B를 알수 있을 테니까 우리는 반응이 일단 어떻게 일어났는가,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면서 개수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A, B4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 B, C가 반응을 한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 C4가 만들어졌고 B2 생성되었습니다. 그럼 반응이 진행될 때 원자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는 절대로 달라질 수 없거든요. 그럼 A는 그대로 하나가 넘어왔는데, 여기에 보면 C가 4개거든요. 그래서 이 C도 제가 맞춰주려고 앞에 4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B 여기 4개, B 여기 또 4개 있으니까 총 8개가 되어야 하거든요. 2개짜리가 한 세트니까 이 앞에도 4의 개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어떤 정보가 생긴 거냐면, 이 생성물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몰수비는 1대 4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질량의 비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질량비부터 먼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요 질량비가 우리 몇대 몇이라고 지금 준 거냐면 21대 1입니다라는 걸 바로 찾아내 주실 수가 있고, 우리 그럼 앞에 있는 몰비가 1대 4의 비로 존재하는 겁니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럼 나눠주시면 우리는 바로 분자량비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84대 1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가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한번 조합을 해볼게요. A 하나에 C 4개예요. 그러면 24다.

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B2는 몇인지를 우리 비례식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7분의 1을 해야 24가 나오는 거니까 얘는 7분의 2가 되는 것이더라. 그럼 B2에 해당하는 것이 7분의 2니까 B1에 해당하는 건 7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A 대 B 대 C를 모두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4 대 B를 제가 7분의 1로 찾은 거고 그 다음 5예요. 그럼 다시 적어보면 28대 1대 35라고 하는 원자량 비를 갖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거 이 원자량 비 이용해가지고요. 요 질량 비 바로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여기에 있는 우리 몰수비 이용해서 1대 4인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분자량 한번 계산해볼게요. 분자량 비를 28에 비 4개가 있는 거니까 요거 4해서 더해주시면 35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 하나 더하고 C 하나 더하고니까 36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곱해주시면 우리는 질량에 대한 비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비율로 말했으니까 이게 바로 X 대 Y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약분할 수 있는 건 모두 한번 약분을 해볼게요. 일단 요게 8 대 9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얘도 요렇게 약분이 되는 거죠. 따라서 9분의 2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9분의 2라고 하는 것이 정답 4번에 있었어요. 4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화학반응식을 완성하고 주어진 정보들을 활용해서 결국에 몰수 찾고 분자량비 찾고 그리고 질량비 이들의 조합 가지고 원하는 미지수를 얻어낼 수 있었는가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을 4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5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원자 W부터 Z로 이루어진 분자 가와 나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하고 W부터 Z는요. 우리한테 후보군을 줬는데 탄소 그리고 산소입니다. 또 17쪽이 두 개예요. 그래서 플로린과 염소 나타낸 거고요. 또 우리한테는 W와 Y의 전기 음성도의 크기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일단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걸 한번 볼게요. X의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X가 탄소였구나 라고 볼 수 있고 탄소와 Z는 이중결합하고 있는 원자과 전자 6개 가지고 있어서 산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W랑 Y에 대한 것을 그래서 우리한테 전기음성도로 힌트를 준 것이고 둘 다 17쪽이 되는 거죠. 따라서 W 전기음성도 1등입니다. 플로린이 되는 거고 Y가 염소였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염소가 되고요. 얘가 플로린이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얘 염소, 염소 이렇게 되고 여기는 산소였구나. 그럼 모두 우리 결정을 한 거예요. 기억법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탄소입니까? X는 우리가 이미 탄소라고 찾은 거고요. 니은에 보니까 가에서 Z는 얘 지금 산소 얘기하는 거죠. 부분적인 음전하를 띕니까? 산소와 탄소 보면 전기음성도 2등이 산소였거든요. 플로린이 아니면 얘는 전자쌍의 치우침이 산소 쪽으로 갈 거라서 부분적인 음전하를 띄게 되겠죠. 부분적인 음전하 띕니다 라고 하는 니은은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자당 구성 원자수 가, 나 이 비율을 좀 보라고 했는데 가와 나 한번 우리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의 분자당 구성 원자수는 4예요. 그리고 나의 분자당 구성 원자수는 3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 노련해지면 여기다 곧장 3을 쓰고 여기다 4를 적어주셔도 되죠. 자 그런 다음에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양성자수의 총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 원자 번호 17번이고요. 그 다음에 탄소 6번, 플로린 9번이고요. 산소 8번이에요. 이거 두 개 더하면 17이라서 17 두 개 곱하면 34 더해주시면 얘는 40이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여기도 해볼게요. 17, 17, 34에다가요. 요거 8을 더해주시면 되니까 42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10이 되는 거고요. 얘는요. 14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나가 더 큽니다. 라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디귿 틀린 보기가 돼서요. 정답은 기억과 니은 골라

이게 1족 원소가 가장 크다고 우리 공부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위아래가 바뀌어서 나온 거니까 1족 원소가 제일 작겠구나라는 생각을 읽으면서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요, 원자 X부터 Z의 이온의 전화분의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래요. 후보군을 줬는데, 후보군은 산소, 플로린,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한테는 일단은 W부터 지가 누군지를 찾아라라는 문항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는 제1이온화 에너지, 제2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를 각각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얘네 지금 16, 17쪽이니까 예외 구간 아니고요. 1쪽, 2쪽도 예외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2주기가 3주기보다 클 거니까 일단 제1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플로린이 가장 클 거고 그다음 산소, 그다음에 마그네슘이 될 거고 그다음이 나트륨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제2이온화 에너지인데 일단 누가 가장 클 거냐면 그렇죠. 1족 원소가 가장 클 거예요. 따라서 나트륨이 클 거고 제2이온화 에너지가 되면 얘는 15, 16족이 되죠. 그럼 예외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산소가 더 크다 요 바뀌는 부분을 확인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바로 마그네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모르기 몰라도 나트륨이라고 하는 걸 가장 작은 걸 가장 큰 걸로 나눠주는 거니까 나트륨이 가장 작을 거다라는 건 확실한 거고요. 또이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 이 값이 플로린이 요 나눠준 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플로린이 산소보다는 크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안 되면 수정하면 되니까요. 얘가 플로린이고 산소고 나트륨일까라고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풀고 아니면 수정을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이온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산소 우리 그냥 원자 형태로 적을게요. 이렇게 플로린, 그 다음 나트륨, 마그네슘. 물론 이온의 반지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온의 전하라라고 하면 얘는 2, 1, 1,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럼 앞에서 우리가 설정했는 게 맞는지를 한번 보면, 우리가 여기서요, Y가 혹시 가장 작은 나트륨인가? 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럼 Y가 얘가 지금 나트륨이 될수 있나? 라고 보면, 나트륨 여기에 있죠. 그럼 얘보다 더 작아질 수 있는 건 산소와 마그네슘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산소가 마그네슘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면 X가 혹시 산소인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X가 우리 산소가 되니까, 요 Z에 해당하는 것이 마그네슘이었겠구나라고 모두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적어볼게요. 우리 이쪽에다 적어볼게요. W, X, Y, G였는데 W에 해당하는 게 플로린, X가 산소, 그리고 Y가 나트륨, 그 다음 Z가 마그네슘입니다라고 1대1로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법부터 볼게요. W와 X 요두 개가 같은 주기입니까? 같은 2주기. 그럼 기억은 옳은 보기가 되겠죠. 원자 반지름을 물어봤거든요. 요 X와 Y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그럼 3주기가 2주기보다는 크겠죠. 따라서 Z가 더 커야 되는 겁니다. 니은은 틀린 보기. 그다음 전기 음성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Y와 Z 얘네들 비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전기 음성도 증가하는 거니까 마그네슘이 더큰 것입니다. 요렇게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돼서요. 정답은 여러분 기억 하나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정답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제1이온화 에너지, 제2이온화 에너지 빠르게 비교해서 모두 특정할 수 있었는지를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 1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그 다음 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원자 W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시 후보군은 탄소, 질소, 산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는 가부터 다의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4 이하래요. 이게 좀 중요한 힌트였거든요. 분자에서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 만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는 일단 W,

X, Y, Z 얘네가 누군지 1대1 연결을 해야겠다. 후보군은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에요. 다른 데에는 모두 미지수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어디서부터 아마 눈이 가셨을 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공유 전자 쌍수 O라고 하는 거예요.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4 이하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 전자 쌍수가 O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중심 원자가 탄소는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탄소 하나 가지고는 요거 만들기 어렵죠.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4가 되어야 하니까. 아, 그러면 탄소와 일단 탄소 사이에 삼중 결합이 있으면서 양쪽으로 플로린이 결합되어 있다면 분자당 구성 원자수 4 이하를 만족하면서 공유 전자 쌍수 5개가 나오게 되죠. 아, 그럼 나이에 해당하는 것이 C2F2였구나. 그럼 얘가 C가 되고 탄소가 되고 Y는 플로린이었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자당 구성 원자수는 4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채워볼게요. 얘는 공유 전자 쌍수가 4가 되는 거고, 얘도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4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W를 우리가 탄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유 전자 쌍수가 4개가 되기 위해서는, 아, 탄소, 양쪽으로 산소와 이중결합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떠올려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구성 원소 하나가 산소가 되면서 분자당 구성 원자수는 3이다라고 결정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럼 A가 3이라고 보시고 나머지 그럼 Z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은 질소였겠구나. 그러면 질소와 플로린이 공유 전자 쌍수는 3개면서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4개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질소가 있고 플로린 3개 요렇게 하면 지금 분자당 구성 원자수는 4가 되고 공유 전자 쌍수는 3개가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모두 우리 모두 결정을 했으니까요. W는 탄소였을 거고 X는 산소고요. 그다음 W는 탄소, X는 산소, Y는 플로린이 되는 거고요. Z는 질소였다라고 모두 1대1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억번 보기부터 볼게요. B를 우리가 4라고 찾은 거고 A는 3이었거든요. 그럼 4가 3보다 크다라고 하는 기억은 옳은 보기가 되겠죠. 가와 나의 쌍극자 모멘트는 모두 0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 지금 무극성 분자, 여기도 무극성 분자.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는 모두 0이다라고 하는 니은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볼게요. 나와 다에는 모두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습니까? 나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죠. 그러나 다는요, NF3였거든요. 따라서 무극성 공유 결합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로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역 니은 체크해 주실 거라서 정답은 여러분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눈에 익혀뒀던 그 분자가 문항에 출제가 된 것이었고, 우리에게 알려진 정보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이걸 빠르게 C2F2로 특정하면 문항을 푸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내가 원활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는요, 7번의 정답을 3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학생 A가 수행한 탐구 활동이다라고 하고, 기역은 원자 반지름과 전기 음성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가설, 탐구 과정, 결과, 결론이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요. 학생 A의 탐구 과정과 결과, 그리고 결론이 타당하대요. 그렇게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그냥 자료 해석만 잘 하면 되는 문항이라서 여러분 크게 어렵게 느끼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나트륨과 할로젠 원소로 구성된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예, X의 기역이 클수록 녹는 점이 높 라고 되어 있고 가설은 옳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녹는 점을 여러분 한번 보면 여기 점차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럼 물론 여기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요세 개로 봤을 때 경향성이 커지고 이 앞에가 큰걸볼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둘중이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원자 반지름과 전기 음성도 둘 중에 하나라고 했고, 기억이 클수록 녹는 점도 높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경향성 같은 걸 찾아보면 되겠네요. 근데 반지름은 보니까 점차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전기 음성도는 녹는 점과 같은 경향성을 보이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따라서 이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전기 음성도였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기억에 기억은 전기 음성도이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보기가 되겠죠. 그럼 요 x 요 미지수 있어도 우리가 위에 있는 전기 음성도를 보면서 요 x는 996보다는 작고 747보다는 크겠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니은도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에 지금 F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이 플로린은 부분적인 음전하를 띱니까? 그렇죠. 요 플로린의 경우에는요, 지금 4.0 전기 음성도 1등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플로린이 공유전자쌍을 더 세게 끌어당기게 되니까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게 될 것이다. 따라서 디귿번까지 옳은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골라줘야 되는 거니까요. 정답 5번으로 여러분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그냥 가설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탐구의 내용을 이해만 했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낼수 있는 문항이었으니까요. 그런 추론들이 가능했는지만 점검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8번의 정답을 5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9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항에서 좀 미지수들이 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다가 혹시 좀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문항이었거든요. 일단 다음은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이고요. 이 자료 이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미지수들의 조합값을 구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일단 어떤 정보인지를 우리는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원소 X와 Y가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동위원소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렇죠. 양성자수는 같은데 중성자수가 다른 거예요. 근데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더한 걸 우리는 질량수라고 하고, 그 질량수와 지금 원자량을 같게 봐라라고 하는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요 원자량이라고 하는 질량수 같으니까 얘는 결국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더한 것이다. 요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럼 그 밑에 있는 중성자수가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원자량에서 중성자수를 빼주게 되면 그건 결국 양성자수에 대한 정보겠구나. 근데 양성자수는 동위원소에서 같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m에서 n 뺀 거, m 플러스 1에서 m 플러스 1을 빼도 m 마이너스 n이 되죠. 얘도 m 마이너스 n. 여기 위에서 아래를 빼줘도 역시나 m 마이너스 n이 되는 건 동일한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을 하시면서 얘도 위에서 아래를 각각 빼준 값은 같아야 되겠구나라는 결정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6n 플러스 7에서 마이너스 2m,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라고 하는 것이 7n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m인데 플러스 2가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요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그대로 지워주니까 m만 남을 거고요. 얘는 모두 그냥 지워지겠네요. 얘가 11이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만 돼서 넘어가면 결국 n은 12였구나라고 하는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12였구나. 그럼 얘들을 모두 14, 요렇게까지 적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도 넣어주실 수 있는데 계산하면 79가 될 거고, 얘는 81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 대한 정보가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XY2 1몰에 양성자 수라고 되어 있고, 그게 우리 N을 12라고 찾았기 때문에 84에서 1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82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걸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X라고 하는 것의 양성자수는 이제 M에서 12를 빼주시면 되죠. 아, M에서 12를 빼준 거.

하나. 그 다음에 y는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y 두 개를 한번 적어 볼 건데, 위에서 아래를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79에서 얘를 빼줄 건데, 빼고 빼고 하면 얘는 더하기니까, 83에서 2m을 빼준 것. 이 값이 82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요렇게 적고 나면 내가 m에 대한 값을 계산해 낼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일단 우리 m을 먼저 정리해 보면 여기 마이너스 4m이 되니까 더해주면 3m, 옮기면 3m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 두개 곱해주시면 166이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2가 있으니까 빼주시면 154가 될 거예요. 근데 요거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82도 빼줘야 하는 거니까 그러면 72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약분을 바로 해줄게요. 그럼 m에 대한 것은 24였습니다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볼게요. 그럼 얘가 24가 되는 거고, 얘 25가 되는 거고, 26이 되는 거죠. 여기도 24를 그대로 넣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48이 되면서 4를 빼면 44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 얘는 46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모두 결정해 주시고, 그럼 여기를 보면 얘가 결국에는 24.3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해석 한번 해볼게요. 존재 비율이 A 대 B 대 B래요. 그러면 일단 얘네 둘만 보면 존재 비율이 1대 1인 거죠. 따라서 이두 개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딱 중간이 바로 25.5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평균이. 자, 그러면 결국에 24라고 하는 것과 25.5라고 하는 게 A 대 EB의 비율로 존재하게 될 때, 그때 24.3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거 수직선 풀이로 바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는 24고요, 하나는 20 4고요. 그리고 얘는 25.5가 되죠. 근데 우리 구했을 때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게 24.3이 됐대요. 그럼 요만큼은 0.3이 되는 거고요. 요만큼은 몇이 되냐면 1.2가 되니까, 아, 이거 비율이 지금 내분선이 1대 4가 되는구나. 그럼 우리 반대로 크로스해서 결국에 얘가 그러면 80%로 존재하는 거고, 얘가 20% 존재한다는 거구나라고 확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A에 해당하는 것이 80이었고, 얘네 두 개가 20이었으니까 10, 10 나누면 B에 해당 하는 건 10이었구나. 그럼 A가 80이었으니까 80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얘는 50대 50으로 존재하는 거고, 1대 1이었겠구나. 그럼 79와 81의 딱 중간이 바로 이 Y 80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한테 이제 모든 미지수 우리가 다 특정한 것 같아서 정답을 한번 넣고 구해 보도록 할게요. Y를 우리가 80이라고 찾았어요. 80. 그 다음에 N에 해당하는 것은 12였고요. B에 해당하는 건 10이었어요. 그 다음 M은 24였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요거 2로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얘는 8이 되죠. 그럼 이렇게 또 지워주니까 결국에 4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4가 어디에 있었냐면 정답은,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구한 값이 4라는 뜻이고요. 정답은 5번에 있었어요. 되셨죠? 그래서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 문항을 여러분 보실 거예요. 동위원소라고 하는 걸 보면서, 원자량에서 일단 중성자수 뺀게 양성자수니까 그게 같겠구나, n의 값을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어진 정보가 있었잖아요. 그냥 넣어가지고 바로 m 값을 구해 주시면 되고, 그럼 n 값과 n 값이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원자량 보면서 존재 비율 구하는 연습은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a와 b를 특정해 주시면 a 값을 넣어서 결국 요 y에 대한 값도 계산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우리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바로 이제 10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요. 바닥 상태의 알루미늄 원자에 전자 배치에 들어있는 오비탈 가부터 라에 대한 자료래요. 알루미늄이니까 일단 바닥 상태라고 하면 3p 오비탈까지

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는 가나다라를 특정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주양자 수와 부양자 수 더한 거 있잖아요. 그 우리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일단 3p 오비탈까지 있으니까 3p 오비탈이 크고 3s 오비탈과 2p 오비탈은 같은 값을 가지고 그다음 2s 오비탈 그리고 1s 오비탈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거요. 지금 주양자 수와 부양자 수 더한 거에 역수를 취한 거니까 얘네들도 거꾸로 되겠죠. 아, 그럼 순서가 지금 우리는 다, 나, 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를 결정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나와 다에서 이 값이 라보다는 커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부양자 수를 보면서 p 오비탈의 경우에는 1이고 s 오비탈의 경우에는 0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라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 나와 다는 반드시 p 오비탈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의 경우에도 3p 오비탈, 나의 경우에도 p 오비탈로 2p 오비탈이 되는 겁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다라고 하는 게또 등장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의 경우에는 3p 오비탈이라고 해서 그럼 넣어보면 3, 그 다음에 부양자 수 1, 몇을 뺐는지 모르지만 얘네가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 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얘네가 혹 2, 1, 0 정도의 값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요 자기양자 수라고 하는 게 1만큼 빠지면 얘가 플러스 1의 값을 가지면 1이 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가서 요 값이 몇인지를 볼게요. 부양자 수 1에다가 주양자 수 3에다가 얘 1을 빼주시면 그 값이 2가 되는 거고 그건 나와 다에서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나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부양자 수 1이고 2에서 몇을 뺀 것이 2가 되어야 하냐면 0을 뺀 것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자기양자 수는 0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나 가 순으로 봤기 때문에 가는 이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라고 보면 우리 가에 해당하는 것이 2의 값을 가지려면 2 빼기 0, 0이 되겠죠. 따라서 가에 해당하는 것은 2s 오비탈이 되는 겁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라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요 라에 해당하는 것은 0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단 얘가 1s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얘가 만약에 1s를 가지면 1, 0, 0 그럼 1이 되니까 요 작은 0의 값을 가질 수가 없죠. 따라서 이 라에 해당하는 것은 2p 오비탈이 되면서 2에서 p 오비탈이니까 1을 빼고 다시 1을 빼줘야지만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자기 양자 수 플러스 1이 되는 것이다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자 수 조합을 그럼 다 하고 나면 우리는 기억법부터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는 2s 오비탈입니까? 가는 우리가 2s 오비탈로 찾아준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양자 수는 다와 라이에서 플러스 1, 플러스 1로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니은 옳은 보기. 디귿에 보면 라이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1입니까? 근데 라는 2p 오비탈 여기에 이미 전자 2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따라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돼서요. 정답은 여러분 기억과 니은 체크해 주셔야 되니까 정답 3번으로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자수 조합하는 거에서 시간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걸렸는가 주어져 있는 걸 보면서 제외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찾아냈는지를 여러분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정답 3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바로 11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 보면 다음은요. 25도씨에서 식초 A 속에 아세트산의 함량을 알아보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에 대한 자료의 일부입니다. 라고 하고 가나다 지금 가부터 그 가나 그 다음에 중략되어 있고 마사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네요. 일단 우리가 질문부터 좀 확인을 하면 여기 기역 니은 디귿의 어떠한 실험

구구가 들어가야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가에 보니까 기억으로 식초 A 3ml를 취하여 정확한 부피, 액체 취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 그쵸? 바로 피펫이다. 이렇게 기억을 연결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걸 해서 어디에 넣다라고 되어 있고 식초 A 3ml가 든 니은에 물 적당량과 페노프탈레인 용액 두세 방울을 넣어가지고요. 수용액 30ml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미지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바로 삼각 플라스크에 넣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스탠드에 이것을 고정하고 여기에다가 0.1 몰농도 용액을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용액 넣는 거죠. NaOH 표준 용액을 채운다. 표준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뷰렛에 넣습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피펫, 삼각 플라스크, 뷰렛이라고 되어 있는 여러분 정답 4번으로 어렵지 않게 먼저 도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다시 문항으로 좀 돌아가서 이번에는 X를 한번 구해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여기에 보면 가이에서 만든 수용액 30ml를 사용을 했습니다. 얘는 지금, 그렇죠. 요 몰농도는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아, 몰농도는 몇인지 모르지만 30ml를 적정해 사용했구나. 근데 우리가 표준 용액은 0.1 몰농도짜리 쓴 거거든요. 이거 지금 수용액 전체가 붉게 변하는 순간 뷰렛의 꼭지를 잠근다라고 되어 있고 이때까지 삼각 플라스크에 가한 0.1 몰농도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부피는 30ml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30을 그대로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요 농도를 몰랐던 것 얘도 역시나 0.1 몰농도였겠구나라는 것은 바로 찾아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식초 A의 밀도를 D g per ml라고 할 거래요. 식초 A 속에 아세트산의 함량은? 이라고 우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몰농도에 대한 정보로 찾아낸 거니까 10분의 1 몰농도예요. 그럼 몰농도에서 일단 우리가, 그렇죠, 몰수로 가기 위해서는 부피를 곱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지금 우리가 부피 얼만큼 썼냐면 30ml를 쓴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리터로 곱해주셔야 되니까, 아, 1000분의 3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몰수까지는 왔어요. 질량으로 가려면, 그렇죠, 분자량을 곱해줘야 되는데, 우리 발문에 이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의 정보가 여기 있었네요. 60이다라고 준 거죠. 따라서 60을 그대로 곱해주시면 우리는 질량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냥 그대로 다 지워주시면 100분의 18이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우리한테 물어본 것은 이 식초 A의 밀도를 D g per ml라고 할때 식초 A 속에 아세트산의 함량을 퍼센트로 나타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가 도대체 전체 몇 그람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럼 3ml.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밀도를 제시해 준 거니까요. D 밀도라고 한 D g per ml 요거를 그대로 곱해 주시면 아, 3D g이라는 거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질량 백분율 퍼센트를 그대로 계산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3D분의 이거 0.18 곱하기 대신 100을 해야 퍼센트로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18이 되는 거고요. 그냥 6으로 나눠주시면 3으로 나눠주면 6이 되는 거니까 D분의 6%입니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에 있었냐면 여러분 2번에 있었어요.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항이었거든요. 일단 이 몰농도 계산하는 게 어렵지가 않았고 바로 우리가 몰농도 계산했어요. 그럼 몰농도에다가 우리가 부피를 곱해주면 몰수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거고 근데 우리는 질량이 필요하니까 거기에다가 분자량을 곱해줌으로써 질량을 바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질량을 넣어준 거고 다만 식초 A 속의 아세트산의 함량, 질량 백분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이 X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부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밀도를 이용해가지고

있고 전체 질량을 계산을 해서 온 거죠. 그러면 계산한 값을 3D라고 하는 그램으로 나눈 다음에 %였으니까 곱하기 100 해주시면 D분의 6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주시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항을 꼼꼼하게 보시면서 내가 혹시 어느 부분에서 놓쳤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답을 2번 체크해 주실 거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항이 될 거고요. 다음은 A 수용액에 관한 실험입니다라고 하고 A의 화학식량은 4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놓치지 않게끔 잘 표시를 하면서 문항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식량 40이라고 했고요. 우리한테는 X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과정을 한번 볼게요. 고체 A의 X그램을 물에 녹여가지고 수용액 50g을 만들었대요. 얘가 지금 현재 몰농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시된 정보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얘가 A 몰농도다라고 한번 미지수를 저는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에서 만든 수용액, 얘가 A 몰농도라고 우리 설정한 거고 15ml에다가 0.2 몰농도 A 수용액을 조금씩 넣어줄 거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이거 했었잖아요. 첨가하게 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 결국 더해주면 결국에 최종 수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용질의 양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니까 우리한테 있는 정보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게요. 얘는 일단 몰농도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 부피니까 내가 몰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양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지금 두 지점을 줬으니까 이각두 지점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앞에 지점, 뒤에 지점을 먼저 볼 건데 그럼 여기에서 몰농도라고 하는 거에 우리 지금 B를 보면 5대 6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아, 몰농도는 5대 6이었구나. 그럼 이제 부피의 비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1대 3이라고 적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 이미 15ml에다가 0.2 몰농도 A 수용액을 5 넣어준 거니까 최종 수용액의 부피는 그렇죠. 얘는 20ml였던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15ml에다가 얘는 15ml를 더 넣어준 거니까 최종 수용액은 30ml였던 것입니다. 라고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 간단하게 나타내면 부피의 비가 2대 3이 되는 것이구나라고 확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몰농도의 비 그리고 부피의 비가 있으니까 용질의 양에 대한 비를 바로 계산해 주실 수가 있겠죠.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대 18이 되는 거니까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면 5대 9의 비를 가지면 되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우리는요, 이제 요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 그리고 넣어준 용질의 양을 더해서 각각의 비가 5대 9를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식 하나를 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A 몰농도다라고 했는데, 그거 15ml, 우리 그냥 밀리몰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15A에다가 0.2 몰농도 5ml를 넣어준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두개 곱해주시면 1이 돼요. 1 대, 그 다음에 원래 여기 15A가 있었던 거에다가 0.2에 이번에는 15ml를 넣어준 거니까 여기에는 플러스 3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죠. 얘네 비율이 지금 5대 9가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15A는 동일하고요.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플러스 3이에요. 그럼 이 둘의 지금 간격 차이가 2가 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럼 요 간격 차이도 여러분 빠르게 2로 만들어 주시면 되죠. 지금은 4 차이가 나니까 절반으로 줄여 주시면 되죠. 그러면 2.5대 4.5가 되는 것이고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 얘가 결국에는 2.5대 4.5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요 1을 빼면 얘가 1.5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 A라고 하는 것은 0.1 몰농도 우리
우리가 만들었던 얘는

0: 0.1 몰롱도였구나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물어본 것은 X를 물어본 거니까 이제 이 질량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일단 몰롱도를 우리한테 준 거니까 앞에서 우리 열심히 연습했던 거. 자, 이거 몰롱도 10분의 1입니다. 그럼 몰롱도로 줬으니까 이제 그렇죠. 부피를 곱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부피 몇인지 곱해 주려고 봤더니 부피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근데 다만 수용액 50g입니다라고 하는 정보는 우리한테 제시를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이 50g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이제 준 정보 가지고 부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어떤 정보가 우리한테 있었냐면 가에서 만든 수용액의 밀도가 d g per ml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 지금 50g인데 얘를 부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d g per ml 요렇게 밀도를 나눠 주시면 되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요. 밀리리터가 아니라 미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렇게 1000분의 1을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요렇게 20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에 곱해 주시면 20d분의 1이다라고 된 거예요. 그럼 지금 부피, 몰롱도에다 부피 곱해졌고, 그 다음에는 분자량 40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이렇게 지워지게 될 거고요. 계산해 보면 이거 이렇게 또 지워지니까 5d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몇 번에 있었냐면 2번에 있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내가 일단 요 부피에서 실수하지 않았는지, 그럼 몰롱도의 비 부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용질의 양의 비를 계산했고, 여기에서 우리가 혼합하는 과정 너무나 연습 많이 했던 거라서 비례식 세워 주신 다음에 얘네 몰롱도를 확정했으면 몰롱도에서 부피 곱해서 양 가지고 오고 분자량 곱해서 질량에 대한 정보 가지고 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답 여러분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1번부터 13번까지의 문항을 모두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정리해 볼 것은 우리 오늘 앞에서 제1이온화 에너지, 제2이온화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했었거든요. 이거 제1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이온화 에너지 혹은 제2이온화 에너지에서 제1이온화 에너지 뺀값 이렇게도 좀 자주 주거든요. 어떤 형태가 제시가 되었든 우리가 제1이온화 에너지 대략적인 그래프만 좀 한번 그려본다라고 하면 예외 구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제2이온화 에너지는 1쪽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똑같은 그 모양을 그려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1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이온화 에너지 이거 얘기하면 가장 큰 값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1쪽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항 풀다 보면 여건 제외할 수 있는 단서 조건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1쪽을 제외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빠르게 몇 쪽을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보이는 나는 바로 그 다음에는 13쪽과 16쪽을 고려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오늘 우리가 문항 풀면서 여러분 확인했던 것처럼 위아래가 바뀌어서도 당연히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문항에서 어떤 조건이 제시가 되느냐, 특히 여러분 이렇게 제1이온화 에너지, 제2이온화 에너지, 제3이온화 에너지까지 가면 여러분 예외 구간 잘 챙기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한번 눈에 잘 익혀두시면서 1쪽에서 가장 컸는데 1쪽을 제외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건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빠르게 그때 13족과 16족을 고려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서 여러분 마무리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7회분의 모의고사 1번부터 13번까지의 문항을 모두 한번 풀어봤습니다. 아직 교재에 7문항 남아있는 거 아시죠?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풀어볼 거니까요. 여러분 스스로도 끝까지 문항과 한번 씨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화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소리와 바다 내음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전에 강한 아학, 여러분의 수능왕 멘토 김성은입니다. 네,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할 거고요. 86번부터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6번에서는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OF, Na, Mg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OF 2주기 비금속 되어 있고요. 그다음 3주기 금속 역시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자, 네온의 전자배지 갖는다 되어 있는데, 일단 원자 이온 반지름은 항상 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는 원자분해 이온 반지름 이런 표현들도 많이 봤는데요. 일단 원자 반지름은 그룹으로 나눴을 때 누가 더 크지? 3주기 금속이 더 크다. 3주기 금속이 더 커야 되고, 2주기 비금속이 작아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갔을 때는, 얘는 이제 2주기 비금속이겠지, 무조건. 왜냐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 여러분. 두 가지밖에. 얘는 무조건 2주기 비금속 돼야 되고, 근데 얘도 이제 당연히 똑같은 W니까 이제 비금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온 반지름은 누가 더 크다? 2주기 비금속이 음이온 되는 거니까 더 크다. 3주기 금속보다 더 크다. 자, 바로 나와줘야 되는데 등전자 이온이 또 되는 거니까 가장 큰 거는 누구다? 산소. 그다음 플로린. 점점점 양성자수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아진다 이거죠, 그렇죠? 이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금속보다 더 크다? 이게 무조건 비금속이지. 그럼 얘는 누가 되고 얘는 누가 돼야 될까요? 얘네 둘밖에 없어. 둘 중에 얘가 더 커야 돼. 그럼 얘가 되는 수밖에 없고 얘네 금속이 되는 거겠죠, Z. 그러면 WY가 일단 비금속 두 가지로 결정이 됐으니까 XZ가 금속으로 가줘야 되고요. 금속 중에서는 원자 반지름은 역시 같은 주기니까 유효액 전하가 더 작은 얘가 사이즈가 크겠죠. 얘 1쪽이니까 제일 큽니다. 나트륨, 마그네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 번호는 W가 가장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W가 가장 작은 게 아니고 Y가 가장 작은 거죠. Y가 산소니까.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자, Y가 되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원자분해 이온 반지름 남았는데 요것도 Y랑 X를 물어봤죠. 자, Y 뭐 X 뭐둘 중에 하나가 비금속, 둘 중에 하나 금속이 되니까 이걸 물어봤겠지, 그치? 둘다 금속이거나 둘다 비금속이면 사실 조금 애매하죠, 그쵸? 하나는 금속, 하나는 비금속일 거고요. 예상을 해보면. 그럼 Y는 산소. Y는 산소니까요. 얘는 비금속. 이온 될때 사이즈가 커져. 자, 이 값이 1보다 크다로 가시면 되고요. 비금속은. 자, X는 금속이겠죠? 금속은 이 값이 1보다 작아진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티귿.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를 물어봤는데, 자, 이거는요. X랑 Z를 비교했을 때, X는 나트륨이고, Z는 마그네슘인 거니까, 3주기에서 양성자수 커질수록 사이즈는 더 작아져. 왜 작아지지? 그 이유가 바로 얘 때문인 거죠. 유효액 전하가 커지기 때문이다. 커지기 때문이다. 나트륨보다 마그네슘이 더 크다. 유효액 전하는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미음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 87번 가볼게요. 자, 87번은 일단 염소, 칼륨, 칼슘이 나와 있는데, 자, 염소만 비금속이에요. 염소만. 3주기이긴 하지만 비금속이고, 칼륨과 칼슘은 4주기 금속이야. 역시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을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출제자가 제2이온화 에너지 줬거든요. 제2. 그럼 제2가 가장 큰 애가 누구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겠지. 문제 의도 자체가. 일단 가장 큰게 누굴까? 제2에서 가장 커지는 거는 1쪽이겠죠? 1쪽의 특징이잖아. 최외곽의 전자가 하나 있어. 이거 하나 떼고 껍질이 줄어든 상태에

그래서 제2차는 안쪽에서 떼는 거니까 1차에서 2차로 갈때 급증해. 1쪽의 특징이죠. 그럼 제일 큰 애가 무조건 1쪽이 있기 때문에 칼륨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제일 큰 애는 칼륨이 돼야 됩니다. 1쪽. 자, 그래서 얘가 제일 커. 얘 칼륨이고 나머지는 그냥 비교해서 가면 돼. 그러면 제2인데 여러분 제2에서는 누가 제일 작을까요? 이셋 중에 2족인 칼슘이 제일 작지. 칼슘이 2족이잖아. 그럼 칼슘이 칼륨의 전자 배치가 된 상태에서 전자를 떼는 거니까 결국 1족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 상태에서 떼는 거기 때문에 제2에서 가장 작은 족은 2족이란 말이야. 그럼 칼슘이 더 작아야 돼. 그럼 제일 작은 거 칼슘이고 그다음에 염소. 그냥 3족이 비금속이니까 염소가 되는 거죠. 자, 얘를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순서를 나타내 볼까요? 일단 뭐 염소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가볼게. 염소 있고 제2야, 지금 제2. 자, 어디까지 증가하냐면 염소, 아르곤까지가 아니라 칼륨까지 증가하겠지. 그다음에 칼슘 이렇게 될거 아니야. 알겠죠? 요 순서는 아셔야 됩니다. 자, Y는 C1이다라고 했을 때 맞는 표현이고요. 제2번의 제3은 X가 제일 크다. 그럼 이거는 2족인 원소가 제일 크겠네? X가 2족이네? 맞는 표현이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는 Z가 X보다 크다. Z는 칼륨이고 X는 칼슘이잖아요. 유효핵전하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클수록 크다.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8번 가볼게요. 자, 원자 번호가 연속이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으셔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 연속인데 2, 3족이다? 그럼 느낌이 와야 돼. 아, 2족의 비금속과 3족의 금속이 이제 포함되는 구간이겠구나라는 느낌을 잡으셔야 돼요. 왜냐, 연속인데 2, 3족이면 끝과 끝일 거 아니야. 2족의 끝, 비금속. 3족의 가장 앞에, 금속.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비탈 수하고 홀전자 수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음수여도 절대값으로 나타냈을 때뭐 같은 값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2족이 그냥 비금속 질소부터 해볼까요? 자, 네온도 있고 뭐 네온도 안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뭐 원자 번호고요, 그렇죠? 마그네슘, 알루미늄까지 일단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안 되면 앞으로 더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 정도에서 끝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원소가 몇 가지? 다섯 가지밖에 안 돼. 다섯 가지밖에. 그럼 3족에 여기까지 들어간다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 그쵸? 3족에 금속 하나 들어간다고 쳐도 최소잖아, 최소. 그럼 여기 질소에서부터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질소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저 오비탈 수 다섯 개죠? 다섯 개. 홀전자 세 개. 오비탈 다섯 개인데, 아,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거구나. 이거 잘 보세요. 두개 들어있는 것만 따줘야 돼. 그럼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거는 1s, 2s 두 개고요. 홀전자 세 개니까. 2-3이네. 2-3. 그럼 마이너스 1 나와. 그럼 어쨌든 절대값 1인 거죠. 결과만 쓸게요. 그다음 얘는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건 1s, 2s. 그 다음에 2p에 3개. 총 3개예요. 총 3개. 근데 홀전자 두 개니까 3-2s에도 1. 그쵸? 자, 그 다음에 플로리는 하나, 둘, 셋, 4개까지 전자쌍이 들어있고요. 마지막에 홀전자 하나. 4-1, 3이 되는 거고. 네온은 끝까지 전자 쌍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홀전자 없어요. 5가 되는 거고요. 나트륨은 여기까지 쭉다 채워져 있어. 전자 쌍으로. 그 다음에 홀전자 하나. 그럼 5-1인 거니까 얘가 4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마그네슘은 전자 쌍이 여기까지 채워져 있죠. 그럼 6-0을 해서 6이 되는 거고요. 알루미늄은 전자 쌍이 여기 3s가 채워져 있고. 3p 하나 있으니까 6-1에서 얘가 또 5가 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해보는 거죠. 자, 해봤을 때, 자, 여기서 여러분 찾아봐봐. 일단 같은 값이 보여요. 원자 번호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값이 이 값이 같은 값이 보인다고. 누가 같은 값이냐면 얘하고 얘가 같은 값인 거야 지금. 그럼 얘가 맞는지 한번 대입해 보자. 그럼 얘가 네온이고 얘가 알루미늄 했을 때 원자 번호 연속이기 때문에 네온과 알루미늄 사이에 있는 원소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원자 번호 연속이니까 중간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네온이고 그다음 나트륨이고. 나트륨 얼마야? 나트륨 4니까 가능하고 얘가 5니까 3형 가능하고요. 그다음 얘는요? 그냥 마그네슘 6이네? 5보다 크네? 가능하네. 다 들어있고 가능하죠? 그다음 마지막에 얘는 뭐가 돼야 돼? 원자번호 연속이니까 플로린. 자, 플로린 얼마였어요? 3이었네요. 그쵸? 숫자로 Y주의 값도 비교했을 때 얘가 가장 작은 값이니까 이것도 맞네요. 그래서 얘가 4고 그죠? 나트륨 4, 그 다음에 얘가 6이고 얘가 5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원자번호 순서대로 지금 쓴 거고요. 그럼 기억 보시면 B의 홀전자는 2이다 되어 있는데, 자, B의

후원자는 비후원자는 있어요. 네온인데 없지. 0이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표현이에요. 후원자 없습니다. 자, D는 원자 반지름은 E하고 C. 자, E는 알루미늄이고, 그 다음 C는 뭐예요? C는? 나트륨이야. 그럼 원자 반지름 나트륨이 더 크지. 그치? 나트륨이 더 크다.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네온의 전자 배터리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은 A하고 D. A는 플로린이고요. D는요, 마그네슘이죠. 그러면 등전자 이온의 관계가 되는 거니까 플로린이 마그네슘보다 더 사이즈가 크다. 요거는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겠죠. 디귿. 자, 니은도 여러분 결과만 얘기했는데 알루미늄이 나트륨보다 유효액자가 크니까 더 사이즈 원자 반지름 작은 겁니다. 자, 8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전자 배치 모형이 나와 있고요. 일단 X 플러스. 근데 얘는 전자 배치가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어 있어. 그럼 X는 누구다? 하나가 더 있었다는 거죠. 원래 원자일 때는 하나가 더 있었다. 그럼 3주기 1족이니까 나트륨이다로 빨리 가주셔야 되고요. 나트륨 양이온의 전자 배치가 나온 거고. 그다음 얘는 전자가 원자일 때보다 두개더 들어온 거니까 두개 빼면 돼. 그럼 누구다? 얘는 산소가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 얘는요. 다 지금 옥텟이야. 다 옥텟인데 얘는 3주기 비금속일 텐데 전자가 두개더 들어왔을 때가 아르곤의 전자 배치니까 얘는 황이었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족 16족 원소가 되는 거겠죠. 자, 기억. X와 Y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X와 Y는 같은 주기 아니고 지금 이 전자 배치만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같을 뿐인 거죠. 주기, 족 이런 것들은 안 바뀌는 거야. 원소에 따라서. 주기율표가 기준이죠. 원자일 때 상태로 항상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기율표에서 얘 나트륨 3족이고 얘 2족이잖아요. 얘 1족이고 16족이고 그죠? 안 바뀌는 값들이에요. 원자과 전자 하나고 6. 안 바뀌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래서 X와 Y는 같은 주기가 아닙니다. 3주기, 2주기. 전기음성도 YZ. 전기음성도 YZ 같은 족에서는 그쵸. 주기가 작을수록 크다. 맞는 표현이고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XZ. X 나트륨이고 Z는 황이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클수록 크다. 틀렸습니다. 답은 그러면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90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90번도 O, F, Na, Mg, Al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거는 역시 또 얘네들 묶고 그다음에 얘네 묶어서 가면 되겠죠. 2주기 비금속, 3주기 금속 이렇게 두 가지 묶음으로 또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역은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에 하나이다 되어 있고 전기음성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마도 여러분 전기음성도 이렇게 월등히 크니까 얘는 아마도 비금속일 거고 느낌에 이제 금속 같고 하죠. 정확하진 않아도 일단 요런 정도로 느낌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서 제2이온화 에너지가 있어. 제2이온화 에너지. 자, 보시면 얘가 지금 제일 크거든요. 제일 큰게 누구야? 일단 나열해 볼까? 이 다섯 가지 원소 중에 제일 큰건 2차기 때문에 1족인 나트륨이 제일 커요. A가 나트륨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될수 있을까요? 순서대로 나열해 볼게요. 자, X축이 커지는 방향이니까요. 이것도 커지는 방향으로 나열해 볼게요. 헷갈리지 않게. 그럼 나트륨이 제일 크고, 제일 작은 건 마그네슘. 2족이 제일 작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족이 비금속이 그 다음으로 크겠지. 근데 예외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산소, 그 다음 플로린,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알루미늄. 2차니까 마그네슘 2족이 제2차에선 제일 작다고.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죠. 2족이 왜 제일 작아? 2족이 2차에서는 1족의 전자 배치가 된 상태야. 그러니까 얘가 나트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2차에서는. 그래서 얘가 제일 작은 거고 1족인 얘는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된 거라 제일 큰 거죠.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예외의 관계인 거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봐봐. 자, 여기서 E2의 값이 일단 얘가 제일 최대예요. 근데 봤을 때 지금 경향성이 어쨌든 얘네들 같아야 되고 얘네가 달라야 돼. 원자 이온 반지름에서. 그쵸? 그럼 여기서 얘네 경향성이 같은 애들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 지금 작은 편이고, 그다음 2차에서 얘가 제일 크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면 얘를 최대값을 일단 집어넣어 보는 거지. 그럼 나트륨 먼저 집어넣었을 때, 그다음 얘네들은 둘다 같은 경향성인 누가 될수 있어? 비금속이 될 수가 있겠지. 뭐 그런 식으로 바로 우리 특징을 잡아낼 수 있어요. 어쨌든 같은 경향성에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있어야 돼. 근데 얘네들은 지금 같은 경향성이고 얘네보다도 더큰 2차 이온의 값이 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최대값 나트륨. 근데 얘네들이 이제 바로 이어서 같은 경향성인 비금속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C는 아마도 또 비금속일 것이다. 여기서 눈치를 또 채셔야 되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산소가, 자, 제2니까 산소가 더 커야 돼요. 얘가 산소고 플로린이고. 그러면 여러분 봤을 때, 자, 금속이 비금속보다 사이즈가 작으니까 기억은 이온 반지름이 돼야 되는 게 맞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가보면 얘가 C가 플로린이에요. 그 다음에 A는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B, D하고 E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소 플로린 이미 2주기 비금속은 끝났어. 그럼 나트륨과 마그네슘 알루미늄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전기음속도 둘은 마그네슘 또는 알루미늄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기음속도 큰 애가 원자번호 큰 알루미늄, 그다음 마그네슘 이렇게 대응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징의 전체적인 특징을 금속, 비금속 먼저 나누고 이제 가시면 돼요. 그럼 D가 알루미늄, 아 얘가 그래서 알루미늄이고요. 이온 반지름 가장 또 작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온 반지름 순서는 어떻게 돼? 산소 E-가 제일 크고, 그다음 플로린 이온 반지름은, 그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순으로 작아지더라.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B는 산소이다. B는 산소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니은은 기억은 원자 반지름이 아니라 이온 반지름 틀렸고, 그 다음 디귿은 제2분의 제3 이온 에너지는 E하고 D. 자, 비교하래. 제2. 아마도 2족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비교가 가능하다. 뭐 예외 구간이 들어있어서 비교가 가능하다.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럼 E하고 D를 봤을 때, E는 뭐예요? E가 마그네슘이네. 무조건 2족이 제일 크지. 자, 마그네슘 2족. E에서 3으로 갈때 급증. D는 알루미늄. 그쵸.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일단 2차 이온 에너지는 마그네슘보다 알루미늄이 커. 3차는 마그네슘이 월등히 크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당연히 더 크게 증가하는 건 마그네슘 2족 원소이다. 답은 그래서 기억과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1번 들어갈게요. 자, 91번은 조금 특이하게,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 E2분의 이온이 나왔다. 보통 E1분의 E2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잘못 보면 문제가 안 풀리거나 틀릴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E2가 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족이라면 이 값이 제일 어때야 돼요? 제일 작아야 되죠.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1족이면 1차에서 2차로 갈때 급증을 하잖아요. 급증. 1족이면 이게 최대잖아. 그럼 반대로 역수가 나왔으니까 2분의 2원이 나왔으면 1족은 어떻게 돼야 돼요? 최소가 돼야 되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 1족 최소. 1족이 있을까요? 1족이 있네요. 리튬. 나머지는 1족이 없어. 그럼 제일 작은 얘가 무조건 리튬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베릴륨 봉소 탄소는 우리 할수 있잖아. 1차, 2차 나타내 보면, 자, 1차부터 써볼게. 1차는 베릴륨, 그 다음 붕소, 예외야. 2족, 13족. 탄소가 제일 크고, 붕소가 제일 작고. 그 다음 2차는, 2차는 베릴륨 붕소 예외 아니고요. 그 다음 붕소 탄소가 예외지. 2차에서는 요 구간에서 예외예요. 그럼 베릴륨, 붕소가 제일 크고, 그 다음 탄소. 물론 탄소는 베릴륨보다는 큽니다. 요렇게요. 그럼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게 누구야? 붕소. 그럼 여기에선 역수니까 가장, 셋 중에 가장 작은 게 붕소. 그럼 셋 중에 가장 작은 얘가 붕소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Y하고 Z는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준 거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1 이온 에너지는 Y가 Z보다 크다. 그럼 제1은 누가 더 커야 돼? 탄소가 베릴륨보다 커야 돼. 그럼 탄소가 Y, 얘가 베릴륨이다. 이 순서로 가시면 됩니다. W는 리튬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하는 Y가 X보다 크다. Y가 X보다 크죠? 같은 주기니까 원자 번호 큰 애가 크다. 맞고. 원자 반지름은 Z가 가장 작다? 아니죠. 같은 주기니까 원자 번호 제일 큰, 유효핵 전하 제일 큰 Y가 제일 작다. 그래서 Y가 제일 작아요. 탄소가 제일 작습니다. 요건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과 ㄷ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2번. 네, 92번 문제도 이것도 이제 원자과 전자수, 홀전자수, 이거 전자 배치에 대한 게 나와 있고요. 또 포인트는 뭐냐면 2, 3주기로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2주기에서 3주기로 넘어가야 되거든. 근데 원자 번호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M 플러스 3이야. 그러면 2, 3주기가 둘다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2, 3주기라고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아마도 얘는 2주기, 아마도 얘는 3주기 이런 느낌으로 가야겠죠. 2주기 비금속, 3주기 금속이 아마도 있지 않을까. 요런 흐름으로 가시면 좋고. 그럼 여기에서 얘가 상대값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게 상대값으로 2대1인 거잖아. 2대1이 되는 애를 빨리 찾으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좀 유력한 후보들, 질소, 산소, 플로린, 일단 가볼게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에서 일단 찾아보자. 있는지.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원자가 전자 수 얼마? 얘는 원자가 전자 15조 5, 홀전자 3, 원자가 전자 6, 홀전자 2, 원자가 전자 7, 홀전자 1, 원자가 전자 1, 홀전자 1, 원자가 전자 2, 홀전자 0. 물론 네온도 있어요. 원자가 전자 0이죠. 얘는 좀 쓰기 애매하네. 넘어가자. 그죠? 이것도 사실 0이야. 근데 알루미늄은 원자가 전자 3, 홀전자 1 이렇게 있어.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규소까지 가볼까요? 안 나오죠, 지금. 2대 1의

규소가 2대1이네. 이런 식으로. 2대1인 거야. 2대1. 그러니까 조건은 원자번호 3의 차이가 나야 되고요. 2대1이 돼야 되는 거잖아. YZ가. 그럼 얘가 Y고 얘가 Z구나 찾아내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없을 경우에 지금 앞뒤로 늘려가면서 원소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럼 나트륨이 Y가 될 것이고 얘가 Z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규소가 Z가 되는 거니까 얘가 11번, 얘 14번, 11을 3 빼면 8번. 그럼 산소네요. 그럼 산소는 원자가 전자수가 몇이야? 6이고 홀전자 2가 됩니다. 자, 얘가 원자가 전자 1이고 홀전자 1이었잖아요. 그럼 몇대 몇이야? 1대 3이네. 1대 3. 그죠? 그럼 기억은 얼마? 잠깐만요. 8번, 11번. 원자가 전자수 6, 홀전자 2. 그죠? 홀전자 1. 3분의 1. 그죠? 1대 3이지, 그치? 1대 3. 그럼 얘가 6이니까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 6이니까, 그죠? 얘는 2가 돼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얘는 1이다. 그죠? 1이다. 얘는 틀렸어. 2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얘가 1분의 1인 거니까. 이거는 지금 처음에 얘네끼리 비율을 2대1로 쓴 거야. 알겠죠, 여러분? 얘가 1이니까 1일 때 6이면 얘는 2가 되겠지? 6분의 1이니까 2가 되겠죠? 산소니까. 그래서 얘는 1이 아니라 2다로 가는 게 맞고, 홀전자 수는 X와 Z가 같다. 홀전자 수는 X는 16족 2개고요. Z도 14족 2개가 되는 거죠. 맞고요. 기억은 틀렸고, 이유는 맞고. 그다음 디귿, 제1이온화 에너지는 XZY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1이기 때문에요. 가장 작은 건 나트륨. 그죠? 가장 큰 거는 산소. 2주기 비금속. 그 다음에 3주기에서는 원자번호 더 크네. 그쵸? 예외였고요. 나트륨이 제일 작다. 1족 3주기니까. 2주기 비금속 크고, 3주기에서는 1족이 제일 작고. 요런 순서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X고요. 얘가 Z고요. 얘가 Y니까 요거 정답.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93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93번 문제 보시면 바닥 상태 전자배치 전자가 들은 오비탈 중에 n 플러스 l이 가장 큰 오비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n 플러스 l이 가장 크다라는 것은 사실은 얘는 수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2주기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 수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가장 큰 오비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ES보다 EP가 에너지가 더 크지. n 플러스 l의 값도 EP가 ES보다 더 큽니다. 그런 식으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즉 에너지 준위가 가장 큰 오비탈에 들어있는 지금 뭐 그죠? 오비탈이 지금 기역이야. 그냥 그 오비탈만 있네. 아, 들어있는 전자수 있네. 에너지가 가장 큰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야. 원자가 전자수가 아니다. 원자가 전자수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족이나 2족 원소는요. 1족이야. 뭐 3s1이다. 2족이니까 ES1으로 가자. 그럼 얘는요, 리튬인데, 얘는 이 기역이 값이, 기역이라는 값은 2가 되겠죠? N 플러스 1, 가장 큰거 2야. 무조건. 근데 거기 하나 있죠, 전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돼요? 그러니까 S로 끝나는 거야, S로. 맞죠? 자, 그런데 원자가 전자는 몇 개야? 역시 하나인 거지. 그럼 S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수와 가장 에너지가 큰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어때? 같은 거라고. S로 끝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전자 배치가 S로 끝나면 같아요, 그게. 근데 만약 여러분, 붕소. 얘는 ES 마지막 껍질이 ES 두 개. 마지막 껍질 한번 써볼게요. EP 하나잖아요. 그럼 원자가 전자수는 3이잖아. 원자가 전자수는 3인데, N 플러스 L의 값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N 플러스 L이 더큰건 얘기 때문에, 이 값이 가장 큰 오비탈에 들은 전자수는 얘는 몇 개? 하나로 가줘야 된다고. 그럼 원자가 전자수랑 다를 수 있다. 이걸 생각해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서 Y축은 뭐예요? 기역이 들어있는 전자수와 원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그쵸? 자, 그러면 유효액 전하니까 같은 두 개니까 어떤 순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유효액 전하도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같은 주기에서는 예외 없지.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증가하는 방향으로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는 거니까 그냥 이거 원자 번호 순서로 봐도 돼. 최대한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자고. 원자 번호 순서. 알겠죠? 자, 그럼 2주기 내야. 그럼 여기서 2, 3이라는 건 누가 돼야 될까요? EP의 세개 들은 애기가 되겠지. 그럼 누구다? 질소가 되는 거죠. 에너지가 가장 큰
오비탈에 대한 전

원자수가 3이니까 2p 3으로 끝나면 질소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 질소보다 원자 번호 다 작아야 되고, 그다음 얘는 그러면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두 개가 있으면 2p에 두 개일 수 있어. 그럼 2p에 두 개가 되면 얘는 탄소가 된단 말이야. 근데 탄소보다 원자 번호 더큰 애가 있잖아. 정확하게는 탄소보다 유효 액자가 더큰 애가 있잖아. 근데 탄소 그다음 바로 질소로 유효 액자가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럼 요 사이에 뭐가 있으면 안 돼. 그럼 얘는 탄소가 아니라는 거거든, 지금. 그럼 뭐가 될수 있을까? 전자가 두 개니까 가능한 거는, 그쵸, 그냥 ES 두개 들어있는 거. 베릴륨이 가능하겠죠, 베릴륨.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베릴륨. 그다음 얘는요, 베릴륨보다 원자보다 크고, 그다음 하나 있어야 돼. 그러면 2p에 하나 있는 누구? 붕소가 가능하겠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원자 번호 순서 그대로, 원자 번호 순서대로 가는 거야, Y축은. 그럼 얘는요, X는 뭐가 돼야 될까요? 이제 가능한 게뭐 ES1으로 끝나는 누구밖에 없어? 뭐 리튬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대응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Y는 탄소이다. Y는 탄소가 아니라 베릴륨이어 틀렸고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원자 반지름은 X랑 Z. 원자 반지름은 X랑 Z. X가 리튬이고, 그다음 Z는 누구다? Z는 질소야. 그럼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클수록 사이즈 작아지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유효액자나 증가로 작아지지. 전기 음성도 Y랑 W. 전기 음성도 Y는 베릴륨이고요. W는 누구다? 붕소야. 그럼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 커지죠? 틀렸습니다. 답은 2번. 니은만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문제 9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4번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소, 플로린, 나트륨, 알루미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산소, 플로린 같이 묶어서 가시면 되고요. 역시 비금속, 2주기 비금속, 나트륨, 알루미늄, 3주기 금속 묶어서 가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요런 것들 표현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 기역과 니은은 중에 하나이다. 특징을 잡아야 된다고 그랬지? 복잡할수록 특징을 잡아서, 대표적인 원소, 뭐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을 먼저 특징을 잡아서, 걔네들을 먼저 집어넣고, 나머지는 모순이 없게끔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고 했어.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럼 이거를 일일이 다 쓰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문제풀이 팁을 주면, 일단 얘는 비슷비슷해 고만고만한데 얘가 압도적으로 크고요. 얘와 들쑥날쑥이야.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 그쵸. 얘가 얘라고 봐줘야겠지. 왜냐하면 문제에서 제1분의 제2이온화 에너지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언제 급증하죠? 이 값이 제일 크다. 1족이잖아, 무조건 1족. 1족일 때 제1에서 2로 급증하잖아요. 근데 1족이 누구밖에 없냐면 나트륨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가, 나트륨이구나. 얘만 급증할 거니까, 1족만. 네, 그럼 나머지는 이제 급증을 안 하니까, 뭐, 요 정도. 그래서 얘가 뭐냐면, 제1분의 제2다. 일단 요렇게 우리가 잡아봤어요. 근데 얘까지 다 비교해서 이제 모순이 없어야 돼. 그럼 일단 얘는 이온의 전화분의 이온 반지름이라 했을 때, 자, Z가 지금 나트륨이라고 했을 때, 이제 나머지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제1분의 제2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는 산소, 플로린, 알루미늄. 일단 비교 가능한 거는, 산소 플로린은 가능해. 예외가 있으니까. 산소 플로린은 1차에서는 플로린이 크고 2차에서는 예외로 이게 되기 때문에 일단 요게 더 급증하는 거는 산소가 더 커요. 그럼 산소가 플로린보다 크다 정도만 비교 가능하고 알루미늄은 애매하지,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정확히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럼 이온의 전화번호 이온 반지름을 이제 얘가 작아지는 순서로 나와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한번 나타내 보고요. 역시 이온 반지름 크기 순서대로 먼저 나타낸 다음에 이온의 전하는 절대값이니까 표기하기 쉽잖아요. 그냥 대입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한번 크기 순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온의 반지름 제일 큰 거는 셋 중에 나트륨 빼고야 지금. 그죠? 그럼 제일 큰건 산소 2 마이너스, 그다음 플로린 마이너스, 그다음 알루미늄 3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가장 작은 거는 그쵸? 얘겠지. 제일 작아 사이즈도 이온 반지름도 제일 작은데 전하도 제일 커. 그럼 무조건 알루미늄 제일 작을 거야. 이렇게. 나 얘는 1,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W와 X 중에서 누가 더 클까? 자, 요거는 여기서 정확히 비교할 수가 있어. W, X 중에 더큰 애가 뭐가 돼야 된다고 할까? 산소가 돼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되는 게 맞겠지. 둘다다 활용하는 게 맞고요. 그럼 X가 산소, 얘가 플로린이다. 그리고 팁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절대값으로 두 배의 차이가 있잖아. 밑에 분모값이. 그죠? 자, 근데 분자는 여러분, 분자는 얘가 작긴 작지만 2분의 1만큼 작지는 않겠지? 이해가 아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가 클 거야. 그런 식으로 유추해서 가셔도 돼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기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은 제1분의 제2이온화 에너지다.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니은은 W는 F이다. W는 F이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 자, 그 다음, 디귿은 원자 반지름 YX를 비교하라 했는데, 원자 반지름 YX. Y는 알루미늄이고요. X는 누구다? 산소. 그럼 뭐 2주기 비금속, 3주기 금속이니까 3주기 금속이 더 크겠죠. 그죠? 그리고 2주기 비금속 중에서도 끝에 있는 애잖아. 껍질수 증가로 커지는 거지. 아시겠죠, 여러분? 답이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95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5번. 네, 95번. 자, 원자 번호는 각각 11번부터 17번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전기금속 노출원자 수. 뭐 간단하네요, 문제가. 그쵸? 11번부터 17번이니까 나트륨부터 어디까지 염소까지다란 범위를 정해줬습니다. 전기음성도 그냥 같은 주기잖아요. 어쨌든 3주기.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전기음성도 증가한다로 가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원자 번호라고 봐도 돼. Y축을. 간단하게 항상 보라고 여러분. 홀전자 수. 뭐 너무나 뚜렷하지? 홀전자 수 3. 저기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누구밖에 없어? 15족은 인밖에 없어요. 저기 포함되는 3주기에서. 나 홀전자 수 2. 근데 인보다 원자 번호 커야 되니까 황이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3주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원자 번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황보다 더 커? 홀전자 1. 17족 얘는 염소. 염소가 되는 거고. 홀전자 1. 또 있어. 그럼 이 중에 가장 작아? 뭐 나트륨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뭐, 알루미늄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있잖아, 또. 그럼 얘는 가능한 게 0이니까. 2족 아니면 18족인데, 18족 안 들어가죠? 그럼 얘는 마그네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더 작기 때문에 나트륨이 돼줘야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B는 비금속이야. 틀렸어. 염소예요. 1차, 2차. C가 제일 크다? 그치, C. 1족 원소. 제일 큰거 맞지? 1족은 이때 급증하죠. 급증하지. 1족이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수는 D가 2보다 크다. D는 황이고요. 그다음 E는 뭐예요? E는 인이야. 뭐, 16족, 15족, 6개, 5개, 얘가 더 크다, 맞는 거죠. 답은 그러면, 니은과 디귿,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9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6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런데 지금. 자, 그렇다고 이것만 딱 정리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그쵸? 자, 산소 플루오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2주기 비금속, 3주기 금속 묶을 수 있고. 자, 그랬을 때, 원자가 전자수가 나와 있고. 뭐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중에 하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원자가 전자수는 당연히 비금속 쪽으로 갈수록 커져. 뭐 플루오린, 산소, 마그네슘, 나트륨, 뭐 이런 순서겠죠. 금속이 작고 비금속 크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 항상 정확한 것부터 먼저 짚고 들어가. 최댓값, 뭐 최소값, 뭐 급증하는 거 이런 거 먼저 짚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항상. 자, 그럼 그런 것들 최대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원자가 전자수가 이게 지금 Y라는 애가 이 중에선 3등이야. 이 중에선. 그럼 Y는 무조건 뭐에 들어가야 돼요? 금속 중에 하나가 돼야 돼. 3등이니까. 얘 아니면 얘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얘 금속이다.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무조건 뭘까? 이셋 중에 제일 크지. 셋 중에 제일 크다? 산소 또는 플로린이기 때문에 얘는 또 무조건 비금속이야. 얘는 모르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잡고 들어가는 게 유리한 거야. 항상 주기성 문제는 확실한 거를 먼저 골라 놓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W는 확실하게 비금속이라고 알려드렸고, 그다음 Y는 금속이야. 자, 그럼 봐봐. 원자 이온 반지름 중에 하나래.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얘가 비금속이 작으니까 이게 원자 반지름이지. 이런 식으로 바로 알 수가 있다고. 그럼 얘가 이온 반지름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해 가죠? 자, 그럼 W가 비금속. W가 비금속. 근데 비금속인데 이온 반지름인데 얘보다 더큰 애가 있다? 그럼 얘도 비금속 음이온이 돼야겠지. 그러니까 음이온, 그러니까 이온 반지름은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등전자 이온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순서가 되는 거잖아. 그럼 산소가 제일 크고 그다음 얘예요. 그러니까 얘가 비금속인데 자기보다 더큰 애가 있다? 그럼 무조건 어떻게 가야 돼? 플로린 산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조합이. 그럼 얘가 플로린, 얘가 산소가 돼야 되는 거죠. WX, 플로린 산소, 플로린 산소. 그럼 YZ는 무조건 금속에 돼야 되네. 그죠? 그럼 금속도 이제 원자 반지름은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1쪽이 더 크지. 그죠?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돼? 이 순서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 크다.
그럼 원자 반지름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

이렇게 가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이온 반지름이 아니라 원자 반지름이다. 다 논리적으로 지금 효율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풀이를. 자, 그다음 님, W와X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W와X는 같은 주기 아니죠? 2주기, 3주기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W와 X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W와 X, 그죠? 제가 잘못 봤죠? W와 X니까 X 산소 2주기, W 플로린 2주기, 그죠? WX는 같은 2주기 맞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디귿.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Z랑 Y. 자, Z는 나트륨이고요. Y는 마그네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유효액 전하는 마그네슘 더 크잖아.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클수록 증가하죠? 같은 주기에서는. 그래서 요것은 틀렸습니다. 답은 그러면 2번. 니은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7번. 네, 97번은 지금 WZ 원자 번호 8번, 14번까지 있습니다. 정해져 있네요. 이렇게 주기도 하죠. 그쵸? 앞에서 봤죠? 8번은 산소. 그럼 산소부터 어디까지야? 뭐 홀전자 존재한다 했으니까 일단 써보자. 산소, 플로린. 홀전자 모두 존재하니까 이왕이면 존재하지 않는 건 쓰지도 말자. 그쵸? 그럼 산소, 플로린, 네온 빼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다음 규소 5가지만 쓰면 되네. 이 중에 4가지예요. 다섯 가지가 후보인데 이 중에 네 가지밖에 없어. W부터 Z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전기 음성도는 W가 가장 크고 아마도 비금속이겠죠? 그다음 얘가 좀 유력해. 전기 음성도 1등. X 제일 작다. 금속이겠지? 그럼 얘가 좀 유력하긴 하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자, 그다음에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 자, 이것도 정확한 구체적인 정보가 되겠네. 여기서 최대한 잡고 나머지는 그냥 갈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정말 구체적인 정보니까. 2대 1대 1. 지금 원소 다섯 가지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써볼게요.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거, 산소는 1s, 2s, 2p.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저 여기 1s, 2s, 얘가 2p야.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총세 개야, 산소는 세 개. 그럼 세 개. 플로리는 10가지. 4개. 나트륨은 10가지죠? 3s가 있지만, 얘는 홀전자야. 그럼 5개. 알루미늄은, 그 다음에 3p까지 있어. 하지만 홀전자야? 그럼 6개. 규소도 여기까지 들어가 있지만 6개. 그러면 1대 2대 2, 2대 2대 1은 얘야 그냥 바로. 1대 1 대응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X랑 Y는 누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고, 일단 알루미늄, 규소, 그 다음에 산소. 이 그룹은 확실히 맞는데, 그리고 Z는 확실히 산소가 맞아. 근데 얘네들은 같은 값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정확히는 모르겠는 그런 상황입니다. 얘네 정확히 순서를 맞춰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어떻게 푸냐? 보세요. 문제 풀이 팁을. 전기 음성도는 W가 제일 크대. W가. 괜히 지웠네.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빼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그죠? 요렇게. 8번부터. 8번부터니까 얘 빼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죠. 다섯 가지 원소. 아까 얘기했던 거. 이렇게 있는데.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XYZ를 일단 누군지는 알았잖아. 얘네 순서만 모르는 거지. 얘세 가지 원소가 얘네라는 건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XYZ에는 W가 없어. 근데 W가 제일 크대. 그 말은 뭐야? 얘네들보다 더큰 애가 있다는 거야. 전기 음성도가. 그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산소보다 더큰게 있다? 그거는 플로린밖에 안 돼요. 그래서 W가 이제 플로린이구나로 가시면 되고요. 나 X가 제일 작대. 아, 그럼 원소 네 가지는 다 찾아냈네? 근데 이 중에 X가 전기 음성도 가장 작다? 그럼 둘 중에 X가 누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되는 거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작을수록 전기 음성도 작다. 그러면 이제 얘가 X가 되는 거니까 그냥 요 순서대로 그냥 가면은 맞는 거네요. 자, 그래서 Z는 2주기 원소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는 이온의 반지름은 X랑 W 비교하시오. X는 알루미늄이고 W는 플로린. 그럼 이온 반지름 누가 더 크니? 등전자 이온이기 때문에 얘가 더 크죠. 틀렸죠? 유효액 전하가 더 크고 전자 배치는 네온으로 갔다. 난 이거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Y랑 X. Y는 규소고요. 자, X는 뭐다? 알루미늄. 그러면 유효액 전하는 Y가 더큰게 맞습니다. 그쵸?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클수록 유효액 전하는 커진다.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8번. 네, 98번 문제는 탄소, 산소, 규소, 인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도 이제 수능 문제였거든요. 자, 이때는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의외로 간단한 거거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비교했을 때 항상 이렇게 뭐 순차적 이온에서 나왔다. 급증하는 거 먼저 봐야지, 당연히.

많이 급증하는 거. 그럼 언제 급증하니? W가 지금 확실하게 어디서 급증해? 3, 4, 5. 이게 3, 4, 5거든요. 당연히 3, 4, 5로 증가해야겠지. 이게 3, 4, 5인데, 근데 여기 4차에서 5차로 급증하잖아. 그러면 14족이라는 의미야. 근데 여기서는 14족이 두 가지나 나왔거든요. 두 가지나 나왔어. 자, 그럼 얘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얘도 어떤 거야? 얘도 여기서 확실하게 증가하는 거죠. 급증. 그냥 증가가 아니라 급증. 얘도 증가하지. 다 증가해요. 차수 증가하면 무조건 증가하는데, 같은 원소에서는 전자를 떼면 뗄수록 계속 에너지는 증가하는 건 무조건 맞아. 그건 예외 없는데, 근데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얘랑 비교했을 때둘다 급증이라고. 그게 포인트야,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둘다 급증을 줬는데, 지금 비교했을 때 같은 차수에서 얘가 더 에너지가 크다. 이걸 준 거니까 둘다 14족은 맞는데, 같은 차수에서 비교해 보시면 각각 얘가 전부 다 크니까 얘가 주기가 더 작은 누가 돼야 돼요? 이주기 탄소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규소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럼 이미 두 가지나 했어. 나머지는 산소랑 인으로 가면 된다는 건데, 그건 이걸로 비교하시오. 이렇게 되겠죠. 그럼 X랑 Y가 있어요? 그럼 원자 반지름은 산소랑 규소 중에 누가 더 커? 산소랑 인 중에 누가 더 커? 인이 더 크지. 자, 원자 반지름. 얘 16족 원소죠? 얘 15족 원소야. 그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 뭐 질소를 껴도 돼. 자, 질소가 산소보다 크지. 같은 주기에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유효핵전하가 증가해서 작아지잖아. 그럼 질소랑 산소 중에 질소가 더 크단 말이야. 근데 질소보다 인이 더 크잖아. 이런 식으로. 뭔가 바로 안 떠오르면 이렇게 중간적인 애를 껴서 비교하셔도 됩니다. 그럼 인이 산소보다 무조건 커. 그래서 X랑 Y 중에, X는 지금 규소라고 했고, Y랑 Z 중에 얘가 인이고 얘가 산소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 볼게요. 일단 문제부터 풀게. 그러면 기억. X는 규소이다라는 거 맞는 표현이고, W와 Y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W는 탄소고, Y는 아니죠? 인이잖아. 그래서 틀렸어. W는 탄소고. W는 탄소고. 주기를 물어봤구나. 자, Y 어쨌든 인. 아, 같은 주기 아니야. 어차피 2주기, 3주기. 같은 주기 아닙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제2이온 에너지는 Z랑 Y. Z는 산소고요. 그다음 Y는 누구였어? 인이었습니다. 그럼 제2이온 에너지도 뭔가 난좀 애매한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중간에 누군가 끼워 넣어도 돼요. 일단 정답은 얘가 맞아. 얘가 2주기 비금속이고 3주기 금속이야. 얘는 16족, 15족이잖아요. 그럼 얘가 큰게 맞는데 좀 나는 애매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중간에 기준이 되는 원소를 생각해도 돼요. 지금 여기서 했던 것처럼 중간에 기준이 되는 원소를 설정해도 돼. 그럼 누가 될수 있냐면 인, 산소, 황. 자, 황이랑 산소랑 같은 족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인이랑 질소를 같은 족이니까 이걸 껴서 같은 쪽에서 너무 명확하니까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얘네들의 관계를 비교했잖아요. 마찬가지야. 산소랑 같은 쪽인 황을 껴넣어봐. 산소랑 같은 쪽인 황을 껴넣어봐. 그럼 제2이온 에너지는 어때요? 황이랑 인은 바로 옆자리 번호니까 비교가 가능하다고. 이해가 아니 무슨 말이지? 얘도 지금 바로 옆자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설정한다면 비교 가능해. 그럼 제2이온 에너지는 예외가 아니잖아. 제1에선 얘가 더 크지만 이둘 중에는 제2는 얘가 더 크다고. 예외가 아니니까. 근데 같은 족이면 무조건 얘가 크지. 그럼 산소가 인보다 크다. 얼마든지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귿도 정답. 그럼 답은 제 기억과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좀 힌트를 주면은, 팁을 줄이면, 이렇게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여러분, 특히 원자 반지름 봐봐. 자, 원자 반지름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돼요. 자, 원자 반지름을 2주기, 3주기 이렇게 그리고 하냐, 원자 반지름을. 그럼 3주기에 가장 작은 애가 염소겠지? 자, 얘는 그냥 원자 번호라고 하고, 제가 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 Y주기야. 그럼 이게 2주기고 이게 3주기 원소는 같은 주기에서 점차 작아지잖아요. 그럼 가장 작은 애 염소, 가장 작은 애 플로린일 거야. 이해가 아니 무슨 말인지? 너무 가까이 붙였나? 아니, 뭐, 요 정도? 그래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얘는 나트륨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리튬이 되겠지. 그죠? 자, 근데 붕소가 요 정도에 있어, 여러분. 붕소가 무슨 말이냐면 염소보다 작아.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원소를 암기하고 있으면 문제 풀이가 엄청 빨라집니다. 붕소가 염소보다 작대. 그 말은 뭘까? 붕소 이후에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다 전부 다.

삼죽이 누구랑 비교해도 무조건 더 작다가 되는 거죠, 결론은.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원소를 정해놓으면 문제풀이가 굳이 막 추론하지 않아도, 생각을 하지 않아도 바로 풀립니다. 그래서 붕소가 삼죽이 가장 작은 염소보다 작다? 그럼 붕소보다 원자 번호 큰 애들은 삼죽이 누구랑 비교해도 무조건 더 작은 것이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되는 기준의 원소들을 좀 정리해 보세요. 자, 답은 4번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9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9번은, 자, 이거 문제가 되게 쉽죠? 원자 번호 5번부터 9번까지의 원자들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어때요? 결론 알고 있어야겠지? 유효액전하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커질수록 증가한다. 그죠? 원자과 유효액전하는 원자들은 원자 반지름이, 유효액전하 커질수록이구나. 유효액전하 커질수록, 어때? 즉, 원자 번호가 커지는 방향으로 유효액전하 커지는데, 유효액전하 커지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는 거죠? 그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방향이야. 그럼 순서대로 붕소, 5번 붕소, 6번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가설은 옳다. 그러면 가설 옳다가 돼야 되는 거니까 기역은 작아진다. X의 원자 번호는 탄소니까 6번.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0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여기 있네요. 자, 1번 작아진다. 그쵸? 자, 6번. 이렇게 되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W부터 Z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일단은, S오비탈에 대한 전자수가 6, 이렇게 나와 있어. 2, 3주기라는 지금 조건이 있거든요, 문제에서. 2, 3주기? 그럼 2, 3주기가 전부면은, S오비탈에 대한 전자수는 최대가 6이야, 최대가. 그럼 6개 하나란 소리지. 이것도 6개 하나. 이것도 4개 하나가 돼야 돼. 왜냐하면 최대가 6이니까 2배에서 갈수 있다, 없다. 갈수 없어요. 이거는 4S까지 다 채워져 있어야 될거 아니야. 자, 그래서 얘네들 그냥 다 나온 거야. 실제 값이. 6, 1, 6, 1, 4, 1. 실제 값인 거야. 그러면 6, 1이면 누가 될수 있을까요? 3S가 채워져 있고, 3S까지 채워져 있고, 홀전자 하나 있어야 돼. 3P 하나. 누가 있어요? 알루미늄 가능하고. 자, 그 다음 또 누가 있어? 다 채워진 상태에서 마지막에 누구? 염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2개. 이거 2개밖에 없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서 W가 앞에 있어, 전기금속도가. X 뒤에 있어. 그럼 뭐 바로 가능하네요. 염소가 W가 돼야겠네. X가 알루미늄 돼야겠네. 이렇게밖에 안 되네, 여러분. 순서가. 전기금속도는 당연히 염소가 커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 다음, Y랑 Z는 또 같은 주기이다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주기야.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4일이 돼야 되거든. 그럼 S의 4개 2주기야. 2주기 홀전자 하나 누가 있어요? 일단 1S, 2S가 들어있고 홀전자 하나 누가 있어? 붕소 가능하네, 붕소. 그래서 붕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같은 주기, 얘도 2주기 돼야 돼. 그러면 그냥 2S까지 해서 총 3개. 1S 2개, 2S 하나 총 3개. 그럼 얘는 홀전자 하나인 누구? 리튬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W는 염소이다라는 거 이제 맞는 표현이고요. XY는 같은 족이다. XY는 그쵸 같은 족 식삼족이네 맞고요. 제일 2 Y Z랑 Z는 리튬이고 Y는 붕소야. 그 1족이잖아. 1족을 이길 순 없어. 13족이 1족이 제일 크다. 1차에서 2차로 급증하니까 맞습니다. 답은 그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문제 풀 거고요. 다음 시간도 이어서 101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정남과 성공하라의 고정남입니다. 자, 오늘은 6강이죠. 6강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실전 모의고사 11번부터 20번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 앞서 여러분을 위한 긍정의 한 줄. 취미는 꾸준히 하는 것. 꾸준함은 취미이다. 라는, 선생님이 이제 꾸준함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제 따온 건데요. 우리가 꾸준히 할수 있다라는 것, 그건 바로 어떤 루틴처럼, 그리고 우리 취미는 있잖아요. 취미는 항상 꾸준히 하니까 취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꾸준함도 취미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시작했을 때는 그 꾸준함은 취미처럼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어떤 그 하나의 나의 삶처럼 루틴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운동을 한다? 그 매일 아침 꾸준히 운동하다 보면 아침에 자동적으로 눈이 뜨게 되고,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는, 이런 꾸준함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나의 몸에 체득화되는 것처럼,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영어 공부는 어떻게, 어느 시간에, 그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자. 그런 것들을 한달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하다 보면, 마치 공부도 취미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오히려 할수 있다. 물론 공부한다라는 게 즐거울 순 없을 순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역시 즐거움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다 보면 뭐 희열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어려운 문제를 내가 수학 문제를 해결했을 때그 느끼는 어떤 감정들, 행복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꾸준함을 가져가는데 큰 심리적 요인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한다라는 것은 취미와 같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취미처럼 꾸준함을 여러분들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오늘 1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은 취업 면접 후기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취업 면접 후기 봤더니 1차 면접은 가로 이제 사전에 과제를 태블릿에 주어지고 20분 동안 즉석에서 뭐 발표 자료를 만들었다. 그리고 10분 동안 발표와 질의응답을 하였다. 내게 주어진 주제는 야생동물의 로드킬 사고를 경험한 운전자는 트러블을 겪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공단은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표니까 결국 뭐예요? 발표 면접이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수 있죠. 그래서 가는 발표 면접이다. 자, 2차 면접은 나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자, 면접 대기장에서 안내해 주시던 직원분께서 2차 면접은 연속된 질문으로 더욱 긴장 상태로 만든 후 어떻게 대처하는지와 자제력을 갖고 잘 대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면접이라고 알려주셨다. 자, 이 뭐죠? 압박 면접이죠. 압박 면접. 그래서 나는 압박 면접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자, 미리 알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니 긴장되어 준비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했어요. 자, 답 줘볼게요. 1번, 가는 인성 면접이다. 아니죠. 발표 면접이다. 발표 면접이다라는 거알수 있고, 가는 판매력을 평가하는 면접이다 했어요. 판매력을 평가하는 거는 세일즈 면접이죠. 세일즈 면접이죠. 그래서 아니다. 나는 지원자에게 의도된 스트레스를 주면서 이제 하는 방법이죠. 면접이죠. 이게 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 이게 바로 뭐다? 압박 면접이죠. 압박. 압박 면접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4번. 나는 가상의 상황에서 주어진 역할에 대한 업무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면접이다. 롤플레잉 면접이죠. 롤플레잉 면접이다. 롤플레잉 면접이다. 5번, 가와 나의 면접에 응시한 것은 취업계획 수립 절차 중 취업 준비 단계가 아니죠. 취업하면. 이건 지금 이 실제로 이제 면접을 보는 단계니까 이거는 구직활동 단계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구직활동 단계에서 실제 우리가 실전 연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실제 가서 면접을 보고 이제 취업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단계니까. 그쵸?

예, 네,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 취업 준비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2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창업 사례에 대한 신문 기사이다. 이에 나타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세모세모 집은 인테리어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구매를 한꺼번에 할수 있는 플랫폼이다라는 거예요. 유사한 플랫폼이 실제 우리 있죠. 창업을 꿈꾸던 대표는 회사를 창업하기 위해 사무실 인테리어를 하던 중 인테리어 관련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사무실을 완성하였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원스톱 인테리어 정보 제공 플랫폼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2013년 창업경진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였다라는 거죠. 자, 대표는 나이가 27세였다는 거예요. 자, 2014년 7월 세모세모의 집이 앱을 출시하였다. 세모세모 집은 인테리어 정보 제공을 넘어 커뮤니티, 그다음 커머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처음에는 인테리어 사진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로 시작했지만 제품 스토어, 그다음에 시공, 이사 서비스 등을 추가하며 몸집을 키웠다. 2018년 구글 플레이 선정 올해 빛낸 앱으로 뽑힐 등 여전히 대중적인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했어요. 자, 그럼 보기를 보도록 하죠. 자, 청년 창업에 해당한다? 오케이. 나이가 27세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청년 창업에 해당한다. 청년 창업하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가 30, 뭐 4세 이하, 뭐이 정도, 34세 이하. 이걸 우리가 청년 창업이라고 하니까 맞다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창업의 3요소가 모두 알수 있, 창업의 3요소를 모두 알수 있다. 자, 창업의 3요소 하게 되면 우리 뭐죠? 창업자,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 그 다음에 창업 자본이죠. 자, 여기서 보니까 창업전 나왔어. 대표 누구누구 이렇게 나왔잖아요. 대표 나왔어. 그러니까 창업전 나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템 나왔어. 어떤 건지. 원스톱 인테리어 정보 제공 플랫폼이잖아. 이게 아이템이죠. 그쵸? 자, 그런데 얼마를 가지고 우리가 창업을 했는지, 그 자금을 어떻게 유치해서 어떻게, 그 얼마만큼의 자본을 가지고 우리가 창업했는지 나왔어? 안 나왔어? 이게 자본이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창업의 3요소를 모두 알수 없죠. 요두 가지는 알수 있지만, 창업 자본 부분은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니은은 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죠. 자, 디귿. 창업의 방법 중 신규 기업 창업에 해당한다. 오케이지. 신규 기업 창업에 해당하죠. 새로운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공하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신규 기업, 뭐 프랜차이즈라든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한 창업이 아닌 신규 기업 창업에 해당하는 거죠. 자, 니을. 현재의 창업 과정 중 회사 설립 단계에 해당한다. 아니야. 우리가 크게 3단계로 이제 보통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회사 설립 단계는 이제 처음 단계고, 마지막 우리는 이미 회사를 설립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 빛난 앱으로 이제 선정될 만큼 하고 있으니, 이거는 창업 후 경영 과정이라고 할수 있죠. 창업 후 경영 과정. 현재 지금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 과정이다. 경영 단계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기억하고 되시면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업의 방법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자주 출제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창업의 방법 보면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 신규 기업 창업. 어쩌면 나만의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창업을 우리가 신규 기업 창업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12번 제시문의와 같이.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랜차이즈 창업이죠.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는 창업이 바로 프랜차이즈 창업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치킨집, 피자집 이런 것들, 또 최근에 많은 식당들이 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기존 사업체 를 인수해서 창업하는 방법이 있죠. 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그 가게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인수해서 창업에 뛰어드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 신규 기업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 기존 사업체 인수 창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자주 출제됐던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세 가지 창업의 방법, 이세 가지 중에 뭐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즉 각각에 대해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 그래서 신규 기업 프랜차이즈식 기존 사업체 인수에 대한 장점이 각각의 장점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각각의 단점이 무엇인지 이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야. 즉, 제시문을 통해서 이게 신규 기업 창업인지 프랜차이즈 창업인지를 찾고 그 창업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 부분이 자주 출제되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 부분 잘 공부해 두어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그다음에 창업 과정은 우리가 7단계로 나와 있는 그 창업 과정이 아니라 그건 사업계획서부터 해서 쭉 작성하는 그 단계가 아닌 세 가지 단계인데 이 부분 잘안 나오긴 해,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요 리을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크게 세 가지 과정이 있죠. 창업 준비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회사 설립 단계, 그다음 창업부 경영 단계. 여기에 제시문은 창업부 경영 단계 세 번째 단계. 예,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제 큰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 출제 빈도는 좀 낮았어. 낮았지만은 어쨌든간 이거는 충분히 내용상으로 알수 있다. 그래서 단계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자. 처음에는 이제 창업 준비 단계. 그다음 두 번째는 회사 설립 단계, 준비를 했으면 설립을 하겠죠. 그다음에 창업 후에 이제 경영하는 단계,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해서 12번 문제 해결해 봤고, 자, 1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근로자 권익 침해 사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공공기업에서 근무, 이 분리기호가 두 개니까 이제 두 개의 사례인 것 같아. 그쵸? 자, 공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 근로자 A씨는 외부 용역업체, 즉 파견업체 소속으로 정규직 시설관리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정비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일한 일을 하고 있고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A씨는 노동 강도 권한과 책임, 업무 내용이 모두 정규직 시설 관리와 똑같 관리원과 같지만 정규직에만 지급되는 가족수당, 식대 등 다양한 복리후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부분의 사례는 차별적 처우다라는 거알수 있죠.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분리기호 볼게요. 세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배송직원 B씨는 사내 노동조합 대표로 임금 인상과 직원 휴게 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단체 교섭을 진행했대요. 자, 이러한 활동을 빌미로 사측은 업무 지시 불이행과 조직 질서 문란의 이유로 B씨를 뭐 했다? 해고 통보했대라는 거야. 이거는 이제 그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죠. 그 노동조합과 관련된 활동이라 이런 걸 통해서 그, 사원에게 이제 불이익을 주는, 해고를 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업무 부서를 이동시키거나,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부당 노동행위라고 한다라는 거죠. 부당 노동행위이면서 이제 해고까지 했으니까 이거는 부당 해고까지도 이제 확장돼서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즉,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면 우리 키워드 꼭 기억하라고 했죠. 노동조합과 관련이 있다. 계속 노동조합의 활동, 노동조합의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개입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거 기억. A씨의 사례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오케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자, 니은. B씨가 속한 노동조합이 수행한 활동은 참모책입니다. 수행한 활동이 뭐였어? 단체 교섭을 진행한 거잖아. 요거는 노동조합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참모책임이 아닌 집행책임이지. 집행책임에 해당한다. 그래서 니은은 집행책임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래서 단체 교섭 활동 이런 것들은 이제 집행책임이다. 자, 디귿. ABC가 받은 권익침해는 법정기관 내 지방노동위원회 신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오케이. 구제받을 수 있어요. 자, 차별적 처우는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그거를 대한 다음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6개월. 6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우리가, 차별 시정을, 신청을 할수 있죠.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같은 경우는 몇 개월이야? 3개월이야, 3개월. 3개월. 3개월 이내다라는 거. 구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간단하게 이제 법정 기간 내 지방 노동위에 신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만 했지만은
요게 진짜 본 수능에 가서 이제 고난도 문항으로 좀더 올라가게 되면은 요걸 가지고 몇 개월을 이 개월 수를 가지고 낼 수도 있어요. 이러면 이제 난이도가 살짝

아니라 아주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강 시간에 되게 강조했으니까 이 숫자에 대한 부분들 잘 기억했다가 특히 부당노동 행위는 굉장히 잘 나와 출제를 많이 했었고 이제 차별적 처우 같은 경우도 이제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6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 그다음에 그 절차 있었죠 우리 절차 진노위 중노위 뭐 이런 식으로 행정소송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진행했던 절차 그다음 며칠 이내 해야 된다 뭐몇 개월 이내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숫자가 나와 있는 그 절차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조했던 부분들, 그 부분은 고난도 문화 출제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3번은 기억하고 디귿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은 공공기업의 노사협상 사례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공공기업 생산직 노동자들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공공기업 전체 근로자의 과반 이상으로 구성된 세무세무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이후 세무세무노동조합은 회사 측과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노사 양측은 임금 인상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했어요. 1번. 생산직 노동자들은 단체 행동권을 행사하였다? 단체 행동권을 행사하지 않았지. 지금 뭐 이때 협상을 했고, 이제 했으니까 단체 교섭권이지. 단체 교섭권이다. 행동권은 아직. 쟁의행위를, 요게 이제 아마 결렬됐으면 조정 절차를 거치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단체 행동을 하게 되도록 하죠. 그래서 보통 쟁의행위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그 부분은 이제 모평에 자주 출제됐던 부분이고 이번 6월 모의평가도 출제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자, 2번 생산직 노동자들이 구성한 단체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자,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기업 전체 근로자의 과반 이상으로 구성된 세무세무 노동조합이야. 그러니까 기업 내에 있는 노동조합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노동조합의 종류, 기업별, 산업별, 뭐 지역별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데 특히 기업별하고 산업별, 기업별하고 산업별 이런 이두 가지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3번 생산직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사측과 단체 교섭을 진행하였다. 개별적으로 한게 아니라 뭐예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표 근로자들이 이제 한 거지. 그래서 노동조합 사측 개별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개별적이 아니라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했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다음에 4번 노사 양측이 서명한 서류와 노사협의회 의결 사항과는 동일한 효력이 있다. 아니야. 이거는 이제 법적 효력이 이제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노사협의회하고 노동조합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회적으로 이러한 확장적으로 많이 출제됐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두 개를 비교 분석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서 서명해서 하는 법적으로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 노사협의회에서 어떤 의결 사항 같은 경우는 이거를 경영자, 사용자가 저 경영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회사 경영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죠.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부분의 벌금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아니다라는 틀렸다는 거알수 있죠. 그다음에 생산직 노동자들이 구성한 단체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성되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따라서 우리가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게 바로 뭐야? 이 노사협의회야. 이거는 노사협의회야. 노동조합은 뭐야? 노동조합법, 약칭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협력 그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법률 있죠. 노동관계 조정법에 관한 법률,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법이라고 이제 약칭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아마 법률상으로도 노동조합법 약 밑에 약칭 한다고 나와 있죠. 근데 플레임으로 하게 되면은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죠. 조정법. 이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가 노동조합을 이제 결성하게 되는 거고 거기다 운영, 그다음에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명시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노사협의회. 이 근로자 참여 협력 증진이라는 법률에 따라서 결성

되는 것은 노사협의회다라는 거. 그래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비교한 내용이 특강책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좀잘 이해 안 됐으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 다음 수업 장면에 나타난 직업 가치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직업 가치관에 대한 설명을 해볼까요? 가는 직업의 조건과 관련된 외부로부터 얻는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관이래요. 외부로부터 얻는 거니까 외재적이죠. 외재적 가치에 관련된 거다라는 알수 있고, 외적 가치라고도 하죠. 나는 일을 하면서 개인이 얻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직업 가치관에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외재적의 반대 뭐야? 내재적. 내적 가치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적 가치 하게 되면은 뭐 성취라든가 보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다음에 흥미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적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만족, 이거 일에 대한 만족. 이런 것들이 이제 내재적 가치. 말 그대로 개인이 얻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가치이잖아. 외재적인 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급여라는가 이런 걸 고려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경제성이라, 경제적 어떤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든가, 근무 환경. 근무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 다음에 또뭐 있을까? 뭐 근로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복리후생, 이런 것들이 이제 외재적 가치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거죠. 자, 1번. 가의 종류에는 흥미,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다. 흥미, 즐거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야? 내재적 가치, 내재적. 그러니까 가는 뭐야? 외지적이니까 아니라는 거알수 있고, 가는 목적적 가치로서의 직업가를 가지고 있다? 아니죠. 외재적 가치로서의 직업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나의 종류에는 보람, 성취감 등이 있다. 맞지? 보람, 성취감 등이 내적 가치, 즉 내재적 가치에 있으니까 3번이 정답이네. 나는 수단적 가치로서의 직업가는 아니죠. 아니죠. 내재적 가치로서의 이제 직업가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가는 나에 비해 직무활동 그 자체에 대한 만족을 추구한다. 반대지? 나가 가보다. 그치? 나는 가에 비해 이렇게 가야지. 이 2개가 바뀐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만족감을 추구한다. 하는 일 자체의 만족감이지. 직무활동 자체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죠. 이 외재적 가치, 내재적 가치와 관련돼서도 제시문에서 일 부분에서 어떤 밑줄을 친다던가 아니면 그 제시문 안에서 나타난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고 이 제시문에 나타난 게 이제 뭐 내재적 가치다, 외재적 가치다라고 이렇게 답지 이런 다섯 개의 답지 중에 하나로 번호로 이제 구성돼서 우리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요두 개를 가지고 비교해서 이렇게 할 수도 이렇게 지금 15번째 문제도 출제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것보다는 큰 어떤 제시문 안에서 어떤 그런 상황들을 제시하고 그 상황 안에서 내재적 가치인지 외재적 가치인지를 구분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종류에 관련된 내용들 뭐 흥미냐 보람이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되고 왔다라는 거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16번. 다음 신문 기사에 나타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지원 사업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A는 어떤 사업이냐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신 IT 분야의 직무 역량을 높이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훈련 과정은 뭐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그다음 클라우딩 컴퓨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돼서 3개월간 진행했대요. 50여 명이 이제 청년들이 참여했다라고 이제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직업 능력

사업에 대한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훈련 과정이니까 이미 답이 힌트에 있는 거야.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B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자, 센터 관계자는 고용유지 지원금 접수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고용보험 관리 업무를 효율성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직 위험에 놓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에 큰 도움을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고용보험 사업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고용보험 그 관리 사업. 이것과 관련 있다라는 거알수 있죠. 이미 제시문 속에 우리가 사실은 답이 다 이제 힌트가 어떤 사업 관련된 건지 우리가 제시문만 읽어봐도 아 대충 이런 사업과 관련돼 있구나라는 거알수 있죠. 기업 A에 나타난 사업은 집단 직업 상담 사업에 해당한다. 아니야, 이거는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니은 A의 사례로는 내일 배움 카드제, 지역 실업자 훈련, 근로자 직무 능력 향상 지원금, 사업자 지원 훈련 이런 것들. 즉, 직업 능력과 관련된 훈련들과 관련된 거니까 결국에는 니은은 맞는 답이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내일 배움 카드제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디귿, B에 나타난 사업은 고용보험 관리 사업에 해당한다. 오케이. 이미 딱 여기 딱 답이 딱 찍어졌어, 사실은. 니을, B에 나타난 사업은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 및 구인 업체에는 인력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취업 지원에 관한 부분이잖아. 그치? 취업 지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취업 지원 사업이다. 취업 지원 사업이다라는 거죠. 취업 지원 사업이니까 니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대긋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쵸? 자, 이제 17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17번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했어요. 하이니가 제시한 재예방 상원책 사례를 발표해 볼까요? 자, A 공장 작업장 바닥이 자주 젖어 미끄럼 사고가 반복되자. 가, 미끄럼주의. 표지판을 설치했지만 미끄럼주의 표지판은 우리가 경고표지. 예, 경고표지에 해당하는 거죠. 경고표지에 해당한다라는 거알수 있죠. 설치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 대책 중, 여러 대책, 대책을 했네. 대책 수립했네. 그죠? 미끄럼 방지 타일로 바닥을 교체하자 사고가 줄었다라는 거야. 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나오겠네. 그죠? 자, 그다음 B. B 공장에서 발생한 감전사고 조사 결과 사용하던 기계의 전원선 피복이 벗겨져 있었대요. 벗겨져 있었대. 자, 안전관리자는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당장 위험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하죠. 가해 표지판은 경고표지에 해당한다. 맞아, 이거 경고표지에 해당한다. 기억은 맞는 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고표지 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삼각형 모양의 검은색 테두리, 노란색 바탕에서 요 가운데 그림이 있어. 그래서 미끄럼주의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그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그림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게 이제 바로 미끄럼주의에 대한 표지죠. 그래서 경고표지 맞다라는 거. 니은, A 공장 사례는 손실 우연의 원칙에 해당한다. 손실 우연의 원칙이 아니라 대책 선정의 원칙이지. 이 대책을 수립했고 이렇게 하니까 예방,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줄었다고 하잖아. 손실 우연이 아니라 대책 선정의 원칙이다. 대책 선정의 원칙. 요거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다음 디귿. B 공장 사례는 원인 연계의 원칙에 해당한다. 당연하지. 이러한 피복이나 전선들이 벗겨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고가 이제 발생한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디귿은 맞는 답이야. 원인 연계의 원칙 맞지. 나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 중 교육적 원인에

공업 일반 내용하고 좀 겹쳐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통상적으로 이제 공업 일반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직에서는 이쪽 이제 산업재해 보상 보험에 많이 비중을 두고 출제가 되고 있다. 그 내용 여러분의 그 특강 내용 중에서도 그쪽의 비중을 좀더 크게 차지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출제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런 사고의 원인 이런 것들 교육적 원인이냐 뭐 직접적 원인이냐 간접적 원인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답지상으로 한두 개씩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고 이와 전체 이제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은 공업 일반에서 더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죠.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다음 사례에 나타난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포장기계 제조업체 A 기업. A 기업은 이제 중소기업이고 상시 근로자가 50인인 기업이래요. 최근 신입사원 이직률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선발된 근로자 대표와 함께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인사제도 복리후생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대요. 이 회의는 사측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동수로 참여한대요. 대립적인 수단이 아닌 협의와 건의 방식으로 진행된대요. 자, 회의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경영진에게 전달되고 A사 대표는 우리 회사가 만든 제도가 노사 간 신뢰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도모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이러한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도모하는 그런 건 뭐예요? 바로 노사 협의회다라는 거예요. 노사 협의회. 이 노사 협의회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 설치해요. 30인 이상 사업장에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관련된 근거 법률. 앞에서 우리 문제 나왔었죠.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에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관련 법률은 이렇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운영 방식으로 본다면 우리 3개월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된다. 3개월마다 정기적 개최다. 개최해야 된다 정도 여러분이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도 있죠. 그런 것들 우리가 노사 의견에서 어떤 노총의 의견에서 사측은 적극적으로 이제 수렴해야 돼요. 반영해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합의 사항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벌금 형태로 500만 원의 어떤 벌금 형태로 부과하긴 하지만 어쨌든간 적극적으로 이행을 좀 받아서 그걸 해야 돼 한다. 그럼 이제 그 우리 하그 노사 간의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한 단체 교섭은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 자체가.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노사협의회는 요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요 정도만 알고 있어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큰 문제 없을 거예요. 노사협의회와 관련된 거. 그 아마 이제 보기 선택지라든가 답지 구성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되어 있죠. 기억. 법정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단체 교섭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나온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죠. 이건 노사협의회죠. 노동조합이 아니라. 그다음에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오케이, 맞죠 이거? 그다음에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맞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구다. 아니,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된 기구다. 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이면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사협의회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뭐하고 비교해서? 노동조합과 비교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노사협의회는 요 정도만 여러분이 딱 알고 있어도 충분히 문제를 푸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다음 기출 문제도 많이 출제됐던 거라 공부를 좀 많이 학생들은 이게 중요하고

좀잘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19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락스 병영제 특화대학의 제도 개편에 대한 정책 자료를 참고해서 이락스 병영의 개념을 개선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냈어요. 이락스 병영제에 관련된 문제네요. 자, 현행은 이렇다는 거예요. 현행은 뭐 대학 일반 교과 별도로 이락스 병영 훈련과 과목을 구성하기 어렵고 운영비 훈련비 등을 지원에 대한 채도 복잡했대요. 그래서 개선 방향은 뭐냐면 일반 대학 교과도 일학습 병행 훈련 과목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일학습 병행 훈련 운영비를 간편하게 이제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학생 이건 대학이고 학생은 훈련 시간도 너무 길고 이미 아는 내용을 또 들어야 해서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실무 관련성이 낮아 훈련을 하는데 하는 게 아닌지도 이제 걱정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단기 훈련이 가능하도록 이미 수강한 과목은 선의 수처리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기반의 훈련 실무 역량으로 강화하는 걸로 이제 개선하겠다라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에 이제 점을 보완해가지고 내용 규제를 완화하고, 그 다음에 기업 현장 직무 훈련, 그 다음에 지원금 명목 현장 훈련비로 통합한다라는 이런 개선 방향에 대해서 나왔다는 거죠. 이걸 참고로 해서 우리가 이 답을 찾으면 되겠죠. 기억, 현장 실무형 훈련 중요성 인식 및 실행의 주안점을 둔 거다. 당연하죠. 이미 현장 실무형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게 주안점을 뒀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기존의 엄격한 교육 과정에서 보다 유연한 교육 과정 운영을 해서 제도를 개선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육 과정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미 수강한 과목 선의 수처리하겠다 해서 유연하게 하겠다라는 거 이미 여기서 나와 있고 디귿 대학 기업이 기존의 엄격한 행정에서 개편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육을 이수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직무 역량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행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지금 여기서 완화해서 잘 편리하게 이제 조금 이제 통합해가지고 처리하겠다라고 여기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답이야. 결국 기역, 니은, 디귿 모두가 정답임을 알수 있죠. 이번에 우리 그동안의 일학습 병행제에 대한 운영하는 방법들, 개념들에 대해서 주로 나왔다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어떤 제도 개편 자료를 가지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낸 문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출제했던 방식과 좀 다르게 그냥 이해 수준에서 우리가 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출제되는 방식은 일학습 병행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핵심 요소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하다라는 거. 자, 다음 20번 보도록 할게요. 20번. 다음은 다보스 포럼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자가 빠졌구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제시문 볼게요. 다보스 포럼 보고서예요. 일자리 변화야.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뉴스라든가 아니 지금 뉴스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도 많이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 많아졌죠. AI 변호사 및 수술용 로봇 등장. 그쵸? 수술용 로봇 등장은 이미 많이 나와 있죠. 의료 법률 등 전문 분야의 로봇 도입 가속화.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단순 사무 및 비서직에서 일자리 감소. 이건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빅데이터 분석, 기계 학습, 사이버 보안 등의 분야 일자리가 증가되고 있는 것도 역시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죠? 자, 결과는 뭐냐? 미래 사회 협력하며 발전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인간 고유의 능력인 감성이라든가 공감 능력, 창의성 등은 로봇이 대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제시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이제 있구나라는 알수 있죠. 인간의 감성적 공감적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할 것이다. 여기 나오잖아. 이런 것들이 로봇이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점차 증가할 거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공계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졌고 실제로 우리가 취업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공계 되게 특히 반도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데 저는 좀 역발상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오히려 저는 심리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부분들, 감성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공감,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게 심리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어떤 철학적 가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발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적, 이런 사회과학적 측면에서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신만의 독특한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니은. 로봇이 대체하기 쉬운 단순한 반복 업무에 인간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아니잖아. 이거는 정반대지. 그지? 이건 아니라는 거알수 있고. 디귿. 로봇과 공존하여 인간의 고유 능력을 활용한 직무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다. 맞지? 그래서 로봇과 협력해서 발전해 나간다는 게 바로 이것을 확장시켜서 해석할 수 있죠. 니을. 미래 사회에서는 정보 분야에서 일자리 증가로 점차 모든 분야에서 로봇을 믿고 일을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다. 로봇만은 절대 의지적으로 다100%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을은 답이 좀 거리가 멀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하고 디귿. 이 제시문을 통해서 볼때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서 로봇이라든가 AI 관련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밑바탕이 되는 반도체 이런 산업들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사실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 대한민국이 뭐 온통 뭐 거의 반도체 주식을 가지고 있냐 없냐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겪었고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없어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을 활용한 나의 직무를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데더 유익하다라고 봐요. AI를 활용해서 내가 나만의 것을 만들어내는 직업.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직업에 내가 들어가서 취업을 해서 거기서 성장하는 게 아닌 그 기존에 있는 직업과 더불어 AI를 도입해서 그 AI를 활용해서 나만의 일자리를, 나만의 직업을 만들어내는 그걸 우리는 두 글자가 줄여서 창직이라고 하거든요. 이 창직에 대한 관심도가 더 올라갈 거고, 그게 자신만의 특화된 분야를 만들어서 이 사회에서 더 빛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좀 감안해서 학과를 선택할 때 어떤 유행처럼 촥 몰리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관심 있고 가고 싶은 과에서 어떻게 AI를 접목시킬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출제될 수 있는 면접 유형들. 그동안에 이제 면접과 관련해서 보면은, 출제 가능성,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 면접 부분들을 보면, 물론 특강 책에 잘 나와 있어요. 되게 잘 정리되어 있고, 거의 가져온 거고, 사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많이 출제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본다면, 자, 첫 번째 이제 경험 면접. 경험 면접이 좀 많이 이제 앞으로 출제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원자의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 인지를 평가하는 게 바로 경험 면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질문을 하고 거기에 후속적으로 계속 따라서 꼬리 질문 형태로 진행되는 게 바로 이제 경험 면접에서 하는 방법들이고, 그다음 토론 면접은 굉장히 많이 출제됐죠. 특정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자의 어떤 사고력, 발표력, 협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바로 토론 면접이다라는 거. 그래서 토론 면접을 통해서 이러한 사고력 발표를 협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요게 사실은 토론 면접에서 핵심이죠. 요 부분이 토론 면접에서는 핵심이다라는 거. 토론 면접이 어떤 건다 알아. 그쵸? 뭘 평가하고자 하냐? 이런 것들이란 거야. 그다음에 발표 면접도 제일 많이 나왔지, 뭐 사실은. 토론 면접과 발표 면접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에. 사전에 제시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발표자를 만들어서 면접관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거죠. 어떤 문제에서는 이제 발표 면접을 프레젠테이션 면접이라고 답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둘다 같은 말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압박 면접. 압박 면접. 압박 면접 같은 경우는 일부러 구직자에게 일부러 면접 보는 사람들에게 연속된 질문이나 의도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아, 이 면접 저도 제일 싫어해요, 사실은. 극한 상황에 임기응변하고 자제력, 순발력, 그다음 상황 대처 능력. 특히 이제 상황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는 게 이제 압박 면접이다라는 거. 요 압박 면접도 충분히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그동안 안 나온 게 나왔지만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문제를 보게 되면 요 토론 면접과 발표 면접이
굉장히 제일 많은 빈도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올해 본 수능에서는 요게 빈도가 좀 낮았던 다른 어떤 면접 방법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압박 면접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블라인드 면접 계속 출제되고 있죠. 6월 모의 평가 때도 보면 이제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서 나오고 했죠.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것은 지원자의 학력, 출신, 뭐 가족관계 등을 알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말 그대로 가려서 우리가 하는 면접이 블라인드 면접이고, 그다음 바로 위에 세일즈 면접. 이건 세일즈 판매잖아요. 상품 판매. 상품 판매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라는 거. 보통 영업부 관련된 회사들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기도 하죠. 또 은행, 금융권에서도 이제 세일즈 면접을 해요. 사무 창구에서 이제 어떤 금융상품 소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세일즈 면접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상황 면접. 실제 업무에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상황을 제시하고 지원자에게 행동하거나 말로 표현하게 해서 평가하는 거. 그래서 실제 상황에 어떤 행동에서 예상하는 어떤 면접이 상황 면접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롤플레잉 면접. 다양한 요 상황 면접에서 좀 파생된 이제 면접 방법이기도 해요. 롤플레잉은 다양한 상황에서 지원자의 역할을 부여해요. 너의 역할은 이런 거다. 뭐 창구 사무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연기, 어떤 역할 연기를 통해서 상황 대처 능력, 직무 적합성 등을 파악하는 이제 면접이 롤플레잉 면접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상황 면접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앞에서 물어봐요. 이런 상황인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 면접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면, 롤플레잉 면접은 실제 어떤, 실제 창구에서 앉으라 그러고, 이제 와서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그걸 응대하거나 이런 것들, 어떤, 역할을 부여한 다음에 해보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차원 면접. 다차원 면접도 충분히 이제 많이 요즘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원자와 면접관이 팀을 이어서 등산을 하거나 체육 활동, 놀이동산에 같이 가거나 그래서 하루 종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어떤 협업 능력이라든가 뭐 인성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는 게 바로 다차원 면접이에요. 저희 조카도 이제 면접 보러 갔는데 1박 2일 간대요, 면접을.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다 있어. 연수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갔다 오더니 다차원 면접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결국 합격은 했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존에 많이 출제했던 게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좀 가지고 있으면 본 수능에서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불량인 여자 차영입니다.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27 수능을 향한 수능특강 물리학 1.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능특강 교재의 주제가 바뀝니다. 다섯 번째 주제, 시간과 공간, 즉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본 수업 진행하기 전에 게리 플레이어라는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운, 즉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할수록 좋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가만히 보면 아니 저 친구는 공부도 잘하는데 운도 좋아, 찍는 것도 잘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게리 플레이어 이분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도 운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운이라는 것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운을 주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번 해봤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의 시간 우리 교재의 다섯 번째 주제이고요. 제 1단원 역학과 에너지의 마지막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간과 공간, 즉 아인슈타인 선생님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고요. 특수상대성 이론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 A의 관성계에서 B의 관성계에서 라고 하는 관성계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용어는 어렵지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험이 출제가 되는 용어니까. 그럼 관성계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좌표계예요. 관성좌표계. 관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 배웠잖아.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면 물체는 정지한 물체의 경우에는 정지하고 운동하는 물체에는 등속 직선 운동하죠. 즉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관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성 좌표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뉴턴 운동 제1법칙, 관성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 좌표계라는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보통은 우주선 나오잖아. 우주선, 뭐 행성. 그치. 우주선이 하나의 좌표계, 행성이 하나의 좌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성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니까 그럼 어떠한 좌표계나 정지에 있거나 혹은 등속도, 등속 직선 운동하는 좌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정지 좌표계 그리고 등속도 운동 좌표계 이 두 개의 좌표계만 제시가 되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면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1905년도에 발표한 내용이죠. 바로 등속도 운동하거나 정지에 있는 좌표계에서 성립하는 물리학의 법칙인데요. 사실 이 물리학은 크게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것은 뉴턴 역학을 기반으로 하는 고전 물리학. 그런데 이 특수상대성, 즉 아인슈타인 선생님의 상대성 이론, 그리고 우리가 대단원, 2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보어 선생님의 수소 원자 모형, 이 두 개가 바로 현대 물리학에 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뉴턴 역학 체계에는 잠시 잊어버리고 두 가지 가정을 하셨어요.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그 첫 번째 가정이 뭐냐면 상대성 원리, 즉 모든 좌표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무슨 얘기냐면 우주선을 타고 운동하는 우주인이 있고 지구의 정지에 있는 지구인이 있어.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자연현상 혹은 사건을 관측해. 그러면 지구의 정지에 있는 지구인이 보여지는 현상과 우주인이 운동하면서 보여지는 현상은 달리 보일 거예요. 현상은 달리 보이더라도 그 관성계에서 성립하는 물리법칙, 예를 들어서 F는 MA다 라고 하면 그러한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상대성 원리고요. 이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요거는 출제가 돼요. 광속 불변 원리, 용어로부터도 알고 있죠. 광속, 빛의 속력이에요. 불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빛의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냐? 예를 들어서 광원이 운동할 때 혹은 관찰자가 운동할 때 둘 다 운동할 때 이때 관찰자가 관측하는 빛의 속력은 그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이 오로지 C,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 퍼 세크로 관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속력이 달라지지 않아 일정의 컨스턴트해. 그래서 빛의 속력을 우리가 기호 C로 표현을 합니다. 만약 뉴턴 역학, 고전 물리학이라면은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속력이 C야. 그런데 이 광원이 관찰자한테 가까이 와. 그럼 뉴턴 역학에서 이 관찰자가 관측하는 빛의 속력은 C에다가 광원의 속력 V를 더한 것만큼이에요. 광원이 관찰자로부터 멀어져. 그러면 뉴턴 역학, 고전 물리학에 의하면 관찰

관찰자가 관측하는, 측정하는 혹은 보게 되는 빛의 속력은 C에서 V를 뺀 것만큼이에요. 그런데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그러한 고전 물리학적인 그러한 사고 체계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측한다? 오로지 C로 관측한다. 그러니까 좌표계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의 좌표계란 항상 관성 좌표계를 말하는 거죠. 빛의 속력은 무엇으로만 관측된다? C로만 관측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광원이나 관찰자의 운동과 상관없이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 항상 C로 측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두 가지 상대성 원리와 광속 불변의 원리를 가정하고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 효과들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서는 동시성의 상대성이 먼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시간 팽창, 길이 수축한 이후에 동시성의 상대성을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시간 팽창, 시간 지연이라는 건 뭐냐면, 1초라고 하는 시간이 관성계, 좌표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1초라는 시간이 팽창하는 거야. 자, 그러면 시계가 1초마다 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 가는 시계가 째깍, 째깍, 1초가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시간이 지연된 거예요. 자, 언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정지한 관찰자가 누구를 볼 때? 운동하고 있는 관성계를 볼 때. 어? 쟤 운동하네? 그러면 쟤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가 우주선 바닥에서 천장으로 빛을 쏠 때, 그래서 이 빛이 다시 바닥까지 오는 그 왕복 운동을 지켜볼 건데, 어떤 경우에는 빛이 수직으로 왕복 운동하는 요런 것을 빛시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빛시계라고 해서 어려울 건 없고, 그냥 수직으로 빛이 왕복 운동하는 거다. 자, 지구인이 있어요. 자, 지구인이 볼 때는 우주선이 운동하는 거죠. 근데 우주인이 볼 때는 우주인이 등속 직선으로 운동을 해, 우주 공간에서. 그러면 하나도 흔들림이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밖에 풍경은 안 보여. 그럼 우주인이 자기가 운동한다라고 느낄 하나의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인은 자기가 정지했다고 생각해. 오, 그리고 밖을 보니까 지구인이 지구를 타고 왼쪽으로 V의 속도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여러분들 버스 타고 운동해 보면 실제로는 내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나무들이 뒤로 미친 듯이 달라가는 거 보셨죠? 그거랑 똑같아요. 특수상대성 이론, 왜 상대성이냐? 운동이 상대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구인이 볼 때는 우주인, 네가 운동해. 근데 우주인이 볼 때는 무슨 소리야? 나는 가만히 있고 지구인, 네가 운동해. 자, 그럼 이때 지구인이 우주인을 보면 우주인이 우주선을 타고 운동하니까 우주선 안에서 시간이 어떻게 가야 돼요? 느리게 가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간 팽창이에요. 수능에는 시간 팽창, 시간 지연 이런 용어는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누가 누구를 볼때 시간이 어떻게 가느냐? 느리게 가느냐? 빠르게 가느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정지한 관찰자가 운동하는 관성계를 보면 운동하는 관성계에서의 시간이 어떻게 간다고? 느리게 가요. 자, 그럼 영희가 빛을 수직으로 쏠 거예요. 그럼 이 영희 우주인이죠? 자기는 정지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자, 그럼 정지 상태에서 빛을 바닥에서 쏘았어. 제가 이걸 0초라고 할게요. 그때 빛이 천장에 갔다가 다시 바닥까지 오는데 2초가 걸렸다고 하자. 이거 누가 측정하는 시간이야? 바로 우주인이 측정하는 시간이에요. 자, 지구인이 봅니다. 우주인이 빛을 쏘았어요. 우주인이 쏜 빛이 천정에 도달하려면 지구인이 볼 때는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운동하니까 빛이 대각선 경로로 진행해야만 천정에 도달할 수 있겠지. 그리고 우주선은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니까 역시 이 빛은 대각선 경로로 이동을 해야만 우주선 바닥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구인이 볼 때도 바닥에서 빛이 출발할 때, 그리고 다시 바닥으로 도달할 때, 시간을 측정을 해보면

우주인. 1초, 2초, 이렇게 측정했단 말이죠. 2초가 걸린 거예요. 근데 지구인 보세요. 지구인이 볼 때는 빛의 진행 경로가 우주인이 측정한 것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근데 빛의 속력은 우주인이 보든 지구인이 보든 c로 일정하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지구인이 볼 때는 바닥에서 쏜 빛이 다시 바닥까지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은 2초보다 훨씬 더 걸리겠죠? 한 6초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1초라는 시간 간격이 지구인 입장에서는 1, 2, 3, 4, 5, 6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주인이 우주선에서 빛을 쏘았는데 그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을 우주인이 측정할 때는 2초인데 지구인이 측정할 때는 몇 초가 걸렸어요? 6초가 걸렸어요. 그 그러니까 지구인이 볼 때는 아니 내 시계로 째깔째깔째깔째깔 6초인데 왜네 시계로는 2초밖에 안 걸렸다고 해? 네 시계가 느리게 가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지구인이 볼때 우주인의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그리고 1초의 간격을 보면 지구인이 측정한 1초보다 우주인이 측정한 1초의 간격이 훨씬 더 길죠? 시간 팽창의 결과 시간이 느리게 가는 시간 지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지구인이 우주인을 보면 우주인의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자, 그런데 우주인이 지구인을 보면 지구인의 시간이 어떻게 갈까요? 우주인 입장에서는 나는 정지하고 있고 지구인이 운동을 해. 그러니까 운동하는 지구인의 시간이 우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거보다 더 느리게 가야 돼. 그럼 이제 헷갈리죠? 아니, 선생님, 그럼 도대체 누구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예요? 누가 운동하는 거예요? 답답하지만 알수 없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누가 진짜 운동해서 누구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답답해도 할수 없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질문 한번 볼게요. 지구인이 볼때 우주인의 시간이 지구인이 볼때 우주인이 우주선을 타고 운동하니까 느리게 가고요. 우주인이 지구인을 볼 때는 자기는 정지했고 지구인이 운동하니까 지구인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리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사진을 찍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우주인 입장에서는 나는 정지했고 내가 빛을 수직으로 쏘았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구인 입장에서는 우주인이 운동하기 때문에 우주인이 쏜 빛은 무슨 경로로 진행한다? 대각선 경로로 진행한다. 그래서 우주인이 볼 때보다 빛의 진행 경로가 더 길어진다. 요 대각선 경로 사진으로 기억해 보시고, 그리고 또 문제를 풀때 되게 유용한 게 하나 있어요. 고유 시간과 다른 좌표계에서의 측정 시간을 비교하는 건데, 고유 시간이 있고 고유 길이가 있습니다. 고유 시간, 고유 길이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사건이라고 하는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물리 현상이 발생한 것을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관성계의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 그것이 고유 시간. 그리고 우리 다음 빔에서는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고유 길이는 그럼 뭐겠어요? 같은 동일한 관성계 내에 있는 관찰자가 자기가 속한 관성계 어느 두 지점의 간격을 측정한 것이 고유 길이예요. 그러면 지금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예요? 누가 실험했지? 우주인이 실험을 했죠. 그러니까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측정한 시간이에요? 우주인이 측정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건은 우주에서 벌어졌는데, 우주란다? 죄송해요. 우주선에서. 지구인은 우주선이라고 하는 등속 운동 좌표계가 아니라 자기는 정지 좌표계에 있죠?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좌표계와 다른 좌표계에 있단 말이야. 이게 누구예요? 지구인이에요. 자, 이랬을 때 항상 다른 좌표계에서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보다 무조건 길어요. 설명했죠? 빛의 왕복 운동에서 우주인은 2초로 측정했지만 지구인은 6초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요것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냐면 특히나 보기 제시문, 문제 제시문에서 빛의 왕복 시간, 즉 빛의 왕복 운동이 있을 때는 고유 시간보다 다른 좌표계에서 측정한 시간이 더 길다라는 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더 빨리

보기 제시문에 OX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 팽창. 정지한 관찰자가 운동 관성계를 볼 때 운동 관성계에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현상이고요. 그럼 길이는 어떠냐? 정지한 관측자가 운동 관성계를 볼 때 운동 관성계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좀 공평하죠? 시간은 느려지고 길이는 짧아집니다. 정지한 관찰자가 누구를 볼 때? 운동하는 관성계를 볼 때. 그리고 이때 어느 방향의 길이가 줄어드느냐? 우주선이 X방향으로 운동한다고 하면 X방향으로만 길이가 수축하는 거예요. 이 Y방향으로의 이 길이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운동 방향으로만 길이가 수축을 한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지구에 대해 정지해 있는 행성. 앞으로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뭐 관찰자 A에 대해 정지해 있는 P, Q 뭐 이런 거 나올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지구인에 대해 행성이 정지해 있다는 것은 그치 얘네들이 정지 좌표계로 같은 좌표계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구에 대해 정지해 있는 행성을 향해 운동하는 우주선이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우주선의 고유 길이 이런 표현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고유 시간이라는 것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발생한 관성계 내에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 그럼 고유 길이는 우주선의 고유 길이라고 하면 누가 측정한 길이겠어? 바로 우주선을 타고 있는 우주인이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가 고유 길이에요. 근데 더 쉽게 생각하면 뭐냐? 우주인은 자기가 뭐라고 생각해? 지구인이 볼 때는 우주인이 운동하지만 우주인 입장에서는 아니야. 나는 정지하고 있는데 지구하고 행성이 얘네들이 왼쪽으로 운동하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주인이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 상태에서의 우주선의 길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주선의 고유 길이가 나온다? 그럼 얘는 정지 상태에서의 우주선의 길이다. 줄여서 정지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지 길이. 제일 판단하기가 쉬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지구와 행성 사이의 고유 길이는 지구하고 행성이 같은 좌표계야. 그러니까 지구하고 행성 사이의 고유 길이는 누가 측정한 게 고유 길이겠어? 지구인이 측정한 것이 바로 고유 길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고유 길이하고 다른 좌표계에서 측정한 길이는 정지 좌표계에서 운동하는 좌표계를 보면 길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인이 우주선을 보면 우주선이 운동하니까 우주선의 길이가 줄어들어 있어. 수축해 있고 우주인 입장에서는 아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니들이 운동해. 그러니까 지구 행성 사이의 길이가 줄어져 있겠죠. 따라서 이 길이는 고유 길이가 다른 좌표계에서 측정한 길이보다 더 깁니다. 달리 얘기하면 다른 좌표계에서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보다 더 짧아요. 근데 얘는 구태여 이렇게 기억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 길이는 우리가 좀 가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어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써놓긴 했지만 굳이 이렇게 기억하지 않아 선생님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1번처럼 우주선의 길이는 지구인이 측정한 길이가 우주인이 측정한 길이보다 어떨까 얘들아? 지구인이 볼 때 우주선이 운동하니까 우주선의 길이가 수축해 있겠지. 우주선 입장에서는 우주선에 타고 있는 우주인이 아니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우주인이 측정한 길이는 정지 상태 우주선 길이. 근데 지구인은 뭔 소리야 너 운동하니까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주선의 길이는 지구인이 측정한 길이가 우주인이 측정한 길이보다 더 작습니다. 자, 지구인이 지구에서 행성까지의 거리를 L0로 측정했어요. 그럼 이때 우주인이 측정한 지구에서 행성까지의 거리는 L0보다 어떨까 여러분들? 우주인 입장에서는 지구 행성이 운동하니까 지구 행성 사이의 간격이 수축해야죠. L0보다 작습니다. 자,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누가 운동하지? 지구인 입장에서는 우주선. 그러니까 우주선이 짧아지고 우주인 입장에서는 지구 행성이 운동하니까 지구 행성의 간격이 짧아집니다. 자, 혹시라도 그 수능 개념을 안 듣고 직접 수능 특강을 듣는 친구들은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요. 우주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주선의 길이가 정지 상태의 길이고 지구인이 볼 때는 우주선이 운동하니까 길이가 수축해서 짧아졌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무슨 소린가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부연 설명을 하면, 우주선이 정지해 있을 때 지구인과 우주인이 우주선의 길이를 뭘로 측정할까요? 그쵸. 자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둘다 우주선이 정지해 있을 때 측정을 했더니 둘다 2m로 측정을 했단 말이야. 근데 우주선이 이제 운동을 해. 그럼 지구인이 볼 때는, 오, 야, 1.5m밖에 안 돼. 길이가 줄어들었어.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우주인이, 어머, 진짜?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로 우주선을 잴 거란 말이야. 근데 이자 역시 운동하는 우주선 안에 있기 때문에 자도 축소되어 있는 거지. 축소된 자로 축소된 우주선의 길이를 재니까 2m, 정지 상태 길이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인은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니, 정지했을 때도 2m인데 지금도 2m야. 그럼 나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 팽창, 길이 수축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제 하나 더. 동실성의 상대성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동실성의 상대성은 특수상대성 이론이 물리학 원 교육과정에 포함이 됐을 때 처음에는 한 관성 좌표계에서 두 지점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다른 좌표계에서는 동시가 아니다. 요 내용만 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수능도 연차가 되다 보니 그 이후에는 그러나 한 지점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다른 좌표계에서 보더라도 동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한 문장, 두 번째 문장 따로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 특강에 탐구 자료 살펴보기가 있습니다. 77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우주선이 있어. 우주선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우주선은 운동을 하지만 우주인은 자기가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해? 항상 정지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 P야. 학생 P가 광원을 돌고 있어. 자, 이 광원에서 동시에 빛을 방출을 시키는데 A 검출기라고 하고요. 요거는 B 검출기라고 할게요. 빛의 검출을 확인하는 기계예요. 자, 그래서 이 P가 동시에 검출기 AB로 빛을 쏘았더니 A하고 B에 동시에 빛이 도달한 거예요. 자, A하고 B는 떨어져 있는 두 지점이죠. 그럼 떨어져 있는 두 지점에서 동시인 사건을 지구인이 보잖아. 그러면 동시가 아니야. 검출기 A하고 B에 빛이 동시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우리가 또 캐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우주인 같은 경우 자기는 정지해 있다고 생각을 하죠. 동시에 검출기 A하고 B로 빛을 보냈는데 동시에 빛이 AB에 도달을 한 거야. 그럼 빛의 속력은 누가 봐도 항상 C로 일정하니까 이 문장 속에는 어떠한 말이 포함되어 있어? 광원에서 A까지의 거리와 광원에서 B까지의 거리는 같다라고 하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거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지구인 Q가 볼 때, Q는 우주선이 운동하니까 길이는 수축되어 있지만 항상 같은 비율로 수축하기 때문에 Q가 볼 때도 광원에서 A까지의 거리와 광원에서 B까지의 거리는 같습니다. 전체 길이는 수축이 돼 있을지언정 A에 아니 광원에서 A, 광원에서 B까지의 거리를 P가 같다라고 관측했어. 그러면 Q도 광원에서 A, 광원에서 B까지의 거리는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같은 사건을 Q가 보는 거야. 그 광원, P가 들고 있던 이 광원, 자, 요 관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검출기 AB 사이의 중앙 지점에 있겠죠? 동시에 빛이 방출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 빛은 빛대로 가는 거지, AB로 향해서. 근데 그동안에 누가 운동하죠? Q가 볼 때는 우주선이 운동을 하잖아. 그럼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니까 검출기 A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고, 검출기 B도 위에 있는 상태로부터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겠지. 그럼 Q가 볼 때는 검출기 A로 진행한 빛의 진행 경로, 검출기 B로 진행한 빛의 진행 경로. A로 진행하는 빛보다 B로 진행하는 빛의 진행 경로가 더 길죠. 그러니까 광원에서 동시에

빛이 AB를 향했을 때 Q가 볼 때는 검출기 A에 빛이 먼저 도달하고 그리고 B에는 나중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두 지점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다른 관성기에서는 동시가 아닐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광원에서 동시에 빛이 검출기 AB를 향해서 방출됐다. P 입장에서. 그러면 Q가 봤을 때도 광원에서 검출기 AB로 빛이 동시에 방출된 거예요. 왜냐하면 광원이라고 하는 건한 지점이잖아요. 동시성의 상대성, 떨어져 있는 두 지점에서 동시인 사건은 다른 관성기에서는 동시가 아니지만 한 지점에서 동시라는 사건은 다른 좌표계에서도 무조건 동시야. 그러니까 광원 하나에서 동시에 빛이 양쪽으로 출발했어? 그럼 이건 다른 좌표계에서도 광원 하나에서 동시에 빛이 양쪽으로 출발한 거고요. 한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은 다른 좌표계에서도 동시라고 하는 예는 우리 수축 미리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의 관성계에서 자, 여기 있죠? 우주 정거장 P하고 Q 정지에 있대요. 그럼 무슨 얘기야? 아, P하고 PQ는 같은 좌표계구나. P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 Q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팔광년으로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1년 동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거리. 그래서 팔광년 그러면 빛이 8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 자, P와 Q에서 동시에 검출기를 향해 빛을 방출했대요. 누가 볼 때? 이거 항상 중요하죠? B가 볼 때. 자, 그럼 B가 볼 때, P에 있는 광원과 Q에 있는 광원에서 빛이 동시에 출발한 거예요. 그럼 검출기까지 B가 볼 때, PQ에서 출발한 빛은 검출기에 어떻게 도달할까? 동시에 도달하겠지. 왜? 빛의 속력은 항상 C로 일정하고, 그리고 P에서 검출기까지, Q에서 검출기까지 거리가 똑같으니까 B가 볼때 검출기에 두 빛이 동시에 도달해요. 그럼 검출기는 한 지점이잖아. 그럼 한 지점의 동시인 이 사건은 우주선을 타고 운동하고 있는 A가 볼 때도 역시 뭐여야 돼? 동시여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지점에서 동시인 사건은 그러니까 광원이 두 개가 등장을 해. 그래서 두 개의 광원에서 빛이 한 지점에 동시에 도달한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좌표계에서도 동시에 도달한다. 그렇지만 B가 볼때 P하고 Q 두 지점에서 빛이 동시에 방출됐대. 그럼 떨어져 있는 두 지점에서 동시인 사건은 A가 볼땐 동시가 아니죠. A가 볼 때는 P하고 Q 동시에 빛을 쏘지 않았어요. 검출기에 도달한 건 동시가 맞아. 그런데 PQ에서 동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A 관성계에서. 자, 질문을 한번 보면서 차근차근 답해 볼게요. B 관성계에서 P, Q에서 방출된 빛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하고, 검출기는 한 지점이니까 한 지점에서 동시인 사건은 다른 관성계에서 관측하더라도 동시여야 돼요. 3. 그럼 A 관성계에서 빛은 P, Q 광원 중에 누가 먼저 방출됐을까? 그 얘기야. 자, A가 볼 때, 자기는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해? 정지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정지에 있고 얘네들이 왼쪽으로 0.8C로 운동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광원 PQ에서 빛을 동시에 쐈다고 해봐. A 입장에서 동시에 쐈어. 자, 그럼 빛이 검출기를 향해서 동시에 빛이 진행하는 동안 이 관성계는 왼쪽으로 진행하니까 검출기의 위치가 왼쪽으로 옮겨져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만약 동시에 A가 볼 때도 PQ에서 불이, 아니, 빛이 방출됐다고 하면 P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먼저 도달하고 Q에서 방출된 빛은 한참 더 시간이 지나야만 도달하겠지. 그러면 동시가 아닌 거잖아. 동시에 도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먼저 빛이 방출이 돼야 돼? 먼 거리를 빛이 진행해야

화대는 Q에서 먼저 빛이 방출이 되고 그리고 P에서 빛은 나중에 방출이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A 관성계에서 빛은 P의 광원에서보다 Q의 광원에서 먼저 방출돼요. 이런 거 아주 문제에 잘 나옵니다. 자, 4번. B 관성계에서 B가 보는 거죠. 우주선이 P를 지나 Q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 이런 거 어려워하지 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선은 등속도 운동하니까 이동 거리를 속도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B가 볼 때 P에서부터 Q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16광년. 16광년을 계산할 때 어떻게 쓰나 잘 보세요. 16, 광 대신에 빛의 속도, C, 그리고 년. 그리고 분모에는 누구의 속도 대입하면 돼? 우주선의 속도 0.8C. 그래서 몇 년 걸린다? 20년 걸린다. 옳은 문장이에요. 누가 볼 때? B가 볼 때. 근데 이번에는 A가 볼 때야. 자, A 관성계 입장에서는 나는 정지해 있는데 P가 나를 스치고 그리고 잠시 후에 Q가 나를 스치겠지. 이때 나는 우주선에 타고 있는 A예요. 그 표현이야. A 관성계에서 P가 우주선을 지나는 순간부터 Q가 우주선을 지나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은 자 그럼 시간이라고 하는 거 뭐지? 이동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돼. 그럼 일단 속력 A가 볼 때 자기는 정지하고 얘네들이 0.8C의 속도로 운동할 거고 그럼 얼마만큼 이동할 거냐? P 스치고 Q 스칠 거니까 결국은 PQ 사이의 간격만큼인데 PQ 사이의 간격이 16광년이거든요. 근데 A가 볼 땐 얘네들이 운동하죠. 그러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죠. P하고 Q 사이의 간격이 B가 볼 때는 16광년이지만 A가 볼 때는 16광년보다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면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시간은 20년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5번 옳은 문장.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옳은 문장이고요. 자, 요 내용 수축 미리 보기 내용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만 이제 뒤에 나오는 수능 특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특수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 중에서 한 문제 수능에 출제가 된다. 자, 또 하나는 어디서 출제가 되느냐? 바로 핵반응이에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핵반응은. 자, 앞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좀 수월하게.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어지는 내용. 정지 질량과 상대론적 질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상대론적 질량은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이에요. 그럼 정지한 관찰자가 운동하는 관성계를 볼 때 시간은 느리게 가고 길이는 수축하고 하나 더 기억한다면 질량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또 우주선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주선에서 시간은 더 느려지고 우주선의 길이는 더 줄어들고 우주선에 타고 있는 관측자 혹은 우주선의 질량은 더 증가하게 된다는 거. 속도가 빠를수록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들은 더 극대화돼서 나타납니다. 자, 이때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론, 이게 어마어마한 식이에요. 질량하고 에너지가 같다는 거야. 나의 질량이, 선생님이 또 질량이 글쎄 또 나왔어요. 62kg이야. 그런데 내 질량에다 빛의 속력의 제곱을 곱하면 내가 뭐가 된다는 거야?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에너지가 된다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가능하다니까? 혹은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지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정지 에너지는 뭐냐? 질량 자리에 정지 질량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상대론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야. 자, 그럼 그때의 질량 자리에는 상대론적 질량이 들어갈 텐데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은 더 크기 때문에 상대론적 에너지가 정지 에너지보다는 더 크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수능 특강 물리학 1에서는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핵반응이죠. 잠시 뒤에 핵반응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핵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방출돼요. 그럼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핵 반응이 일어날 때그 입자들의 질량 결손이 일어나요. 질량의 일부가 사라지는 거야. 질량 결손을 델타 M이라고 쓰고 그 사라진 질량의 빛의 속력의 제곱을 곱하면 이것이 바로 핵 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다. 그리고 또 우리 수능 특강 3점 테스트 맨 마지막 문장에 이 전자 양전자가 만나서 소멸되는 보통 쌍소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자 질량 갖고 있죠? 양전자 질량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하고 양전자의 차이점은 전자는 전하를 갖고 있는데 양전하는 양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것만 차이점이고 아니 선생님 양전자도 있어요. 우리 우주의 소량이지만 양전자도 있습니다. 이 전자하고 양전자 질량을 갖고 있는 이두 녀석이 충돌을 하잖아요. 그럼 너무 놀랍게도 이 입자가 없어져요. 뭐가 되느냐? 이 입자들의 질량만큼이 에너지, 즉 우리 전자기파에서 배웠던 감마선의 형태로 전환됩니다. 자, 핵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핵반응은 핵끼리 반응하는 거니까 원자핵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원자핵을 표현할 때 원자핵의 종류는 원소 기호를 씁니다. C라고 하면 탄소의 원자핵이고 아래에 있는 숫자는 탄소의 원자 번호예요. 이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예요. 아, 그래서 탄소 원자핵에는 양성자가 6개 있구나. 13이라고 하는 위에 있는 숫자는 질량수라고 불러요. 이런 용어들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야 돼. 그럼 질량수의 의미는 뭐냐?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자핵이 있다고 할 때,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가 6개 있다는 얘기니까, 중성자는 그럼 몇개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7개가 들어있겠죠. 합해서 질량수 13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원자핵은 아니지만,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원자핵 표기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먼저 양성자는 얘가 양성자야. 그러면 양성자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질량수도 뭐야? 양성자 하나만 있는 거니까 1인 거예요. 그래서 1, 1, 그럼 양성자야. 중성자는 나는 양성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원자 번호 자리가 0. 그리고 나는 중성자야. 중성자 하나 있다는 거 표현하려면 질량수는 1. 그러니까 원자 번호 자리가 0이 나오는 건 중성자예요. 전자. 이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이 양성자의 개수를 의미하면서 또 상대적인 전하량을 의미하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플러스 1만큼이야. 그럼 전자는요, 마이너스고 그 양은 전하량이죠? 양성자와 같아야만 되니까 원자 번호 자리에 마이너스 1. 그리고 질량수는 전자는 중성자도 양성자도 아니니까 질량수는 0 들어갑니다. 자, 핵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핵융합 그리고 핵분열이 있는데 이러한 핵반응을 봤을 때 이게 핵융합인지 핵분열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질량수를 보는 거예요. 자, 핵반응 전에 질량수가 2인 얘가 있고 3인 얘가 있었는데 핵반응이 일어나니까 얘보다도 얘보다도 질량수가 커졌어. 핵융합이에요. 핵분열은 235짜리 우라늄이 있어요. 여기다가 중성자를 튀긴 거야. 그랬더니 질량수가 어때? 235보다 다 작은 애들로 쪼개졌죠. 이러면 핵분열이 되는 겁니다. 질량수를 가지고 비교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핵융합이든 핵분열이든 핵반응에서 보존되는 거 시험에 꼭 나오죠. 원자 번호 혹은 전하량 그리고 질량수. 그래서 보시면 원자 번호 합하면 몇 개? 2. 얘네 합해도 2. 질량수의 합 5. 얘도 5. 핵분열 합하면 92. 얘도 합하면 92. 질량수 합하면 236. 이거 다 더하면 236. 숫자는 보존된다. 더하기 빼기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 보존되지 않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질량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원자핵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예요. 몇 개? 근데 질량은요, 저울로 잰 거야. 킬로그램. 너무 크니까 그램. 이게 바로 질량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핵융합할 때, 핵반응 전 입자들의 총 질량하고, 핵반응 후 입자들의 총 질량을 비교하면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핵반응 전 입자들의 질량이 더 커요.

결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E equal MC 제곱이라고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런데 없어진 질량만큼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핵 반응 시 발생하는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핵 반응에서 질량 결손, 즉 없어진 질량, 사라진 질량이 더 크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요 내용으로도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자그마치 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의 내용을 모르면 안 되겠죠?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만 되고요. 자, 수축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자, X원자핵 두개 만나서 이렇게 된대. 근데 이거 같은 원자핵이잖아. 그래서 보면 아래에 있는 숫자 보존돼야 돼. 2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1, 1 나눠갖고 질량수 총 4네? 이것도 똑같이 나눠가져야죠. 그래서 X의 원자 번호는 1, X의 질량수는 2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여기 들어있네. 핵 반응 전 원자 번호의 총합이 4인데 이거 2야. 오, 그러면 얘네가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면 되고 질량수의 합이 6인데 4네. 그러면 역시 하나하나 가져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Y의 원자 번호 1, 질량수 1. 자, 질량 결손 가하고 나하고 비교하시오. 질량 결손은 뭘 보면 된다? 에너지를 보면 된다. 가에서보다 나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더 많네? 그 얘기는 뭡니까? 질량 결손이 가에서보다 나에서가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X하고 Y를 보면 원자 번호가 1로 똑같아요. 누구의 원자핵일까? 수소예요. 근데 뭐만 달라? 질량수가 달라. 질량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양성자 수는 1로 똑같으니까 중성자 수만 다른 거죠? 이렇게 원자 번호, 즉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두 원소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는 이 동위원소에 관련된 그 워딩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교육 과정에서는 가끔씩 동위원소라는 이 명칭도 소개가 됐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 시간과 공간, 특수상대성 이론, 그리고 핵반응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2점 수능 테스트 먼저 풀어보시고 선생님과 맞춰보도록 할게요. 1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 학생 ABC가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상대적인 등속도 운동을 하는 관찰자의 관성계에서 나타나는 측정의 차이. 학생 A, 관성계 1에서 1에 대해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관성계, 그러니까 운동 관성계네. 그 운동하는 관성계를 E라고 할 때, 자, 정지한 관찰자가 운동하는 관성계를 보면 시간이 빠르게 흘러? 아니죠. 느리게 흘러야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A는 잘못 말하고 있고,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모든 관성계에서 같죠.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각 관성계에서 보여지는 현상은 다를지라도, 우주선에서 빛을 수직으로 쐈는데, 지구인은 대각선으로 빛의 진행을 관찰해.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상은 달라. 그렇지만 물리 법칙은 항상 어느 관성계에서나 동일하게 성립해야죠. 상대성 원리죠, 상대성 원리. 그래서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은 애석하게도 비학생 한 명만 있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B가 탄 우주정거장을 향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우주선에서는 우주정거장을 향해 레이저 빛을 방출하고, 우주선의 운동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빛을 방출하는 빛시계가 놓여 있다. A의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큰 물리량만을 골라라. 자, 우주선의 길이. 자, A는 자기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해?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정지한 상태에서 우주선의 길이를 재니까 2m예요. 그런데 B가 재면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운동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의 우주선의 길이는 줄어들어. 그래서 B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1.5m. 따라서 우주선의 길이는 A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큰 물리량이고요. 레이저 빛의 속력은 레이저를 빼고 보면 빛이에요.

0: 속력은 누가 어떠한 상태에서 어떤 관성기에서 보더라도 항상 동일해야죠. 자, 디귿. 빛시계에서 빛이 한 번 왕복하는 동안에 빛이 진행한 경로의 길이. 자, A는요. 나 정지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빛을 수직으로 쏘았어. 자, 이렇게 왕복 운동하겠죠. 그런데 B가 보면 어때? 바닥에서 쏜 빛이 우주선의 천장에 도달하려면 B가 볼 때는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빛이 대각선 경로로 진행해야죠. 따라서 B시계에서 빛이 한번 왕복하는 동안 빛이 진행한 경로의 길이, A가 측정한 길이, B가 측정한 길이. 따라서 이 B가 진행한 경로의 길이는 A 관성계에서 보다 B 관성계에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전 수능에서는 이런 정도로 좀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또 수능도 항상 진화를 거듭하니까 좀 어렵게 출제가 되죠.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뮤온이라고 하는 입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주선이 지구 대기권에 도달하여, 우주선이라고 하면 우주에서 막 지구를 향해 쏟아지는 그 고에너지의 그 입자들의 방사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공기하고 충돌할 때 생성된 뮤온은 생성될 때부터 붕괴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주 짧지만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지표면을 향해 운동하여 지표면에 도달한다. 그림은 지표면의 정지한 관찰자 A의 관성계에서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곳에서 생성된 뮤온이 지표면을 향해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온의 관성계에서 A는요. A가 볼 때는 뮤온이 운동하지만 뮤온이 볼 때는 A가 운동해야죠.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니은 뮤온이 생성될 때부터 붕괴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자, 이거를 뮤온이 측정한다고 해볼게요. 그게 바로 고유 시간이죠. 그럼 다른 좌표계에서 측정한 뮤온이 붕괴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고유 시간보다 커야만 되죠. 따라서 뮤온이 생성될 때부터 붕괴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뮤온이 측정한 고유 시간보다 다른 좌표계에 있는 A가 측정한 시간이 더 깁니다.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이고, 디귿 뮤온의 관성계에서 뮤온이 생성된 지점에서 지표면까지의 거리는 뮤온 입장에서는 지표면과 A가 운동하니까 길이가 수축하겠죠. H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특수내성 이론의 개념 그리고 2점 수능 테스트 3번까지 풀이했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문제풀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14강 들어왔어요. 예정 열거입니다.
1: 예정 열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수능 포인트 조사 1과 2를 했어요. 지금 14강의 조사에 1이 있고요. 15강의 조사에 2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 1, 2를 지난 특강에서 선생님이 조금 다뤄봤어요. 그러니까 쫙 한번 본 거야. 근데 오늘은 이 본문을 하고서 그 다음 수능 포인트에 있는 조사 중에 이런 조사를 배우면 기출에서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를 조금 넣었어요. 내용은 앞강 특강에서 보시고요. 기출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응용이 되었는지를 여기서 좀 다루고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조금 좀 다져봐요, 조사. 자, 예정입니다. 예정. 예정 요때 예정이지 뭐. 요때 쉬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정은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다, 예정이다. 그런데 쯔머리랑 같이 요때와 쯔머리와 같이 이렇게 구별해서 얘네 둘을 조금 생각해보면 되는 그 정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사토우센파이 사토우 선배님. 예, 쿄와 고소단과 때 상담이 있었는데요. 고를 써가지고 조금 더 상담을 좀 정중하게 만들어줬네요. 메일을 심하시다. 지금 이건 메일 내용인가봐. 예, 메일을 지금 보내는 거야. 사토우센파이에게. 자, 9월부터 9월부터 한국대 한국에서 홈스테이오스를 요때에난데스가 요때에나노데스가 나노를 응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요때에난데스가 예정인데요. 무코오데 무코오가 어디야 그러면? 한국이겠지. 여기 무코오는 상대편 건너편 맞은편 뭐 이런 거니까 여기서 이제 상대편 맞은편 상대 국가 즉 뭐야? 한국. 한국에서 토쿠니 키오츠케나이 또 이케나이 나이 또 이케나이라고 하는 게 뭐죠?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소리야? 뭐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하는 고도 때 아리마스카 으때에 나왔습니다. 이 으때가 뭐야? 으때는 우리가 회화체로서 주격조사 와를 으때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도와 아리마스카. 그러니까 주의해야 하는 일이 있나요? 게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토 센파이에게 한국에 홈스테이를 하려고 하는 이 화자가 주의할 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상담 내용입니다. 메일로 보냈어요. 강꼬 그거 뭐 아마리 그다지 플러스 부정 나이 뭐야 뭐뭐 하지 않다. 그다지 능숙하지 않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 열거 시 이제 앞으로 또 나올 거야. 이러이러 심파이데스 여러 가지로 걱정이에요. 인터넷도 되 뭐 인터넷이라도 에서라도 이게 수단이죠. 인터넷을 수단으로도 시라베요 또 모데이마스가 뭐뭐 하려고 생각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의지 권유형 즉 뭐라고 했죠? 우리 우요우형이죠. 플러스 오모떼 토 오모떼이루 뭐뭐 하려고 생각하다. 뭐뭐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인터넷으로도 내가 조사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센파이와 선배님은요. 한국어고 또 한국에 대해서 요거 시떼이라시아르노데 시떼이루 자, 이루라고 하는 거는 있다인데요. 테이루 하면 뭐뭐 하고 있다가 되는 거지. 근데 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고 계시다라는 식으로 선배님을 올렸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시 오시에 때 이따다께 따라 으레시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데는 객관적인 이유라고도 했고요. 정중하게 자기 이유를 표현할 때도 쓴다고 했어요. 지금 뭔가 이따다께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의뢰 표현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뢰를 할 때 정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카라보다 노데가 더 적절하겠죠. 자, 모시 오시에 때 이따다께따라 우레시이데스. 자, 이 표현은요 선생님도 잘 안 써요. 어려워서 타라 우레시이데스라고 하는 건 뭐뭐 하면 기쁩니다인데요. 뭐뭐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씁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기쁩니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 만나서 기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는 것처럼 뭐 아예 때 우레시데스 그러면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뭐 기쁩니다 이렇게 하기보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하는 것처럼 우레시는 반갑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감사하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감사하겠습니다로 의역을 하자고요. 자 오시에 때 이따다께 타라 우레시데스. 오시에 때 이따다께로가 뭘까요? 자, 이 행동을 내가 해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오시에 때 쿠다사루예요. 가르쳐 주시다, 가르쳐 봤다라는 거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시에 때 이따다 케루 하면은 가르쳐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의문문이잖아요. 근데 거기 의뢰문이잖아요. 오시에 때 이따다 깨따라 하면은 가르쳐 받을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이거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예, 그러나 알고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 자, 지금 예정 동시동작 중에 첫 번째 예정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요때에 대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다 지워보고 선생님이 너무 빨리 설명했으니까. 자, 예, 요때이를 했습니다. 이제 할 거예요. 뒤에 뒷장에서 선생님 좀 설명드리고요. 나이 또 이게나이라고 하는 뭐가 있었어? 의무 표현이 있었어요. 뭐뭐 해야 한다. 주격조사 와 대신에 쓸 수 있는 으떼를 썼고요. 아마리 다음에 부정을 써서 그다지 못마지 않는다 하고 열걸 나타낸 시를 했습니다. 뭐뭐이고. 자, 의지권용에다가 토 오모떼 이마스가 뭐뭐 하려고 생각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대 이류인데 이류 대신에 이라샤루를 써가지고 뭘 썼어? 상대방을 올렸죠. 노대는 객관적인 이유, 정중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테 이따다케류 하면은 뭐뭐 해봤다. 의뢰 표현인데 이따다케 타라 하면은 타라 의뢰시 하면은 뭐야?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된다. 라고 얘기했죠. 전체적으로 이 문장이 존경어가 나오면 좀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자, 예정과 쯔모리를 조금 정리해봐요. 예정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계획 일정, 날짜와 시간 이런 게 나와 있는 느낌이 예정이라고 한다면 쯔모리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막연하게 그렇게 할 작정이나 예정이 있다. 약간 막연한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 선생님은요, 정년을 하면, 그러니까 학교 이제 정년할 거 아니야. 나도 나이 들고 하면. 그러면 다도교실을 할 예정이야, 작정이야. 그럴 때 요때를 쓸까, 쯔모리를 쓸까? 쯔모리를 쓰겠지. 약간 요때에는 정말 막 내가 막 지금부터 얼마를 예산을 모아가지고 뭐 몇 년도에 땅 부지를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이런 게 예정이고요. 쯔모리 같은 게 막연하게 아, 다도가 좋으니까 다도교실 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지 다른 거지. 자, 우요또 오모이마스라고 하는 거는 뭐뭐 하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 아는 얘기인데 다 셋다 다 뭐야? 의지, 예정, 계획 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는 공통적인 느낌이 있죠. 자, 5시부터 회의 예정입니다. 여기 쯔모리 쓸 수 있어 없어? 이상해, 쯔모리 쓰면. 5시부터 막연하게 회의할 거야? 그러니까 이건 예정 쓰는 게 맞아요. 지우마츠 나니까 요때 아리마스가 하이, 도모다시도 아우 요때 데스. 아우 쯔모리 데스. 써도 되지만 이게 뭔가 주말이라는 게 특정이 되어 있고 하면은 뭔가 확실한 어떤 구체적인 느낌이 든다 그러면 요때를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지우마츠 나니오스르 쯔모리 데스까? 라고 하면 조금 더 공격적이게 느껴져요. 그런 느낌이 뭐냐면 손윗 사람에게 쓰면 상대방을 추궁하는 듯한 뉘앙스로 신뢰가 되는 게 쯔모리입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주의가 쯔모리의 주의예요. 젠세 고래가라 도서관에 이라샤르 쯔모리 데스까? 선생님, 지금부터 도서관에 가실 작정이신가요? 이렇게 작정이 되는 거죠. 작정. 너무 강하지. 작정. 뭐 할 작정이니? 어? 너 졸업하고 뭐 할 작정이야? 작정. 좀 이상하잖아. 그런 강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의지를 묻는 거야. 여기서는. 선생님, 지금부터 도서관에 가십니까?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가실 작정인가요? 이렇게 하지 않고 가실 겁니까? 정도로 예,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동시정작 나가라입니다. 나가라. 뭐 하면서 네, 코히오 노미나가라 커피 마시면서 홍가 요메르 도시오칸가 아르노키 시테르 알고 있어? 뭐 하는 거 알고 있어? 야,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 아, 키타코토 아르 타코토가 아르 못만 적이 있어. 경험이죠. 센슈 예, 이때 기타한다께도 요깟다 좋았대. 커피 마시면서 그치 우리 왜 음료 반입금지잖아. 에이 이때 미타이나 가보고 싶네. 도고니 아르노 어디 있어? 미도리에키노 지카쿠다요. 뭐뭐에 가까운 곳 근처라고 하는 명사가 되죠. 콘도 이쇼니코 다음에 같이 가자라고 돼 있죠.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 자, 동시동작 나가라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순간동사에는 올 수 없다라는 게 이번에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구풀이 봐봐. 111페이지 봐봐. 나와 있지? 네. 순간동사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2026년도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A동작과 B동작의 주체가 되는 주어는 같아야 한다. 근데 이게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선생님 좀 넣어봤네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전화하면서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전화를 하는 사람과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야, 주어가. 근데 나는 전화를 하면서 아빠는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나가라의 이 행동 주체와 뒤에 있는 주체가 동시동작을 하는 게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두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순간동사에 못 온다라는 건 뭐냐면 테레비 우츠케 나가라. 그럼 테레비를 켜면서 외출해버렸다. 그러니까 테레비를 켠채 타마마 뭐뭐 한채 나가버렸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순간동사라는 게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야. 앉다. 스와르. 이거 순간동사야. 이게 어떻게 순간동사죠? 그러니까 앉는 걸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앉을 수가 있을까요? 3분에 걸쳐서 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앉다라고 하는 거 앉으면 끝. 한번 하면 끝. 이게 순간동사예요. 그러니까 스와리 나가라. 이건 좀 이상해요. 앉으면서 이렇게 안 돼. 물론 아주 독특하게 무슨 어떤 뭐 뼈에 이상이 있거나 하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는 안 쓴다 그 얘기예요. 순간동사는 쓸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야. 숙제를 내다. 다스. 숙제를 제출하다. 슈그다이오. 다시 나가라. 이러면서 이걸 내면서 동시동작으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순간동사니까 다시 나가라는 안 쓴다. 그 얘기죠. 계속 동사에만 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시오 시나가라. 하나시 나가라. 이야기를 하면서. 운동 시나가라. 운동하면서. 이거는 계속 동사잖아. 자, 이제 보다 보면 아실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순간인지 계속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열거갑니다. 시가죠, 시. 야, 선생님 시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종지형에다 붙기 때문에 열거하기는 되게 쉬워요. 그런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약간 짜증내는 듯한 느낌이 조금 나는 좀 들더라고. 여기서 어떤지 볼게요. 니오짜노 헤아 도테모 스테키다네. 야, 너방 진짜 이쁘다. 그랬더니 손나코토 나이요. 아유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얘기하네요. 호텔미타이니 기레다시. 아 이건 칭찬하는구나. 짜증내는 게 아니라. 야, 호텔처럼 깨끗하고 마도카라와 기레이나 케시키가 미에르시. 자, 마도카라, 마도 이렇게 자기 방이 있는데 이 방에서 이 창문에서 기레이나 케시키 예를 들면 후지산이 막 보여 이렇게 이 방으로부터 이거 지금 하는 거야. 이거 시선의 출발점. 됐으면 안 돼. 마도카라, 마도 이 창문카라 키레이나 케시키가 미에르 이 경치가 보이고. 그 다음에 와타시노 손나 곤나 헤야니 쓴데미타이나 나도 이런 방에 살고 싶다 그러면서 우나가 너무 부러워해요 리오를. 그랬더니 손나니 호메나이데 이랬으면 나이데 뭐 하지 마. 자 오렌지 주스 넣어줘. 오렌지 주스 먹어라고 얘기하면서 리오가 초대를 했구나 우나를. 우나를 초대했는데 우나가 너무 좋아해. 막 열거해. 막 노야 방 호텔 갖고 막 경치 이쁘고 뭐 난리 났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시가 나왔습니다. 자, 시는 둘 이상의 비슷한 성질 중 일부를 나열할 때, 한 가지를 들어서 다른 것을 암시할 때, 원인이나 이유를 열거할 때, 뭐 이런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스마호가 아레바, 스마트폰이 있으면 메일 뭐 데키르시, 電話 뭐 데키르시, 소리니 게임 뭐 데키마스. 열거하는 거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暗くなってきたし、そろそろ帰りましょう。이랬습니다. 자, 이게 아마 이걸 것 같아요. 한 가지 일을 들어서 다른 것을 암시할 때. 이거 하나 들었잖아. 야, 이렇게 어두워지기도 하고, 슬슬 이제 집에 가자. 어두워지기도 하고, 라고 하면서 다른 거지. 집에 가자. 라고 이럴 때. 그것만 있을까요? 어두워지기도 했고, 내일 빨리 학교 가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지금 시간도 늦어서 택시도 끊길 것 같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를 하나만 써도 나머지 이유가 더 있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자, 행동 열거는 타리타리스로 해요. 많이 했지? 타리 어디 가서 하나? 하나밖에 안 났네. 아유, 타리 시마스 이렇게. 아, 스루가 여기. 타리 시마스. A 타리 B 타리 시마스. 행동 열거 봅니다. 와타시와 고고데 사도부니 하이리. 毎日お茶を楽しんでいます。茶道部ではお茶を習うだけでなく、正しい挨拶や綺麗な歩き方を学んだり、お客様を大切にすることの意味を教えてもらったりします。床の間には どんな花を置くのか など日本文化についても知ることができます。文化祭でのお茶の席は毎年とても人気です。興味のある方はぜひ部活を見に来てください。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진짜. 오차교실. 응? 다도 배우는 거. 고등학교 때부터 다도 하면 어떤 기분일까? 다도, 아까 다도 얘기했는데. 다도의 어떤 특징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나는 고등학교에서 다도부에 들어갔어요. 어? 그래서 매일 다도를 즐기고 있대. 오차를 즐기고 있대. 이제 보통 보면 일본에서 맞자 이렇게 탁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내고 막 그러잖아. 약간 일본의 다도는 약간 무용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다 그 행동이 다 결정되어 있어요. 하는 말도 좀 결정되어 있고. 그래서 보면은 그 수행 과정을 통해서 그 끝까지 마무리하면서 상대방을 대접하는 그런 약간 예술적인 게 좀 있어서 좀 매력적이긴 하죠. 다도부에서는 차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해? 타다시 아이타츠. 개꺼나 오테마이 뭐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방법도 있어요. 야, 기레나 아름다운 아르키카타. 이렇게 걷는 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다미의 끝을 밟고 걸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배우거나 거나 오케악사모 다이세츠니스루 손님을 아주 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그 의미를 오시에 때 모라따리 오시에 때 뭐라고 가르쳐 받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뭐 오모테나시라고 하잖아요. 오 모테나시 모테나시 이게 그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그 이룰성 이루다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가진 물건을 최대한을 정성을 다해 가지고 그 최대한의 정성을 다한 것을 대접하는 그런 오모테나시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 일본에서 올림픽 발표할 때 막 그러지 않았나 오모테나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일기일회라고 해서 우리가 만나는 일생의 한 번뿐인 만남,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자. 뭐 이런 정신이 이 다도에 들어있다. 선생님, 다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꾸 말이 길어지네. 도코노마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그 오차시즈라고, 그 일본의 그 와시즈라고 하죠? 화실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전통방이에요. 온돌방 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와시즈라고 하는 화실이라고 하잖아. 그 도코노마에는 이렇게 한쪽 구석을 만들어서 도코노마라고 하는데 이 약간 이 공간을 도코노마라고 하는데 이 와시즈의 안에 있는 공간이 일본식 방에 있는 공간인데 어떤 꽃을 둘까 등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알게 되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학교 축제에서 오차노 세키와 차 좌석은 마인지 도테모 인기데스. 매우 매년 그래 인기 있대. 교미노 아루카타와 흥미가 있는 분은 자, 이 노는 뭘까요? 어떤 기능일까요? 주격 조사적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하나의 절이 되어서 명사를 수식하는 가 대신에 노를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 꼭 제히 쿠다사이 꼭 와주세요. 보러 와주세요. 우리 동아리 보러 와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다도 동아리를 살펴봤어요. 타리타리스루. 자, 주로 여러 동작 중 몇 가지를 예로 들어서 열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쉬는 날에는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합니다. 이런 얘기하고요. 여러 동작 중에서 대표적인 한 가지 동작을 예시할 때는 타리스루. 뭐야? 주말에는 공원을 산책하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합니다. 근데 영화를 빼고 그냥 공원을 산책하거나 합니다. 하면서 하나만 들 수도 있다. 자, 반대어를 열거해서 동작이나 상태를 반복하는 거. 비에 눈이 내리거나 그치거나 하고 있습니다. 내리거나 그치거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 뭐라 그래? 아, 너 정신 사납다. 너 왔다리 갔다리 좀 하지 마. 이것도 마찬가지. 키다리, 이따리, 이따리, 키다리 이런 얘기죠. 왔다리 갔다리도. 반대어를 열거해서 말하는 거. 이거 우리나라 말과 일본어의 콜라보잖아. 자, 이제 드디어 수능 포인트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 112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자, 112페이지 14강에 펴시면 되고요. 니부터 볼게요. 존재 장소 도착점 시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존재 장소 25년 대수능을 한번 볼게요. 이건 여러분 교과서에 없어요. 아니와 니혼노 회사에 勤めている. 니 호텔 니 이런 식으로 대수능에 나왔던 거. 모리상와 고노 호테루니 토마테이루. 자, 모리 씨는 우리 호텔에 묵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묵다의 토마루가 조사니. 그 다음 츠도메루가 조사니를 수반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키노 에이가간데 센세니 아이마시다. 어제 영화관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대상이 되는 거 니 나고요. 2020년 대선응에 보면 오사카 이끼니 데마스라고 하는 니가 나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에 나왔던 이 예문들이 이 카테고리 안에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한번 봅니다. 자, 대도 볼게요. 대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볼게요. 금액과 시간으로 많이 2020년 대수능에 어떻게 나왔는지 보면 코너링거와 미츠니 900엔데스 이렇게 나왔는데 틀렸죠. 미츠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분필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에 하면 이렇게 딱 묶는 느낌, 합계라는 느낌이 드는 게 뭐라고? 대라고요. 합계의 느낌이 있다고요. 합계, 기준, 수량. 이 우산은 두 자루의 천행입니다. 이것도 대를 쓰는 거야. 뭐 스코시데 10분데 스코토 오모이마스. 시간의 경과. 사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준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뭐 기준도 좋은데 금액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 금액과 시간 카테고리 안에서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많이 빈출하거든요. 시험 문제. 오사카까지는 예, 비행기를 수단으로 해서 1시간 30분에 도착한다가 아니라 이거 뭐라고? 이 대를 써야 된다고. 오사카에 시계로 보니까 시각 오후 1시, 13시에 도착한다 그러면 이치지 니 츠쿠 이렇게 하겠지. 이럴 때는 시각이 되면. 근데 시각 시각이 아니라 이거 시간이잖아요. 1시간 반을 들여서 소요해서 합계 기준 수량 기준 소요해서, 들여서 라는 과는 대를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대수능에 나왔어요. 한토시대, 이것도 마찬가지라, 반년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소요해서, 일본어 테스트에서 100점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액과 시간이 나타날 때, 조사, 대를 쓰는 거에 대한, 확실한, 예, 개념이 들어가 있기를 바라요. 자, 충족 기준도 대에 있어요. 자, 노미모노와 코히데 이데스. 만약에 코히가 이데스 이러면 난 딴 거 다 필요 없어. 커피가 1등이지 하면 이제 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아유 뭐 이런 거 잘 안 보지. 젤라또요. 아유 그냥 저는 커피로 할게요. 커피면 돼요. 이런 얘기하면 코히데 이데스 충족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행위의 주체. 기무라산데 야떼 모라에마스카? 자, 고토시 곤도와 이번에는요. 예, 야마구치산토 기무라산데 야떼모라에마스카. 이걸로 이 사람을 주체로 해서 두 번째 갑니다. 쿠아시고다 소지라데 기메테 쿠다사이. 그쪽에서 예, 결정해 주세요. 그쪽이 결정하세요. 이게 행위 주체가 되는 거예요. 소지라. 그쪽 상대방 어떤 회사 뭐 이런 거. 소렌지 데와 아타시노 호데 시라베마스. 내 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행위 주체가 대룬. 그러니까 가를 쓰면 너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뭐 우리 쪽에서 우리 둘이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나데 타베테 쿠다사이. 그러면 모두 다 같이 드세요 할 때 민나데 하면 민나가 생일 주체잖아. 타베테 쿠다사이. 드시라고 얘기할 때도 이 조사대에 대해서 행위 주체로 쓰인다는 것도 이렇게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나온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 딱히 정확하게 여러분 112페이지 안 나와 있어. 자, 그다음에 이제 5호 들어가 보자. 5. 113페이지 펴시면 이제 5가 나올 텐데요. 여기에 이 5가 나오는 것도 딱 동작 작용의 대상, 출발점, 통과점 이렇게만 나오고 딱 세 문장 나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정리해 왔어요. 자, 보면요. 매일 7시에 집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집을 나오다 할 때 오를 쓰고요. 카라 써도 돼요. 근데 대를 쓰면 안 됩니다. 왜? 에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에서는 대다 해가지고 이에대 대마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 나오는 거지. 자, 엄마는 방 안에서 나왔다. 헤아노 나카오 데테키타. 헤아노 나카카라 데테키타. 자, 여러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우 이거 너무 어렵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왜 출발점 된다? 방 안이 출발점인데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아, 이게 좀 잘 들어. 이 오는요. 잘 들어. 도착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쓰는 거예요.
0: 에? 이게 무슨 소리야?
1: 기점이라는 게, 이게 기가 뭐냐면 일어날 기야. 기점. 일어나는 그 출발점. 출발. 출발점이라고 하는 게 더 쉽나? 출발점이 있지만 도착점이 없어야지 오를 쓰는 거야.
0: 에?
1: 이게 무슨 소리죠? 까꼬데르. 그럼 학교를 나오다지. 도착, 어디로 도착하는지 알아봐. 모르지? 그럴 때 이제 오를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는 그럼 도착점 나왔나요? 이게 도착점이, 이게 안에, 엄마는 방 안을 나왔다 그러면 엄마가 방 안을 나온 거기 때문에 엄마가 방 안을 나와서 어딘가에 도착을 하는데 방 밖으로 도착을 한 거지. 이미 도착점이 있는 거야,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오 대신에 까라는 쓰는 게 적절하다. 이 문제가, 나왔어요. 모의고사에. 그래서 많이 들려

해야지. 이게 좀 어려워.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좀 틀리라고 내 문제 같아. 근데 이건 이제 뭔가 어색한데 왜 어색하지라고 해보면 오는 기점만 나오지 출발점만 있지 도착점이 존재하면 안 되는. 문제 풀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통과점은 O 쓰고 대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통과점 지금 몇 번이나 그러잖아. 여기 대를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된다고? 통과를 나타내는 이동 통과를 나타내는 조사 O를 써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제일 어려웠던 거는 엄마는 방 안에서 나왔다. 비행기죠. 방 안에서 나오면 엄마는 방 밖에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카라도 볼게요. 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어. 원료 구성만 좀 보자는 거야. 원료 구성을 보면 우리가 니혼와 오오코노 시마 카라나테이로 해서 시마를 막 그려놓고 막 여러 가지 시마로 다 이루어진 게 뭐라고? 일본이다라는 거를 이제 구성 요소를 한데 모아가지고 이게 일본이라는 걸 구성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근데 두 번째 볼게요. 에이고노 클라스와 산주닌 카라나테이마스. 영어 클라스가 이렇게 있는데 3명으로, 30명으로 막 이루어져 있는 게 이게 에이고노 클라스가 되는 거지. 그다음 여기는 뭐예요? 센다이와 닥상노 시마카라나루 마츠시마가 유메데스. 이 마츠시마가 일본처럼 여러 시마로 되어 섬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원료와 구성. 자, 우리 섬도 구성되어 있지만 클라스도 구성이 되어 있는 카라 배웠습니다. 자, 마데와 마뎅유 들어갈게요. 자, 2021년 뭐 12년 수능이요? 뭐 옛날 것도 찾아왔다, 그치? 자, 볼게. 교와 학교대 고지마데니 문과사에 가리마스. 마데니 쓰면 안 되지. 마데 써야 되겠지. 오늘은 학교가 이제 한 8시나 9시쯤 출발하면은 5시까지 계속해서 이 학사 일정상 계속해서 축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5시 이전까지 축제가 한번 일어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니를 쓰면 안 됩니다. 마데를 써야 됩니다. 자, 하치지 마데니 곳곳에 아츠마테 쿠다사이. 여기에 모여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하치지 마데니예요. 왜? 8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8시 전에 여기 안에 모여주면 되는데 모여주는 행위를 8시까지 계속 지금부터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마데니를 쓰는 게 맞습니다. 마데를 쓰면 틀려요. 자, 콩카이노 료꺼와 이마마데니 이마마데 데를 써야 됩니다. 이 데라고 하는 거는 이마마데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있어서 여기 범인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이마마데 데이를 써야 됩니다. 이마마데 데 가장. 이거는 이런 어떤 그 스펙트럼상의 느낌이 아니라 지금까지 다해서의 어떤 범위의 느낌이기 때문에 데이를 써야 되고요. 카나라즈 고지마데니와 모도리 나사이. 자, 5시까지는 돌아와라. 이게 5시야. 5시까지는 언제든 좋으니까 4시에 와도 되고 5시 전에만 오면 되는 거야. 4시 59분에 와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마데와 마데디. 마대는 상태가 지속되는 최종 시점이고요. 지속, 계속. 자, 그 다음에 동작이나 일의 기한, 기한, 마감 기한, 이 마대니가 된다. 자, 요리도 볼게요. 요리라고 하는 거는 보다라고 하는 비교입니다. 사진보다 예쁘다 할때 비교했고요. 부터도 했습니다. 야마다 씨로 부터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야? 18년에 옛날에 대수능이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요리가 있어요. 이게 투 나오코에 이게 투야. 투 나오코 프롬 오카와상. 그러니까 뭐뭐로부터가 이런 식으로 편집글에 쓴다라는 거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논의 봅니다. 논의는 예상 밖의 결과가 논의라고 했어요. 자, 대수능에 어떤 문장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쿄와 도테모 사무이 논의했어요. 오늘은 무척 추운데 추운데 했으면 추운데도 불구하고 예상 밖의 결과로 손나 우스이 후쿠데 그런 얇은 옷으로 나이저분한 옷 괜찮니? 하고 물어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 추우면은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추운데도 불구하고 얇은 옷으로 입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괜찮냐라고 물어보는 예상 밖의 결과. 그 다음에 문장의 끝에 2024 대수능에 나오는 논인을 한번 보면은 키너 어제 야키우노 시아이가 아딴 다께도 야구 시합이 있었는데 마케 잤다요. 졌어. 헤 손나 스고크 간바떼타노니 무척 열심히 했는데 라면서 문장 끝에 나오면서 뭐뭐 했는데 아쉬움을 나타내는 논이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많은 조사를 배웠는데요. 14강에 나와 있는 조사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출신 부분에 쌤이 옳지 않은 거는. 자, 이거 뭐라고? 여러분 그 수능 보면 선생님이 문법 문제에서

1번부터 30번까지 문법 문제가 있다 그랬지. 수능 맨 마지막 장이야, 이게. 뭐 교육과정 평가원 막 이게 지금 마지막, 응? 마지막 문인데 보면 수능 마지막 일본어 시험지 네 페이지 중에 이제 마지막이 쭉 나오는데 27번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28번, 29번, 그다음에 30번 이렇게 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렇게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옳지 않은 것에서 다섯 개의 선택지가 나오는 게 보통 여기에 나오거나 여기에 나오거나 그렇습니다. 여기는 약간 29번은 조합 문제가 많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조합, 여기는 표현, 여기 이제 이거나 이거나 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밑줄 친 부분에 뭐 쓰임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차근차근 27번이나 28번은 하나를 꼭 맞아야겠다 싶으면 14강, 15강의 조사 문제 꼭 기억해 주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처음부터 볼게요. 마이야사 고행오 하시데이마스. 통과나 이동을 나타냅니다. 자, 만약에 이 오를 쓰지 않고 뭐 니를 쓰거나 아니면 대를 쓰거나 그런 경우는 별 적절치가 않죠. 뭐 대를 쓴다고 하면 공원을 한정해서 그 안에서만 뛴다는 건데 잘안 써요. 그래서 오를 쓰는 게 적절합니다. 자, 아시다 산지니 가꼬니 아찌마리면서 학교에서 모입니다. 자, 대를 쓰기도 하지만 니를 써서 여기에 존재하게 한다라는 게더 적절해요. 니 아츠마리마스 어디 어디에 모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데 카이리마스.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온 그는 항상 10시까지 집에 귀가합니다. 10시까지 귀가한다라는 건 여러분 계속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귀가한다라는 거는 순간 동사에 가까워요. 한번 귀가하면 끝이야. 귀가 10분 동안 귀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분 동안 귀가하는 행위를 할수 있냐고. 아니야. 순간 동사 이건 계속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10시까지 마감 기한으로 해서 귀가하는 거기 때문에 뭘 써야 돼? 마데디. 옳지 않은 거답 3번. 마이또와 오모타 요리 생각한 거보다 우리 보통 보면 이걸 생각보다라고 합니다. 간단한 데서 쉬웠습니다. 5번입니다. 야마다산 から 시고토 타노마레 마시다. 야마다시로부터 일을 받았습니다. 야마다산니 또는 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수동태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타노무가 어떻게 돼? 타노마레로 해가지고 수동태가 된 거죠. 부탁하다, 부탁받았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1번 간단하게 3번임을 알수 있어요. 자, 2번 들어왔습니다. 자, 안난이라고 하는 건 저렇게. 이미 논의가 선생님은 느껴져. 아이고, 저렇게 했는데, 아이고, 아쉬워라. 저렇게 레인슈 시다노니 했는데, 시야에 대해 우마쿠 이까나깠다. 우마쿠 이쿠. 잘 진행되다라는 관용 표현이에요. 우마쿠 이까나깠다. 잘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졌다라는 얘기죠. 고래까라 맞다 간바로 그랬습니다. 앞으로 또 힘내자 간바루. 간바루가 로가 되고 우를 붙였으니까 뭐뭐 하자라고 하는 권유 의지. 힘내야지. 힘내자. 쓰기와 키또가 맞아. 꼭 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우마쿠 이끄요. 틀림없이 주관적인 추측. 틀림없이 음악 있고요. 꼭 이런 뜻이에요. 기토가. 답은 3번. 3번 갑니다. 켄과 하루키의 대화. 머시머시 하루키군 도시다인다요. 이랬습니다. 도시다. 도시다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시합이 하지마짜우요. 벌써 이제 시합 시작돼버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도시단다. 도시단다요. 도시다. 평소와는 다른 상태한테 너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고멘 고멘. 미안 미안. 은답게도 못지만 기운이 시고또가 하이짜 때 갑자기 일이 들어와서 아 스포츠 뭔가 시합을 보기로 했었나 보다 같이 와리위키도 미안하지만 쿄와 민나데 다노신데 이랬습니다. 자 데는 뭐야? 행위 주체. 아까 했잖아. 민나가 타노신데 모두 다 같이 모두가 이렇게 애들이랑 그냥 같이 즐겨. 나 빼고 그 얘기예요. 고멘 내가 가려고 했는데 이코도 못 됐다.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는 이코츠모리다다 갈 작정이었는데 답은 둘다 되겠죠.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획을 나타내고 있죠. 계획과 의지.

이것도 있다고도 가르는 거죠. 경험. 간 적이 있다. 타호가 있는 이거는 어드바이스 조언. 뭐뭐 한 편이 좋다. 하는 편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조언이죠. 자, 여기서 A, B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번 들어왔어요. 자, 오리류가 뭐예요? 내리다예요. 자, 이 한자를 보면 내릴 강자를 보입니다. 하나만 써보면 이렇게 되면 뭐야? 비가 내리다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되면 후리류가 아니야. 오리류야. 내리다. 그러니까 자연현상이 내리는 건 후루. 어떤 교통수단에서 내리는 건 오리류. 오리류 히토 오 덴샤니 노리마쇼. 전자를 탑시다. 아, 나 이거 진짜 막 너무 강조하고 싶어. 왜 내린 다음에 타야지 막 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봐봐. 좋잖아. 자, 오리루 히토 기다리고 나서, 기다리고 나서, 맞대까라. 기다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내리면 전철을 탑시다. 답은 5번입니다. 오리루 히토 맞다리 하면 기다리거나가 되고요. 마츠마데 기다릴 때까지가 되고요. 마츠요리 기다리는 것보다, 기다리기보다, 이게 제일 나쁜 거다. 그지? 기다리기보다 먼저 타자. 이거 아니지. 맞지나가라 기다리면서 아닙니다. 맞대까라 기다리고 나서가 돼야 되겠죠? 답은 5번. 자, 이제 조사 문제 나왔습니다. 밑줄 준 부분에 쓰임이 옳지 않는 것은? 자, 나에게는 아이가 소유입니다. 아이가 2명 있습니다. 나에게는. 사실, 에게라는 말로 쓰면은, 투, 영어의 투, 뭐뭐에게 쓸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1번 맞고요. 2번입니다. 夏休み にみんなで、旅行に行きます。여름방학에 모두 다 같이 해서 행위의 주체죠. 旅行に行きます。 목적입니다. 여행하러 갑니다. 新しい部屋は駅に近くていいです。駅から近い。駅に近い。맞죠? 역에서 가깝다. 기준을 나타내는 조사 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안 되는 거죠? 미츠 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합계 수량 기준이라고 했죠? 합계라는 말은 소녀특강이 없지만 수량 기준이라는 말은 있어요. 자, 이 사과는 세 개를 합쳐서 천행이다라고 합니다. 세인다 하고 문장을 완결했어요. 종지형이죠. 그 다음에 소우대수를 붙였으니까 전언이 되겠네요. 고노몬다이와 와타시니와 나에게는 좀또 기준이죠. 기준. 좀 무리데스. 나한테는 좀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자, 새로 나온 문법이 약간 어떤 거냐면, 요런 게좀 새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1번과 5번의 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기조랑 조금 달라요. 1번, 5번은 잘안 나왔었던 니의 기능인데, 요즘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모의고사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6번 들어왔습니다. 자, 빈칸에는 공통으로 들어간 말로 알맞은 거 볼게요. 덴키모이시, 키테 요깟다, 테 요깟다, 몸보기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날씨도 좋고 열거합니다. 보통 시는 열거이지만 어떤 열거를 많이 하냐면 이유를 들어서 열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 좋은 이유가 뭐야? 날씨가 좋기도 하고 얘기입니다. 서원에 고노 호텔 온센 후지산가 미에르 때. 자, 온천에서 후지산이 보인대. 자, 에서가 나옵니다. 자, 에서가 나오면 대를 찾고 싶어요. 여기서 대를 쓰면 안 됩니다. 항상 대를 써가지고 잘못된 밑줄 친 쓰임으로 해서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온천이 온천에서 후지산이 온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온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지산이 바꿔요. 시선의 출발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시선의 출발점 뭐라고? 카라. 아까 창문에서 좋은 경치가 보이는 아주 좋은 방을 가진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 문형학습에서 여기서도 대 쓰지 않고 카라를 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카라를 써줘야 됩니다. 자, 미에르 때 뭐뭐래라고 얘기하는 전언을 얘기하는 으떼. 자, 자, 해야 돼. 스코시 야센데 방에서 조금 쉬고 온센 이거 까. 자, 쉬고 나서 테 카라. 자, 우리가 이 카라의 느낌 중에 테카라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고 나서라는 순차를 느끼기도 하지만 행위에 A 카라 B, A 테카라 B 하는 것처럼 A 하고 나서 B. 타카라는 뭘까요? 뭐뭐 했기 때문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유가 되겠죠? 이유와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뭐야? 야슨다카라. 그러면 쉬었기 때문에가 되는 거. 야슨데카라 하면

는 쉬고 나서라는 표현에서 글자 하나에 따라서 순차가 되는지 이유가 되는지 완전 바뀌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해석하십니다. 자, 7번부터 8번까지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일본의 하치코라고 하는 그 동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치라고 하는 동상에다가 이 하치에다가 공자를 붙여줘가지고 하치코라고 해서 이 직책을 준 거지. 직책이 벼슬. 벼슬을 준 거야. 이 하치코라고 하는 거는 무슨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 예, 동경대학교에 있는 어떤 교수가 키우던 개, 실제 개 이름인데, 그 개가, 주인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그 교수님이. 근데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항상 시부야역에서 교수가 출근을 하는데, 그 시부야역까지 항상 그 출근길을 같이 해줬었나 봐. 동행을 해줬나 봐. 그리고 퇴근길도 기다렸다가 오는 그런 아주 직한 개였는데 그 개가 교수님이 그 대학에서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퇴근길에 돌아오지 않는 교수를 계속 기다리는 거지. 그러다 거그 시부야 역에서 죽었대요. 그래서 아, 이 개는 너무 충견이다 해서 하치코라는 그 벼슬을 주고 코라는 벼슬을 주고 하치라는 그 개를 기린다 해서 시부야 역에 가면 그개 동상 있죠.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개인가? 하고 이 하치를 봤어요. 근데 이거는 유기견 얘기더라고. 자, 왜 하치라고 지었는지를 볼게요. 와타시와 이누오 카떼 이마스. 카우라고 하는 거는 사고 있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기르다예요. 기르고 있습니다. 나마에와 하치 데스. 이름은 하치예요. 8월에 만났기 때문에 아, 이치니 산시고 로쿠시치 하치가츠에 만났대요. 하치가츠니 아따까라 고노 나마에니 시마시다. 명사니 스루. 명사로 하다. 자, 하치와 코엔 니 스테라레 마시다. 자, 스테루가 뭐냐면 버리다예요. 그러니까 니 스테루일까, 데 스테루일까를 생각할 수 있는데 스테루라고 하는 거는 버리는 행동을 뭔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버려져서 거기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장수 플러스 니 스테루를 쓴것 같아요. 자, 스테라레 때 이마시다. 버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메 때 아따 토끼 처음으로 만났을 때 하치는 혼돈이 지사 같다 됐을까? 아기가 아지 때 버려졌나 보다. 데모 에사우 에사가 뭐야? 먹이. 먹이를 탁상 다베사세 때 먹여서 많이 먹여가지고 이쇼게메 세와오시다라. 자, 세와오스르가 뭐야? 돌보다예요. 잘안 나오는데 나왔어. 그래서 좀 써봅니다. 돌봤더니 뭐뭐 했더니 뭐뭐 타. 자, 보자. A 타라 B 타 이렇게 되면 뭐뭐 했더니 뭐뭐 했다라는 식으로 이 약간 발견이 되는 발견과 전개의 느낌이 되는 거. 이 가정이 아니야. 타라는 뭐뭐 하면이라고 가정이 되잖아. 근데 가정을 쓰지 않고 뭐뭐 했더니로 해석을 해줘야 돼. A 하면 B가 아니라 A 했더니 B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요. 자, 이쇼겜마 세와오시다라. 열심히 돌봤더니, 돌봤더니, 오기구 겐키 나리마시다. 크게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고래까라와 앞으로는 와타시와 하치오 다이세즈니 스르 막연한 예정 작정. 요때라고 하지 않고 여기는 스모리 계획 작정이기 때문에 다이세즈니 스르 스모리 데스. 소중하게 여길 작정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번 들어왔어요. 자, 와타시와 이누오 갓데 이마스. 나마에와 하치 데스. 하치가츠니 아따까라 고에니 스테라레 테 이마스. 답은 2번. 8번 들어갔습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 친구가 하치라는 강아지를 준거 아니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다가 하치를 만난 거 아니고, 찾고 있는 거 아니고, 하치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하치는 처음 봤는데 건강하지 않았죠. 작았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거 찾아보도록 해요. 교토노 료코와도 낫다. 동경 여행 어땠어? 교토 여행 어땠어? 초도 사쿠라가 사이테이테 마침 벚꽃이 피어져 있어서 어땠대? 자신 뭐 이빠이 토다시 많이 찍었고 스고크 타노시카타요. 자, 그러면 되게 즐거웠는데 뭐가 즐거웠냐면 벚꽃이 피어 있었고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었는데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일까? 아주 좋은 게 들어가야죠. 사람이 많아서 아니죠. 하나미 뭐 데키다시 그렇지. 이 사쿠라가 피어 있으면 하나미가 데키를 하는 거죠. 데키다시 열걸 얘기합니다. 온센이 하이루 요리 온천에 가는 것보다 자 그다음에 탱키와 욕 갔다 노니 아쉬움을 나타내는 노니
날씨는 좋았는데 오이시 요리요.

답했다. 너네 맛있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건 뭐냐면 연결이 되는 맥락상 꽃 구경도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자, 10번 들어왔습니다. 아빠가 얘기합니다. 모시모시 마유. 나은진이 에키니츠크노 몇 시에 역에 도착하니? 12시 한니. 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나오면 요테이를 쓰는 게 맞겠죠? 스쿠츠모리는 좀 이상해요. 막연하기 때문에. 스키타이 도착하고 싶다. 12시 반에 도착하고 싶다? 12시 반에 막 도착했다. 아니, 앞으로 도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완료하면 안 되죠? 도착한 참이다도 안 됩니다. 둘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래야지 아빠가 이렇게 무가에 있고 데리러 나오시지 않겠어요? 니모츠모 오이 다로우 가라. 오이 가라. 다로우가 뭐냐면 추측. 많을 테니까 라는 식으로 아빠가 짐이 많다라는 걸 추측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문제 봅니다. 자, 밑줄친 부분의 표현이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 자, 엄마를 부릅니다. 아들이, 오카상, 망고항, 보크모 츠크리타이, 나도 만들고 싶어. 다마고 야코오카. 그랬습니다. 자, 츠크루에 츠크리타이, 맛성기 붙인 거 맞고요. 야쿠가 야코오카. 야코, 구울까? 맞죠? 그런, 소원에, 그래. 자, 고래가 우아르 또 이쇼니아로. 이랬습니다. 이 토는 여러분, A토 B인데요. B에 들어가는 게 의지, 의뢰, 명령, 권유, 희망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이거는 다음 강 15강에서 배울 수 있어요. 토의 가정형에 안 되는, 제한되는 것들을 다음 강에서 14강이잖아요. 15강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돼요. 자, 알았어. 이 토마토 키때모이 뭐뭐 해도 돼? 라고 허용을 구하고 있죠. 허가를 구하고 있죠. 아브나이까라, 위험하니까 키오츠케떼, 조심해. 아, 소노마이니 그 전에 고노 야사이요. 알았대, 쿠레르? 뭐뭐 해줄래? 응, 뭐, 알았대? 이래도 되는데, 알았대, 쿠레르? 의뢰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게 뭐야? C가 잘못됐는데, 우리가 토의 기능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직 그, 토바타라나라라는 가정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조사는 특강에서 다 다뤘는데, 토바타라나라 가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음 강에서 우리 같이 한번 잘 공부해 보아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구려 사마 되시다. 자, 맞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상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교재 기준 13강이랑 14강 이제 금융을 마무리하는 단계죠. 선생님이 13강, 14강 설명할 때 계속 강조했던 부분 있잖아요. 이번에 준비되어 있는 수능 실전 문제, 20문제 너무너무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좋습니다. 물론 이전 문제 다 좋았지만 금융 파트는 선생님이 특히나 기출문제 못 풀어줘서 마음에 좀 짐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 이렇게 좋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거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 같은 실전 역량 길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문제 한 문제 꼭 잊지 않고 복습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3강이고요. 10문제 준비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제부터 너무너무 기출에 익숙한 문제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금융상품 투자 현황을 물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어떤 금액에 비례해서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가, 뭐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기출과 굉장히 비슷한 문제고요. 일단 A씨의 금융상품 투자 현황을 알려주고 있죠. 문제를 읽어보니까 부정적인 부분을 모두 고려해서

시장에 투자한 금액이 더 많다. 자, 그럼 일단 직접 금융시장에 투자한 게 얼만지, 간접 금융시장에 투자한 게 얼만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디서 배웠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건 아니지만 금융시장 배울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금융시장 자체를 제일 첫 번째 직접 금융시장, 간접 금융시장 나눴었죠? 직접 안에 또몇 가지 나눴었죠? 네 가지. 그래서 우리가 단기, 그다음에 장기, 그다음에 외환시장, 우리 최근에 배웠던 외환시장, 마지막 파생금융상품시장 이렇게 있었습니다. 일단 직접 금융시장이 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직접 금융시장 먼저 볼게요. 자, 우체국 정기적금은 얘는 우체국이었기 때문에 간접이죠. 양도성 예금증서 맞습니다. 직접.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단기 금융시장에 있었죠. 그래서 일단 15%. 수익증권은 우리가 신탁업 회사가 중간에 끼기 때문에 얘는 간접이죠. 회사채, 채권이랑 주식은 다 직접 맞습니다. 직접 중에서 어디? 장기. 다시 말하면 자본시장에 있었어요. 이세 가지를 더하면 얼마일까? 65%네요. 65% 직접이. 그럼 나머지는 35%잖아요. 35%. 직접 금융시장보다 간접 금융시장이 더 크대요. 아니, 여기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투자 금액은 200만 원이다. 예금자보호법은 진짜 중요하다고 엄청 강조했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예적금 금융상품을 봤을 때는 일단 이거 두개 정도가 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보호가 안 되죠. 그런데 우체국 정기적금. 정기적금 자체를 봤을 때 맞는 것 같은데 우체국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우체국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우체국은 국가에서 직접 지급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해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 대상이 안 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양도성 예금증서도 안 됐었잖아요. 제외되는 항목에 있었죠. 그래서 얘는 투자 금액은 200만 원이 아니라 아예 0원입니다. 0원. 없어요. 여기 항목 중에선. 자, 4번, 5번도 볼게요. 자본시장에서 만기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투자 금액은 400만 원이다. 말이 좀 길지만 어쨌든 자본시장 뭐예요? 직접 금융시장 중에서도 투자 목적으로 하는 어쨌든 그 장기 금융시장. 그쵸? 만기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거 보는 순간 이거 채권이구나 바로 알아야죠. 자본시장 안에는 주식과 채권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그중에서 이 특징을 만족시키는 건 회사채밖에 없습니다. 20%. 그래서 20%를 보니까 400만 원 맞네요. 2천만 원 곱하기 0.2 하니까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도 볼게요. 대규모 공동기금을 형성하여 전문적인 운용기관이 투자하는 금융상품, 이거 보는 순간 바로 뭐죠? 펀드잖아요. 그래서 펀드에 해당하는 거는 수익증권 25%인데 둘이 곱하면 0.25 곱하니까 500만 원인데 여긴 80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 그래서 아까 봤던 대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정말 여러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고 여러분이 잘 실수 없이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물어보고 싶은 예금자 보호법이나 그다음에 각각의 금융시장의 종류 어디에 해당하는지 다 알아볼 수 있는 문제라서 어떻게 봤을 땐 금융상품 문제냐 볼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금융시장까지 연계된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동그라미 동그라미 증권사 직원과 고객 A씨 간의 상담 장면인데 증권회사의 업무 우리 여러 가지 배웠죠. 그중에 대화 장면을 보고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는 문제입니다. 일단 A 종목의 주식을 매입하고 싶은데 현금이 부족하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야 되겠죠? 주식 매입과 관련해서 금전을 융자, 빌려주는, 뭐, 제공해주는 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거 보는 순간 바로 뭐죠? 신용 공여. 우리 돈 빌려주는 거, 뭐, 증권을 빌려주고 하는 거, 신용 공여 1번이 정답이죠. 뭐, 인수주선, 인수하고 주선해서 수수료 받고, 자기 매매 플러스 위탁 매매도 있었죠. 위탁 매매, 뭐, 증권 저축, 매매 중개대리 등등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1번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자, 3번 볼게요. 3, 4번은 연계 문제고요. 수출기업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의 해외 시장 투자를 위한 회의록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무역이랑 연계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 먼저 보겠습니다. 제시문 같이. 일단 해외 시장 투자 회의록을 보니까 현재 상황, 대안, 그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까지 연계되어 있어요. 현재 상황 보니까 해외 자원을 가공해서 생산하고 20개국 수출하고 있대요. 중요한 거 해외 자원을 어쨌든 이용한다. 그리고 제품 생산에 재료와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대요. 재료, 자원이랑 노동력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매년 수입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가격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수출 대상국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 지금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 타인 자본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부채를 더 늘릴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안을 보니까 이렇게 있고, 이 대안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이 3번 문제랑 관련이 없어서 이따가 볼게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외 직접 투자 유형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무역에 가면은 마지막 파트에 실제로 해외에 이제 진출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수출 두 번째는 계약, 세 번째는 이제 투자하는 방식인데, 이 투자하는 방식 중에 직접 투자가 있고 간접 투자가 있습니다. 직접 투자하는 거는 왜 직접 투자하는 거죠? 내가 경영을 참가할 목적으로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같이 합작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내가 그냥 간접 투자다. 간접 투자는 경영 참가 목적이 아니라 뭐 이자나 배당금 이런 걸 얻을 목적으로 하는 걸 간접 투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해외 직접 투자를 물어보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EBS 책에 EBS 플러스 사이트에 보면 목적에 따라서 해외 직접 투자 유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파트에 대해서 연계해서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밑줄 친 거. 이 부분이 바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문제 키워드. 자, 자원 조달형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자원을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을 수입하거나 개발해서 하는 거. 우리가 지금 해외 자원을 가공해 생산하는데 어쨌든 뭐 재료나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율 중에 크잖아요. 그래서 자원을 조달하는 투자는 적절할 수 있죠. 자, 니은 선진기술 습득형. 선진기술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은 별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니은은 아니고요. 해외 생산 거점형. 해외 생산 거점형은 뭐냐면 내가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한 투자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까 인건비가 점점 오르고 있어 문제라고 했었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디귿은 적절한 방법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이고요. 현재 시장 접근형. 시장 접근형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그 현재 시장에 생산 기지를 설치하고 이런 걸 하는 건데 제시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은도 아니죠. 정답은 2번 기역 디귿. 자, 똑같은 제시문으로 4번도 같이 볼게요. 4번은요, 이제 대안 선택 기준에 따라 발행할 금융상품에 대한 걸로 옳은 것은 금융상품 문제 나왔어요. 대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아까 부채 비율 너무 높다 그랬죠? 부채 높일 수 없다 그랬어요. 봤더니 대안이 첫 번째는 주식을 발행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채권을 발행한대요. 선생님이 수업 때 엄청 강조했지만 주식이랑 채권 비교하는 문제 자주 출제된다 그랬죠. 이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주식은 뭐? 자기 자본. 내 자본, 투자 받으면. 채권은 뭐예요? 만기에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 타인 자본이었어요. 부채라는 거죠? 근데 나는 부채를 늘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란 선택해야 되죠. 주식을 발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제한 선택 기준에 나와 있어요. 이거에 부합하는 대안 선택해야 되니까 우리는 부채가 아니라 주식을 발행해야겠구나라고 여러분이 대안 선택을 해야 이제 4번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만기에 원금을 상환해야 된다. 주식인데 만기 원금 상환하는 건 다른 설명이죠. 얘는 채권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정해진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이자 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 발행. 그쵸? 이자도 채권에 대한 내용. 그리고 3번. 부채 증가로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부채 증가 왜 하죠? 얘는 자기 자본인데. 그쵸? 얘도 아니고. 경영 성과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자, 배당과 관련된 거. 주주. 우리 주주의 권리. 뭐 이런 거 설명할 때 선생님 여러 번 얘기했었죠.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5번. 정부, 지방자치단체, 주식회사 등이 발행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발행 주체에 대해서 차이점이었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주식회사만, 얘만 가능하죠.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한 건 채권이었어요. 채권은 다 발행 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뭐 특수채 등등등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4번. 주식과 채권을 알고 있느냐, 자기 자본이냐, 타인 자본의 특징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그거를 바탕으로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5번 볼게요.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주주총회에 참석했다는 거는 이 A씨가 누구라는 거죠? 주주라는 거죠. 그쵸? 주주. 그래서 A씨는 신분증과 주주총회 참석 증명서를 지참하고 본사에 개최된 주주총회 참석을 했대요. 의결권이 있나 봐요. 그쵸? 그래서 A씨는 신임 대표 및 이사 및 사외이사 3인 선출을 위한 투표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1000개의 의결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죠. 의결권이 있긴 해요. 내가 이제 경영 참가권 이 10개가 아니 1000개가 있는데 어쨌든 개수가 1000개라는 거는 내가 몇 주가 있다는 걸까요? 주식이 1000주가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의결권이 1000개라는 거는 경영진의 1주당 배당금이 100원이었대요. 근데 지급 제한에 대해서 다른 주주들과 함께 배당금 증액 더 높여달라. 배당금이 너무 작다라고 얘기했고, 1주당 50원씩 더 인상됐대요. 그러면 한 주당 얼마를 받는다는 걸까요? 150원에 배당을 받게 결정이 됐나 봐요. 차반으로 산성으로 승인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키워드는 일단 첫 번째 천주계가 있구나. A씨는. 두 번째 하나당 150원의 배당을 받겠구나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키워드를 찾아내야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 받게 될 배당금이 5만 원이다. 자, 배당금 나왔네요. 그 배당금 계산해야죠. 여기에 공 3개 붙이면 되니까 천주 곱하기 하나당 150원. 그럼 15만 원이잖아요. 5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에 보통주, 천주를 수여하고 있다. 자, 일단 천주는 맞아요. 자, 근데 이제 보통주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보통주의 특징이 있었어요. 가장 일반적인 주식의 형태, 주식의 종류인데, 가장 큰 특징은 의결권, 경영참가권이 있다. 라고 했어요. 그게 선생님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죠. 우선주, 후배주 세개 중에 재산적 내용의 기준에 따라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의결권이 있는 걸 바탕으로 여러분 유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맞는 설명입니다. 자, 디귿, 경영참가권. 다시 말하면, 의결권. 아까 의결권이 있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의결권과 이익배당 청구권. 맞죠? 우리 이익배당 더 증액해달라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의결권도 있고, 이익배당 청구권도 있고, 이거 두 개를 행사한 것도 맞죠? 제시문에 따라서. 그러면, 니은, 디귿 둘다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제시문을 통해서 이런 걸 찾아내야 된다는 게좀 재밌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뭐 주식의 종류, 주식의 특징, 보통주, 우선주, 많게 후배주 여러분이 같이 연관해서 복습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주주의 권리까지 전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문제였어요. 6번 볼게요. 자, 6번, 7번 연계된 문제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제시문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기업의 형태를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가 연계돼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보면 A사의 회사 형태 변경에 관련된 걸 물어봤고, 그래서 여기를 보고 어디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여러분 일단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연결되는 첫 번째 6번 문제입니다. 제시문 먼저 읽어볼게요. A사는 IT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을 주력 사업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지분 구조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한 책임 사원이 있고요. 유한 책임 사원도 있어요. 자,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이 같이 있는 회사 형태 5개 중에 뭐였을까요? 맞아요. 합자회사였습니다. 합자회사. 그래서 각자 역할이 달랐었잖아요. 그래서 무한책임사원은 출자라 뭐 경영도 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만 담당하는 그 역할이 달랐었죠. 합자회사의 특징. 그래서 이런 형태였는데, 시장 확장을 위해서 자본조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투자 유치를 위해서 기존 형태 회사를 해산했대요. 아예 없애고, 법인격이 강화되는 새로운 형태 회사로 설립했다. 그럼 그 회사 형태가 어떤 거냐? 기존 사원들은 신설되는 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해서 기존 지분율에 따라 주식을 인수했다. 너무 큰 키워드죠? 주식을 인수했다. 금융투자 회사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신규 주식을 발행했다. 또 나오죠? 신규 주식 발행해서 5억 원 투자를 받았대요. 그럼 주식 납입대금 받은 거죠? 지분 구조가 바뀌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주식 수가 나와 있고, 주주라는 특도, 이런 힌트를 주고 있네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힌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합자회사에서 어떤 회사 형태로 변경된 거죠? 맞아요. 주식회사 형태로 변경된 겁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이렇게 잡고 여러분 6번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사 회사 형태 변경 전과 변경 후, 변경 전, 1번이 바로 변경 전을 물어보고 있어요. 무한 책임 사원은 재산 출자만 담당한다. 이 합자회사 아까 말했듯이 유한 책임 회사, 무한 책임 사원, 무한 책임 사원, 유한 책임 사원 같이 있죠. 그런데 무한 책임 사원은 재산 출자만 담당하지 않고요. 재산 출자만 담당하는 거는 무한이 아니라 유한 책임 사원입니다. 자, 변경 전 똑같이 합자회사죠. 유한 책임 사원은 출자와 경영의 권리를 갖고 있다. 자, 이거는 무한 책임에 대한 설명이죠. 적절하지 않고요. 자, 변경 후 주주 1인은 1의결권을 행사한다. 자, 이게 어쨌든 주주 1인은 1의결권, 1인 의결권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어쨌든 주주는요, 1주 1의결권이에요. 그래서 다른 설명이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변경 후는. 또 4번. 변경 후 주식회사는 주주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진다. 여러분 교재에는 4번 선지가 내용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뭔가 주식회사의 특징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내용 선지를 바꿨고, 여러분 나중에 정어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을 보면 어쨌든 주주는, 주식의 주인은 인수가액, 내가 인수가액이 뭐죠? 내가 주식을 산 가액, 그 인수한 가액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진다. 적절한 설명이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변경 전은 한명 회사, 변경 후는 주식회사. 뒤에는 맞아요. 근데 한명 회사가 아니라 뭐죠? 합자회사였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합자회사랑 주식회사 형태를 물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과 경영의 형태를 물어본 거 문제 같기도 하고, 또 거기에 이번에 우리가 새로 배웠던 주주의 이런 특징들도 또 녹여서 같이 나온 문제였어요. 자, 7번 볼게요. 위 A사의 회사 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주식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쨌든 선생님이 한번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진 않겠지만, 여기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 발행됐는지를 찾아내는 문제인데, 되게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중요한 키워드는 주식 발행.
발행이다, 발행. 우리 발행 형태 기억나죠? 우리 발행 시장에서. 뭐 IPO, 무상증자, 유상증자, 뭐 주식배당 이런 거 있었잖아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주금을 납입받아 자본금이 증가됐다. 자본금이 증가됐다는 거는 증자라고 표현하는데 중요한 건 주금을 납입받아. 그거에 대한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뭘 의미하는 거죠? 맞아요. 유상증자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신규주식을 발행하면서 5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유상증자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자, 니은 직접 발행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했다. 자, 이건 어떻게 할수 있는 거야? 직접 발행. 근데 잘 보면 이 제시문에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내가 불특정 다수자에게 신규주식 발행해도 되어 있거든요. 이 금융투자회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얘는 직접이라 볼 수가 없어요. 간접 발행 방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도 틀린 설명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기업 공개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했다. 자, 기업 공개라는 거는 이 주식 발행 형태 중에 하나였는데 IPO라고 표시했었죠? 그래서 기업을 공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업 공개를 하려면 보통 금융투자회사 같이 어떤 이렇게 심사를 해주고 기업 공개를 할 만하다라는 어떤 이런 금융투자 회사를 통해 진행을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기업 공개할 거야, IPO 할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금융투자회사를 통해서 했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한 거 맞잖아요. 제시문에 적절한 설명이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리을도 볼게요. 3호 발행 나왔어요. 우리 3호 발행이랑 공모 발행 비교했었죠. 3호 발행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한을 두지 않았다. 투자자에게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설명은 공모 발행에 대한 설명이죠. 3호 발행은 49인 이하로 좀 제한돼서 이 개인 사자라고 했잖아요. 사적으로 모아서 진행하는 거고, 공모 발행이 아예 불특정 다수한테 50인 이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제한을 풀어두고 투자자를 받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둘이 일치하지 않죠. 3호 발행에 대한 내용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티귿 2번이 되겠습니다. 제시문의 근거에서 주식 발행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복습해 볼수 있는 문제였어요. 8번도 보겠습니다. 자, 8번. 두 사람의 대화에서 알수 있는 채권의 종류. 자, 채권의 종류 우리 되게 많이 배웠어요. 두 페이지 넘어가도록 되게 많은 기준에 따라 종류에서 배웠었죠. 제시문을 바로 봐볼게요. 이번 분기에 이자 300만 원을 받게 됐대요. 채권이니까 이자 받을 수 있어, 채권자는. 너 작년에도 이맘때쯤 이자 받아서 여행 갔다 오지 않았냐? 라고 하니까 분기마다 이자를 받고 있대요. 분기마다. 원래 이자를 보통 채권은 만기가 끝나면 원금이 이자 같이 받는데 얘는 분기마다 나눠서 받고 있네요. 그리고 만기에 원금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채권이었대요. 나도 너처럼 분기마다 주기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에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합니다. 이자를 주기적으로 받는 거 뭐였죠? 선생님이 약간 그 옛날에 채권 종류로 예시 들었었죠? 이표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이 이표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은 종이에 채권 있을 때 쿠폰처럼 넣어놓고 뜯어서 그때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형식. 그런 데서 유래됐다라고 설명했죠. 단기채, 단리채. 단리채, 복리채는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자를 지금 지급하느냐, 뭐한 번에 지급하느냐, 아니면 그걸 원금 같이 투자해서 더 불려서 같이 재투자해서 제공하느냐, 복리채, 할인채 등등의 채권의 종류 있었습니다. 9번도 같이 볼게요. 자, 다음은 비종목의 공시 정보와 당일 장종료 후 주식 시세표다. 이를 분석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 이 문제 너무너무 좋은 문제 같아요. 여러분, 주식 시세표를 보면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듯이 전환사채를 한번더 개념을 복습해 볼수 있는 문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보통 전환사채 문제 많이 안 다뤄봤을 거기 때문에 주식시세표는 이해하더라도 조금 난도가 있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장 종료 후 주식시세표고 1번부터 A 종목의 전일 종가는 8,400이다. 자, A 종목의 전일 종가 나왔습니다. 주식시세 용어 나왔죠? A, 그러니까 A를 보면 여기 보세요. 전일 종가가 있나요? 전일 종가 없어요. 그럼 전일 종가를 우리가 유추해서 찾아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주식 용어 설명할 때 그렇게 유추하는 문제로 나온다고 했죠. 일단 이 종가라는 건요, 당일 종가예요. 오늘 마지막에 체결된 마지막 가격, 당일이면 8월 13일이 되겠죠. 그리고 전일비가 뭐였죠? 이 전일비가 당일 종가랑 전일 종가의 차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전일 종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전일 종가는 얼마일까요? 얘는 모르죠. 전일 종가에 비해서 지금 700원이 오른 게 뭐다? 7,700원이다. 그러면 전일 종가는 얼마였을까요? 얘에서 700원을 뺀 거니까 7,000원이 되겠죠?
그 전일 종가는 7,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8,40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죠. 자, 2번도 볼게요. 2번은 조사가 하나가 변경됐어요. 이제 문장의 매끄러움을 위해서. 자, A 종목의 체결 가격 중 최고 가격은 상한가다. 자, 이 문제가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한 포인트를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A 종목의 체결 가격 볼게요. A 종목 체결 가격 나와 있죠? 시가 처음에 1등 가격, 마지막 가격, 고가 저가는 그 중에 가장 높은 가격, 가장 낮은 가격 배웠잖아요. 그런데 최고 가격은 상한가이다? 최고 가격 어디 있어요? 9,100원이죠? 얘가 고가잖아요. 고가가 상한가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한가는 또 어떻게 구했죠? 우리 지금 코스피 지수라는 건요, 얘가 유가증권 시장이라는 겁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가격의 제한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30%였어요. 그래서 얘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곱하기 얼마? 전일 종가 기준 곱하기 1.3이 이제 상한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A에 전일 종가 구했잖아요. 7,000원. 그럼 7,000원 곱하기 1.3 하니까 9,100원 맞죠? 9,100원인데 아까 최고 가격 9,100원 고가랑 똑같죠? 고가랑 상한가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옳은 것을 고르는 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3번. 비종목의 전환 사채는 2차 시장에서 발행된다. 지금 위에 사채, 전환 사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채가 발행되는 건 2차 시장이 아니라 제1차 시장입니다. 발행 시장. 틀린 설명. 자, 비종목의 전환 사채는 당일 종가 기준으로 주식 전환이 유리하다. 아마 이 문제가 여러분 선지에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 선생님 추측해 보는데, 일단 전환 사채가 있어요. 비종목, 밑에 있는 종목입니다. 당일 종가 기준으로, 당일 종가면 비종목의 당일 종가면 8,400원이에요. 8,400원 기준으로 주식 전환이 유리하다? 자, 보세요. 여기 맨 위에 보면 전환 가액이 주당 12,500원을 돼 있어요. 우리가 전환 사채라는 게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당 12,500원이라는 거는 사채 액면가는 12,500원만큼을 내가 주식으로 그만큼 포기하고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건데 내가 사실 이렇게 돈안 줘도 굳이 이렇게 손해보지 않아도 난 당일 종가 8,400원에 주식을 살수 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이돈 주고 전환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 상황에서 이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환을 안 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전환을 주식 전환을 유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리하다.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이죠. 주식 시세표의 지수는 기준 시점 대비 9.36배이다. 이 문제도 많이 출제됩니다. 주식 시세표 기준을 보면 코스피 지수가 지금 2600이라고 돼 있고요.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화살표 올라와 9.36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코스피 지수는 기준이 100이에요. 100. 코스닥 지수는 1000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 EBS 플러스 기준에 나와 있어요. 교재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600이기 때문에 얘는 26배 정도, 약 26배 정도 시가총액이 올랐다. 이제 더 증가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 시점 대비 9.36배가 아니라 만약에 기준 시점 100으로 본다면 약 26배가 오른 거다라고 볼수 있고요. 만약에 얘를 해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그 기준 시점이 아니라 이제 전날에 비해서 전일 대비 9.36포인트가 올랐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개를 같이 해석할 수 있으면 완벽하겠죠. 주식시세표 더하기 전환사채까지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마지막 13강의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증권의 주식 매매 관련된 거고요. 우리 주식 매매 관련 체결에서 원칙 4개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었죠? 가시, 수위, 가격, 시간, 수량, 위탁 매매 우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MTS 호가창을 봤을 때 매도 전량, 호가, 매수 전량 나와 있고 이 매수 주문 현황을 봤을 때 우리가 원칙 흐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가격, 두 번째 시간, 가시, 수, 위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그 차례대로 만약 똑같다면 그 다음 차례를 고려해서 우리가 체결이 된다는 거 알아야 되겠죠. 바로 가볼게요. A부터 기억부터. A 주문과 C 주문은 시간 우선 원칙에 의해서 체결 순서가 결정된다. A랑 C 볼게요. A를 보니까요. 일단 가격은 C랑 똑같아요. 그쵸? 19,290원 똑같네요. 그럼 시간을 볼게요. 똑같으니까 시간을 갔더니 얘가 조금 더 10분 더 빨리 주문했네요. 그러면 시간 원칙에 따라서 누가 더 먼저? A가 먼저 더 체결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죠. 기억은 맞고요. 자, B주문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증권이 자기 명의와 자기 계산으로 이 증권회사 업무 중에 자기 명의랑 자기 계산으로 하는 건 자기 매매였어요. 그쵸? 근데 B주문을 보니까 위탁 여부에 얘만 어떤 표시가 없네요. 나머지는 고객 위탁인데 얘는 고객 위탁을 안 받았다는 거죠. 자기 매매 맞잖아요. 그래서 얘도 맞는 설명. 자, 디귿. 디주문은 가격 우선 원칙에 의해 주문이 즉시 체결된다. 디주문을 보니까 가격 우선 원칙. 가격 우선 원칙이면 19,300원에 지금 매수 사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위에 보니까 19,300원에 지금 매도 잔량이 1,500개가 있어요. 팔고 싶어 하는 잔량이 있습니다. 둘이 일치하죠. 가격이 일치하잖아요. 그리고 300주를 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미 1,500주가 매도 잔량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체결되죠. 그래서 뒤주문은 가격 우선 원칙에 의해 주문이 즉시 체결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뭐 10시 5분에 300주가 19,300원에 체결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영님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쉽지 않은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한 문제 정도 빼

빼고는 다 조금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었는데 문제들이 다 너무 매력적입니다. 잘 복습해 보시고요. 자, 14강도 10문제 빨리 볼게요. 자, 환율 문제 바로 나왔습니다. 14강은 이제 국제금융에 관련된 문제였죠. 환율 변동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고요. 이런 현상이 지속될 때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무슨 말이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이익을 보겠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환전 전제로 하고요. 엔화 강세가 이어진다. 엔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달러가 아니고 엔화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1,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점점 올라가서 이제 1,000원이 될 수도 있다. 100엔당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엔화 표시 외채 상환식을 늦춘다. 엔화 표시 외채를 갚으려면요. 우리가 옛날 같으면 뭐 계속 오른다고 가정할 때 옛날 같으면 이 가격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 1,000원 아니면 1,200원, 1,300원을 주고 외채를 갚아야 돼요. 늦추면 늦출수록 어때요? 불리하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일본에 소재한 당사 건물을 조기에 매각한다? 우리가 얘를 매각하게 되면 엔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원 달러로 환전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만약에 조기에 매각하면 이만큼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매각할수록 더 많은 돈을 원화를 받을 수 있죠. 그 조기에 매각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매각하는 게더 유리합니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일본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대금 수령 시기를 늦춘다. 우리가 수출을 해요. 그럼 나중에 수출을 하게 되면 이제 엔화를 또 어떻게 해요? 원화로 환전하죠. 이번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조기에 하는 게 늦추는 게 나에게 유리한 거 맞죠? 늦추면 늦출수록 더 많은 돈 원화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5번도 볼게요. 엔화 표시 예금을 즉시 인출한다. 또 똑같은 얘기. 2번, 3번, 4번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엔화 표시 예금을 즉시 인출해서 원화로 바꾼다. 똑같이 엔화를 또 어떻게 해요? 원화로 바꾸는 거죠. 근데 즉시 인출하지 말고 최대한 늦춰야 더 많은 원화 받을 수 있으니까 얘도 틀린 설명. 일본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했어요. 상품을 수입하려면 우리는 어쨌든 이걸 엔화로 바꿔서 엔화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원화를 이제 엔화로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빨리 환전할수록 돈을 적게 내죠. 늦게 낼수록 늦게 우리가 대금 지급을 할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급 조건으로 계약하는 건 오히려 불리하죠. 오히려 나는 상환급 빨리 더할수 있으면 선급으로 하는 게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2번. 원외 달러 환율과 국내 물가 변동. 이 문제 좀 어렵게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문제고요. 환율을 고려하는 거고 일단 가와 나 그래프를 해석해야 풀수 있는 문제인데요. 가를 보니까 여러분 환율이 원외 달러. 보니까 수요가 올라갔네요. 수요가 증가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원외 달러 환율이 상승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시를 들면 우리가 뭐 1달러에 뭐 1,000원이요, 1,200원이었던 게 어떻게 된다? 이제 1,400원으로 환율이 오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 예시를 들면. 그리고 나를 보니까요, 나는요,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얘는 공급이 줄어들면서 뭔가 물가가 어떻게 돼요? 올랐어요. 얘는 국내 물가와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얘는 환율에 대한 그래프고. 자, 1번. 미국인들의 한국 여행 증가는 가의 원인에 해당한다. 가의 원인이라는 거는 환율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냐 물어보는 건데, 미국인들이 한국 여행에 많이 와요. 그럼 달러가 점점 유입돼요. 달러 공급이 많아져요. 달러 공급이 많아지면 환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죠. 가로 인해 상품 수지가 악화된다. 자, 우리가 환율이 점점 상승하게 되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가격이 더 싸게 느껴져요. 그 외화 표시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죠. 얘는 악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선됩니다. 틀린 설명. 나로 인해 명목 GDP가 하락한다. 자,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명목 GDP 오랜만에 나오죠. 우리 경제 지표에서 배웠잖아요. 생산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 보통 물가 곱하기 생산량 곱해서 이렇게 P 곱하기 Q로 산출을 하는데, 여기 P 곱하기 수, 여기 수량, 여기 물가 P 곱해 산출을 하는데, 지금 나로 인해, 나를 보니까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공급이 줄어들면서 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물론 P의 가격은 올라갔겠죠. 그래프상으로도 그렇죠. 물가 올라갔는데, 지금 그거에 따라서 똑같이 수량도 좀 이동했고, 수량도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하락한다고는 볼수 없고, 이 그래프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승한다고도 볼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락한다는 말은 틀린 선지다. 그래서 1, 2, 3번 다 틀린 선지죠. 자, 4번 볼게요. 나를 억제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으로 통화안정증권 환매가 있다.
한국은행 통화 정책도 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여러분 너무 경기가 과열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한국은행 입장에서 통화량을 흡수해야 되죠. 흡수하려고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쫙 매입대금을 받잖아요. 그런 얘는 반대로 통화안정증권 발행한 걸 다시 산대요. 그러니까 반대로 매입대금을 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 통화량이 더 풀려요. 오히려 물가가 더 올라가죠. 이제 얘는 반대 설명. 자, 가는 나의 원인에 해당한다. 가. 환율이 올라요. 그러면 나의 물가가 오른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수입을 할때 옛날에 1달러짜리를 1200원을 샀다면 1400원을 사야 돼요. 더 많은 돈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가는 걸로 여러분 이해하셔도 되고, 그 맞는 설명이죠? 좀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생산비가 많이 올라가죠. 생산비가 올라가니까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공급이 줄으면서 또 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5번은 정답이다. 이렇게 좀 난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환율 중에서는 여러분. 자, 3번 볼게요. 다음 자료 1은 2025년 A국의 국제거래에 따른 외화 수취액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A국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이제 A국에 초점 맞춰서 산출을 했네요. 그리고 단 국제거래는 A비국만에만 간에만 이루어진다. 자, 이 문제는요,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수능 문제와 굉장히 비슷한 문제고, 사실 되게 한 2년 전치 모의고사에 딱한번 정도 나온 적이 있지만 되게 오답률 높았고 그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만약 이 국제수지 이 문제를 잘 풀었다면 정말 국제수지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걸 보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국제거래는 AB국 간에만 이루어진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풀으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료 1을 보니까 A국의 외화수취액, B국의 외화수취액이 있어요. 자, A국은 받았다고 쳐요. 누구한테? B국한테. B국도 받았대요. 누구한테? A국한테. 근데 문제는 A, B국만 있지 C국, D국은 없어요. 이 둘만 거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풀이하면 A국이 받은 외화수취액은 여기 있고 B국이 받았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A국이 지급한 금액이라는 거죠. 맞죠? 얘는 수취, 얘는 지급. 그렇기 때문에 B국이 받은 거잖아요. 근데 국제수지는 지급액과 수취액의 차이거든요. 이 둘의 차이를 정리한 게 경상수지예요. 자, 그래서 수취액에서 지급액을 뺀게 뭐가 된다? 경상수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0억에서 20억을 뺐으니까 상품수지는 10억이 되고요. 서비스수지는 30억에서 몰라요. 얼마를 뺐더니 마이너스 10억 달러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될까요? 40억이 되겠네요. 그래야 마이너스 10억이 나오죠? 자, 본원소득수지는 얘는 몰라요. 여기서 10억을 뺐더니 10억이 나왔대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20억이 되겠죠. 20 빼기 10, 10이니까. 이전소득수지는 그대로 산출하면 되겠네요. 10에서 0 빼면 10, 10억 달러 흑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 풀었으면 선지로 바로 넘어가도 돼요. 무상원조 기부금이 포함되는 수지. 무상원조 기부금 대가가 없어요. 얘는 이전소득수지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전소득수지와 관련되는 수지가 10억 달러 적자다. 10억 달러 흑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포함된다.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서비스 수지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서비스 수지의 외화지급액. 그럼 서비스 수지의 외화지급액. 외화지급액은 40억 달러인데, 맞죠? 40억 달러 했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임금, 이자, 배당금. 얘는 본원소득수지,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 수지의 외화수취액은 외화지급액보다 10억 달러 많다. 그러면 본원소득수지 볼게요. 외화수취액은 외화지급액보다 10억 달러 많은 거 맞죠? 20억 달러잖아요. 그래서 얘도 맞는 설명. 이것도 맞고요. 경상수지는 1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10억 달러 흑자. 그럼 얘를 다 더하란 얘기예요. 경상수지는 얘를 답한 거잖아요. 얘네 더하면 0, 두개 더하면 20억. 10억 달러 흑자가 아니라 20억 달러 흑자네요. 그래서 틀린 설명이죠. 정답은 니은티그 3번. 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풀수 있었다면 정말 와, 국제수지 개념부터 적용까지 훌륭하게 하는 친구들이라고 볼수 있고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복습하면 되니까요. 가에 들어갈 국제금융기구 나왔어요. 얘는 시간상 키워드만 잡고 빨리 가볼게요. 세계은행 산하기구다. 느낌이 오죠? 세계은행, 우리 세계 배웠어요.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되게 힘든 나라, 우리 개발도상국 대상 중에서 좀더 힘든 나라 대상으로 장기 저리대출과 무상원조를 제공한다. 그래서 등등등등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일단 세계은행 산하기구 찾아보면 IDA랑 IFC 둘 중에 하나인데 저소득국 대상, 좀더 최빈계도고 좀더 힘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국제금융공사는 좀더 민간 투자에 집중한 세계은행의 산하 기구, 세계은행 중 하나였죠. 그래프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미달러화와 엔화 대비 원화 가치 변동률. 자, 이 문제도 우리가 모의고사나 이제 수능에도 출제된 적이 있는 그래프인데
어려워요. 처음 한 줄을 배운 친구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시문을 먼저 해석하는 게첫 번째입니다. 중요한 건요, 원화 가치예요, 원화 가치. 자,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외화 가치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화 가치 오른다. 교환 비율이라 서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르게 움직인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먼저 예를 해석해야 돼요. 실선. 실선을 보니까

얘는 엔화예요. 엔화 대비 원화 가치. 엔화를 보니까 원화 가치가 점점 어떻게 돼요? 시간 상승 그냥 이렇게 표시할게요. 원화 가치가 올라가요. 그럼 반대로 엔화의 가치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엔 환율이 어떻게 된다? 떨어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제 100엔일 때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거니까 요새 이 기준으로 뭐 800원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제는 1000원으로 해볼게요. 좀더 비유 쉽게 1000원. 100엔이 이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800원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교환 비율이. 자, 두 번째. 얘는 미달러화예요. 달러 기준으로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원화 가치. 그럼 반대로 달러 가치 어떻게 될까요?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원미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일로 갈수록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1달러에 뭐 1000원, 1200원이었다면 이제는 1달러에 어떻게 되는 거죠? 1400원으로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기억 바로 볼게요. 원엔 환율은 C 시점이 A 시점보다 높다. C가 높다. 원엔 환율은 실선을 보는 건데 C 시점이 더 높나요? 더 낮죠? 환율이 더 낮아요. 그래서 틀린 설명. 보유하고 있는 엔화 예금을 원화로 환전하는 시점은 A 시점이 B 시점보다 유리하다. 자, 원화, 엔화 예금, 엔화를 환전하려면 내가 원화로 이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 언제가 더 유리하죠? 사실 이 A 시점에서 교환하는 게 나는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A 시점이 B 시점보다 유리하다. 맞는 설명이죠? 니은 맞고요. 미국 여행 시 원화를 미달러로 환전하려는 한국인의 여행 경비 부담은 시시점이 가장 크다. 자, 일단 미달러로 환전해서 가야 돼요. 그럼 원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로 바꿔야 돼요. 달러로 가져가야 되죠. 달러를 사야 되는데 지금 1400원일 때가 훨씬 부담이 높잖아요. 그래서 시시점이 가장 부담이 큰 것도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리을도 볼게요. 보유하고 있는 미달러화 표시 매체는 이제 채무죠. 갚아야 되는 거. B 시점보다 C 시점에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언제 더 유리하냐는 건데, 우리 미국 볼까요? 환전할 때 보니까 이때 하는 게더 유리하죠. 이때 해야 우리가 좀더돈덜 주고 1달러 상환할 수 있잖아요. A 시점이 가장 유리해요. 근데 B 시점이랑 C 시점을 비교했네요. B 시점, C 시점에 유리하는 게 아니죠. C 시점이 더 불리하죠. 더 많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을도 틀린 설명입니다. 선생님 말이 좀 빨랐죠? 우리 금융 파트의 문제가 되게 꼼꼼하게 풀어야 될 문제가 많아서 선생님 좀 빨리 해설했고, 이 문제는 난도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문제예요. 원화랑 엔화 그래프로 같이 보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 난도는 높지만 너무 좋은 문제. 자, 6번, 7번은 연계 문제고요. 환율 문제네요. 그래서 환율이랑 국제 수지 같이 연계된 문제예요. 그래서 같이 6번부터 바로 볼게요. 적절한 것만을 고르는 문제고 중요한 건 그래프를 먼저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ABCD 두 개의 사례만 차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일단 그래프 해석 먼저 해볼까요? 원미 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환율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럼 얘는 어쨌든 뭐 달러 계속 얘기해보면 1달러에 뭐 1200원짜리였던 게 1400원으로 환율이 올라갔다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가에는 국내 금리 대비 미국 금리 상승이 들어갈 수 있다. 자, 가를 볼까요? 여기 가인데요. 가가 A예요. 근데 A를 보니까 A, D 적었는데 2점이래요. 그럼 둘다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도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환율이 올라가는 게 이게 맞느냐, 원인이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국내 금리 대비 미국 금리가 상승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달러 써서 막 미국에 투자하거든요. 달러의 유출이 많아지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프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환율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올라가는 원인 맞습니다. 나에는 C가 들어갈 수 있다. 나 볼까요? N 1점이에요. 그러면 얘를 하나하나 다 우리가 봐서 비교를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국내 기업의 미국으로 상품 수출이 증가했다. 상품 수출이 증가하면 우리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외화의 공급이 늘어납니다. 자국민이 미국으로 해외 송금 증가. 해외 송금하려면 달러 유출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자국민의 미국 기업 직접 투자 증가. 우리나라도 미국 기업 투자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달러 사야 되죠? 달러 열심히 유출됩니다. 수요가 올라가죠. 미국인의 국내 여행 증가. 미국인의 국내에 오면은 열심히 외화 쓰고 갑니다. 외화에 유입이 늘어나요. 공급이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환율을 상승할 수 있는 원인을 찾는 거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공급 증가는 오히려 환율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증가 해당하는 C랑 D가 적절한 답이 되겠네요. 이제 답안지로 따지면. 그래서 이제 나를 다시 보면, 나에는 C가 들어갈 수 있다. C가 들어가면 얘는 일단 맞는 거고, E는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1점 맞죠? 그래서 얘는 정답입니다. 다에 들어갈 점수는 1점이다. 다에 들어갈 점수 볼까요? 다는 얘를 맞는지 틀린지 보라는 건데, 자, B 같은 경우는 틀렸어요. 얘는 점수가 없고, E도 점수가 없어요. 그럼 얘 0점이네요. 그쵸? 근데 1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죠. 정답은 기역리 3번입니다. 이 문제도 쉽진 않지만, 여러분, 너무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자, 그리고 7번은요, 국제수지랑 연계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B부터 이 사례가 포함되는 국제수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볼게요. 일단 A는 없죠. A는 패스. B. 국내 기업의 미국으로 상품 수출. 상품 수출. 이게 뭐 경상수지 중에 상품 수지. 그래서 얘는 여기 있죠. 얘 B에 해당하는 거. 자국민의 미국으로 해외 송금 증가. 해외 송금, 개인 송금 같은 거 이전 소득 수지죠? 이전 소득 수지 4번. 그래서 얘는 C. 그 다음에 자국민의 미국 기업에 직접 투자 증가. 투자와 관련된 거 뭐라 그랬죠? 금융계정. 금융계정 여기 있죠? 그래서 얘는 D. 자, 미국인의 국내 여행 증가. 국내 여행 증가. 여행과 서비스와 관련된 거 서비스 수지잖아요? 그럼 얘는 E. 그럼 이 중에 없는 거 하나네요. 본원 소득 수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가볍게 풀수 있는 문제죠. 7번은 비교적. 자, 8번, 9번은 우리 이 환율에 관련된 예를 보고 하나하나 제시문을 보는 문제라서 바로 볼게요. 자, 8번. 위 자료에 나타난 환율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만을 복해서 그런 것. 자, 고시 환율 표시 방법 물어봤어요. 근데 외국 통화 표시법인 걸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일 크게 뭐라고 되냐면 1달러에 지금 자국 통화 중시법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 틀린 설명. 고객이 소지한 미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할 때 적용받는 환율은 1달러당 1,430원이다. 자, 우리가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한다는 건 달러화를 우리 입장에서 현찰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1,430원이 기준이죠. 근데 맞죠? 그게 맞는 설명. 고객이 미국 여행을 가기 위해서 원화를 미 달러와 1,000달러로 환전하려면 이번에 우리가 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미국 여행 가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를 사야 돼요. 그쵸? 그럼 1,470원을 곱해야 되죠. 1,000달러 산다고 했기 때문에 03개를 붙이면 됩니다. 03개 붙이면 147만 원 맞네요. 그럼 니은 디귿 정답은 3번. 자, 리을도 볼게요. 고객이 미국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미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하면 1,000달러를 또 원화로 환전한대요. 송금을 받을 때잖아요. 그럼 얘죠. 얘 기준이죠. 근데 지금 얘기는 송금 보낼 때 기준으로 했죠. 정답은 144만 원이 되겠네요. 얘를 곱하면 03개 더한 곱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도 보겠습니다. 9번은 이제 환율 변동에 대한 건데, 아까랑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패턴이에요, 얘는. 밑에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계속 선생님 얘기하고 계속 적는 이유는 여러분 연습하시라고 계속 적으면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1200원에서 1400원으로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가정하는 거죠? 이 원인을 물어봤습니다. 원인. 그래서 미국인 한국 여행 증가. 미국인 한국 여행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달러가 굉장히 많이 공급돼요. 공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 봤죠? 이게 D 주꺼 S, DS 봐서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 떨어지죠. 미국인의 코스피 시장 지수도 증가. 미국인이 우리 코스피 시장 유가증권 시간대 열심히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이 공급 증가하죠. 달러 공급 증가. 똑같이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틀린 설명. 미국에 유학 중인 한국 학생에 대한 송금의 증가. 한국 학생이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 열심히 달러 보내야 되거든요.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죠. 유출이 되니까. 수요가 증가하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달러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아니고 환율이 올라가거든요. 그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한국 기업의 미국 기업의 수출에 대한 회수의 증가. 수출 대금 받으면 공급이 증가하죠. 외화가 유입되니까, 달러가 유입되니까 똑같이 환율이 인하됩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자재 수입금의 감소.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합니다. 원자재 수입금의 수익 대금을 우리가 적게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수요가 감소하죠. 수요가 감소하면 이 곡선이 내려가기 때문에 환율이 인하됩니다. 적절하지 않죠? 정답은 3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10번. 10번. 10번 국제수지에 대한 문제고요.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사례를 하나하나 보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통 많이 볼수 있는 형태 여기 위에 있고 2월 대외 거래를 반영해서 밑에 문제 풀어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 너무 좋아요. 기역리은 디귿 리읒이 선생님이 국제수지 풀면서 여러분의 강조하고 싶은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문제 바로 볼게요. 2월 대외 거래를 먼저 봐야 돼요. 일단 임금으로 6억 달러를 지급했다. 그럼 얘는 본원소득 수지가 마이너스 6억 달러죠. 무상으로 원조했다. 무상으로 한건 이전 소득 수지예요. 마이너스 2억 달러. 상표권을 매각했다. 이 매각한 거 뭐죠? 소유권자 차지를 옮긴 거니까 자본 수지죠. 그래서 얘는 자본 수지인데 받았으니까 플러스 6. 상품 수입 대금. 그럼 상품 수지네요. 근데 수입 대금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13억 달러. 지식재산권 사용료.

0: 서비스죠? 서비스로 수취했으니까 서비스 플러스 15. 그럼 이제 얘를 여러분 이쪽에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원소득 수지 마이너스 6. 그리고 이전소득 수지 마이너스 2. 자본수지 플러스 6. 그리고 상품수지 마이너스 13. 서비스 플러스 15.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상품수지 같은 경우에는 11이 되고요. 플러스 11. 얘는 3. 얘는 5. 얘는 마이너스 10. 얘는 3. 얘는 그대로 10이네요. 자, 기억 바로 볼게요. 자본수지는 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자본수지는 플러스 3억인데요. 흑자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틀린 설명이요. 적자는 마이너스, 흑자는 플러스. 경상수지는 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는 얘네 4개를 더하는 거예요. 얘네 4개를 더하면 14, 19에다가 마이너스 10 하니까 9억 달러 흑자 맞네요. 이해 맞고요. 디귿, 1월 국제수지 대비 이전소득수지는 적자폭을 축소했다. 이말 되게 중요하죠. 폭이 어떻게 됐느냐. 이전소득수지를 보니까요. 원래 마이너스 8억이었는데 거의 마이너스 2가 추가돼서 마이너스 10으로 적자가 폭이 더 확대됐어요. 얘는 축소된 게 아니라 더 늘어났기 때문에 틀린 설명. 자, 그럼 리을 마지막. 1월 국제수지 대비 서비스수지는 서비스수지 보니까요. 서비스수지 여기 있죠. 마이너스 12억 달러 적자였는데 얘가 더 많아지면서 플러스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어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죠. 아까 니은이 맞는 정답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국제수지까지 마무리해봤어요, 여러분. 마지막 문제는요, 우리가 적자, 흑자에서 뭐 전환되고, 그리고 뭐 적자 형태에서 어떻게 변하고, 이런 문제들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국제수지에서 중요한 포인트 다 넣은 문제거든요. 여러분 꼭 선지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금융을 다 끝냈고요, 여러분.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 이제 마케팅, 심화해서 배워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반가운 모습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도 용령의 나라시여.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2: 정리는요.
3: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능완성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드디어 첫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완성은 예습이 굉장히 중요한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당 1회에 40분, 우리가 30문항 40분 안에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35분 정도 잡으시고 한 회씩 풀고 수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실전모의고사 1회 발음, 철자, 어휘, 그리고 의사소통 영역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그럼 저랑 한 문항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1번,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해서 발음 문항이 나왔습니다. 우리 수능 스페인어를 보면은 1번부터 5번 문항이 발음, 철자, 그리고 어휘 영역 문항입니다. 그래서 요 1번 문항은 보통 강세 문항 아니면 발음 문항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실전모의고사 1회에서는 발음 문항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한 대화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뭐라고 하냐면, ¿Cómo es Mateo? 라고 묻습니다. 자, ¿Cómo es? 라고 했어요. 그러면, Mateo에 뭘 묻는 거예요? 그렇죠. 성격이나 외모. 우리 세르 동사의 기본 용법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Cómo está Mateo? 하면은, 이거는 Mateo에 뭘 묻는 거예요? 그렇죠. Mateo에

전부 상태를 묻는 겁니다. 어찌되었던 마테오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비가 에스 자, 이거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네, 호따입니다. 아, 호따인데요. 호따는 강한 히읗 발음이죠. 그래서 처음에 스페인어를 배울 때는 영어의 J와 같아서 모양이 그래서 지읒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스페인어에서는 강한 히읗 발음이 납니다. Es un joven muy valiente. 자, valiente 하면은 용감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매우 용감한 젊은이야 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발음이 같은 것을 찾아야 하니까 선택지 밑줄 진 철자 중에서 강한 히읗 발음이 나는 철자를 찾으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선택지 보시면 지금 밑줄 쳐 있는 철자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에 밑줄이 쳐져 있나요? 맞아요. 철자 해의 밑줄이 일단 4개가 쳐져 있고요. 그리고 아체의 밑줄이 쳐 있네요. 자, 그러면 각각의 철자가 어떤 발음이 나는지 정리를 하면 답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철자 해는 뒤에 모음이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요. 자, 먼저 뒤에 모음 아, 오, 우가 오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발음이 어떻게 돼요? 맞아요. 가, 고, 구 해서 기역 발음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모음 에, 이가 오는 경우에는요? 자, 이 경우에는 맞아요. 강한 히읗 발음입니다. 히, 히. 해서 강한 히읗 발음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 발음이 뭐와 같다? 지금 나와 있는 포따와 발음이 같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뭐가 있었냐면 해에서 우리 예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자, 요렇게 만약에 되어 있다. 자, 이 발음은 어떻게 난다고 했어요? 맞아요. 개, 기로 발음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만약에 우 위에 dos puntos. 이렇게 점두 개가 찍힌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구의 구이로 발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점두 개입니다. 점두 개. 자, 이게 철자 해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체 있죠? 아체. 자, 아체는 스페인어에서 어떤 발음이 나요? 맞아요. 아체는 항상 무음입니다. 발음이 나지 않아요. 소리 나지 않는 무음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이 된것 같아요. 그럼 이걸 일단 이제 지우고 우리는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 1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읽으시면 돼요? 맞아요. 가나 해서 기역 발음이 되고요. 뜻은 의욕이란 뜻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읽을까요? 맞아요. 후에고 역시 기역 발음입니다. 놀이란 뜻이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얘는 무음이네요. 아체. 그러면 어떻게 읽으시면 된다? 이엘로 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무음이고.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읽으시면 돼요? 네, 그라시아라고 읽으시면 되죠. 역시 기역 발음이 납니다. 자, 마지막 5번 보시면 얘는 오리헨이 되겠죠. 애와 만나서 강한 히읗 발음이 나겠네요. 따라서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몇 번?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발음 문항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항입니다. 자, 우리가 수능 스페인어의 2번 문항은 줄곧 철자 문항이 출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약간 쉬운 문항으로 구성이 항상 되어 있었거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2번 보시면 두 낱말의 겹쳐진 부분에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단어를 지금 이렇게 구멍을 빵빵 뚫어놨는데, 뭐가 들어가면 돼요? 이걸 보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뭐에 관련된 어휘 같아요? 맞아요. 둘다 의복에 관련된 어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될까요? 아브리, 맞아요. 아브리고가 되겠죠. 아브리고 무슨 뜻인데요? 아브리고는 외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단어, 밑에 있는 단어도 맞아야겠죠? 고라라고 됐네요. 자, 고라는 뭐예요? 네, 이거는 야구 모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1, 2번 문항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는데요. 예, 보통 수능 스페인어의 3번에서 5번 문항이 어휘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휘를 묻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먼저 선택지를 보면 선택지가 전부 다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명사 어휘를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A가 물어보네요. ¿Quieres comer sushi esta noche? 라고 했어요. 자, sushi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시를 말하는 거죠. Esta noche 하면은 오늘 밤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밤에 스시 먹을래? 라고 이제 A가 물어보니까 B가 no sé 라고 대답을 합니다. no sé 하면은 모르겠어 라는 뜻이죠. 야, 모르겠어. 왜요? El sushi no es muy de mí 하고 뭐라고 해요? no가 붙었어요. sushi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뭐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계속 볼게요. En serio 라고 하죠. En serio 무슨 뜻이에요? 정말?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 En serio와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그쵸. De verdad 또 바꿔 쓸수 있을 겁니다. 정말? 라고 이제 되묻는 거죠. 그러면서 Entonces, ¿qué quieres? 그렇다면 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뭘 원해? 했더니 Yo prefiero la comida mexicana 라고 하죠. prefiero. 자, 동사 원형은 뭡니까? preferir이죠. 그래서 선호하다, 더 좋아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간 fe가 이에로 변하는 불규칙 동사. 그러니까 나는 더 좋아해. 뭐를? 멕시코 음식을 선호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의 그 대화는 내용이 이해가 됐을 것 같고요. 자, 선택지 하나씩 보면서 어울리는 명사를 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boss라고 했는데, boss는 무슨 뜻이에요? boss는 목소리란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맞지 않겠죠? 아니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firma라고 했어요. firma는 서명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들어가면 어색하겠죠? 자, 3번에 gusto라고 했어요. gusto는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gusto는 취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스시는 그닥 내 취향이 아닌데 라는 뜻이 돼서 자연스럽게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4번에 parte 하면은 부분이란 뜻이고요. 5번에 lengua 있습니다. 자, lengua는 두 가지 뜻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언어란 뜻도 있지만 또 혀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두 개의 뜻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에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우리 preferir 동사가 나왔으니까 구문 하나만 추가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전에 한번 우리 수특 때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습을 잘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볼게요. preferir A, A, B 구문이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구문은? 맞아요. B보다 A를 더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알고 있다라면 문장에 적용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커피보다 차를 더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자,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주어가 나니까 Prefiero가 될 거고, 커피보다 차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A 자리에 차가 들어오면 되겠죠? 차는 뭐라고 해요? 스페인어로? 네.
엘

그래서 지금 4번 문항도 역시 다의어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의어라고 하지요. 자, 그래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두 개의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앤께 그다음에 밑줄 쳐져 있고요. Se celebra la boda라고 해서 la boda. 보다가 무슨 뜻이에요? 보다는 결혼식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뭐겠어요? 자, se celebra 하니까 celebrarse 열리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결혼식은 앤께 어디에서 열리니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쵸? 일단은 대충 감은 올것 같고요. 첫 번째 문장에서. 자,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Vivo con mi hermana en su 뭐라고 했어요? 자, Vivo con mi hermana. 자, 뭐예요? 나는 나의 언니와 함께 살아. 자, 어디서? 그녀의 여기에서. 자, 그러면 감이 대충 오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택지를 보면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에 삐소가 나왔습니다. 자, 삐소는 무슨 뜻이에요? 대표적인 다의어입니다. 네. 1층, 2층 할때 층이란 뜻이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면 되지 않나? 그렇죠. 자, 삐소가 첫 번째 문장에 들어가면은 결혼식은 몇 층에서 열리니?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 나는 나의 언니와 그녀의 아파트에서 산다가 돼서 비소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일단 1번이 되고요. 자, 나머지 선택지 단어들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까르타. 자, 까르타는 무슨 뜻이에요? 까르타는 편지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어디서 들었어요? 식당 대화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까르타 하면은 그거는 차림표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두 가지의 뜻이 있다 기억하시고요. 자, 3번에 비스타 있습니다. 비스타는 전망이란 뜻도 있고요. 또 시각, 뭐 시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알아주시고. 자, 4번의 까피탈 같은 경우에는 얘는 남성일 때의 뜻과 여성일 때의 뜻이 달라요. 자, 남성 명사로서는 뜻이 뭐예요? 자본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여성 명사라면 요거는 수도라는 뜻입니다. 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서비시오라고 했어요. 서비시오 하면은 요거는 봉사란 뜻도 있고요. 또 이제 화장실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것도 더불어 여행할 때를 대비해서 아, 세르비시오가 화장실이란 뜻이 있구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5번 문항으로 볼게요. 자, 어휘 영역의 마지막 문항이 되고요. 일단은 발문을 먼저 살펴보면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의미로 바꾸어 쓸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밑줄은 distinta의 밑줄이 쳐져 있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기본 어휘표를 숙지하고 있다라면 이 대화를 보지 않고도 답을 찾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또 한번 대화를 살펴볼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문항, 5번 문항은 뭘 묻고 있는 거냐? 선택지를 보시면 뭘로 채워져 있어요, 이번에는? 전부 다 형용사 어휘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 형용사 어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평가하는 거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Esta guitarra es para ti라고 하죠. Esta guitarra, 이 기타는 es para ti, 널 위한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는 B가 De verdad, 우리 좀 전에 봤었죠? 아, 정말? 이라고 묻죠. Sí, te gusta? 라고 하죠. 좋아? 마음에 들어?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Sí, 그럼. Es muy distinta a mi vieja guitarra. 자, 여기서 끊을게요. 뭐예요? 나의 vieja guitarra니까 어떻게 해석하시면 될까요? 나의 오래된 기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오래 가지고 있었던 기타.

라는 뜻이 되겠죠. 내 오래된 기타와는 매우 모하지만, pero me encanta. 하지만 무척 마음에 들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me alegro mucho. 아, 정말 기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distinta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다른 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바꿔 쓸수 있는 어휘는 몇 번? 그렇죠. 5번에 diferente와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택지들도 자주 보는 어휘들이죠. 자, 1번에 duro 하면은 이건 딱딱한 이란 뜻도 있고, 뭐, 고된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suave 하면은 요거는 부드러운. 3번에 ligero 하면은 가벼운. 4번에 pesado 하면은 무거운 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번 발음, 철자, 어휘 영역 5 문항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 6번부터는 의사소통 영역 문항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6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했고요. 선택지를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속담 및 격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가 me muero de hambre라고 하죠.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배고파 죽겠어. 나 배고파 죽겠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대의 많은 용법 중에 여기서의 대는 원인의 대가 되겠네요. 아, 그랬더니 이제 B가 tengo un plátano. 자, plátano 무슨 뜻? 바나나란 뜻이죠. 나 바나나가 있는데, pero no te gusta, no? 라고 하죠. 근데 너 좋아하지 않잖아. 그렇지? 그랬더니, no, pero ya sabes que, 그런데 알잖니. 너도 꽤 이하를 알잖아. 하면서 속담 및 격언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비가 lo quieres, entonces? 라고 하죠. lo는 이제 plátano를 말하는 거죠. 그럼 바나나 원해? Sí, por favor. 부탁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아하진 않지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한국말 속담으로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시장이 반찬이다. 배고프면 다 맛있다라는 뜻의 속담이 기억이 나시죠? 네, 그거를 이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Como se viene, se va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뜻? 직역을 하면 올 때처럼 간다. 라는 뜻이어서 이거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2번의 경우는 por la boca muere el pez. 그래서 입 때문에 물고기가 죽는다 해서 입이 화근. 그래서 입말 조심해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de una mentira salen ciento 라고 했어요. mentira 무슨 뜻이에요? 거짓말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거짓말이 100개의 거짓말을 낳는다 라는 뜻이에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 라는 뜻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Muchos pocos hacen un mucho. 이건 뭐예요? 예, 많은 작은 것들이 큰 하나를 만든다 해서 티끌 모아 태산이란 뜻입니다. 자, 5번이 이제 아 buena hambre no hay pan duro. 자, 무슨 뜻이에요? 아, 배고픔에 딱딱한 빵은 없다. 배고프면 다 맛있다. 시장이 반찬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네,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속담 및 격언 문항도 거의 매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특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속담을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예, 문항 푸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풀수 있어요. 그거를 다 문장 자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나왔을 때, 아, 이런 뜻이었어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틈틈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문항, 7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는. 자, Juan, ¿cuánto tiempo? 라고 하죠.
자, cuánto tiempo 하면 이거 원래 직역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후안 정말 오랜만이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Sí, es verdad. 아, 맞아, 사실이야. Hace años que no nos vemos. 자, hace que 문형이 나왔네요. 자, 이거 뭐예요? 기간 표현입니다. 우리 기간 표현 잠시 후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뜻은 어떻게 돼요? 뭐뭐 한지 얼마나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본지몇년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무언가를 물었어요. 했더니 muy bien, 아,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y tú, 너는? yo también, 나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우리가 뭘 물어봐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그렇죠. 안부를 물어보죠. 그래서 안부 표현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예, 다 나와 있는데, 1번에 깨달, 2번에 깨아이, 3번에 꼬머 스타스, 5번에 꼬머 안다스. 자, 이거 전부 다, 어떻게 지내?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4번에 Qué te pasa?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무슨 일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말은 4번이 됩니다. 7번의 정답은 4번이 돼요. 자, 좀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무슨 일 있어? 라고 할때 Qué te pasa? 이런 표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맞아요. 때 봤어 알고 이것도 역시 무슨 일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Qué tienes? 자, 요세 개의 표현 같이 한번 정리를 하시고 자, 1, 2, 3, 5번 전부 다 안부를 묻는 표현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안부 묻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가 있죠? 또 많이 쓰는데 맞아요. ¿Cómo te va? 이것도 역시 안부 묻는 표현입니다. 더불어서 옆에다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전에 제가 기간 표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수특에 기간 표현을 한번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자, 기간 표현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좀 전에 봤었던 아세 게 구문이 있죠? 자, 요게 무슨 뜻? 뭐뭐 한지 얼마나 되다란 뜻이에요. 자, 같은 뜻으로 또 뭐가 있나요? 우리 기간 표현할 때 많이 나오는 동사입니다. 뭐죠? 맞아요. 예바르 동사. 자, 예바르 동사 뒤에 이제 기간이 나오고 그 뒤에 현재 분사나, 뭐, 과거 분사나, 또 뭐, 형용사, 혹은 부사. 자, 이런 것들이 와서 역시 같은 뜻, 뭐뭐 한지 얼마나 되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기간 표현으로 많이 나오는 구문이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배웠었습니다. This day, 아세. 자, 요거는 무슨 뜻이었어요? 요거는 뭐뭐 전부터란 뜻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간 표현에 뭐뭐 동안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그건 뭐였죠? 맞아요, durante. 자, 이거는 뭐뭐 동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간 표현 요네 가지 정도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7번 문항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8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그림을 보니까 집인 것 같아요. 아, 집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엄마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딸 같습니다. 그죠?
자,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빈칸, en tu examen 이라고 하죠. examen, 시험이란 뜻입니다. 그럼 우리 엄마들이 항상 하는 말인데 뭐라고 하셨을까요? 시험 잘 봐. 라는 표현을 하셨을 겁니다. 고마워요, 엄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 맞는 표현을 넣으시면 되겠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에 silencio 하면 이거 무슨 뜻일까요? 자, 요거는 조용이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뭐 맞지 않고요. 2번 보겠습니다. disculpa 하면 뭐 이거는 미안해 뭐 이런 뜻이니까 역시 이 상황에 맞지 않고요. 자, 3번에 qué mal 하면은 나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맞지 않겠습니다. 자, 4번에 buena suerte 이거죠. 시험 보는 사람한테 하는 말. 아, 행운이 있기를, 시험에 행운이 있기를. 네, 4번이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자, 5번에 como me gusta 하면 이거는 얼마나 좋은지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buena suerte, 뭔가 이제 행운을 빌어줄 때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꼭 buena suerte만 하는 건 아니고요. 또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mucha suerte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예, 8번 문항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9번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먼저 물어봅니다. Tienes tiempo? 자, 요거 무슨 뜻일까요? Tienes tiempo? 같이 생각이 나셔야 되는 게 Tienes hora? 자, 이 표현. 항상 제가 수특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tienes hora? 이거는 뭘 묻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을 묻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tienes tiempo? 하면 이거는, 너 시간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달라요. 예, 그래서, 너 시간 있어? 라고 A가 물어보니, B가 sí, ¿por qué? 라고 하죠. 있는데 왜? 그랬더니 me puedes ayudar con los deberes? deberes 나왔네요.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숙제라는 뜻이겠죠. 나좀 도와줄 수 있어? 숙제하는 거좀 도와줄 수 있어? Son demasiado difíciles para mí 라고 했죠. 그러면 demasiado 자, 지나치게 자, 이 demasiado는 difíciles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엄청 나에게는 엄청나게 어려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B가 뭐 그래 뭐 그거 뭐 도와줄게 아니면 아 미안해 뭐안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A의 대답을 보니까 A가 정말 고마워라고 얘기를 한거 보니까 도와주겠다라고 B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그 표현을 선택지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찾아볼게요. 자 1번에 Claro que sí.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물론이지 라는 뜻입니다. 물론이지 도와줄게. 자, 요거 이제 잠시 후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Sí, estoy lleno라고 했어요. 마치 답인 것 같잖아. Sí라고 해서 그쵸? 근데 아니지. 왜요? Estoy lleno 이거 무슨 뜻이에요? 배불러 라는 뜻. 그래서 2번은 들어갈 수 없고요. 자, 3번에 Estás equivocado 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가 착각했어. 너가 실수했어. 뭐 이런 뜻입니다. 아니고요. 4번에 No tengo ni idea. 자, 이건 무슨 뜻? 모르겠어.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5번에 Debes tomarte un descanso. 자, descanso 무슨 뜻? 이거는 휴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대베로 동사 원형 구문이잖아요, 지금. 무슨 뜻이죠? 대베로 동사 원형은?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넌 쉬어야 돼 라는 뜻. 그래서 뜻은 다뭐 좋으나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1번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부연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네베레스가 나왔으니까 우리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숙제하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해요? 맞아요. 숙제하다, hacer los deberes.
자, 요거 숙제하다 라는 뜻이고요. 자, 요거와 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으로는 뭐가 있어요? 아셀라 따레야. 자, 요것도 숙제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claro que sí, 물론이지 라는 뜻이었잖아요. 자, 요것도 같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또 있습니다. 거의 세트로 항상 같이 다니는데. 자, 그 표현들 기억나시나요? 자, 기억나는 대로 여러분들 말하시면 됩니다. 자, claro que sí. 아, 물론 claro 하셔도 돼요. claro que sí. 또 뭐 있죠? 맞아요. como no. 물론이지. 자, 또 네. desde luego. 하나 더 있는데? 예. por supuesto. 자, 이런 것들 다 물론이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이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상황에서 con mucho gusto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con mucho gusto는 기꺼이 라는 뜻이죠. 그래서 물론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요 정도는 같이 항상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번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넘어갑니다. 광고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입니다. 1점짜리 문항이에요. 광고 문항은 거의 항상 1점짜리 문항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광고 문항이 아주 강하셔가지고. 네. 자, 보겠습니다. Prueba nuestro sumo natural 이라고 했어요. 자, sumo natural 하면 이거 뭘까요? 물론 이제 뭐 천연 주스, 그러니까 뭔가 생과일 주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래요? probar, 맛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생과일 주스를 맛보세요. 그리고 empieza a cuidar tu salud 라고 했어요. 자, empezar a 동사원형입니다. 자, empezar a 동사원형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뭐뭐 하기 시작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일단 salud 하면 건강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건강을, 너의 건강을 cuidar, 돌보기 시작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delicioso y sin azúcar 라고 하죠. sin 뭐뭐 없이란 뜻이죠. 맛있고요. azúcar 설탕이죠. 설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hecho solo con naranjas, manzanas o piñas frescas. 하니까 뭐예요?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단지 오렌지, 왜냐면 이제 생과일 주스니까 사과, 아니면 피냐는 파인애플을 얘기해요. 파인애플로 만들어졌대요. 근데 뒤에 이제 프레스카스가 붙었으니까 신선한 과일, 그러니까 신선한 오렌지, 신선한 사과, 신선한 파인애플로만 만들었습니다. 자, 가격도 나와 있어요. 1.5유로밖에 안 돼요. La botella, botella는 병이란 뜻이죠. 자, 한 병에 1.5유로밖에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abierto de lunes a domingo 했어요. de a가 나왔죠? 이거 무슨 뜻? from to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대요. 자, 광고문 살펴봤습니다. 알맞지 않은 것. 자, 1번 신선한 재료로 만든다 라고 했고요. 일주일 내내 영업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파인애플 주스 있나요? 예, 있고요. 한 잔에 1.50유로가 아니라 한 병에, 그죠? 보테이야. 한 병에 1.50유로입니다. 설탕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여기 이제 과일 어휘가 좀 나와서 추가적으로 좀 우리가 아는 과일 조금 더 적어볼까요? 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사과 나왔으니까 배 한번 볼까요? 배? 자, 배는 뭐라고 하나요? 배는 베라. 자, 그 다음에 우리 포도. 포도는 뭐라고 해요? 포도는 우바라고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딸기. 딸기는 프레사. 그리고 좀 전 문항에서 봤었는데 바나나는? 그렇죠. 플라타노. 하나 더 볼까요? 수박.
수박은 뭐라고 하게요?

수박은 산디아라고 합니다. 네. 기본 어휘표에 있는 요 과일 어휘들을 좀 추가적으로 더 정리해 봤습니다. 1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넘어갑니다. 11번입니다. 빗줄 친 부분과 유사한 의미로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을 보니까 Cuando años tienes? 자, 이거 뭐 묻는 거예요? 이건 나이를 묻고 있는 겁니다. 몇 살이니? 너 몇 살이야? 자, A가 Hola, me llamo Noelia y tú? 안녕, 내 이름은 노엘리아야. 너는? Yo soy Guillermo. 나는 Guillermo야. Cuando años tienes? 너 몇 살이야? Tengo 14 años. 난 14살이야. Pues igual que yo. 아, 그럼 나랑 같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바꿔쓸 수 있는 말, 나이 묻는 표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Qué deseas? 이거 무슨 뜻이에요? 뭘 원하니? 라는 뜻이고요. 2번에 ¿Cuánto te debo? 이거 뭐 묻는 거죠? 이건 가격 묻는 거예요. 얼마야? 얼마지? 3번에 ¿Qué edad tienes? 자, 이게 나이 묻는 표현이죠. edad이 나이란 뜻이죠. 그래서 너 몇 살이야? 바꿔쓸 수 있겠습니다. 4번에 ¿A qué te dedicas? 요거는 뭘 묻는 표현이죠? 요거는 직업을 묻는 표현이에요. 너 무슨 일에 종사하니? 5번에 ¿Cuál es tu nombre? 자, 요거는 네 이름이 뭐야? ¿Cómo te llamas? 그죠? 자, 요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기 전에 우리 A의 마지막 말을 보면 나랑 같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동갑이야 라는 표현 기억하세요? 우리 나이 표현했었을 때 한번 했었는데 자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 동갑이야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떼네로 동사를 사용해서 tenemos la misma edad. 자, 아까 edad이 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대로 써서 우리는 동일한 나이를 가지고 있다. tenemos la misma edad. 자, 요거는 동갑이다 라는 표현이니까요. 요것도 더불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항 12번 문항으로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뭘 물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B가 jueves라고 했어요. 자, 이 어휘만 알면 이 문항은 다 푼 거예요. 자, jueves 뭐예요? 목요일이죠. 자, 그러면 A가 뭘 물어본 거예요? 요일을 물어봤겠네요. 자, 그 표현을 잠시 후에 선택지에서 찾아볼게요. 자, 어찌됐던 B가 jueves, ¿por qué? 목요일, 왜? 그거 물으니까 Hoy abre el mercado, ¿no? 자, mercado는 시장이란 뜻입니다. 오늘 시장이 열지? 안 그래? 그랬더니 vamos a hacer la compra. 자, hacer la compra. 하면 이거 장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장 볼까? 장 보러 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sí, vamos si quieres. 자, si quieres. 네가 원한다며 가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대화는 됐고요. 우리 선택지에서 요일 묻는 표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Cómo va todo? 하면 이거 이제 안부 묻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냐고 묻는 거고요. 2번에 ¿Qué día es hoy? 자, 이게 이제 전형적인 요일을 묻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요 día 뒤에 de la semana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무슨 요일이니?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3번에 ¿Tienes algún plan?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 무슨 계획 있어? 라는 뜻이고요. 4번에 ¿Cuándo quedamos? 자, 요 표현도 많이 보죠? quedar 동사가 뜻이 많은 동사인데 자,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요? 여기서는 만나기로 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Cuando quedamos? 그러면 우리 언제 만날까? 라는 뜻이 됩니다. 자, 5번에 ¿A cuántos estamos hoy? 자, 이거는 뭘 묻는 거예요? 이건 날짜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며칠이야? 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 답을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또좀더 보도록 할게요. 12번의 정답은 몇 번? 네, 요일을 묻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우리가 같이 봐야 할 것은, 자, 일단은 4번부터 볼게요. 우리가 깨달음 동사가 만나기로 하다란 뜻이 있다고 해서, cuando quedamos 하면은 우리 언제 만날까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디서 만날까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의문사만 바꿔주시면 되죠. 어떻게요? 네, donde가 들어가면 됩니다. donde quedamos 하면은 우리 어디서 만날까가 되고요. 자, 우리 언제 어디서 만날까? 두 개를 다 같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의문사 뭘 쓰시면 돼요? 맞아요. 그때는 의문사 como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같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번 볼게요. 자, 5번 이거 뭐 묻는 거라고 했어요? 날짜 묻는 표현이라고 했죠? 자, 이 표현 말고 또 있잖아요. 뭐죠? 맞아요. Que fecha. fecha가 날짜란 뜻이에요. 그래서 Que fecha es hoy? 자, 요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12번 문항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3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카를로타 cambiado el sofá de su casa. 자, 카를로타가 현재 완료 나왔어요. 바꿨어. 그녀의 집에 소파를 바꿨어. Sí, lo vi ayer. 자, lo는 앞에 나온 소파를 얘기하는 거죠. 나도 어제 그거 봤어. 자, 그랬더니 A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B가 a mí también. 나도. Queda muy bien en su sala. 자, 여기서 quedar 동사는 좀 전과는 뜻이 달라요. 여기서는 어울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교실에 매우 잘 어울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가면 될까? 자, 1번에 esta de moda. 이거는 유행이다 라는 뜻입니다. 요 표현 자체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번은 llego a tiempo 했어요. a tiempo. 이거는 제 시간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제 시간에 도착한다. 라는 뜻. 자, 3번. No puedo esperarte. 나는 널 기다릴 수 없어. 4번. Me parece muy bonito. 아주 예쁜 것 같아. 나도 그래. 그녀의 거실과 매우 잘 어울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완성될 것 같고요. 4번이 들어가면. 자, 5번은 Se pueden sentar en la sala. 하면은 뭐예요? 거실에 앉을 수 있다 라는 뜻이어서 몇번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4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qué hora sales del trabajo? 하면 뭐예요? A qué hora? 몇 시에? 라는 뜻이죠. 몇 시에 퇴근해? 라고 묻는 거죠. A las 6 en punto. En punto는 정각이란 뜻이에요. 6시 정각에. Te voy a recoger? 내가 데리러 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고요. Vale. Pues nos vemos luego. Vale는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OK의 뜻이에요. OK. 그럼 나중에 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보면은 A의 genial. 자, genial은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아주 좋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내가 너 데리러 갈까? 아주 좋아. genial.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B를 보시면 que va가 있거든요. 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부정 표현이에요. 자, 한국말로 따지면 뭐 그럴 리가 천만에. 그래서 부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맞지 않고요. 자, C 보겠습니다. De acuerdo. 좋아. 동의해.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뒤에 que lástima 하면 유감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A와 C로 이루어진 몇번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번 오늘의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0: Tu hijo va a venir a visitarte en Navidad? 라고 했어요. Tu hijo, 아들이란 뜻이죠. 너의 아들이 오니 널 방문하러. 자, 언제? Navidad, 크리스마스 때널 방문하러 오니. 그랬더니 그 물음에 대해서 B가 뭘 대답을 했겠죠. 온다 안 온다. 근데 이제 A가 뭐라고 하냐면 Por qué? 왜? Está muy ocupado. 많이 바빠? Eso parece. 그런 거 같아. Qué pena. 아, 유감이다. 그래서 좀 전에 나왔었던 Qué lástima 있죠? 그게 이제 Qué pena 같은 네, 유감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대화의 문맥은 파악을 했으니까 답 골라볼게요. 1번에 No lo creo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런 거 같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아들이 온대? 그런 거 같지 않아. 왜? 많이 바빠? 자,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자, 2번 보겠습니다. No importa. 이건 무슨 뜻?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라는 뜻이고요. 3번에 desde luego. 이거 무슨 뜻이었죠? 좀 전에 정리했죠? 물론이지. 라는 뜻. 4번에 estoy seguro. 하면 이거는 확신해. 나는 확신해. 5번에 por supuesto. 이것도 역시 desde luego. 같은 뜻이죠? 물론이지.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상황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1번에 no lo creo. 그런 것 같지 않아. 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1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능 완성 첫 시간 마무리 해봤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1회 1번부터 15번 문항을 같이 봤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잘 따라오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1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 문항 함께 볼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정남과 성공하래 고정남입니다. 자, 21강이죠. 21강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는 이론만 한 시간 했어요. 그죠? 이번 시간에는 그에 부속되어 있는 수능 실전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모두 한번 해결하면서 중요한 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짚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15페이지예요. 115페이지. 자, 115페이지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교재 15강입니다. 1번. 다음은 근로관계법에 대한 내용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가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를 규정한 개별계약법으로 했어요. 그죠? 벌써 힌트 나왔죠. 개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적용된 자, 근로관계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했죠. 개별적 근로관계법하고 집단적 근로관계법. 그럼 가는 뭐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다라는 거예요.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어떤 근로계약과 관련된 법령들이라는 거지, 법들이라든지, 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최저임금법이라든가, 그러한 법들을 총칭해서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다라고 하는 거고, 나는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에 관한 법률로 대등한 노사 관계 형성을 위한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뭐, 나는 결국에는 뭐야? 집단적 근로관계법이라는 거잖아. 집단적 근로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든가 뭐 등 이런 법률들이 전부 다 이 집단적 근로관계법에 해당하는 거죠. 자, 기억 볼게요. 가는 근로자의 최저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포함

법률을 포함한다. 맞죠? 최저임금법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포함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답이다라는 거고. 니은. 나는 노동위원회 설치 및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포함하고 있다. 맞죠? 노동위원회 관한 설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런 관련 법에 대한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답이죠. 그래서 나에 포함된 내용이다라는 그 법률이다라는 거. 디귿. 간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률? 이게 노동관계조정법이잖아. 그치? 그건 어디야? 집단적 근로관계법이지. 이 내용은 결국에는 어디 거다? 이 집단적 근로관계법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고. 나는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제정한 법률이다. 이건 근로기준법이잖아.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이지. 그래서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그냥 뭐 어떤 법령이 요거 개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근로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관련된 법률을 포괄해서 우리는 총칭해서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다라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었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해결해 봤고,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근로관계법 관련 사례이다. 이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A씨는, 상시 근로자 5명이네, 상시 근로자가. 세모세모 음식점에서 매장 정리, 주방 보조 담당으로 2026년 1월 5일부터 2026년 2월 20일까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간당 11,000원이래요. 11,000원을 받고 일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오늘 첫 주급을 받는 날이다 했어요. 주급을 받는 날이래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보게 되면 근로시간은 11시부터니까 12시, 1시, 2시, 3시간이네. 3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고. 자, 시간당 얼마? 11,000원이야. 11,000원. 그치? 11,000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받는 금액은 이걸 곱하기 하면 되잖아. 1일 이제 33,000원을 받는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지. 기본적으로 이 문장에서는 해석하게 되면. 자, A씨는 첫 주급을 어디에 사용할지 기대하며 하였지만 사장님이 이번 주는 수습기간이라며 첫 5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이 없다고 하여 막막하였다라고 했어요. 이러면 안 되지, 당연히.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자, 일단 기억 볼게요. A씨가 최대 받을 수 있는 주급은 19만 8천 원이다. 라는 거예요. 자,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해요. 5일 일하네. 그러니까 곱하기 5를 해주면은 일주일치 급여가 나오겠지. 이러면은, 3, 5, 15니까 16만? 5천 원이겠네. 16만 5천 원. 그치? 16만 5천 원에서, 자, 주급이잖아. 이 주급안에는 뭐가 포함될까?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야? 주 15시간 이상이잖아. 자, 하루 3시간씩 5일을 일하니까 15시간 일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야, 있다. 맞지? 자, 있다니까 곱하기라 더하기 해줘야겠지. 더하기 평균이잖아. 근데 평균 구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지. 왜 간단하냐? 매일 3시간씩 했기 때문에 평균 몇 시간이야? 3시간이라는 거야. 일일 3시간이라는 거야. 일일 평균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만큼, 33,000원만큼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주휴수당이지. 결국 합하니까 얼마? 198,000원을 주급으로 받는 거야. 맞지? 그래서 A씨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급은 19만 8천 원이다. 맞네? 기억은 맞는 답이야. 맞는 답이야. 주휴수당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틀릴 수 있겠지. 16만 5천 원이겠네 생각하지만은 뭐다? 주 5일 모두 출근했으니까 이제 3만 3천 원이라는 주휴수당을 받는다. 3만 3천 원 어떻게 나왔다? 전체 내가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 분의 40이지. 주 40시간이니까 곱하기 이제 시급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시급을 11,000원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평균 시간을 구하는 건

간단하잖아. 40분에 15. 이렇게니까 결과적으로 하루 평균 3시간. 3시간. 매일 동일한 시간으로 5일 일했다. 그럼 그 동일한 하루의 시간이 평균 시간이 평균 근무 시간이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해석한다면. 그래서 19만 8천 원이 된다라는 거. 자, 니은. A씨는 1개월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어. 유급휴가 받는 것도 역시 주 15시간 이상이면은 받을 수 있어. 매일 개근한다면은. 그치? 그래서 맞다라는 거. 일단, 디귿. 사장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A씨는 이를 따라야 한다? 여기서 주장했던 게 뭐야? 마지막이잖아. A씨는 첫 주급을 어디서 사용할지 기대했지만은 사장님이 이번 주는 수습 기간이라 첫 5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이 없다고 하여 막막했다는 거야. 자, 이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 우리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특정 업무는 배제돼서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 단순 노동직은 또, 이거 해당하지 않고, 뭐 등등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간 근로 계약 기간부터가 이거 지금 1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수습 기간이 적용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수습 기간이 적용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론 시간에 설명했던 부분,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은 디귿이 답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제 임금 계산하고 주급, 뭐 시급, 주휴수당 계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잘 계산해야만이 틀리지 않는다는 거. 자, 3번. 다음은 공공기업의 일자별 노사관계 업무 처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1월 2일날 봤더니 공공기업 노조, 노동조합 설립했고, 4월 15일날 노동조합 측이 공공기업에게 성과급 300% 임금 인상률 2.8%, 임금 피크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어요. 5월 30일날 봤더니 4월 15일에 요구한 사항이 받아들이지 않아 쟁의 행위를 실시했대요. 물론 요 사이에 이제 생략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 단체 교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쟁의 행위를 하려면은 조정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19강, 여러분 가지고 있는 19강 때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할 건데, 그런 걸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냥 이렇게 명시적으로만 날짜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1번. 1월 2일에 설립된 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무이다? 1월 2일에 설립된 조합 뭐야? 노동조합이잖아. 노동조합은 우리나라 법으로 볼때 오픈샵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노동조합 그 운영에 관한 조합, 그 제도가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오픈샵 제도가 있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클로즈샵 제도, 오픈샵 제도. 유니온샵, 뭐몇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오픈샵 제도. 그 의미는 뭐냐? 누구나 자유 의사에 의해서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건 본인의 의사라는 거지. 근데 어떤 일부 나라들은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몇 개, 뭐 대표적인 나라들은 이제 클로즈샵 제도를 하고 있어. 그 뭐냐면은 기업에 들어가면 노동조합에 반드시 가입하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의 법 제도적 측면으로 볼때 우리나라 오픈샵 제도. 그러니까 근로자의 어떤 자유 의사에 의해서 하지 근로자가 의무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1번은 틀렸다는 거고. 2번. 4월 15일에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할 대표자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거를 하는데 근로자 권리를 주장하는 대표를 사용자가 정한다? 아니지. 우린 노동조합의 대표나 혹은 노동조합에서 위임한 자가 하는 거지. 사용자가 정하면 안 되지. 그치? 그 다음에 3번, 4월 15일에는 제3자에 개입하여 노사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4월 15일 날은 이거는 교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잘안 됐을 때, 안 됐을 때 제3자가 이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거 바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제3자 개입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 개입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 여기는 지금 그러한 내용이 지금 단순히 요구만 했는데 이때 바로 뭐 제3자 개입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4번. 5월 30일에 근로자 측은 사용자 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의논하며 그다음 분쟁은 해결하였다. 이거는 서로 논의하면서 이게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잖아. 쟁의행위라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단체 행동권이라는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단체 행동권

조건에 의해서 쟁의행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고, 5월 30일에 근로자 측은 파업, 태업, 시위, 보이콧 등의 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쟁의 행위의 종류들에 대한 내용이잖아. 정답 몇 번? 5번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은 또 쟁의 행위라든가 단체 교섭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은 19강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거고, 다시 반복해서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3번 문제를 내가 잘 이해 안 된다 하더라도 기다리세요. 19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9강. 예, 내용에 다시 한번 반복되면 나오고, 그때는 아주 디테일한 절차까지도 선생님이 가르쳐 줄 테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놔뒀다가, 19강 내용을 보고 나면은 다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좀더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19강 내용을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절차들이 있어요. 복잡한 몇 가지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여기 제시문에 녹아내지 못했다는 거야. 그냥 명시적으로 이 날짜에 대한 것만 답으로 찾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19강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면 좀더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4번 볼게요. 다음은 근로기준법 조항 내용의 일부이다. 가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옳지 않는 것은 했어요. 자, 4번. 사장, 근로시간과 휴게야. 휴식이야. 자, 50조 제 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야.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야. 그치? 그 다음, 제1항과 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해 위하여 근로자가 뭐뭐 등에 하는 것도 이제 근로시간으로 본다. 결국에는 이 가에 들어갈 것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시간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이미 서두에서 배웠지. 작업 전 준비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 작업 후 정리 시간도 포함되고, 뭐 교육 훈련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고, 그치? 그 다음 대기 시간도 우리가 포함된다 그랬지. 그런 것들도 다 근로시간을 본다라는 거야. 1번, 작업장 조명을 소등하는 시간. 당연히 이거는 포함되겠지. 전후 시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사무 업무에 필요한 PC 전원을 켜는 시간. 이것도 당연히, 이제 회사에 와가지고 내가 사무 업무를 보는데 다시 PC 켜고 이게 준비를 해야 하잖아. 준비 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고. 회사 내 탕비실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시간. 점심 식사 시간은 뭐, 무슨 시간이야? 휴게 시간이잖아. 그지? 휴게 시간. 휴게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휴게 시간은 임금의 지급 의무가 없어. 알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요거네, 이거. 3번이 옳지 않다라는 거. 이거 등은 포함되지 않다라는 거지. 4번. 회의실에서 신입사원 적응 교육 기간, 교육 훈련하는 받는 시간 역시 포함되지. 그다음에 음식점 계산대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이게 바로 대기 시간이야. 대기 시간도 어때? 포함되지. 포함되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실제 근로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를 위해 준비하는 준비시간, 그 다음에 정리시간, 그 다음 손님을 맞이하는 내가 직종이라면 손님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시간. 우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할때 손님 1시간 동안 저녁에 밥하면 10시부터 뭐 11시까지 한 명도 안 왔다. 그렇다고 해서 알바비 안 줘? 아니잖아. 그치? 그거 역시 대기시간이야.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시간이라고 보는 거지. 대기시간이라고 보는 거지. 그런 의미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휴게 시간은 아니다라는 거,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5번 문제. 다음 근로계약 사례 조사 보고서에 대한 분석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근로계약서 사례 보고서. 기업체명은 주식회사 세모세모식품이고 상시 근로자가 150명이야. 그다음 업무 내용은 물류관리고 근로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요. 1일 근로시간은 08시 30분부터 17시 30분이야. 그러니까 총 9시간인데 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은 총몇 시간 근무한다? 8시간 근무한다라는 거알수 있지. 그 다음에 근무일은 주 5일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 매주 토요일 휴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임금 시간당 12,000원이야. 연장근로수당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라는 거지. 자, 기업 일주에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이다. 45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이야? 40시간이지. 40시간.
매일 하니까 8시간 곱하기 5일 하니까 40시간이 되는 거야.

거지. 그치? 그래서 40시간이다. 9시 30분, 10시 30분, 11시 30분, 12시 30분. 쭉 해서 17, 30분까지인데 그 중에서 휴게 시간 1시간을 제외하니까 45시간이 아니라 40시간 되겠지. 그치? 틀렸다라는 거알수 있고. 니은 휴게 시간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였다. 8시간 근로 시간이면은 이제 8시간 이상이면은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줘야 되니까 1시간 제공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준수하고 있는 거야. 휴게 시간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거. 디귿 계약 기간 동안 개근하면 연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 개근하게 되면 연 15일이야? 아니지. 1개월 만근 시그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를 줄수 있지. 그래서 1월 달 만근하면 2월 2일부터 이제 하나 쓸수 있고 이런 식이잖아. 그지? 그래서 뭐 최대로 해봤자 얼마야? 2, 3, 4, 5, 6. 5일 정도네. 5일도 채, 안될 수도 있고, 이거. 1월 2일이기 때문에. 그지? 하여튼, 5일, 뭐, 6일, 뭐, 5일 정도 이렇게 되겠네. 그지? 대략적으로. 어쨌든 간 15일은 아니야. 15일은 받을 수 없다래. 15일은 언제 이제 15일이 나와? 1년간 만근하고, 개근한 다음에 80% 이상 개근하게 난다. 그 다음 연도부터 적용하는 게 바로 이제 15일인 거지. 그래서 2년 단위당, 하루씩 증가돼. 최초 3년 이상 되게 되면은 이제 16일이 되는 거지. 지난번에 그 표로 잘 정리해줬어. 그것만 딱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은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금방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니을 볼게요. 자, 니은은 일단 맞는 답이고, 니을. 연장 근로시간 시 시간당 18,000원의 연장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 시간당 12,000원이야. 연장 근로하게 되면 몇 퍼센트 가산? 50%를 가산할 수 있는 거잖아. 가산 더하게 해준다. 그 말이지? 그럼 50%면 얼마야? 12,000원에 6,000원이잖아. 6,000원을 더하게 해줘. 가산해줘. 그러니 시간당 얼마? 12,000원에다가 6,000원을 더하니까 18,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건 맞지? 그래서 연장 근로 시 18,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건 맞다 말이야. 그래서 니을도 맞는 답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니은하고 니을이 답이다라는 거.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근로 시간과 관련해서 연장 근로와 관련돼서 이게 연장 근로인데 이제 야간 근로는 또 별도지. 야간 근로인 경우는 밤 10시부터 그다음 날 이제 10시 아침 6시까지 요 시간에 이제 근로를 하게 되면 야간 근로로서 뭐야? 추가적으로 더 50%를 가산하지. 쉽게 얘기하면 야간 근로분은 우리가 100% 가산한다라고 보면 돼. 알겠지?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 나오고 내용 나올 때마다 이야기할 거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도 많이 이야기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자, 6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6번 문제. 다음은 노동 법률 상담 Q&A 내용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요. 질문. 자, 아내와 공동 대표로 공공시에서 세모세모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둘이 가게를 모든 일을 해왔는데 일손이 모자라 인근 지역 고등학교 학생 A씨 만 16세야. 그다음에 대학교 졸업 예정인 B씨 만 22세. 지난달 1일부터 평일 4시간 주 20시간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하여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A씨와 B씨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해 알고 싶습니다. 했어요. 자, 일단은 상시 근로자는 몇 명일까? 딱 보면 아, 4명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4명 이하야. 정확하게 계산해봐야 돼. 계산해보지만은 이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오거든, 상시 근로자. 상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일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한 명으로 이제 계산하거든. 실질적으로 따진다면은 요거는 이제 한명 정도로 상시 근로자 산정하긴 돼. 어쨌든간 5인 미만 사업장이야. 결국 여기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거 우리 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암묵적으로 딱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와 관련된 문제라는 거지. 일단은 자, 6번 위 사례 A씨와 B씨의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씨는 본인이 동의하면 밤 10시 이후에도 근무가 가능하다? 본인이 이거는 지금 밤 10시 이후 즉 연속근로자잖아. 16세면은 연속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무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 야간 근로,

일일 최장 4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일일 최장 연장 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해. 그치? 4시간이 아니라는 거지. 12시간까지 가능한 거야. 그래서 12시간까지 일일, 하루 12시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최장 근로 시간은 최대 이제 20시간까지는 가능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12시간까지 가능하다고 다 쓰지 않거든, 대부분이. 그치? 그러면 나머지 주간은 이제 연장 근로가 안 돼. 왜? 주 52시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최대 한도니까 이걸 넘지 못하는 거야. 여하튼 4시간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5번 A, C, B, C 모두 본인이 동의만 하면 법정 공휴일에 근무가 가능하다? 아니야. 자, 그 A, C 같은 경우는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려면은 본인의 동의뿐만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은 노동부 장관의 그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A씨는 이만 연수근로자 같은 경우는 인가를 받아야 돼. 알겠지? B씨는 모르겠지만 A씨는 그 연수근로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려면 뭐 해야 돼? 동의뿐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이거는 연수근로자와 그다음 성인 근로자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들의 어떤 법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거였고, 7번, 위 사례에서 가에 들어갈 답변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가에 들어갈 답변에 대한 것은 결국 뭐야? 상시 근로자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잖아. 상시 근로자 수. 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해서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그걸 알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야, 사실은. 자, 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내용들이 있었지. 첫 번째 뭐 있어? 연차 유급 휴가. 연차 유급 휴가면 유급 수당 제외되지? 이건 적용되지 않아. 적용해서 제외된다라는 거야. 두 번째, 생리휴가. 생리휴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가산수당이잖아. 가산수당. 네 번째는 휴업수당. 다음에 다섯 번째 또뭐 있었지? 해고의 사유. 여섯 번째는 해고에 대한 서면 통지. 이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근로준 다 적용해야 되지만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라는 거지. 근데 해고와 관련해서는 해고를 예고하는 거. 우리 보통 30일 전 예고하지. 30일 전 예고하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다 적용이야. 적용 제외가 아니라는 거야. 그 부분은 여러분이 좀 헷갈리지 말하라고 내가 강조했었지. 그래서 해고에 대한 예고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이번 본 수능에서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 제가 볼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놔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7번. 자, 기억 볼게요. 기억. 주 1회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아. 유급휴가는 적용 제외야, 그치? 연차 유급휴일? 아, 유급휴가가 아니라 유급휴일이네. 이러면 실수하겠다. 유급휴일은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야. 이거는 유급휴일을 우리 다른 걸로 하면 주휴수당이잖아. 임금을 지급하는 휴일이니까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이면 다 적용이야. 주몇 시간이야? 20시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15시간 이상이면 다 적용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가 아니라 보장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 기억은 틀린 답이고. 니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도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예고는 아까 뭐라고 했어? 5인 미만이든 아니든 다 예고는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는 거야. 예고는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가 여성이라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 적용 제외잖아. 그치? 그래서 디귿은 맞는 답이야. 자, 디귿. 맞는 답. 자, 그 다음에 니을 볼게. 니을.
사장님의 개인 사정

경우로 휴업하는 경우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휴업수당 여기 있지? 있잖아. 그치? 제외, 적용 제외야. 그러니까 니을도 맞는 답이라는 거야. 결국 정답은 디귿하고 니을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요거는 6, 7번 문제는 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야.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근로기준법 관련 사례이다. A씨와 B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미성년자는 고려하지 않는데요. A씨는 공공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라 지난주는 매일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일하고 있고, 자, 이번 주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사장님이 A씨가 동생 명의로 명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는 것을 이유로 야간 근로수당을 편의점에서 팔다 남은 즉석식품으로 주었다. 참, 문제 만들기가 참 까다로웠겠다라는 생각. 인위적으로 너무 만든 게좀 티가 나서, 그지? 자, A씨가 야근 수당도 현금으로 주시면 좋겠다고 말하자 사장님은 도리어 월급 수령 방법에 문제 삼으며 화를 냈다라는 거야. 자, B씨는 세모세모 상사에서 하루 4시간씩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며칠 전에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출근하지 못한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했더니 단시간 근로자들이 사정까지 봐줄 수 없다며 결근한 날에 대해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거 국민권이잖아. 국민권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 부여돼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기억. A씨가 월급을 받는 방법에 따른 책임은 A씨만 있다? A씨가 월급을 받는 방법은 동생의 명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는다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수당제 현금도 뭐 얘기했더니 뭐 이런 문제 삼, 화를 냈잖아. 그치? 결국에는 이거는, A씨만의 책임이 아니지. 당연히 이거는 사용자도 져야 되는 책임인 거야. 그치? 이거는 말이 될수 없는 거고. 자, 니은. B씨는 단시간 근로자로, 이므로 회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거 뭐야? 예비군 훈련 참석, 너 단시간 근로자야.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 가면 너 임금 그만큼 안줄 거야. 라고 한 거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치? 회사 결정에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국민권은 누구에게나 부여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귿. A씨에게 즉석식품을 준다는 것은 통합을 원칙에 어긋난 행위이고, B씨의 저 회사의 전액불 원칙을 직 B씨의 회사는 전액불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야. 맞지? 결국에는 이거는 맞는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디귿만 맞는 답이 되는 거지. A씨는 통화로 줘야지 이거. 이 현금 대신에 이렇게 이제 뭐 즉석식품 주는 거. 이건 아니잖아. 통화불 원칙에 어긋난 거잖아, 이거. 이거 원칙에 어긋났다라는 거고. 마찬가지 이거 다 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전액불 원칙에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정답이 되겠지. 결국 정답은 디귿 하나. 2번만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제시문 가지고 사실 다양하게 더 만들 수 있어. 요거 가지고도 만들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죠.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완성 문제라든가 기타 필요시에는 제가 추가적으로 또 설명도 해줘요. 예시 문항 예시 예시를 주고 추가적으로 이제 문제도 관련해 가지고 또더 추가적으로 해줄 테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완성까지도 여러분이 다 봐야 추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까지 꼭 보란 얘기예요. 알겠죠? 특강만 보지 마시고. 다음은 근로기준법 조항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단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라는 거.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했어요. 자.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간에 결론적으로 반드시 30일 전에 예고를 하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게 법조항 근로기준법 26조에 나와 있다는 거지.
즉 27조 볼게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돼. SNS 문자 같은 걸로 해선 안 된다는 거야.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 1번. 자, 1번.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인 경우 위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했어요. 6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이야? 3개월이야, 3개월. 그치? 3개월. 자, 3개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즉시 해고라고 하잖아.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두 번째는, 천재라든가, 어떤 사변, 전쟁 같은 경우. 사변. 이런 등으로 인해서, 회사가 지속적으로, 어려운 경우. 지속 가능한 어려운 경우. 전쟁 났는데 회사 막 운영할 수 없잖아. 그지? 이런 경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고의적으로 근로자 어떤 고의성. 고의성에 의해서 어떤 손해를 끼쳤다든가, 재산상의 손해 끼쳤다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의적으로 뭐 어떤 회사에 물의를 일으켜서 범죄적인 어떤 것들을 저질렀다든가, 이런 것들이잖아. 이런 경우에는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 가능한 거야. 이런 경우에는. 알겠죠? 요거 앞에서 설명한 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잘 봐서, 요것도 한번 꼭 여러분 상기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틀렸다는 거. 2번, 천재 사변의 사유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사용자는 위 조항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맞아. 천재 사변 이런 경우에는 이걸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야. 가능해. 예고 없이 가능해. 그래서 2번이 정답이지.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야. 이게 정답이다. 3번. 근로자가 먼저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더라도 사용자는 이 조항을 따라야 한다? 자, 근로자가 먼저 그만둔다는데 어떻게 따로 이거. 그치? 아니지. 근데 이제 그건 있어. 근로자도, 한달 전, 즉 30일 전에, 다음 달 며칠부터 그만둘게요라고는 해야 되는 거야. 자, 4번.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에게 SNS 메시지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할 수 있다? 없지. 뭘로 하라고 돼 있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법조항에. 서면으로. 요즘 뭐 SNS 많이 사용하니까 SNS로 한다? 안 된다는 거야. 자,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이 조항에 따라야 된다? 아니지. 근로의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발생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바로 즉시 해고가 가능한 거야. 이거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안다. 알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 가지 경우, 요거다라는 거야. 요거는 여러분이 잘 메모했다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9번까지 문제 해결해 봤고,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자, 10번. 다음 수업 장면에서 가에 들어갈 근로관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관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명 나와 있고, 국민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 그 다음 직업훈련 교육을 기회 제공, 직업훈련 교육의 효율성과 질 향상. 이게 뭘까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거야. 답이 여기에 다 나와 있지. 1번,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한다. 요거는 직업안정법에 관한 거야. 이거는 직업안정법에 관한 거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이론 설명할 때 마지막 부분에서 요 부분은 그냥 한번 쭉 읽어만 봐라.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사실 아니야. 그렇지만은 법에 대한 개념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죠? 그 부분만 여러분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와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재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요거는 근로자가 일하다 다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에 관련된 거야.
산재보험법도 약자거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약자다라는 거. 자,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 향상을 꾀한다. 이거는 생활 안정과 노동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최저임금법에 대한 거예요. 그다음 모성 보호 및 여성 고용 촉진으로 남녀 고용 평등이야. 남녀 고용 평등. 이와 관련된 법률 있지. 뭐 있을까? 남녀 고용 평등 및 일양립 지원에 관한 법. 되게 길지? 남녀 고용 평등 및 일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4번도 아니다라는 거야. 전부 다 아니지? 아니다. 5번. 취업 지원 인력을 지원 배치하여 학교 현장 실습을 지원한다. 학교 우리 현장 실습에 관한 것들이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에 의해서 우리가 현장 실습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이 10번 문제 법령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뭐 달달달 외워야지라기보다는 제 생각은 공부하는 좀 편의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쉽게 공부하는 방법은 요와 관련된 문제 이제 완성에도 분명히 나올 거야. 그래서 특강 완성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언제 다 공부해? 이거는 법령에 관한 내용들을 어떻게 다 공부해? 그 법에 대한 적용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나올 때마다, 완성 문제 역시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만 봐둬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 법령과 내용, 제시문을 통해서도 그 법령이 어떤 법령인지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작년에 이제 그 냈던 문제, 굉장히 고난도 문항, 작년 6월 모의평가 때 최고난도 문항으로 나왔던 문제예요. 이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려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인데, 다음은 근로관계법에 관한 학습 활동이다. 이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이 분석하는 데에는 굉장히 그 애를 먹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단시간 근로자 A에서 D씨의 고용 상황이야. 봤더니, 자, 10시간, 30시간, 11시간, 35시간이야. 자,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2명, 3명, 5명, 6명이야.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고려해야 돼. 15시간이 기준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5인 이상이 기준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15시간인 애는 일단은 요, DC하고 BC야. 맞지? 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면 통상 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에 일하는 사람으로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40시간을 보통 얘기하거든. 40시간 아래니까 단시간 근로자라고 명칭을 한 거야. 총칭을 한 거야. 자, 그럼 5인 이상이어야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5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만 사업장은 요 둘이야. 요 둘. 둘. 즉,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이 둘이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일주일에 소정 근로 시간이 30시간, 15시간 이상은 얘네야. 그 15시간 미만은 얘네겠지. 미만으로 해볼까? 미만으로 표시할게. 이렇게 표시할게. 그럼 더 보기 편하겠지. 10시간, 11시간이니까. 자, 게임 방법 봤더니 A, B, C, D가 이제 시작점에서 있고, 자, 이를 고려하여, 이를 요걸 고려해가지고 단시간 근로자 A에서 D씨가 각각에 대해서 아래 제시된 요거, 아래 제시된 기역부터 디귿이 옳은지 모두 판단할 것. 그러니까 이게 다 적용되는 게 근데 옳은지를 판단하라는 거야. 두 번째는 각 근로자를 나타내는 깃발은 시작점에서 출발하여 근로자별 A부터 기역에 각각에 대해서 오르면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라는 거야. 한 칸씩 이동하라는 거야. 옳지 않으면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그럼 요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했어. 그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기준 요건이 뭐야? 기본적으로 일단 1년 이상 근무해야 돼. 1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그 다음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되는 거야. 15시간 이상 일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니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이잖아. 이걸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이야. 그러면 이 이상 사업장은 휴업상을 지급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돼. 그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연차 유급휴가를 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뭐두 가지 조건이 있지.

하나는 5인 이상이야 돼. 이것도 그냥 반대로니까 이상으로 바꾸는 게더 편하겠다. 그치? 이상이야 되면서 15시간 이상 일해야 돼. 이건 두개 충족 다 돼야 돼. N차 유급휴가는. 이두 개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기억 볼게. 사용자 A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된다. 1년 이상이면서 15시간이야. 어쨌든 간 요거는 1년 이상 결근 없이 계속 근로했다라는 거 가정했으니까 15시간 이상 찾으면 되겠지. 15시간 이상. BC하고 DC네. 그치? 그럼 일단 가로 이동할 것은 요넷 중에서 B하고 D야. 그치? 그 다음에 니은. 사용자의 기책 사유 휴업수당,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해야 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이잖아. C하고 D야. D는 이제 또 맞았으니까 D는 B로, 나로 옮기겠고, 여기 C가 맞았으니까 일로 옮겨야겠지. C가 이렇게 옮겼어. 그러면 B하고 C가 가에 남아있지. 자, 그 다음. D긋.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이잖아. 5인 이상 사업장은 결국 C하고 D야. C하고 D. 그런데 뭐도 충족해야 돼? 15시간 이상 근로자잖아. 15시간 이상이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애는 DC뿐이야. DC야. 요거 하나뿐이라고. 그치? 요거 하나뿐이지. D. 그럼 D만 맞았잖아. D만 옮길 수 있지. 그럼 D가 다로 옮겨서 이렇게 되는 거야. 끝. 기역 니은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것은 결국 가에는 B하고 C만 남고 나에는 없어. 그 다음에 다에는 D만 남어. A는 옮기지도 않았어. 맞지? 자, 1번. 게임의 최종 결과 시작점에서 남아있는 근로자는 없다? 근로자 있지? A가 남아있잖아, 지금. 시작점에 A는 남아있는 거야. 그 다음, 최종 도착지에 가. 도착지가 가인 근로자는 B하고 C다? B하고 C야.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야. B하고 C만 남아있잖아, 여기 가에는. 자, 최종 도착지가 나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하면 8명이다? 옮기지도 않았는데? 없지. 그 다음에 4번. A씨와 C씨의 사용자는 각각 A씨와 C씨의 초과 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된다? A씨와 C씨는 15시간 미만이고, 그 다음에 가산, 즉, 뭐야? 연장이잖아. 연장에 대한 가산수당. 연장에 대한 가산수당이잖아. 가산수당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없잖아. 근데 A씨는 5인 미만이잖아. 그치? C는 해당할지 모르겠지만 A씨는 아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C와 D씨의 사용자는 각각 C와 D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된다? 자, 주휴수당에 주는 조건도 역시 뭐야? 15시간 이상이잖아. 15시간. 이거는 5인 미만 상과 관계없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줘야 돼. 근데 CC는 뭐야? 11시간이잖아. 그러니까 CC는 줄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2번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렸고, 이 종합적인 것을 알아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 거기다가 문항 번호가 7번이었어. 그러니까 앞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막 집중해서 풀다가 7번 따고 오니까 막혀버린 거야.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붙잡고 계속 있어야 돼? 아니면 넘어가야 돼?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풀다 보면은 최고 난도 문항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그다음 자신이 진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잘못 푸는 경우가 있어. 문제 풀다 보면. 그러면 거기에 매달리지 마. 우리는 수능을 보는 데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문제를 푸는 거야.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 충분히. 그러면 과감하게 내가 못풀 문제에 너무 긴 시간을 초래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에 수능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그거를 다 해결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런 7번 문제다. 딱 봐도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건너뛰는 거야. 건너뛰고 다른 문제를 먼저 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여유가 됐을 때이 문제를 풀어도 돼. 정못 풀겠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 근데 맞을 수 있는 충분한 문제를 놓치면서까지 이 7번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무 몰입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결국 뭐 그걸 떠나서 이 문제가 굉장히 고난도 문항이었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들 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확실하게 소화를 해야만이 이런 고난

한두 문항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0: 아, 박쥐. 박쥐, 박쥐.
1: 진짜 한 끼. 오, 뭐? 뭔다? 코모니.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만나서.
2: 인권 문제에 관계하는 그룹とか, 또 한국からも 来られるとか.
3: 橋本さん 行くんですね.
0: 와, 박제.
1: 그래, 꼬물이 흔들었어. 마리가 하루에 치우 있으려 이렇게
0: 44년, 45년도에 건설이 됐는데 그때 만들어놓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여기는 그대로 남아있네요.

軍が作る時に暗号で呼びたいということで頭文字を取って高槻の田地下の地倉庫の倉

근데 이제 기록에 잡히지 않는 사망자들도 더 많았을 것으로 또 추정이 되거든요. 열악한 환경 속에 내몰리면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서 그 목숨을 잃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신경계를 공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흥분의 전도와 전달 문제 마지막에 남은 거 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풀고 신경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10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선생님이 이제 빠르게 몇 분 안에 딱 풀어내기에는 조금 아쉬워가지고 요거를 이제 이번 시간으로 넘기게 되는데요. 보면은 우수 문항이면서 연계 예감 문항이기도 합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전에 있던 9번 문제처럼 그렇게 많이 어렵거나 이제 복잡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연습이 많이 되는 그런 좋은 문항이다. 지금 보면요, 민마리 집신경 3개가 나와 있습니다. A, B, C. 그래서 그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그림에 A, B, C의 지점 D1부터 D5까지의 위치 각각 2cm 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표는 A, B, C 중 두 개의 신경은 P라는 지점에 자극을 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의 신경은 Q라는 지점에 역지상에 자극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뉴런 중에 두 뉴런은 자극점이 동일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4ms일 때 저 다섯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 값을 뭐 기호로 섞어놨거나 그런 건 아니고 뭐 대체로 물음표로 가려져 있는데 드러나 있는 몇 개를 보고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문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PQ에 해당하는 자극점은 D1부터 D5까지에 해당하는 어떤 지점이어야 합니다. 뭐 요 사이에 있는 지점은 자극점이 될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기에 기역부터 비읍까지 요렇게 뭔가 숨김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여섯 군데 있죠. 저 중에서 두 곳에 시냅스가 있고, 그럼 나머지 네 곳은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B, C를 구성하는 모든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동그라미 A로 다 동일한 그런 상태다. 모든 뉴런의 속도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막전이 변하는 요 그래프 참고해서 풀면 된다, 라는 단서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지금 여기서 뭘, 뭐, 이렇게, 매치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A, B, C도 다 줬고 D1부터 D5도 지금 다 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그냥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A의 D4 지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0 값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80이라는 거는 도착해서 3ms 지났을 때, 그럼 지금 총 합이 4니까 가는데 1ms 걸리고 도착해서 4ms가 지난 그런 상태란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5 지점은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은 이쪽에도 있지만 여기에만 이렇게 점선을 그어놨다는 거는 여기만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도착해서 1ms 지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착해서 1인데, 그러면 이제 총합이 4여야 되니까 가는데 3ms가 걸린 그런 상황이다. 그럼 일단 두 지점 중에 D4가 더 자극점에서 가까워야 되죠. 그럼 자극점 뭐 요쪽에 있는 어떤 값들이 될 텐데, 자,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값으로만 한번 유추를 좀 해봅시다. D4랑 D5 사이의 거리는 2cm 거리입니다. 그죠? 2cm 거리인데, 지금 그 2cm만큼 더 가는데 얼마가 더 시간이 추가된 거야? 가는데 2ms가 더 추가됐죠? 그러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게 정말 이 뉴런의 전도 속도라면 2cm를 2ms 동안에 가는 속도니까 약분하면 얼마가 돼요? 1cm per ms의 속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해보면. 근데 그렇게 보면 그럼 D4에서 자극점까지는 1ms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여야 되고, 그럼 얘의 속도가 요거니까 1cm 앞에 있는 지점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로부터 1cm 앞에 있는 지점은 여기 사이에 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극점이 될 수가 없죠. 뭔가 이상해. 얘를 요 속도대로 계산했더니 자극점이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는 시냅스가 있어서 사실 속도에 지연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앞에 있는 어떤 시작점에서 어떤 자극점에서부터 도달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저긴 자극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속도는 이게 아니겠죠. 이것보다 아마 빠를 텐데 그게 얼마인지는 그 다음 비뉴런을 보고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비뉴런의 D3와 D4는 0mV로 값이 같습니다. 0mV로 값이 같을 때는 만약에 얘네들이 뭐 탈분극이든 재분극이든 같은 상황이다, 뭐 둘 다 탈분극이거나 뭐 둘 다 재분극이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요 D3와 D4 사이의 지점이 자극점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D3, D4 사이에는 자극점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자극점은 저 그 D1부터 D5 중에 한 점이어야 되니까. 그럼 이거는 얘네들의 사이 지점이 자극점이어서가 아니고 얘네들이 0mV의 서로 다른 상황의 값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0mV인 지점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0mV인 지점은 도착해서 2.5ms 지났을 때 0mV에 도달하죠. 요거는 재분극 상황에 0mV가 될 텐데, 그러면 총합이 4니까 요렇게 되려면 가는데 1.5ms가 걸리고 도착해서 2.5ms가 흘러가지고 0mV가 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탈분극의 0mV 같은 경우에는 도착해서 1.5ms가 지났을 때, 그때 이제 탈분극의 0mV가 되겠죠? 그러면 요 경우에는 가는데 2.5ms가 소모가 됐고, 도착해서 1.5ms가 지나서 0mV에 도달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D3랑 D4 사이의 거리도 2cm 거리예요. 2cm 거리. 그런데 뭐가 뭐 D3고 뭐가 D4의 값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여기랑 여기에 가는데 걸리는 시간 차이가 1ms죠. 그러면 2cm를 1ms 동안 가는 속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B를 통해서 알수 있는 우리의 이 전도의 속도는 2cm per ms다. 죄다. 죄다 2cm per ms의 속도다.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1ms 만에 가야 되는 거리임에도 여기서 시냅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연이 일어나서 1ms가 더 걸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좀 이상한 일이죠. 지금 D3나 D4가 자극점은 아니잖아요. 자극점이 될수 없죠. 가는데 시간이 걸렸으니까. 그러면 자극점이 앞이나 뒤에 있을 텐데, 얘의 속도로는 2cm per ms니까 2cm 간격을 가는데 1, 2, 3 이렇게 가는데 시간이 정수로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D1이 자극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1ms 걸리는 지점, 여기는 2ms 걸리는 지점, 이렇게 가야지 2.5ms, 1.5ms가 나올 수가 없다. 그냥 전도만 돼서는. 이거는 시냅스가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시냅스가 리을 부위에 있고 뒤에 자극을 줬다면, 지금 요거는 뉴런의 방향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방향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만약 여기다 자극을 줬으면, D5에 자극을 줬으면 앞으로 전달이 일어날 수가 없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점은 지금 시냅스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점호를 만들려면. 그 다음에 뒤에다가 시냅스가 있는 경우에는 자극이 저기 전도가 될 수가 없으니, 전달이 될 수가 없으니까 앞에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D2랑 D3 사이에 있는 요 D긋 지점에 시냅스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D3까지는 얘가 더 가까울 테니까, 뭐 이제 D1이나 D2가 자극점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D3 지점은 도착해서 여기 도착하는데 1.5ms가 걸리는 그런 상황일 거고, 1.5ms. 그 다음에 D4는 조금 더 머니까 2.5ms 만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극점이 D1이라면, 만약에 D1이면 D3까지는 시냅스가 없어도 가는데 2ms가 원래 걸려요. 근데 시냅스가 있는데 더 빨라질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D1이 아니고 D2가 자극점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요렇게. 그래서 D2가 자극점이었다. 그럼 여기가 자극점이고, 거기서부터 원래는 1ms 만에 가야 되는데, 저기 시냅스가 있는 바람에 거기서 0.5ms의 지연이 있었다. 그럼 지금 두 개의 시냅스 다 찾았잖아요. 나머지는 다 그냥 연결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시냅스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에서의 자극점은 여기서 제일 가까운 1ms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는 D3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0 플러스 4. 얘도 0 플러스 4 되겠죠. 마이너스 70 값으로 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럼 C의 자극점을 찾아볼 건데, 지금 세 뉴런 중에 두 뉴런은 자극점이 같다고 했으니까 자극점은 D2 아니면 D3가 되어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는 겹치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근데 D2의 값을 봤을 때 얘는 1 플러스 3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1 플러스 3의 값이니까 가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자극점이라고 볼수 없고, 그럼 자극점이 여기가 되어야 하겠다. 그러면 A와 C 두 뉴런의 자극점인 D3가 P가 되겠죠? 두 개에서 같은 지점이 P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B의 자극점, 0 플러스 4가 되겠네요. 0 플러스 4. 그래서 자극점에 해당하는 D2가 Q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C에서 여기 자극점이 D3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 원래 속도로 가면 D5까지는 2ms가 걸릴 거고, 그래서 2 플러스 2의 상황으로 요 플러스 30의 값도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 보겠습니다. Q는 D2이다. 그래서 B의 자극점인 Q는 D2가 되는 상황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시냅스는 D극과 미음에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냅스 보면 니은이랑 디귿에 있잖아요. 그래서 미음 아니고 거기 대신 니은이 들어가야 돼서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가가 5밀리세클 때. 그러면 B의 D4에서 탈공극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B에 대해서 봐야 될 텐데 B는 Q에다가 자극을 준 거죠. 그 다음에 지금 D4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근데 Q에서 D4까지는 2.5밀리세크가 걸린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 총합이 5니까 도착해서 2.5밀리세크가 남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도착해서 2.5밀리세크가 지났을 때의 값은 제분극의 0밀리볼트. 그래서 이 상태는 제분극이 될 겁니다. 근데 탈분극이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틀렸고 디귿 맞지 않고요.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 문제도 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연습 잘 해보시고 지금 여기 시냅스를 찾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자극점을 찾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연습이 되겠네요. 신경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경계 미리 얘기를 하자면 선생님이 이번에 굉장히 또 속도를 좀 높여서 진행을 할 겁니다. 1.0배속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부분은 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으면서 바로바로 암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복습하는데 시간도 적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들으면서 바로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 일단 신경계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이 되어 있다. 각각의 하위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그런 어떤 카테고리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구조 정리.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에는 뇌와 척수가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특징이 있고 무엇을 담당하는지 좀 여러분들이 암기할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해부학적으로도 한번 나눠보고 기능에 따라서도 나눠볼 건데 보통 기능에 따른 구분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아볼 예정인데 주로 출제되는 거는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의 비교가 말초신경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신경계는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다. 보면은 사람에서 중앙 부위에, 그리고 너무 중요해서 뼛속에 이렇게 잘 보호하고 있는 것들이 뇌와 척수가 있죠. 척수도 척추뼈 안에 이렇게 다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중앙에 있으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중추신경계라고 합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된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뻗어나온 건다 말초신경이거든요. 그래서 뇌로부터 뻗어나온, 뇌에서부터 뻗어나온 거 뇌신경,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온 거 척수신경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합쳐서 말초신경계라고 부른다. 근데 지금 이거는 사람을 해부해본 결과물이죠. 해부를 해봤더니 실제로 뇌에서부터 뻗어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척수에서 뻗어나온 게 있더라. 이렇게 말초신경계를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나눈 거는 해부학적인 분류 기준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냥 이런 눈으로 확인한 결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거는 뇌를 구성하는 신경을 뇌신경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절대 절대. 뇌를 구성하는 신경, 대체로 이제 연합 뉴런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뇌신경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냥 뇌를 구성하는 뉴런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뇌신경은 뇌에서부터 뻗어나온 말초신경에만 붙일 수 있는 명칭이에요. 척수신경도 마찬가지. 척수에서부터 뻗어져 나와서 몸의 각 부위로 뻗어 있는 말초신경에만 붙일 수 있는 게 척수신경이다. 그 용어만 조금 주의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눈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신경계를 크게 둘로 나누면 뭘로 나눈다고? 중추와 말초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추는 크게 뭐와 뭘로? 뇌와 척수로 나눌 수 있죠. 그쵸? 여기까지 입력됐습니다.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는 조금 전에는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어디서 뻗어나오는지의 분류 기준으로 봤지만 지금 여기 나온 거는 경로, 기능에 따라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가 뉴런에 대해서, 뉴런의 종류 얘기할 때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말초신경은 중추신경이랑 연결된 건데 중추신경 쪽으로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는 방향의 뉴런은 구심성, 감각신경이라고 부르고 중심에서부터 이 중추신경계가 내린 명령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먼 쪽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는 원심성, 운동신경이라고 부른다. 라고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다. 기능에 따라서. 요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복습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일단은 중추신경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뇌인데 여러분들은 뇌라고 하면 보통은 대뇌를 많이 생각을 했겠지만 우리는 뇌에 대해서 간뇌, 소뇌,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뇌교 연수 요렇게 여섯 가지를 구분해서 공부할 겁니다. 여기에서 주로 출제되는 거는 연수,
중간뇌, 간뇌가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가끔 대뇌도 나온다. 손해나 뇌교는 굉장히 빈도가 떨어지긴 해요. 근데 일단 뭐 전혀 공부를 안할 수는 없는 그런 애들이고, 그 다음에 중간뇌 뇌교 연수 부위를 이렇게 이 그림에서 보면 중간뇌가 여기서 여기거든요. 요 정도. 뇌교가 요 밑에 볼록한 부분. 그 밑에가 연수인데, 보면 약간 막대기 모양으로 길쭉하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뇌에 있는 줄기의 어떤 형태를 갖고 있다. 뇌줄기라고 해서 중간에 뇌교 연수가 묶인다는 게 아주 자주 물어보는 빈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한번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뭐를 먼저 보겠느냐? 바로 대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대뇌 여기 있죠?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대뇌란 말이에요. 대뇌의 특징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뇌는 일단 좌우 두 개의 반구, 좌반구, 우반구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주름이 굉장히 많아서 이 겉에서 뭔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표면적을 넓히는, 뉴런들끼리 표면적을 넓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뇌의 역할은 우리가 뭐 말하고, 사고하고, 추리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하잖아요. 그래서 고등 정신활동, 그 다음에 감각과 수위운동의 중추다. 감각기로부터 오는 정보를 가공해서 처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대뇌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운동을 수위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저기 가야지, 일어나야지, 손가락 구부려야지, 이런 건내 의지대로 할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수위 운동, 다른 말로 의식적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 운동을 일으키는 중추다. 이렇게. 그냥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문제로 가끔 출제되는 포인트는 이런 거. 겉질이 회색질이고요. 속질이 백색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면을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우리가 사과도 이렇게 그냥

단면을 보면 겉의 껍질과 안쪽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뇌도 겉부분과 안쪽 부분의 색깔이 다른데 겉부분이 더 진합니다. 그래서 겉부분이 회색질, 속부분이 백색질. 근데 왜 색깔이 다르냐면 이 우리 뉴런에서 신경세포체가 있고 축삭돌기가 있잖아요.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는 쪽은 조금 더 색깔이 진하게 보여요. 그래서 대뇌는 겉부분에 신경세포체들이 모여 있어서 거기에서 온갖 어떤 정보의 뭐 종합이라든지 뭐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겉부분이 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대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로 좀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겉지, 대뇌는 겉부분에 신경세포체가 다 이렇게 구불구불, 아까 주름도 많다고 했잖아요. 구불구불 표면적도 넓혀놨는데 거기서 수많은 뉴런들이 서로 신경세포체로 정보를 상호작용하면서 막 입력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존재하고 있고, 속지는 그럼 왜 백색질이냐? 그쪽에 축삭돌기 부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를 잘 암기해 놔야 되는 건 이유는 나중에 척수 나오면 척수도 그 겉질과 속질의 색깔이 다르거든요? 얘랑 반대일 예정. 그래서 대뇌 잘 외워놓으면 척수도 같이 따라간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대뇌는 겉부분이 중요합니다. 겉질. 회색질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신경세포체가 많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능에 대해서는 이 대뇌에 뭐 그림이 나오고 어떤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 이런 설명이 나올 수 있어요.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정보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해서 명령을 생성하는 연합령이 있고요. 그 명령을 실제로 내보내는 운동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위들로 나눠져 있다. 기능적으로. 그 다음에 그냥 위치로 보면 앞부분 전두엽, 뒷부분 후두엽, 옆부분 축두엽, 꼭대기 부분, 정수리 정자 써서 두정엽, 요렇게 나눈다 하는 거. 이건 그냥 상식적인 수준으로. 뭐 이렇게까지 뭐 여러분들을 뭐 외운 상태로 측정하는 그런 문제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 약간 자료 해석형으로 나오는데 그 자료가 약간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을 다 주는 거예요. 말을 들을 때는 측두엽의 이 부위가 활성화가 된다. 글자를 볼 때는 후두엽의 이 부위가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부위가 뭘 담당하는지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이런 거다줄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떤 결론을 뽑아내게 만드냐면요. 대뇌 겉질은, 주로 겉질이 그런 역할을 하니까, 대뇌 겉질은 다 부위별로 기능이 분업화되어 있다라는 결론을 이 자료부터 뽑아낼 수만 있으면 되네. 그런 문항으로 구성이 되니까 겁낼 필요는 없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 그냥 보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런 내용. 자, 그 다음에는 대뇌 했어요. 그럼 대뇌의 약간 동생 같은 대뇌 미니어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손뇌입니다. 손뇌는 출제 빈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보자. 손뇌도 대뇌처럼 두 개의 반구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좀 작죠. 그래서 손뇌예요, 이름이.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얘는 뭐 하냐? 수위 운동의 정교화. 대뇌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대뇌가 일으킨 명령을 좀더 정교화하는. 대뇌가 자, 저렇게 움직이세요. 저기 이렇게 팔을 휘두르세요. 했을 때 손뇌가 그 팔의 휘두름을 좀더 정교화하는 그런 어떤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몸의 평형 유지 중추입니다. 평형 유지 중추. 우리가 뒤에 나가면 평형 유지하는 뇌 부위가 또 하나 있는데 얘가 중추고 걔가 도와준다. 손에는 우리의 평형 유지 중추다 하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쪽부터 훑고 내려가겠습니다. 간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뭔가 닭 옆모습에 눈동자 있는 부위 있죠? 그 눈동자 있는 그 부위쯤 거기가 이제 간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단 구분을 좀 해볼게요. 간뇌를 그냥 대략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뭐 저렇게 디테일한 그림이 있겠지만 간뇌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간뇌의 윗부분은 시상이고요. 아랫부분은 시상의 하부라고 부릅니다. 시상의 아랫부분이란 뜻이죠. 뭐 그렇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시상 하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왠지 시상이 중요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시상 하부가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포인트가 되는데 얘는 뭐 하는 애냐면 항상성 조절의 중추입니다. 항상성. 혈당량, 체온, 삼투압 조절. 이런 것들 계속 우리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체크하고 거기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을 때 명령을 내리는 부위가 바로 이 간뇌 시상하부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항상성 부위의 어떤 내용 정리를 할 건데 거기서 체온 조절이든 혈당량이든 삼투압이든 이 항상성 조절의 중추가 어디냐? 그러면 항상 답은 시상하부예요. 간뇌 시상하부 또는 그냥 간뇌라고 크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틀린 건 아니죠.

그런 부위예요. 요 부위에 껴있거든요. 간뇌랑 뇌교 볼록 튀어나온 거그 바로 위에 이렇게 조금 껴있는데, 중간뇌는 몸의 평형을 조절한다. 누구랑? 손해를 도와서 몸의 평형을 조절한다. 이건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주로 물어보는 게 바로 이거죠. 눈과 관련된 조절을 하는 것이 중간뇌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자를 눈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눈 하면 중간뇌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안구 운동을 일으키는 중추가 되는 것이 바로 중간뇌다. 그 다음에 뇌줄기를 구성하는 패밀리다 하는 거. 요거는 굉장히 빈출. 중간에 그냥 거의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뭐 거의 매번 나온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절,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입력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는 뇌교. 뇌교도 별로 나오진 않는데. 뇌교는 일단 하는 일은 호흡 운동에 관여한다. 한번 읽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나온다면 얘도 뇌줄기 패밀리다. 그거 맥락에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연수. 연수 빈출. 연수 아주 빈출이고요. 연수에서는 일단 우리 왼쪽과 오른쪽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반대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경의 좌우 교차가 일어나는 곳이 연수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 요거를 막잘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렇다.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요두 가지. 얘가 뭐 하는 애인지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수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직결된 것들을 다 담당합니다.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뭐라도 하나 고장나면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부위가 바로 연수입니다. 그래서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그 다음에 소화운동과 소화액 분비, 소화와 관련된 그런 조절은 연수가 한다. 우리가 지금 이거를 잘 알아놔야 나중에 뒤에 연결시키기가 좋거든요. 뭐 자율신경 같은 거 공부할 때라든지. 연수는 심장, 호흡, 소화 관련된 것을 조절한다. 지금 잘 입력을 해 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중간뇌 하면 눈이었잖아요. 연수하면 입입니다. 입과 관련된 거. 기침, 재채기, 하품, 침분비, 입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연수가 담당한다. 요거 잘 알아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얘도 뇌줄기 패밀리다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뇌 패밀리들이었습니다. 미리 좀 얘기를 이어서 좀 해보자면요. 이 연수 밑부분에 달려있는 게 척수예요.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뇌줄기가 여기 있는 길쭉이 모양이어서 뇌줄기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척수도 길쭉이잖아요. 그래서 척수도 뇌줄기냐고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하지만 아니죠. 왜 아니죠? 얘는 뇌가 아니기 때문에. 뇌 줄기이려면 뇌 안에 들어, 뇌 패밀리여야 한다. 근데 얘는 뇌가 아니기 때문에 척수는 뇌줄기가 아니라는 거를 여기서 한번 강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척수. 척수의 역할은, 이뇌 부위들과 온몸의 각 부위들을 연결하는 중간 통로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뭔가 뭐 팔이나 다리 저 아래, 뭐 여러분들 키 이제 크고 하니까 저 아래까지 다리에 신경이 뻗어 나와야 되는데, 그 신경들이 죄다 뇌에서부터 뻗어 나온다면 이몸 안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벽이나 뭐 교실에서도 전선들을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정리를 하듯이, 우리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뉴런들이 있을 때 이렇게 선을 잘 정리를 한 겁니다. 척추뼈 안에. 그게 바로 척수예요. 그래서 몸의 각 부위와 이제 연결하는 중간 통로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척추뼈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다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스크라든지 이런 거가 터지게 되면, 그러면 이 신경 다발이 눌리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자세 잘 이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고, 이 척수에서 많이 물어보는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척수의 단면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거를 이렇게, 요렇게, 한 이렇게 해가지고 위아래를 잘라서 단면을 본 그런 부분이다. 그럼 아까 대뇌도 겉질과 속질의 색깔이 달랐는데, 대뇌는 겉부분이 진했어요. 왜? 거기에 신경세포체가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근데 척수는 반대라고 했죠? 그래서 잘라보면 안쪽 부분의 색깔이 더 진합니다. 바깥쪽 부분이 더 연해요. 그래서 안쪽, 속질이 더 진한 회색질이고, 바깥쪽이 더 연한 백색질이다. 대뇌랑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회색질인 부분은 왜 회색질이라고? 그 부분에 신경세포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뇌에서는 신경

신경세포체가 겉부분에, 그 다음에 척수에서는 신경세포체가 안쪽 부분에 이렇게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물어본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척수로부터 뻗어나와 있는 척수신경들이 있죠. 그죠? 척수로부터 나온 것들은 죄다 다 척수신경인데, 해부학적으로는. 근데 걔네들이 기능에 따라서 감각신경인 것도 있고, 운동신경인 것도 있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는 신경도 있고, 내보내는 신경도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누가 정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예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자, 그럼 척수로부터 앞으로 두 개, 뒤로 두 개, 요렇게 약간 매기 수염처럼 요렇게 앞뒤로 뻗어나와 있습니다. 그 다발 안에 신경들이 이렇게 또 정리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층층이 앞에 계속 층층이 뻗어나오고 뒤에도 뒤에 두 개씩 이렇게 뻗어나오는데, 그렇게 배 쪽에서 뻗어나온 다발을 우리는 전근이라고 부르고, 등 쪽으로 뻗어나오는 다발을 우리는 후근이라고 부릅니다. 전근과 후근. 뭐 이거는 그냥 앞, 뒤니까 전근, 후근.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뉴런의 종류가 기가 막히게 구분이 되어 있다. 여기 보면 후근으로는 감각 뉴런들이 들어옵니다.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는 뉴런들이 뒤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반응기로 명령을 내보내는 운동 뉴런들이 앞으로 뻗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각 뉴런의 정보가 연합 뉴런으로 가서 운동 뉴런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정보가 뒤로 들어가서, 후근으로,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 전근으로. 감각 뉴런, 운동 뉴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 후근, 전근, 구심성, 원심성. 그래서 요거를 외우는 팁이, 우리가 구심성은 감각 뉴런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원심성은 운동 뉴런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거를 암기할 때는 기억은 기억끼리, 이응은 이응끼리 이렇게 외웠었죠. 근데 선생님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자면,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요 명칭이 뭐 자주 나오진 않았는데, 나오면 감각 뉴런이다, 운동 뉴런이다, 그냥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감각 뉴런, 운동 뉴런만 잘 알고 있어도 아마 문제 다풀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의미가 뭔지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얘랑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구자랑 비슷하게 생긴 게 후근이잖아요. 후. 그 다음에 원자, 니은 받침 있죠? 얘랑 비슷하게 생긴 게 전, 니은 받침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구심성 뉴런이 후근으로, 원심성 뉴런이 전근으로 나온다라고 잘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암기하면 척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건 대체로 공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 잠깐 짚어볼 건데, 의식적인 거는 대뇌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자라고 내가 생각해서 그냥 판단해서 내리는 명령이고, 무조건 반사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나도 인식하지 못했는데 내가 뭘 하고 있어. 그게 바로 무조건 반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사의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대뇌 말고 다른 중추신경이 반사의 중추가 되는 건데, 그게 중간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연수인 경우도 있고, 척수가 중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중간뇌 반사, 연수 반사, 척수 반사의 중추는 그 이름에 붙어 있는 걔네들이겠죠, 그쵸? 그러면 그거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좀몇 개를 외워야 되는데, 일단 중간뇌 하면 눈이라고 했잖아요. 눈과 관련된 반사들. 동공반사, 안구운동. 요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눈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연수하면 뭐라고 했어? 입과 관련된 거, 그래서 재채기, 하품, 침분비 이런 것들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척수반사가 자주 등장, 출제가 되는데, 척수반사 중에서 무릎반사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무릎반사나 회피반사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사실 배변 배뇨반사도 한번 이제 등장을 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척수반사의 예시, 무릎반사, 회피반사, 배변 배뇨반사. 무릎반사는 여러분들이 무릎이 이렇게 구부리고, 이게 무릎입니다.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 있을 때이 무릎 뼈 바로 아래를 톡 치면은 나도 모르게 다리가 이렇게 들리는 일이 생겨요. 내가 한게 아니야. 근데 나는 톡 쳤는데 나도 모르게가 포인트죠. 그렇게 되는 게 무릎 반사고요. 그다음에 회피 반사는 뜨거운 거 같은 거 내가 만졌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 떼잖아요. 아니면 막 날카로운 거막 밟았는데 나도 모르게 발을 뗀다든지 그런 것들이 회피 반사다 하는 내용. 그게 바로 척수가 중추가 되는 그런 반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조건 반사가 왜 있어야 하느냐? 경로가 짧아지니까 우리가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어서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다. 요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대뇌를 거쳐서,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식으로 가면 만약에 A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대뇌로 보내가지고 아 지금 뭐 이런 상태구나 그럼 이렇게 움직여볼까 이렇게 가면 또 내려와서 이렇게 반응을 일으켜야 되지만 지금 나도 모르게 뜨거운 냄비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댄 상황이에요. 그럼 빨리 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A로 들어와서 척수 반사, 척수만 거쳐서 바로 나와서 그 경로를 짧게 내 몸을 좀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경로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계 다시 한번 그 구성을 한번 좀 볼게요. 일단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 중추와 말초로 나눈다. 중추는 뇌와 척수로 나눠지고요. 그쵸? 그 다음에 말초는 해부학적으로 나눠봅시다. 어디에 달려 있는가? 그러면 뇌로부터 뻗어나온 뇌신경과 척수로부터 뻗어나온 척수신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암기할 걸 조금 얹어보자면 얘네들이 각각 몇 쌍인가를 물어볼 수 있어요.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뇌신경은 12쌍. 척수는 좀더 길쭉하죠. 그러니까 31쌍. 12월 31일, 1년의 마지막 날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기능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다. 아까 정보를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들어오든가, 역할, 기능에 따라서. 그러면 중추신경계 쪽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애들이랑 내보내는 애들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가지고 들어오는 방향, 구심성, 불러들일 구자. 그 다음에 내보내는, 멀 원자 써서, 먼 쪽으로 내보내는 신경. 그래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거는 기능, 경로에 따라서 나눈 거다. 그런데 그 상단계 이제 더 들어갑니다. 이 운동신경들 중에서도 대뇌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체성신경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골격근의 수축이완 배웠잖아요. 그런 골격근들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게 바로 체성신경입니다. 내가 대뇌가, 이렇게 움직이자. 이렇게 팔 접자 하면 다 골격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명령은 체성신경에 의해서 내려진다. 이건 대뇌의 명령을 전달하는. 근데 자율신경은 내 몸이, 대뇌 말고, 대뇌 빼고 내 몸이 알아서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신경이 자율신경입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움직이는 경로는 또 명령이 다르다. 내가 뭐 위나 내장이 꿀렁꿀렁하고 뭐 얘를 뭐 소화액을 조절하고 이런 거는 내 의지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위액 분비 지금 발사! 위액 발사!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명령을 전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심성 신경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정리할 건 요거 한 가지. 얘 생김새. 얘는 요렇게 있는데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요렇게 있다. 중간에 위치한다. 그거 하나만 기억을 잘 하면 되고 우리는 보통은 이 원심성 신경들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방금 전에 봤던 부분이죠. 해부학적으로 구분했을 때 뇌신경, 척수신경, 기능으로 구분했을 때는 구심성, 원심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원심성 신경에 집중해서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의 비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 포인트는 첫 번째, 그림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근데 어렵지가 않은 게 체성신경은 중추에서부터 하나의 단일한 뉴런으로 뻗어나와 있습니다. 체성신경은 그냥 반응기까지 하나로 뻗어져 나와서 연결이 된다. 그런데 자율신경은 교감과 부교감 두 가지로 나눠질 건데 얘네들은 두 개의 뉴런으로 나눠져요. 요렇게. 요렇게 두 개의 뉴런으로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된다라는 점이 자율신경의 다른 점입니다. 근데 이두 가지 자율신경도 구분이 되거든요. 이 가운데 이 연결되는 부위를 우리가 보통은 시냅스라고 한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신경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신경절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뉴런이 더 짧으면 그거는 교감신경입니다. 근데 신경절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뉴런이 더 길면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교감, 부교감도 구분이 됩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이세 가지의 그림을 보고 아, 체성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을 배운 적 있습니다. 전달, 흥분에 전달할 때, 이 뉴런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화학 물질, 그거를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종류가 여기선 두 가지 종류가 딱 나와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보이는 말단이 지금 요 그림으로 볼게요, 요 그림으로. 요 말단, 요기, 요기, 요기, 여기 지금 그림에 그려져 있는 뉴런 자체가 다섯 개니까 거기에서 말단 다섯 군데 있겠죠. 그 중에서 딱한 군데만 다른 물질 나오고 나머진 다 똑같은 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 뉴런에 대해서는 신경 전달물질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여기 있는 세 종류의 운동 뉴런에 대해서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 암기하고 있는지 빈번하게 물어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색깔로 구분해 드릴게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 여기만 다른 거 나온다. 여기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내부위에서 나오는 건 이름만 잘 기억하면 돼.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나온다. 아세틸콜린,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도 아세틸콜린, 부교감신경의 두 뉴런 모두 아세틸콜린을 분비합니다. 딱 하나,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만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 어차피 체성신경은 작용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물질 써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교감과 부교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대상에 서로 반대되는 조절을 할 거거든요.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 반대되는 조절을 할 건데, 심장 입장에서는 누가 준 신호인지 같은 물질을 뿌려주면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닿는 물질 두 가지만 종류를 달리해줘서 지금 구분하는 방식을 우리 몸이 알아서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 여기서 노르에피네프린. 그거 하나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실 에피네프린이 얘가 같은 물질을 일컫는 이름이 또 하나가 있어요. 아드레날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흥분했을 때 아드레날린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거의 다른 이름이 에피네프린이고요. 에피네프린이랑 구조만 살짝 다르고 성질 거의 비슷하고 하는 일 거의 비슷한 거. 그게 바로 노르에피네프린이에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보통 우리가 흥분 상태일 때 보통 이제 작용하는 그런 신경이라서 그 아드레날린 느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나온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지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물어보는 것이 출발지를 물어보면 출발지. 출발지가 뭐냐? 신경세포체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뻗어나오느냐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체성신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목을 기준으로 얼굴 쪽 근육을 내가 움직이려고 한다. 그럼 보통은 이제 뇌에서 뻗어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체성신경의 출발지 이제 목 기준으로 위면 뇌에서 뻗어나온다. 그다음에 팔다리 같이 목 아래면 척수에서 뻗어나온다. 그냥 보통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출발지가 척수입니다. 100%. 그래서 교감신경은 따로 뭐뭘 조절하는지 누구를 조절하는지 볼 필요는 없어. 그냥 척수 출발. 하지만 부교감신경은 출발지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얘만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하는 내용. 그거는 다음 페이지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서는 교감과 부교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겁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만 이제 잘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자, 일단 이름이 교감신경인 것은 우리 몸이 한꺼번에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다 같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위급한, 싸우거나 도망갈 때 활성화되는 신경이 바로 교감신경이고요. 부교감신경은 그 반대. 그래서 요거는 평온할 때, 평상시에 더 활성화되는 신경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대체로 뭔가를 다 활성화를 시켜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힘껏 도망가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교감신경이 우리 몸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일단, 동공을 확장해. 그래서 최대한 빛이 잘 들어와서 잘 보고 잘 도망갈 수 있도록. 동공이 확장되고요. 심장 박동 촉진하고요. 그쵸? 그렇겠죠? 그 다음에 방광도 확장합니다. 왜일까? 지금 막 급하게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쉬가 마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탱크의 용량을 늘리는 것으로 그냥 이미지화 하세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급하니까 동공을 확장하고 심장 박동 촉진하고 탱크, 그죠? 우중 탱크 확장한다. 그래서 방광 이완. 근데 지금 당장 바로 조금 에너지를 덜 써도 되는 부분은 소화입니다. 소화는 지금 막 다른 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여기까지 갈 그런 겨를이 없다. 그래서 유일하게 소화와 관련된 것만 억제된다는 것. 자, 그러면 부교감신경은 그거에 반대거든요. 그래서 반대라는 얘기는 만약에 내가 안전해. 그러면 동공은 축소되고 심장박동 느려지고, 그죠? 그 다음에 탱크, 다시 방광 수축하고, 이렇게. 그래서 교감신경이 반대. 그 다음에 이제 평온하니까 소화는 잘 되고. 그래서 그런 긴장 상태와, 그렇게 막 도망갈 때라든지 그런 상태와 평상시를 잘 구분해서 이네 가지만 보면 되는데, 지금 부교감신경의 출발지 잘 봐야 돼요. 동공을 조절해. 동공 조절하는 거 중추가 어디야? 중간뇌잖아요. 눈하면 중간뇌. 그래서 교감신경은 무조건 다 척수 출발이지만, 부교감신경의 동공을 조절한다? 그러면 중간뇌에서 출발합니다.

0: 그 다음에 아까 심장박동이랑 소화는 누가 담당한다 그랬죠? 연수가 중추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부교감신경은 중추인 연수에서 출발해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특이한 점은 방광을 조절하는 거는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다 척수 출발. 근데 방광은 원체 저 밑에 있으니까 부교감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좀 경로상 맞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잘 구분해서 중간에 연수, 척수 출발. 이렇게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로 출제가 되는데 어차피 거기서만 계속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다. 이제 처음에 좀 암기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요. 자, 요거는 탐구 자료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의한 조절을 볼수 있는 자료인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지금 개구리 심장을 두개 준비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자율신경 A와 B가 연결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도 자율신경 이제 A와 B가 되겠죠. 근데 요 심장은 자율신경 A에만 자극을 줘요. 그것만 활성화시킨다는 얘기고, 요 심장은 자율신경 B에만 자극을 줘서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랬을 때 심장에서 발생하는 이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어요. 근데 이게 A를 자극하기 전에 그래프가 요거거든요. 그러면 자극하기 전에는 요런 빈도로 발생을 했는데, A를 자극하니까 더 빈도가 더 높아졌죠. 그쵸? 그럼 이거는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A는 교감신경이라는 것을 결과로 알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극 전에는 요렇게, 자극 전에는 요런 빈도였는데, B에다 자극을 주니까 더 느려졌죠. 그쵸? 빈도가 더 낮아졌죠? 그래서 요거는, 심장을 천천히 뛰게 만드는 부교감신경이구나.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해서 이 신경계의 내용 정리를 다 해봤고요. 이제 우리 수능 테스트, 우수 문항 체크 좀 하겠습니다. 우수 문항 체크하고 앞부분에 있는 문제 조금만 이제 풀어보고 마무리할 건데, 일단 이렇게 체크를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봤던 거 그냥 간단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림은 사람의 중추신경계를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뇌와 척수 중 하나인데 A의 중간뇌가 포함이 된대요. 그럼 A가 뭐겠어? 중간뇌를 포함하는 게 뇌고 아닌 게 척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A는 뇌이다. 이렇게 정말 그냥 가볍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니은 B의 척수의 겉부분이 더 진한 회색질이었나? 척수는 안쪽이 더 진합니다. 그래서 척수의 겉질은 백색질이죠. 그래서 요건 틀렸는데 이게 대뇌로 가면 맞는 설명이 될수 있다. 하지만 척수는 안쪽이 더 진하다. 안쪽이 더 진하고 바깥쪽이 더 연하다. 그 다음에 디귿. B는 A와 척수신경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뇌와 척수에서 뻗어난 척수신경 사이를 연결하는, 그쵸? 연결의 역할을 해준다. 맞는데요. 기억 디귿. 옳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은 세 가지 중추신경계에 대한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여기 뇌교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A와 B는 각각 간뇌와 대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을 봤더니, A는 시상과 시상 하부로 구분된대. 그거는 바로 간뇌였죠. 간뇌. 그렇다면 B가 대뇌겠죠? 이 상태로 보기 바로 볼게요. 보기 기억에 A는 뇌줄기를 구성한다. 그래서 간뇌는 패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뇌줄기는 중간뇌부터, 그 밑에부터 시작이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니은 수위 운동의 중추이다. 대뇌 역할이죠.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뇌교는 뇌를 구성한다. 뇌교도 뇌 일부거든요. 그래서 맞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3번 한번 보고 마무리 해볼게요. 3번은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고 사람의 신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A, B, C, D의 명칭을 붙이라고 하는데 A는 지금 뇌죠. 그 다음에 C가 척수. 그 다음에 B, D는 뭐냐면 B는 A로부터 뻗어나왔습니다. 뇌신경. 뇌신경. 그 다음에 D는 C로부터 뻗어나온 척수신경이에요. 지금 해부학적으로 분류해서 본 거죠, 지금. 그래서 보기 기억에 A는 무릎반사의 중추이다. 무릎반사 중추 어디더라? 척수, 척수. C인 척수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C는 척수이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B와 D는 모두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뇌신경과 척수신경. 모두 말초신경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운 거 하나만 얹어보자면, 뇌신경과 척수신경을 각각 몇 쌍씩이라고 했던가? 뇌신경 12쌍. 그 다음에 척수신경 31쌍. 요렇게 요것까지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아주 훌륭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니은디귿 4번이 답인 문제 우리가 같이 풀어봤고요. 오늘 3번까지 아주 간단하게 배운 거를 그냥 들었을 때풀수 있는 문항들로 우리가 연습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들 잘 풀어가지고 선생님이랑 좀 체크해야 될 부분 같이 보면 좋겠네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순우특강 러시아어의 박소연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 21번째 만남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1강부터 30강 강의는 수능 실전 문제를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나머지 10강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습을 하셨는지의 여부입니다. 문제를 풀때 자기가 먼저 풀어보고 나서, 아, 내가 이 부분이 조금 아직은 채워지지가 않았구나, 그걸 발견한 다음에 저를 만나러 오셔야 그걸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문제를 풀지 않고 제 강의만 들으시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반드시 예습해서 오시고요. 두 번째로 쉽게 기죽지 마세요. 20강까지 공부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틀리는 게 나와요. 나 공부 헛것했나 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러시아어인데 어떻게 한번 보고 다 합니까? 그래서 틀린 문제를 만났을 때, 나안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모르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알게 됐어. 지금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야. 이런 마인드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실전 문제 1강은 교재 1강에 나와 있는 페이지 찾아서 1번부터 12번까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실전 문제 1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2번 문제까지 있는데, 우리 수능은 30문항이잖아요. 30문항이 철자, 어휘, 발음, 문화, 의사소통, 문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문항 수가 그것만큼은 되지 않으니까 의사소통이나 다른 모든 영역들이 조금 문항 수가 적게 배정되어서 나오긴 하지만 골고루 모든 영역을 다루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게 1번 문제면 발음 문제로 나왔는데, 발음 문제 정답 맞췄으면 패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이 수능에서는 회화 영역에서 혹은 문화 영역에서 아니면 문법 영역에서 다르게 풀릴 수가 있으므로, 발음에 나와 있는 모든 표현들도 전반적인 관점에서 모든 영역을 다룬다는 생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먼저 문제를 해결할게요. A, B, C, D 이 밑줄 치어진 단어의 발음을 먼저 체크한 다음에 정답을 찾고 그 다음에 해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는요, B라는 단어가 요거죠. Nosh. 그때는 O의 강세가 있어서 우리가 발음을 Nosh라고 읽는데, 보니까 남성 명사인데 이게 지금 생격 형태로 바뀌어 있어요. 생격 형태로 바뀌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어떤 변화가 있냐? 나샤 하고 강세가 뒤로 이동을 해서 여기 앞에 오에 강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나샤. 그래서 얘는 아 발음이죠. 밑줄 그어진 곳의 발음은 아 발음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비는요, 추워요 하는 수로부사인데 얘는 강세가 어디에 있을까요? 홀라드나 오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 강세가 있으니까 자기 소리 내겠죠? 오 하고 소리를 내고요. 그다음 C는요, 얘가 이렇게 생긴 아이가 하나 더 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노마 하면은 집 애라는 장소 부사고, 나마 뒤에 아의 강세가 있을 때는 강세 있는 아가 와서 복수가 되는 그 남성 명사 그룹에 있는 아이라서 집들.

CG라는 복수 명사예요. 근데 그 앞에 동사가 CG인 거 보니까 CG 지동하면 집에 있다라고 해서 여기는 이 집에라는 의미로 쓰인 거거든요. 강세가 오에 있어서 자기 소리 오 하고 냅니다. 자, 그다음에 D번은 보시면 단어라는 말이 있어요. 슬로바. 이때는 오의 강세가 있어요. 단수일 때는. 근데 요거의 복수가 이거거든요. 오로 끝난 명사의 복수가 아잖아요, 어미가. 근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 여기에 있던 강세가 슬라바 하고 뒤로 이동을 해서 오의 강세가 뺏깁니다. 그래서 얘는 오의 강세가 없으므로 아 발음이 나죠. 아, 오, 오, 아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AB 아니고요. AC 아니고요. BC. BC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좀 많더라고요. Future Nearbella. 자, 얘가 왜 여기에서 생격이 되었는지를 알수 있겠네요. Nearbella 뭐죠? 존재부정 생격의 과거 시제. 뭐뭐가 없었다. 없는 것은 생격. 없는 것이 비니까 노슈제 생격, 나슈아가 온 거죠. 어제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will 오친 홀었나. 수러 부사의 과거 시제는 will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수러 부사 때문에 시제가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매우 추웠어요. 야, 제가요. This season 하면 하루 종일이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 시제지도마 집에 앉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집에 있었고요. 앉았다가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에 있었고요. Which 하면 외우다라는 거죠. 모든 새로운 단어, 새 단어와 텍스트를 외웠습니다라는 말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나머지 4과 다른 것은 이제 모음의 발음 문제인데요. 강세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돼요. 모음은 advietla 강세 있으니까 예 발음. Siesta 원래 miesta 하면 자리 단수 명사인데 이게 오가 없어지고 아가 되면 복수가 되거든요. 그때 얘도 강세가 뒤로 이동을 해서 얘의 강세가 없으므로 이 발음이 납니다. Mista. 그다음 가수 BBS 강세 있으니까 얘 발음. 얘도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쓰리다 하면은 수요일이거든요. 근데 수요일에 대격이 쓰리에두예요. 자, 아가 우로 되는 건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강세가 앞으로 이동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쓰리에도 예 발음이 납니다. 강세가 있으니 5번 지까브리에 강세가 있어요. 선생님 12월은 원래 지까브 하고 강세가 여기에 있는데 뒤에 보니까 격변화 어미로 이동을 했네요. 맞아요. 잘 보셨어요. 지까브리아 생격도 뒤에 야의 강세가 있고요. 전치격도 지까브리에 하고 예의 강세가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 모두 동일하게 그렇게 생격과 전치격에서 같은 격에서 강세가 뒤에 어미 부분에 찍힌다는 거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입니다. 자, 이렇게 답은 풀었고요. 정답은 찾았고요. 이제 해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 그녀가 브라빌러, 옳게. 아트비에질라 대답했다라는 말이고 요거는 나 플러스 대격으로 뭐뭐에 대해 답하다 이렇게 해서 지난 20강에서 대격집의 동사로 배웠습니다. 씨미스타 씨 하면은 미시프시아 씨옵시 중에서 복수에 해당하는 거죠. 뒤에가 미스타하고 복수가 왔으니까 모든 자리들 근데 어디에는 우 플러스 생격 뭐뭐 옆에 창가에 있는 모든 자리가 스바보니 한가하다 비어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3번 내 친구는 유명한 가수이다. 자, 보시면 이지비에스니 하고 때 발음이 무금나는 거 중요합니다. 비비에치가 가수인데 노래하다는 비에치 되겠죠? 반면에 여러분 헷갈려 하시는 거. 비치는 맛이다. 부플러스 대격으로 무슨 요일에? 그래서 수요일에 무미냐 나에게 뭐가 있어요? 수업이 있는데 무슨 수업? 러시아어 수업. 그래서 오록 로스카와 이지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몇 년에 할때 전치격 쓰죠. 그랬던가도 올해에 그리고 부플러스 전치격으로 달도 표현하거든요. 12월에 니에블러 존재부정 생격 과거 또 나왔습니다. 뭐가 없었다? 눈이 오지 않았다. 없는 것은 생격이니까 스니에기 스니에가 됐습니다. 자, 발음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이 여러분 교재가 발음과 관련된 거여서 1강에서는 발음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2강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나머지 4과 다른 것은 이제는 모음 아가 나왔는데 첫 번째 의사 브라츄죠. 근데 브라츄하고 얘는 격변할 때 이제 뒤로 이동을 하거든요. 강세가 족격도 브라츄움이잖아요. 이렇게 브라츄아 아의 강세가 있어요. 2번 비츄알라 아의 강세가 있어요. 그다음 3번 아비슈알 얘도 아의 강세가 있어요. 4번 취스지 아의 강세가 없네요. 5번

chala. 아예 강세가 있어요. 강세가 없는 것은 4번밖에 없는데 요거를 묻고 있습니다. 모음 아는요, 여러분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음 아가 요렇게 왔어요. 이두 개의 자음과 붙어서 왔는데 그때 아예 강세가 없다. 얘 강세가 없다. 그럴 때는 이 아가 이 하고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떤 발음이 날까요? 치스티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이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eachers, 나는 지금 주다, 기다리다, 의사를 기다리고 있다. 2번, 아나 위글리지, 그녀는 보인다, 비추얼러, 슬프게 보인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얘는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말이에요. 3번, 아비슈아치 동사는 일상에서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순특강 교재는 등장하는 횟수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약속하다라는 말입니다. 약속하다. 그가 약속했다. 그러면은 많이 누구에게 약속했다면 역겨우겠죠? 여기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진 않지만 뭘 약속했냐면 미르누짜 다모이, 미르누짜 돌아오다 플러스 꾸다 어디로 돌아오다. 그래서 방향 부사가 왔죠. 다모이 집으로 라나 일찍 돌아올 거라고 아비샤 약속했습니다. 자, 약속하다는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주는 거예요. 슬로바 단어를 주다. 4번, 에트라만. 이 장편 소설은 sustained is consist of 플러스 성격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이 드바가 지금 이라는 수사가 드브후로 성격으로 바뀐 이유는 얘가 성격 지배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만 2, 3, 4 다음에는 원래 단수 성격이 오는데 2, 3, 4 앞에 성격 지배 전치사가 와서 2, 3, 4가 성격 즉 드브후 드료후 시드료후 이렇게 바뀌면 뒤에 오는 명사는 복수 성격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분이라는 말이 trust 얘가 여성 명사인데요. 미약해서 끝나는 여성 명사의 복수 성격은 예이죠. 그래서 취세이 되는 거고 강세가 뒤에 있기 때문에 얘가 이 발음이 났던 거예요. 자, 5번 나다 뭔말 필요가 있다. 브릿지 도착할 필요가 있다. 어디로 꾸다. 이동 동사는 꾸다 지배하니까 지하트랙 그리고 부랑 결합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극장에 도착해야 해. 나 뭐뭐까지 다음에 성격이죠. 원래 시작이 나처럼 하고 오로 끝나는 건데 오로 끝난 명사의 성격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스펙타클이야. 연극 시작까지 극장에 전까지 극장에 도착해야 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도르니크. 자, 떼 발음 나고요. 아티할 대 발음 나고요. 다음 C번 아빠즈달리 대 발음 나고요. 보이스트 어말 무성음아 떼 발음 납니다. 그래서 1번 볼까요? AB 아니고요. AC 아니고요. BC 네, BC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요것만 설명할까요? 자, 왜, 게, 데, 쥐, 제. 유성음 6개 썼습니다. 대응하는 무성음상 기억하고 계시죠? 배, 프,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성음 플러스 무성음이 오거나 또는 반대로 무성음 플러스 유성음이 왔을 때 러시아어 자음은 역행동화를 함으로 역행 뒤에서 앞으로서 무성음이 뒤에 왔으니까 내가 무성음이 이제 힘이 세. 너 유성음 내 소리로 바꿔. 그래서 얘가 무성음이 되는 것이 무성음화 현상이고요. 반대로 이제 유성음이 뒤에 왔으니까 얘가 이제 실권이 있네요. 그래서 얘를 유성음, 대응하는 유성음으로 발음시키는 것이 유성음화 현상입니다. 그러면 아띠하찌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떼를 보시면 어디에 있습니까? 무성음이죠. 대는요, 여기 있죠? 유성음이에요. 무성음, 유성음 맞네. 그러면 얘가 이 대응하는 유성음으로 발음이 돼야 되겠죠? 떼에 대응하는 것이 뭐예요? 대죠. 그래서 얘가 대발음이 나는 거라고 우리가 쓴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프도르니크 플러스 대격으로 요일 표현합니다. 화요일에 나는 쉬었어요. 자 플러스 족격 어디 어디 뒤에 고어로선 도시니까 교외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스 플러스 족격 누구누구와 함께 친구들과 함께 거기에서 우리는 미에슬라 즐겁게 브라비시 브레미아 시간을 보냈다 였는데 브라비시에서 미스지의 과거시제가 뷰, 빌라, 빌로, 빌린데요. 여기는 주어가 무이니까 브라빌리하고 복수 형태의 과거시제 변화가 왔습니다. 미처럼 저녁에 우리는 지각했어요. 늦었어요. 나 플러스 대격, 꾸다. 어디로 지각하다 해서 이렇게 꾸다 표현이 왔고요. 기차 타는 거 지각해서 위르누르스, 나모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통 쓰는

표현, 나 플러스 전 직격,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5번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1번 어말 무성음아 zup 되죠. 배가 맨 뒤에 오면은 빼로 발음이 납니다. 그다음 2번 약구 앞지에까 발음 원래 그대로 소리가 나고요. 그다음 얘도 역행동화 때문에 빼로 발음이 납니다. 그다음 얘는 비블리아지에까 원래 자기 발음 나고요. 빠 아쉽게 하고 빼 발음이 납니다. 역행동화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신체 부위가 아프다는 것을 강조해서 신체 부위에 방점을 찍힐 때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아픈 사람은 우 성격을 표현하면 되고요. 아픈 부위는 주격으로 표현하는데 그 주어가 단수일 때는 말릿, 주어가 복수일 때는 말야 쓰면 된다고 했죠? 여기 지금 단수네요. 그래서 말릿이 왔습니다. 오늘 해당하는 거니까. 참고로 20강에서 족격지배 동사 1번에 나온 아이가 뭐예요? 말릿 플러스 족격으로 나왔는데 요때는 질병, 아프다는 것을 표현할 때 질병에 방점을 찍고 싶어요. 독감이 걸렸다거나 뭐 장염에 걸렸다거나 이렇게 질병이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는 그 질병을 족격으로 표현하면 되고 얘는 질병이 아니라 신체 부위니까 요 표현 방식에 따라서 하면 되겠죠. 2번 나울루 모퉁이에 나호지차 위치했습니다. 약국이 위치했습니다. 무글루도 있어요. 모퉁이에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강세 있는 우가 와서 장소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전치격 어미가 강세 있는 우가 오는데 원래 모퉁이는 우걸인데요. 여기서 모퉁이에 할땐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3번 나의 친구는 주교 살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기숙사가 이예로 끝나는 중성 명사인데요. 이그라토에 이야 이예는 전치격이 모두 단수 전치격이 이이가 돼서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4번 야 아부이치너 나는 보통 빈도부사죠? 빈도부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항상 시그다 자주 취하스다 보통 아부이치너 때때로 이나그다 이런 아이들이죠. 자니마이스 공부합니다. 어디에서? 도서관에서. 도서관은 불황짝꿍. 자, 요런 표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수가 뭐냐면 아쉽가요. 아쉽가. 근데 빠 플러스 역격이 된 거거든요. 요거는 실수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빠 아쉽게 실수로 야바숄 와숄 들어갔습니다. 내 자신의 교실이 아닌 곳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겠죠? 자, 6번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다른 것은 왜 발음인데요? 객차, 와곤. 1번, 니치 보, 시 보드냐, 스바이 보. 그 다음에 4번, 프타로바, 님노가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개 발음은 1번, 원래 자기 소리 개, 신문, 가지에따, 이런 아이. 그 다음에 격변화 속에서 등장하는 개는 배 발음이 되죠? 그래서, 얘는 격변화 속에서 등장하는 거. 예를 들어서 노브의 성격 노바바, 그라시브의 성격 그라시바바 할때 요거에 개의 밑줄을 그어져 있으면 개를 배로 발음한다. 노바바, 그라시바바. 세 번째 어말 무성음화 해서 개가 맨 뒤에 오면 크로 발음 납니다. 남자친구 발음할 때 누르크 이렇게 발음하죠. 눈할 때도 스니크라고 발음하죠. 4번, 네 번째로는 흐발음입니다. 흐발음은 단어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미야끼, 부드러운, 미야끼스낙 아시죠? 요거, 알파벳에서. 부드러운 할때 걔가 흐발음이고요. 그 다음에 쉬운, 가벼운 할 때, 류키, 얘도 흐발음이 됩니다. 여긴 다양하게 좀 나오진 않았지만. 자, 해석 가보도록 할게요. 마요미에스터, 나의 자리는 베롬 와고니, 첫 번째 객차에 있다. 니치본 니 하면 전혀 머무않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고요. 2번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의 남자 형제를. 4번 나는 태어났어요. 며칠에 날짜 표현할 때 며칠에 하면은 어떻게 표현하라고 그랬죠? 일을 서수 중성 단수 생격 월은 생격. 그래서 마르타의 생격 왔고요. 후타로이의 생격 후타로바가 왔습니다. 후타로의 생격이겠죠? 5번, 나는 조금 말합니다. 말하다 동사는 항상 빠구르비랑 결합해서 가바리치 파루스키 파카레스키 빵글리스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밑줄 친 부분이 발음.

되는 것은 she sleep은 때 발음 안 나요. 묵음이고요. 야, 슈스트부요 하고 매 발음 안 납니다. 자음이 무려 4개가 연달아 왔네요. 3번 브레스타프 하고 발음이 납니다. S 발음. 그 다음에 4번 이즈비에스니 묵음입니다. 5번 보스나 묵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번 온 윌 she sleep은 그는 행복했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느낀다 스스로를 나쁘게, 즉나 컨디션 좋지 않아 라는 말이고요. 3번은 이렇게 표현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묶어서 프레스타프 시비아 생각해봐. 한번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 이오 미에스지에 미에스터는 자리인데 나 플러스 전치격이 됐어요. 그녀의 장소, 그녀의 자리, 그러니까 그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이런 말이 되겠죠? 4번 그의 삼촌은 유명한 화가입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수능 특강에 이 표현 엄청 많이 나오네요. 미르누츠 꾸다. 매우 늦게. 자, 늦게 반대말은 일찍 라나이죠? 자, 8번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러시아어에서 문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이런 관련된 내용으로 수능 특강에서 배운 적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맞출 수 없냐? 그게 아니고 이 텍스트 구성 자체가 러시아어의 독해 문제이기 때문에 독해는 뭐로 하죠? 기본적인 문법의 뼈대를 이어서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어휘들을 엮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법적인 이해 역량과 어휘의 풍부함 가지고 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거 접한 거 적이 없는 내용인데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나 지금 필수어의가 아닌 단어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로 이렇게 대입시켜 보면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러시아어, 로스키이직 나왔네요. 러시아어는 as in is, 뭐뭐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뭐뭐 중에 하나 할때 무조건 as in을 쓰면 안 되고, 뭐 중에 하나인지 뒤에 거를 보고 결정을 하고 그랬는데, 언어 중에 하나죠. 언어는 남성묘사잖아요.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남성 형태인 as in이 와야겠죠? 뭐 중에 하나냐면 국제연합. 국제연합의 공식적인 언어. 국제연합의 공식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 플러스 역격에서 준거 기준이에요. 치슬로가 숫자. 숫자에 따라, 뭐의 숫자?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 가로 열고, 난욤 가바리. 그래서 러시아어로 말하는, 그러니까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그런 인구수에 따라서 봤을 때, 러시아어는 자니마에 차지한다. 몇 위를 차지하냐면, 사용 인구수에서, 마시모에미에스터, 여덟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세계에서. 그래서 자니마에, 동사원은 자니마츠, 베르바에 미에스타 하면은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 거니까 1등을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마시모니가 8위를 차지한다. 러시아어는 이그라엣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역할이란 말이거든요. 문화적 역할. 근데 앞에 또 있어요. 중요한 문화적 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에 국제연합에서는 공인했다. 이거 몇 월이죠? 이윤 하면 6월이죠? 6월 6일을 러시아어의 날이라고 공인했는데 그 6월 6일이 어떤 날이냐면 위대한 러시아의 시인인 푸시킨의 탄생일이에요. 그래서 6월 6일. 요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알맞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1번. 러시아어는 국제연합의 공식 언어이다. 맞고요. 여덟 번째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부터는 조금 수월합니다.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항 시작되었습니다. A. 브리비안 니나. 안녕 니나 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제 뜨브일라. 너 어디에 있었어? 오랜만에 만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B가 노브리진. 안녕. 낮에 만났나 봐요. 나 못따라보고 따라무노가 일을 많이 했어. 쌉심 니에브일라. 브리미니. 니에브일라. 없었다. 존재 부정 생격. 뭐가 없었다? 없는 것은 생격. 시간이 없었으므로 시간이 생격. 무세지자. 만날 시간이 없었어. 전혀 없었어.
자, 그러면 오랜만에 만난 상황에서 건네는 말, 뭐뭐 있죠? 가부야 비슈, 내가 누구를 본 거야? 그 다음에 스콜걸리에 스콜걸짐, 너를 만나지 못한 지 얼만큼의 여름과 얼만큼의 겨울이 지났니? 이런 표현이 있고요. 나브노니 비젤스, 오랫동안 보지 못했구나.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부야 비슈,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야? 정말 오랜만이다. 쓸수 있고요. 가카에프스리차, 이것도 정말 오랜만이야. 라는 만남, 그런 상황에 쓸수 있는 말입니다. 4번, 나브노니 비질리스, 오랫동안 보지 못했구나. 들어갈 수 있고요. 5번, 스콜카리에, 스콜카짐, 카카 리에타, 지마. 복수 성격 형태입니다. 스콜카가 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얼만큼의 여름과 겨울이 지났니? 우리가 만나지 못한 지, 이런 의미여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건넬 수 있는 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은 뭘까요? 부시보, 격변화 속에 등장하는 개니까 배발음, 노브라바 되고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헤어질 때 인사죠. 앞에 기원하다 줄라치가 생략돼서 기원 내용만 성격을 표현하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서 헤어질 때 인사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스트라스비치, 안녕하세요. 비리리, 비에도 안녕하세요. 사지치스, 앉으세요. 모트 메뉴, 여기에 메뉴가 있습니다. 슈토비아 치치사 카자지, 주문하다. 당신은 무엇을 주문하고 싶으세요? 메가 가코에 불리우더, 어떤 요리가 베트남 레스토랑에, 이 레스토랑에서 사모의 코스나에 가장 맛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A가 이하 리커멘드유, 저는 리커멘드 추천합니다. 누구에게? 당신에게 샤실리, 꼬치구이를 추천합니다. 자, 1번, 네가바릴리스, 약속합시다. 그렇게 약속한 거야. 시간과 장소를 모두 정한 다음에 마무리하는 멘트죠. 그래서 어울리지가 않고요. She's leave a boot. 이거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말이어서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자, 3번, 브리아트나와 피치이타. 맛있게 드세요. 아직 뭐 주문도 하지 않았죠? 메뉴 달라고 했으니까. 이 상황은 어울리지가 않고요. 블리글라쉬아요, 초대합니다. 당신을 나칸지에르타, 연주회장으로. 초대 대상은 대격, 초대하는 곳은 꾸다. 그래서 나 플러스 대격을 표현되고 있습니다. 역시 상황에 맞지 않은 표현이고요. 5번, 나브로 바샬라바치 플러스 꾸다. 어디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레스토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답은 5번이죠. 자, 11번 가겠습니다. 도브레 우트라. 굿모닝, 꾸다테이조시. 너 어디가? 알리오샤. 비리리. 나는 도서관에 가고 있어. 책을 돌려주기 위해, 반납하기 위해서. 근데 너는 어디가? 야이도브시콜루. 나 학교 가고 있어. 스코로나 치뇨자오로. 곧 수업이 시작하거든. 자, 그러면 만났을 때 인사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1번, 빠까. 헤어질 때 인사. 2번, 안녕.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4번 모두 헤어질 때 인사입니다. 아, 나브 스트레치 만날 때까지. 4번, 부시보 아로쉐보. 아까 부시보 노보라보라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헤어질 때 인사. 1번, 3번, 4번이고요. 2번, 만났을 때 인사. 그럼 5번은 스파코이노이노 잘자, 안녕히 주무세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1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밑줄 느낌표 꽝 찍었고요. Was 고을 거 어떤 말이에요? 몇 시에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후카토롬치수, 구체적인 시간을 부를 때몇 시에 오늘 수업이 끝나니? 오늘 3시에 끝나. 빠이 좀 가자. 뭐 하러? 이그라치프 플러스 대격 운동. 농구하러 가자. 보슬리 뭐뭐 후에 상황에 의해 다음에 생격 수업. 지나니아치에 이에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성격 이이크라트고에 수업 후에 농구하러 가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하로샤이지야, 굿아이디어, 좋은 생각인데 우비짐스야, 만나자 보자. 나 플러쉬아트게 운동장에서 3시 10분에 만나 보자. 그러면 A 빠까 잘가, 헤어질 때 인사. 2번 브리비엣, 만났을 때 인사. 노브리젠, 만났을 때 인사. 그래서 요 B, D, 만났을 때 인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C번은 뭐냐면 우다치집에 너의 행운을 빈다라는 기원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D가 있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문제풀이 1강 끝났고요. 이제 2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주시고. 자, 2강의 첫 번째 문제, 발음 문제 나왔겠죠?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사시에지, 강세가 있으니까 예 발음, 니에스콜거 있으니까 예 발음, 지리에비아 예 발음, 바비질 하고 강세가 없어요. 얘 강세가 없으면 이 발음이니까 얘만 이 발음, 빠이에스쿠 예 발음.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해석 보도록 할게요. 1번, 시에 모든 마이 나의 사시에지 이웃들이 노브리 착합니다. 자, 여기에서 복수
중요한 것

That's it. 남자 이유시고요. Yablaka, 사과입니다. 이두 가지 단어의 공통점은 둘다 이가 붙어서 복수가 되는 거죠. 원래 자음은 의인데 얘는 이가 붙어서 복수가 되고 오로 끝난 증성명사의 복수는 아지만 얘도 이가 붙어서 복수가 된다는 겁니다. 같이 묶어서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복수가 이렇게 왔죠. 2번, 무자리, 홀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다. 자, 예스 꼴꺼, 스 꼴꺼, 문어고 말라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오면 복수형격이 오는데 사람, 몇 명의 사람, 얼만큼의 사람, 지금 스 꼴꺼, 예스 꼴꺼랑 사람이랑 결합할 때는 칠라백에 쓰면 돼요. 스 꼴꺼 칠라백, 예스 꼴꺼 칠라백. 근데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할 때는 뭐랑 결합하냐면 류지의 복수형격, 문어고 류지의 말라 류지. 그래서 여기에는 예스 꼴꺼랑 결합했기 때문에 칠라백 형태가 온 겁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있다. 3번, 사두, 사트, 정원인데요. 얘는 강세에는 우가 와서 전치격, 장소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원에서, 정원에라는 말이고요. 그런 게또 뭐가 있죠? 블리수, 숲에, 나비리구, 기슭에, 이런 말이 되겠죠? 이런 그룹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라시 동사, 자라다라는 말인데, 그거의 안이 변화 형태입니다. 이게 주어잖아요? 브이소케 지레우냐. 키가 큰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정원에. 자, 여기, 야, 미야키스나 야 동그라미 친 이유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누룩, 복수, 누르지야, 스톨, 의자, 스톨리아. 처럼, 원래 얘는 지에레버, 나무인데요. 나무의 복수 형태가 미야케사 야 형태로 얘네랑 같은 그룹에 있는 아이입니다. 4번. 우리의 축구 클럽이 바비지치. 종사 원형 써보도록 할게요. 바비지치. 강세가 여기에 있다고 했죠. 얘는 승리하다입니다. 우리 20강에서 메리지 동사 할 때, 그냥 메리지는 일반적으로 역격을 지배하는 건데, 신을 믿는다거나, 승리를 믿는다거나, 성공을 믿는다고 할 때는, 부 플러스 대격으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거기서 제가 승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명사. 빠 위에다. 이 승리라는 명사는 여러분, 빠 위에다 하고 얘의 강세가 있고요. 승리하다 동사는 빠 위지지하고 뒤에 강세가 있어서 여기는 이 발음이 나고 여기는 얘 발음이 나는 겁니다. 자, 5번. 아니사브라리스. 동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사브라싸.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그래서 교외로, 사 플러스 대격으로, 어디로라는 방향을 나타내는데, 도시 뒤로니까, 사 플러스 대격은 뒤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도시 뒤로, 즉, 교외로라는 말로 해석이 되죠. 교외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다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철자 문제인데요. 볼게요. 이거 답 먼저 써볼까요? 선지에 해당하는 단어. 시계죠. 시시. 2번은 아츠키, 3번은 빵, 히에프, 얘는 우산, 존츠, 5번은 치마, 유프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문예, 지모이, 아소비나, 나라비짜, 쪼블레, 빨토. 나는 겨울에 특히 따뜻한 외투가 마음에 들어. 존트인데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마음에 들다 할때 걔를 역격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느라바이츠 동사에서 문예가 왔습니다. 주어는 얘죠. 쪼플레 빨또. 얘를 인칭으로 바꾸면 아노라서 아노에 해당하는 3인칭 단수 변화 동사 일치되고 있습니다. 자, 1번에서 시계. 시계가 작동하지 않아요. 러시아로 어떻게 할까요? 시계 입장에서 일하지 않는 거죠. My PC, 내 시계가 니라 부타유트 일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뭘까요? 스피시치 동사. 스피시 동사는 서둘러 가다라는 건데, 취씨 시계가 스피샷 서둘러 갑니다. 나 뺴치 미눗 5분. 그러면 시계가 5분 빠르다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대해서 한번더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빵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 생존이나 풍요의 상징으로서 받아들이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흘리에 시무 라바. 모든 것에 있어 머리다. 가장 중요한 거다. 이런 말 있고 또 하나 러시아 사람들이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환대 의미를 담아서 빵과 소금을 이렇게 내밀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빵과 관련한 내용이라서 문화적인 부분 정리해 보았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아침까지 아 위에다 우신 아침 아침 식사하다부터 저녁 식사하다까지 점심 식사로 뭐를 사야 해? 그러면은 먹는 거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빈칸에는 A, 클리어 들어갈 수 있겠네요. B는 블루스카. 얘는 아로 끝난 여섯 명사인데 여기 지금 목적어이기 때문에 대격으로 이렇게 됐고 블라우스가 되겠습니다. C번 슈르날 잡지, D번 말라꼬 우유. 그래서 A, D가 있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번 갈게요.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우리 보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러시아 여러분 수능 5교시 시험 볼 때, 시험 시간이 모자라서 마지막 번못 푸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한번 다시 어려운 문제 볼 수도 있고요.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화 문제 만나셨을 때, 한글 선지를 먼저 읽고 들어가신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는 여기 러시아 지문 먼저 봤지만, A. 시베리아는 우랄 산맥 서쪽에 있다? 시베리아는 어디에 있죠, 여러분? 러시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우랄 산맥이 있고 여기가 유럽, 러시아, 여기가 아시아, 여기를 시베리아라고 하죠. 서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벌써 여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A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러시아에는 11개 시간대가 있다. 모스크바와 서울의 시차는 몇 시간? 7시간이다. 볼가강은 유럽에서 가장 긴 강이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수능 특강에서 한국어로 접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이걸 상식적인 관점에서 아는 것을 대입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한번 다시 올라가서 어떤 것이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소이 아닌 것 구분되다 뻗어 있다 시간대 차이 요걸 활용해서 보시면 돼요. 러시아는 구분된다 유럽 러시아. 자, 어디로부터? 우랄 산맥으로부터 크 플러스 역계 어디 쪽으로? 서쪽으로의 유럽 러시아와 우랄 산맥으로부터 동쪽으로의 극동 지역을 포함하는 시베리아로 구분되어진다. 러시아는 넓게 뻗어 있다.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넓게 뻗어 있습니다. 빠이따모 그래서 러시아에는 11개의 시간대가 존재합니다. 시간에서의 차이, 시차는 어디와 어디 사이? 모스크바와 서울 사이, 메슈드는 뭐뭐 사이의 족격 지배 전치사죠? 6시간이 나요. 러시아에는 많은 강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볼가강은 유럽에서 가장 긴 강이랍니다. 자, 요거 X, 11개의 시간대, 11이란 수사 나왔었죠? 그래서 얘 맞고요. 시차는 6시간, X, 가장 긴강 마지막. 그래서 B, D가 있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얘가 쥐냐라고 부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고마워 하고 나르마알라 하고 자기의 상태를 말했어요. 안부를 물어볼 때 답할 수 있는 거죠. 나르마알라. 자, 그러면 안부를 묻는 말. 깍질라, 어떻게 지내? 들어갈 수 있고요. B번. 깍지벼자봇 이름을 묻는 거니까 이거는 X. C번, 깍디 두마이슈. 두마치가 생각하다니까 너 어떻게 생각해? 의견은 묻는 거였는데 상관없죠? 그래서 C번도 아웃. D번, 깍디 빠슈바슈. 너 어떻게 지내니? A, D가 있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너 어떻게 지내니? 다른 말로 또 깍, 살다 동사 이용해서 드이슈뷰슈 쓸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명사를 활용해서 인생, 삶, 뭐죠? 쥐슨, 여성 명사죠? 깍, 쥐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가그다티 무지슈 스바보나 나슬리드 쉐니지리 나 플러스 전치격으로 뭐뭐 주에 표현하죠. 슬레드쉬 원래 이게 다음 의라는 말인데 뒤에 니젤리아가 여성 명사니까 슬레드 샤야 왔을 텐데 나가 전치격을 지배하니까 이렇게 전치격 어미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너 언제 한가할 것 같아?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한가해? 라고 물어보고, 하나 더 물어본 이유를 뒤에 붙이는데요. 하추, 원해, 나는 원해, 스타보이, 너와 함께, 뜨의 족격이죠? 빠이치, 가는 것을 원해, 가다니까 꾸다를 지배하는데, 위스타프가 전시회 전람회는 나랑 결합하는 명사고요. 꾸다니까 나 플러스 대격이 와서 아로 끝나는 위스타프가가 위스타프가 됐습니다. 전시회장에 너랑 함께 가고 싶거든.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그 사실 리뉴 유감스럽

아쉽게도 유감스럽지만 동일한 표현 오고 있죠? 나슬레두시니젤리. 다음 주에 야 날슈나, 주어가 여성이니까 날슈나가 왔어요. 강한 의무, 주어에 따라서 노쉔, 여성이면 날슈나, 중성이면 날슈노, 복수면 날슈니. 주어는 주격, 다음에 동사원형. 주어가 여성이라서 날슈나가 왔고 동사원형 오고 있죠? 나 가야 해. 꾸다. 어디로? 삐질부르그로. 빠질람 하면은 업무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니엘러가 일이잖아요. 그거에 지금 복수 역격 형태인데 빠 때문에 지금 복수 역격이 온 거예요. 업무차 상트피체르부르거에 가야 하는데 파니아트너 이해한다 하고 뭐라고 말하고 스파시바 고마워. 1번 브리비엣 만났을 때 인사 아니고요. 2번 사글라스나 동의해. 자, 3번 까카이브스트레차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건네는 인사하고요. 4번 블라가델치비아 감사, 대상을, 이 동사는 대격을 표현하기 때문에 뒤에 대격인 찌비아가 왔습니다. 5번, She's slipper boots. 즐거운 여행 되길 바라.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올야, 각, 쉬슨? 아까 선생님이 쓴 거죠? 올야야, 어떻게 지내니? 하고 안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스파시바, 고마워 한 다음에 자기의 상태를 말하고, 아우치비야. 근데 너는 어떻게 지내? 하고 이제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그러면 빈칸에는 안부에 대한 응답이 들어가야 되는데, 1번, 리에트카. 리에트카는 여러분 드물게인데, 이게 붙었죠. 니리에트카. 그래서 얘는 자주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돼요. 2번, 노브리비에이처 굿 이브닝, 저녁 인사 되겠고요. 3번, 무시버 노브라워, 무시버 하로시버, 모두 다 안녕히 계세요. 잘가 헤어질 때 인사입니다. 4번, 무시오 파리아트케, 무시오 에브리싱, 모든 것이 질서 속에 있다. 순조롭게 지내고 있다. 잘 지내고 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5번, 아까 앞에서도 등장한 표현인데요. 스파코이나야 노치 하면 고요한 밤이라는 스파코이나야 노치가 각각 생격 형태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가 된 이유는 앞에 줄라치 기원하다라는 동사가 생략돼서 기원의 내용을 성격으로 표현하니까 이것이 성격으로 된 경우고 동사 없이 그냥 이렇게 기원의 내용 성격 표현만 써서 일상적으로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잘 자, 안녕히 주무세요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안부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때쓸수 있는 다른 표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지내고 있어, 프리크라스나. 자, 그 다음에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딱시 위에. 또 니치보. 또 역시 안부에 대한 응답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에이, 빠치무 왜? 위 우쉐 부스타리. 벌써 일어났어요. 아스타바이치스. 아스타바짜. 머무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쇼님 노고. 조금 더 계세요. 야 오친 하추 아스타짜. 나도 저 조금 더 나도 있고 싶지만 노. 하지만 뭐라고 말했고요? 우미냐 나에게 언제 자프트라 언제부터 수트라 아침부터 내일 아침부터 질라 질러가 일이고요. 그거의 복수가 질라예요. 일이 있어. 아니마요 이해합니다. 유감입니다. 부시보 도브라보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하고 있네요. 1번 니치보 2번 문예 빠라 나는 뭐뭐 할 시간이야 가야 할 시간이야. 정답은 2번이겠네요. 하지만 문예 빠라 나 가야 해 이런 말이니까요. 3번은 뭐냐면요. 프리에스트가 도착이거든요. 스플러스 족격으로 축하의 내용을 표현한다고 했죠. 이것도 그거의 하나에 속하는 겁니다. 도착 축하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환영해요 라는 말이에요. 환영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 쓸수 있는 거는 라브로파 샬라바치가 되겠죠. 4번 오친 프리아타 정말 반갑습니다. 5번 수다볼스티빔 기꺼이 제안에 동의하는 표현이고요. 니치보는 사과의 응답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안부 응답도 가능하고요. 자, 9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마침내 약간 예츠 시어미 끝났구나. 우비짐스야 빠니젤리. 월요일에 만나자. 빠치모 왜 너는 그렇게 스피쉬 서두르는 거야? 야비샬 내가 약속했어. 뭐 하기로? 여자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했어. 보슬레몬모 후에 시험 후에. 내가 지금 늦었어. 빠니아드너 알겠다. 1번 오친샬 정말 유감이구나. 2번 나스비다니아 잘가. 3번 노브리젠 Good afternoon. 5번 나브로파 샬라바치 환영합니다. Welcome. 5번 브리아트나와 피치타 맛있게 드세요.

맞아요. 정답은 헤어질 때 인사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문법 문제 시작되었습니다. 인지리에스니 효용사 남성형이니까 빈칸에는 남성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쥐즌 여성 명사입니다. 자, 요거 소문자로 써주시고 이것도 소문자로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교재에는. 자, 여성 명사라서 들어갈 수 없고요. 비는 노버스지, 뉴스인데요. 이것도 여성 명사라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쉬나 하면은 남성이란 말이어서 남성 명사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D번, 스펙타클, 공연이라는 말인데 연극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요거 남성 명사입니다. 미야키상은 항상 명사의 성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 짓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C, D가 있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1번 볼게요. 문장의 표현이 옳은 것은? 자, 1번. 이브와 치에츠, 그의 아버지는 기술자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은 게 들어가 있고, 이것도 그냥 요거 빼고, 인지니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옳지 않고요. 이렇게는 할수 있겠죠. 그의 아버지는 얘를 그대로 살리고 싶다. 족격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은, 라보타 수동사. 그래서, 라보타이트. 인지니어. 요거 다음에 직업 족격을 하면 그 직업을 일하다는 말이 되는 거니까요. 2번. 땀 스타이트 스타야츠. 어디 어디에 서 있다. 그지? 그래서 방향 부사가 아닌 장소 부사가 왔죠? 저기에 서 있습니다. 스타리 까라블. 요건 뭘 물어보는 거냐면 까라블 미야키상이니까 성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얘 남성입니다. 교통수단의 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오래된 배가 저기에 서 있다. 동그라미. 푸츄라 어제 하루 종일 슐라 노시지. 뭐가 틀렸죠? 노시지는 미야키상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면 비가 왔다고 할때 이치 동사에서 숄 슐라 슐로 슐루에서 얘가 남성 명사이므로 얘랑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바꿔야 돼요. 이게 아웃입니다. 4번 마아야 자자 되게 어색하죠? 자자는 여러분 삼촌 아저씨 이모부 고모부 남성 명사입니다. 사람 은 자연성을 따라서 남자면 남성, 여자면 여성이기 때문에 뒤에 뭐로 끝나는지 고를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야로 끝나서 여성 명사, 택도 없는 소리죠. 남자니까 남성 명사라서 이게 모의가 돼야 됩니다. 모의자자. 나의 삼촌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5번. 문인 라비츠사. 내 마음에 들어요. 뭐가? 주어가 이거예요. 모스크바 지하철이. 여러분, 지하철은 중성 명사예요. 그럼 효용사가 중성형 어미를 가져야겠죠? 마스코프스카야 미트로 X. 자, 12번. 오늘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모이 브라트. 남성 명사니까 소유대 명사 모이 맞아요. 그다음에 이보 빠드루가 그의 여자친구 오류 없고요. 나의 오빠와 그의 여자친구가 빠스나 꼬밀리스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슈골리 학교에서. 시차스 지금 아니 그들은 시차유사 만납니다. 빠 플러스 복수 역격 뭐뭐마다 휴일마다 만납니다. 주말마다 만납니다. 이나그다 때때로 야 나와 그들과 함께 산책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와 누구는 할때 쓰는 공식이 무이스 족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야가 아니라 무이가 와야 돼요. 무이스님이 하면 나와 그들은 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D번이 오류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실전 문제풀이 1강과 2강에 해당하는 24문항 모두 맞춰봤습니다. 오늘 푸신 것 중에 나 이거 진짜 몰랐는데.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셨다면 고기를 집중적으로 여러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3강, 4강 예습해서 저 만나러 오시면 돼요. 안녕히 계세요. 레시피 다니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공업일반의 선택한 친구들은 선생님은 공업이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공업이들과 선생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EBS 수능특강, 그 다음 EBS 수능 완성, 연계교재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수능특강에서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오늘이 처음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오리엔테이션 한번 듣고 오세요. 안 들었던 친구들은. 자,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요. 선생님이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오늘은 이제 이 공업에 대해서, 자, 그 다음 산업에 대해서, 그 다음 이런 산업에 대해서 이런 걸 전반적으로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1강에 나오는 모든 이 개념들이요. 다 나와. 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들은 다 나온다. 다 알고 다 암기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공업의 발달 요소. 공업이 발달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 그 다음 산업사의 발달 과정들 시기별로 그리고 산업의 분류에 대해서 배웁니다. 산업의 분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거를 오늘 선생님과 함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우리 친구들 교재에는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자, 농산물 유통 경로를 통한 산업활동의 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은 아침에 오렌지 주스를 먹고 왔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주스 먹잖아. 자, 그러면 오렌지 주스를 내가 먹기까지 일단은 뭔가 이런 오렌지를 재배하는 과실 재배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농업이라고 그래. 자, 이건 하나도 안 어려워.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오렌지를 배송해 공장까지 오렌지 주스로 만들기 위한 공장까지 배송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 운수업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오렌지를 가지고 이렇게 가공해 공장에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식품공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만드는 거잖아. 만드는 거, 제조하는 거. 그래서 이걸 제조업이라고 하고요. 이런 제조업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게 바로 공업이야, 우리 친구들. 알겠죠? 공업. 그래서 공업은 만드는 제조업과 건설업을 합쳐서 우리는 공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판매해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도매, 그다음 소매, 도매업, 소매업.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했어요. 내가 오렌지 주스를 먹기까지 이 과정, 이 모든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전체를 산업이라 합니다. 산업. 아시겠죠? 그래서 산업과 공업에 막 처음부터 막 산업은 뭐고 막 공업은 뭐고 그거 하지만 안 나와. 근데 개념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산업이 큰 범위 그리고 이 산업 안에 뭐가 있어? 농업도 있고 공업도 있고 그쵸? 그 다음 상업도 있고 자, 이 공업 안에 제조업도 있고 건설업도 있고 EBS 플러스에 보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산업이라 한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과 공업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유형, 형태가 있을 유형, 그 다음 형태가 없을 무, 없는 거. 유형, 무형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모든 생산활동. 예를 들어서 아까 운수업, 형태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무형, 맞죠? 도매, 소매업, 형태가 없잖아. 이 서비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무형. 그 다음 만들어내는 거야. 제조업 형태. 오렌지 주스로 딱 보여. 유형이죠. 그래서 이 모든 활동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얘를 우리는 산업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이나 기계의 힘을 이용해서 원료를 가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공업이라 한다. 이 개념만 처음이니까 개념만 선생님이 좀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업들이 발달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첫 번째 볼까요? 자, 공업이 발달하려면 첫 번째로 천연 자원이 필요해야 돼. 그쵸? 석탄, 석유, 곡물, 과일, 산림자원, 수산자, 해양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천연 자원이라 합니다. 자, 그다음 이거를 만들어내려면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해.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인적 자원이라고 합니다. 인적 자원. 그리고 뭐 이거는 우리 친구들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칸을 비워놓은 거니 요게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비워놨습니다. 자, 자본도 필요해. 공업이 발달하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첫 번째 자본이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얘 형태가 있는 자본이냐, 형태가 없는 자본이냐, 요거를 분리하는 게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볼게. 자, 예를 들어서 기계 눈에 보여. 형태가 있어. 토지, 땅 형태가 있어. 그쵸? 자, 현금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형 자본이라고 합니다. 유형 자본, 유형 자본. 자, 그러면 형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있을 유인데 형태가 없는 없을 무, 형태가 없을 무, 무형 자본. 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떤 기술 말하는 거, 기술, 특허 같은 거. 특허, 저작권, 형태는 없잖아.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무형 자본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 문제에 어떤 A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다. 제시문에 나오고 자 보기에 이렇게 나와. 매입한 자본은 유형 자본이다. 이런 식으로. 매입한 자본, 유형 자본 맞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또 유형 자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고정된 재화야. 한번 썼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고정되어 있어. 토지 그냥 보이잖아. 그쵸? 고정되어 있잖아요. 공장도 한번 쓰고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정 자본이라 합니다. 고정 자본. 자, 대신 현금, 상품, 유가, 증권, 원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얘는 유동자본이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분리돼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한번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공업 발달의 입지 조건이 중요합니다. 입지 조건이야. 공업을 그러니까 이 공장을 어디에다 입지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발달 요소가 달라져. 발달 정도가 달라져.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이번에 입지 조건입니다. 입지 조건. 이거 끝나면 선생님 뭐할 거냐면 입지 유형도 할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또 나와 같이. 입지 조건에는 자, 첫 번째 볼게요. 지형이나 지질, 토지 형태, 기후, 용수, 원료의 공급, 지리적인 위치. 자, 이거를 그 자연 상태라고 해서 얘를 자연적 입지 조건이라 합니다. 자연적 입지 조건. 입지 조건.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전력 공업 용수. 자,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이 기반 시설이 가까이 있는지. 자, 그다음 운송비, 공장 부지의 구입 비용, 노동 인력. 자, 그다음 유사 산업의 근접성에 따라서 이렇게 가깝고. 자, 그다음 또 하나 더. 교재에는 이거 교통까지 써 있습니다. 자, 교통까지 합쳐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입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입지 조건.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지역사회 주민 성향, 문화 수준, 사회 조직, 역사적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예를 들어, 어떤 도시는 도자기 마을로 되어 있잖아요. 무슨 도자기 생산 단지, 지역사회 관습, 전통과 관습,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얘는 사회적 입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공장을 어디에다가 입지를 했는데 무엇을 고려해서 입지했냐면 예를 들어 교통이라던가 노동 인력, 그다음 기반 시설 운송비를 고려해서 입지를 했다 해놓고 얘는 어떤 입지 조건을 고려했다?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 얘기한 거 뭐야? 경제적 입지 조건을 고려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국어적으로 크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아, 이세 가지 조건, 입지 조건에는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이 있다.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선생님 뭐라고 했어? 입지 조건 다음에는 입지 유형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입지 유형입니다. 입지 유형. 입지 유형에는 또 여러 가지 입지 유형이 있어요. 자, 운송비를 지향하는 세 가지 지향형이 있고, 그리고 노동 직접 입지자 유형이 있다. 이 중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났나? 입지 조건과 입지 유형을 막 섞어놓고 얘가 뭔지 이건 안 나와. 그러니까 입지 조건 중에 세 가지 중에 고르는 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자, 그다음 입지 유형별로 자 고르는 게 나오니까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볼게요. 원료의 부패, 파손 위험이 큰 공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생선 통조림을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 생선 통조림이야. 바다에서 생선을 잡아갖고 얘를 들고 자, 내륙 지방, 시장까지 막 들고 오다가 부패하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자, 부패하면 안 되니까.

보통 어떻게 해? 부패하면 안 되니까 얘를 그 자리에서, 그 원료 산지에서 만드는 게더 좋겠죠. 그래서 생선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예시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얘는 뭐냐? 원료가 나오는 원료 지향형 입지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무게나 부피가 감소한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시멘트로 선생님 얘기를 들어볼게요. 시멘트를 만들려면 바위를 채굴해. 그쵸? 그리고 얘를 분쇄해. 그럼 바위는 이만하잖아. 이만한 거를 채굴해서 분쇄해갖고 얘를 높은 온도에서 가공을 한 다음에 시멘트가 만들어져요. 이만한 바위에서 시멘트 착착 시멘트가 나왔어. 자, 그러면 원료의 무게나 부피가 어때요? 감소했죠? 바위는 이만한데 시멘트는 그래도 어쨌든 분쇄해서 가공했으니까 작아졌잖아. 부피와 무게가 감소한 거야. 그죠? 자, 요런 것들이 바로 원료 지향형이다. 그러니까 그 바위가 있는 곳에 공장이 입지되는 게더 좋다. 왜냐? 자, 왜냐? 운송비 때문이야. 운송비. 그래서 봐봐. 요것만 얘기를 들어도 봐봐요. 바위를 들고 시장까지 가는데 그 운송비 얼마나 많이 들겠어? 그 자리에서 만들고 시멘트로 하는 게 운송비가 적게 들겠죠? 운송비 지향형. 맞죠? 자, 그다음 예를 들어서 생선 통조림 예를 들어볼까? 생선도 부패하지 않게 하려면 거기를 저온 과정에서 막 콜드체인 시스템을 하고 하면 운송비가 조금 더들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송비 지향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원료 지향형이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이건 또 뭐냐면 얘는 또 반대야. 얘는 원료 산지 근처에다 하는 건데 얘는 시장 지향형이야, 시장. 그러니까 소비자가 가까운 곳에 있는 게 낫다. 시장 지향형. 그래서 예를 들어, 제품이 변질, 파손되기 쉬운 공업이야. 얘는 원료 자체인데, 얘는 제품이니까 만들어 놨을 때 얘가 변질되기 쉬운 거. 식료품. 예를 들어서, 밀가루 한번 얘기해볼까? 밀가루는 뭐그 밀가루로 우리는 뭘 만들죠? 식빵을 만들어. 그럼 밀가루는 우리가 일단 변질되는 것보다 식빵을 만들어 놓으면 더 많이 변질되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해주는 게 낫다. 밀가루를 갖고 와서 그 자리에서 만드는 게 낫다. 시장 지향형. 자, 그다음 두 번째. 인쇄, 출판, 의료, 귀금속, 세공. 소비자와 직접 접촉이 필요한 거. 예를 들어 귀금속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모양이 좋아요, 이런 모양이 좋아요, 이런 것들. 인쇄도 요즘은 뭐 디지털 인쇄지만 예전에는 소비자와 직접 대면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자 얘는 시장 지향형이다.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제조 과정에서 제품의 무게나 부피가 증가한다 이거야. 가구를 예를 들으면 나무 있잖아, 나무. 나무를 가지고 물론 나무도 무거워. 그런데 이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 굉장히 멋있게 크게 만들었어. 부피가 증가한다. 그쵸? 증가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운송비를 고려했을 때 시장 지향형이 적합하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최근 들어서 요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전에는 요건데 최근 몇년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요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자, 대량의 원료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공업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환지 지향형이라고 합니다. 환이 바뀔 환입니다. 바뀔 환. 그래서 운송수단이 바뀐다. 운송수단이 바뀐다. 이런 거야. 그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입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정유 같은 거 예를 들어볼까요? 석유 우리나라에 거의 없잖아. 그쵸? 그 어떻게 해야 돼? 다 수입해야 돼. 수입해야 돼. 수입하면 비행기로 수입할 수는 없겠죠. 물론 배로 수입하지. 배로 수입해. 배로 수입하니까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배로 수입을 해서 거기에서 바뀐다. 뭐가 바뀌어? 운송수단이 바뀌는 거야. 해상 운송수단에서 뭘로 바뀌어? 육상 수송수단으로 바뀌는 거야. 바뀔 환, 적환지. 맞죠? 자, 그다음 제철 볼게요. 제철도 철강석을 수입해와. 수입해와서 해상 수송수단으로 수입해왔네. 자, 그리고 나서 거기 안에서 육상 수송수단, 트럭이나 이런 것들로 바뀌잖아요. 바뀔 환, 적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제분, 제당이라고 있습니다. 제분은 밀가루야. 제당은 설탕.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해외 수입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적환지 지향형이다. 시험 문제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이게 다 운송비 지향형이다. 이거. 자, 그 다음. 노동.

지향형입니다. 노동 지향형. 자, 생산비 중에서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야. 그래서 신발이나 섬유나 전자조립 등 단순한 조리에 사람이 하잖아요. 자, 신발, 섬유도 경공업 같은 경우는 보통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노동 집약형이라고 하는데 이걸 노동 지향형이라 한다. 자, 그다음 직접 지향형은 뭐냐면 자, 모여 있다는 거야. 많은 부품을 결합하는 조립형 공업. 그래서 자동차나 조선, 기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다음 상호 관련성이 굉장히 큰 공업끼리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거야. 다 모여. 모여 있어. 자, 큰 공업이 일정한 지역에 직접 되어 있다. 석유, 화학 등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입지 자유형은 어떤 거냐면 입지는 입지 어디다 놔도 돼. 왜냐면 자, 운송비 비중. 우리는 운송비를 아까 막 생각했잖아. 근데 그 비중보다 제품을 만들었을 때그 부가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거 어디다 갖다 놔도 만들어 놓고 나면 부가가치가 크잖아요. 상관없다. 입지 자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입지 조건 했고요. 그다음 입지 유형 했습니다. 입지 유형. 자, 그다음 이제 볼게요. 공업의 분류 나옵니다. 공업의 분류. 자, 요것도 우리 친구도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경공업에 대해서 나오고서는 경공업 뭐 예를 들어 신발공업 가볍잖아. 섬유공업 가볍잖아. 우리는 경공업으로 분류하거든요. 선생님이랑 2강에서 할 거예요. 자, 이런 경공업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나서 얘는 제품 및 생산 규모에 따라 분류하면 경공업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오답 처리하려면 중공업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종류에 대해서 분류 방법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의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2강, 3강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다음 원료의 종류는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고, 자, 생산 방법에 따라서 제조업이냐, 제조하는 거냐. 자, 그다음 건설공업이냐. 우리는 이거를 우리 이제 중화학공업에서 한번 공부할 겁니다. 어떤 건 장치공업이고, 어떤 건 조립공업이고, 중화학공업에서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장치는 굉장히 큰 장치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용광로 같은 거, 용광로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그런 걸 우리는 장치라고 합니다. 장치. 자, 이런 것들. 그냥 조립은 자동차 수많은 부품들이 조립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조립공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류 방법. 이거는 선생님이나 중화학공업에서 공부하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제품의 용도에 대해서 또 나와. 제품의 용도. 예를 들어서 얘가 일상생활에서 소비자가 쉽게 소비하는 거냐? 아니면 얘를 만들기 위한 생산품이냐? 뭐 이것들이 나와. 그래서 생산재냐, 소비재냐. 그다음 제품 및 생산 규모 이건 공부하면 선생님이랑 할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 분류 방법 한번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공업에 대한 얘기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산업사회 발달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 요거는 선생님 좀 필기를 해주려고. 우리 친구들 공업, 수능특강 교재에 여백에다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업특강, 그러니까 공업의 수능특강 보면 두 쪽에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이 좀 함축적으로 필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요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 이거에 관련된 문제는 다풀수 있어요. 다풀수 있어. 자, 첫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대 산업사회. 우리 고대 산업사회예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그대로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중세 산업사회 갑니다. 그 다음 근대, 그 다음 현대, 그 다음 미래야. 자, 고대 산업사회는 크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구를 만들어서 생산을 했어. 그거를 농경생활이나 사냥에 활용했다. 뭐, 요 정도. 요 정도는 우리 친구 다 알아. 그죠? 자, 그럼 중세 산업사회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중세 산업사회에서는 얘를 우리는 무슨 공업이라고 하냐면, 선생님 이제 공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은 공업 선생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업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얘는요. 수공업 시대입니다. 수공업 시대, 수공업, 수, 손수자를 이용해서 얘는 손으로 만들었다. 공업이 선생님 뭐라 그랬죠? 제조한다는 거야.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걸 만드는 거다 공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공업이 없으면 안 돼. 공업 정말 중요해. 그죠? 근데 이거를 손으로 만드는 거. 수공업 시대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중세 산업사회에서 손으로 만드는 사람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우리 있잖아. 와, 이 사람은 무슨 정신이 투철하다. 정말 잘 만드네. 어디 막 빵가게 갔더니, 와, 그 빵에 만드는 뭐가 있다. 장인. 그쵸? 장인 들어봤죠? 자, 그래서 장인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야. 수공업자. 그래서 그 시대에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장인이라 합니다. 자, 장인 밑에 학생이 필요해. 학생. 학생. 이거를 배우고 싶어. 그 기술을 배우고 싶어. 그 학생을 우리는 도제라고 하고요.

그다음 중간 개념으로 임금을 받아서 하는 직인도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도제제도라 해요. 도제제도. 도제제도. 자, 도제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요거 한번 보실 거야. 그 수공업자. 그러니까 결국엔 수공업이야. 장인은 수공업자들이야. 수공업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어. 결성된 조합을 뭐라고 하냐면 길드. 길드라고 합니다. 즉 유럽에서는 중세 산업 사회에 도제제도 길드가 이때 나타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언제? 중세. 아시겠죠? 중세. 자, 길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느 산업사회? 중세 산업사회. 이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선생님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요걸 얘기해주면, 자, 요거 볼게요. 그럼 얘는 어떤 수공업? 간의 수공업. 간의 수공업. 그거 왜 나오기 시작했어? 이때 이제 자본가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간의 수공업이 이제 사람들이 누군가 필요하면 주문 생산으로 하기는 너무 부족해.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을 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간의 수공업. 그러다가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공장제 수공업으로 갑니다. 공장제 수공업. 자, 이두개다 뭐냐? 다 수공업이다. 수공업이다. 수공업. 여기까지가 어디다? 중세 산업사에 나타났던 특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그 다음. 근대 산업사야. 근대 산업사는 조금 많아요, 양이. 자, 근대는 얘는 손인데, 그 다음 뭐겠어요? 그 다음 당연히 기계가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근대 산업사에는 기계공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공업이야. 기계공업. 기계가 나오기 시작해서 언제?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부터 산업혁명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영국에서 면직물 수요가 증가된 거야. 그러니까 즉 면을 써보다 보니까 면섬유 너무 편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면직물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손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손으로 만드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 생활에서 모든 발명은 우리 생활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나온 거야. 그쵸? 그래서 나왔던 게 뭐냐면 18세기 영국에서 면직물 수요와 함께 면직물 수요와 함께 나왔던 게 방적기, 방직기 이때 나온 거야, 얘들아. 방직기, 방적기. 자, 실을 뽑아내고 그다음 직물을 뽑아내는 거야. 이거를 나왔어. 기계가 나왔어.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손으로 했던 것 대신에 기계를 했으니까 당연히 어때? 조금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겠지. 요거보다 이게 조금 더 많은 생산, 대량 생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는 처음에는 손으로 돌렸어. 이 기계를 손으로 돌렸어. 근데 이제 손으로 돌리는 것보다 손 말고 또 다른 걸뭘 돌리기 시작했어. 그 동력을 증기의 힘으로 한 거야. 증기기관이. 이때 나온 거야. 증기기관. 제임스 와트가.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럼 자, 보세요. 손으로 만들었던 거를 기계로 만든데 이 동력조차도 증기기관을 이용한 거야. 와, 생산성이 엄청 높아졌겠죠.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이거야말로 바로 뭐라고 한다? 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혁명이다. 이거 진짜 혁명이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1차 산업혁명이라 합니다. 1차 산업혁명. 혁명이야. 산업이 혁명이야. 우리 지금 산업사회 발달 과정 있잖아. 여기까지 쓰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야. 그쵸? 자,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동력을 전기를 쓰기 시작한 거야. 전기, 전기. 전기를 쓰면서 나왔던 게 뭐냐면 컨베이어 벨트. 동력을 전기. 자, 우리 보면 우리 가전제품도 다 전기잖아. 다 전기. 그죠? 증기 쓰지 않잖아요. 증기의 힘을 이용해서 돌리지 않잖아. 전기잖아. 오! 이거보다 더 크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얘를 2차 산업혁명이라 합니다. 2차 산업혁명. 자, 그러면 근대 산업사회에 1차와 2차가 다 있는 거야. 아시겠죠? 요거. 자, 그럼 요걸 한번 볼게요. 이때 이제 공업의 발달 과정은 얘는 뭐냐? 얘는 공장제 기계공업이 되는 겁니다. 공장제 기계공업. 여기까지는 수공업인데, 자, 이제 공장제 기계공업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중세산업사회까지는 간의 수공업, 공장제 수공업인데, 근대는 기계다. 기계. 요 안에서 1차 산업과 2차 산업혁명이 있다. 자, 기계가 발전하니까 생산체제.

기계는 어때? 대량 생산이 되겠죠. 근데 물론 너무 좋아. 근데 기계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때 나온 현상들, 인간 소외 현상, 이런 것들 나와요. 인간 소외, 인간이 소외됐어. 그리고 노동자들이 생각할 때, 아, 기계가 우리 일자리를 대신하는 것 같아. 기계를 부수자! 하는 러다이트 운동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다 많이 들어봤죠? 우리 중학교 때 사회시간에 다 배운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차 산업혁명이야. 자, 그러다가 이제 뭐가 나오냐? 현대산업사회 나옵니다. 현대산업사회. 자, 현대산업사회는 기계도 썼지만, 어쨌든 이때는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고,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 자동화공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편해요. 이때 뭐가 나왔냐? 컴퓨터. 그쵸? 야, 컴퓨터가, 기계가 이렇게 작동하는 것도 대단한데, 컴퓨터가 나왔어. 그리고 또 다시 인터넷이 발달되기 시작했어. 인터넷. 와, 인터넷?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연결됐어. 이거를 뭐해?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와, 이것도 엄청난 혁명이네? 얘를 뭐라고 하냐? 3차 산업혁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3차 산업혁명.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여기까지 볼게요. 얘는 기계로 똑같은 걸다 뽑아내. 그래서 대량 생산이야. 근데, 자, 내가 입은 옷을 옆에 있는 친구도 똑같이 입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입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현대산업사회에서는 우리 소비자들이 똑똑하고 개성이 뚜렷해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똑같은 거 싫어. 그래서 다품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 공업에서부터 벗어나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공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경제가 이동하는 현상인, 그게 뭐냐면 탈공업화 현상이 언제 나온다? 현대 산업사회에 나온다. 탈공업화 현상. 탈공업화 현상. 요거 중요합니다. 탈공업화. 요거는 공업이야. 그러니까 전체 산업사회를 봤을 때 공업과 굉장히 밀접하다. 이거는 그냥 근대 산업사회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얘는 기계공업이지. 근데 탈공업화가 이때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미래야. 미래, 알수 없는 미래 산업사회지만 사실은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라 생각하면 돼. 예전에 교과서 쓸 때만 해도 이 정도로 발전할 줄 몰랐는데, 어쨌든 지금 미래 산업사회는, 얘는 뭐자? 얘는 지능형입니다. 지능형. 지능. 무슨 지능? 인공지능, AI. 그다음, 사물 인터넷 등등등등 빅데이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럼 보세요. 옛날에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할 때부터 와, 엄청난 혁명이었어. 근데 요즘은 이제 이거 없으면 안 돼. 뭐? 인공지능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인터넷은 그냥 다 돼. 어디든 다 돼.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을 못하는 사람들은 또안 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또 무슨 혁명이라 하느냐?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 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어디 뉴스나 뭐 어디 포럼 같은 데 가면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게 다 흐름을 알아야 우리 친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이제 생산을 한번 볼게요. 자, 중세 산업사회는 소품종 소량 생산이야. 조금 이따 선생님 배우니까. 자, 근데 근대 산업사회는 대량 생산이야. 소품종 대량 생산. 현대는 어때요? 품종이 다양해. 다품종 소량 생산이지만,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요게 소량과 요게 소량이 같은 소량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산업사회 발달 과정 내용을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이거에 대한 문제는 우리 친구들 다 해결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다 필기해 놓고 요것만 달달달달 공부하고 한 번, 두세 번 보면 우리 친구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산 방식의 변화를 선생님이랑 아까 볼게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다시 정리하는 거야. 결국에는 다시 정리. 이제 알 거야. 자, 첫 번째, 중세 산업사회 간의 수공업에서 어때요? 공장제 수공업으로 갔다. 이해하시죠? 이해했죠? 자, 그다음 소품종 소량 생산. 알겠지? 이제 알겠지? 손으로 하다 보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근대 산업사회는 공장제 기계공업이야. 자, 그런데 소품종 대량 생산이다. 왜? 기계로 막 엄청 뽑아내니까. 그쵸? 자, 그다음 세 번째, 현대 산업사회는 자동화 기계야. 그 대신 다품종 소량이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주의할 거, 요게 소량과 요게 소량이 같은 소량은 아니다. 물론 얘보다 더 많은 양일 수 있어. 근데 일단은 다양하게 많이 뽑아낸다. 다양하게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산업사회 발달 과정을 또 한번 볼게요. 산업사회 발달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여기 보면 자, 농업사회는 도구야. 공업사회는 동력, 에너지가 필요했죠? 자, 정보사회는 컴퓨터 통신이 들어갔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자, 생산수단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보충자료 있는 거 선생님이 산업혁명 아까 얘기했어. 같이 얘기했어.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혁명이다. 2차는 전기 에너지 기반의

컨베이어 벨트 나온 거야.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잖아. 그쵸? 이거를 두 개를 합쳐서 요거는 자, 근대 산업사회에 나온 거다. 헷갈리면 안 돼요. 1차 산업혁명이 중세 산업사회라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 요거 많이 틀리니까 선생님 다시 강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3차 산업혁명은 현대. 자, 그 다음 4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지능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번에 이제 산업의 분류 얘기해 볼게요. 산업의 분류는 크게 세 가지 분류를 선생님이랑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가 클라크라는 사람이 경제학자가 산업을 분류를 했는데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이렇게 분류를 했다. 자, 이렇게 분류했는데 첫 번째가 필요한 자원을 자연에서 직접 채취하거나 재배 사육하는 거야.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잖아요. 그 오렌지 주스를 먹기 위해서 오렌지를 과실을 재배하는 업종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농업, 임업, 수산업, 목축업 필요한 자원 자연에서 직접 채취하는 거 이거를 뭘로 분류했냐? 1차 산업이라 분류를 했습니다. 자, 어떤 교과서에는 앞에 요것도 붙어. 제1차 같은 거야. 제1차 또는 1차 선생님은 쓰지 않을게요. 일단 1차 산업이다.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 1차 산업이고요. 이제는 1차 산업에서 얻어진 물자를 다시 가공을 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물건으로 생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조하는 거야. 제조하는 거. 인간에게 필요한 거, 그러니까 약간 공업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게 2차 산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선생님, 이거 오타 아니에요? 공업인데 광업이라 써 있어요. 광업이 맞습니다. 자, 광업도 2차 산업으로 클라크는 분류했어요. 이유는 자, 광업은 이 광산에서 채취하고 채굴하는 것 자체가 1차 산업에 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자원이라든가 기술이 너무 크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클라크는 광업은 2차 산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여기에서 얻어진 걸 가지고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 그리고 서비스나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는 거, 이거를 3차 산업으로 분류했다라는 거. 자, 이거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도 나오는 거니까 우리 친구도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자, 호프만이에요, 호프만. 자, 호프만도, 호프만은, 자, 클라크는 산업에 대해서 분류를 했어. 그쵸? 산업이야? 1차, 2차, 3차. 호프만은 공업에 대해서만. 그니까, 즉, 여기에서 공업에 관련돼서만 분류를 했습니다. 호프만은 공업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분류했다.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분류했냐면, 호프만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나는 옷을 사고, 신발을 사고, 식품을 사고, 그렇잖아. 가벼울 경공업 위주로.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 쉽게 내가 소비한다.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다. 소비재 산업이라 했습니다. 공업에 분류했지만, 말은 소비재 산업이라고 그래. 근데 또 어떤 교과서는 소비재 공업이라도 나와.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냥 소비재 생산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그거 말고 생산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 가면 기계가 필요하잖아. 그럼 그 기계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를 만들기 위한 식품 공장에 기계가 필요해. 그러면 그 생산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거야. 기계 필요하죠? 자, 그다음 거기 들어가는 뭐 철강 제품이라든가 이런 중화 공업들을 뭐라고 하냐면 생산재 공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생산재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클라크랑 호프만에 대해서 배웠어. 클라크는 1차, 2차, 3차. 호프만은 소비재, 생산재. 아시겠죠? 자, 클라크는 전체 산업에 대해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호프만은 공업에 대해서 소비재, 생산재야.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경제 발전에 따라서 선생님 다시 클라크로 다시 가볼게. 자, 클라크로 1차, 2차, 3차로 분류했을 때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얘가 1차야,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자, 그래서 자, 1차가 더 많은 거야. 농업이 굉장히 더 많은 나라. 그거를 후진국형이라 정의를 했어요. 후진국형이다. 형이 아니라 후진국. 자, 그다음 요 3차가 더 많은 거. 1차는 적고 2차, 3차가 더 많다. 얘를 선진국형. 자, 그다음 여기는 중진국.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간다. 1차, 2차, 3차로 간다. 야, 자, 이렇게. 자, 그다음 호프만은 다시 한번 얘는 소비재 그리고 생산재다. 자, 이랬을 때 소비재 생산재였을 때 호프만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호프만 계수. 그래서 우리 EBS 플러스의 호프만 계수, 호프만 비율 같은 말이에요. 공업 구조의 변화를 알수 있도록 수치화해서 거기 보면 숫자가 있잖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해서 생산재가 차지하는 비중 대비 자,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율을 나타낸 거야. 그래서 자, 보통 소비재에서 생산재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게 발전했냐면 섬유공업 그리고 뭐 신발공업 이런 것들을 발전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다가 점점 중화학공업으로 발전하고 지금 현재는 첨단공업으로 발전했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 친구들 동남아 생각하시면 돼요. 동남아는 어떤 게더 섬유공업 뭐 이런 신발공업 이런 것들이 발전했잖아요. 소비재에서 생산재로 간다. 그래서 호프만 계수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의 비율을 나타낸 거야. 그래서 1단계는 자, 소비재가 더 많습니다. 식품이나 섬유라던가. 그다음 4단계로 갈수록 점점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수치가 작은 거죠. 그래서 호프만도 이렇게 정의를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경제학자 호프만과 그다음 클라크를 배웠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불리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국표준산업분류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면은 산업활동을 경제적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서 분류를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임의로 분류한 게 아니라 국제표준산업분류라는 게 따로 있어. 거기에 근거해서 분류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뭐 산업 구조를 파악한 건가 아니면 산업 간의 연관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떤 거냐면 중요한 건 요거야. 요겁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분류는 전체 이렇게 공업, 임업, 업, 요 안에 중분류도 있고 소분류도 있고 세분류, 세세분류 다 있어. 예를 들어 제조업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제조업 안에도 뭐 식품 공업 있고 신발 공업 있고 다 나눠져 있잖아. 그쵸? 크게 큰 분류가 대분류야, 대분류.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가지고 온 거는 대분류입니다. A부터 U까지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했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와.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공업에 관련된 거 있잖아. C 제조업 요거랑 건설업 F 요 정도만 좀 나왔어. 그런데 요즘 다 나와, 다 나와. 그래서 우리 친구 다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외우셔야 돼. 예를 들어 제조업의 분류 코드는 C다. 이 정도는 알수 있어. 근데 이제는 자 농업 A 첫 번째니까. 자 그다음 광업 B 클라크를 생각해봐. 자 광업은 1차도 아닌데 2차에 들어가 있는 거 광업 B 그리고 제조업 C입니다. 자 그다음 D 이것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거야. 다이나믹하다 해서 뒤 외우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수도, 하소,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한다. 뭔가 환경적인 에코, 이. 이거 같이 외우세요. 건설업, F.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도매 및 소매업은 G다. 이것도 나왔어. 도매 및 소매업. 그러니까, 도매 및 소매업, 이거, 이렇게 생각해볼까? 아, 굿즈를 판매한다? 굿즈, G.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운수 및 창고업이야. 운수, 창고, 운수 및 창고. 이것도 나왔어요. H 외워야 돼. 하이패스, 운수. 이렇게 외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숙박 및 음식점업. 얘도 나왔어요. 얘는 내가 자고, 내가 숙박하고, 내가 음식을 먹는다. 내가, I.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 그러면 약간 외우기가, 암기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막 억지로 끼워 묻힌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정보통신. 얘는 J다. 정보통신. 이렇게 외우자. 아시겠죠? 자, 그다음 금융 및 보험업 얘는 K머니, K머니 해갖고 얘는 이렇게. 그다음 부동산 랜드 L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M 머리를 써봐. 이렇게 전문 과학 기술 머리 써야지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 나왔어. 여기까지가 나왔습니다. 작년 수능에 이게 나왔어. 이게 나오고 얘는 분류 코드가 무엇이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다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만 딱 집어줄 수가 있어.
없습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주로 나올 만한 것들, 뭐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레저, 예술. 예를 들어 얘는 뭐 프로페서. 이걸로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선생님 다 체크했네. 그래서 우리 시간 될때한 번씩 암기 팁을 적용을 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제 이 분류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가 있다. 그래서 보통 아까 이 C가 뭐였어요? 제조업이죠. 제조업, 대분류. 이런 식으로 분류 코드가 이렇게 나온다. 얘는 시험 문제 나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모든 교과서에 이게 또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는 중분류. 요거는 소분류. 얘는 세분류. 얘는 세세분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1강에 있는 개념을 선생님이 빠르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능 실전 문제 두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은 우효의 유통 경로이다. 단계별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젖소를 사육하고 살균 가공해서 자, 그리고 완성한 다음 얘를 배송하고 판매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젖소 사육이니까 얘네 어떻게 돼요? 얘는 농업에 관련되겠죠. 그쵸? 농업, 임업, 수산업에 되는 거. 자, 그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살균 및 가공하는 거야. 만드는 거야. 그냥 제조업이니까 식품 공업에 해당이 됩니다. 배송 운수업이야. 자, 그랬을 때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1단계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코드 C에 해당한다. C는 뭐야? 얘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제조업은 2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니은 볼게요. 2단계 생산 과정에서 위생적인 관리와 점검이 요구된다. 당연하죠. 위생적인 관리와 점검 요구되죠. 우리 경공업에서 선생님이랑 공부 한번 할 거예요. 해썹이라는 인증으로 해서 위생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 어디에? 식품 공업에. 맞는 보기. 디귿. 3단계의 제품은 내구성에 따라 이 제품이야. 우유. 자, 이런 거 치즈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얘는 내구성에 따라 분류하면 내구라는 거는 뭐냐면 오래 구 견딜 내야. 그러니까 견디다. 오래 견디다. 오래 견디는 거야. 그러면 얘는 비내구재에 해당하죠. 제 내구재라는 건 오래 견디는 거. 예를 들어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한 10년 쓰잖아. 그런 것들 내구재라 해요. 이거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선생님이랑 공부합니다. 자, 얘를 비내구재에 해당한다. 비내구재잖아. 금방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도 맞는 보기. 그다음 릴. 4단계 업종은 배송입니다. 배송 서비스야. 자,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의하면 제3차 산업으로 분류된다. 맞는 보기. 니은, 디귿, 이을의 조합이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 자, 그다음 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5번. 5번. 다음은 시대별 산업혁명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이제 산업혁명 선생님이랑 1차부터 4차까지 이제 머릿속에 다 구조화됐어. 그쵸? 그랬을 때 볼게요. 기억. 가시. 가시기에. 가시기가 뭐야? 1차 산업혁명 증기기간. 자, 가시기에 도제제도가 활성화됐다. 이런 식으로 꼬아서 낸다고. 자, 한번 볼게요. 도제제도는 뭐였어? 장인. 그다음 그 밑에 도제. 이거 언제 나왔어요? 중세 산업사에 나온 거잖아요. 자, 여기는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은 근대 산업사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 니은, 나시기에는 전기에너지 2차 산업혁명이야.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한 대량 생산 방식이 활성화되었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 다시기에 컴퓨터. 다시기는 현대입니다. 현대. 컴퓨터와 인터넷 정보야. 3차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생산 체제가 도입되었다. 맞는 보기. 리을. 라시기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람과 사물 공간이 연결돼서 스마트 산업 구조가 형성되었다. 다 연결되어 있잖아. 사물 인터넷. 맞는 보기. 니은, 디귿, 리을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능 실전 문제. 자, 여기에서 다못 풀어봤던 수능 실전 문제는 우리 1단원이 끝나면 한꺼번에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번에 이게 26년도, 그러니까 작년 6월 모의평가 때 나왔던 문항입니다. 자, 공장 설립 계획서를 통해서 알수 있는 내용이야. 알수 있는 내용. 자, 이렇게 설립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산품은 원료를 높은 온도에서 가공해서 생산한다. 생산품이 뭔지 볼까요? 여기 있어. 여기 이렇게. 시멘트는 높은 온도에서 가공해서 생산된다. 그쵸? 바위를 채굴해서 얘를 분쇄해갖고 높은 온도에서 가공해야 얘가 녹을 거 아니야. 그죠? 자, 맞는 보기. 그다음 니은 볼게요. 자, 신규 공장의 입지 유형이었습니다. 입지 유형은 자, 입지 유형을 보면 석회석 매장량이 풍부한 국내 산간 지역을 고려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간 지역 그러면 석회석 매장량이 풍부한
그럼 그 원료 산지잖아. 그쵸? 원료 산지. 자, 그런데 얘는 적환지 지향이에요. 원료 지향이 이제 적환지 지향이 아니죠.

공룡이었습니다. 얼마 안 됐어. 그쵸? 얼마 안 됐습니다. 다, 다음은 시기별 주요 생산 방식과 생산품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다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가는 망치 정등을 이용한 수동 생산, 생산품이 곡괭이, 호미, 뭐 이렇게 나왔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러면, 아, 얘는 중세산업사회다. 알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손으로 하고 있잖아. 자, 그 다음, 18세기, 19세기, 증기기관을 이용한 대량 생산 나왔어. 아, 근대산업사회네. 알수 있죠? 근대산업사회. 자, 그 다음, 여기는 20에서 21세기 로봇을 이용한 이런 것들이야. 현대산업사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억 볼까요? 가시기에는 1차 산업혁명으로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거, 자, 중세산업사회가 아니라 우리 산업혁명으로 따지면 근대산업사회가 1차가 있고 그 2차가 있었어. 그쵸? 1차 산업혁명은 이 증기기관에 관련된 거. 2차는 전기 기반으로 컨베이어 벨트 나오는 거라고 얘기했죠. 이두 개가 다 근대산업사회다. 선생님이랑 공부하면 이거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현대가 3차, 미래가 4차였어.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1차 산업혁명으로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가 아니죠. 여기 나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나 시기에는 직인과 노제가 생산활동을 하는 도제제도. 이거는 중세산업사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가 아니라 가에 해당은 되는 거야.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볼까요? 다 시기에는 무인방송차라는 거는 선생님이랑 공장자동화에서 배울 거야. 무인방송차. 자, 얘가 물류 운반에 활용될 수 있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리을 볼게요. 다시기의 생산 방식은 가시기의 생산 방식보다 다품종. 그쵸? 다품종. 품종이 더 많아지겠지? 그 다음 대량 생산에 더 적합하다. 대량도 되고 소량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대량이지. 그쵸?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 돼. 수능 특강에서 선생님 다품종 소량 생산을 했잖아. 그 소량이 아니라 얘보다 나왔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디귿과 리을의 조합으로 답이 맞춰지는 이런 구조로 시험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해줄 말이 너무 많아서 말이 진짜 빨라요. 말 빠르게 해갖고 우리 친구들한테 1강에 있는 내용을 다 전달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 말이 빠르면 좀 이렇게 배속을 느리게 해서 해도 공부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 강조하고 싶은 거 1강에 있는 내용은 다 암기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요거를 기반으로 우리 2강, 3강 다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 2강에서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

0: 오늘의 주제는 빌런의 계보입니다. 기대되시나요?
1: 네. 네.
0: 저는 빌런이 굉장히 중요한 대중문화적 모티브라고 생각해요. 빌런이 매력적일수록 영웅도 매력적이어지고 빌런이 강해지면 영웅도 강해져요. 그래서 영웅도 중요하지만 영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런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킥이다. 라고 생각해서 빌런의 계보를 가져왔습니다. 빌런 하면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혹시 있을까요?
2: 저는 아무래도 좀 영화 쪽에서 봤던 인물들이 이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사실 가장 가까운 건 이제 타노스 같은 어벤져스에 나왔던. 다음에 조금 더 어두운 쪽으로 가면 조커.
0: 조커. 네. 너무 매력적이죠.
2: 네. 뭔가 이렇게 사연 있는 빌런들이 되게 머릿속에 오래 각인되는 것 같아요.
0: 그럼 그 빌런들의 뿌리를 한번 찾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네. 우리는 지금 고전 문화를 살펴보고 있는 거니까. 네. 문화에서 빌런, 악당, 악인의 뿌리는 사실은 가장 이미지에 가까운 건 의외로 동물이에요. 뱀.
2: 아, 뱀.
0: 구약성서, 종교가 이제 기독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약성서는 정말 중요해요. 현대인들이 부처의 이야기하고 성서의 이야기는 문화론적으로 조금 읽어두고 공부를 해두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구약성서에 모세 이야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가 나타나자 인파가 모세의 홍해 가르듯 갈라졌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수능 보는 학생이라면 그런 기독교적인 그 성서적인 문화론적 기반이 없으면 이 비유를 이해를 못할 것 같거든요. 네. 다윗과 골리앗도 있죠. 네. 작은 사람이 작은 우리 한국 기업이 아주 큰 외국에 있는 기업을 글로벌 기업을 이겼어.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하느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문화 베이스가 좀 깔려 있어야 읽을 수 있는 텍스트들이 암암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아이들한테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 사악한 뱀이 창세기에서도 사악한 역할을 하는데 그 구약성서에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율을 지키고 살았어요. 근데 뱀이 나타나서 이브한테 속닥속닥 거리죠. 저걸 먹어. 저걸 먹으면 네가 지혜로워지는 거야. 저게 너무너무 좋은 거여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저걸 먹어.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뱀이 바로 악마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아주 오래되고 원형적인 모티브가 돼요. 그리고 이 뱀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뭘 겪게 되느냐.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죄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영원히 노동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브는 출산의 고통과 죽을 위험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원죄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죄를 가져온 죄라고 하는 어떤 것을 가져다 준 게 바로 뱀이다. 이것이 이제 사탄의 원형이다, 악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뱀이 문학 작품에서 아주 분명한 형상을 띠고 나타나는 게 바로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이에요. 파우스트는 아시죠? 네. 거기에 아주 유명한 악마가 등장합니다. 메피스토펠레스, 준말로 그냥 메피스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피스토펠레스가 멍청한 사탄으로 나오잖아요. 굉장히 영리하고 뭔가 머리를 잘 쓰는 그런 사탄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냥 뱀으로 시작이 됐던 그냥 악이 인간의 지적인 부분을 먹고 그 다음에 기획하고 유머 그 다음에 뭔가 에티켓도 알고 있는 그런 인상의 인간의 형상을 먹고 발전을 했다는 거죠. 네. 완성체로 조금씩 나아갔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력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형체가 없는 악이라고 하는 성질을 살을 붙이고 몸을 붙여갖고 이미지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빌런의 계보에 나와 있어요.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라 네. 사실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파우스트의 첫 장면에서 악마하고 하느님이 내기를 합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내가 저 인간을 반드시 타락시킬 수 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하느님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해요. 그럼 내기를 한번 해보자. 적당한 인물을 탐색하다가 한 나이든 학자 파우스트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우스트 접근해서 이렇게 아주 달콤하게 물어봐요. 너가 원하는 걸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뭘 원해? 뭘 원했을까요? 늙은 노학자 파우스트가

0: 말년에 원했던 한 가지 위시리스트를 뽑는다면?
1: 뭐 영원의 생명.
0: 아, 맞아요. 젊음이에요.
1: 네.
0: 그래서 젊어집니다. 청년이 돼서 맨 처음 한 일은 연애였어요. 그레텐이라고 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한 아가씨를 꼬시는데 이 꼬시는데 악마가 도움을 줍니다. 둘이 미래를 나눠야 돼. 근데 어머니가 있어. 자, 어머니를 잠들게 하는 약을 줘요. 악마가. 그 약 때문에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걸 오빠가 알게 돼요. 오빠가 화가 났죠? 이 오빠도 싸움하다가 죽습니다. 자기가 사랑한 남자 때문에, 자기의 연애 때문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오빠도 죽은 거예요. 이 여자는 반미취원이가 됩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데 감옥에 갇혀요. 나중에 그 파우스트가 와서 악마의 도움으로 와서 널 꺼내줄게. 도망치자. 여자 뱃속에 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가 원치 않아요. 나는 죄값을 치르겠다 라고 얘기하고 탈옥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전 그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거기서 죽고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바로 그 구원의 여신상이 되는 겁니다.
1: 아, 네. 그러니까
0: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의 성모와 같은 영원한 여성상이 되는 거예요. 여인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1부 이야기예요. 저는 2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2부는 이 젊어진 파우스트가 고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 전쟁을 일으켰던 최강 미녀 헬레나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마음이 짜게 시작했어요, 사실. 그레텐을 냅두고 그러니까요. 이런 그래서 거기서 지적인 유희 가장 황금기라고 생각됐던 그리스의 문화를 충분히 겪고 즐거움을 누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악마가 이 사람의 영혼을 가져가느냐 하느님이 이 사람의 영혼을 가져가느냐 할 때 누군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구원해줍니다. 누굴까요? 그레텐이 나타납니다. 이제 악마한테 가는 건 왜냐면 악마가 준 게 너무 많으니까 젊음도 줬지
1: 맞아요.
0: 연애의 기회도 줬지 뭐 그리스도 데려줬지 뭐 세계 최강 미녀도 데려다줬지 네.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혼은 내 것 하고 잡아채려고 했는데 그레텐이 나타나서 그 남자를 원망하지 않고 구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피엔딩?
1: 네.
0: 옛날 소설 사실 해피엔딩이 좀 많거든요. 해피엔딩으로 끝난 그런 소설이에요. 암튼간에 아주 전형적인 악 그리고 세련되고 멋있어진 인간화된 악을 선보인 게 파우스트였고요. 이 악이 저기에 있었어. 바깥에 있어요. 메피스토 펠레스도 밖에서 들어오거든요. 와갖고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병균 같아. 바이러스나 병균 같이 네. 내 몸 외부에서 침입을 해서 나를 오염시키는 존재예요. 그 에덴 동산의 그 뱀도 네. 외부에서 점점 다가왔고
1: 그렇죠.
0: 파우스트도 그렇고 외부에서 속닥속닥거리는 악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 악의 장소가 점점 계보를 따라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바뀝니다. 내 안의 악으로. 내 안에 빌런이 있다라고 하는 작품의 대표격이 맥베스예요. 크리미널 마인드라고 혹시 아세요?
1: 네, 제목은 들어봤어요.
0: 그쵸,
1: 네.
0: 들어봤죠. 유명하거든요.
1: 네.
0: 시즌 1, 1화에 조지프 콘레드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인용이 돼요. 악마라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을 필요는 없다. 인간 혼자서도 모든 악행이 가능하니까.
1: 아...
0: 그러니까 악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
1: 네.
0: 이런 워딩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인간 안에 어떤 악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가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예요. 이 맥베스가 장군입니다. 영주예요.
1: 네.
0: 충실하고 원래 좀 착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조금 우직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1: 네.
0: 이 맥베스하고 맥베스의 친구 벤코가 있어요. 맥베스하고 벤코가 덩컨이라는 왕을 따라서 영지 점령전을 펼치고 이겼습니다. 이번 전쟁 잘했지? 오, 잘했잖아 우리 하면서 이렇게 전우회를 다지면서 오는데 광야에 마녀가 세 명이 등장합니다. 마녀는 반드시 셋이어야 돼요. 만약 한 명이면 안 돼. 이 맥베스가
1: 네.
0: 재미가 없었을
1: 네.
0: 거예요. 반드시 세 명이어야 돼. 이 마녀가 갑자기 갑툭튀를 해서 갑자기 나타나서
1: 네.
0: 그냥 아무 생각 없던 맥베스한테 이런 예언을 해요. 복귀도 안 줬어? 그냥 예언 다 해달라고도 안 했어? 찾아간 것도 아니야. 근데 운명이 찾아왔다니까요. 찾아와서 맥베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마녀 1위. 맥베스를 환영하라.

0: 두 번째 마녀 와서 얘기합니다. 맥베스를 환영하라. 코도의 영주시다. 코도의 영주가 아니었어요, 그때. 네. 근데 이제 전승하고서 아. 돌아와 보니까 왕이 너 코도 가져라 하고서 줍니다. 어, 네. 그때부터 맥베스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언이 맞았니?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 마녀가 맥베스를 흔듭니다. 어떻게 흔드냐. 맥베스를 환영하라. 왕이 될 뿐이시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맥베스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전혀 네, 생각이 없었는데 네. 기분이 좀 좋은 거죠.
1: 왕이 된다고 하니까.
0: 왕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엄청난 욕망은 없었어요. 네. 근데 와서 부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여보 들어봐. 나 오다가 이상한 여자들 만났는데 나보고 왕이 될 상이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당신이 왕이 못 될 일이라는 이유는 없지. 덩쾅 같은 바보 같은 것도 왕을 하는데 당신 왕 되라. 라고 뽐뿌 부추기 짓는 네. 거죠. 그래서 맥베스가 처음엔 거절해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 덩쾅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왕이 되냐. 자, 와이프가 꼬드깁니다. 거의 아담과 이브 같은 네. 상황이에요. 죽이면 되지.
1: 그렇지.
0: 자, 그래서 죽이는 방법까지 알려줘요. 시종들 잠자는 약을 먹이고요. 두 부부가 가서 칼로 덩코낭을 찔러 죽입니다. 찔러 죽이고 네. 시종들한테 그 피 묻은 칼을 쥐어주고 나옵니다. 덩코낭이 죽었네 하고서 이제 이 사람이 반역을 해갖고 왕이 되는 네. 거예요. 왕이 돼서 맥베스가 점점점 살인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 덩코낭을 죽이는데 그렇게 주저했던 맥베스가 이제 덩코낭의 신복이 있었거든요. 충실. 네. 이거 이름이 헷갈려요. 충신도 맥시예요.
1: 아, 맥시.
0: 네, 맥시예요. 맥더프예요.
1: 맥더프.
0: 헷갈리면 안 돼요. 맥모닝처럼 헷갈리면 안 돼. 맥베스, 맥더프예요. 자, 맥베스는 나쁜 사람. 네. 맥더프는 충신이에요. 네. 맥더프가 충신이니까 제거해야겠죠? 그렇죠. 그 집에 갔는데 맥더프가 없는 거야. 아들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나머지 또 딸들도 죽입니다. 네. 맥토프 입장에서는 맥베스가 천추의 원수인 거예요. 네. 대단한 원수인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이어서 맥베스는 점점 살인을 더 많이 하는 인근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였던 뱅크호도 죽여요. 자, 그래서 왕이 되죠. 왕이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이랬으면 명작이 안 됐을 겁니다. 네. 자, 맥베스한테 또 다른 마녀의 예언이 찾아옵니다. 이 마녀 예언이 또 기가 막혀요. 맥더프를 조심해. 맥더프는 도망갔습니다. 멀리. 자, 여자가 낳은 자는 맥베스를 죽이지 못한다. 이 얘기를 듣고 맥베스가 안심합니다.
1: 근데 없으니까요. 여자가,
0: 그렇죠. 버남의 큰 숲이 움직여서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 너는 안전하다. 자, 이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네. 맥베스는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맥더프가 군사들을 몰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간 여성이 낳은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의 배를 뚫고 나왔다. 제왕절개를 했다. 네. 여성이 날 낳은 게 아니다. 제왕절개로 외부에 의해서 꺼내졌으니까. 네.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머리에 나뭇가지를 꽂고 있었대요. 근데 군인들 움직이는 게 마치 큰 숲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맥베스가 난 이제 죽겠구나 라는 걸 직감하는 거죠. 이 작품의 묘미는 맥베스가 점점 악으로 치닫아 올라가는데 이 맥베스의 악마의 본성에 불을 붙인 레이디 맥베스는 악이었다가 점점 그 수치가 줄어들어요. 레이디 맥베스가 어떻게 죽냐면 농유병에 걸려서 계속 밤에 일어나 손을 닦아요. 손을 씻었는데 아직도 손에 피가 남아있어. 피 없거든요. 근데 이 입어보거라. 내가 손을 아무리 씻어도 이 손에 피가 지워지질 않아. 이게 지워지지 않는 피가 뭘까요? 죄책감이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읽으면서 아이고 이 여자야 그럴 줄 몰랐니.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왜 한탕 주위에 그렇게 배팅을 크게 하는가. 그냥 있는 거. 그냥 몇 개의 영지를 갖고 살았으면 네. 그냥 잘 살았을 텐데 그 욕망이라는 것은 사실 제어가 되지 않는 건가 보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책감 그리고 안에 있는 악성을 아주 잘 보여준 초기의 작품이라고 하면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다. 이게 그래서 고전 명작으로 칭해지는 문학 작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또 그 다음에 그건 너무 옛날 거 아니야? 셰익스피어는 너무 옛날 거잖아. 여왕의 시대인데 그러면 나는 더 뒤에 걸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죄와 벌을 보시면 돼요.

0: 저는 죄화벌을 경찰이 되고 싶은 학생이나 아니면 법의학, 범죄심리학, 프로파일링, 로스쿨 이런 걸 꿈꾸시는 분들은 이걸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인간 그 범죄를 저지른 인간의 내면 묘사를 가장 탁월하게 했다라고 알려진 작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사건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인간 안에서 죄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 악심이 나중에 자기 마음을 어떻게 좀먹는가 요거를 너무 심리 묘사를 잘 해놓은 거예요. 네. 그 죄와 벌이라고 하는 작품은 1860년대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가 배경이에요. 네. 여기에는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등장인물의 이름이 분열이라고 하는 러시아어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선인과 악인이 동시에 있어요. 라스콜리니코프의 착한 점은 이런 거예요. 돈이 되게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고학하는 학생이거든요. 네. 어머니가 없는 돈, 있는 돈 다 긁어서 홀어머니가 보내주는 돈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결국 학비가 없어서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집안에서는 누이 동생이 오빠의 출세와 공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누이가 다른 돈 많은 남자한테, 나이든 남자한테 시집을 가려고 해요. 이때 오빠의 심정은 굉장히 괴롭겠죠. 나는 엄마의 인생도 갉아먹고 동생 인생도 망치는 나는 벌어진가 보다. 이런 죄책감을 가졌겠죠. 돈도 그렇게 없는데 그나마 엄마가 보내준 약간의 돈을 가여운 소녀를 위해서 내놓습니다. 가난한 사람 보면 또 돈을 놓고 오기도 하고요. 위기에 처한 소녀를 꼭 구해주기도 해요. 그런 착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내가 영웅인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이상하고도 무모한 생각을 해요. 이거를 프로파일러 나오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존감이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인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되는 일 하나도 없고 가족한테는 민폐만 끼치고 내가 계속 공부를 하는데 뭔가 이루어내는 건 없는 거예요. 뭔가 막 자기를 계속 찍어 누르니까 방발감으로 폭발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과시하려고 살인을 기획한 것이 아닌가. 이 얘기가 이 사람을 변호하거나 뭔가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이유는 아니고 다만 인간 내부에 잠들었던 악은 언제 깨어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끼를 훔칩니다. 하숙집에 가서 주인집에서 도끼를 훔쳐서 품고 가요. 그리고 전당포 노파를 머리를 도끼를 깨서 죽입니다. 근데 그 죽이는 장면을 아무도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순진하고 착한 노파의 그 노예처럼 부려지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구석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그 여자도 찍어 죽입니다. 피가 흥건해지고요. 이 사람은 도망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지적이고 분열된 이상한 사람답게 고뇌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인간을 죽였는데 이 죽인 게 나의 영웅성을 증명한 것인가 아니 안 한 것인가. 내가 잘한 일을 한 것일까? 못한 일을 한 것인가? 자, 이 사람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한번 현우 학생님이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라스콜리니코프의 그 대사입니다.
1: 네. 나는 소냐. 궤변을 늘어놓을 것도 없이 그냥 죽이고 싶었어. 나를 위해. 나 하나만을 위해 죽이고 싶었던 거야. 나를 이해해줘. 만약 똑같은 길을 간다고 해도 절대 두 번 다시 살인은 하지 않을 거야. 그때는 다른 것을 알아야만 했어. 다른 것이 내 겨드랑이를 콕콕 찔렀거든. 나는 그때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이에 불과한지 아니면 인간인지를 알아야만 했어. 그것도 어서 빨리 알아야만 했지. 즉 내가 넘어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럴 수 없는지를 감히 몸을 숙여 취할 수 있을까 아닐까. 벌벌 떨기만 하는 피조물인가 아니면 권리를 갖고 있는가.
0: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1: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0: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죠.
1: 네.
0: 목적이 돈에 있어나 돈 벌려고 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1: 맞아요.
0: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실험해보기 위해서 한번 죽여봤어 라는 거거든요. 이러면 저는 제가 만약에 그쪽 프로파일러 쪽에 근무하는 사람, 전공한 사람이라면 반사회적 인격장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1: 네.
0: 사이코패스인가? 네.

0: 생각도 사실은 들었어요. 근데 또 전체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인간적이고 도의적이며 어머니를 엄청 사랑하고 여동생을 또 엄청 아껴주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 행위적으로만 보면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은 맞아요. 로스쿨이나 법조에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노파 쪽에 서 있는 검사 입장에서 변론도 한번, 그러니까 뭔가 그 소장도 제 써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이제 맞기 싫지만 라스콜니코프를 변호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 사람 형량을 얘기를 할수
1: 그쵸.
0: 있을까? 변호의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스쿨에서 이런 작품을 가지고 다뤄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구나. 명작은 명작이구나. 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주고, 전또 깜짝 놀란 게 도스토옙스키가 어떻게 이런 인물을 창조했을까? 당시로서는 좀 좋게 좋게 멋있게 멋있게 약간 인간 인물 형상화하는 게 그렇게 발전되지 않은 근대 소설의 초읽기였거든요.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어떤 한 점프를 이뤄낸 거예요. 이런 캐릭터까지 만들어낸 거는 상당한, 그냥 문학적으로 보면 상당한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죄와 벌인데, 이 죄는 인간이 저지른 죄,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벌은 내면의 벌을 의미를 해요. 이 사람이 괴로워했던 내면의 벌.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죄로 고백하고 그 유배지로 보내지는 건 사실상 벌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마음이 지옥인 것을 이 도스토옙스키는 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주지하는 바는 제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실 분들은 노파를 한낱 죽여대는 이로 생각한 것, 이 죄하고 벌하고의 의미를 찾아보시는 게 독서의 묘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벌써 악이 저 멀리에 있다가 점점점 안으로
1: 맞아요.
0: 들어왔어요. 이제 이 악이 늘어납니다. 악이 새끼를 쳐요. 그리고 사방팔방으로 전염이 되기 시작해요. 저는 현대사회의 빌런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 이대 시스템화된 빌런이 새로운 빌런으로 등장했다라고 생각해요. 자, CCTV가 있습니다. CCTV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죠.
1: 그렇죠.
0: 안전함을 느끼게 해줘요. 그런데 누군가가 CCTV를 조작한다면, CCTV로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면, 집에 아기를 보기 위해서 홈캠을, 반려견을 보기 위해서 홈캠을 깔아놨는데, 내가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거를 누가 홈캠을 해킹해서 보고 있다면, 저는 이런 시스템화된 빌런, 새로운 기계 문명을 타고 온 빌런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악만 처단하면 됐는데,
1: 맞아요.
0: 지금은 악이 어디에 있을지 너무 불안한 그런 상황이 돼서 악이 파편화되면서 조금 더 사방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시스템화된 빌런을 일찌감치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오웰 1984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1984 제목을 좀 잘못 지었다고 생각해요.
1: 그럼 어떻게 지었어야 할까요?
0: 2154년, 막 이렇게. 1984 말고, 뭐, 2584. 이렇게 좀더먼 미래를 갔었어야 될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낙관론자일까요? 회의론자일까요? 1940년대에 발표했는데,
1: 맞아요.
0: 겨우 40년 후의 미래를 예상을 했어요. 경찰들이나 수사를 하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 경찰, 요즘 경찰들은 수사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항상, 막내야, 불박 챙겨라. CCTV 따와라.
1: 맞아요.
0: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한테는 블랙박스하고 CCTV는 너무 흔해진 거예요. 근데 1984 이거가 쓰여지던 시대는 사실은 그런 게 없었죠. 없었는데도 상상을 해냈다는 게전 되게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저 주인공은 이제 윈스턴 스미스라고 하는 발당 공무원 같은 직책을 한 사람이 나와. 이 사람이 하는 게 언론 조작이에요. 언론 조작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줄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나와요. 원래 개인적인 연애도 금지되어 있거든요. 결혼도 나라에서 시키는 여자라면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의 감정을 못 느끼고 부인하고 좀안 좋게

0: 헤어졌는데 이 윈스턴 스미스한테 줄리아가 사랑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죽어 있었던 인간의 세포들이, 인간의 감정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해요. 저는 그 장면이 참 좋았던 게 윈스턴 스미스가 너무 불쌍해 살거든요. 본인이 일기를 쓰고 싶어 하는데 일기도 쓸 수가 없고 로봇 같은 얼굴로 무표정하게 살다가 줄리아하고 연애를 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래 저게 행복이지.
1: 네.
0: 그러면서 좀 불안한 거죠. 저 행복 끝날 텐데 언젠가 끝날 텐데라고 하는
1: 맞아요.
0: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나느냐? 감시를 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감시망은 소리도 듣고 있고 그 유명한 빅브라더가 등장을 하는데 빅브라더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층계참을 지날 때마다 엘리베이터 맞은편 벽에 붙은 커다란 얼굴의 포스터가 그를 노려보았다. 그것은 사람이 움직인 대로 눈동자가 따라 움직이도록 고안된 포스터였다. 포스터 아래에는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거거든요. 빅브라더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빅브라더가 항상 보고 있고 그분은 존경의 대상이고 따라야 한다라고
1: 네.
0: 하는 그런 전제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텔레스크리라는 게 너무 끔찍했는데 텔레스크리는 수신과 송신이 동시에 가능했대요. 동시에 가능하다. 이 기계는 숨죽인 속삭임을 넘어서는 모든 소리를 낱낱이 포착한다. 더욱이 윈스턴이 이 금속판의 감시 범위 안에 있는 한 소리는 물론이고 행동까지 감지된다. 물론 언제 감시를 받고 있는지 알 수는 없다. 사상 경찰이 개개인에 대한 감시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행하는지는 단지 추측만 할수 있을 뿐이다. 이게 더 무서워요. 추측만 되고 그 빅브라더의 얼굴이라든지 경찰의 기준을 모르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는 최근에 다시 읽다가 제 요즘 문해력계 5인영이라는 열매를 갖고
1: 네.
0: 있는데 문해력 이슈를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문해력 떨어져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 많이 물어보는데 문해력하고 관련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조지 오웰이 1940년대 이미 해놨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디스토피아의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사전 만드는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자랑을 할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2: 우리의 주된 임무가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네. 우리는 매일 수십, 수백 개의 낱말을 없애고 있지. 말하자면 우리는 말을 뼈만 남도록 잘라내고 있는 셈일세. 물론 가장 쓸모없는 낱말은 동사와 형용사에 많지만 없애야 할 명사도 수백 개나 있네. 그리고 동의어뿐만 아니라 반의어도 없애야 하지. 결국 우리는 사상죄를 범하는 것도 철저히 불가능하게 만들 걸세. 그건 사상에 관련된 말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니까 간단하네. 앞으로 필요한 모든 개념은 정확히 한 낱말로 표현될 것이고, 그 뜻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다른 보조적인 뜻은 제거되어 잊히게 될 걸세. 이미 우리는 제11판에서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었네.
0: 너무 놀랍지 않아요?
1: 네.
0: 저는 내가 만약에 빅브라더 편이라면 이건 정말 천재적인 사고방식이다
1: 그렇죠.
0: 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1: 네.
0: 같아요.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업 알쌀 정책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1: 네.
0: 조선인이 조선인으로 사고할 수 없게 하라. 그러면 조선의 정신이 사라진다
1: 맞아요.
0: 라는 거거든요. 단어가 없어지면 그 단어를 생각할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1: 네.
0: 사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사랑도 없을 거야. 평화도 없을 거야. 저항도 없을 거야. 사전에서 그런 단어들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아예 상상도 못하게 될
1: 그렇죠.
0: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문해력 얘기할 때할 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조지 오웰의 얘기를 한번 봐라. 낱말이 줄어들고 사전에 단어가 줄어들면 사고의 폭이 줄어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다양한 말을 더 풍성하게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들은 책에서 배울 수 있다. 독서 캠페인을 할수 있는 근거가 하나 좀 생긴 거예요. 1984라고 하는 소설을 학술적으로 너무나 훌륭하게 소화를 해낸 사람이 있어요. 감시하고 감시당하는 현대사회를 철학적으로 가장 명쾌하게 설명해냈다라고 알려져 있는 책이에요. 여기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핵심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라면 파노티콘이에요.
1: 파노티콘, 네.
0: 들어보셨죠?
1: 네, 벤담이 고안했던.
0: 그렇죠.

0: 옵티콘이라는 것은 사방에서 보고 있는 체제입니다. 제레미 벤담이 설계했던 감옥의 그 모습에서 미셸 푸코가 차용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근대는 처음 시작할 때 계몽주의로 시작을 해요. 네. 계몽주의를 영어로 하면 인, 라이트, 먼트거든요. 네. 빛이 비추이는 곳에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빛이 어디서 오느냐? 근데 저 위에 빛이 어떤 거냐면 이성의 눈이 비추이는 빛입니다. 네. 이성을 믿자. 왕을 믿는 게 아니고 왕이 신의 대리인이라는 걸 믿는 게 아니고 각각의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무당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점술사 들어올 수 없어요. 예언과 신탁 들어올 수 없습니다. 네. 모두 다 체계화되고 이게 분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대표적인 공간이 감옥, 병원, 학교입니다.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감옥을 생각을 해보면 파놉티콘을 이해하기가 제일 쉬워요. 감옥의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눈이 하나 있어요. 사방을 다 감시하는 빅브라더의 눈, 아주 큰 눈 이런 건데요. 감시자는 본인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근데 누군지는 몰라. 내 무시무시한 총을 들고 있어. 나를 벌 줄 거야. 이게 내면화되면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내가 누군가 날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검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생기냐면 SNS에 내가 뭔가 올리면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웃는 얼굴만 올리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모습만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미화해서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실된 나와 진짜 나와 SNS에 올린 남들 보라고 올린 나와의 이격이 발생하거든요. 그 사이에서 사람이 조금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항상 나를 평가하고 있어. 누군가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어. 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응을 해야 돼. 이런 사회가 돼서 자발적 셀프 감시와 처벌의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지 오웰이 경고했던 게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자, 오늘은 빌런의 계보에 대해서 아주 고대의 악부터 최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예비 빌런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1: 이제 빌런의 계보, 오늘 빌런이라는 주제를 처음 들었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타노스, 조커 이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소설 안에 있던 빌런들, 굵직굵직한 빌런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나와서 좋았던 것 같고 사실 마지막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들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본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를 감시하는 것들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나를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오늘도 감상평이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빌런보다 조금 더 쫄깃쫄깃하고 흥진진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와, 박쥐. 박쥐, 박쥐.
1: 진짜 한 끼 온다? 코물이.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만나서.
2: 인권 문제에 관계하는 그룹とか, 또 한국からも, 来られるとか.
3: 橋本さん 1분 ですね.
0: 와, 박제.
1: 그래, 꼬물이네, 흔들었어. 마리가 하루에 치우 있으려 해도
0: 44년 45년도에 건설이 됐는데 그때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여기는 그대로 남아 있네요.

が作る時に暗号で呼びたいということで頭文字を取って高槻の田地下の地倉庫の倉

근데 이제 기록에 잡히지 않는 사망자들도 더 많았을 것으로 또 추정이 되거든요. 열악한 환경 속에 내몰리면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서 그 목숨을 잃고.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지난번 반도체에 이어 오늘은 전자산업 이야기입니다. 매년 새해 카운트다운을 보기에 수십만 명이 모이는 뉴욕 한 복판에 거대한 전광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만든 기업은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혹시 아이폰이라면 그 안에 화면 역시 한국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폰은 미국을 대표하는 제품이자 한국 갤럭시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기입니다. 그런데 그 경쟁사의 얼굴,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여다보는 화면조차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가전에서 시작해 통신,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장까지 전자라는 이름 아래 산업은 생각보다 훨씬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한국 전자산업의 큰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라디오였죠. 1958년 부산에 금성사가 세워집니다. 당시 한국에는 전자제품을 만들 기술도 설비도 전문 인력도 부족했죠. 국산 1호 라디오가 등장했습니다. 이름은 A-501. 여기서 01은 국산 1호라는 의미입니다. 등장했지만 경쟁력은 높지 않았습니다. 밀반입된 외국 제품이 훨씬 더 인기가 있었죠. 정부의 보호 아래 내수 시장을 확보하며 산업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자산업은 혁신보다 학습과 추격으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죠. 1960년대 중반 금성사는 냉장고와 TV 생산에 나섭니다. 특히 1966년 흑백 TV의 등장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TV는 라디오하고 다르게 이 수백 개의 부품이 필요한 종합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TV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완제품 하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필요한 부품 산업과 공급망 전체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깔려있죠. 한국 전자산업이 단순 조립을 넘어서 산업 생태계를 갖추기 시작한 시점이 아마도 바로 여기였을 겁니다. 추격의 속도는 빨랐습니다. 라디오 부품 국산화율은 1967년 27.5%에서 1971년 90%를 넘어섭니다. 선진국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생산체계를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계도 굉장히 분명했죠. 1969년 전자공업 생산의 절반 이상이 수출로 향했지만 생산액의 41.9%는 외국인이 단독 또는 합작으로 설립한 기업에서 나왔으니까요. 핵심 부품 역시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생산은 한국에서 이루어졌지만 설계와 기술, 자본의 중심은 여전히 해외에 있었습니다. 한국 전자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독자적인 산업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른 단계였죠.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한국은 1970년대 국가 차원의 전자산업 육성에 나서게 됩니다.

시장과 기술 축적은 기업의 몫이죠. 시장도 함께 설계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는 받아들이되 국내 시장은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외국계 합작사가 만든 TV는 수출만 허용하고 국내 판매는 제한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 기업들은 생산 경험을 축적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산업은 공장 안에서만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부품업체와 인력, 물류가 모두 모여 생태계를 이룰 때 경쟁력이 만들어지니까요. 1971년 착공된 구미 전자공업단지는 그 기반이었습니다. 구미는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 전자산업의 중심지가 됩니다. 기술 인프라도 이 시기에 뿌리를 내립니다. 1966년 키스트를 시작으로 1970년대 전자통신연구기관들이 설립이 됐고요. 1985년 애트리로 통합됩니다. 이 연구소가 훗날 전자교환기와 CDM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주역이 되죠. 성과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8개년 계획은 1976년 수출 4억 달러를 목표로 삼았지만 실제 수출은 10억 3,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자산업은 한국 전체 수출의 17.6%를 차지하게 됩니다. 1970년대까지 한국 전자산업의 강점은 생산이었습니다. 선진국이 만든 제품을 빠르게 배우고 더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는 방식을 택했죠.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이 전략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차례 석유 파동으로 원가가 뛰었고 미국과 유럽은 수입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값싸게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워진 것이죠. 한국 기업들은 여기서 전략을 바꿉니다. 저가 경쟁에서 품질 경쟁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죠.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컬러 TV였습니다. 흑백에서 컬러로의 전환은 단순히 색이 추가된 정도가 아니었죠. 화질과 디자인, 기능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수출이 막히면 현지에서 생산했습니다. 1982년 LG전자는 미국 엘라바마주 헌츠빌에 생산 법인을 세웁니다. 한국 전자기업 최초의 해외 생산 기지였습니다. 이후 한국 기업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동남아시아 등 생산 거점을 세계적으로 막 확대해 나가죠. 오늘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출발점이 이 시기였습니다. 성과는 분명했죠. 1970년 5,500만 달러였던 전자산업 수출은 1987년 100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이듬해 1988년에는 전자제품이 섬유를 제치고 한국 최대 수출 품목이 됩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서 세계 2위 가전생산국으로 올라섰고요. 흑백 TV는 세계 1위, VTR과 전자레인지는 세계 2위 생산국이 됐습니다. 이 무렵 국내에서는 삼성, 금성, 대우 세 회사가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이 경쟁이 한국 가전의 품질을 빠르게 끌어올렸죠. 그 축적은 2000년대 들어 세계 1위 제품으로 돌아옵니다. LG전자의 에어컨 휘센은 2000년 세계 판매 1위에 오른 뒤 2004년 한 해에만 1000만 대 넘게 팔립니다. 그해 전 세계에서 팔린 가정용 에어컨 5대 중에 한 대가 LG 휘센이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TV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972년 흑백 TV로 사업을 시작한 삼성전자는 34년 동안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와인색 테두리를 입힌 보르도 TV를 내놓으며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화질에 디자인을 더한 이 제품은 차기작까지 1000만 대 넘게 팔렸고요. 그해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소니를 제치고 세계 TV 시장 1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그 1위는 매출 기준으로 지금까지 19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전산업이 한국 전자산업의 몸집을 키웠다면 통신산업은 무게중심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완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에서 통신망과 이동통신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나라로 나아갔죠. 출발점은 전화교환기였습니다. 1980년대까지 한국은 교환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교환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통신망 전체를 운영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애트리는 전전자교환기, 이른바 TDX 개발에 도전을 해서 1986년 국산 교환기를 완성합니다. 덕분에 전화 회선이 빠르게 늘면서 1가구 1전화 시

시대가 열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이 역량은 곧 이동통신으로 이어집니다. 1990년대 초 한국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세계 이동통신 주류는 유럽의 GSM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CDMA는 미국 퀄컴이 개발했지만 아직 어느 나라도 상용화하지 못한 기술이었죠. 한국은 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국가 표준으로 채택하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1996년 1월 한국 이동통신은 세계 최초로 CDMA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를 상용화합니다. 원천 기술을 개발한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 통신망에 적용해 전국 서비스로 구현한 것은 세계 최초였습니다. CDMA의 의미는 휴대폰 보급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전까지 한국은 통신 장비와 단말기를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CDMA 상용화 이후 한국 기업들은 장비와 휴대폰을 직접 개발해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2005년 LG 초콜릿폰은 한국 휴대폰 최초로 글로벌 판매 1000만 대를 돌파합니다. 2007년 LG 프라다폰은 세계 최초로 정전식 풀터치 스크린을 상용화합니다. 당시 세계 휴대폰 시장의 절대 강자는 핀란드의 노키아였죠. 1998년 모토로라를 제치고 1위에 오른 뒤에 14년간 정상을 지켰고요. 한때 핀란드 GDP의 4분의 1을 혼자 책임질 만큼 거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노키아와 모토로라가 버틴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출발해서 세계 2위까지 올라섭니다. 판을 뒤집은 건 아이폰이었습니다. 2007년 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시장은 순식간에 스마트폰으로 넘어갔고요. 피처폰의 강자들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이 격변을 견딘 거의 유일한 승자가 삼성전자였습니다. 옴니아의 실패를 딛고 내놓은 갤럭시가 성공하면서 삼성은 애플과 정면으로 맞서는 유일한 제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2012년 1분기 출하량에서 노키아를 넘어섭니다. 14년 독주가 끝나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휴대폰을 만드는 나라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은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와 가전이 한국을 제조 강국으로 알렸다면 휴대폰은 한국을 첨단 기술을 가장 빠르게 상용화하는 나라로 각인시킨 제품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 디스플레이의 주인공은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브라운관 TV 생산국이었지만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LCD에서는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LCD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의 TV와 컴퓨터, 노트북 시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LCD 전환에 실패하면 한국 전자산업 전체가 뒤처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디스플레이 산업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큰 공장을 빨리 짓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은 LCD의 수익성을 두고 투자를 주저했었습니다. 반면에 삼성과 LG는 차세대 시장이 열린다면 반드시 선점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한국 기업들은 본격적인 투자 이후 불과 5년 만에 1998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LCD 시장 1위에 올라섭니다. 한국은 더 이상 TV를 조립해 파는 나라가 아니라 화면 자체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LCD가 성숙 산업이 되면서 중국 기업들이 국가 지원을 얻고 대규모 생산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으로 공장을 늘리고 가격 경쟁이 심화되었죠. 결국 한국은 LCD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주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 기업들은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OLED입니다. LCD가 일본을 추격해서 얻은 성과였다면 OLED는 한국이 먼저 시장을 연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대형 OLED는 화질과 크기에서 LCD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을 열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 패널 시장에서 12년 넘게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비싸고 어려운 화면일수록 여전히 한국이 만듭니다. 전자산업은 계속 진화하고 있죠. 다음 무대는 로봇과 자동차, 전자, 그리고 피지컬 AI입니다.

이 화면 속의 정보를 처리하던 기술이 이제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움직이는 기계로 확장되고 있는 거죠. 이 피지컬 AI 경쟁은 AI 모델만의 경쟁은 아닙니다. 기계를 설계하고 부품을 공급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의 경쟁입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와 전자부품에서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과 전동화 기술은 자동차와 기계 물류를 포함한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죠. 물론 1위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LCD 정상을 중국에 내준 일은 추격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한국 전자산업의 역사는 추격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죠. 일본을 따라잡은 뒤에는 OLED로, 통신 장비를 국산화한 뒤에는 CDMA로, 현재 성공에 머무르기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와 더 어려운 기술을 향해 먼저 움직였죠. 한국 전자산업을 성장시킨 힘은 추격 그 자체가 아니라 추격 이후에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했던 도전하는 자세, 그리고 축적된 역량일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전자산업이 라디오 조립국에서 어떻게 제3대 생산국으로 올라섰는지 그 70년의 역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 화학산업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해도 용룡이 나라시아.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핑터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말하기 실력의 날개를 슝 달아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동생이 내 허락도 없이 자꾸 내 블록을 가지고 놀아요. 더 이상은 못 참아. 한마디 해야지. Don't touch my blocks. 내 블록 만지지 마. 동생의 대답은 치사하게 굴지 마. 클릭.
1: Don't touch my blocks.
2: Don't be mean.
1: You need to ask me.
2: I get it.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자, 오늘도 들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빈칸 채워서 문장 완성해 볼게요. 오늘 채울 빈칸은 어디 보자. 만지다. 만지는 거, 손대는 거. 치사한, 못된. 오, 이거 좋은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쵸? 묻다, 물어본다, 이런 뜻. 이렇게 세 개 우리 친구들 떠오르는 거. 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장. Don't. My blocks 에요. 일단 don't는 뭐예요, 친구들? 기억하지? 오, 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이 don't 뒤에다가 동작을 넣어서 그 동작 하지 마. Don't run 하면 뛰지 마세요. Don't jump, 점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번에는 만지다란 말이에요. 만지는 거, 손대는 거. 그렇지. 우리말로는 touch이지만 영어로는 touch. Touch. Touch. 한 박자로 발음해요. 터치, 이 되지 않도록 여기 CH의 소리는 쭈, 쭈 이렇게 바람만 나오는 거예요. Touch, touch. Don't touch my blocks. 우리말 블럭은 영어로 blocks 이렇게 쓰고요. 내 블럭 하나만 손대는 거 아니니까 S까지 다 챙겨서 봐주세요. 야, 내 블럭에 손대지 마.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 그래요? 알았어가 아니라 아, 치사하게 굴지 마. 이렇게 반격을 했어요. 자, don't be 다음에 치사한, 못된을 넣을 거예요. 무슨 말이 있을까? 친구들 bad 생각했죠? 뭐 bad도 나쁘진 않은데 이건 좀 치사하다. 아, 너무 못됐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니까 mean, mean. 이런 단어 친구들 알고 있을까 모르겠어. mean은요, 뜻하다, 의미하다라는 동작도 되고요. 이렇게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못된, 치사한, 조금 어려운 어른들 말로는 비열한, 막 뒤에서 뒤통수 치고 막 사람들 속이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못된 거, 이런 것들을 다 mean이라고 표현해요. Don't be mean. 오, 치사한 사람이 되지 마라. 치사하게 굴지 마라. 그랬더니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해요. You need to. 너는 뭐뭐 할 필요가 있어? Ask me.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그랬더니 I get it. 알겠어.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친구들 이 마지막 알겠어는요. 알겠어. I get it.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말하는 나의 말투, 억양에 따라서 아 알겠다고 이런 느낌으로 I get it.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 친구들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표정, 말투, 억양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이 문장들 우리 리듬 살려서 함께 읽어볼게요. 자, 먼저 누나가 얘기를 했어요. 내 블럭에 손대지 마! 할 때 어디 강조할까? 마!에 강조를 해야 되겠지. 하지 마. Don't 강조할게요. 그리고 동작 중요하죠. 손대는 거, 만지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을? 블럭을. Don't touch my blocks. Don't touch my blocks. 이렇게 리듬이 생긴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남동생 대답. 아, 치사하게 굴지 마는 어디야 할까? 그렇지. 마에 don't에도 강조하고요. 치사한, 못된, mean에 강조하면 되겠죠. Don't be mean. 한 번 더. Don't be mean. 아, 그랬더니 누나가 하는 말. 나한테 물어봐야지. 어떻게? 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need.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물어볼 필요가 있다, 요게 중요하거든요. You need to ask me. You need to ask me. 잘한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 I get it. 알겠어. 알게 됐다는 거. 그렇지. I get it. I get it. I get it. 이렇게 하면 조금 짜증나는 말투. I get it. 좋아요. 자, 이렇게 우리 리듬까지 연습해 봤네요. 그럼 이 리듬 잘 기억하면서 앱을 켜서 우리 한번 체크해 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줘요. 자, 오늘도 speaking 눌러서 주제는 가족 눌러서 들어왔어요. Scene 6 대화 연습 함께 해볼게요. 먼저 듣고
3: Don't touch my blocks.
4: Don't touch my blocks.
3: Don't be mean.
4: Don't be mean.
3: You need to ask me.
4: You need to ask me.
3: I get it.
4: I get it.
0: 여기 남동생은 조금 그렇게 말했어요. 그치? 알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근데 선생님 오늘도 다 되게 다 excellent. 친구들은? 좋아요. 잘 안 되면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 돼요. 친구들 실망하지 마요. 자, 이제는 우리 talk more 나만의 문장 만들어 볼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요. 이 문장 한번 연습해 보고 싶어요. 많이 봤죠, 친구들? Don't be 다음에 성격이나 상태. 어떤 행동을 하지

라고 하면 don't 다음에 동작이지만 뭐 화내지 마 또는 이런 성격 이런 상태를 갖고 있지 마라 유지하지 마라 그렇게 할 때는 don't be 다음에 넣어주는 거예요. 오늘은 don't be 그렇지 치사한 못된 이런 말을 넣어줬잖아요. 못되게 굴지 마 치사하게 굴지 마 뭐라고요? Don't be mean 이었어요. 자, 그럼 이 don't be 다음에 다른 말을 넣어서 더 많은 문장 만들어 볼게요. 무례하게 굴지 마, 즉 버릇없게 굴지 마 이런 말 만들어 보고 싶어요. 버릇없는 예의가 없는 그렇지 rude거든요. rude 그러면 don't be rude. Don't be rud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부끄러워하지 마. 수줍어하지 마. 수줍은 부끄러워하는 shy거든요. shy 넣어서 그렇지. Don't be shy. Don't be shy.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문장은 질투하지 마라는 문장이에요. 질투하는 그런 마음은 jealous. Jealous. 조금 어려워 보이죠? 이 EA가 에 소리 나요. Jealous라는 단어 있어요. 질투하지 마. Don't be jealous. Don't be jealous.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 형제 자매 간에 늘할수 있는 대화, 내거 만지지 마, 아, 치사하게 굴지 마, 이런 대화를 해봤어요. 대화의 내용은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정말 많이 하는 말이니까요, 친구들. 내가 많이 하는 말은 영어로 꼭할수 있도록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화할 때 대답 고르잖아요. 오늘 고르지 않았던 대답 다시 한번 골라서 친구들 스스로 연습해 보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대화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물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개념완성 물리학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저는 임지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43강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강의에서 우리 물론 여러분 42강까지 또 3단원 내용 배웠겠지만 이번 강의부터는 조금 더 이제 현대 물리학에 가까운 내용 많이 배울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3단원 전체가 거의 현대 물리학에 가깝다. 그렇죠? 파동부터 시작해서 왜 파동을 배웠는지, 결국은 파동을 배운 이유는 빛이라는 것도 이해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우리 이제 현대 물리학의 꽃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양자역학을 들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현대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이 어떻게 태동하게 됐고 왜 우리가 이 현대 물리학 역사에서 양자역학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도 많이 숨어져 있고 그 속에 있는 에피소드가 정말 다양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보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3-2단원이죠. 쌤하고 처음 배울 내용이 원자의 선 스펙트럼인데, 이 원자의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란 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스펙트럼을 왜 배워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원자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것도 알면 좋기 때문에 전체적인 역사적인 흐름 딱 보고 큰 그림을 보고 좁게 들어갑시다.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재밌잖아요. 그렇죠?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제일 처음 만날 과학자는 톰슨이라는 과학자인데, 톰슨. 이 톰슨도 원자 모형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톰슨 이전부터 원자에 대한 관심은 되게 많았어요. 왜? 물질의 가장 기본은 뭘까? 물질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체를 쪼개고 쪼개고 쪼개고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그 무언가는 없는가? 항상 궁금해왔습니다. 그렇죠? 해서 톰슨 이전의 과학자들은 이 원자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조그만한 공 같은 존재, 그냥 덩어리, 그걸 원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톰슨도 이제 그렇게 알고 열심히 연구를 했겠죠. 했는데 이 톰슨이 어떤 실험을 하게 되냐면, 아마 여러분 앞 시험에서 앞 3-1단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 음극선,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 가지고 뭘 발견하게 되냐면은 전자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자. 오, 전자. 이게 톰슨의 음극선 실험에서 전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해가지고 금속에다가 아주 강한 고전압 마이너스를 걸어주니까 거기서 뭔가가 튀어나와. 튀어나오는데 그게 뭐지? 처음에는 그냥 빛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조그만한 입자인데 금속의 종류를 바꾸고 바꾸더라도 결국은 똑같은 입자 계속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 아, 이 입자는 원자라고 보기 뭐하고, 왜? 또 금속을 바꾸더라도 계속 똑같은 입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 입자는 어떤 원자라는 그 기본 단위, 그 속에 더 원자를 이루고 있는 더 기본적인 입자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마이너스극, 음전하에서 마이너스극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걸 전자라고 부르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마이너스, 전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 전자를 발견한 덕분에 톰슨이 원자 모형을 제안하게 돼요. 어떻게 제안하게 되냐면 간단합니다. 톰슨이 제안한 원자 모형은 이렇게 양전하가 구름처럼 퍼져 있어. 퍼져 있는 이렇게 우연 구름처럼, 안개처럼 퍼져 있는 양전하 속에 전자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한, 둘, 셋, 넷, 여섯 개니까 다섯, 여섯 개죠? 오케이. 하나씩. 이렇게 양전하가 구름처럼 넓게 퍼져 있는, 안개처럼 퍼져 있는 그 양전하 속에 전자가 콕콕콕콕콕 박혀 있는 건포도 푸딩 모형이라 부릅니다. 건포도 푸딩 모형. 왜? 이 푸딩 속에 건포도가 콕콕 박혀 있듯이 이 건포도 푸딩 모형 이름 되게 귀엽다. 그렇죠? 건포도 푸딩. 이 건포도 푸딩 모형으로 딱 제안을 해요. 누가? 톰슨이. 이걸 보고 우리는 톰슨의 원자 모형이라 부릅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혁명적이었죠. 왜? 그 전 원자 모형이야말로 그냥 동그란 공, 덩어리거든요. 근데 그게 기본 단위라고 생각했지만 그 원자 속에 조금 더 기본적인 입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전자를 발견하게 됐고 이렇게 원자 모형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 톰슨의 제자인 러더퍼드가 있어. 아, 이 러더퍼드라는 과학자는 톰슨의 제자예요. 톰슨의 제자. 와, 이제 우리가 보니까 뭔가가 스승과 제자 관계가 막 나온다. 그렇죠? 톰슨의 제자인 러더퍼드가, 어? 그럼 이 스승님이 제안한 이 원자, 과연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야. 엄밀히 말하면 전자는 있는 걸 알겠어. 그럼 이 속에 어떻게 위치해 있고 또는 이 구조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너무 알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까? 해서 러더포드가 이 톰슨의 제자인 러더포드가 또 재미난 실험을 해요. 이 톰슨 선배가 스승이 제안한 이 원자 모형에 대해서 원자를 조금 더 내부 구조를 알고 싶어가지고 재미난 실험을 해. 자, 어떤 실험을 하냐. 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열심히 등산을 갔어. 또는 어디 갔어. 갔는데 모르는 미지의 동굴을 발견했어. 동굴. 동굴을 발견했는데 그 동굴을 보니까 아니 새까맣고 아무것도 안 보여. 오케이? 아무것도 안 보는 새까만 곳에 딱 보니까 무섭죠. 그럼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쌤 같으면 아, 한번 불러볼 겁니다. 누가 있습니까? 하기에는 좀 그렇죠. 사람이 살지는 않을 거니까. 아, 불러보고 뭔가 메아리 쳐. 그럼 빈 공간일 것 같고 거기 돌덩이를 던져볼 것 같아. 돌을 던져가지고 쾅 소리 나면서 튕겨 나오기에는 벽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뭔가 돌이 안 튀어나와. 그럼 돌을 받아줄 만한 뭔가가 물이 있거나 뭔가가 진흙 같은 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 그래서 뭔가를 던져봤을 때 그 속에 있는 소리라든지 또는 뭐 던진 그 물체의 운동이라든지 그걸 보고 내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보러 주로 이제 우리 모르는 어두운 공간에 뭔지 판단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것처럼 러더퍼드도 이 원자가 뭔지 모르니까 뭔가를 던져봅니다. 원자 속으로 던져봐요. 그 던져보는 실험이 뭐냐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 부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큰 맥락만 잡을게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게 뭐냐면 러더포드가 금속 박, 금박이죠. 금박. 금으로 만든 박을 아주 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알파 입자라는 걸 쏴. 총을 똑같아요. 총 쏘는 거 똑같아요. 쏘았더니 어? 알고 있는 이거는 좀 다른 현상이 벌어져. 분명히 이 모형이 이 실험 결과가 나올 리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 모형이라고 가정했을 때 나오는 실험 결과와 실제로 실험 결과가 매칭이 안 되는 거야. 와, 그러면 당연히 실험 결과는 나온 현상이고 이 모형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러더푸드가 그 실험 결과 아주 아주 재미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기존까지는 전자는 이렇게 콕콕콕콕 푸딩처럼 박혀 있고 양자나가 안개처럼 마치 구름처럼 싹 퍼져 있는 구조인데 그게 아니라 원자 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원자 핵, 원자 핵. 원자 핵이 커다랗게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 원자 핵 모형을 제안하게 돼요. 와, 자기 스승의 모형을 검증해보고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 찾으려고 실험하다가 새롭게 모형을 제안하게 됩니다. 맞죠? 와, 이게 진짜 혁명적인 거야. 원래는 전자는 그냥 박혀 있고 정지되어 있었는데 원자 핵 모형, 즉 전자가 원자 핵을 주로 뱅글뱅글 돌고 있네. 마치 태양계처럼 생긴 거다. 그렇죠? 해서 이렇게 자기만의 원자 모형을 제안하게 됩니다. 누가? 러더포드가. 근데 이 러더포드 원자 모형도 약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 한계가 두 개나 있었어. 재밌죠? 개그 해봤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시라고. 한계가 뭐가 두 개가 있었는데,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가 다루긴 하겠지만, 그 한계점 때문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되지? 해결할 수는 없을까? 이거를 계속 러더포드가 고민을 해요. 하다가, 이 러더포드의 원자핵 모형에 아주 감명받고 매료된 사람이 한명 있어요. 바로, 닐스 보어. 이 보어가 이 러더포드 원자핵 모형을 보고 너무 감격적인 거야. 우와, 태양계 모형? 근데 얘가 지금 한계가 있다고? 한계가 두 개나 있네? 나도 같이 한번 참여해가지고 해결해보고 싶은데? 해가지고 보어가 러더포드 연구실에 가서 제사로 받아주세요. 해가지고 같이 이제 연구를 합니다. 보어는 그래서 이제 러더포드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 해가지고 이 보어가 러더포드 밑에서 연구를 하게 돼요. 캬, 멋지다, 그쵸? 스승과 제자 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보어가 이 러더포드의 이 원자핵 모형을 계속 연구하는데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찾아요. 이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단서. 그 단서가 뭐냐면 바로 스펙트럼을 해석하는 겁니다. 스펙트럼. 자, 뭐냐? 이 수소 원자를 생각해 봅시다. 수소 원자에서 빛이 방출하는 이 빛들, 이 빛들을 모아놓은 스펙트럼이 있어요. 이 스펙트럼을 라이먼이라는 과학자, 발머라는 과학자, 그리고 파스센이라는 과학자. 이세 과학자가 수소 원자들이 뿜어내는 빛들을 연구한 자료가 있는 거야. 이 자료를 보호가 딱 보게 됩니다. 즉, 보호는 어떤 걸 했냐면, 러더퍼드는 이 원자 구조를 알고 싶어가지고 미지의 물질을 던져 넣었고, 보어는 그게 아니고, 그 미지의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무언가를 본 겁니다. 그게 바로 스펙트럼인데, 이 무언가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 스펙트럼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원자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될까? 아시겠습니까? 해서 이거를 해석해가지고, 보어가 자기만의 원자 모형을 만들게 돼요. 그게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인 거죠. 와. 이렇게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다, 그렇죠? 자, 근데 이 보어의 원자 모형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무슨 한계점이 있냐? 자, 첫 번째, 수소 원자 같이 전자 개수가 매우 작은 원자들은 해석이 잘 돼요. 잘 들어맞아. 근데 헬륨이나 리튬 등등 전 원자 번호가 점점 증가할 때마다 원자의 전자 개수가 많아진다, 그렇죠? 전자 개수가 많은 다전자 원자는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을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요. 안 돼서 물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계속 고민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전자가 두개 이상인 원자들의 모형을, 원자들을 해석해 볼까 해서 이 원자들의 움직임, 이 전자들의 움직임, 이 원자보다 더 작은 이 전자들, 이 입자들의 움직임을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미 알고 있던 어떤 고전 역학, 뉴턴의 운동법칙 배웠다, 그렇죠? 그런 고전 역학적인 방법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학 체계들이 있다, 그렇죠? 그런 역학 체계들 가지고는 이 원자들의 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어. 새로운 어떤 역학 체계가 필요해 보인다, 그렇죠?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안경 쓴 친구들은 공감할 겁니다. 갑자기 안경 다리 나사가 풀려가지고 느슨해질 때가 있다, 그렇죠? 그때 드라이버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큰뭐 전자 제품 그것들을 조우는 드라이버 가지고는 안경 나사 택도 없죠. 뭐 좀이다. 그렇죠? 훨씬 작은 드라이버를 써야 돼. 맞습니까?
즉 도구의 스케일이 바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물체들을 해석할 때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잘 들어맞아. 근데 얘를 이루는 조그마한 입자 원자들,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도 모르는 그 먼지 같은 그 조그마한 모르는 것들, 그 전자 같은 것들의 운동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이 커다란 물체를 해석하는 역학 책은 설명이 안 돼. 큰 드라이버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해서 더 작은 해석 도구가 필요하고, 그 해석 도구를 쫓아가다 보니 뭐가 생기게 됐냐? 바로 양자 역학 학문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 태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의 운동, 전자의 운동, 원자 모형을 조금 더 찾다 보니까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양자 역학이 탄생하게 되고, 양자 역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입자들을 설명하는 역학 체계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역학 체계 가지고 이제 원자 모형을 설명하게 돼요. 자, 뭐라고 하냐면, 보호의 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 같이 자그마한 입자는 설명 잘 되지만 전자가 두 개 이상이 힘들어. 그래서 양자역학적 현대의 원자 모형에서 무슨 원자 모형이라 부르냐면은 확률 전자 구름 모형이라 부릅니다. 즉 전자들은 특정 궤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을 표현하게 돼요. 전자 구름 모형, 확률 모형이라 부르고, 그렇게 우리가 현대의 원자 모형으로까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근데 현대 원자 모형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 왜? 헬륨 이상 원자부터 완벽하게 그 전자가 있을 만한 위치를 정확한 해를 구하기 수가 없어. 근사적인 해를 구합니다. 근사값으로. 한계가 있죠. 이제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딱 물리 공부해가지고 딱 멋진 또 이제 막 연구해가지고, 그쵸? 원자 모형 발견하면 되잖아. 그쵸? 맞습니까? 해서 잘 봐, 여러분. 톰슨부터 현대 원자 모형까지 불과 몇 년입니까? 22년밖에 안 됐다. 그렇죠? 앞으로 100년 안에 어떻게 발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쌤, 그래서 목표가 200살까지 사는 겁니다. 왜? 원자 모형이 어떻게 바뀔지 너무 궁금해. 지금도 궁금해요. 어떻게 기술이 발전해 갈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학도 발전하기 때문에 너무 궁금합니다. 해서 여러분도 오래 사세요. 아시겠죠? 오래 살려면 공부도 해야 되지만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멋진 그 과학 기술을 보기 위해서. 해서 이 현대 물리학의 역사를 보게 되면 딱 한 문장을 요약하면은 이런 거죠. 계승과 수종의 역사인 것 같아요. 스승이 한 거를 제자가 물려받아 계승했다. 그렇죠? 계승. 그리고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정 작업을 계속 거치는 겁니다. 해서 과학 이론은 완벽한 이론이 아니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과학자가 되어가지고 또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가면 돼요. 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단원에서 오늘 강의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바로 이 원자 핵을 발견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게 뭔지, 스펙트럼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현대의 원자 모형이 뭔지, 요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 이 보호가 원자 모형을 딱, 보호의 원자 모형을 딱 제안하게 된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가 뭐냐, 바로 스펙트럼이에요. 스펙트럼. 즉 수소 원자에서 방출해주는, 뿜어내는 그 빛들을 보고 원자 모형을 제안했거든요. 해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호의 그 사고를 따라가 보자고요. 해서 빛이 이 파장에 따라 여러 가지 색깔로 나뉘게 되는데, 요 나뉘는 걸 보고 스펙트럼이라 부르고, 이 스펙트럼은 이렇게 이쁘게 빨주노 초판암보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스펙트럼이라 불러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자면은 빛의 범위가 되겠죠. 가시광선의 범위. 이 범위가 연속적으로 쫙 나오네. 연속 스펙트럼. 아시겠죠? 이 스펙트럼을 처음 주장한 과학자고 누구냐면 뉴턴입니다. 뉴턴. 많이 들어봤죠? 뉴턴의 운동법칙. 뉴턴이 다 했어, 그냥. 빛도 하고, 물체도 하고, 다 했어요. 다 했어. 다만, 우린 위안을 삼을 수 있지. 뉴턴은 원자는 잘 모릅니다. 그쵸? 원자 모형 몰라요. 우리가 더 대단해. 우리는 원자 모형도 알고 있어요. 어쨌든, 뉴턴이 이 빛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야. 왜 궁금하냐? 어떤 물체를 보면은 초록색을 띄어. 어떤 물체는 빨간색을 띄어. 왜 물체마다 다른 색을 띌까? 너무 궁금한 거지. 궁금하던 찰나에 뉴턴이 어떤 실험을 하냐면, 방에서 햇빛이 들어오는데 가느다란 틈을 만들어서 햇빛이 딱 통과하게 만들었어. 이 가느다란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니까 프리즘에서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 분산되게 되는 겁니다. 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흰색빛, 햇빛은 흰색이라고 칩시다. 흰색빛이 그냥 흰색빛이 아니고

빨주노초 파남보를 촥 섞여 있는 빛이 흰빛이구나. 즉,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빛을 모으게 되면 흰색이구나. 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흰색은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빛이 합성된 빛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랬더니 다른 과학자들이 뭐라고 했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네가 요 프리즘에다가 색깔 칠해놓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해. 그랬더니 뉴턴이 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증명을 해. 어떻게 했냐?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분사시킨 다음에 이 빨간색 빛만 또 스펙트럼을 여기 프리즘을 통과하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빨간색만 나오는 겁니다. 와, 대단하다, 그렇죠? 분산시킨 빛 중에 빨간색 빛만 다시 프리즘을 통과시켰더니 이제는 빨간 빛만 나와. 그러면 여기다가 색칠 안한게 증명이 되겠죠. 해서 이렇게 증명을 하게 되고 빛을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빛을 모으게 되면 흰색 빛이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또 증명하게 된 실험 한 개가 더 있습니다. 바로 뉴턴의 디스크라는 실험이거든요. 뭐냐면 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재미난 도구를 들고 왔어. 여기에 쌤이 책상에서 쓰는 손 선풍기거든요. 이 선풍기에 날개에다가 색깔을 칠했어요. 보이죠? 이 색깔들이 지금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 선풍기를 돌리게 되면 어떻게 보이는지 봐요. 자, 돌아갑니다. 오. 점점 흰색빛처럼 보이죠? 흰색빛처럼. 와. 맞죠, 여러분? 자,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각각의 빛인데 얘가 돌아가면서 빨간색 빛이 나오고 우리가 보는 빛이죠. 빨간색 빛, 주황색 빛, 노란색 빛,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다 보이는데 요것들이 빛이 나오는데 우리 눈에 들어올 때는 얘가 워낙 빨리 돌기 때문에 각각을 보지 못하고 그 빛이 하나로 보입니다. 합성해서 보이는 거죠. 그럼 이 빛이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오? 모든 빛이 섞여버렸네? 흰색 빛으로 보이는 거죠. 아, 물론 여기서는 약간 회색에 가깝게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완벽한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 그리고 여기는 판 자체도 빛을 흡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회색 빛으로 가깝게 보이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뉴턴이 디스크라는 방법으로 또 자신만의 이론을 증명을 해냅니다. 해서 뉴턴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초록색을 보는 이유는 흰색 빛이 가서 이 초록색 칠판에 빛이 들어간 다음에 초록색 빛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흡수하고 초록색 빛만 반사하기 때문에 초록색 빛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왜그 물체가 그 색을 띠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참 뉴턴이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엄청나요. 다 하셨어, 그냥. 막 물체도 던지고 다 하셨어. 참 천재 같은 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을 딱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빛들에 합을 하게 되면은 흰색이 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자, 선 스펙트럼 갑니다. 자, 보호가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을 주장하게 된 가장 근거가 되는 스펙트럼이에요. 여기 수소 기체를 가열을 하면 가열. 수소 기체를 뜨겁게 가열해 가열. 그러니까 엄청 달궈지겠죠. 그 상황에서 딱 열이 식으면서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즉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때 수소 기체가 방출하는 빛을 보게 되면 연속적인 빛이 아니고 띄엄띄엄띄엄띄엄 이렇게 선으로 된 스펙트럼 방출합니다. 이게 바로 선 스펙트럼이라 불러요. 오케이? 자, 선 스펙트럼의 특징. 얘는 뭔가 연속적이다, 그렇죠? 얘는 연속적입니까? 불연속적입니까? 불연속적이죠. 따라서 불연속 스펙트럼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냥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스펙트럼을 배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왜 배우냐? 당연히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보호가 왜 어떻게 그 원자 모형을 제한하게 됐는지에 대한 근거가 바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 잘 점검하시고요.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 이런 게 스펙트럼이구나라고 이해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스펙트럼을 만났을 때 꼭꼭꼭 알아야 될 물리량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왼쪽 빛은 바이올렛 보라색, 오른쪽 빛은 레드 빨간색. 오케이. 자, 우리 앞 단원에서 아마 파동할 때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빛이 가지는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라고 배웠고, 진동수가 클수록 빛이 가지는 에너지가 크다라고 배웠다, 그쵸? 자, HF, 이거 배웠습니다. 해서,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빛은, 광속 불변의 원리에 따라서, 물론 상대성 이런 때 배우겠지만, 빛의 속력은 C라고 정의를 해요. 자, C는 파동에서 속력 V는 F란다. 그쵸, 그쵸? 그럼 C는 얼마가 된다? 진동수 곱하기 파장 람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빛의 속력인 거죠. 자, 그러면, 진동수 F 대신에 뭘쓸수 있냐? F는 람다분의 C를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빛 에너지를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즉 빛에너지. 이제 입자로 보면 광자겠다, 그렇죠? 광자. 얼마? 람다분의 hc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빛이 방출할 때, 빛이 방출될 때 빛이 가진 에너지인데, 스펙트럼에서 그 에너지와 진동수와 여기 파장 간의 관계를 잘 판단하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봅시다. 기본적으로 보라색 빛일수록 파장이 짧고요, 빨간색 빛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는 빛입니다. 마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보라색 빛일수록 파장이 짧고 빨간색 빛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길어요. 자, 그래서 빨간 빛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은 아주 길어지고요, 보라색 빛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파장이 짧아지는 빛, 스펙트럼을 보고 그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잘 봐요. 여기 보시면 플랑크 상수 h는 상수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 광속도 상수기 때문에 똑같아요.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그러면 파장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뜻이겠지. 아, 빨간색 빛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작은 빛이구나. 보라색 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큰 빛이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뭐가 작아진다? 진동수가 작아지는 거죠. 따라서 빨간 빛으로 가면 갈수록 진동수가 작아지는 빛이구나, 보라색으로 가면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는 빛이구나 라고 하는 에너지와 파장과 진동수의 관계를 잘 알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큰 빛이다. 이건 우리 잘 알아요. 여러분, 체육 대회 같은 거할때 줄다리기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 줄을 흔들 때 빠르게 흔든다는 거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가 많다는 거죠. 빠르게 흔들수록 얘가 횟수가 큰데, 그 말은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즉, 많이 진동할수록 에너지가 큰 겁니다. 그리고 파장이 짧은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이는 HF, 우리 나중에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전이하고 막할때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람다 분의 hc, 플랑크 상수, 빛의 속력, 람다는 파장, F는 진동수, H는 플랑크 상수. 이식 하나 딱 정리하시고요, 이 스펙트럼에서 요식 하나 딱 정리하고 알아두는 게 수월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스펙트럼까지 이해했으니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해봅시다. 과연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어떤 게 단점이고 어떤 한계가 있어가지고 보호가 땅 혜성까지 등장했는지. 자, 그러기 위해서 한번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봅시다, 한번. 러더퍼드 원자명을 정의하기 전에, 러더퍼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음침한 아무것도 없는 모르는 미지의 동굴을 발견했어. 새까매, 아무것도 안 보여. 나는 후레쉬도 없어. 그 내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했을 때이 러더퍼드는 뭘 선택했냐? 우리가 아 굴러보거나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어떤 상태를 볼수 있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 러더퍼드는 이 금을 아주 얇게 펴입니다. 금은 아주 얇게 펴게 되면 정말 얇게 되거든요. 이 금에다가 이 방사성 물질,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면서 튀어나온 알파 입자, 이 알파 입자를 금속박에다가, 금박에다가 쏘게 됩니다. 자, 알파 입자의 장점은 뭐냐? 얘는 플러스 2가의 양이온, 양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알고 있어요, 알파 입자가 헬륨 원자핵이라는 사실을. 자, 이때 알파 입자는 방사성 물질에서 붕괴하다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속력이 되게 빨라. 속력도 빠르고 비교적 양전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질량도 커. 맞죠? 전자보다 훨씬 큽니다. 질량도 커, 속력도 빨라. 그리고 직진동 잘해. 그러면은 금박에다가 쏠때 마치 총알을 쏴가지고 하는 신원과 비슷한 거다, 그렇죠? 총알을 쏘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해가지고 금박에 쏩니다. 자, 준비하고 쏘세요. 그거다, 그렇죠? 쏩니다. 쏘는데 처음에 이 러더푸드가 했던 이 가정은 뭐냐면, 가설은 이거예요. 자기 스승님이 말한 이 건포도 푸딩 모형을 보니까 양전하가 구름처럼 넓게 퍼져 있어. 오케이. 그리고 전자가 이렇게 건포도 푸딩 모형에서 콕콕콕 박혀 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둘, 셋, 넷, 다이어. 두 개가 더 필요하죠?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그러면 잘 봐요. 헬륨 원자핵, 즉 알파 입자는 전자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전자랑 충돌한다고 한들 거의 직진하겠지. 맞죠? 방향이 바뀌어도 거의 살짝 살짝 바뀔 겁니다. 맞죠? 그리고 플러스 양전하도 원자에 걸쳐서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양전하 플러스 이가가 아주 뭉쳐 있는 상황이어서 얘를 쉽게 가볍게 통과할 겁니다. 그러면 처음 생각했던 가설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 직진할 것이다. 직진해가지고 알파 입자가

요 거의 직진한 요 경로에 존재할 것이다. 휘더라도 아주 살짝씩만 휠 것이다. 왜? 그래도 전자라는 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살짝은 휠수 있지. 그거를 생각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될지를 이제 고민하려고 했던 거죠. 즉, 스승님의 이 모형을 한번 검증을 하고, 구체적으로 내부가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웬걸? 엄청난 결과가 나와요. 자, 봐요. 자, 실험했더니, 대부분의 알파 입자들은 직진해. 대부분은 직진. 대부분. 대부분은 직진합니다. 직진해요. 그리고 일부분, 아주 극소수 일부분이죠, 일부분. 이 극소수 일부분은 꺾여. 이렇게 꺾여. 꺾여. 오, 일부분은 꺾여. 좀 많이 꺾여. 근데, 신기하게도, 아주 극소수. 아주 극소수. 아주 극소수는 완전 되튕겨 나와. 퐁, 이렇게. 거의 다시 튀어나올 정도 되튕겨 나옵니다. 이렇게. 되튕겨 나와. 자, 이게 말하는 바가 뭐냐? 자, 근데 이 극소수가 되튕겨 나온다고 했는데 이 극소수는 대략 몇 개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2만 개 중에 한 개입니다. 2만 개 중에 하나. 알파 입자 2만 개중 하나가 되튕겨 나온 겁니다. 와, 2만 분의 1. 오, 2만 분의 1. 아니, 2만 개중 하나면 여러분 같으면 실험해서 2만 개중 하나 데이터가 내 실험 생각했던 거가 달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볍게 내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건 이제 그거는 연구자 윤리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되고. 2만 개중 하나면 아, 오차겠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치? 맞습니까? 근데 러더퍼드는 요거에 집중합니다. 요거에. 2만 개중 하나. 아니, 이렇게 돼 있으면 2만 개 중, 3만 개 중, 10만 개중 하나라도 되튕겨 나올 수가 없어. 맞죠? 왜? 충돌해도 살짝살짝 비껴 나갈 거거든. 근데 되튕겨 나왔다? 이거는 진상을 조사해 봐야 돼. 맞죠? 해서 이때 이 실험 결과를 보고 러더퍼드가 멋진 말을 남겨요. 마치 휴지 조각에다가 총알을 쏘았는데 총알이 휴지 조각에 부딪히고 되튕겨 나온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총알을 쏘았는데 휴지 조각에 되튕겨 나올 수가 없죠. 뚫고 들어가지. 근데도 불구하고 되튕겨 나온 것처럼 충격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 가지고 러더푸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해보죠. 생각해봐요. 아니, 그 총알같이 무거운 게 되튕겨 나오려면은 이 속에 총알같이 무거운 뭔가가 있어야 돼. 동의합니까? 오케이. 근데 확실히 전자는 알파 입자로 작은 건 알겠어. 근데 이 총알같이 무거운 것, 얘를 되튕겨 나오려면 총알 같은 존재가 있어야 돼. 해서 러더푸드가 주장한 게 뭐냐면, 그러면 스승님이 주장한 이 양전하가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중앙 어딘가에 모여 있겠구나. 모여 있다가 가가지고 뿅 가서 총알이 알파 입자가 여기 부딪히니까는 데이팅이 나와버린 거지. 이 상황을 제안을 합니다. 오케이? 해가지고 그럼 이 주위에 전자가 있겠구나. 근데 자 우리가 알다시피 전자가 이 원자핵 양전하 주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요둘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전자가 끌려가겠죠. 끌려가는 걸 막아야 돼. 맞습니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이 전자들은 마치 태양계에서 태양 주위를 행성들이 공전하듯이 이 전자들이 원자핵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겠구나. 이 원운동하겠구나. 요거를 보고 우리는 원자핵 모형이라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태양계 모형이라 부르고 태양계 모형. 와, 태양계처럼 이 전자들이 원자핵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구나. 해서 러더포드가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 가지고 발견한 이 무엇? 이게 바로 뭐냐면은 원자핵입니다. 원자핵. 요것이 너무 중요해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알게 된 사실이 바로 원자핵의 존재. 맞아요? 그러면 원자핵에 맞았을 때촉 되튕겨 나오고 나머지 알파 입자들이 숭숭숭 직진해서 통과하는 이유는 뭐냐? 대부분이 뭐기 때문에 빈 공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빈 공간이 빈 공간. 그래서 대부분이 빈 공간이고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다. 얼만큼 빈 공간이냐? 자, 상상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축구 경기장에 있어. 축구 경기장 정중앙에 축구 공이 있어. 걔를 원자핵이라 가정한다면 저기 벤치 어딘가에 뭔지도 모르는 먼지가 뱅글뱅글 나르고 있죠? 그 먼지들이 전자입니다. 그쵸? 그만큼 빈 공간이 커요. 그게 지금 이 원자 스케일을 보시면 됩니다. 해서 이 원자핵 모형을 제안했다라는 것까지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서 설명할 수가 있고 해서 이때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뭐냐면 원자핵과 원자핵과 전자

전자 사이의 전기적 인력으로 전자가 원자의 주위를 도는 형태의 원자 모형을 보고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라 부르게 됐다. 여기까지 판단되시죠? 좋아요. 근데 우리 처음에도 말했죠? 이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는 큰 한계점이 있었다. 한계점이 몇 개 있다? 두 개가 있었다. 그 한계점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를 한번 같이 점검해보고 이 한계점을 해결한 사람이 바로 닐스 보어,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 부릅니다. 그게 또 어떻게 구성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겁니다. 자, 문제점이야. 첫 번째는 원자의 안정성 문제. 안정성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됐고, 두 번째, 스펙트럼 문제입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들이냐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원자 핵이 있고 이 주위를 전자가 뱅글뱅글 돌아, 그죠? 돌죠. 도는데 고전역학적 이 전자기학 이론에 따르면 전자가 움직이게 되면 우리 배웠다, 그죠? 전자가 움직이게 되면 그 주위에 뭐가 생기냐면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맞습니까? 즉, 전자가 움직인다? 전류가 흘러. 그럼 전류가 흐르는 도선주엔 자기장이 생기죠. 맞습니까? 즉, 전기장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전기장이 있으면 자기장이 생기고 또 그 자기장은 전기장을 만들고 또 그 전기장은 자기장을 만들고 해서 전자가 움직이는 순간 전기와 자기가 서로 만들어가면서 바로 전자기파. 이 전자기파라고 하는 빛이 전자기파거든요. 즉 빛은 그래서 전기와 자기가 서로 만드는 파동인데 이 전자기파가 방출이 되어야 돼요. 고전 전자기학 이론에 따르면. 맞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러면 전자가 원자 핵줄을 뱅글뱅글 도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되면은 빛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에너지.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소멸되네. 점점 에너지가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원자핵 주위로 점점 다가갑니다. 왜?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해가지고 원자핵에 탁 추락해야 돼요. 마치 그 블랙홀 주변을 도는 행성이 점점 빨려 들어가는 느낌처럼 전자도 뱅글뱅글 돌다 보면 전자기파라는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어떻게 된다? 원자핵에 꼬린해야 됩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고전 전자기학 이론 따르면은 그렇게 돼야 돼? 그러면은 원자 모형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되죠. 맞죠? 형태가 없어집니다. 그치? 그러면 우리 존재도 지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모순인 거죠. 모순. 맞습니까? 해서 고전 전자학 이론에 따르면 안정성이 확보가 안 돼. 맞죠?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해요. 아니, 원자 핵이 있는 건 알겠고, 원자 핵이 있을 때 전자들이 뱅글뱅글 돌아야지만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뱅글뱅글 돌게 되면 전자기파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럼 또 꼬리내야 되는데 이 모순을 해결을 못한 겁니다. 안정성 문제. 오케이? 첫 번째, 한계 첫 번째, 안정성 문제. 한계 배웠고요. 두 번째, 스펙트럼 문제라는 걸 봅시다. 우리 이미 스펙트럼 문제 배웠다, 그렇죠? 자, 뭐냐? 스펙트럼 배웠어요. 그럼 좋다. 전자가 100번 양보해서 전자가 이제 뱅글 돌면서 빛을 방출해. 그럼 잘 봐요.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단계적으로 서서히 에너지를 방출하죠. 조금씩 계속 방출합니다. 그렇죠? 그럼 에너지를 방출하다 보면은 그 양이 차츰차츰 연속적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그때 방출되는 빛도 이렇게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주장인 거죠. 맞습니까? 즉, 어떤 원자를 봤을 때 그 원자가 방출하는 빛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자가 원자핵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방출하는 빛이 있다고 한다면 그 빛은 어떻게 된다? 연속적으로 이 전자기파를 방출해야 되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 형태로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보어님께서 어떻게 했냐? 아니, 수소 원자가 방출하는 빛을 딱 봤어. 그 스펙트럼을 봤더니 그 스펙트럼 세 개가 우리 말했죠, 조금 전에. 라이먼이라는 우리 물리학자가 발견한 스펙트럼. 그리고 발머. 그리고 파시엔. 이 세 명의 물리학자가 딱 과학자가 이미 밝혀놓은 스펙트럼을 보니 이 수소 원자가 뿜어내는 빛들이 연속적으로 아름답게 생긴 빛이 아니고 띄엄띄엄 생긴 빛이라는 겁니다. 오, 이 빛들을 보면서 그러면 단순히 순순하게 빨려 들어간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겠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이 모순점이 있는 겁니다. 이 모순점. 이게 바로 스펙트럼이라는 문제. 그래서 원자의 안정성 문제와 이 스펙트럼

원자주위에서 이 전자들은 고정된, 특정하게 고정된 이 궤도만 뺑글뺑글 돌고 있다는 게 바로 보어가 주장한 원자 이론입니다. 원자 모형이죠. 자, 그럼 설명이 되지? 왜? 자, 여기 원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가 있고, 여기도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가 있고, 특정한 궤도에만 전자가 막 움직여. 그럼 이쪽에 있는 전자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밑으로 추락해. 그럼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만 방출하게 되면은 띄엄띄엄띄엄한 빛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론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게 과학 이론이 발전해 가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학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멋져요, 여러분. 진짜 멋져요. 저는 또 멋진 것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조금 전에 톰슨 이야기했다. 톰슨 그쵸? 톰슨. 이 전자를 발견해서 전자를 발견해 가지고 원자 모형을 주장한 이 톰슨. 이 톰슨 아들도 있겠죠, 아들. 아들도 톰슨이 있습니다. 아들 톰슨. 이 아빠 톰슨의 아들이죠. 이 아들 톰슨은 똑같이 전자 가지고 입자도 파동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물질파. 오, 물질파죠. 전자도 파동성을 지닌다라는 걸딱 증명해가지고 노벨상도 받고 톰슨도 노벨상 받아요. 이둘다 톰슨 부자가 노벨상 받는 기염을 토합니다. 이참 멋진 거다, 그렇죠? 그래서 과학 역사를 보면 정말 멋진 분들 많습니다. 아빠 톰슨도 노벨상, 아들 톰슨도 노벨상. 멋지죠? 해서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이 과학이라는 게 우리가 왜 하고 있는지. 항상 쌤은 생각을 해요. 학교 수업하면서도, 여러분께도 수업 드리면서 하면서 우리 과학을 한다는 게 문제를 잘 풀기 위한다? 그거는 차후 문제고, 실제로 과학을 하는 목적은 이래요. 어떻게든 지금 새롭게 관찰되는 자연현상들, 이 모르는 미지의 자연현상을 어떻게든 해석을 하기 위해서, 자연과 조금 더 소통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과학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쌤 계속 과학에 이런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과학자들의 업적과 노고를 보면서, 아, 이렇게 과학 이론이 발전되게 됐구나. 나도 한번 과학을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멋진 물리학자가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라는 동기가 생기면 좋겠고, 해서 공부에 조금 더 흥미가 생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멋진 이론이 많습니다, 여러분. 해서 같이 공부해봤고,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것들 한번 문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적용해보고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아요. 자, 내신 기초 문제 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에 뱅글뱅글 전자가 도는 모습 보인다, 그렇죠? 자, 봅시다. 1번. 그림은 누구의 원자 모형이다? 러더퍼드. 러더퍼드. 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인데 이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봅시다. 기억. 원자 핵의 발견이 적용되었다. 그쵸? 원자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기억하세요. 총알을 쏴서 휴지 조각에 총알을 쐈더니 총알이 튀어나온 것과 똑같았다. 그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바로 원자 핵을 발견해 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실험에 적용된, 이 원자 모형에 적용된 거죠. 기억 맞습니다. 님 봅시다. 원자는 특정한 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요.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특정한 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아니고 원자 핵 플러스 양전하를 가진 이 원자 핵 주위에 전자들이 뱅글뱅글 뱅글뱅글 돌고 있고 그 속은 텅 비어 있는 텅빈 공간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가득 채워지는 게 아닌 거죠. 디귿 봅시다. 디귿. 전자는 특정한 궤도를 따라서 안정적으로 원운동을 하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특정한 궤도를 따라 안정적으로 궤도 운동하는 것은 원운동하는 것은 보어의 원자 모형이다. 보어의 원자 모형. 보어의 원자 모형. 오케이.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겠죠. 따라서 얘는 특정한 궤도를 따라 안정으로 원운동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원동하고 있다. 그래서 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두 번째. 자, 이제 스펙트럼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내신 기초 문제 2번이죠? 자, 그림 가나는 가시광선 영역의 연속 스펙트럼과, 자, 가시광선 영역. 우리 가시광선이라고 하면 눈으로 볼수 있는 광선을 말해요. 가능할까지 볼 시자. 보는 것이 가능한 영역. 그러니까 보는 것이 가능하지

아는 영역이 있겠지. 뭐 자외선이라든지 적외선. 자, 그러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싶은 게 얘가 보라색 영역이고 얘가 지금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 이 보라색 영역 다음에 있는 게 바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자외선이라고 불러요. 자외선. 빨간색 왼쪽에 있는 건 적외선이라 부르는데 이 보라색 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은 에너지가 크죠. 자외선은 이 보라색 빛보다 더 에너지가 커.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왜 여름철에 자외선 차단제 바른다 그랬죠? 왜? 이 에너지가 큰 빛이 우리 피부에 오게 되면 피부가 검게 타요. 그래서 이 자외선 에너지가 큰 빛이라서 위험하다. 그래서 이 자외선은 주로 뭐 살균 소독에 많이 쓰이죠.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컵을 딱 엎어놓고 소독하는 거 맞죠? 그런 겁니다. 자, 스펙트럼 보여서 말씀드렸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라서 좋아요. 딱 그래서 오케이.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은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요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끼워 봅시다. 가는 연속 스펙트럼이냐? 연속 스펙트럼 맞죠? 이렇게 빨주노초 파나버 연속적으로 쫙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이음 봅시다. 태양빛의 스펙트럼은 가와 같은 스펙트럼일까? 태양빛은 우리 뉴턴이 실험한 거 기억나죠? 햇빛을 쫙 들어오는 햇빛을 보고 슬릿을 통과시켜가지고 빨주노초 파나버 쫙 퍼뜨린 실험. 그래서 태양빛은 가와 같은 연속 스펙트럼으로 존재합니다. 오케이? 자, 디귿. 기체 방전관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의 종류는 나와 같냐? 자, 기체 방전관. 아까 우리 스펙트럼 설명할 때 말씀드렸어요. 기체를 뜨겁게 달고 가지고 식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보게 되면 그때 스펙트럼은 특정한 에너지에 방출되는 선 스펙트럼이다. 불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이렇게 해서 나와 같다라는 것 이야기할 수 있다. 맞습니까? 선생님이 스펙트럼 보니까 또 생각이 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외선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선생님이 하루는 식당에 갔거든요. 식당 가면은 여기 자외선 살균 소독기에 여기 컵이 놓여 있어, 컵이. 근데 컵이 어떻게 놓여야 되냐? 잘 봐요. 아마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 이딱 뚜껑을 닫는 순간 보라색 빛이 막 나와 위에서. 컵을 이렇게 바로 놓게 되면은 자외선에 들어가니까는 조금 더 효과가 좋겠다. 그쵸? 바로 들어가야 돼. 근데 어느 식당에 가니까 컵이 놓여 있어요. 뒤집어 있죠. 아, 선생님이 신기해가지고 바로 놓았습니다. 왜? 자외선 살균 소독이 잘 일어나라고. 맞죠? 해서 자외선 살균 소독 그 보면은 여러분도 잘 쓰세요. 컵을 뒤집는 것보다는 바로 놔야지만 자외선에 바로 들어가서 살균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재미난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스펙트럼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 우리가 볼수 없는 빛들도 많구나. 자외선, 적외선, 뭐 감마선 엄청 많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이어서 6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6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다. 자, 그러면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장치로 러더퍼드는 금속박에 알파 입자를 입사시켜 산란되는 알파 입자를 관찰하였다. 이때 이 실험을 통해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자, 이 실험을 통해 뭘 발견했을까? 그치? 오, 똑똑해요. 원자 핵. 오케이. 원자 핵. 원자 핵을 발견했고요. 이 원자 핵을 통해서 태양계 모형, 그리고 원자 핵 모형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고, 그 공간은 텅 비어 있고, 그러나 두 가지 한계점이 있었다. 안정성 문제, 두 번째는 스펙트럼의 문제.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거 딱 기억나면 너무 수업 잘 들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오늘의 퀴즈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1번. 자, 오늘의 43강이죠. 43강의 물의 퀴즈 1번 갑니다. 자, 스펙트럼을 정의하는데 빛이 파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로 나뉘어 나는 띠인데 이걸 스펙트럼에 부르고 요거 두 가지 스펙트럼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자, 땡땡 스펙트럼. 땡. 기억나죠? 연속적이냐? 뭐냐? 기억날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두 가지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두 번째, 러더퍼드 원자 모형. 자, 복습 들어갑니다.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전기적 인력으로, 자, 전기력이다, 그쵸?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도는 형태의 원자 모형이 러더퍼드 원자 모형인데, 이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가지고, 뭐를 발견했을까? 뭐를 발견했을까? 기억나죠? 지금 떠오르는 그거! 바로 이전 문제 정답! 맞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이 러더퍼드 원자면 다 좋아. 너무 획기적이야. 근데 문제가 두 개가 있었어. 그쵸? 한계점이 두 개가 있어. 어떻게? 안정성 문제랑 스펙트럼 문제. 이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를 혜성같이 빡 등장해가지고, 러더퍼드의 제자가 되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닐스 보어. 이 보어. 이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낱낱이 아주 자세하게 아주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자 모형에 다루면서 개괄적으로 전체적인 우리 현대 물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양자역학에 태동되게 됐고 어떻게 발전하게 됐는지, 그리고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은 끝이 난 학문이 아니고 지금도 ING입니다. 계속 연구 분야예요, 연구 분야. 그렇죠? 해서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왜냐? 지금 연구하는 분들도 중요한데, 지금 이 물리학을 공부하는 여러분, 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다면 참여합시다. 아시겠죠? 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계를 구하기 위해, 자연을 알기 위해 공부하는 겁니다. 해서 우리 최고의 학습은 무한반복이니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복습하시고, 또 모르는 거 질문 남기시고, 방금 했던 퀴즈 정답 알겠으면 게시판에 빵 남겨주세요. 소통합시다. 오케이? 자,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의 수능 완성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7회 1번부터 10번까지 10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조선소 사장이 추천하는 선박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화재로 기존에 사용하던 배를 폐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화재와 외부 충격에 강하고 가벼운 배를 건조하고자 합니다. 어떤 배? 화재에 강하고, 그 다음에 외부 충격에도 잘 견디고, 그 다음에 비교적 다른 선박에 비해서 가벼운 배를 건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 화재로 배를 폐선하셨다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주님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한 배가 있으나, 자, 이 선박의 단점은 그러면은 충족한다라는 것은 화재에도 강하고 외부 충격에도 강하고 가볍다라는 거죠. 그러나 단점은 초기 건조 비용이 높다, 재료가 비싸다라는 거겠죠. 초기 건조 비용이 높고 하지만 금속 자체가 재활용이 가능하여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건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선박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여기에 가장 제시문에 가장 적합한 재료로 만들어진 선박이 알루미늄선이죠. 알루미늄선. 화재에도 강하고 충격에도 강하고 알루미늄은 강이나 철보다 훨씬 더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러나 알루미늄 그 자체의 단가가 조금 비싸다라는 내용, 비싸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나 재활용은 가능하다. 자, 강선은 조건에 뭐가 안 맞는 거죠? 무겁죠, 무거워. 다른 재료보다 무겁다. 가벼운 선박을 원했었죠. 목선은 화재에 취약하죠. 화재에 취약하다. 그래서,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고. 철선은, 부식에 약하죠. 부식이 쉽게 부식되고, 그 다음에 무겁죠. 무겁기 때문에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 FRP선은 화재에 약합니다. 화재에 약하고, 그 다음에 충격에 약하죠. 충격에 약하다. 자, 알루미늄은 방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선박 재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루미늄선 5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그림은 선박의 흙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게서 있는 대로 오른 것은, 자, 흙수와 트림, 흙수 상태. 흙수 상태라는 것은 지금 선박에 그려져 있는 게 흙수표입니다. 흙수표. 흙수라는 것은 선박이 물에 잠긴 깊이를 얘기하죠. 얼마만큼 잠겨 있느냐를 이 흙수표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이쪽이 선수가 되겠고요. 이쪽이 선미가 되겠죠. 선미. 그래서 선수에 있는 선수 흙수표를 보니까, 자, 흙수표는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되어 있는데 숫자의 높이는 10cm고요. 간격도 숫자 사이의 간격도 10cm입니다. 10cm. 자, M은 미터를 의미합니다. 자, 지금 현재 해수면이 이렇게 돼 있죠. 팔 위쪽까지 와 있습니다. 자, 8m는 안 되고, 그럼 7m라는 거죠. 7m 60. 그 다음에 숫자 높이가 10cm니까 여기가 7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10cm니까 80. 8의 숫자의 높이가 또 10cm니까 7m 90cm죠. 7m. 선수 흙수는 7m 90cm가 잠겨 있고, 자, 선미 흙수. 선미 쪽은 얼마만큼 잠겨 있냐? 8m가 넘었죠. 여기가 8m입니다. 여기가 8m 10. 8m 20이 되겠죠. 8m 20cm가 선미 흙수다. 자, 우리 선수 선미. 선박이 물에 잠겨 있는 깊이를 흙수라고 했고요. 그리고 선박의 길이 방향의 기울기
즉 선수 쪽으로 선박이 이렇게 기울어졌느냐, 선미 쪽으로 기울어졌느냐를 가지고 기울어진 정도를 우리가 트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선박의 길이 방향의 기울기라고 할수 있겠죠. 기울기. 즉 얼마만큼 어느 쪽이 더 많이 잠겼느냐가 되겠죠. 자, 이 트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선수 트림, 그 다음에 등울수, 그 다음에 선미 트림.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선수 트림은 선수울수, 선수 쪽에 잠긴 깊이가, 선수 쪽에 잠긴 물의 깊이가 선미울수, 선미 쪽에 잠긴 깊이보다 클 때를 선수 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수 방향 쪽으로 기울였다라는 얘기죠. 등울수는 같을 등자를 써서 같다라는 겁니다. 뭐가 같냐? 선수울수와 선미울수가 선미울수 선미 쪽에 물에 잠긴 깊이가 똑같이 잠겨 있다. 같은 흘수 상태다라고 할수 있겠죠. 선미트림은 선수울수보다 어느 쪽이 더 많이 잠겨 있냐? 선미 쪽이 잠겨 있는 깊이가 클 때를 선미트림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선박은 그럼 어떤 트림 상태로 운항을 하느냐? 우리 그림에 나와 있는,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미 쪽의 홀수가 더 크죠? 선미 쪽에 더 홀수가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선미 트림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선박은 선미 트림 상태로 운항을 합니다. 왜? 선미 쪽에 타와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프로펠러가 있어서, 자, 선미 쪽 타와 프로펠러가 물속에 충분히 잠기게 하기 위해서는 선미 트림 상태가 돼야 되겠죠. 타와 프로펠러가 충분히 잠겨야지만이 타의 효능이라든지 프로펠러의 추진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선박은 선미 트림 상태로 운항을 하고요. 등울수인 상태로 운항할 때는 수심이 얕은 곳, 강이라든지 하천을 운항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도크에 입거할 때 도크에 올리는 것을 우리가 입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거할 때는 등울수 상태로 운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기억은 선수 트림 상태이다. 선수 트림 상태가 아니고 선미 트림 상태죠. 선미울수가 선수울수보다 더 크다. 선미 쪽이 물에 더 많이 잠겨 있다라는 뜻이죠. 자, 이러한 선미 트림 상태는 능파성이 좋고 파도를 헤쳐나가면서 운항하는 능력을 능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선수 쪽보다 선미 쪽, 즉 선수가 약간 위로 올라와야지만이 우리가 전진하게 되면 파도를 헤쳐나가는 능력이 선수 트림보다는 선미 트림 상태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선미 트림 상태일 때는 능파성이 좋고 선속 및 침로 유지에 유리하다. 왜? 타가 충분히 잠겨야 하기 때문에, 선미 트림 상태일 때, 선수 트림 상태일 때.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선박은 그래서 선미트림 상태로 운항을 한다. 자, 등울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등울수라는 것은 선수울수와 선미울수가 같을 때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등울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수의 즉 앞쪽이 더 기울어져야 되겠죠. 현재는 선미트림 상태인데 여기를 8m 20까지 10cm까지 만들려면 여기다 화물을 더 싣게 되면 선수가 더 가라앉게 되겠죠. 잠긴 깊이가 더 커지겠죠. 그러면 등울수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등울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수의 화물을 더 실어야 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문항은 흘수와 트림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항이고요. 그래서 제시문의 그림에 대한 흘수와 트림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죠. 니은과 디귿.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해양 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 해양 생물은 바다의 골칫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골칫거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며 갓둘레에 많은 촉수를 지니고 있다. 촉수에는 속이 세포가 있어 동물 분류학상 자포동물문에 속한다. 자, 젤리 같은 몸을 가져서 영어로는 젤리피쉬라고 부르며 여기까지 읽어보면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해파리라고 유추를 할수 있겠죠. 자, 해파리는 우리 동물 부유 생물에 해당하죠. 그래서 동물 부유 생물은 우리가 1차 소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 소비자. 자, 젤리피쉬라고 부르면 크기가 1에서 2mm밖에 안 되는 것도 있으나 큰 종류는 1에서 2m가 넘는 것도 있다. 해파리 굉장히 큰 것도 있죠. 자, 독이 있는 종류들이 많아. 해수욕장에서는 피서객들이 독이 있는 종에 쏘여 치료를 받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한다.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해파리에 쏘이는 사람들이 많다. 독에 쏘이면 통증이 심하고 홍반, 채찍 모양의 상처, 발열, 오한, 근육마비 등의 증세를 나타낸다. 제시문에 나와 있는 바다의 골칫거리는 해파리다. 해파리. 그래서 이 해파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보기 선택지에서 찾아라. 자, 기억.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한다.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식물 플랑크톤이죠. 식물 부유생물이라고 얘기하죠. 식물 부유생물 또는 식물 플랑크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1차 생산자라고 얘기를 하죠. 1차 생산자.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조류나 해류에 의해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부유생물. 물에 떠다니는 생물. 그래서 조류나 해류에 의해서 물에 떠서 흘러다니는 생물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서식할 수 있는 깊이가 유광층으로 한정되어 있다. 서식할 수 있는 깊이가 유광층. 유광층은 빛이 도달하는 층을 얘기를 하죠. 빛이 도달하는 층에서만 살수 있는 것은 광합성을 해야 되는 식물 플랑크톤에 해당되죠. 그래서 디귿은 식물 플랑크톤에 대한 내용이다. 플랑크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자, 리을. 스스로 먹이를 생산할 수 없어. 스스로 먹이를 생산하는 것은 식물 플랑크톤이죠.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다른 생물, 주로 식물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생물. 1차 소비자죠.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 그래서 리을은 1차 소비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제시문에 해당하는 동물 부유 생물, 동물 플랑크톤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4번. 다음 글에 나타난 집어 방법을 사용하는 어업의 사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정치망. 연안 어업의 선봉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정치망업은 호기때가 지나가는 길목의 일정한 수면에 어구를 설치하여, 자, 그물 어구를 일정 수역의 독점에서 계속해서 설치해 놓고, 그 그물 안으로 들어가는 물고기를 잡는 것을 우리가 정치망이라고 얘기하죠. 일정한 수면에 어구를 설치하여 고기를 잡는 방법으로 어획하기에 알맞은 장소로 유영해 가도록 유도하여 그물 안으로 고깃대가 들어오면 그물을 끌어올려 한꺼번에 잡는다. 정치망의 뭡니까? 정치망의 길그물은 물고기가 다니는 유영을 하다가 그 길그물을 따라서 쭉 그물 안쪽으로 들어가죠. 뒤에 모식도를 한번 보고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4번 문항은 지버문항입니다. 지버문항. 꼭한 문제씩 나오는 중요한 평가 요소죠. 우리 어업 부분에서는 어구어법 또는 지버문항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지버는 우리 세 가지가 있죠. 유지, 부지, 차단유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는 자극원 쪽으로 모이게 하는 거죠. 자극원이 있으면 자극원 쪽으로 잡고자 하는 동물이 모이게 하는 걸 유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극원이 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뭐 미끼라든지 또는 집어 등이 되겠죠. 자, 구집은 자극원이 있으면 자극원에서 잡고자 하는 해양 생물을 멀어지게, 유용 동물을 멀어지게 해서 어획의 효과를 높이는 게 구집이 되겠죠. 구집. 그래서 구집의 대표적인 게뭐 후리줄이라든지 끌그물의 후리줄 또는 선자망어업에서 참대, 대나무 같은 긴 나무를 참대라고 합니다. 참대가 구집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 선자망어구어법은 잡고자 하는 어류가 이렇게 있으면 그물로 이렇게 둘러칩니다. 둘러치는 거 우리 선망이라고 얘기하죠. 두리꺼물, 선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물에 꽂히기에서 잡는 것을, 어떤 대상 생물이 그물에 꽂히기에서 잡는 것을 자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망. 그러면 선자망이면 선망과 자망이 합쳐져서 얘기된 거죠. 그래서 잡고자 하는 물고기가 이렇게 있으면 둘러쳐서 못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가운데에서, 가운데에서, 긴 대나무나 참나무로 수면을 이렇게 때리게 되면 물고기가 흩어지겠죠. 자극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게 해서 그물에 꽂히게 되겠죠. 그물에 꽂히게 해서 잡는 게 선자망이다. 이때 참대가 자극원이 되고 그 자극원에서 멀어지게 해서 잡은 거니까 구집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차단유도는 정치망에 길그물이 차단유도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 뒤쪽에 한번 그림을 한점 먼저 보고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단 유도의 집어 방법을 쓰는 것은 대표적인 어구어법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정치망이죠. 정치망. 이렇게 일정 수역에 이러한 함정 그물을 설치해서 물고기가 요 그물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잡는 걸 우리가 정치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치망에 긴 그물을 길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길그물.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을 차단했죠. 차단. 1차 차단하고 이 물고기는 이 길그물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자, 이쪽에 보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자, 이쪽에 허통, 이거 전체를 원통이라고 얘기하고요. 통그물이라고 얘기하고, 허통과 이쪽이 원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그물이. 그러면 여기 들어가, 요 길그물을 따라서 여기에 놀던 물고기는 입구가 여기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렇게 비탈이져 있습니다. 비탈이져 있어서 이큰 입구로 들어가게 되고, 이쪽 입구는 굉장히 작습니다. 옆으로 빠져나오면, 여기까지 물고기가 들어오게 되면 못 빠져나갑니다. 못 빠져나갑니다. 이러한 그물을 우리가 유도함정이라고 얘기하죠. 유도함정. 유도함정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도함정어법. 그래서 원통까지 들어가게 되면 어획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 정치망의 이 길그물은

물고기가 다니는 길을 차단해서 그물 안쪽으로 유도하는 거니까 차단 유도의 방법을 사용한 거죠. 자, 차단 유도, 여기 보면 지금 가운데 있는 것은 죽방염입니다. 죽방염. 자, 남해안 지조케어에서 빠른 물살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 물살, 멸치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죽방염이라고 얘기하는데, 물살이 이렇게 굉장히 빨리 오는데, 자, 죽방염의 한 가지라는 건 여기에 이렇게 꽂아놓은 긴 막대기를 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대나무나 일반, 막대기를 한 가지라고 했는데, 이 한 가지도 마찬가지로 요 안쪽으로, 요 죽방염에 안쪽으로 멸치가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단 유도라고도 볼수 있고요. 또는, 구집의 역할을 한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 유도와 구집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자체가 자극원이 돼서 멸치가 이쪽으로 안 가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니까 구집의 역할을 한다라고도 할수 있겠고요. 자, 이건 끌그물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이 자룻그물을 계속 끄는 것을 우리 끌그물, 쌍끌이 기선 권역망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쌍끌이 기선 권역망은 멸치를 잡는 건데요. 멸치를 대표적으로 잡는 건데, 저 앞쪽에 보면 이게 날개 그림이, 날개 그물이에요. 날개 그물. 날개 그물은 그물코가 굉장히 큽니다. 봐도 그물코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멸치의 몸보다 훨씬 그물코가 큰데, 이 날개 그물의 역할은 뒤쪽으로 멸치가 갈수 있게끔 유도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끌그물의 날개 그물도 차단 유도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구집의 역할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 유도와 구집의 방법을 함께 적용되는 게 끌그물의 날개 그물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돌아가서 우리 차단 유도의 집어 방법이 사용되는 것을 보기 선택지에서 찾으면 되겠죠. 자, 참대 위협을 통한 선자망업. 아까 참대 위협, 선자망, 선망과 자망을 합친 걸 선자망이라고 얘기했었죠. 이때, 배 위에서 내려치는 큰 대나무나 가지를 참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주게 되면, 그 자궁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구집의 집어 방법을 썼다라고 볼수 있죠. V자형 한 가지를 이용한 죽방염의 V자형 한 가지는 안쪽으로 멸치를 들어가게끔 유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니은은 차단 유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집어 등을 활용한 오징어 체납기업. 자, 집어 등을, 오징어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밝은 집어 등을 켜게 되면 오징어의 주광성을, 오징어는 밝은 곳에 모이는 주광성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집어 등으로 모여드는 거죠. 그리고 이때 집어 등은 자극원이 되는 거고, 자극원 쪽으로 모이게 해서 오징어를 잡는 거니까 이건 유집의 집어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차단 유도의 집어 방법을 쓰는 것은 니은. 2번이죠, 2번. 그래서 4번은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기사에서 할수 있는 어구, 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근의 포식자라고 얘기했네요. 직사각형의 그물로 물고기 무리를 둘러싸서 잡는 어. 직사각형의 그물로 물고기를 둘러싸서 잡는 거, 둘러친다라는 거, 두리꾼물이죠. 두리꾼물 어법이고, 둘러치는 그물을 우리가 선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망. 자, 주 대상 어종은 고등어, 정갱이, 삼치, 오징어 등 밀집성이 강한 표충 회유성 어종이다. 함께 군집해서 다니는 어종을 때로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둘러쳐서 잡는다. 자, 선다는 여러 척의 배가 함께 어로 활동에 투입되는 전체 집단의 배를 우리가 선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선단은 본선과 두 척의 등선, 그 다음에 불을 켜는 선을 등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야죠. 세척의 운반선, 잡은 어획물을 육지까지 운반하는 걸 운반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척의 운반선 등 통상 6척으로 구성되어 조업을 진행하며 부속성까지 선단을 이뤄 조업한다. 자, 그러나 최근 이러한 어업 방법으로 인해 소규모 연안어업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고강도의 어업은 성업뿐만 아니라 취업까지 무분별하게 포획하고 연안어장이 황폐화되고 어업인들의 어구도 망가뜨리는 등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선망업에 대한 내용이고 그 선망업이 소규모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라는 걸 있다라는 그런 기사문을 제시문으로 활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근해 대형 선망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해 대형 선단을 이루어서 조업하는 대형 선망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근해 대형 선망업은 요런 식으로 지금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 아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여러 척의 배가 같이 조업을 하는데요. 같이 조업을 하는데 자, 1번이 그물을 싣고 다니는 본선, 망선이라고 해서 이 본선입니다. 본선. 자, 2번은 앞잡이배, 그물잡이배라고도 하는데 그물잡이배가 그물을 잡고 있으면 대상 오류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잡고 있으면 이 본선이 쭉 둘러칩니다. 이렇게. 둘러친다. 자, 한 척의 배가 둘러치기 때문에 근해 외두리 선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둘러쳐서 잡는 겁니다. 둘러쳐서 잡고 자, 가운데 집어등을 켜는 선이 있기 때문에 집어선이 있고요. 집어선도 함께 조업을 하고 그다음에 위쪽에 있는 거는 뜸줄이 있고 그다음에 뜸이 달려 있죠. 이렇게 뜸이 달려 있습니다. 아래쪽은 잼줄이 있죠. 잼줄. 그래서 잼줄을 신속하게 재야 밑으로 빠져나가는 물고기가 없이 어획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잼줄, 6번 모여 있는 게 어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둘러쳐서 잡는 것을 우리가 선망업, 두리꾼물 어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어구 어법은 자, 선망, 두리꾼물 어법이죠. 두리꾼물 어법. 자, 함정어법으로 분류된다. 함정어법이 아니고 두리꾼물 어구 어법으로 분류된다. 자, 외두리, 근해 외두리 선망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외두리 어법으로 사용한다. 한 척의 배가, 그물 앞자의 배가 그물을 잡고 있으면 한 척의 배가 둘러치기 때문에 외두리 어법을 사용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트롤 어법으로 개량되었다. 트롤 어법으로 개량된 거하고는 트롤 어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자, 트롤 어법은 끌그물 어법이죠. 끌그물 어구 어법입니다. 저층어류를 주 대상 어종으로 한다. 아까 표층어류, 표층에서 밀집된 군집성을 가지는 어류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저층어류를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트롤어법이죠. 저층 트롤. 저층 트롤 또는 저층 끌그물 어법이죠. 그물코의 크기는 주 대상 어종의 아가미 둘레와 일치한다. 이거는 자망에 대한 얘기죠. 걸그물 어구 어법에 해당하는 자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외두리 선망 어법인 근해 대형 선망 어법, 특히 근해 외두리 선망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어획 직후 수행해야 할 처리 과정으로 옳은 것은 자 참치 다랑어죠 다랑어 참치의 다른 다랑어죠 다랑어 준학 어선을 운영하는 A씨는 다랑어 준학 어선은 다랑어는 크게 그물로 잡는 것을 우리가 다랑어 선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준학 낚시로 다는 것을 우리가 연승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랑어 연승 낚시로 잡는 거 준학 어선을 운영하는 A씨는 위판장에서 낮은 가격을 받았다.
자, 어획한 단항어 참치를 선상에서 바로 처리하였으나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획물의 품질이 저하된 것이 원인이었다. 자, 어획물의 품질이 저하된다라는 것은 신선도가 떨어졌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연승 다랑어 연승어업에서 잡은 다랑어를 선상에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목된 상황은 아래와 같았다. 체내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부패가 잡은 다랑어의 부패가 발생했고 채색이 변하고 혈흔이 심하게 남아있다. 피가 제대로 빼질 못해서 혈흔이 남아있다. 육질이 물렁하고 선도가 저하됐다. 그래서 가격을 많이 못 받았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랑어를 연승 낚시로 잡게 되면 선상 처리를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선상 처리를 빨리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패를 할수 있는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잡자마자 뇌사시켜야 됩니다. 자, 머리에 스파이크를 삽입해서 다랑어가 굉장히 크죠? 뇌사시키고 그다음에 방열을 합니다. 방열 피를 밖으로 빼내야 되죠. 방열하고 그다음에 신경을 파괴해야 된다. 신경을 파괴하기 위해서 피아노선을 척수에 삽입한다. 피아노선을 삽입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복부 및 아가미를 세척한다. 복부 및 내장을 제거한 다음에 아가미를 세척한다. 제거한 후에 깨끗이 씻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얼려야 되죠. 동결하고, 그 다음에 얼음옷을 입히는 것을 우리가 글레이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글레이징 처리까지 해야지만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고 제가격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잡은 다랑어를 1일간 상온에도 숙성시키는 냉동한다. 부패되겠죠. 틀린 내용이 될 거. 얼음에 내어 서서히 냉각시키고 이후 동결한다. 급속 동결한 후에 글레이징 처리를 한다. 바닷물로 세척하고 곧바로 냉동 창고에 보관한다. 바닷물로 세척하고 동결한 다음에 글레이징 처리를 해야 한다. 자, 어획 직후 그대로 얼음과 함께 포장하여 운반한다. 피도 빼야 되고 방열도 해야 되고 내장도 제거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닷물로 세척하고 가운데 피를 빼고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하는 그런 과정들이 빠져 있죠. 선상에서 즉시 피를 빼고 방열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장 제거 후에 급속 냉동해야지만이 신선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연승으로 잡은 다랑어의 선상 처리의 목적,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만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느냐, 선상 처리에 관련된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즉시 피를 빼고, 그 다음에 내장 제거 후에 급속 냉동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직업 인터뷰에서 양식업자가 설명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돼 있는 대로 그런 것은. 자, 요즘 수산 양식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관계자로서 양식업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대상 생물을 원하는 목적 크기가 될 때까지, 상품의 가치가 있을 때까지 키우는 걸 우리가 양식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직접 길러서 공급함으로 자연의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고 생산량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자연에서 크는 자연 생물의 생, 어, 자연 자원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생산량도 조절할 수 있다. 자, 기상이나 자연 상황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공급이 가능하고 양식 방법에 따라서는 계절과도 상관없이 꾸준히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 자, 계절과 상관없이 꾸준히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양식 방법은 순환 여과식 양식 방법을 쓰면 되죠. 육지에서 키우는 겁니다.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을 쓰면 된다. 자, 기억. 오염과 질병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많은 양의 대상물을 좁은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육하기 때문에
오염과 질병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게

양식업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한번 질병이 오게 되면 양식장은 거의 대부분 물에서 키우기 때문에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빨리 폐사하기 때문에 질병 관리가 필요하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종자 방류자와 성장 후 포획자가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죠. 어떤 양식 방법에 우리가 치열을 방류해서 나중에 일정 기간 성장해서 다시 포획하는 것을 우리가 방류 재포식이라고 얘기하죠. 방류 재포식 양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표적인 게 연어죠. 연어. 연어는 연어 치열을 방류했다가 태평양에서 성장하고 산란기 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모천 회귀성을 이용해서 그때 다시 잡는 것을 방류 재포식 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육상 양식에서는 대상 생물의 주인이 명확하다. 육상 양식, 육지에서 뭐 순환 여과식이라든지 정수식이라든지 자기가 키우는 대상물의 주인은 양식업자 주인이 되겠죠. 확실하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양식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수행평가 결과에서 A 사료와 B 사료를 비교하여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제시된 상황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두 가지의 사료를 비교하는 문항이네요. 사료의 효율을 비교하는 문항입니다. 자, 넙치를 대상으로 동일한 양식 환경에서 두 가지 종류의 배합 사료를 3개월 동안 먹여 그 결과를 도출해 보는 수행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래서 A 사료만을 먹이는 거, B 사료만을 먹이는 거. 그래서 처체 오체중은 전체 수조의 오체중이 100kg이었죠. 100kg에 있는 넙치에게 전체 사료를 200kg씩 동일하게 제공했을 때 3개월 뒤에 그 수조 안에 전체 넙치의 무게를 재보니까 200kg이 됐다. A 사료를 먹인 것은, B 사료를 먹인 것은 전체 무게가 180kg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A 사료와 B 사료의 사료 효율 또는 사료 개수를 구하는 문항이 되겠죠. 자, 사료 개수는 우리 사료 개수 구하는 것은 증육량 늘어난 어체의 몸무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증육량분의 먹이 공급량이 우리의 사료 개수를 구하는 거죠. 증육량은 사료 공급 후의 체중에서 최초 어체중을 빼면 되겠죠. 자, 우리 A 사료의 사료 개수를 한번 보면 사료 개수는 자, 증육량은 200에서 100을 빼면 되겠죠. 200 마이너스 100을 하고 사료 공급량은 200이 됩니다. 200. 자, 그러면 100분의 200이니까 사료 개수는 2가 되겠죠. 사료 개수는 2가 됩니다. 사료 개수는 1에 가까울수록 사료 효율이 높죠. 그래서 사료 효율은 사료 개수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50%가 되겠고요. 자, 비사료의 사료 개수는 증육량이니까 180-100이 되겠죠. 180-100분의 사료 공급량 200을 해주게 되면 2.5가 나옵니다. 2.5. 사료 개수가 2.5니까 2.5분의 1 곱하기 100을 하면 사료 효율은 40%가 되죠. 40%. 자, 그래서 기억. 비사료의 개수가 A 사료의 개수보다 더 높죠. A 사료 개수는 2고 B 사료는 2.5니까 더 높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니은. 비사료를 공급했을 때 증육량이 더 많다. 비사료를 공급했을 때 증육량은 여기는 180에서 100을 빼니까 80이죠. 증육량이 80이었고 여기는 100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육량이 더 적죠. 자, 비사료는 A 사료보다 사료 효율이 높다. 비사료의 사료 효율은 40%였고요. 40%였고 A 사료는 50%였습니다. 더 높다가

아니고 더 낮다가 되겠죠. 그래서 8번 문항 사료 개수와 사료 효율에 대해서 A 사료, B 사료에 대해서 맞는 전성태치는 기억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1번이 8번은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구운 어묵의 가공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어묵을 구웠다라는 거죠. 구웠어. 자, 구운 어묵 제조 시스템에서 전분, 생선살, 전분, 소금, 설탕 등을 적절히 배합하여 반죽한다. 반죽을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한다. 오븐, 열풍, 건조기 등으로 가열한다. 이게 구운 거죠. 구운 직후 냉각하여 수분 증발을 방지한다. 진공 포장 또는 산소 차단 포장을 사용해 산패를 방지한다. 자, 구운, 우리가 그 어묵을 가열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자, 어떻게 가열해서, 어묵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증기자습법, 증자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열 온도는 80에서 90도씨, 가열 매체가 수증기입니다. 수증기로 가열하는데, 판부채 어묵이나 찐 어묵, 즉 수증기로 어묵을 찐 거죠. 찐 어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배소법은 직화 또는 강한 복사열에 의해서 식품을 가열 처리하는 것. 강한 복사열에 의해서 아까 어묵을 구운 거였죠, 앞쪽에. 그러면 배소법을 사용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공기를 가열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공기를 가열해서 공기를 가열 매체로 해서 구운 거다. 100에서 180도씨로 가열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운 어묵이라고 하고 또는 부들 어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열탕법, 탕자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자, 가열 매체는 물입니다. 그래서 80에서 95도의 물에다가 열을 주어서 만든 어묵을 마어묵 또는 어육 소시지가 이 열탕법에 의해 만든 어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식용유로 튀긴 것을 튀김 어묵이라고 얘기하죠. 튀김 어묵 또는 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식용유를 170도나 200도까지 200도의 온도로 어묵을 튀긴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은 배소법이죠. 배소법을 사용해서 어묵을 구운 겁니다. 구운 거. 오븐이나 열풍, 공기죠. 건조기 등으로 가열한다. 그래서 배소법을 사용하였다. 자, 기억, 배소법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가열 온도는 80에서 90도씨 정도가 적당하다. 자, 배소법에 사용되는 온도는 100에서 180도. 가열 매체, 즉, 공기를 100에서 180도 정도의 온도를 사용한다. 틀린 이야기가 되겠고요. 판부채 어묵, 찐 어묵과 같은 가열 방법으로 조리한다. 자, 판부채 어묵과 찐 어묵은 증기자습법, 증자법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구운 어묵은 배소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구운 어묵에 대해서 맞는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글에 나타난 시장의 기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국내 최대 소비지 노량진 수산 시장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우리가 특강에서도 선생님이 노량진 수산 시장은 가장 대표적인 소비지 도매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산 시장은 산지에서 형성되는 산지 도매 시장 그다음에 소비지, 대도시에서 만들어지는 소비지 도매 시장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노량진 수산시장의 주력 사업으로서 연근의 양식, 원양,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어민, 그다음에 상지 중도매인, 산지 유통인, 수입업자 등이 출하 물품을 위탁받아 공정 경쟁 매매 또는 입찰, 수입 매매, 정가 매매를 통해 책임 판매해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있다.

그래서 어민, 산지 중도매인, 산지 유통인, 수산업자가 경매 사업을 통해서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에게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은 소비지 도매 시장에 해당하고 이 소비지 도매 시장의 특성을 보면은요. 산지로부터 수송되어 온 수산물을 대도시 또는 소비자들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고 유통시키기 위해 개설 운영되는 도매 시장이다. 주로 대도시의 수산물 유통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소비지 도매 시장의 그럼 기능은 뭐냐? 산지 시장으로부터 강한 집합 기능, 모으는 거죠. 물건, 수산물을 모으는 기능을 한다. 도시 수요자에게 수산물을 유통 분산시킨다. 집합된 수산물을 시장 내에서 재선별, 진열, 포장 작업을 하게 한다. 상장에서 경매를 통해 거래 및 공정한 가격을 형성시킨다. 신용력이 높은 현금에 의한 신속 확실한 대금 결제 기능도 소비지 도매 시장의 기능이라고 할수 있다. 자, 그러면 기업, 이러한 소비지 도매 시장의 기능, 산지 시장으로부터 강한 집합 기능, 수산물을 모으는 기능이 있다. 맞는 얘기죠. 경매를 통해 거래하고 공정한 가격을 형성시킨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중도매인이나 소매상을 통해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분산, 유통하는 역할을 하는 게 소비지 도매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할수 있다. 기능이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기억리는 지금 모두 다 소비지 도매 시장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10번은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 출제 평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1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선박 재료에 따른 선박을 분류하면 알루미늄선에 대해서 문항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선의 특징이 제시문으로 나와 있었죠. 자, 2번 1단원에서 출제됐고요. 선박의 흡수와 트림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3번 2단원에서 출제됐고요. 해양 생물 중에 동물 부유생물, 동물 플랑크톤에 대한 내용이었고 제시문으로 해파리가 제시가 됐었죠. 자, 4번 2단원에 출제가 됐고요. 집어의 종류 중에 정치망의 길금을 차단 유도를 제시문으로 구성한 문항이었습니다. 자, 5번 2단원에 출제가 됐고요. 어국어법 중에 두리꾸물어법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6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다랑어의 선상처리. 그래서 제시문으로는 참치 연승, 다랑어 연승어업이 제시문으로 제시가 됐고요. 자, 7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양식업의 특성에 대해서, 일반적인 양식업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8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사료 개수를 물어보는 문항인데, 유일하게 우리 과목에서 공식, 계산식이 있는 문항이죠. 그래서 사료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 중용량분의 사료 공급량이라고 얘기했고요. 사료 효율은 사료 개수분의 1 곱하기 100을 하면 사료 효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사료 개수와 사료 효율에 대한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9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연제품 중에 구운어묵, 배소법을 이용한 구운어묵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10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수산물 유통 분야에서 출제가 됐고, 소비지 도매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자, 실제 더 많이 출제되는 것은 산지 도매 시장. 산지 도매 시장의 특성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소비지 도매 시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보다 더 자주 출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도매 시장, 소비지 도매 시장의 기능과 특성에 대해서도 수험생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7회 1번부터 10번까지 열 문항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열 문항, 7회 11번부터 20번까지 새로운 열 문항 가지고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0: 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1: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0: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2: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1: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2: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0: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 완성, 네, 농업기초 기술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7회 후반부 11번부터 20번까지 문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 함께 보죠. 자, 다음은 쌈 채소를 구매하는 가족의 대화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엄마, 쌈 채소는 그냥 마트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왜 농장까지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면 믿을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거든. 믿을 수 있다니 저 인증마크랑 관련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건 화학비료나 농약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인증마크 중에 농산물 인증마크 중에 화학비료나 농약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서 줄 수 있는 인증. 자, 그러면 더 비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마트에서는 비싸게 팔지. 그런데 이렇게 직접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다. 왜 더 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가 때문이란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다시 사파를 보면 쌈채소죠. 쌈채소를 사러 농장으로 왔어요. 농장으로. 그랬더니 그 쌈채소에는 인증마크가 붙어있는데 인증을 받았는데 그 인증은 화학비료하고 농약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는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마트에서 구입하는 일반 쌈채소보다 더 싸요. 왜 더 싸냐 그랬더니 가 때문이래요. 가 때문. 자, 이러한 지금 대화입니다. 자, 위 대화에서 쌈채소가 부여받은 농산물 인증 제도로 오른 것은? 자, 농산물 인증 제도 여러 개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일단 대표적인 거 몇 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GAP,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산물의 생산, 그리고 수확, 포장 단계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인증이에요. 그러니까 GAP가 붙어있다, GAP 인증을 받았다는 건 아, 안전한 농산물이구나. 생산부터 포장 단계까지 안전하게 생산된 농산물이구나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해썹, HACCP의 해썹,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 단계까지 최종 소비자가 먹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 좋지 않은 요소, 해를 줄수 있는 요소를 규명하기 위한 유생 관리 체계. 햇섭 인증을 받았구나. 굉장히 안전하게, 안전한 식품을 만들었구나. 햇섭 인증은 식품의 원재료 제조, 가공, 보존, 유통, 보통 이제 가공이 많이 쓰이기는 하나, 축산 같은 경우는 농장도 햇섭 인증을 받습니다. 다음, 유기 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유기 농산물이 있고, 무농약 농산물이 있어. 자, 일단, 유기는 유기합성 농약. 그러니까, 난황유나, 목초액이나, 이것처럼 친환경 방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농약 말고, 사람이 유기 인위적으로 만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를 어떻게 일절 사용하지 않고, 일절 사용하지 않고 돌려짓기나 유기재배 방법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 단, 여기 또 어떤 게 들어가냐면, 유기농, 이걸 바로 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일반 농법, 관행농법, 그러니까 비료도 사용하고 합성 농약도 사용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올해부터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올해 나오는 농산물을 유기농산물이라고 할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걸 전환기간이라고 그래서 2년에서 3년가량의 전환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2년에서 3, 이제 그각 작물마다 좀 다르는데, 2년에서 3년 동안 이 방법으로 농산물을 생산해야지만 유기농산물로 인증을 받아요. 그러니까 최소 3년이 동안 이 방법을 해야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무농약 농산물. 무농약이에요. 뭐가 없어요? 농약이 없어. 대신에 뭐는 사용한다? 화학 비료는 사용해. 사용하는데 얼만큼? 권장 12량의 3분의 1. 유기농산물은 화학자재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농약 농산물은 농약은 안 돼. 비료는 돼. 얼만큼? 권장량의 3분의 1.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유기농산물을 가공한 게 유기가공식품입니다. 아시죠? 자, 그럼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쌈채소가 부여받은 농산물 인증제도, 화학비료나 농약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어. 뭐죠, 그럼? 유기농산물.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산물. 그렇죠? 자, 12번 볼까요? 위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이네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보겠습니다. 그건 가 때문이야. 뭐가? 그러면 더 비싸야 하는데. 농장까지 와서 지금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더 비싸야 하는데, 왜더 싸냐? 마트에서는 비싸게 팔지. 그런데, 이렇게 직접 사면, 이렇게 직접 농장까지 와서 사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산하는지, 소비자가 생산지에 가서 사면,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지금? 유통기간이 빠졌지. 유통 단계가. 직거래, 직거래. 그러니까 직거래를 하니까 유통 단계가 빠지니까 오히려 마트에서 구입한 것보다 더싼 가격에 구입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건뭐 때문이다? 유통 단계를 줄였어. 직거래 때문이지, 직거래. 그러면 직거래하고 관련된 거 봅시다. 최저가로 입찰하에 낙찰받았기 때문에, 지금 생산지기 때문에 입찰도 없고 낙찰도 없지요. 공동으로 출하 아니죠, 지금. 농장에서 바로 사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출하하지 않습니다. 도매시장을 거치잖아. 유통 단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가격. 직거래는 유통 단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더 낮은 간격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농산물 거래는 크게 현물 거래가 있고 선물 거래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죠?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의 서로 다른 점은, 현물 거래는 현재 물건이 있어. 팔 물건이 있어. 그게 현물. 선물은 팔고자 하는 물건이 지금은 없어요. 없어. 언제 있어? 미래에 있어.

미래에 생산될 상품을 현재 시점에서 계약을 맺는 거죠. 그죠? 현물 거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도매 시장으로 판매하는 도매 시장 거래. 소매 시장으로 판매하는 소매 시장 거래. 시장으로 판매하지 않고 바로 생산자에게 판매하는 직거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선물 거래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두 가지로. 선물 거래도 선물 거래에서 선물과 선도로 나눌 수가 있지. 선물 거래는 뭐가 있다? 중개소가 있다. 그래서 중개소에는 표준화된 약관이 있어서, 표준화된 약관이 있어서 좀 표준화된 방법으로 사고 팔고가 가능한 거고, 선도는 중개소가 없죠.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둘이서 신용으로 언제, 어디서, 얼마를,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를 정하는 거죠. 그게 선도. 선도 거래의 대표적인 게 포전매매죠. 포전매매, 받대기. 네, 그리고 선물 거래는 이제 선물 거래소가 있죠. 선물 거래소. 자, 그렇게 해서 농산물 거래를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2번의 정답은 디귿으로 된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논의 물관리 작업의 효과네. 논의 물관리 작업의 효과.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논의 물관리는 우리 수능 특강에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논의 이제 이렇게 이항기, 활작기, 분활기, 뚝뚝뚝해서 이제 나눠지는데 이게 물의 깊이죠. 물의 깊이. 이항기, 모를 심을 때는 물을 이만큼 2에서 3cm 정도 뜬모를 줄이기 위해서. 뜬모는 말 그대로 모가지 물 위에 부둥둥 뜨는 거예요. 그거 주르기 위해서. 그 다음에 5에서 7cm 물을 조금 더 많이 대요. 이유는 증산 억제, 그리고 뿌리 내림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 무효 분열기. 무효 분열이 있고, 유효 분열이 있죠. 그, 벼 보면, 줄기가 굉장히 많죠.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줄기가 나오죠. 근데 그 줄기 중에, 이삭이 달리는 줄기가 있고 이삭이 달리지 않는 줄기가 있어. 물론 이제 벼 입장에서 보면 이삭이 달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강압성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삭이 달리지 않는 그 줄기는 뭔가 영양분을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그냥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작물로서 벼를 키울 때는 이 무효분을 그러니까 이삭이 달리지 않는 줄기를 최대한 덜 나오게 해야죠. 덜 나오게 해야지. 그때 이 무효 분열이 이때 그 이삭이 달리지 않는 줄기가 나올 때에는 그때쯤에는 물을 빼버려요. 물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되냐? 뿌리가 물을 찾아서 어떻게 밑으로 더 들어가네. 뿌리가 밑으로 더 들어가니까 뿌리가 더 깊이 박히는 거지. 더 깊이니까 쓰러짐에 강해져. 뿌리가 깊게 내려서 쓰러짐을 방지. 그리고 양분이 그만큼 부족하니까 헛까지 이 무효 분열을 억제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물을 빼냐면 땅이 쩍쩍 갈라질 때까지. 그러면 그 갈라진 틈으로 그 아래에 있는 좋지 않는 가스들이 빠져나와 유해물질 제거.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 다음 수인기 때는 물을 2에서 4cm 정도 되고 이때는 뿌리 활력 증대하고 유해물질 제거. 출수기 때도 3, 4cm 정도, 꽃가루밭이 촉진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등수기 때도 2, 3cm로 잘 여물고 뿌리 기능 유지하고 유해물질 제거하기 위해서. 이 유해물질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때는 물을 간헐적으로 댔다가 다시 땅을 말렸다가 다시 댔다가 이런 물대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수확기 때는 물이 0이에요, 0. 왜? 베어야 되니까, 벼를 베어야 되니까, 뭐 사람이 가서 낫으로 벨 수도 있고, 기계가 들어가서 뺄 수도 있는데, 이게 기계가 들어가든 사람이 들어가든 물이 많으면 작업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물을 뺍니다. 그래서 시기별 물관리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자, 제시는 뭐죠? 몇해전 마을에 벼농사를 처음 시작한 청년이 찾아와 벼 재배 방법에 관해서 자주 묻곤 했어요. 어느 날 청년은 바짝 말라있는 논을 보더니 다급하게 놀라며 말했네요. 어르신, 논에서 물이 다 빠져 있는데.

네, 배들은 괜찮을까요? 물이 다 빠져있어. 그래서 웃으면서 말했네요. 걱정하지 말게나. 지금은 논 물을 빼는 시기예요. 논 물은 두번 정도 뺐죠. 두번 정도. 언제? 무효분열기 때하고 수확기. 자, 이양호 30에서 40일, 그러니까 한 달에서 한달 조금 넘은 지난 지금쯤에 논바닥에 갈라질 정도로 말려야 한다네. 이양을 모내기를 4월 5월 달에 하는데 한달 정도 쪼이면 한 6월 7월에 벼를 수확하진 않죠. 수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때는 수확할 때는 아니네요. 자, 30에서 40일이 지난 지금쯤에 논 바닥이 갈라질 정도로 물을 말려야 한다네. 청년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물이 그렇게 물을 빼면 벼가 말라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말려주면 벼가 더 튼튼하게 자란다네. 걱정하지 말고. 호기심이 많던 그 청년은 어느덧 어엿한 농업인이 돼서 지금은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글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나온 건 중간 물대기, 중간 물대기. 그러니까 어디다? 이 부분 무효 분열기. 자, 무효 분열기의 효과는 물을 빼놓으면 뿌리가 깊게 내리지요. 물을 찾아. 무효 분열을 발생을 억제를 하지요. 땅이 쩍쩍 갈라지고 그 갈라진 틈으로 땅 속에 있던 유해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중간 물대기에 관련된 효과, 기역,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이 무효 분열에 관련된, 중간 물대기에 관련된 문항이 잘 나와요. 기출문제 보면은 아예 그냥 그림까지 그림도 나와서 그림 보면 그 논에 벼가 있긴 한데 거기 막 쩍쩍 갈라진 이런 그림으로 출제가 두어 번 됐었습니다. 자, 다음 14번 보도록 하죠. 다음 글에서 가에 들어갈 식물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아이비는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식물이에요. 실험실에서 조사해 보니 아이비는 폴드마레이드 알데하이드나 톨루엔 같은 해로운 물질을 없애는 능력이 있었어. 또한 주변의 습도를 높여주는 효과도 있어서 실내를 촉촉하게 해줬어. 자, 아이비는 줄기가 길게 늘어지며 자라는데 줄기에 달려있는 기관, 이 줄기에 달려있는 이 기관인 가의 뒷면에 이거의 뒷면에는 공기가 지나가는 특수한 통로인 두 개의 공변 세포로 이루어진 기공이 많이 있어서 기체 교환,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이 일어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이 기관의 이름은 뭐예요? 줄기에 달려 있고 이 기관 뒤편에 기공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가에 들어갈 건 입이죠. 입. 입. 자, 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표피, 입살, 관다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표피는 기공과 모용이 있습니다. 기공.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고 주로 입 뒷면에 많이 분포합니다. 기공. 모용, 털이죠, 털. 표피 세포가 돌출돼서 형성한 털입니다. 일부 모용은 자극성 물질을 분비해서 식물체를 보호하죠. 그리고 강한 햇볕을 굴절시켜서 그늘을 형성합니다. 자, 울타리, 입살 조직에는 울타리 조직과 갯솜 조직이 있어요. 울타리 조직은 엽록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갯솜 조직은 빈 공간이 많아서 기체 이동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관다발에는 물관과 체관, 뿌리에서부터 무기염료 수분을 흡수해서 끝까지 보내주는 물관, 잎에서부터 생성된 광합성 산물을 또 뿌리까지 온그 체내에 보내주는 체관,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가는 입이죠. 입에 대한 설명 봅시다. 입에는 암술과 수술이 있다. 그렇지 않죠? 암술과 수술은 어디에 있어요? 꽃이죠, 꽃. 꽃. 책상 조직이 있습니다. 책상 조직에 엽록체가 많아서 광합성이 활발합니다. 책상 조직의 조직이 존재합니다. 양분을 가장 많이 흡수한다.

양분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곳은 어디예요? 뿌리죠, 뿌리. 뿌리에서 흡수된 양분, 수분은 뭘 타고? 물관을 타고 올라가서 온 체내로 이동시켜주죠.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한다. 책상 조직에 뭐가 많다? 책상 조직에 엽록체가 많다. 엽록체가 많기 때문에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어디다? 이파리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나왔던 건 이제 입 뒷면에 많이 붙어 있다. 호흡을 한다. 여기는 어디냐? 그러면 이제 기공에 대해서 묻는 문항이 지금까지 많았는데, 이제 기공에서 한 단계 더 크게 갔네요. 입에 대한 내용이 문항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 15번, 16번은 세트 문항이네요. 저는 돼지입니다. 돼지와 관련된 문항이네요. 원래는 영국 요크셔 지방에서 태어났고, 영국 요크셔 지방이 원산지인 돼지의 품종은 우리가 하나 배운 게 있죠. 자, 태어났고 1925년쯤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체형이 크고 성장 속도와 번식력이 좋아서 전 세계에서 널리 사육되고 있는 품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흰색 털에 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서 있어서 다른 품종과 쉽게 구분이 됩니다. 자, 돼지 품종 중에 영국산이에요. 영국산인데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이름과 같은 이름을 쓰죠, 지금. 그 지역 이름과. 자, 오늘은 사육장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았는지 문틈 사이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날씨도 흐리고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밖으로 나와봤죠. 자, 어딘가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것 같아요. 요즘에 접촉으로 전파되는 이 가라는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대요. 가라는 전염병. 접촉으로 전파가 되고, 입과 발굽에, 아하, 물집이 생기네요. 돼지 질병 중에 입과 발굽에 수포가 생기는 질병, 열이 나는 병이라고요. 저처럼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게만, 우재류, 발굽이 두 개인 우재류에게만 감염되는 거. 소도 감염되고, 돼지도 감염되고, 염소도 감염되고, 말은 감염되지 않고. 자, 저를 돌봐주는 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오고 있어요. 아마도 저 때문에 더 긴장하셨겠죠. 아쉽지만 이번 작은 여행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더 멀리 나가보고 싶어요. 라는 돼지의 일기네요. 돼지가 글을 참잘 씁니다. 자, 15번 문항입니다. 위 글에 나타난 돼지의 품종. 요크셔 지방에서 태어났어. 영국이 원산지이고, 흰색 털에 귀가 반드시 서 있는 품종. 대요크셔죠? 대요크셔. 대요크셔. 다른 이름으로. 라지 화이트. 라지 화이트. 자, 돼지는 우리 수특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죠. 일단 가장 대표적인 랜드레이스. 랜드레이스하고 라지 화이트, 대요크셔는 두 개를 왜 붙여놨어요? 얘네들은 생긴 게 비슷해. 대형, 흰색 대형 돼지죠. 근데 뭐가 다르다? 랜드레이스는 귀가 앞으로 이렇게 쭉 늘어져 있어요. 그에 비해서 라지 화이트는 귀가 이렇게 쫑긋 서 있습니다. 대형, 흰색 대형 돼지인데 하나는 귀가 앞으로 늘어져 있어요. 뭐가? 덴마크가 원산지인 랜드레이스. 그리고 귀가 뾰족하게 서 있는 건 영국이 원산지인 대요크셔, 라지 화이트. 그리고 미국이 원산지인 듀록과 햄프셔. 듀록은 털색이 다홍색, 적 갈색이에요. 햄프셔는 검은색인데 여섯 곳이 하얘. 몸체의 끝, 앞쪽의 끝은 주둥이. 그죠? 주둥이. 그리고 뒤쪽의 끝은 꼬리. 그리고 발끝, 발이 몇 개? 네 개.

얼굴 하나, 꼬리 하나, 총 여섯 개. 여섯 군데가 하예요. 그래서 여섯 개, 6, 하얄타 100, 돼지 돈 해서 600돈. 버크셔는 600돈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버크셔. 자, 듀럭과 햄프셔. 듀럭은 이렇게 되고, 햄프셔는 여기 봐요. 검은색에 가슴에 이렇게 흰색 띠가 있어. 10cm에서 30cm, 그러니까 꽤 넓죠? 꽤 넓은. 검은색 돼지인데 가슴에 이렇게 흰색 띠가 있어. 햄프셔. 듀록은 그냥 다목색, 젓갈색. 그리고 버크셔는 흑색인데 여섯 군데가 하얘. 그리고 한국 제레죠. 얼굴이 길고요. 코 주위에 세로주름이 나 있어. 그리고 체구가 작습니다. 지금 여섯 개의 품종 중에 증체율이 가장 작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가축들은 대부분 증체율, 살이 찌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느립니다. 자, 그래서 윗글에 나타난 돼지의 품종, 영국이 원산지이고, 하얀색 돼지고, 키가 반짝이고 서 있는 4번 라지 화이트가 정답이고요. 16번 보도록 할게요. 윗글에서 가에 들어갈 돼지의 질병에 대한 설명이에요.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아까 돼지의 질병 이미 얘기를 했지만, 전염병이야. 접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전염병. 그리고 대표적인 증상이 발굽에 물집이 생겨. 발굽에 물집. 그리고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게만 나타나. 우재류에게만 나타나는 질병. 그리고 입과 발굽에 수포가 생기는 질병. 뭘까요? 구제역이죠. 구제역. 여기 나온 건 구제역이네요. 자, 구제역은 세균성 질병 아닙니다.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제1종 가축 전염병에 속합니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제역의 특징, 니은과 디귿이네요. 니은과 디귿으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구제역은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바이러스성. 그리고 증상으로는 구강, 점막, 발톱, 그리고 발톱 사이에 수포가 형성이 돼요. 동물 질병이 닭의 질병 몇 개가 있어요. 그쵸? 닭의 질병 몇 개. 그러니까 1종 전염병이 뭐 있다, 2종 전염병이 뭐 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질병이 너무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우리 수능 특강 기준 14강에 보면 각 축종별로 정리해 둔게몇 개씩 있어요. 몇 개씩. 몇 개씩. 그것만 공부합시다. 그것만. 일단 첫 번째 공부는 어디부터 하냐? 우리 교과서 두 권이잖아요. 교과서 두 권. 그 교과서에 나온 질병을 먼저 공부합시다. 두권다 해야 돼요. 두권 다. 그럼 교과서에 나온 질병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연계 교재, 수능 특강에 나오는 질병. 수능 특강에 나온 질병. 물론 수능 특강에서도 이렇게 정리된 질병. 요거까지. 이렇게만 하면 아마 이제 평가원에서 나오는 동물 질병에 관련된 문항은 다그 안에서 나와요. 그 안에서. 자, 구제역. 굉장히 자주 나오는. 좀 자주 나오는 질병이 구제역 좀 자주 나왔고, 광견병도 한 번씩 나왔고요. 그리고 닭의 질병에서 AI. 그리고 뉴캐슬. 돼지에서는 돼지 열병. 소에서는 이제 뭐 구제역이나 이런 게 좀, 구제역하고 고창증 정도가 그동안 좀 출제 빈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구제역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그리고 증상은 구강, 점막, 발톱에 수포. 이게 구제역은 이게 꼭 나와요. 이게 수포 형성된다는 거. 그리고 나오는 게 우재류. 우재류에서만 발병이 된다는 거. 우재류. 우재류는 발굽이 두 개. 발굽이 하나인 애들은 단재류라고 합니다. 우재류에서만 발생이 되니까 이건 소, 돼지 다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감염 검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접촉

직접 접촉으로도 가는 되고 간접 접합. 누가 만지고 와서 만져도 감염이 됩니다. 비말, 침이나 이런 걸로도 감염이 됩니다. 전파가 됩니다. 대책은 예방접종 해야 돼요. 예방접종 있습니다. 근데 치료제는 없어요. 걸리면 발병이 되면 어떻게 된다? 다 살처분합니다. 특이사항은 제1종 가축 감염병이고 인수공통은 아닙니다. 인수공통은 아닙니다. 자, 다음 17번 문항 볼까요? 다음 사례에서 가축 인공수정 증명서 가나 가 있고 나 여기 있네요. 가나에 들어갈 예정일로 적절한 것은 단 재발정일과 분만일은 품종별 평균 일자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이런 날짜 나오잖아요, 날짜. 이 날짜가 보통 하루 이틀 차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만일자라는 게 사람도 마찬가지죠. 정확히 몇 월, 며칠까지 다 맞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사치로 가면 됩니다. 근사치. 아셨죠? 근사치. 자, 제시문 한번 볼까요? 오늘 학교에서 가축 인공수정 실습을 했네. 처음 해보는 거라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긴장도 많이 됐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옆에서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인공수정 증명서도 직접 써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다는 사례네요. 자, 봅시다. 가축 인공수정 증명서. 홍길동 학생이 한우네요, 한우. 한우를 인공수정을 했어요. 농장명 별로 의미 없고요. 개체 식별도 별 필요 없습니다. 수정 일자 중요합니다. 수정 일자. 수정 일자. 수정의 수는 두번 했고, 재발정일 가, 분만일정일 나네요. 자, 가축 인공수정 증명서를 하는데, 이 재발정일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왜 필요하냐. 자, 소가 발정이 와서 인공수정을 했어요. 인공수정을 해서 임신이 되면 발정이 와요, 안 와요? 오지 않아. 오지 않아. 근데 임신이 안 되면 발정이 오죠. 이제 그걸 보고, 아, 임신이 됐구나, 안 됐구나를 바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주기. 발정 주기. 발정 주기. 사람도 생리 주기가 있는 것처럼, 가축들도 생리 주기 다 있습니다. 자, 소의 발정 주기는 며칠이다? 21일이다. 돼지의 발정 주기는 며칠이다? 21일이다. 21일. 다행이죠. 비슷해서. 자, 그러면, 인공수정을 하고, 이때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물론 뭐 호르몬 검사나 이런 걸로 하면 되겠지만, 농장에서 언제 그런 걸 하고 있어? 그쵸? 그래서, 얘가 임신이 됐구나, 안 됐구나를 언제 보면 아냐면, 21일 후에 보면 알아요. 그때 발정이 오면 임신이 안된 거야. 그럼 다시 인공수정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때 발정이 안 오면 임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재발정일은 수정을 하고 며칠 후, 대략 21일 후 일자가 돼요. 그러니까 25년도 7월 15일 날 발정을 했으면 15, 16, 17, 18 이렇게 가면 대충 7월 30일까지 하면 15일이니까 8월 초순 정도 나오네요. 25년 8월 초순. 그러니까 25년 8월 초순은 요거 두 개네. 혹시 이 문제가 수능에 나오거들랑 15, 16, 17, 18, 19 이렇게 해서 21을 정확히 세지 마세요. 정확히 세지 마세요. 그냥 이건 정확한 날짜가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하니까 대략적인 날짜. 다른 날짜 볼까? 7월 21일. 15일 다음에 며칠 후에요. 6일 후지, 6일 후. 도저히 이건 답이 안 되고. 11월이야, 11월. 그럼 재발정일이 21일인데 한참 넘은 거죠. 여긴 재발정일이 4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날짜 자체가 이렇게 간격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커요. 대충.
대략 그 부분, 그 정도까지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1일 후니까 대략 이 정도. 8월 초순. 자, 다음은 분만 예정일이야. 소의 임신 기간은 젖소하고 한우가 좀 다르죠. 280일, 285일. 이것도 소에 따라서 외우지 마시고 그냥 한 280일 정도로 그냥 한 280일 정도로 외워 놔버려. 280일이면 약 9개월하고 10일이잖아. 9개월하고 10일. 그러면 여기에서 9개월하고 10일 정도를 더해 보면 돼요. 9개월 정도에 10일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9개월을 더하면 7월이니까 8월, 9월, 10월, 11, 12, 1, 2, 3. 1, 2, 3. 그다음에 25일이니까 이제 9개월이니까 4까지 가겠네. 4에다가 뒤에 15일에다가 10일 정도 붙이면 25일. 그럼 대충 봐도 이 날짜. 그렇죠? 11월 이치현 이 그러니까 같은 해 11월이면 3개월 만에 나온다는 얘기잖아. 이거 말안 되죠? 같은 해 8월이야. 한달 만에 새끼가 나온다? 말이 안 되지. 얘는 4월 25일. 4월 25일, 26년 4월 25일이면, 이건 맞네. 26년 5월 15일이면 이것보다 한 달이 더 길어.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고. 날짜 차이가 하루 이틀 차이로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니까, 아, 재발정일은 21일이구나. 분만, 아니, 임신 기간은 280일이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가 나오거든. 몇 월, 며칠부터 해서 280일 더 하고 이러지 마시고, 근사치를 봅니다. 근사치.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볼까요? 발정 주기가 며칠이라고요? 21일이라고. 그러면 7월 15일에서 21일 후면, 7월 30일이라면 15일 가니까 6일, 그러니까 8월 초순. 그렇게 나오죠. 280일 정도 임신기간 잡으면 9개월 플러스 15야. 그렇죠? 그러면 지금 7월이니까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4. 그렇죠? 4월에다가 15일에다가 10일 더해. 그럼 25일. 딱 나오죠. 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보도록 하죠. 다음 기사에서 사과 묘목 생산에 적용된 생명공학 기술과 같은 범죄에 속하는 사례입니다. 생명공학 기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조직배양 기술에 대량 증식 기술, 작은 생색점을 여러 개 떼서 한꺼번에 증식시켜요. 대량 증식 기술. 질병에 걸리지 않는 생장점을 떼서 병이 없는 묘를 만들어요. 무병개체. 꽃가루를 이용해서 품종 개량, 약배양이나 꽃밭배양이나 배배양을 해서 품종 개량하는 기술, 조직배양이 들어갑니다. 다음, 동물 생명공학 기술. 수정란 복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있는데, 그 줄기세포는 거의 안 나오죠. 줄기세포는. 일단, 수정란 복제는 수정란을 잘라놓으면, 이 수정란이 다시 두 개의 란이 되면서, 같은 유전 물질을 가진, 같은 DNA를 가진 수정란이 두 개가 되면서 두 개, 복제, 클론인 개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체세포 복제는 체세포에 있는 핵, 난세포에 있는 세포질, 난세포, 난자에 있는 핵을 떼낸 세포질, 여기에 체세포 핵을 놓고 전기적 충격을 주면 이게 수정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체세포를 공여해 준 가축과 같은 유전 물질이 다 핵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와 같은 복제 동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동물 생명공학이죠. 분자 표지 기술. 분자가 들고 있어요. 난 누구예요? 눈으로 봐서는 모르겠어. 너무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유전자의 DNA 염기서열 차이를 감별해서 얘가 누구다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분자 표지 기술은 그 문장으로 될때 끝에 서술이 어떻게 되냐면 무엇무엇을 비교했다, 무엇무엇을 판별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다음 식물 형질 전환 유전자 제조학 기술이죠. 아그로 박테리아를 이용한 유전자를 아그로 박테리아로 넘겨주는 아그로 박테리아법 또는 유전자 총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연변이 유도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원형질체 융합법에서 세포융합법 등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제1시문에 어떤 생명과학 기술이 있는가 봅시다. 대한민국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세모세모 사과 품질의 비법 중 하나가 바로 자체 생산한 묘목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생명과학 기술을 통해 생산된 사과 묘목은 아하 무병화, 병이 없는 묘목이네. 무병화 연구를 통해 병에 강하고 건강한 사과를 생산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세모세모군은 올해 9,200만 원을 투입해 우량 묘목 보급을 위해서 종묘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실에서는 M9, M26과 같은 외상 대목뿐만 아니라 화상병 저항성을 높은 무슨 개 대목의 생식줄을 잘라 특별한 환경 조건에서 대량 증식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에 따르면 국내 과수 묘목은 연간 300에서 400만이에요. 근데 이 300만에서 400만 주가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어. 근데 여기서 60% 정도가. 그러니까 병에 걸린 묘목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또 감염된 나무는 생산량이 최대 40%까지 떨어져 착색 불량과 기형 과화 등을 발생시켜 농가 생산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거야. 자, 무병화 연구 병이 없는 묘를 만들어요. 무슨 방법이에요? 여기서 나온 게 조직배양 방법이네. 조직배양 방법. 그쵸? 그럼 조직배양 방법을 사용한 예를 찾아봅시다. 감마산 처리했어. 이게 돌연변이. DNA 마커 분자 표지. 체세포의 핵을 난자에 주입을 했어요. 체세포 회복. 이건 체세포 복제. 소의 수정란을 대리모 자궁. 이건 대리모 자궁의 이식에서 수정란. 수정란 이식 기술이네. 복분자 세포 분열 조직을 배양해서 건전한 묘목. 세포의 조직을 건전한 묘목으로 조직 배양을 했네요. 18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생명공학 기술도 분명히 한 문제는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런 스타일. 어떤 생명공학 기술이 사용을 했는지 그걸 여기서 보고 그 생명공학 기술을 사용한 사례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항이 현재까지 지금까지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았습니다. 자, 19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일기에서 글쓴이가 제조한 음료와 동일한 식품 제조 원리가 적용된 사례. 자, 식품 가공 원리. 이것도 거의 매 회마다 나오고 있네요. 매 회마다. 자, 일단 압착. 압력을 줘서 꾹 눌러 납작하게 해서 식품의 유체를 짜내는 과정을 압착, 발효, 효모나 세균 따위, 미생물 등이 이 유기화합물을 분해해서 뭐 알코올 만든다든지 유기산이 만들었는지 이산화탄소를 생기게 하는 그런 작용. 삼투압, 요잘 나오죠. 삼투압 출제빈도 굉장히 높습니다. 발효도 높고. 자,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가 약한 쪽에서 농도가 강한 쪽으로 수분이 이동하는 현상, 삼투압, 호화, 전분에 물과 열을 가하면 팽윤해지고 커지고 뭐랄까 좀 부드러워지는 현상, 유화, 두 개가 잘 섞이지 않는 두 개의 물질을 굉장히 강력히 교반해서 좀 안정하게 만드는 현상, 유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자, 문항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음 일기에서 여기서 쓴 음료와 동일한 식품 제조 원리 하는데 지금 여기 모양이 우리가 많이 아는 모양이네요. 그쵸? 요구르트. 요구르트는 뭐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봅시다. 자, 오늘 체험 농장에서 우유 음료를 만들어 봤어. 먼저 우유를 80도까지 데운 뒤 식혀서 살균한 유리병에 옮겼고, 사용하는 도구도 끓는 물로 소독을 했어. 그리고 40도씨로 식은 우유에 유산균 스타터 미생물을 집어넣었네요. 유산균 스타터를 넣어 거품이 일지 않도록 5분 동안 부드럽게 저은 뒤 설탕 한 스푼을 완전히 녹였어. 그후 뚜껑을 닫아 공기를 차단한 채 42도씨 보온 상자에 넣고 하룻밤, 아이고, 숙성이란 단어가 나오네요. 숙성. 숙성시키기로 했어.
유산균이 젖당을 분해해서 젖산을 만들면 단백질이 응집돼 걸쭉한 요구르트 질감이 생겨요. 요구르트. 우유가 요구르트가 됐네. 우유가 요구르트가 됐어. 자, 생긴다고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내일 아침 점도를 확인한 뒤 냉장 숙성까지 마치면 새콤달콤한 향이 더 살아나겠지. 내일이 너무 기대된다. 라는 일기인가요? 일기네요. 자, 우유로 요구르트 만들었어. 유산균 넣고.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식품 가공 원리 중에. 발효가 들어갔죠? 발효. 발효. 자, 그럼 발효를 이용한 사례를 찾아봅시다. 벼를 도정해서 만든 현미. 발효 없죠? 콩을 갈았네. 포도를 말렸네요. 엿기름을 당화시켰네. 단맛이 나게끔. 사과를 발효했네. 19번의 정답은 5번. 발효 5번이 되겠습니다. 식품 제조 원리 문제가 정말 심심치 않게 잘 나와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삼투압. 삼투압. 포화도 한 번씩 나오고, 발효도 좀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네요. 자, 다음 사례에서 주부 A씨가 이용한 공구를 보기에서 골라 작업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 자, 주부 A씨는 그림과 같이 테이블 위에 놓을 식물용 받침대를 제작하고자 했어요. 먼저 준비한 화분의 크기와 무게를 고려를 해서 적절한 받침대의 높이와 상판의 폭을 결정을 했네요. 상판은 배에서 물 빠짐을 고려해서 판재를 사용했고, 다리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각재로 설계한 뒤 결정된 치수에 맞게 절단을 했어. 이후 각 면의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었고, 마지막으로 못을 사용해서 상판과 다리를 연결해 화분 받침대를 완성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보기 보니까 이제 여기 들어간 공구들이 있네요. 대패 줄자 이런 것들. 자, 대패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칼날이 있어서 이걸 밀고 가면 칼날이 얇게 할 수도 깊게 할 수도 있, 얇게 할 수도 있고 깊게 할 수도 있는데 나무 표면을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죠. 대패. 줄자는 알죠? 길이를 잴수 있는 길이를 재는 공구죠. 양날 톱 뭐하는 거예요? 각재 목재를 자르는 거죠. 목재를 자르는 거. 노루발 장돌이 어떤 거죠? 이게 망치죠. 망치. 못을 박거나 못을 빼거나 못을 박거나 못을 빼거나 아마 지금 수험생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망치 정도는 알겠고, 양날 톱도 알 거예요. 목재를 절단하는데 사용하는 톱. 줄자 당연히 알겠죠. 근데 이제 대패는 기존에, 수능 특강도 그렇고 완성도 그렇고, 이제 거기에 많이 나와서 대패라는 게 낯설지는 않을 거지만, 대패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알고 있는지가 문제네요. 대패는 나무 표면을 살짝 깎아내는 거거든요. 살짝 깎아내. 그럼으로써 이제 나무 그 판재 같은 거 보면 끝이 좀잘 정리가 된게 아니고 막 거스름이 같은 게 있으면 막 손에 가시 같은 거 박히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을 깎아내면 정말 뭐라고 할까 좀 반듯반듯하게 그 거스름이 같은 게 전혀 남지 않게끔 표면을 정리해 주는데 사용하는 목공구입니다. 목공구. 자, 다시 가서. 자, 그럼 대패 줄자 양날톱 노루발 장돌이가 뭐 하는 건지는 알았어요. 자, 이거 순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준비한 여기 봅시다. 먼저 준비한 화분의 크기와 무게를 고려해서 적절한 받침대의 높이와 상판의 폭을 결정을 했어. 상판은 배수를 고려해서 판재를 사용하고 다리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각재로 설계한 뒤 결정된 치수에 맞게 일단 재야죠. 치수에 맞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가 들어간다? 줄자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절단을 했어. 톱이 들어가겠네. 그 다음에 각 면의 표면을, 나무의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서 대패가 들어가겠네. 마지막으로 못을 사용해서 못을 박았어.
노르발 장도리가 들어가겠네.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을 3번이죠. 줄자 양날톱 대패 장도리. 니은 디귿 기역 니을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회까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게 이제 3회 남았네요. 3회. 뭐 3회도 대충 내용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거의 연습이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3회는 약간 지겹겠지만 그래도 지겨워야 마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선박의 발달, 배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선박의 구조, 그 다음에 선박의 동력원, 추진 동력원에 따라서 어떤 선박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선박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앞에 보이는 게 선박이죠. 선박에 각각의 명칭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배 위치에 관한 용어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선박이 앞쪽, 이쪽이 전방이고요. 이쪽이 후방입니다. 후방이면 선박의 앞쪽을 선수라고 합니다. 머리 숫자를 써서 선수라고 하고요. 선미는 꼬리 밑자를 써서 배 뒤쪽을 선미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선수 방향, 선미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선박의 우연과 좌연은 중요한 내용인데요. 선미 쪽에서 선수 쪽을 바라봤을 때 우측을 우연, 좌측을 좌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잊지 말아야 될 게 선미에서 선수 쪽을 바라봤을 때 우측과 좌측으로 구분한다. 우현, 좌현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현, 좌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자, 우현은 스타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좌현은 포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현은 스타보드, 좌현은 포트.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선박을 조종하는 것을 우리가 조타실 또는 브릿지 또는 휠하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타실과 브릿지와 휠하우스는 같은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선생님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가끔 제시문에서 브릿지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휠하우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아, 선박을 조종하는 조타실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선박의 우연과 좌연은 선박의 선미에서 선수 쪽을 바라봤을 때의 우측과 좌측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배 위치에 관한 용어 정리를 해봤고요. 자, 배 아래쪽 구조, 선조 구조라고 얘기하는데요. 선박의 아래쪽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자,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조 구조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이 이중적 구조에 대한 효과, 장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선조가 선박의

아래쪽 구조가 하나의 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단저 구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이 하나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판이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단저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로 소형 선박 또는 어선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저 구조로 되어 있죠. 선박이 크면 클수록 이중저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람을 운반한다거나 일정 크기 이상의 선박 또는 대양을 운항하는 선박은 법으로도, 국제법으로도 반드시 두 개의 판으로 선조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판이라는 것은 바깥에 판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위쪽에 판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판이 외판이 있고요. 내판으로 판이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외접판, 내접판 또는 외판, 내판이라고 해서 두 개의 선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중저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저 구조는 각각의 종격법과 횡격법으로 구별을 해서 구간을 나눠서 그 안쪽의 공간을 여러 가지 탱크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그 공간은 평형수 탱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형수 탱크. 자, 우리가 시험에 선박과 관련된 내용을 풀다 보면 이 평형수, 영어로는 발라스트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선박의 균형, 트림을 조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물을 우리가 평형수 탱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흘수와 트림을 조정할 수 있는 물이라는 얘기죠. 물을 담아두는 탱크를 평형수 탱크라고 얘기하고요. 자, 판이 하나 있을 때와 판이 두개 있을 때를 비교해서 이중저 구조의 장점을 보면 가장 이중저 구조를 채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선내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자, 이게 외판이죠. 이게 외판이고요. 이쪽이 내판입니다. 자,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또는 선박이 수심이 얕은 곳을 잘못해서 운항하다가 암초에 걸려서 여기가 이렇게 파공이 됐다라고 하면 물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물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구역 안쪽에 또 어떤 판이 있습니까? 내판이 있습니다. 내판. 물이 들어와도 여기까지밖에 어느 지역 그 공간 안에서만 물이 차게 돼 있고 선박 안쪽으로는 이 내판에 의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선 내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중저의 가장 큰 장점이고 이중저를 만든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내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게 이중저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이다. 자, 우리 세깅과 호깅이라는 말이 간간이 나올 겁니다. 책에서. 자, 세깅, 호깅은 쉽게 얘기해서 자, 이게 선박의 선조라고 생각하면 자, 어떤 힘에 의해서 선조를 이렇게 구부러지게 하는 힘이 있었겠죠. 구부러지게 하는 힘은 뭐 화물의 무게일 수도 있고요. 또는 파도와 선박가의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으면 파도가 이렇게 이게 파정이라고 하는데요. 파정이 이렇게 있으면 자, 선박은 강한 무거운 강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선수와 선미 그다음에 선박의 중앙이 있겠죠. 선수와 선미는 중력이 이렇게 작용할 겁니다. 중력이 작용하고 자, 파정에 있는 여기서는 부력이 크겠죠. 부력이 클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러한 형태의 선박은 어떻게 구부러질까요? 자, 가운데는 부력이 작용하고 선수와 선미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지려고 하겠죠. 이렇게 구부러지려고 하는 거 우리가 호깅이라고 얘기합니다. 호깅. 호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반대로 선박이 이렇게 있으면

때더 구부러지지 않겠죠. 그래서 호깅과 세깅 상태에서 이중적 구조는 더잘 견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외력에 더잘 견디겠죠. 자, 다양한 탱크로 활용할 수 있다. 주로 활용되는 탱크는 평형수 탱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평형수 탱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의 복원성을 조절할 수 있다. 왜? 평형수를 선조에 더 많이 채우게 되면 무게중심이 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복원성이 더 좋아지겠죠. 복원성이라는 것은 원래 기울어졌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복원성이라고 하는데, 이 복원성은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을수록 복원성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선박의 복원성을 이 평형수로도 조정할 수 있겠고요. 추진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평형수가 선박의 트림, 우리가 트림이라는 것은 선박이 이렇게 있으면, 선수가 있고 선미가 있으면 길이 방향으로 기울어진 정도를 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평형수, 밸러스트 수로 뒤쪽에 평형수를 많이 싣게 되면 이렇게 뒤쪽으로 기울어지겠죠. 뒤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우리가 선미트림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선박은 이 선미트림 상태로 운항을 하면 추진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자, 선미트림으로 운항하는 이유는 선박의 선미 쪽에 프로펠러와 타, 키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율과 선박의 조정 성능도 뒤쪽이 많이 물에 잠기면 잠길수록 효율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추진율 향상도 이 평형수 탱크로 조정할 수 있고, 횡경사, 자, 횡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걸 우리가 횡경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트림은 길이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이 평형수 탱크에 어떤 탱크에 얼마만큼 평형수를 싣느냐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다. 자, 선생님, 이중적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기출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평가 요소라고 얘기를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선조 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선체의 구조와 명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은 그 자체의 명칭이 문항으로도 개념에 대해서도 문항으로 출제될 수 있지만, 다른 문항이 출제되는데 그 용어가 그 문항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용어 자체를 모르게 되면 문항의 이해도를 어떤 문항이 출제되는지 이해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용어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단면을 잘라놓은 겁니다. 단면을 잘라놓은 거. 제일 아래쪽에 용골이 있습니다. 용골. 용골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람으로 따지면 척추뼈의 역할을 합니다. 척추뼈. 척추뼈의 역할을 해서 척추뼈는 사람을 지탱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죠. 뼈입니다. 마찬가지로 선박도 용골이라는 것은 선수부터 선미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종강력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선박을 기본이 되는 골격제라고 볼수 있겠죠. 이걸 용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늑골은 사람의 갈비뼈에 해당합니다. 갈비뼈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용골은 종방향의 힘에 견딜 수 있는 종강력제라고 할수 있고요. 늑골은 횡방향의 힘에 견딜 수 있게 하는 횡강력제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골이 이렇게 쭉 놓여 있고, 늑골로 이렇게 구성이 기본적으로 용골과 늑골로 선박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선박이 물에 잠긴 깊이를 흘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흘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다. 자, 흘수는 선박이 물에 잠긴 깊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깊이. 그래서 흘수라는 것은
3박 이 물에 잠긴 깊이

우리 선박이 물에 얼마만큼 잠겼는지를 흘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흘수가 3m다. 3.5m다. 그러면 3.5m만큼 우리 선박이 물에 잠겨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선박에서 형 깊이 또는 그냥 깊이라고 하는 것은 상갑판에서 용골 상면, 하면이 아니고 상면까지를 깊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가장 갑판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갑판은 우리가 상갑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갑판 위로도 요렇게 올라가 있겠죠. 자, 상갑판이라는 것은 선체에서 가장 넓은 부분에 하나로 연결된 판을 상갑판이라고 얘기하고요. 상갑판을 받치고 있는 보를 상갑판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박의 너비를 얘기할 때 전체 가장 넓은 부분을 우리가 전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전폭은 늑골 외면에서 다른 쪽 늑골의 외면까지를 전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형폭은 늑골 내면에서 외면이 아니고 내측면이죠. 내면에서 다른 쪽 늑골 내면까지를 형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선체를 우리가 단면으로 잘랐을 때 구조와 명칭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선박의 길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박의 길이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선수에서 선미까지, 선수 최전단에서 선미 최 끝단까지 선박에서 가장 긴 곳을 전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등록장이라는 것은 선수재, 선수를 구성하는 재료가 있겠죠. 그 선수에 구성하는 그 재료, 그러니까 뭐 골격이 되겠죠. 그걸 우리가 선수재라고 하는데, 선수재 전면부터 타주의 중앙 또는 타주의 후면까지, 타주라는 것은 타를 지탱해 주는 기둥을 얘기합니다. 타주까지를 등록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수선장은 물에 잠겨 있을 때 선수에서 선미까지의 물에 잠겨 있을 때에 흘수선의 선수부터 선미까지의 길이를 수선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수선간장이라는 것은 FP에서 AP까지를 얘기하는데요. FP는 선수 수선을 얘기합니다. 선수 수선. 선수 수선이라는 것은 설계 단계에 계획한 수선, 만재 계획 흘수선을 얘기를 하죠. 자, 계획 만재 흘수선이라는 건, 자, 선박을 설계할 때, 계획할 때, 만재라는 것은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의 상태입니다.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 선박이 물에 잠긴 깊이를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계획 만재 흘수선이 지금 여기입니다. 계획 만재 흘수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선박에서는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 물에 잠긴 깊이가 최대로 여기까지만 잠겨야 된다라는 거죠. 더 이상 많이 잠기게 되면 선박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최대로 허용했을 때에,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에, 선박에 잠기는 깊이가 요선이다. 요선 이상의 화물을 실으면 안 된다라고 설계 때부터 선박의 안전을 고려해서 그어놓는 선을 계획 만재 흘수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설계 단계에 계획한 수선과 선수재의 전면이 만나는 점에 세운 수직선을 계획 만재 흘수, 아, 어, 선수 수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선미 수선 AP는 설계 단계에 계획한 수선, 여기가 되겠죠. 이 선이 될 겁니다. 선미에 있는 타주. 이게 아까 타를 받치고 있는 기둥을 타주라고 얘기했습니다. 타주의 후면이 만나는 점에 세운 수직선을 AP라고 한다. 그래서 수선간장은 FP에서 선수 수선

에서 선미수선까지의 길이를 수선 간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선박의 길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게이 흘수를 읽을 수 있는지, 이 흘수표에 대한 내용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선박은 일정 길이의 선박은 이러한 흘수표를 반드시 선박 외관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 선박의 흘수표를 미터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큰 선박을 보면 이렇게 숫자가 선박 외관에 적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흘수표라고 하는데, 우리 선박이 얼마만큼 선수 방향이 물에 잠겨 있느냐, 선미 방향이 물에 잠겼느냐, 중앙이 물에 잠겼느냐를 이 흘수표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흘수표는 숫자의 크기가 10cm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와 숫자 사이의 간격도 10cm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선박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잠겨 있다, 선수 쪽이. 그러면 선수 흘수는, 선수 방향의 물에 잠긴 깊이는 7m죠. 자, 7m가 여기입니다. 그럼 7m 10이 여기 있죠. 여기가 20. 그 다음에 숫자 높이가 10cm니까 30이 되겠죠. 그래서 선수 홀수는 7m 30cm라고 알수 있겠고요. 선미 쪽은 여기가 선미 쪽이죠. 8m가 안 되죠. 그럼 60, 70, 80이죠. 그래서 선미 홀수는 7m 80cm다. 자, 그러면 이 선박은 현재 선수 홀수와 선미 홀수를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큽니까? 선미 홀수가 더 크죠? 이러한 상태를 선미트림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선미트림 상태고 몇 센치 선미트림 상태입니까? 7m 80에서 7m 30, 50cm 선미트림 상태다. 그러면 50cm가 선미 쪽에 더 많이 잠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선미 쪽으로 더 기울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흘수와 트림의 관계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이 선수고요. 이쪽이 선미가 되겠죠. 선수 쪽이 더 많이 잠겨 있는, 현재 보면 선수 쪽이 더 물에 많이 잠겨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요거밖에 안 잠겨 있죠. 그래서 선수 홀수가 더큰 상태죠. 그래서 선수 트림 상태는 선수 홀수가 더큰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선수 홀수와 선미 홀수가 잠긴 깊이가 같다라고 하면 등홀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등자를 써서 등홀수 상태라고 얘기하고, 보통의 선박은 선미트림 상태로 운항합니다. 왜 뒤쪽에, 자, 여기에 보면, 자세히 보면 이게 프로펠러고 여기가 타가 있죠. 이 프로펠러와 타가 충분히 잠겨야지만이 타의 효능과 프로펠러의 효율을 잘 발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선박은 이 선미트림 상태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등홀수 상태로 운항하는 경우는 수심이 얕은 곳. 수심이 얕은 곳을 항해할 때 등홀수 상태, 또는 입거할 때. 입거라는 것은 도크에 선박이 들어가는 것, 정비를 하거나 검사를 받기 위해 도크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입거라고 하는데, 이때는 등홀수 상태로 도크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입거할 때 등홀수를 사용하고, 수심이 얕은 곳을 항해할 때는 이러한 등홀수 상태로도 일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태는 선미트림 상태로 운항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선박의 무게를 우리가 선박의 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박의 톤수는 크기를 나타낼 때는 부피로 나타내는 것, 또는 중량으로 나타내는 것을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자, 부피, 공간이죠. 선박 내에 얼마만큼의 공간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톤수로 나타내는데, 이것을 우리가 용적 톤수라고 얘기하죠. 용적 톤수. 그 다음에 중량으로 나타내는 것을, 무게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중량 톤수라고 얘기합니다. 중량 톤수. 그래서 선박의 크기는 용적 톤수와
중량

톤수로 크게 나누는데, 용적 톤수, 부피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크게 또총 톤수와 순 톤수로 구분을 합니다. 총 톤수는 선박의 대부분의 공간을, 부피를 숫자로 표시해 놓은 것을 우리가 총 톤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순 톤수는 이 모든 공간에서 실제 화물과 여객만이 실을 수 있는 공간을 나타내는 게 순톤수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중량, 무게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중량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량톤수에는 또 배수량의 개념이 이용이 됩니다. 자, 배수량이라는 것은 먼저 재화중량톤수 하기 전에, 자, 배수량이라는 것은 배수톤수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이 거대한 이렇게 큰 그릇이 있습니다. 물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 거대한 그릇에 배를 담궜을 때, 물이 가득 차 있은 상태에서 배를 담궜을 때, 밖으로 물이 흘러내리겠죠? 배가 가라앉으면서 잠긴 만큼 물을 밖으로 배제시킬 겁니다. 그 배제시킨 물을 모아서 무게를 쟀을 때, 그때의 무게를 선박의 크기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배수톤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가 배제한 물이, 여기 넘쳐 있는 물을 이렇게 다 받았다라는 것은 여기에 수면하에 선체가 차지하고 있는 물의 무게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선박이 물에 잠겼을 때 배제시킨 물의 양으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을 배수톤수라고 얘기하고요. 배수톤수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군함입니다. 군함. 자, 이거는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자, 배수톤수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군함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화물을, 선박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을 우리가 재화라고 얘기합니다. 재화 중량 톤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선에서 이 선박에 화물을 얼마만큼 실을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재화 중량 톤수입니다. 이러한 재화 중량 톤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만재 상태라는 것은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죠.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 물이 이 선박을 아까 여기에 담근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배제시키는 양의 물의 양이 많겠죠. 그게 만재 상태의 배수톤수죠. 만재 배수량이라고 합니다. 만재 배수량에서 공선 상태, 화물을 실지 않았을 때이 그릇에 선박을 담그게 되면 만재 상태보다는 배제시키는 물의 양이 적겠죠. 공선 상태의 배수량. 경하 배수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재 배수량에서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 배수량에서 경하 배수량을 빼주게 되면 화물의 무게만 남겠죠. 실을 수 있는 화물의 무게만 남습니다. 이걸 우리가 재화 중량 톤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재화 중량 톤수는 상선의 크기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게 재화 중량 톤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선박의 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동력을 발생시키는 기간에 따라서 선박을 분류해 보면, 자, 기선은 외형 기간. 자, 외형 기관과 내형 기관은 내형 기관은 실린더 내에서 연료가 연소해서 그때 발생한 폭발을 가지고 피스톤을 움직이게 해서 선박의 추진력을 얻는 게 우리가 내형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의 디젤 기관선, 우리 대부분의 현대에서 사용되는 선박은 대부분 디젤 기관선, 내연 기관선이 많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초창기에 외연 기관, 보일러에서 발생시키는 증기를 실린더로 보내서 그 압력에 의해서 피스톤이 운동하게 해서 추진기를 회전시켰던 선박을 우리가 기선 또는 외연 기관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왕복동 기선, 증기 터빈선, 가스 터빈선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요. 자, 어떤 걸로 터빈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증기를 쓰는 것 또는 가스를 쓰는 것에 따라서

전기 터빈선과 가스 터빈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 추진선은 전동기를 회전시켜 선박을 추진하는 것을 우리가 전기 추진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터빈 기관 또는 디젤 기관을 이용해서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전기를 가지고 전동기를 회전시켜서 선박을 추진하게 하는 거다. 자, 전기 추진선의 특징은 스위치를 돌림으로써 쉽게 기동할 수 있다. 전진과 정지, 역전의 조작성이 뛰어나다. 전동기선이라고 부르며 주로 쇄빙선에서 채택한다. 쇄빙선은 이 전동기 추진선의 동력을 많이 사용한다. 자, 원자력선은 원자력에서 얻는 에너지를 이용한 선박이죠. 그래서 연료의 보급 없이 장기간 항해가 가능하다. 핵 반응 시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잠수함에 이용된다. 그래서 잠수함은 원자력선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산소가 공급이 없어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잠수함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하이브리드선은 두 가지의 방법 추진력을 함께 쓰는 것을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하죠. 배터리나 디젤, LNG와 디젤, 수소연료와 연료전지와 배터리,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와 또는 LNG, 암모니아 등 친환경 하이브리드로 현재는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추진 동력에 따라서도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는 네 가지 형태의 배인데요. 상용화되고 있는 선박인데, 자, 호버크래프트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중익선도 많이 나오고요. 요두 개가 가장, 호버크래프트가 가장 많이 나오고, 별세개 정도 되고요. 수중익선은 한두개 정도 되고, 쌍둥선도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호버크래프트는 수륙 양용용이죠. 그래서, 자, 호버크래프트는 압축 공기를 이 공기주머니에 넣어서 선체를 우려뜬 상태에서 뒤쪽에 있는 선풍기 모양의 프로펠러를 돌려서 공기를 뒤로 밀어냅니다. 공기를 뒤로 밀어내기 때문에 물 아래에 프로펠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 아래 수하에 프로펠러가 없기 때문에 늪이라든지 펄이라든지 모래, 그래서 모래까지도 다 운항이 가능하죠. 그래서 호버크래프트 또는 호버크라프트라고 얘기하는데 수륙 양용선이 요즘 뭐 구조용이라든지 군사용으로도 또는 레저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자, 수중익선은 물 아래에 익은 날개익자입니다. 날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수중익선도 물도 유체죠. 유체의 양력을 이용해서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게 되면 이물 밑에 있는 날개의 양력이 작용해서 선체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밀어 올리게 되면 선체가 수면 위로 뜨기 때문에 저항이 급격히 작아지겠죠.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운항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수직익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선체 두 개를 갑판으로 연결시켜서 넓은 갑판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쌍둥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초전도 전자기 추진선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이용해서 선박을 추진하게 만드는 건데요. 프로펠러가 없습니다. 프로펠러가 없기 때문에 진동도 없고, 그래서 여객선에 앞으로 아마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초전도 전자기 추진선이 적용돼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2단원의 선박의 구조, 개요, 그 다음에 명칭, 이러한 것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했던 개념을 가지고 실전 문항, 10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수업 장면에서 학생이 발표 하려고 오른 것은, 자, 선박이 이렇게 있는데, 홀수표죠. 미터 홀수표가 있습니다. KIR이라는 것은 한국 성급을 의미하고요. WSTFTF는 각각의 S는 썸머를 얘기하고요. 하기. W는 겨울, 윈터를 얘기하고요. T는 열대지방을 얘기합니다. T는 트로피컬 열대지방을 얘기하고 F는 프레쉬, 담수를 얘기합니다. TF는 열대지방의 담수죠. 그래서 열대지방의 담수를 운항할 때는 반드시 여기 이 이상의
홀수선을 지켜야 된다.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각각의 시기와 또는 통과하는 해역에 따라서 흘수선이 이렇게 만재흘수선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흘수표에 대해서 이걸 보고 답지에서 맞는 것을 찾는 거죠. 자, 1번 보면 선체의 건연을 나타냅니다. 자, 건연이라는 것은 물에 잠기지 않을 때의 깊이입니다. 선박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여기까지 이렇게 잠겼다라고 하면 이건 흘수가 되죠. 잠기지 않았을 때의 높이를 건연, 마를 건자에서 건연이라고 얘기합니다. 흘수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틀린 거죠. 선미흘수는 11m 80cm이다. 자, 요렇게 이 KR 마크가 있고 각 나라의 성금 마크가 있고 여기 중앙이 이 원의 중앙이 선박의 중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선박 중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미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선체의 선수부 표시의 사항이다. 중앙이라고 얘기했었죠. 이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수선장을 측정하는 기준을 나타낸다. 얼마만큼 이 제시문에서는 현재 얼마만큼의 물이 잠겨 있는지 표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4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선장은 선박이 잠겼을 때 선수부터 선미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수선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4번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여름철 바다에서의 만재흘수는 여름철 바다면 썸머가 되겠죠. 썸머 상태에서의 해수죠. 하기 해수 만재흘수선 라인이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요 라인의 만재흘수선의 흘수는 10m죠. 2, 4, 6, 여기가 60이고, 그러면 10m 70이 되겠고, 이 가운데가 60, 70이 되겠죠. 70. 70보다는 한 5cm 정도 올라가 있으니까 10m 75cm라는 것을, 10m 75cm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이 제시문에 대한 풀스표에 대한 바른 설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선박의 길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선박의 길이에 대한 내용이고,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박의 길이를 나타내는 방법 알고 있냐니까, 수업시간에 배웠습니다. 길이 중 선적하는 화물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길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흘수선상의 길이입니다. 흘수선상의 길이는 수선장을 얘기하는 거죠. 수선장. 수선장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을 답지에서 찾는 겁니다. 자, 입거에 사용된다. 입거에 사용되는 것은 전장입니다. 전장. 선적 증서에 기록되고 선박 국적 증서에 기록되는 것은 등록장입니다. 선박 구획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수선 간장이 사용되고요. 수선장이라는 것은 선박이 물에 잠겼을 때 그때의 선체의 저항과 추진력 계산에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수선장과 관련된 내용은 5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조사 보고서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저 구조의 장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선저 구조 하면 무조건 이중저 구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체에 영향을 주는 외력과 선저 구조. 자, 앞서서 선생님 설명했었죠. 이러한 형태. 호깅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세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호깅과 세깅에 잘 견딜 수 있는 게 이중저 구조죠. 그래서 이 제시문은 이중저 구조. 호깅과 세깅에 잘 견딜 수 있는 선저 구조가 이중저 구조고, 이중저 구조의 장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자, 연료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선미트림 상태로, 할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이중저 구조가 연료 효율을 직접 향상시킬 수는 없죠. 만약에 등흘수 상태에서 선미트림 상태로, 갔으면 추진 효율은 높일 수 있지만 연료 효율은 향상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선박의 건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오히려 건조 비용은 단저 구조보다 이중

이중저 구조가 더 많이 들겠죠. 액체 탱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탱크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장 큰 이중저 구조의 효과는 좌초 시에 선박의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선내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선내 침수를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 5번이 이중저 구조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A씨가 고객에게 추천할 선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주문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추천해 달라고 했다. 자, 늪에서도 운행할 수 있다. 육상에서도 운행할 수 있다. 수륙 양용용이죠. 수중 물체에 의한 얽힘 사고에 대해 대처 가능하다. 자, 물 안에 프로펠러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어떤 선박인지 바로 알수 있겠죠. 호버크래프트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버크래프트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수륙 양용용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다음에서 A 학생이 대답할 선박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자, 사진의 두 선박의 차이를 알겠냐니까, 자, 선체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 오른쪽 선박은 선체가 하나, 두 개이고 이걸 갑판으로 연결한 쌍동선이죠. 쌍동선입니다. 쌍동선. 자, 왼쪽에는 선박의 선체가 하나다. 이걸 단수 선체죠. 단수 선체. 단수 선체인 선박이다. 그래서 자, 일반적인 왼쪽 선박에 비해 오른쪽 선박이 가진 특징, 즉 쌍동선이 가진 선박의 특징에 대해서 보기 선택지에서 찾는 거죠. 선체 내 화물 적재 공간 확보에 효율적이다. 자, 선체 내 화물 공간은 하나의 선체를 본다라면 오히려 단수 선체가 더 많은 화물, 선체 내에는 화물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죠. 자, 선체 저항이 줄어들어 선속을 높일 수 있다. 자, 쌍동선의 특징은 양쪽의 선체가 만들어내는 파가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상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저항을 줄여서 선속을 높일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선체 크기에 비해 갑판상 공간의 용적이 크다. 자, 갑판을 하나로 이렇게 넓게 연결했기 때문에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리을. 선체 무게중심을 낮추어 보건력 확보에 용이하다. 자, 쌍동선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쌍동선하고 관련된 내용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죠. 니은과 디귿.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박의 주요 치수에 관한 학습 활동지에서 가나에 들어갈 내용은 보면은요. 자, 가는, 자, 건연은 물에 잠기지 않는 깊이 3m가 되겠고요. 아까 형폭은, 자, 늑골 외면에서 다른 쪽 늑골 외면까지는 전폭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형폭은 늑골 내면에서 늑골 내면 12m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12m가 되겠고요. 7m라는 것은 선박이 물에 잠긴 깊이, 용골 하면까지의 깊이니까 이거는 흘수가 되겠죠. 흘수. 그래서 가는 12m, 가는 12m, 나는 흘수.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에서 알수 있는 선체 강도 부재와 분류가 동일한 선체 구조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단 선체 강도 부재의 분류는 횡강도, 횡강력에 잘 견디는 횡강도, 종강력에 잘 견딜 수 있게 하는 구성재인 종강도 부재, 그다음에 부분적인 강도죠. 국부 강도 부재로 한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선체의 좌우 현측을 구성하는 골격이다. 좌우 현측을 구성하는 골격이면 요걸 얘기하죠. 요거. 요세 개. 이걸 늑골이라고 얘기하죠. 늑골. 그 사람의 갈비뼈에 해당하는 거. 자, 용골. 용골과 직각으로. 용골은 요 방향이 용골이죠. 용골입니다. 용골과 직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선체의 바깥 모양을 이루는 뼈대이다. 그래서 늑골에 대한 내용이고요. 늑골은 대표적인 횡강력재입니다. 횡강력

행강도 부재죠. 저기 나오면 행강도 부재. 그래서 보기 선택지에서 행강도 부재를 찾아라는 거죠. 자, 니은 거도는 종강도 부재고요. 늑파는 행강도 부재. 그다음에 보도 행강도 부재고 종격벽은 종강력 부재입니다. 그래서 행강도 부재는 보와 늑파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기역과 디귿. 2번이 행강도 부재가 되겠네요. 그래서 7번은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선박의 항해 상황,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선박 내 중량 배치에 따라 선체 부위별로 가라앉는 정도 횟수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거지, 그러니까 선수와 선미 횟수가 달라진 상태를 트림이라고 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미 트림 상태에서 항해하는데 특별한 상황에서는 조절해. 자, 그럼 저 선박은 어떤 항해 상황일까? 그러니까 선수 횟수와 선미 횟수가 같대. 그러면 등 횟수 상태죠. 등 횟수 상태일 때는 어떤 상황일 때 운항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생님, 아까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입거할 때, 도크에 입거할 때, 등울수 상태로 항해를 하고요. 수심이 얕은 내역을 항해할 때는 등울수 상태로 항해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최소 선회견 항전할 때 선수 트림 상태고요. 대항에서 항해 속력으로 항해할 때는 선미 트림 상태로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등울수 상태는 기역과 디귿이 되겠네요.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선박 제원표에서 알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접안에 사용하는 길이는 96m입니다. 접안은 전장을 사용하는 거죠. 부정형의 문항입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선박 만재 횟수선 기준 길이는 85m입니다. 85m. 선박 만재 횟수선상의 기준 길이 85m, 수선 간장을 얘기하는 거죠. 맞는 얘기고요. 자, 입항세 톤수의 산정의 기준은 970톤입니다. 970톤은 순톤수는 입항세 톤수의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고요. 선박 국적증서에 기록되는 길이는 등록장이죠. 그래서 87m가 되겠고요. 선박 국적증서에 기재되는 톤수는 국제 총 톤수가 되겠죠. 국제 총 톤수 3,240톤입니다. 그래서 2,990톤은 총 톤수, 국제 총 톤수가 아니고 국내 총 톤수를 얘기합니다. 국내 총 톤수는 4,000톤 미만의 선박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3,240톤이어야 되는데 2,990톤이라고 얘기를 했죠.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마지막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다음 상황에서 A 학생이 검색한 선박 추진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선박의 추진 원리는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야.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자기의 직교하는 방향에 전류를 흐르면서 자기와 전류의 쌍방향 수직방향의 힘이 작용합니다. 이 힘의 추진력으로 선박이 항해하는 것은 초전도 전자기 추진선이죠. 초전도 전자기 추진선이고, 초전도 전자기 추진선은 프로펠러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프로펠러가 없기 때문에 선박에 진동이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추진하는 것은 범선이죠. 범선.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여 작동하는 것은 수소전지 전기선이 되겠고요. 수중날개로 수면을 떠올라 항조하는 것은 수중익선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팬으로 공기를 밀어서 추진하는 것은 호버크래프트죠. 호버크래프트가 되겠고요. 자, 초전도 전자기 추진선은 엔진과 스크류가 없어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다라고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 전자기 추진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5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 강의 선박의 개요에 대한 개념 정리와 실전 문항 10문항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계 자원과 이용에 관련된 개념 정리, 그 다음에 실전 문항 10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나린입니다. 우리 이어서 등비 수혈에 대한 내용 볼 텐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28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맨 마지막에 물음 보시면 A7을 A3으로 나누고 있는데 저거 보면 무엇을 말하는구나 라고 이제 바로 떠올릴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등비 수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항 번호의 차이라고 바로 생각해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묻고 있는 이 친구가 바로 제가 공비를 R이라고 한다면 R에 대한 내제곱이구나 라고 끌어내 달라고 했지요. 왜죠? 저희가 저 A7에 대한 것을 R의 A3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자면 A3보다 우리가 4단계 뒤잖아요. 그쵸? 즉 공비가 4번 더 곱해져 있다라는 거니까 R에 있는 A3이랑 나눠지게 되면 지금처럼 공비에 대한 내제곱이 남는 건데 2는 이 7과 3이라는 항 번호가 4개, 4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처럼 내제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 해서 지금 우리는 공비에 대한 내제곱을 찾아주면 되는 건데 첫째 항이 2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이, 아니, 두 번째 조건에서. 그러면 A2는 우리 첫째 항 2에다가 R 하나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고요. 그럼 A4는요, 첫째 항에다가 우리 공비 3번 곱해져 있는 게 지금 총 36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어이, 바로 나오겠는데요? 그러면 양변을 4로 나눠주시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내제곱에 대한 값은 9구나 라고 바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2도 마찬가지로 일반항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해서 29번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일 것이야. 공비가 양수래요. 일단 적어두세요, 여러분. 잃어버리기 전에 R이 0보다 크고 이때 이러한 조건이 있는데 눈에 들어오는 것이 2와 4가 이제 2 차이가 나고 4와 6도 지금 2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아, 저러한 특징이 있구나. 그렇게 되면 제가 앞에서 저 A2로 분배 뽑아주자면 이 앞에 A2는 1이 남고 우리 A4가 되기 위해서는 A제곱이 곱해줘야겠죠. 이러한 값이 지금 30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번에는 여기 아래 이번엔 A4로 나눠줘 볼게요. 그럼 A4로 묶어주시면 1에다가 마찬가지로 2단계 업이니까 R에 대한 제곱으로 묶이고 여기가 지금 2분의 15라는 거지. 그러면 이 앞이 이 A2가 A의 R 하나고 여기는 A의 R 3개니까 우리는 아래를 위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좌변 나눠주시면 3개에서 하나 빼주는 거니까 R에 대한 제곱 남거든요. 그리고 제가 2분의 15를 지금 30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4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되면서 지금 공비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2분의 1이라는 공비로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첫째 항 구하시면 되겠죠. 어디다가 여기다 넣어서 구할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 첫째 항은 아직 모르고 제가 R에 대해서 2분의 1 다 넣어줄게요. 그럼 여기 2분의 1에 대한 제곱이니까 4분의 1에다가 1 더하는 거니까 4분의 5, 여기다가 4분의 5. 곱해주신 값이 지금 30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니 우리는 A는 30에다가 5분의 8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거겠지? 그럼 6, 8에 48 이런 식으로 첫째 항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항을 사용해서 푸는데 지금처럼 저는 묶어주면서 진행을 하였는데 뭐 다른 방법도 많을 겁니다.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친구 이번에는 A5가 주어져 있고 뒤에가 이제 A7, A6으로 나눠져 있는데 비슷한 문제가 사실 앞에서 등장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이제 A5라는 친구를 중심으로 뭔가 진행을 할 것 같지. 그러면 A7은 말이야 A5에다가 공비 2번 곱한 친구잖아요. 그리고 앞에 4 곱해져 있고 A6이라는 친구는 마찬가지로 A5에다가 공비 1번, 그치?
그리고 뒤에는 16이라는 값인데, 16이라는 값은 4 곱하기 4니까, 사실은 제가 여기다가 4에다가 A5, 이런 식으로 넣어줘도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지금 A5가 4라고 주어졌으니까요. 그래서 A5를 이렇게 날려주시면, 지금 뭐안 날리고 뭐 4라고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날려주시면, R제곱은 넘기셔서 마이너스 4, R 넘기셔서 플러스 4는 0이 되어지는데, 이때 그러면, R의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이 0이 되어지면서 이때의 공비는 2가 구해집니다. 좋아. 공비 구했으니까 A5 통해서 첫항 구하러 갈까? 아, 첫항 안 구하셔도 된다구요. 왜냐면 A8은 A5라는 친구에서 바로 그냥 세제곱 더 곱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 값들을 다 알지. A5는 4구요. 그리고 2 대입해주시면 4, 8에 32. 이런 식으로 와도 좋다라는 거 챙겨주시면서 저희 또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엔 또 어때? 지금 왼쪽 보면 1, 4, 7. 세 단계씩 업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4, 7, 10. 번호가 3씩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아, 이 친구도 묶어주면서 진행을 하면 뭔가가 보이겠구나. 해서 앞에는 일단 가장 작은 첫 번째 항으로 묶어주게 되면 1에다가요, 세제곱. 뒤에는 6제곱으로 묶이게 되고, 이러한 값이 지금 여기서는 제가 A4로 뽑겠죠. A에다가 R의 세제곱으로 뽑아주시게 되면 여기는 1 되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씩, 세 단계씩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된다고요. 그러면 너무 날려주기 좋지. A 하나와 이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값들 다 날려주시면 결국은 R에 대한 세제곱이 2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R 세제곱이 2라는 걸 구했으니까 이 위치와 이 위치에 대해서 값을 넣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넣어주게 되면 이 A에다가요 1 플러스 넣어주시면 2고요. R의 6제곱은 세제곱의 2배니까 4가 가야겠지. 이러한 값이 맨 오른편에 있는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A는요, 여기 7, 12, 아유, 14, 14로 나눠주는 거니까 14분의 6 해주시면 7분의 3이다라는 첫 번째 항이 구해지고, 우리는 지금 A10이 필요하네요. 그러면 첫 번째 7분의 3에다가 지금 R이 총 9번 필요한데요. 근데 이는 구했던 저 2에 대해서 세제곱이 들어가야겠지. 그쵸? 여기가 총 세제곱인 거니까. 그러면 2에 대해서 세제곱 올려주시면 7분의 3, 8에 24. 이런 식으로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이러한 10항이든 큰 숫자의 항을 구할 때 R 자체를 구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세제곱 자체를 옮겨와서 전체를 세제곱하면 9제곱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문항이 또한 많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덩어리로 보는 거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고,

우리는 넘어갈게요. 3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래. 그러면 공비가 양수라는 것이고, 저럴 때 지금 저 둘에 대한 조건을 이제 합쳐줘야겠죠? 하나씩. 일단 왼쪽에 있는 친구는 A 하나에 R 두 개, A3이죠. 그리고 A8은 A 하나에 R 일곱 개가 되는 거고, R에는 A 하나에 R이 다섯 개가 되는 거라 타타 필요한 거 약분해 주시면 A 하나 남고요. 위에 R이 총 9개에서 5개 빼주는 거니까 우리는 R이 4개, 4번이 이렇게 곱해지고 있다. 이러한 값이 지금 12가 되어진다라는 거네요. 괜찮습니까? 그렇게 되고 오른쪽에 대한 거 볼게요. 그럴 때 지금 사실 이러한 값이 우리가 A5라는 거니까 우리 AO 대신에 12 넣어주시면 12 더하기 A7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36이다가 되어지면서 A7은 12 빼주시면 지금 24가 돼요. 봐봐. A5는 12이고 A7은 24래. 그러면 여기서 A5에서 A7로 넘어가기까지는 우리가 R이 두번 곱해줘야겠죠. R이 두번 곱해지는데 12에서 24로 넘어갔으니까 아, 제곱이 지금 2가 되는구나.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A11에 해당하는 값인데요.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A5를 이용해서 풀게 되면 여기에 지금 R이 6번 이렇게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구한 12에다가 지금 2의 세제곱이 곱해지면 되겠구나. 넣어주시면 8 곱해서 96. 으로 최종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일반항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었고, 3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때도 지금 공비가 0보다 크다 잡아 주시고, 이어가 볼게요. 일단 A2, 즉, A 하나에 R 하나 곱해진 게 36이래. 그리고 지금 A7, 은 A에다가 R이 6번, 그리고 3분의 1이 있고요. 여기 A에다가 R이 4번인데 그렇게 되면 같은 값만큼 우리가 지워주게 되면 R에 대한 제곱이 3분의 1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지. 괜찮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A6을 구해야 되는 건데 앞에랑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A2에다가 공비를 4번 더 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36에다가 우리 3분의 1에 대해서 제곱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럼 9분의 36이니까 4가 최종 답.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하면서 우리가 합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저 S2와 S4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 등비수열에 대한 합 공식에는 분모의 형태가 1-r로 이제 똑같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걸 떠올릴 수 있고, 그대로 공식을 집어넣어 보시면 위에 저 S4 대신에 우리가 1-r에다가 지금 첫 항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A 넣어주시고 1-r에 지금 4개 이렇게 바로 적어주시고, R에는요 1-r에다가 A에다가 우리 이번엔 제곱이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러면 A 1-r 1-r 지워주시면 R에는 1-r에 대한 제곱 나오고 위에는 4제곱인데 우리 여기 합차 공식 바로 떠올릴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번더 약분할 게 생겨서 결국은 우리가 1 플러스 r에 대한 제곱이 지금 5로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정리를 해주게 되면 r에 대한 제곱이 지금 4가 되는 거지. 그러면 r이 마이너스 2 또는 2가 되는데 지금 공비가 1보다 크다고 했거든. 따라서 지금의 공비는 2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찾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첫째 항 마저 찾아주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조건이 더 있지.
A5는 젖장에다가 우리 공비가 4번 이렇게 곱해지게 되고 이 값이 지금 48이래요. 그러면 A는 말이야, 여기 16이니까요. 16으로 나눠주면 3이라는 첫째항에 대한 값 나오고, 구하려고 하는 첫째항에다가 넷째항 값 더해주시면 3에다가요, 여기 3 곱하기 지금의 곱비 2에 대해서 세제곱 해서 더해주는 거니까 3에다가 3, 8에 24 더해주셔서 27 최종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마지막은 계산이고 처음에 우리가 이 등비수열의 합 다루게 될때 지금처럼 공식 자체를 쓴 다음에 약분으로 시작을 했었다. 이러한 비슷한 느낌도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오호. 지금도 이제 SN이 등장해져 있는데 저 친구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일단 왼쪽 보시면 우리가 첫째 항부터 N 플러스 3항까지 더한 거고 이 SN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잖아요.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주게 되면 남는 거는 N 플러스 1번째 항, 그리고 N 플러스 2번째 항, N 플러스 3번째 항, 까지 이세 개의 항이 남게 되고 이러한 값이 지금 우변의 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더 이제 앞에서 해준 것처럼 좀 묶어주고 싶은데 앞에 작은 값으로 묶어 판본호가 작은 값으로 묶어주게 되면 우리는 뒤가 이제 R 하나, 그 다음에 R 두번 이런 식으로 아래 제곱으로 묶인다. 그러면 이러한 값이 지금 13에다가 3의 n-1 제곱이라는 거잖아. 봐봐. 지금 AN이라는 수열은 등비수열이래. 그런데 여기에 등비수열의 그 꼴이 나왔거든요? 특히나 공차가 3 같아. 그러면 R이 3인가 해서 넣어보면 딱 13이 나와요. 사실 이렇게 눈치껏 딱 맞아서 R이 3이로구나 잡으신 다음에 진행을 하겠죠. 저는 학력평가나 뭐 수능 때 이렇게 맞닥뜨리면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모순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풀이니 한번더 확인을 하자면 제가 n이 1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n2는 이 뒤에 가로값은 이제 똑같을 테고 2d가 1 집어넣으면 13이 되거든. 그리고 2를 집어넣게 되면 3에다가 마찬가지로 뒤에 가로값은 똑같고 이번에는 2 들어가니까 3이 되어지는 거거든. 근데 이런 가로값은 지금 일치하고 2에서 3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곱하기 R이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딱 곱하기 3이 되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비가 3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R 위치에다가 3을 집어넣어 보시면 1, 3, 9 더하는 거니까 딱 13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남는 부분인 이 부분. 지금 AN 플러스 1에 대한 그 식은 3의 N-1 제곱이구나라는 걸 데려올 수가 있고, 따라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저 A4는 N에다가 3 집어넣은 거죠? 3 집어넣어 주시면 3의 제곱이라 우리는 9라는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풀다가 숫자가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제 성립되지 않은 부분이 없다면 진행하셔도 좋다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으로 가볼게요. 뭔가 긴 식이 등장을 해 있긴 한데, 보시면, 이 왼쪽 괄호 안에는 우리가 각각의 이 항들이 곱하기 x의 4제곱이에요. 그쵸? 그러한 등비수열의 합을 말하고 있는 거고, 오른쪽 괄호는 이번에는 곱하기 x예요. 즉, 공비가 x가 되어지는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써달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제가 fx를 정리할게요. 왼쪽에서는 지금 공비가 x의 4제곱이니까 4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첫 항은 1이에요. 그러니까 곱해줄 필요 없고 거기에다 공비 에다 위에 지수는 항의 개수 지금 4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을 거고 오른쪽 괄호도 이제 표현을 해줄게요. 이번에는 공비가 x네요. 그럼 x 마이너스 1에다가 첫째 항1 그리고 그 x의 항 4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적어주니까 같은 부분인 이러한 부분이 크게 날아가. 그래서 남는 게
x-1분의 지금

즉 2의 4제곱이 나오는 거라 왼쪽을 2의 4제곱 마이너스 1, 오른쪽을 2의 4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적어줄게요. 그렇게 되면 이쪽은 우리가 곱해서 2의 8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고 싶고 이 위에는 2의 8제곱 플러스 1, 2의 8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그러면 시원하게 날려주시면서 2의 8제곱 플러스 1이라는 값을 지금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2의 8제곱은 뭐니? 256이죠? 256에다가 플러스 1 해달라는 거니 257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식이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절반 절반 나눠보면 지금 등비수열의 합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였죠. 좋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으로 가볼게요. 자, 지금 박스에 조건이 무려 3개가 나왔단 말이야. 한번 찬찬히 봅시다. 일단 A1에 해당하는 저 절대값의 값이 2래요. 오케이. 그리고 나로 넘어가 볼게. 이 층은 보니까 각각에 대해서 2를 계속 곱하라고 하고 있긴 한데 등비수열이 AN에 대한 게 아니라 절대값이네. 이 AN에 대한 절대값, 이러한 수열이 지금 공비를 2로 갖는 등비수열이에요. 괜찮죠? 이런 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다음에 대한 시그마를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부호를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각 항에 대해서.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지금, 첫 항, 2, 3, A 4, A 8, A 9, A 10. 이런 식에 대해서 지금 각각이 우리가 그러면 얘는 2의 1제곱인데 앞에 대해 부호를 몰라. 지금 절대값이 2라고 했지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야. 이 친구도 2에 대한 제곱인데 앞에 대해서 부호를 몰라. 마찬가지. 부호 모르고 지금 다 부호를 모르는 상태예요. 2도 절대값은 지금 2의 8제곱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누군지 몰라.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을 다 더했더니 이 값들을 다 지금 더했더니 지금 조건 다 해서 마이너스 14가 되고 있다라는 거지. 괜찮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4가 되고 있다라는 거야. 아, 그래? 그런데 제가 이 값들을 우리가 금방금방 떠올릴 수 있으니까 여기가 1024, 여기가 512, 여기가 256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 이 친구를 부호를 다 정해서 더했더니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된대. 그런데 이 1024라는 친구는 엄청 크죠?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을 다 더했을 때 과연 이 1024와 덤빌 수 있냐 그거야.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인데 얘가 플러스로 다 덤볐을 때 과연 이 친구랑 얼마나 비등하게 그 절대값이 가까워질 수 있을까가 여러분들이 궁금해지셔야 되고 따라서 저는 지금의 이 2의 n제곱들을 이 아홉 번째 항까지 한번 더해줘서 그 절대값의 크기 비교를 한번 해줘 보려고요. 즉 n이 1부터 9까지에 대한 이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에 의해서 2-1에다가 첫째 항에다가요, 2의 9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앞에가 2의 10제곱 마이너스 2라, 어허, 여기 1022가 나와. 얘 봐, 1024보다 지금 작아. 그 말은 이만큼에 대한 값을 다 더해도 지금 1024가 안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 제일 큰 값이 일단 마이너스가 되어야 최종 값이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고, 괜찮죠? 여기에 대한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야 된다라는 거고, 이 앞을 기준으로 다 더했을 때, 지금 여기는 1022고요. 그럼 이 뒤는 마이너스 1024가 돼. 여기 더해봐. 지금 마이너스 2야. 우린 아직 마이너스 12를 더 어떻게 넘겨줘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플러스였던 이만한 양에서 우리가 6을 빼와서, 잠만.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6을 넘겨주면 되지 않을까? 플러스였던 친구 6을 빼서 마이너스 쪽으로 6을 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총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이 더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6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 있는 세트는 지금 2와 4의 합밖에 없죠. 그 뒤는 8 이상이 돼버리니까요. 즉, 여기가 다 플러스였을 때이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때 이두 친구를 마이너스 팀으로 넘겨주자라는 거지. 그리고 뒤에는 다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값에서 우리가 6이라는 값이 빠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11, 아이고, 미안. 1016에다가 여기는 6이 더 절대값이 커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030이 돼요. 그러니 우리가 마이너스 14로 딱 맞아지는 걸알 수가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지금 부호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맨 마지막 항에만 지금 마이너스가 붙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 부호가 와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저런 1, 3, 5, 7, 9번째 값을 구하려는 건데, 그러면 저 중에서는 지금 첫 번째 항만 마이너스네요.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뒤에는 우리가 항 번호를 지수로 올리면 되는 거죠. 2의 3제곱, 2의 5제곱, 2의 7제곱, 2의 9제곱. 이 값을 최종적으로 이제 구해주면 된다. 사실 여기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곱하기 4를 이용한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을 해줘도 되는데, 저는 그냥 더하기로 해줄게요. 뭐 그것도 시간이 비슷할 것 같아서. 뒤에 더하기 8, 32. 7제곱은 몇이죠? 256. 이게 더 느릴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곱해주시면 512.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128. 여러분들 등비수열의 합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더해줄게요. 그러면 40에다가요. 여기 126 더하는 거니까 166에다가요. 166 더하는 거니까 678. 이런 식으로 최종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절대값을 붙였을 때 값이 지금 2에 대한 거듭제곱인데, 그 말은 그 앞에 대해서 각각의 지금 부호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근데 그 값을 다 더했더니 마이너스 14라는 그 마이너스이지만 작은 값이 나온다? 그런 거는 마이너스 팀과 플러스 팀이 나눠져서 비등비등하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럴 때이 10제곱에 대한 수가 굉장히 커. 절반 절반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친구들을 더해주면서 그 절대값을 한번 비교해 본 거죠. 그래도 얘가 더 크다. 그랬다라는 거는 이 친구는 무조건 마이너스를 잡아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약간의 숫자 놀이를 해주면서 나머지 부호들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헷갈리시면 들어보시고, 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직접 생각해 주시면서 완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으로 갈게요. 오케이. 자, 지금 두 곡선이 나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점이 지금 64,2의 64제곱이에요. 여기가 64,2의 64제곱이야. 이렇게. 그럴 때, 이 QN에 해당하는 그 X 좌표를 지금 XN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이 문제 봐봐요. 그 XN이라는 값이 K분의 1보다 작다라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그 N의 최소값이 6이 되도록 우리가 이러한 부등식이 지금 이 N이 최소 6부터 가능하다라는 거야. 6, 7, 8 일때 OK가 된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아, 6일 때 된다라는 거구나라는 거를 체킹해 줘야겠지. 그런데 여기서 뿐만 아니라 아, N이 5일 때에는 안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가능한 최소값이 6이라는 거는 5는 안 되고 6이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양쪽을 다 챙겨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한번 살펴주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럴 때 K의 개수를 묻고 있는데, 자, 일단 이 Q, 에 해당하는 X 좌표를, 즉, 여기가 지금 X1,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여긴 Q2니까 내려서 여기가 X2, 이런 식으로 X 좌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각각의 저 지수함수를 F, G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X1을 일단 찾으러 가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이 X1을 지금 F에 넣은 그 함수값이랑 이 Y값, 즉 2의 64제곱이 같다라는 거지. 그를 통해서 16에 대해서 지금 X1 제곱에 대한 값이 2의 64제곱이 된다. 이걸 사용하면 될것 같아. 그치? 그 왼쪽에 이제 2의 4제곱의 X1인 거니까 지수끼리 비교해 주시면, 아, 바로 X1은 64와 4X1이 같은 거니까 16이다 라고 우리가 XN에 대해서 첫째항을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 저는 그 다음에는 이제 XN과 XN 플러스 1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한데, 그대들 여기 그림, 물론 2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살짝 쿵 n이라고 잠깐 생각해 주세요. 여기가 이제 n인 거야. 여기는 qn인 거고요. 여기는 pn 플러스 1인 거야. 그럼 이 점은 이제 qn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렇게 되면 각각의 지금 x 좌표가 xn이고, 여기는 이제 x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잠깐 바라봅시다. 괜찮아요? 그림 좀 이몽하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아, 이 xn 플러스 1이라는 그 x 좌표를 f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이 xn이라는 그 x 좌표를 그 오른쪽에 이 g라는 함수에 넣어줬을 때의 함수값이 지금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를 이용해서 한번 이어가 볼게요. 다시 누구를? xn 플러스 1을 f에다가, 즉 16에다가 xn 플러스 1 이렇게 넣어주겠다고요. 그리고 이 함수값이 같대요. 이번엔 g에다가 xn 넣은 거죠. e에다가 xn 이렇게 넣어준 거죠. 호이. 응. 그렇게 되면 이 왼쪽에 대한 16을 2에 대해서 4제곱 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xn이 xn 플러스 1의 4배다 라고 이제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신나게 그러면, 아, 공비가 4로구나 이렇게 가면 이제 안 되겠지. 왜냐면 우리는 다음 항이 앞에 항의 몇 배인가로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넘기셔서 이제 4분의 1을 이제 공비로 하고 있는 등비수열이다라고 정리가 되면서 이어갈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xn을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공비 말고 첫항. 첫항은 16이었지. 16에다가 지금 4분의 1이 공비라 여기에 n-1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4분의 1로 좀 합쳐줍시다. 16은 4분의 1의 몇 제곱이니? 마이너스 2제곱이야. 여기다가 4분의 1의 n-1제곱 해달라는 건데, 축 올라와서. 그러면 우리가 얘를 4에 대해서 지수끼리 더해주시면 n-3이니까 n-3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해줄 수가 있죠. xn을 이러한 값이 지금 k분의 1보다 작아지게 하는 그 최소값이 6이 돼야 된대. 각각이 양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뒤집어주면서 부등호 바꿔줘야겠지. 이를 만족하는 최소가 6이다. 그러면 6일 때에는 만족이 돼야 된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6을 넣어주시면 4제곱, 즉 64보다는 k가 작아야 되고, 괜찮니? 우리가 안될때 같이 챙겨달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5를 집어넣어 주시면 16이네요. 제곱이니까 16이 되어지는데, 이때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 거니까, 부등호가 그 반대 그 상황을 그려주면 되는 거지. 뒤집어 주시고 등호까지 넣어 주셔서 이렇게 챙겨달라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k는 16부터 64뺀 63까지 가능한 거니까, 이러한 지금 자연수 k에 대한 개수 구해주시면 되는 건데, 이때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세는 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63까지 카운팅이 되는 거죠? 그러면 63까지 카운팅이 되는 거니까, 다음엔 누굴 빼줘야 될까? 15까지는 카운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까지는 안 돼. 이렇게 빼달라는 거지. 16부터 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48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프로 주어졌어요. 그쵸?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해보면서 등비 수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더 넘어가도록. 39번을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SN이 다뤄지고 있으면서 S6과 X3에 대한 우리가 공식을 써줘야 될것 같아. 위에 S6은요, R-1에다가 지금 첫째 항에 1이라고 줬으니까 1안 적어줘도 되고 6개 마이너스 1. 그쵸? 아래에는요, R-1에다가 아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지. R-1, R-1 지워지시고 위에가 합차공식으로 세제곱 플러스 1,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지니까 따라서 남는 것은 세제곱 플러스 1이 되어지고 이러한 값이 지금 두 배의 A4. A4는요, 첫째 항 1에다가 공비의 세제곱이죠. 에 마이너스 7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네. 괜찮죠? 그러면 이쪽 부분 정리를 해줄게요. 넘기시면 세제곱, 넘기시면 8이 되어서 지금 공비는 2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안 썼죠? 왜냐면 묻고 있는 것을 보니까 7제곱이네. 그러면 첫 항에다가 우리가 공비의 6제곱 해달라는 건데 결국은 이 친구의 제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 이렇게 64라고 한 번에 내려오자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한번더 우리가 정리를 해보시면서 저희는 말입니다. 다음 번호 40번으로 넘어가 볼 건데 찻! 자, 이번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라는 내용을 다루게 돼요. 지금처럼 우리가 SN이라고 한다면 그 SN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인 AN을 구해낼 수 있는가라는 거지.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한번 바로 봐볼게요. 일단 제가 SN이라고 S를 데려온다면 지금 N제곱 마이너스 5N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때 제가 이를 통해서 AN을 찾아주고 싶다면 우리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이 SN에서 첫째 항부터 n-1항까지 더해준 이 SN-1을 빼주면 딱그 하나의 항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여기에다가 1을 넣어버리면, n에다가 1을 넣어버리면 S0이라는 알수 없는 그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식은 n이 2 이상일 때부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되면서 그러면 이를 통해서 AN을 정리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첫째 항은 어떻게 찾아주나요? 첫째 항은 바로 SN에다가 1 넣어주시면 바로 A1이잖아요. 즉 S1 자체가 지금 A1이다라는 걸로 마지막에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공차가 D라고 해줬는데 제가 여기 나에 썼네요. 그러면 2에서 바로 이어서 가볼게. 그러면 AN은 말이야. SN이라는 것은 위에서 준식을 그대로 이렇게 데려오는 거지. 그리고 빼달래. 누구를? 이 SN-1을 빼줄 건데, 그 말은 이 N 위치에다가 N-1을 집어넣어서 빼달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N-1의 제곱, 마이너스 5에다가 N-1. 이러한 지금 SN-1을 빼달라 라고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이 친구들을 다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n제곱 마이너스 5n에다가요, 이 뒤에 전개해 주시면 n제곱이고요. 여기 그냥 아예 안 합칠게요. 2n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5n 플러스 5.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 그렇게 되면 n제곱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5n, 이게 마이너스 때문에 이렇게 지워지면서 남는 식이 2n에다가 여기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이라는 지금 an의 식이 만들어지고 이때 구한 이 일반항은 n이 2 이상일 때부터 말을 하는 거예요 라고 일단 적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a1에 대한 체크를 하기 위해서 sn을 딱 바라보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0: 1을 넣어주시니까 마이너스 4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돼. 그런데 우리가 방금 구한 그 일반항에다가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4랑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와 여기에 대한 그 1에 대한 값이 마이너스 4로 똑같네. 그렇다니까 우리는 이렇게 두번 적을 필요 없이 같은 걸 확인하고 난 후에는 이 부분을 지워서 아,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러한 일반항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한 번에 an을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처음에는 두 번째 항부터 이렇습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고 첫째 항 확인한 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없애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바라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A1에 대한 값이랑 D를 찾아달래요. 그러면 아까 A1은 마이너스 4였고, 그 다음에 공차는 우리가 일반항에서 N에 대한 이 개수, 2를 바라보면 공차 D잖아요. 그래서 2를 더해주시니 마이너스 2다라고 최종적인 답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좋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더 보자. 지금 보시면 이 SN이 저런 식으로 n에 대한 이차가 나왔고, 방금에 대한 이 일반항을 구했더니, 이 n-6이라는 등차 수열에 해당하는 저 수열에 대한 식이 나왔어요. 그쵸? 근데 지금, 만약에 sn이 이런 식으로 n에 대해서 이차가 나오고, 뒤에 대해서 상수항이 따로 붙어 있지 않다면, 그리고 an이 지금처럼 등차 수열의 꼴을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실 이 n이 1일 때를 따로 확인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때는 무조건 지금처럼 sn과 an이 같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뒤에 어떠한 상수항이 붙어 있다? 0이 아닌 어떠한 수가 더 있다? 그럴 때에는 이제 sn과 an이 다를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an을 따르게 써주시면서 문제를 이어가야만 합니다. 괜찮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an을 두면서 sn에 대한 공식 써보시면 이 뒤에 대한 상수항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차에서 정리가 되는데, 방금 말했듯이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있으면 an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조건을 잘 보고 가야 된다. 그리고,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항이 2인 등차 수열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SN이 등장을 해 있는데 방금은 이제 일반항을 꺼내기 위해서 우리가 SN에서 SN-1을 빼줬는데 지금은 아예 항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 버렸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의 A6은 두 배야. 누구니 이 친구? 세 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두 번째 항까지 더한 걸 빼달래. 그럼 단 하나의 항이 남죠? A3이라는. 결국은 이거 말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AN이라는 친구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에다가 공차의 다섯 배. 좌변은, 그쵸? 오른쪽은 두 배인데 첫째 항 2에다가 공차의 두배 더해준 값. 이러한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 4D니까 넘어오면 D 하나 남고요. 여기 4니까 넘어와서 2라는 이러한 공차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첫째 항 A가 2라고 했고 공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 바로 써주시면 2분의 앞에 항이 10개에다가 2배 4에다가요. 플러스 10보다 하나 작은 9에다가 공차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눠주셔서 5 곱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22에다가 5 곱하는 거니까 110 이런 식으로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번에도 SN을 바라보고 A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건데 몇 개의 항이 남느냐, 특히나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항이 남느냐라는 거를 다루는 문제도 우리 앞에서부터 잘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니? 넘어가 보도록 할게. 가볼게요. 42번부터 가볼게요. 마찬가지죠. 지금 SN을 이용해서 이제 조건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좌변부터 한번 보자고. 4배를 해달래요. 누가 남습니까? 세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 이렇게 남겠지. 그리고 오른쪽은요? 다섯 번째 항이랑 여섯째 항. 이렇게 남겠죠. 이러한 지금 조건을 주고 있는 거고, 지금은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앞을 A3으로 앞으로 묶어줄게요. 그렇게 되면 A의 R제곱으로 묶겠다는 거고, 여기는 1 빠지고 뒤에는 R이 하나 더 묶이겠지? 그 다음에 뒤에는 A5로 묶을게요. 4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뒤에는 1 플러스 R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서 지울게. 그러면 A 날아가고, 괄호 안에 날아가고, 그 다음에 R 두 개. 날아가면 여기 지수가 2가 되어지면서 지금 4가 R제곱에 대한 값이 나온다. 이때 지금 공비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해당하는 공비는 2가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다. 이럴 때 지금 A3을 줬으니까요. 즉, A3은 A의 공비의 2배, 즉 4를 곱해준 그 값이 12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첫째 항이 3이다라는 것까지 같이 이렇게 찾아줄게요. 마지막 A3까지 이제 더해달라는 건데 A1부터 그러면 이 친구 등비수열의 합도합인데 그냥 바로 나열을 해보죠. 첫째 항, 둘째 항, 이 곱하는 거니까 6, 또이 곱하는 거니까 12. 이렇게 해서 더해줘도 되겠죠? 그러면 21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우리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해볼게요. 남는 항이 이제 등비수열에서 A3과 A4랑 말이야. A3 플러스 A4가 지금 3배의 A4가 되어지고 있다. 오호. 그러면 A3은 넘기셔서 2배의 A4가 된다라는 건데, 우리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첫 항에 공비 2번, 여기는 첫 항에 공비 3번 곱한 값이다. 그럼 날려줄까요? A와 R제곱 나눠요. 여기 1 남고, 여기는 R 하나 남고. 그렇게 되면 지금 공비는 2분의 1이라는 이러한 양수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저 A5가 지금 4분의 3이라고 했는데, 첫 항에다가 공비인 2분의 1이 4번 곱해진 것이 지금 4분의 3인 거죠. 그렇게 되니, 첫 번째 항인 A는 4분의 3에다가 16, 곱하셔가지고 12라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첫째 항에다가 또 A2 더하면 되는 건데 지금 첫 번째 항이 12였잖아요. 그쵸? 두 번째 항은 2에 대한 절반, 즉6 더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18 이런 식으로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게 우리가 SN이 있을 때 AN에 대해서 이제 추론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이어나온 문제들은 지금처럼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총몇개 항이 남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조건을 던져주고 있는 거고, 아까 40번 문제였을 때에는 아예 SN이라는 그식 자체로부터 일반 항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다. 괜찮죠?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꼭 n은 2 이상일 때부터의 그 식을 추출해내는 것이고, 이때 n이 1일 때를 확인하신 후에 합쳐줘도 좋다라는 것까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정리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권유정입니다. 예술과 윤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술과 윤리 보고 대중문화의 윤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이어서 볼게요. 갑을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진 사람은 천하의 이익과 해로움을 따져서 일을 처리했다. 지금의 대신들이 음악을 즐기느라 나란 일을 돌보지 않는다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음악 즐겁기는 한데 백성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아서 즐기는 것은 잘못이다. 자, 요거 우리 이제는 몇 문제 풀어왔으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이 즐겁기는 해. 그런데 이 음악을 즐기다가 농사를 못 짓거나 아니면 정치를 못 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냐. 뿐만 아니라 음악을 하는 그 악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인력들이 낭비되고 재료들이 낭비되는데 이게 이익에 부합하지 않더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상가입니다. 누구죠? 묵자 되겠고요. 1. 성왕은 음악을 즐겼다. 더욱이 그것을 통해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 본성을 교화하였대요. 자, 음악을 활용하여 백성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예에 따라 절제하도록 했던 것이다. 음악이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어떤 것의 수단이 될 수 있냐면 백성들의 본성을 교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절제할 수 있도록, 즉 예에 따라서 잘 조화를 이루고 절제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바로 음악이라는 거예요. 이 본성을 교화한다라는 말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봅시다. 본성이 어떻길래 교화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교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악서를 배경으로 갖고 있는 사상가라는 걸 우리가 지문에서 유추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쉬워지죠. 누구죠? 순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요런 예라는 키워드들, 이런 것들을 보고 순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유추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번 볼게요. 갑. 백성 모두가 차별 없이 음악을 즐기도록 국가가 힘써야 된다. 차별 없이, 이런 단어들이 사실 묵자에게 좀 매력적인 그런 단어들이에요. 하나만 적어볼까요? 겸해교리. 자, 우리 묵자에 하면 겸해교리, 이 단어를 빼놓고는 묵자의 이론들을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비악과 같은 음악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서로 이익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어떤 묵자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사상적인 배경에서 또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겸해교리라는 것은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서로서로 이익을 도모해주자라는 어떤 묵자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차별 없이라는 단어가 좀 매력적일 수 있지만 어쨌든 묵자 사상가는 기본적으로 음악을 즐기는 것이 잘못이다 라는 입장을 제시하기 때문에 음악을 즐기도록 국가가 힘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2번 갑.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관원은 예와 악을 함께 닦아야 된다. 마찬가지죠. 묵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악, 악의 악들 반대해요. 그래서 관원들이 이런 것들을 함께 닦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반대하게 되겠죠. 3번 을. 음악으로 백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게 해야 된다. 라는 순자 입장으로 적절한 선지죠. 이 음악이라는 것이 수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의 수단? 지문에 나와 있죠? 본성을 교화하는 첫 번째 수단. 그 다음에 백성들이 예에 따라 절제할 수 있도록 하는 또 한 가지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의 역할, 순자의 예의 역할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앞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직업과 윤리에서 우리가 이 순자의 예의 역할을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래도 또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 역할 좀 적어볼까요? 자, 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채워주는 역할이에요. 뭐를?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역할을 예가 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질서를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구별이 되어 있어야 질서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그냥 사람들이 막 줄 서 있는 것보다 뭐 빨간색 옷 입은 사람 여기 서세요, 파란색 옷 입은 사람 여기 서세요 하는 어떤 구별을 마련해주면 보다 질서가 더 확립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예가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런 기준점을 제시해주더라.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은 이 예를 잘 담아내는 그릇 같은 건데 그 음악을 통해서
백성들이 서로 조화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죠. 너무 정답이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백성이 예법에 구애되지 않고 음악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순자라고 해서 모든 음악을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악 중에서는요, 안 좋은 음악도 있어요. 사람들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음악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음악들은 향유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음악이라는 것은 예와 하나의 쌍을 이뤄서, 오죽하면 예악이라고 했겠어요. 예악을 통해서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건데, 그냥 예법에 구애되지 않는 음악은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할 뿐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선지. 5번. 갑과 을. 음악의 즐거움을 활용하여 백성의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된다. 순자? 그럴 수 있어요. 음악의 즐거움, 예를 바탕으로 한 음악의 즐거움을 통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을 잘 교화하고 질서를 바로잡고 할수 있지만, 묵자에게는 완벽하게 틀린 선지죠. 왜냐하면 요 음악이 즐거울 수는 있어도 묵자에게는 요거를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백성의 마음을 바르게 해라. 이거는 사실 음악이라는 것은 즐겁지만 이익이 안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둘의 공통선지가 될 수는 없겠네요. 정답은 3번. 자, 15번. 가를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가의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술가는 사물을 모방할 수 있을 뿐, 이데아 자체를 만들 수는 없네. 그래도 예술가의 훌륭한 작품은 영혼의 교육에 도움을 준대요. 이때 음악적 수련이 가장 가치가 있다요. 왜냐하면 리듬과 화음은 영혼 안에 들어가 우아함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품 속의 무절제와 야비함을 표현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예술가를 추방해야 되네. 무섭죠? 자, 예술가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냐면 조화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선한 성품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작품에 담아야 된대요. 근데 만약에 예술가가 이런 무절제나 야비함이나 안 좋은 것들, 안 좋은 성품들을 작품에 표현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그걸 따라서 한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 플라톤이라는 거알수 있고, 지문이 이렇게 길 때는 좋은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수능을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과거에 지문이 이렇게 길게 나왔다면 여기서 빼올 수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런 것들, 이데아 자체를 만들 수는 없다. 계속 선지에서 변형돼서 나왔었죠. 원형을 창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틀린 선지로 또 나왔기 때문에 아, 이런 내용들을 이끌어내서 그런 선지들을 구성했구나.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나의 입장에서는 지금 제자가 예술이 인간의 삶 속에서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 예술가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스승, 플라톤이죠. 예술가는 뭔가를 해야 된대요. 예술가의 역할 찾아봅시다. 1번. 예술을 위한 예술 활동에 전념해야 되네. 이것도 우리가 순수 예술론 와일드 사상가 같은 입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술이라는 것이 뭔가 다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술 그 자체. 그 자체가 목적이다. 아름다움 자체를 추구하는 게 예술의 목적이다. 라는 내용이 이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문장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플라톤은 도덕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1번 선지 적절하지 않고요. 2번, 국가가 예술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되네. 아니죠. 국가의 검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검열을 함으로써 심지어는 이런 무절제와 야비함을 표현하는 시인들을 추방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의 적절한 선지가 아니고요. 3번, 사람의 선한 성품을 작품 속에 표현해야 되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선한 성품. 선한 성품. 작품 속에 표현해서 뭐 신을 추앙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상적인 어떤 인간의 모습, 이런 것들을 작품에 표현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요거를 좀 따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플라톤의 이야기였습니다. 4번. 아름답거나 추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야 되네. 요것도 많이 나오는 선지죠. 추한 모습 안 됩니다. 아름답고 선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 돼요. 5번. 사물이 나눠 가지는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창조해야 되네. 자, 요거 이끌어올 수 있죠. 아름다움의 이데아 자체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 너무 완벽한 거예요.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근데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 16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한 곡의 음악은 시작할 때 여러 소리가 합해졌다가 각각의 소리가 풀려나오며 조화를 이루고
음이 분명하면서도 끊임없이 이어져 완성된다. 이렇듯 음악은 여러 소리가 자기 소리를 내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에 배워둘 만하대요. 시가 순수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예의는 사람들을 인륜에 맞게 살아가게 하며 음악은 궁극적으로 인격을 완성시킨다.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격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뭐 인륜, 예의라는 키워드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교 사상가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이 지문은 공자의 입장입니다. 볼게요. 1번. 기역. 음악은 개인의 도덕적 성품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렇죠. 음악을 통해서 인격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니은, 음악은 예의와 무관하게 심리적 가치만을 담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 심리주의의 입장, 도덕주의의 입장이 아니라 심리주의의 입장에 속해 있는 사상가들이 할수 있는 선지죠. 근데 공자는 유교는 다 도덕주의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디귿. 음악은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데 기여해야 된다. 사람들이 인륜에 맞게 살아가게 하고 인격을 완성시키면서 이 사회에 도덕적인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을 음악이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정답. 릴. 음악은 사람들의 경제적 이득 여부에 따라 활용되어야 된다. 경제적으로 이득을 주면 음악하고 경제적으로 이득 안 주면 안 하고 이런 얘기 유교에서 하지 않죠. 기역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악이란 즐기는 것으로 사람에게는 음악이 없을 수가 없다. 즐거우면 그것이 목소리에 나타나고 행동으로 표현되며 악한 본성의 변화를 일으킨다. 요런 큰 힌트를 주다니. 이어서 읽어볼게요. 음악이 도리에 맞지 않으면 혼란이 없을 수 없다. 옛 임금은 그러한 혼란을 싫어해 우아한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음악을 즐기면서도 어지러움으로 흐르지 않게 했고, 소리의 가락과 장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자, 음악의 장점을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본성 변화 가능, 그리고 또 음악을 즐기면서 어지러움으로 흐르지 않게 가능, 좋아하기 가능,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악한 본성이라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순자라는 거 쉽게 유추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번. 통치자는 백성을 교화시키는 도구로 음악을 이용할 수 있다. 그쵸? 백성을 교화시키는 도구가 바로 이 음악이라고 지금 이 지문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2번. 우아한 음악으로 더럽고 악한 기운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어지러움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음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음악으로 더럽고 악한 기운, 어지러운 기운들을 막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 선지에서 막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 2번이 되겠고요. 3번.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 사람의 행동거지가 다를 수도 있다. 그렇죠. 음악 중에서는 예에 알맞는 그런 도덕적으로 인격을 향상할 수 있는 음악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순자의 표현을 빌리면 사특한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런 음악들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거지가 다를 수 있다는 거 긍정하고요. 4번. 조화로운 음악은 사람에게서 즐거움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죠. 사람이 음악을 즐기면서도 그 음악은 우아한 음악, 즉 예의에 잘 맞고 조화로운 음악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4번도 역시 맞는 선지. 5번. 도리에 어긋나는 음악이 유행하면 사회 질서 유지가 어렵다. 그쵸? 음악 중에는 도리에 어긋나는 음악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사회 질서 유지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 고르는 거였으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그림은 서양 사상가 갑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예술 작품은 좋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예술 작품은 젊은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을 담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라는 플라톤의 입장이죠. 플라톤에 따르면 이런 예술들, 음악이든 시든 상관없이 예술들의 앞

화장품을 담게 되면 젊은이들이 그걸 보고 따라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성하는데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인들은 심지어 추방해야 된다라는 시인 추방론까지 이야기를 하죠. 플라톤의 입장이고요. 을 예술 작품에 도덕적인 작품, 비도덕적인 작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술은 예술 안에서 완벽함을 추구할 뿐, 예술 밖에서 완벽함을 찾지 않습니다. 예술이란 아름답고 섬세한 형태, 고상한 색채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술은 도덕과 관련이 없대요. 그쵸? 우리가 예술 작품을 딱 봤을 때, 이건 참 비도덕적인 작품이야. 도덕적인 작품이야. 요런 평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와일드의 입장이죠. 자,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한 걸로 골라봅시다. 1번. 갑. 예술 작품은 인간의 품성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도덕주의의 플라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부터 정답이네요. 이 예술 작품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좋은 품성함양에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1번 정답. 2번. 갑. 예술 작품의 검열은 예술의 도덕적 교화 기능을 악화시킨다. 약화시킨다. 자, 예술 작품을 검열하는 거, 누가 검열한다라고 했었죠? 국가가 나서서 주체가 돼서 검열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가가 검열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혹시 젊은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작품이 없는지를 국가가 검열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검열을 통해서 오히려 도덕적 교화 기능이 더 증진되겠죠? 약화되지는 않겠습니다. 3번, 을. 예술 작품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때 가치를 지닌다. 자,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고 했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술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 종속될 필요 없다. 그냥 예술 자체에 독자적인 영역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 도덕적인 작품을 만들어라. 젊은이들을 이렇게 선한 성품을 이끌어게 해라. 이런 거는 성립될 수 없다는 와일드의 입장이었습니다. 4번. 예술 작품에 대한 평가는 도덕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방금 얘기했죠? 도덕에 근거할 필요 없다고요. 5번. 둘의 공통점으로 예술 작품은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는 누가 할수 있을까요? 둘 중에서 와일드만 긍정할 수 있는 입장이고,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도덕적인 성품 함양에 기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요게 틀린 선지여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넘어가서 19번. 다음은 동양사상가의 가상편지이다.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당신은 간사하고 사악한 음악으로 천하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선왕이 제정한 음악으로 백성을 이끌어주어야 함을 강조했대요. 그리하여 음악을 즐기게 하면서도 사람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마음과 행동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릅니다. 앞에서 한번 끊어볼게요. 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요 편지를 받는 대상, 당신이라는 사람을 생각해봅시다. 선왕이 음악을 제정했고 이 음악이 백성을 이끌어주고 그러다 보면 악한 본성 교화시킬 수 있고 요거 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순자의 이야기죠. 그래서 당신 순자에게 쓰는 편지네요. 이어서 천하의 혼란이 생긴 이유는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아울러 서로 사랑하지 않아 자신과 남을 차별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모두가 나는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나랑 타인을 차별한대요. 나랑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고 저 멀리 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기서 이 사회 혼란이 기인한다라는 이야기만 봤을 때도 우리가 알수 있죠. 누구예요? 묵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내 생각은 할때 내는 묵자라는 거. 비록 악기 소리가 즐겁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임금과 대신들이 백성에게 악기를 만들게 하고 연주를 일삼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백성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될 거고 백성은 먹고 입을 재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 요거 내용들 다 요약하면 무슨 뜻이에요? 백성에게 해가 된다라는 거죠. 해악이라는 거예요. 음악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볼때 당신의 견해는 기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했을 때 기역. 즉, 묵자가 순자에게 할수 있는 비판을 찾아내면 되겠네요. 1번. 음악과 예의의 조화를 통해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 자, 요거는 있음을 여기 앞에서 한번 끊어봤을 때 음악과 예의를 조화를 해서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 요거는 누구의 입장이에요? 순자의 입장이죠. 그래서 묵자가 순자한테 할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지는 않네요. 2번. 인간 본성을 교화해서 화합하는 데 음악이 필요함. 묵자? 음악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해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비판 당연히 아니고요. 3번.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음악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뭐, 묵자 입장에서 충분히 할수 있죠. 뭐, 사회적으로 해악, 부작용을 일으키는 음악이 존재할 수 있다. 근데 순자도 마찬가지로요. 음악 중에는 모든 음악을 다 즐기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는 예에 걸맞지 않으면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묵자도 일부분 인정하는 부분, 그리고 순자도 당연히 동의하기 때문에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고요. 4번. 음악이 이상적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수단이 될수 있음을 간과한다. 자, 음악이 이상적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거는 순자의 입장이죠. 그래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5번. 위정자가 선왕의 음악을 장려하는 것이 백성에게 무익하다라는 게 이제 묵자의 이야기죠. 백성들한테 이익이 안 된다. 음악을 장려하는 게. 왜? 음악을 하려고 악기 만들어. 그 악기 만들어가지고 맨날 불려다니면서 음악 연주해. 이러면 백성들한테 하나도 이익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순자한테 야, 이거 무익해, 사실. 백성들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야. 너 근데 이거 간과하고 있어. 라는 비판 충분히 할수 있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갑을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왕은 사람의 본성이 악하여 사회가 어지러울 것을 염려하였다. 벌써 알수 있죠? 본성이 악하다. 성악설, 순자. 이에 예의와 법도를 만들어 사람들의 성정을 교화하였다. 악이란 성인들이 즐겼던 바고 악으로서 백성의 마음을 선도할 수가 있다. 자, 예에 걸맞는 음악을 통해서 백성들의 악한 본성을 가지고 교화할 수가 있다. 라는 이 음악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을, 사람은 시에서 감흥이 일어나고 예에 바로 서고 악에서 완성된다. 도의 뜻을 두고 덕에 의거하며 인에 의지하고 예에서 논의로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순자랑 묵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대충 읽어봤을 때 뭔가 동양사상가? 묵자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되죠. 어떤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그 메시지를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악에서 완성한다? 음악 긍정적으로 보네? 예? 긍정적으로 보네? 인? 심지어 인?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누구예요? 공자죠. 그랬을 때 갑, 순자, 을, 공자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1번 갑.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순자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이 음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어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데까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수단이 바로 음악이었죠. 그래서 1번 틀린 선지. 2번 음악은 사람의 선한 본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자, 요건 전제부터가 틀렸습니다. 본성이 선하다. 순자한테 절대 맞는 말이 아니죠. 3번, 을. 음악은 재물을 낭비하게 해서 백성에게 해가 된다. 라는 거는 누가 할수 있는 거? 묵자. 근데 지금 묵자는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죠. 4번, 을. 음악은 음악 자체 아름다움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그런가요? 음악 자체가 아름답기 위해서만 이 음악이라는 게 쓰이는 게 아니죠. 그럼 뭐예요? 이 음악을 통해서 사회를 조금 더 질서 있게 만드는 거. 이것이 결국 공자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4번도 틀린 선지. 마지막 5번. 음악은 인격을 도야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야. 그렇죠. 순자는 어때요? 악한 본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음악을 통해서 예의를 담은 이 음악을 통해서 교화해서 선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거 순자 이야기. 공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도덕성 지니고 있어. 근데 이 도덕성이 아직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양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때 좋은 수단이 음악이다. 자, 요두 가지 생각했을 때 둘의 공통점으로 5번 고를 수 있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21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바로 이 점에서 아름다움은 만족을 주며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아름답다고 한다면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만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그는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자, 미적인 판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누구의 지문? 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칸트라는 것을 골라내는 게 어렵지는 않다고 했어요. 요런 자주 나오는 표현들.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왜? 미랑 도덕성은 형식에서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1번부터 살펴봅시다. 1번. 미는 도덕과 달리 독립된 영역을 갖지 않는다? 아니죠. 요두 가지는 엄밀하게 분리된 영역이었습니다. 다만, 형식에 있어서는 유사할 뿐, 미가 도덕에 종속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갖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 2번. 미적 판단은 이해관계를 초월한 보편성을 지닐 수가 있다. 라는 것이 우리 칸트의 기본 입장이었죠. 요 미적 판단이라는 것은 나한테 뭔가 이익을 주기 때문에 어떤 것이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품백을 아름답다라는 그 미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죠. 왜냐하면 명품백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나한테 뭔가 보여지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주니까, 뭔가 이득을 주니까 해서 아름답다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미가 아닌 거예요. 그럼 진정한 미는 뭐냐? 제대로 된 미는 우리가 딱 봤을 때 보자마자 나한테 도움이 돼서가 아니고, 아름다워. 예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미적인 판단이고, 요때는 이해관심과 엮여있지 않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해관계를 초월한 보편성을 지닐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런 이해관계를 지니지 않고 있다. 즉, 달리 말하면 관심과 관련이 없다라는 표현으로도 바꿔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나한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다른 모두한테도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잘생긴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 잘생긴 어떤 사람을 선생님이 잘생겼어. 미적 판단이야. 나의 미적 판단이야. 라고 했는데, 자,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편성을 요청할 수 없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그거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닌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성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시를 들수 있는 것이 길가에 핀 꽃들. 이런 것들로 예시를 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보편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이 미적 판단인 거 칸트 입장 적절합니다. 3번. 미의 판단 형식과 선의 판단 형식 간에는 유사성이 없다. 앞에 1번 선지 설명하면서 얘기했습니다. 형식 간의 유사성 있죠. 그래서 이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라는 표현을 쓸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4번. 미적 가치는 예술의 형식이 아닌 내용으로부터 도출이 된다. 아닙니다. 형식에서부터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게 바로 미적 가치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형식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형식? 이 꽃을 딱 봤을 때 빨간 장미라고 해봅시다. 빨간 장미를 봤을 때 그것의 어떤 향 아니면 색깔, 모양,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고 있는 그 형식.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형식을 보고 판단을 내린다고 하거든요. 4번, 틀린 선지. 5번, 미적 즐거움은 이성에서 감성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다. 반대죠. 오히려 감성에서 이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 미적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성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정말 많이 나오는 구절인데, 요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미의 판단과 선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분리된 영역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1번 선지에서 독립된 영역을 갖지 않는다가 틀렸던 이유가 독립된 영역이기 때문이었어요. 자, 미와 선은 형식이 유사함으로 상징의 관계로 연결되는데, 그때의 형식, 요런 세 가지 형식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더라. 기본적으로 특정 이해관심과 무관하다.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닌 거죠. 두 번째, 보편성, 타당성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까지도 요청할 수 있는 것. 세 번째, 자유의 체험이 내포되어 있다. 타율적 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즉,

가 있거든요. 바로 대중문화와 윤리입니다. 자, 봤을 때 아도르노라는 사상가가 정말 많이 출제된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볼 내용들도 아도르노의 입장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합시다. 자, 22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오늘날 문화 소비자들의 자발성이나 상상력이 위축된 이유는 문화 상품 자체의 속성에 있다. 예를 들어 영화의 관객들은 지금까지 보아온 다른 영화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해 자동적으로 반응할 뿐 적극적으로 사유하지는 못한다. 자, 우리 취향이 각자 있잖아요. 영화를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나는 이런 류의 영화를 좋아해, 이런 류의 드라마를 좋아해 하는 그 취향이 정말 내가 독립적으로 스스로 만들어 온 취향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도르노는. 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봐왔던 대중문화, 영화, 드라마들이 나의 취향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리셰라고 하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는 그런 클리셰들.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클리셰를 좋아할까? 생각했을 때 이게 우리 본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취향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봐왔던 다른 영화들과 비슷한 류의 영화를 계속 찾는 거고, 깊이 있는 사유를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가 주는 즐거움, 그 순간의 자극적인 쾌락, 이런 것만 추구한다라는 게 아도르노의 입장이에요. 그렇게 문화 산업은 하자없는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을 재생산하려고 든다. 라는 문화산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아도르노의 입장에서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기억. 문화산업은 인간의 개성과 표현의 다양성을 위축시킨다. 그렇죠. 사실 우리는 원래는 되게 개성 있고 되게 표현력이 좋은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 속에서 나의 취향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 욕구가 거기에다 맞춰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개성화되고 획일화되는 그런 문제점이 바로 이 대중문화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기억, 정답인 선지. 니은, 문화산업은 표준화된 상품이 소비될 가능성을 확대한다. 표준화된 상품? 다시 말하면 획일적인 상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획일적인 상품에 마음이 가요. 왜 그럴까요? 신기하죠? 그래서 선생님도 좋아하지만 이 아침 드라마를 보다 보면 한 10화 정도 건너뛰어도 내용이 또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했던 그 드라마랑 형식이 비슷해요. 알고 보니 누구의 딸이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식. 그리고 부잣집 도련님. 뭐 이런 형식들을 굉장히 비슷하게 가져가거든요. 근데 보면 또 재밌죠? 왜 재밌을까요? 나의 취향이 획일화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정답인 선지가 되겠네요. 디귿. 문화산업은 대중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기획된다. 자, 대중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선택하는 듯 보이긴 해요. 내가 내돈 주고 보고 싶은 영화 보는 거야. 근데 그마저도 뭐다? 다이 계획 안에 있는 거다. 나의 취향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릴, 문화산업은 매체를 통해 대중의 비판적 사고력을 강화한다. 아니죠. 우리 지문에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력이 강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끊임없이 똑같은 취향들을 요구받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래. 이 상황 속에서 이건 정말 재밌는 거야. 하하. 이런 것들을 되게 뇌를 빼고 볼수 있는 작품들을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럼 점점 나의 비판적 사고력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강화한다,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이 정답인 선지네요. 23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목적 없는 한목적성이 되어버린 계몽적 합리성은 자본주의 대중문화에서도 관찰된다. 대중문화의 지배자들은 대중문화가 장사일 뿐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이 사실을 자신들이 만든 저속한 문화상품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활용한대요. 저속한 문화상품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다. 자, 대중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이 대중문화를 생산하는 주체들을 생각해 봅시다. 누가 대중문화를 생산하죠? 대중들이 생산하나요? 아니죠. 대기업, 은행,
이런 거대한 자본주의의 상위의 계층에 있는

그런 지배계급들이 대중문화를 끊임없이 생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대중문화는 그냥 장사일 뿐이야. 뭐 이거 우리가 사실 예술적인 걸 담으려고 하고 독창성인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너네 좋아하는 거 담아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아, 그래. 이거 되게 재밌는 거야. 이거 다들 좋아해. 모두가 이거 재밌어 하더라. 다들 웃더라. 하는 그 이데올로기로 정당화가 된다라는 거죠. 대중문화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욕구에 맞게 그 유형이 규격화된 대량 생산물을 별 저항 없이 스스로 받아들이게 된다. 문화산업의 기술이 사회에 대한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은 바로 경제적 강자의 권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언급되지 않는다. 다양한 문화 상품이 대중에게 제공되지만 이는 대량 생산의 법칙을 더 완벽하게 실현할 뿐이다. 자, 그리고 이런 대기업들은요, 심지어는 돈이 되는 상품들을 계속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뭐 내가 나의 예술적인 걸 추구하고 싶어서 되게 독창적인 작품을 하나 만들어요. 근데 돈이 안 돼? 그럼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독창적인 작품을 포기하고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거를 또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중들은 그걸 훨씬 더 선호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1번. 문화산업은 대중문화가 상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아니죠. 비문학 지문처럼 끌어올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가 장사일 뿐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데요. 은폐 안 한대요. 틀린 손지. 2번. 문화상품에 대한 대중의 선호는 상업적 전략에 대한 순응이다. 자, 내가 어떤 문화상품에 대해서 선호를 가지고 있어? 그거는 다시 말하면 그냥 이 어떤 시스템에 대한 순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맞는 선지죠?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문화상품 소비자는 합리적으로 대중문화를 지배하는 주체이다. 자, 소비자가 이 대중문화를 지배한다? 아니에요. 물론 아도르노도 이런 점은 인정을 해요. 우리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TV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경연 프로그램들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 경연 프로그램을 봤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카타르시스. 어디서 오냐면, 일반 그냥 나와 같은 사람들이 출연을 해서 되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우승하는 그 장면이 시청자들한테 카타르시스를 준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그래, 대중문화의 주체는 우리야. 우리가 저기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경연에 우승하는 우리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거야. 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그마저도 하나의 규격화된 시스템인 거죠. 이 경연 프로그램, 저 경연 프로그램, 시스템은 다 비슷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소비를 하는 거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상들이 그냥 대중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는 있지만 대중문화를 지배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거, 사실적으로. 4번. 문화상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는 표준화된 소비 양식과 상충한다. 아니죠. 표준화된 소비 양식과 일치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사람들도 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5번. 문화상품 소비자는 대중문화의 본질을 간파하는 합리성을 발휘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점점 문화상품을 소비하면 소비하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점점 더이 시스템에 종속될 뿐입니다. 그래서 합리성을 발휘하기는 어렵게 되는 거죠. 정답은 2번. 24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날 문화산업은 개인과 사회 전체를 획일화시키고 있다. 문화산업은 인간 주체로부터 인식 대상을 구성하는 능력을 빼앗아 간대요. 고객에 대한 문화산업의 가장 큰 봉사는 빼앗긴 인간의 그러한 능력을 대신해주는 것이다. 구성까지도 대신을 해준다는 거죠. 은밀하게 작동하는 문화산업은 인간의 의식을 언제든지 조작할 수 있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여러분들 사실 조작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문화 시스템 속에서. 문화산업이 문화상품의 소비 촉진과 이윤 증대를 위해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이미 다 분류해 놓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화상품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오늘날 모든 사람의 문화 활동은 문화 산업이 구축한 거대한 경제 메커니즘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다. 아도르노의 입장이고요. 마찬가지로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1번. 문화 산업은 소비 주체의 능동적 인식 능력을 무력화시킨다. 그렇죠. 내가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그냥 종속되고 심지어는

그런 대상을 구성하는 능력까지도 빼앗기고, 요게 대중문화가 알아서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지적으로는 되게 편해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안 하면 뇌는 너무 편하죠. 근데 그 편함에 점점 내가 기대고 기대고 기대고 가다 보면 그냥 이 시스템 속에 붙들릴 뿐이다. 이게 아도르노의 입장.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오늘날 문화산업은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한다. 아니죠. 점점 획일화된다라고 했습니다. 3번. 현대인의 문화활동은 문화산업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 뭐 가끔 친구들 만나서 오늘 영화 볼까? 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들, 영화들은 이미 거대한 제작사라는 그 제작사의 입맛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취향을 강요당하고 있는 거죠. 그 욕구를. 그래서 문화산업의 영향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가 없고요. 4번. 소비자의 주체성은 문화산업의 은밀한 작동 방식에 의해 강화된다. 자, 우리가 뭔가를 소비하고 선택할 때그 주체성이 문화산업 속에서 오히려 약화될 뿐이죠.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그런 메뉴들 중에서 입맛에 맞게 고를 뿐이니까. 그래서 약화된다가 정답 맞게 되겠고요. 5번. 문화산업은 상업적 이윤과 무관하게 소비자를 위해 상품을 분류한다. 자, 문화산업의 가장 큰 목적이 산업이잖아요. 이윤 추구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무관하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5번.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가는 문화산업이 제공하는 획일적 생산물로 채워집니다. 심지어 여가마저. 소비자의 욕구는 문화산업에 의해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문화산업은 무미건조한 행복을 흥미있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며 대중이 즐긴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소비자가 자신들에게 제공된 것을 받아들이도록 묶어놓습니다. 오늘날 문화산업은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을 재생산하려 듭니다. 자, 내가 노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 쉼이 필요해요. 그 쉼을 우리가 문화활동으로 하는데 그 문화활동을 소비해서 문화를 즐기면 또 노동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럼 또 노동을 하다가 힘들어요? 소비해서 문화상품을 즐겨요. 그러면 또 힘이 나서 일을 해요. 이 거대한 시스템에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게 만드는 요소인 거죠. 문화, 대중문화라는 요소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도르노가 마찬가지로 하게 되고요. 1번부터 봅시다. 문화산업은 대중이 주체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니죠. 주체적으로 사유하는 힘을 점점 뺏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2번. 문화산업은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현실에서의 슬픔, 힘듦, 이런 것들을 대중문화에서까지 보기 싫어해요. 선생님도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생각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작품들을 이제 점점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일을 하는 시간 밖에 여가 시간에서는 뇌를 좀 쉬고 싶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슬픈 거 보기 싫고, 힘든 거 보기 싫고,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점점 보기 싫어지고, 그냥 정말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작품들. 신나게 웃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작품들만 선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3번. 문화산업은 고유성을 지닌 상품 생산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아니죠. 상품은 다 획일화되어 있지, 고유성이나 독창성을 갖지 않아요. 4번. 문화산업은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의 욕구에 기반해 확산된다.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욕구에 기반해 확산되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래, 우리가 저런 거다 좋아하니까 저런 게 자꾸 나오는 거지. 우리의 욕구에 맞춰서 저 제작사들도 내놓는 거지. 하는 생각에 빠져들기 쉽지만, 약간 이런 거죠. 어떤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인데, 사람들을 일단 마약에 다 중독시켜 놓고, 그 다음에 스스로 마약을 사게 만들자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대중문화도 일단 사람들의 취향을 대중문화로 다 입맛을 맞게 해. 그 다음에 나중에 소비자가 돼서 스스로 이거를 직접 살수 있도록 하자. 이기 때문에 애초에 소비자의 욕구에 맞게 형성된 게 아닙니다. 소비자의 욕구는 그냥 대중문화에 휩쓸릴 뿐인 거예요. 4번도 틀린 던지. 5번.
문화산업은 체제의 지배이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요게 정답이네요. 이 체제의 지배이념, 상류계층의 지배이념을 끊임없이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대중문화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26번 볼게요.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화산업은 소비자의 욕구가 실현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그 욕구는 문화산업에 의해 사전 기획된 것입니다. 무서워요. 문화산업의 공식 목표는 하자 없는 완전한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을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곳에는 문화산업의 인장이 찍힙니다. 문화산업의 기획자들은 소비자를 기만해서 그들의 소비를 단순한 객체로 만듭니다. 문화상품의 수용 과정에서도 예술 작품의 사용 가치는 교환 가치에 의해 대치됩니다. 하지만 정신은 예술의 잘못된 보편성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보편성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정신의 진정한 속성은 사물화에 대한 부정이다. 정신이 문화상품으로 고정되고 소비를 위한 목적으로 팔아넘겨지면 정신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자, 우리는 점점 대중문화를 통해서 사물화된대요. 근데 정신이 진짜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 여기로부터의 탈피다라고 말하는 아도르노. 자, 아도르노의 입장에서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1번. 문화산업은 문화상품의 표준화 가능성을 약화한다. 아니죠. 문화상품이 오히려 표준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2번. 문화산업은 사물화를 거부하는 정신의 속성을 강화한다. 아닙니다. 요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 오히려 이 사물화를 거부하는 정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대중문화에 기대다 보면 이 속성들은 소멸할 것이다 라는 입장이어서 강화하지 않습니다. 3번, 문화산업은 대중문화에 의한 소비자의 주체성을 훼손한다. 그쵸?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소비자는 더 이상 주체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객체가 된다라고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4번. 문화산업의 대중적 확산은 예술의 고유한 보편성을 고양한다. 고유한 보편성을 고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중의 입맛에 맞는 획일적인 문화만을 생산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5번. 문화산업은 예술 작품이 지닌 경제적 효용 가치를 약화시키나요? 아니죠. 경제적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잘 팔리는 영화, 잘 팔리는 드라마, 이런 것들. 그래서 5번도 역시 틀린 선지. 27번 보겠습니다. 그림의 강연자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문화산업의 위치가 확고해지면 확고해질수록 문화산업은 소비자의 욕구를 더욱더 능란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문화산업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들어내고 조종하며 심지어는 소비자로부터 재미를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생산물은 모든 사람을 일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휴식 시간에도 잡아놓는 거에 대한 경제 체제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쉴때 문화상품들을 소비하면서 대중문화들을 소비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소비하는 대중문화도 역시 상류계층의 입맛에 맞춰진 그런 자본주의 속에 있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할 때도 쉴 때도 그냥 뭘할 때도 다이 시스템 속에 있다는 비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도르노고요.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기억. 문화산업은 소비자에게 능동적인 체험활동 보장하나요? 아니죠. 우리는 점점 더 수동적인 존재들이 되어간다고 했습니다. 니은. 문화산업은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을 재생산하려고 든다. 인간이 마치 취향이 다 정해진 하나의 규격품과 같아지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니은 정답. 디귿. 문화산업의 대중매체는 소비자의 의식을 지배하려 한다. 그쵸.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려 하고 심지어 지배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내 취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내 취향이 아니다. 이미 그냥 정해진 취향인 것이다. 그래서 디귿 정답. 릴. 문화산업의 생산물은 대중이 활발하게 소비하도록 만든다. 그렇죠. 우리는 소비를 촉진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를 하려고 이 대중문화 시스템이 우리를 장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비도 또 어떤 소비? 이 대중문화가 규격화해놓은 그 소비를 하도록 또 촉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을도 역시 정답인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까지 정답이 되겠네요. 자, 28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화산업의 독점화에서 대중문화는
획일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대중문화의 조종자들은 독점을 심지어 숨기려

사라지도 않는다. 독점의 힘이 강화될수록 그 힘의 행사도 점점 노골화된다. 영화나 라디오는 더 이상 예술인 척할 필요가 없대요. 대중매체는 그들이 고의로 만들어낸 것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사용되며 대중은 문화산업의 객체가 된다. 대중에게 다양한 질의 대량 생산물이 제공되지만 그것은 이윤 창출을 위한 문화산업 체계의 일부일 뿐이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들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비문학처럼 풀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도르노의 사상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변형해서 선지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골라내는 것은 좀 어렵지 않다라는 거. 어쨌든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대중문화는 획일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독창성, 고유성 같은 것들은 이미 버려진 지 오래예요. 그리고 독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미 이 시스템 속의 일부이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이쯤에서 반전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할때딱 반전이 또 나오죠. 그리고 반전을 예측하지 못했을 때 반전이 나오더라도 그 반전조차 심지어는 이렇게 구성된 거죠. 우리의 입맛에 맞게. 모든 게다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마치 그냥 원래는 은폐하려고 했겠지만 은폐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냥 너네 입맛이야. 너네가 좋아하니까 만든 거야.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영화나 라디오는 이제 더 이상 예술인 척할 필요가 없이 그냥 대중의 입맛에 맞춰서 하면 된다라는 거죠. 아도르노의 입장 골라봅시다. 1번. 문화산업이 확산될수록 인간의 몰 개성화 경향은 감소한다. 자, 몰 개성화. 개성화가 떨어지는 경향이 그 감소하나요? 아니죠. 문화산업이 확산될수록 오히려 몰 개성화 경향은 강화됩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개성이 없어진다라는 뜻이니까 획일적인 경향 혹은 뭐 획일성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문화산업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개성을 잃고 같은 취향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즉, 획일적인 하나의 상품처럼 소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1번 선지 틀렸고요. 2번. 문화산업은 예술을 상품화하려는 시도를 예방하고자 한다? 아니죠. 예술을 오히려 상품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상품처럼 사람들이 입맛에 맞게 좋아하는 그런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것. 3번. 문화산업은 대중에게 규격화된 예술과 가치관을 전달한다. 자, 문화산업이라는 것은 우리를 획일적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달리 말하면 규격화시킨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규격화된 예술, 그리고 규격화된 가치관, 심지어 가치관까지도 우리가 입력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취향이 다 비슷해서 우리가 막 천만 영화들, 많이 보는 영화들, 그런 영화들 봤을 때 비슷하게 가져가는 시나리오들이 있거든요. 그 시나리오들을 봤을 때 거기서 주는 우리에게 입력되는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것을 추구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가치관들을 우리가 습득하는 것조차도 뭐다? 대중문화의 일부이다. 그래서 요거 3번이 정답인 선지가 되겠네요. 4번. 문화산업의 목표는 예술의 심미적인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다. 자, 심미적인 가치와 물론 완벽하게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비교가 될수 있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가치죠. 그런데 문화산업의 목표는 심미적인 가치, 즉 아름다움의 가치와 경제적인 가치, 이둘 개를 비교했을 때 뭐를 더 추구하고자 할까요? 당연히 경제적인 가치죠. 그래서 심미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게 되겠고요. 5번. 문화산업은 대중이 각자 고유한 예술 체험을 하도록 장려하나요? 아니죠. 다들 똑같은 예술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품 보고, 똑같은 감정 느끼고, 똑같은 데서 눈물 짓고, 요런 것들. 그래서 5번도 역시 틀린 선지. 29번 보겠습니다.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화산업은 획일적인 상품만을 생산할 뿐이다. 문화산업의 기술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문화산업은 어떠한 문화상품을 제공하든 소비자는 그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주입시킨대요. 취향까지도 주입시키는 거죠. 이로 인해 문화상품은 소비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점점 만들고 있는 아도르노의 입장이고요. 나의 상황을 봅시다. 문화산업은 스타를 제조한다. 대부분의 기획사는 스타를 철저한

0: 전략에 따라 기획한 뒤 최대한 많은 매체에 출연시켜 돈을 번다. 그리고 대중이 싫증을 느끼면 또 유사한 새로운 스타를 내놓는데요. 수많은 반짝 스타들이 소모품처럼 사라지죠. 그렇죠. 우리가 TV에서 봤을 때 어떤 한 스타가 발굴이 됐을 때그 스타가 하루 종일 TV에 막한 10년 동안 나온다고 해봅시다. 대중들 10년도 못 버텨요. 금방 질린단 말이죠. 그러면 또 새로운 뉴페이스가 필요한 건데 그 뉴페이스도 기존에 있던 그 스타랑 약간 비슷한 양상을 가져가게끔 형성을 한다는 거죠. 대중의 입맛에 맞게. 그리고 이런 반짝 스타들이 마치 소모품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런 것들을 반복한다. 이런 문제들의 원인은 뭐다라는 아도르노의 비판을 담고 있게 되겠네요. 기억에는 1번, 문화산업이 대중문화를 규격화된 상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1번이 정답이네요. 대중문화라는 것이 문화산업에 의해서 하나의 상품처럼 소비가 된다. 2번, 문화상품이 작품 창작자의 독창적 견해에 따라 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 독창적 견해에 따라 제작을 했다가는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겠죠, 점점. 그냥 사람들 취향에 맞는 거또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창적 견해에 따라 틀린 선지. 3번, 문화산업이 이윤보다는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문화산업은 뭐다? 산업이에요, 산업. 그러니까 이윤 추구가 일단 1순위인 거죠. 4번, 문화산업의 생산자가 소비자의 고유한 체험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어떤 체험을 할때 그만의 독창적인 체험, 고유한 체험 이런 단어들 나왔을 때 우리 아도르노가 이 문화산업을 고유성을 증진한다라고 바라보진 않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유한 체험을 중시한다. 틀린 선지. 5번, 문화상품이 표준화된 양식에 맞추어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맞나요? 아니죠. 문화상품은 규격화되고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그런 하나의 시스템처럼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죠. 정답은 이 대중문화라는 것을 문화상품처럼 하나의 규격화된 상품처럼 판매하는 그 행위로부터 이 반짝 스타들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술과 윤리부터 시작해서 이 아도르노의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5단원 내용들이 요즘 들어서 좀 어렵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과거부터 계속 어렵게 나왔던 부분들은 우리가 예방주사를 미리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는 그냥 독해지문처럼 풀었는데 갑자기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네 하는 부분들은 아직 예방주사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나왔을 때 깜짝 놀래요. 그치만 여러분들 이제 슬슬 어렵게 나온다는 거를 인지하고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출 분석하고 또 기출뿐만 아니라 새로운 내용들까지 포섭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
1: 해도 용령의 나라시여,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2: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3: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이은지입니다. 우리 30번째 강의이고요. 30번째 강의 이제 시작할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 제일 마지막에 공업 들어간다 그러면서 공업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또 드릴게요.

그리고 55번 문제도 함께 풀어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55번 문항이 2026학년도 수능 문항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최신 트렌드를 조금은 느끼고 이번 강의 시작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배치를 해놨으니까요. 지난 시간 강의 혹시 놓치고 온 친구들은 끝에 부분이라도 좀 듣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 시간에 여러 문제를 쭉 푸는 과정에서 다 공업인데요. 여러분들 문제를 미리 안 푸시면 본인이 어디를 지금 놓치고 있는지, 어디에 개념이 부족한지를 느끼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안푼 친구들은요. 자, 다시 끄시고 네, 문제를 풀고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다푼 친구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56번입니다. 자, 56번은요. 2026학년도 6월 모평이고요. 제조와 공업 파트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평 문제든지 학력평가 문제든지 수능 문제든지 정말 자료들이 아주 세세하게 계속 출제됐다는 것을 오늘 문제 풀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자, 2026학년도 6월 모평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시간에 수능 풀어봤으니까, 조금은 수월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혹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지역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일단 그래프. 여러분들, 그래프 보기 전에 지도 먼저 보시면, 이 그래프의 데이터가 지도에 표시된 가에서 다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이잖아요. 자, 업종별 출하액 비율인데, 지금 가에서 다 지역이 모두 어디죠? 근데 말 그대로 수도권, 수도권 지역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서울, 그리고 네, 경기 지역 두 지역인데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백지도 연습이 안된 친구들은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이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서울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화성, 우리 출제된 지역이 화성이었잖아요. 근데 이 화성하고 이 지역이 세트로 자주 출제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자, 바로 평택입니다. 이 화성하고 평택은요, 공통적으로 전자조립, 그리고 공통적으로, 네, 자동차. 두 개의 제조업이 둘다 발달돼 있는 두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평택이 지금 6월에 나오고 수능에는 화성이 출제가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가는요. 어디인지 아나요, 여러분? 지금 휴전선에 거의 접해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요. 선생님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EBS가 바로 이 고양시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위에 파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서울에서 자유로라는 도로를 열심히 달려서 오다 보면 표지판에 파주를 향하는 표지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선생님은 이제 꺾어서 우회전해서 EBS로 오는데 이 아래가 바로 고양시, 그 다음에 위에 파주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나다를 지도에서 읽어봤고요. 그리고 가나다 데이터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수월한데 지금 가하고 다는요, 파주하고 평택은요 A 업종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C가 높습니다. 근데 어떤 업종인지 살펴보시면 훨씬 더 우리가 빨리빨리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업종인지 자 간략하게 보면 된다고 했어요. A에서 D는요, A에서 D가 이제 업종이죠. 의복이 하나 있고요. 의복. 그 다음에 인쇄가 있습니다.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 주요 공업 이야기할 때 인쇄는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네, 인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조립, 반도체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하고 다는요, A가 지금 제일 높기 때문에, 자, 경기도에서 제일 높은 거. 그게 지금 나온 거겠죠. 그래서 바로 특히 뭐 평택, 지난 시간에 화성과 더불어서 전자조립이 대표적이다라고 했으니까 A가 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주하고 평택 둘 다니까. 실제로 경기도 지역에서 화성, 평택, 파주, 이천 이네 곳이 전자조립으로 아주 대표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A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A가 해결이 됐는데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죠. 일단 가는 전자조립 제일 높고 그다음 B고요. 그다음에 다는 전자조립 제일 높고 그다음 D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것부터 찾고 오는 게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일단 C가 해결이 돼요. 왜 C가 해결이 되냐? 서울이거든요.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이 의복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서울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의복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C가 해결이 됐어. 그러면 A가 아까 전자였고, 그쵸?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만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에는 전자 B, 그 다음 식료품인 반면에 다 같은 경우에는 전자 D, 기타 기계 및 장비예요. 그러면 여기가 좀더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 기타 기계 장비가 있는 곳이 그래도 내 평택. 왜냐면 그 주변에 자동차 공업도 발달이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해보면 이 D가 기계를 통해서 뭐 장비를 통해서 자동차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주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 했던 인쇄인가라는 것을 적용을 시켜 보면 인쇄죠. 우리 파주에 엄청나게 큰 출판 단지가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그런 출판사들 그리고 인쇄 사업들이 파주에 집적이 되어 있어요. 집중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B가 인쇄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쵸? 하지만 차차 이제 복습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라고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A는 전자인데요. 1960년대 우리나라 수출액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 전자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주요 수출 산업이 된 거네. 뭐 80년대 후반 90년대 이후거든요. 자, 근데 1960년대잖아요. 이때는 섬유예요. 이때는 무조건 이제 경공업 섬유거든요. 그래서 아닙니다. 자, B는 인쇄인데요. 많은 부품을 필요로 하는 조립형 공업이다. 이거는 자동차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죠. 그래서 아니고요. D의 사업체 수는 자, 자동차 나왔는데요. 영남권보다 호남권이 많다? 자, 자동차 그러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울산, 그쵸? 그 다음에 경남에서도 뭐 창원, 이런 지역들, 뭐 부산도 있고요. 그래서 영남권에 주요 자동차 업체들, 완성형 공장들이 많은데, 호남권은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끝에 선생님 호남공업 지역에서 광주, 광주하면서 자동차 이야기했었잖아요. 딱그 정도? 딱그 정도? 그래서 영남권이 호남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 지역도 자동차 관련 산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영남권이 호남권보다 많습니다. 수도권에서 D는 C보다 출하액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수도권에서 자동차하고요. 의복을 비교했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 가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복. 물론 이제 정말 비싼 명품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자동차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훨씬 더 출하액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 A에서 D 중 전국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은 C다라고 했는데, 의복은 아니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정답은 아까, 4번이었고요. 5번은 그냥 전자조립. 사람 손이 좀 많이 간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조립은 말 그대로 이렇게 조립의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종사자 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경기도에서 또 입지에 유리하겠죠. 자, 이래저래 또 생각을 해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A로 고치고, 정답은 4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7번. 수능 딱한달 전에 치렀던 2025학년도 10월 학평 문제였고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각 도에 소속된 시군 중 제조업 출하액 1위.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요. 지금 잘 읽으셔야 돼요. 지도에 표시된 각 도가 있죠. 이 도들이 있어요. 이 도에서 소속된 시군 중 제조업 출하액 1위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이 문제 상당히 어려운 게 자료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1위 하는 도시도 알아야 돼요. 지역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가에서 라 도시에 뭐든지도 몰라. 가에서 라 도시가 어딘지 모르는데 제조 업종별 출하액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 이제 유추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문제 수능 한달 전에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상당히 불안했겠죠? 정답률도 3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아마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문제의 유형 자체가, 발문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A에서 C 업종이 자동차가 있고요. 전자조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이 있습니다. 일단 이세 가지인데,
이거를 각 지역에 적용을 시키면서 해당 지역의 제조업 출하의 1위 지역을 알아야 돼요. 일단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떤 지역이 나왔는지부터 한번 봅시다. 일단 경기가 있어요. 경기에서 1위가 어딜까? 엄청나게 많은 공업 지역이 있는데, 그쵸? 자, 그다음에 경북 1위. 여긴 좀알것 같죠? 그쵸? 경북 1위. 워낙에 유명한 대기업. 네, 제철로 유명한 대기업이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경남. 아, 여기도 남동임의 공업 지역으로서 여러 이제 도시들이 있어요. 뭐 창원도 있고요. 거제도 있고요. 그쵸?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전남. 전남도 공업하면 광양도 있고요. 여수도 있고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 고민이 되는데 다행인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다행인 거는 지금 제조업 종류가 업종별 출하액 비율에서 제조업 종류가 3개밖에 없다는 게 다행이에요. 그게 다행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이 다하고라는 1위를 알려줬죠. 특히 라 같은 경우에는 코크스 연탄 석유 정제품, 약간 정유, 그쵸? 석유 이런 거랑 관련돼 있죠. 근데 이거를 해서 정유를 해서 그래서 뭐 거기서 뭐 나프타 같은 걸 추출을 해서 그한 가지 재료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게 바로 석유학이거든요. 그래서 정유하고 석유학은 관련 산업들이 같이 있어요. 울산도 그렇고요, 여수도 그렇고요, 같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C가 정유하고 관련성이 높은 석유화학일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라가 여기서는 어디? 여기서 절대적으로 이 업종으로 1위를 할수 있는 지역은 전남에 있는 여수일 거고요. 네, 여수. 그래서 라가 여수라는 게 이제 겨우 하나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가나다가 있는데, 자, 또 생각을 해봐야 돼. 일단 경기하고 경북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죠? 일단 경기는 무조건 전자고요. 경북도 선생님이 대표적인 그 지역 이야기 하면서, 대구가 지금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북에 구미죠. 구미 하면 또 전자예요. 일부 섬유 같은 거 있을 수 있지만, 네, 전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딱 눈치를 딱 챙겨서, 여기는 지금 1위가 기타 기계 및 장비이지만 여기도 코크스 뭐 어쩌고저쩌고 석유. 근데 A가 둘다 1위인 지역이 경기, 경북, 경남. 세 지역 중에 두 지역. 어디? 이두 지역이겠지. 이두 지역. 경기, 경북. 그러면 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가 경남. 다가 경남 지역인데 경남 어딘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불안하니까 적어 놓읍시다. 근데 경남에 여러분 대표적인 공업 지역이 일단 창원, 매출액이 이렇게 클수 있는 게 창원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제거든요. 좀뭐 부산하고 울산은 광역자치단체니까 빠져 있는 거고. 근데 창원이라면 자동차죠. 거제면 조선이죠. 근데 조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제시된 자료 중에 조선이 없죠. 그러면 너무나도 고맙게 이거 거제 아닌가 보다. 빨리 눈치를 챙겨야 돼. 아, 이거 여기 지금 다가 창원인가 보다. 다가 창원이면 자동차가 나와줘야 돼. 우리 지금 보기에 자동차가 있죠. 네, 어려운 거 맞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전자. 그리고 사실 선생님이 공업 지역 정리할 때이 수도권 공업 지역에서 화성, 평택 묶을 때 항상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화성하고 평택은 전자도 중요하지만 둘다 자동차도 발달이 돼 있다고 이야기했죠. 지금 이 B가 자동차인 것을 이미 찾아냈잖아요. 그럼 이 전자와 자동차의 비중이 아주아주 아주 높은, 이게 바로 이 경기 지역에 속하는 공업도시가 아닐까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화성입니다. 네, 평택보다는 이제 화성.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남아있는 게 이제 난데요. 지금 사실 경북 지역에서는 보세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공업 지역이 구미, 그리고 포항. 일단 포항. 일단 우리가 얼핏 그냥 공업 나오면 포항부터 떠올리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철이 없어. 아, 내가 포항을 생각했는데 적용시킬 데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이게 구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가 전자라, 이 씨가, 씨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석유학인데, 그래서 약간 생소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를 다 찾고

아, 여기가 경북 구미구나. 다시 한번더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경북이 남았다고 여기다가 섣불리 포항을 적으면 안 돼요. 아까 이미 A를 전자를 찾았고, C도 석유화학이긴 한데, 어쨌든 전자 때문에 구미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 B, C, D도 다 찾았고, 그 다음에, 네, 어떤 지역인지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석유를 통해서 석유화학 우리가 유출을 하고 여수를 빨리 찾긴 했지만 사실 전남은 광양도 상당히 유명한 공업 지역이거든요. 근데 광양을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왜? 제철이 없다니까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제철이 없어서 삭제, 저기서는 조선이 없어서 삭제, 여기서도 광양? 뭐 생각할 틈도 없었지만 광양을 생각했던 친구들은 또 제철이 없어서 삭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자, 1번. 단은 라보다 제적 종사자 수가 많다. 자, 지금 창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수가 있는데요. 이 자동차하고 석유학을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발달한 그런 업종. 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울산도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선생님 기억에 울산 자동차 회사에 아주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 다니는 직원 수가 3만 명 정도라고 들었어요. 거의 그냥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그 회사를 다니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과 관련된 뭐 이제 시설들이 그 주변에 다 이렇게 모여 있었거든요. 타운이에요, 타운. 진짜로. 거기 울산 광역시의 동구 지역이라는 곳에 가보시면 그냥 그 회사와 관련된 타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석유화학은요, 정말 그 공장의 규모는 커요. 막그 석유 탱크 막 이런 거 위에서 선생님이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마무시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 장치 자체가, 시설 자체가 큰 거지,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 회사당 수백 명 단위예요. 자동차는 수만 명 단위잖아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이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로봇이나 자동 공정으로 하기도 하지만 일부 여러 가지 세밀한 그런 부품들은 결국은 인간의 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울산에 있는 그 H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하루에 자동차를 6천 대씩 생산을 하는데 자동 공정도 있지만 그 수만 명의 직원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또한땀한땀 손길이 가는 구석이 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자, 창원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창원이 여수보다 제조 종사자 수가 많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고요. 실제로 창원 특례시가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나는 가보다 A의 출하액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구미, 지금 화성. 네, 전자. 당연히 경기도에서 훨씬 더 높은 출하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C는 많은 부품을 필요로 하는 조립형 제조업이다. 이거는 자동차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A는 B보다 최종 제품의 평균 중량이 무겁고 부피가 크다. 자, 우리 그 전자조리, 네, 반도체하고 자동차 무게 비교를 해보세요. 자동차가 훨씬 무겁겠죠? 자, A에서 C 중 수도권에서 출하액이 가장 많은 것은 B이다. 라고 했는데, 수도권은 뭐라고요, 여러분? 수도권은 전자조리. 아주 월등하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중에, 제조 업종별 출하액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전 자석이에요. 뭘 좋아할까요? 네, 철을 좋아하겠죠.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순위를 따지면 전자조립 1위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그쵸? 그것도 올리면 되거든요. 떠오르는 기업도 있죠. 1등 기업 하면 떠오르는 기업. 자, 그래서 전 자석이에요. 자동차, 석유화학. 그다음에 이제 철. 이네 가지를 자주 비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뭐 조선이 들어가면 순위가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네 가지가 자주 나오고 전 자석이고 철을 좋아해요.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 58번이고요. 2025학년도 3월 학평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시도별 제조업 종사자 수와 출하액. 종사자 수와 출하액. 그러니까 이 통계치가 나오면요, 항상 뭐를 활용해야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해두시고요. X축의 종사자 수, Y축의 출하액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될 지역이 경기, 울산, 충남인데요. 정말 다행인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게 우리가 지금 세 개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는 쉬고요.

두 개는 돌에요. 알려줬어요. 그래서 사실 저 다감 울사님께 보여야 돼요. 문제 보자마자. 자, 그리고 우리 그냥 또 적용을 시켜보면 종사자 수도 어마무시하게 많고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인구수가 정말 많다는 거죠. 여러분, 경기는요.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전체 인구수가 거의 1,400만 명이에요. 경기도가. 자, 그러니까 종사자 수도 많고 출하액도 많고 게다가 방금 정의했죠.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출하액에서 가장 큰 비중. 그러니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 전자조립이다. 이래저래 네, 경기라는 걸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하고 나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는 쉬고 하나는 도라면서요. 그래서 울산이 다고요. 나는 충남입니다. 그럼 경기, 충남, 울산 이세 개는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출하액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1, 2, 3등이 지금 모여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찾고 그냥 바로 기억으로 가볼게요. 가는 나보다 경기는 충남보다 지역 내 제조업 종사자 수에서 1차 금속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경기는 뭐로 특화되어 있죠? 전자조립. 이게 아주 높은 비중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자동차 정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충남은요, 대표적인 산업이 제철, 석유화학, 뭐 이제 제철, 석유화학, 전자조립, 자동차도 있어요. 근데 제철 그러면 이제 당진에서 아주 큰 규모로 2010년 이후에 아주 큰 규모로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산, 여기는 서산이죠. 서산. 그 다음에 전자 아산, 뭐 천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아산이죠. 자, 어쨌든, 네, 당진. 아주 대표적인 제철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언급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1차 금속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가 아니라 나에서 높을 겁니다. 자, 다는 나보다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여러분,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 만드는 거. 자, 배 그러면 네, 울산이죠. 자, 울산은 또 자석조의 도시잖아요.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플러스 제철까지. 최근에 이거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석조, 여기서 조선입니다. 충남 같은 경우에는, 네, 조선은 거의 발달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울산이 당연히 출하해.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 있죠. 자, 가는 수도권. 가는 수도권 맞고요. 나는 충청권. 네, 다는 영남권. 맞습니다. 충남은 울산보다 제조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이 많다. 여러분, 제조업 종사자 1인당 출하,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이게 임금 수준, 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혹시 이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혹은 오늘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울산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GRDP 1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구 1인당,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화공업이에요. 특히 석유화. 아주아주 아주 매출액이 높은 석유화학의 비중이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울산이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 뭐 제철이나 전자조립 이런 게좀 섞여 있는 충남보다는 제조업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이 울산이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했고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59번으로 갈게요. 2025학년도 수능입니다. 자, 수능이니까 또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죠?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군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이고요. 우리가 또 어떤 종류의 업종을 물었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기타 운송 장비. 방금 얘기했네요? 이거 뭐라고 해석하라고요? 네, 조선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자, 그 다음, 또 생소한 게 나왔네요. 비금속 광물 제품. 여러분들, 이거 앞으로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자, 비금속 광물 하면, 우리 자원에서 했었거든요? 두 가지 했어요. 비금속 광물 하면, 우리나라는 딱두 가지만 나오는데, 석회석? 고령토잖아요? 고령토로 막 공업을 하는 거안 배웠죠? 근데 석회석은 언급했죠? 어디서? 태백산 공업 지역에서 시멘트 공업. 그래서 이거, 시멘트 공업 얘기하는 거, 시멘트. 그래서 자원하고 공업은 좀 연관성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전자조립. 이렇게 네 가지가 제시가 되었고요.

그 각각을 여러분들이 또 지역에다가 통계치에 적용시키고 지역을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가나다라가 여기 매칭이 되어 있네요. 그래도 좀 다행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갓 권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두 지역이, 두 도시가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뭐하고 뭐의 조합이죠? 화성과 평택의 조합이고요. 그다음 나 같은 경우에는 동해. 동해가 좀 작죠? 그 다음에 삼척. 네, 약간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해하고 삼척이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네, 구미. 맞죠? 네, 구미와 김천. 네, 선생님이 순간. 네. 자,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창원입니다. 창원하고요. 그 아래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 거제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일단 보니까 여러분들 딱또 앞에서 적용시켰던 걸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화성 평택, 네, 전자조리 자동차 생각나죠? 동해 삼척 시멘트 공업이겠죠. 여기 지질 구조상 석회석이 많이 나니까. 그다음에 구미 김천 경북 지역입니다. 구미 또 전자산업이에요. 그러고 보니 A가 둘다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가다 지역에 뭐에 해당할까요? 전자겠죠. 네, 전자 하나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 지금 동해 요거였으니까 시멘트. 비금속인데 그냥 선생님 시멘트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창원 거제. 여기서 네, 조선이었죠. 그래서 지역을 알려줬기 때문에 사실 A, B, C, D를 찾는 과정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쵸? 경기도 자동차도 함께 발달돼 있다라고 했던 거 그냥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A, B, C, D 다 찾았고요. 가나다라는 알고 있고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는 조선인데요. 전국에서 영남권보다 수도권이 차지하는 출하액 비율이 높다? 영남권이 절대적이에요. 영남권이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잖아요. 근데 울산이 정말 울산과 경상남도 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아주 높거든요. 그러니까 호남권에 전남 영암 정도가 있기는 한데요. 영암 정도가 있기는 한데 영남권이 수도권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A는 B에서 자, A는 전자, B 자동차. B에서 생산된 최종 제품을 주요 재료로 하는 게 아니라 A에서 생산된 일부를 내 자동차에도 적용을 시키겠죠. 우리 요즘 자동차는 거의 뭐 컴퓨터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A에서 생산된 걸 B에다가 쓸수 있습니다. C는 B보다 총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이 높다? 우리 지금 시멘트하고 자동차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시멘트는 원료 지향성, 뭐 연구 개발비 이런 거는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그쵸? 원료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동차는, 어우, 연구 많이 해야죠. 디자인도 연구해야 되고, 기능도 연구해야 되고, 연구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C가 아니라 B가 더 높습니다. D는 A보다, 자, 조선은 전자조립보다 전국 종사자 수가 많다라고 했는데, 네, 우리 경기도에서 이 전자조립이 어마무시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 인구도 많고,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출하액 1위이기도 하고, 그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자조립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A에서 D 중 호남권 내에서 출하액이 가장 많은 것은 자동차자. 그죠? 호남권은 선생님 뭐만 강조했죠?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광주만 강조했죠. 광주 광역시 무슨 산업? 자동차.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인데요. 59번 정답 5번으로 잘 정리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2025학년도 9월 모평 60번 문제인데요.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료 자체가요. 여러분들 상당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자료인데요. 제시된 지역을 먼저 한번 볼게요. 구미, 당진, 여수, 화성이에요.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기도에서 주요 공업 지역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 제조업 종사자 수 변화잖아요. 종사자 수 변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거는 인구 규모도 큰 어디에 대표로 나온? 그쵸. 경기도에 대표로 나온 화성이 계속적으로 우리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제조업에서도 종사자 수 비율이 크게 올라갔을 것이다. 종사자 수가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예측할